50% 가실래요? 1,000만 원 중에 10% 가실래요? 뭐이 질문하고 똑같잖아요. 당연히 1,000만 원 중에 10% 가지는 친구가 똑똑한 친구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작물에서 차지하는 그 지역의 비율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맹류하고 쌀의 전체 생산량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쌀에서 차지하는 전북의 비중이 이거밖에 안 되지만 당연히 맹류보다 쌀의 재배 면적이 전북에서도 넓을 거예요. 정답 4번입니다. 자, 5번. A에서 C 중 전체 농가 수는 B가 가장 많다. 자, 지금 제주예요. 아까도 우리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제주는 전체 인구가 70만 정도예요. 근데 다른 도단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양가 비율이죠. 전체 인구에서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 이거 농가 비율은 큰 차이는 없어요. 전국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데 그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 인구를 봐야겠죠. 권역별 인구를 봐야 되는데 제주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중에 인구 규모가 가장 작은, 그죠? 한 70만에 속하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장 작은 축에 속하죠. 네, 제주가. 그래서 농가 수는 비가 가장 많지 않아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네, 40번 문제고요. 2024학년도 3월 학평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세 작물의 특성을 나타내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인데, 가에서 다는 과실, 쌀,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세개 중에 하나고요. 자, 요거 잘 보세요. 뭐를 줬는지 데이터를 1인당 소비량을 줬습니다. 연간 1인당 소비량일 거예요. 선생님, 저 킬로그램 보니까. 그다음에 권역별 생산량 비율을 줬는데요. 양쪽을 잘 활용해서 가나다를 찾아야 되는데, 이 문제, 이게 지금 가뜩이나 3월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답률이, 낮았던 이유가 아시겠죠? 1인당 소비량에 여기다가 가에다가 친구들이 다뭐 적었을까요? 가에다가 다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틀렸어요. 근데 우리 수능 특강을 한 번이라도 보고 들어온 친구들은 틀리지 않았겠죠? 그래서 1인당 소비량은 채소가 제일 높습니다, 여러분. 가가 채소예요. 그리고 패턴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지금 나를 보시면 120kg에서 지금 60kg으로 쭉쭉쭉 줄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쌀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채소도 증가 추세지만 얘도 어떻게 보면 완전 오래된 데이터에 비해서는 가장 최근 데이터가 증가했잖아요. 얘도 증가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남아있는 과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잘 정리하셨으면 오류가 없는데 그래도 여기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어.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일단 가 같은 경우에는 호남권, 호남권 넓고요. 그 다음에 영남권, 넓죠.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생산량의 비중이 큽니다. 크고 크고.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여기도 호남권, 그리고 영남권, 워낙에 또. 근데 충청권도 있다는 거. 그쵸. 그 다음에 다가 중요해. 다에, 여길 찾아야지. 그쵸. 제주권. 그럼 이게 여기서 이때 또 과실이 나오는 거죠. 과실. 제주.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기 제주가 없잖아요. 아, 이게 쌀인가 보다라고 다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게 제주가 농업에서 되게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제주는 과실뿐만 아니라 뭐 브로콜리 뭐 이런 단호박 이런 채소들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주가 있고 없고를 통해서 쌀을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 자체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한 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 기회는 제주에서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바로 가겠습니다. 가는 채소인데요. 주로 논보다 밭에서, 네, 채소 밭이라 그러지. 그쵸? 채소 논이라는 표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채소 밭. 나는 쌀, 다는 과실. 우리가 다 찾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평온하게. 맞구나. 과실의 1인당 소비량은 1990년이 2020년보다 많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인당 소비량, 지금 눈을 또, 과실이 어딘지만 보면 돼요. 그럼 1인당 소비량 적잖아요. 그쵸? 자, 쌀의 권역별 생산량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자, 이게 쌀인 걸 알아야 돼. 그쵸? 그리고 확인만 하면 돼요. 호남권이구나. 틀렸구나, 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렇지만, 이런 자료 분석 문제는요, 가나다, 뭐, 에비,

위치 이런 걸 정확히 찾아야지 우리가 선지의 의미가 있지. 이거 잘못 찾는 순간 그냥 네, 뭐가 잘못됩니다. 자, 그다음 우리 41번으로 가겠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인데요. 네, 방금 봤던 문제하고 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방금 봤던 문제의 그 유형의 자료에 1인당 소비량을 그냥 따로 준 거예요. 그쵸? 따로 준 거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40번 문제는요. 수능 그 다음 해 3월입니다.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41번 다음에 40번이 출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뭐 선배들의 기출 문제를 풀어봤으면 3월달에 자신감 없고 이걸 시작했겠죠. 무슨 순서인지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래프는 주요 농산물의 1인당 소비량 변화이고요. 가에서라는 각각 과실, 보리, 쌀, 채소 중에 하나이다. 요거 우리 늘 계속 보는 거. 여기서 그냥 보리라고 줬지 맹류하고 똑같은 거예요. 맹류하고 보리를 그냥 동일시하면 돼요. 기출 문제 풀 때. 자, 그러면 또 해볼게요. 자, 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좀 이따가 볼 다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는 증가 추세입니다. 그 내용도 알고 있어야 돼요. 채소 소비량이 전체적으로는 증가 추세다. 그리고 1위다. 네, 연간 150kg 정도 소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근 데이터는 선생님이 봤을 때 137kg인가 그랬거든요. 어쨌든 많이 먹어요. 자,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네, 아주 뚜렷한 감소 추세입니다. 1인당 소비량이 엄청나게 뚜렷하게 감소했죠. 쌀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도 완만하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증가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과일들 평소에 먹고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채소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2배 이상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안 먹는 거. 그리고 생산량도 실제로 제일 적어요. 맹류. 보리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보리라고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선지 바로 가겠습니다. 1번. 가는 나보다 재배 면적이 넓다. 그래서 애들,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헷갈리는데, 그럼 재배 면적, 그리고 전체 생산량은 뭐가 월등히 1위였죠? 쌀이 월등히 1위예요. 근데 소비량은요? 1인당 소비량은? 채소가 1등이잖아요. 채소가 1등이잖아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수입해서도 먹잖아요. 채소, 과일 수입해서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쌀 빼고는 어쨌든 우리가 막 수입해서도 막 많이 먹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런 걸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소비량하고요, 재배 면적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1위가. 그래서 1위 재배 면적, 1위 생산량, 이거는 쌀이에요. 1위 재배 면적, 1위 생산량은 쌀이고요. 소비량 1위가 채소라는 거. 어쨌든 이거 틀렸어요. 그러니까 속으라는 거죠. 이게 1위니까 재배 면적, 이게 넓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틀렸습니다. 자, 나는 가보다 노지의 재배 면적, 네, 높죠. 이거는 노지에서, 이거는 보통 시설 재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강원도 고랭지 채소 제외하고는 시설 재배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전남은 가보다 다의 생산량이 많다. 자, 전남은 네, 쌀 전국 1등, 호남권 전국 1등이죠. 과실 전국 1등은 경북입니다. 제주는 다보다 나의 생산, 네, 나를 재배할 수가 없어요. 제주는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반암이 현무암에 물다 빠져요. 강원은 전북보다 라의 생산량이 많다. 자, 이 보리요. 보리는 따뜻한 남부 지방. 그러니까 전남, 전북, 경남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세 지역 딱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42번 갈게요. 2024학년도 6월 모평 문제였고요.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기역에서 리을 작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 뭐 하나하나 보면 될것 같습니다. 쌀, 기역, 니은, 보리, 디귿, 채유, 채소, 채우 이상하죠? 자, 채소, 리을, 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식량 작물인 쌀은 식생활 구조 변화와 농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1인당 소비량과 재배 면적이 감소했습니다. 뭐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쌀의 그루갈이 그냥 맹류, 보리하고 짝꿍이에요. 보리 또한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있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지만 어쨌든 주어진 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역의 제외 면적은 시도 중 경기도가 가장 넓다? 경기도는, 물론 경기도 자체 면적, 경기도 인구는 많지만 이쌀 재배 면적이 제일 넓기에는 우리 경기도가 다양한 산업이 발달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전남 지역, 뭐 전북 지역, 호남권이 제일 넓습니다. 자, 니은. 보리입니다. 식량 작물 중 자급률이 가장 높다. 요것도 아주 낮아요, 이제는. 과거에서 많이 낮아졌습니다. 자, 자급률 1위는 무조건 쌀이에요. 네, 무조건 쌀. 자, 동그라미 3번. 리을. 과일은 주로 하천 주변의 충적평야에서 재배가 되면 얘가 물이 안 빠져서 맛이 없어요. 이 과일 나무는 배수가 양호해야 돼요. 물 빠짐이 좋고 일조량이 풍부하고 느낌만 딱 들어도 달고 맛있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릴 것 같죠? 자, 그래서 물 너무 많이 오고 막 장마철에 비 너무 많이 오면 과일 맛이 없잖아요. 당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충적평야처럼 배수가 불량한 곳은 안 되고요. 배수가 양호한 지역에서 재배가 됩니다. 자, 그다음 디귿은 채소는 쌀보다 시설 재배에 의해서 생산량이 많죠. 네. 강원도는 제주도보다 리을 생산량이 많지 않습니다. 네. 이건 채소가 오히려, 차라리 채소랑 비교했으면 맞을 수 있는데, 네, 틀렸고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3번 문제고요. 2023학년도 10월 학평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에서 다 작물을 그래프의 A에서 C 중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작물은 과수, 맹류, 벼쌀. 친절하게 적대는 뭐다 알려주는데 제발 좀 우리 벼농사, 쌀농사, 논농사가 같은 거라는 걸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알려주면 가끔 고등학생 친구들도 그래요? 뭐 이런 놀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쌤이 더 놀라거든요. 그래서 벼농사, 쌀농사, 논농사는 같은 거고 맹류, 보리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과수, 과실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에서 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가는 나보다 국내 자급률이 높다. 이거는 뭐 쌀일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가가 쌀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다음 나는 다보다 전국 생산량에서 제주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네. 나는 다보다 전국 생산량에서 제주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제주가 높을 수 있다? 과수죠. 그다음 가에서 다중 가는 전국 재배 면적이 가장 넓다. 자, 여기서 확실하게, 여기서는 그냥 성급하게 쌀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려왔더니 여기서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확인. 그래서 이거는, 네, 벼, 쌀이 맞고요. 나는 과수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다가 맹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확인도 해봐야 돼. 이거 그냥 주지 않았거든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주를 먼저 보는 습관을 좀 기르세요. 농업파트에서는 제주를 보는 습관을 좀 기르는데 제주에서는 쌀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또 쌀이야. 그쵸? 이게 쌀입니다. 그 다음에 제주가 맹류하고 과수 중에 어디에서 비중을 높일 수 있죠? 과수에서 비중을 높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맹류 같잖아요. 확인. 호남권이죠. 호남권. 그리고 영남권. 남부지방. 확실하네. 이거 보리네. 맹류네. 자, 그 다음에 이게 방금 선생님이 과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가 A. 그 다음에 나가 C. 다가 B. 이렇게 순서대로 연결해 주시면 정답 2번으로 네, 잘 정리했죠? 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는 4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4번, 그리고 45번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하고 볼 예정인데요. 자, 44번 보시면 2023학년도 3월 학평 그래프는 도별 농어가 비율. 자, 처음 나오죠? 우리 계속 농촌 이야기만 하다가 갑자기 어가, 어업에 종사하는 집을 어가라고 합니다. 농업에 종사하면 농가니까 어업에 종사하면 어가겠죠? 그래서 도별 농어가 비율을 줬어요. 근데 이거를 왜 줬어? 이러면 안 되고 오히려 더큰 힌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걸 잘 기억.

해주세요. 그 다음에 경지 면적을 이렇게 여기서 원의 크기로 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지역은요. 경북, 전남, 제주, 충북입니다. X축이 어가 비율이고요. Y축이 농가 비율입니다. 그리고 농어가 비율의 그 원의 가운데 값을 읽어주시면 되고요. 농어가 비율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보시면 가 볼게요. 가는 어가 비율 일부 있습니다. 5% 정도 있고 농가 비율 17% 정도 있어요. 그다음 나를 보시면 와 그죠? 이제 느낌 왔죠? 자, 어가 비율 0이고요. 농가 비율 한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여기는 바다와 접하지 않고 있는 지역이구나. 주변에 바다가 아예 없구나라는 걸 떠올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달을 보시면 네, 경지 면적이 좀 많이 작네요. 그리고 경지 면적이 제일 작고 한 7%, 그다음에 3%. 뭐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지 면적이 꽤나 넓고요. 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넓고요. 37%의 어가 비율. 그다음에 한 4%의 농가 비율. 둘다 꽤나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부터 할까요? 경북? 자,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지도에서 경북. 네, 동해안하고 접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남, 서남해안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제주, 사면이 바다인 섬이에요. 그런데 딱한 곳. 어디? 충북. 여긴 내륙이죠. 그러면 이게 뭐다? 나가? 나가 충북이다. 라는 걸 먼저 찾아야 돼요. 할수 있겠죠? 자, 그다음 경지 면적 제일 작은데. 자, 커요. 도다니까 크겠죠? 얘도 도긴 도예요. 도지만 제주 특별자치도 작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보고 제주. 됐죠? 그다음 어가 비율하고 농가 비율 둘다 높은 편. 근데 여기는 어가는 상당히 낮지만 그래도 농가가 매우 높은 편. 그쵸? 어딜까요? 이 전남 지역은요. 서해와 남해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서남해안의 특징이 리아스 해안이잖아요. 리아스식 해안. 해안선이 복잡한. 여기서 어가는 막뭐 물고기를 막 배에 막 잡고 이거보다는 양식업. 이것도 어업이죠. 우리 뭐 서남해안에서 얼마나 많은 양식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뭐 전라도 지역은 막 굴, 전복, 김, 미역. 그쵸? 뭐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업 비율이 다른 지역에서 월등히 높은 여기 있죠. 여기가 전남이에요. 처음에 여러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경북인데요. 우리 동해안은 사실 양식업에는 불리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물고기를 많이 잡는 어업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지 면적 활용해서 제주 찾고요. 어업 비율 제로인 걸 가지고 충북 찾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경북 전남인데 그 지역에 특징을 한번 잘 유추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가 됐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가는 전남이다. 자,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지. 그쵸? 자, 다는 논 면적이. 자, 다는 논 면적이 반 면적보다 넓을 수가 없다고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논농사 자체가 불가해요. 제주는 안 됩니다. 너무 배수가 잘 돼요. 가는 다보다 전업농가 수가 많다. 자, 가하고 답니다. 경북과 제주예요. 이것도 정말 여러 차례 했는데요. 전체 인구에서 그 권역에 뭐 경북 전체 인구, 제주 전체 인구에서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농가의 비율이 뭐 17%, 뭐3%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 인구 자체가 워낙에 경북이 크기 때문에 크기도 크고 인구 규모도 크고 비율도 높은 경북을 제주가 이길 수는 없죠. 그래서 전업농가 수가 뭐 경험농가를 따지든 전업농가를 따지든 무조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아요. 정답 3번입니다. 자, 그다음 나는 라보다 쌀 생산량이 많다. 나

아고라. 자, 우리 전남. 쌀 1등인데? 이렇게 경지 면적도 넓은데? 대부분 쌀 농사 짓는데? 그쵸? 자, 그래서 라가 많겠죠? 가에서 라중 가수 재배 면적은 나가 가장 넓다. 가수 1등 어디라고요? 네, 경북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정답은 3번인데요. 뭐, 보통은 양이 많고 비율을 적게 주고, 뭐, 양은 적고 비율이 높은 지역, 뭐, 이렇게 줄수 있는데,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경북의 인구 전체 인구가 많고, 그리고 농가 비율 자체도 경북이 전체 농가 비율, 요거 전업 경험업 합쳐져 있는 거겠지만, 합쳐져 있는 저 수치도 높기 때문에, 네, 당연히 높다라고 해석해 줄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실수하진 않았죠? 그쵸? 자, 그럼 정답 3번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문제인데요. 2023학년도 수능이었습니다. 약간 원성이 자자했었던 그런 문제였는데, 네, 정답률이요. 30% 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3명 중에 2명은 틀리고, 1명만 맞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수능이었는데, 떨렸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그 선배들의 심정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별 농업 특성에 관한 것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가에서 라, 그리고 A에서 D, 뭐다 매칭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매칭을 통해서 우리가 선지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시간 소요가 많았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어떤 사전 작업을 해야 되냐면, 그런데 보세요. 여기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죠. 시작은 이렇게 했는데, 하나씩 다 들어가고, 알수 있는 지역들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뭐부터 했어야 될까요? 이거부터 삭제시켜야 돼요. 경남 삭제, 충남 삭제, 전북 삭제, 그 다음에 경기, 충북. 그걸 삭제하면, 강원, 전남, 경북, 제주.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 기출 문제에서 계속 만나왔던 지역들만 남아요. 자주 봤던 지역들이 남습니다. 이거 네개 중에 가나다라 있고요. 이거 네개 중에 ABCD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만 계속 머물면 안 되고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더 좋은 힌트라면 아래쪽에서 뭐 오른쪽 왼쪽 보시면서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거 해결하고 또 올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번 볼 텐데요. 선생님은 여기가 좀더 편했거든요. 제일 첫 번째 자료. 일단 여기서는, 이게 가나다라에 어디 있겠구나.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농가 비율 및 작물 재배 면적 비율에서 여기가 제일 선생님은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X축을 보시면 작물 재배 면적이잖아요. 이게 뭐냐? 전국 대비 그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에요. 이 지역에서. 제일 작은 지역이겠죠? 그쵸? 제일 작은 지역. A가 제주가 나오는 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걸 또 해석을 할때 보시면 X축이 작물 재배 면적이고 Y축이 농가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또좀 이따가 자료 해석할 때 필요할 텐데 우리가 농가당 재배 면적. 이거 할때 보통은 X축에 농가를 주고요. Y축에 재배 면적을 주면서 X분의 Y, 농가당 경지 면적. 좀 편안하게 이렇게 주는데 이게 방향이 X축에 재배 면적이 있고요. Y축에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경지 면적 할 때요. Y분의 X 값을 구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Y는 X. 그러니까 이 여기 선에 걸쳐 있는 거는 농가당 작물 재배 면적이 전국 평균에 해당하는 위치고요. 이게 평균값이라면 이 아래쪽 빨간 선 아래쪽에 있는 거는 농가당 재배 면적이 평균보다 높아요. 더 넓다는 거야. 농가당 재배 면적이 넓다는 거고 Y분의 X를 했을 때 여기는 그 값이 줄어들어요. 농가당 경지 면적이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도 먼저 해석할 때 필요하니까 해설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채소 및 과수재배 면적 비율에서 과수재배 면적 비 재배 면적이 전국에서 1등이야. 그쵸? 이 C. C가 또 고맙죠. 여기 나와 있는 뭘까요? 경북입니다. 자, 아까 A는 제주였고. 그쵸? 그냥 한번더 적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남아있는 게 전남하고 강원인데
채소 재배 면적, 가수 재배 면적이 전국 대비 차이가

차지하는 면적이에요. 근데 미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강원은요, 경지 면적 자체가 전체에서, 경지율이죠.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서 경지 면적 차지하는 비율이 5%밖에 안 돼요. 근데 전남은요, 넓은 평야 덕분에 경지율이 매우 높아요. 그걸 잘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강원도는 그큰 땅덩어리에서 농사를 짓는 땅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전체 전국 대비 뭐 과수 재배 면적이든 채소 재배 면적이든 비가 D에 비해서 둘다 낮죠. 그러니까 둘다 높은 게 전남이고요. 둘다 낮은 게 강원이에요. 이거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형적인 기본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ABCD는 다 찾았다면 가나다라로 또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자, 라는 전국에서 가수재배 면적이 가장 넓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거는 네, 경북 먼저 주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농가당 가수재배 면적이 전국 평균보다 넓습니까? 요거 있죠. 농가당 가수재배 면적. 이거는 그냥 가수재배 면적. 그쵸? 이거는 이 중에서 어디가 이 과수에 더 특화되어 있냐? 이 질문이거든요? 제주죠. 그쵸? 제주. 그 다음, 여기서도 우리가 이미 해석을 했는데요. 전국에서 채소 재배 면적이 가장 넓습니까? 그랬습니다. 일단 경지율 자체가 강원, 전남 중에 어디가 훨씬 넓다고요? 경지율이 어디가 높다고요? 전남. 그러니까 채소 재배도, 물론 여기가 쌀을 많이 생산하긴 하지만, 전남이 높다는 거. 그리고 농가당 채소 재배는 또 강원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농가당 채소 재배, 농가당 가수 재배. 자, 그래서 우리가 가나다라도 다 찾았고요. ABCD도 다 찾았습니다.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D보다 전업 농가 수가 많다. 자, A하고 D. 일단 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조심을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제주하고 전남의 전체 농가 수가요. 네, 전남에 훨씬 많죠. 그리고 제주는 전업 농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양도 많고요. 양도 많고 비중도 높기 때문에 전남이 무조건 높습니다. 자, 라는 채소 재배 면적이 가수 재배 면적보다 넓다가 아니라 라는 경북이었죠. 과수가 넓겠죠. 자, 다는 나보다 농가당 작물 재배 면적이 넓다라고 했는데요. 자, 다는 여러분들 강원이었고요. 나는 전남이었습니다. 자, 일단 강원은 경지율이 낮아요. 그래서 경지율이 낮고, 그리고 둘다뭐 인구 규모가 적은 거는 매한가지인데, 농가당 작물 재배 면적은 그래도 경지율이 높고 경지 면적이 넓은 나에서 높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라는 나보다 경지율이 높다. 자, 라는 경북이고요. 나는 전남입니다. 자, 전남이 경지율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가는 A, 다는 B. 그러니까 약간 허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나다라 하고 ABCD만 잘 찾으면 답은 당연히 네,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 제주였잖아요. A도 제주였잖아요. 다가 강원이죠. 그리고 B도 강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이 5번인데 ABCD 가나다라 잘 찾아주셨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 문제를 열심히 풀어봤는데요. 조금 어려웠던 문제들 위주로 잘 복습을 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문제로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권윤복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어 내용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 현상 중 성불평등 관련된 문항들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뭐죠, 여러분? 바로 빈곤 파트가 되겠습니다. 빈곤 파트, 최근 출제 경향 먼저 한번 확인해 보면서 차근차근 진행할 건데요. 빈곤 파트 같은 경우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여기 요 라인에서 세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파트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꾸준히 출제가 되어 오고 있다라는 점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 예전 기출에서는 아주 어려운 자료 분석 문항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 기출 경향은요, 절대적 빈곤, 또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필수 개념, 핵심 개념 중심으로만 비교할 수 있는지, 그 특징을 잡아낼 수 있는지 정도만 어렵지 않게 물어보고 있으니까는 크게 여러분 부담 갖지 않고 개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풀기에 앞서서 우리 교재 155쪽으로 오세요. 항상 하는 거죠? 새로운 주제에 들어가면은 먼저 기출 앤 플러스에 나와 있는 기출 먼저 정리한 다음에, 개념 정리한 다음에 문제로 가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자, 155쪽에 기출 앤 플러스 30번부터 해서 오늘 시간에 풀이에 적용될, 문제에 적용되는 빈곤 관련된 핵심 개념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자, 빈칸은 인간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여러분 절대적 빈곤이 되겠습니다. 빈곤의 유형 중 절대적 빈곤이다. 실제 기출 문제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이런 식의 워딩, 이게 항상 등장합니다. 이걸 통해서 절대적 빈곤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31번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보다 자원이나 소득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져서 사회 구성원 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 이 개념은 상대적 빈곤에 해당합니다. 상대적 빈곤에 해당한다. 자, 그다음 32번에요. 일반적으로 최저 생활에 소요되는 금액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최저 생계비라고 하죠. 최저 생계비. 자, 이것으로 정한 기준이 무엇이다? 절대적 빈곤선이다. 절대적 빈곤선이고요. 또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이라 그랬을 때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의 가구의 소득을 적은 가구부터 많은 가구까지 일렬로 쭉줄 세웠을 때 가운데, 정가운데 위치하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 그것의 일정 비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자, 50% 미만이라고 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죠. 요것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 기준이 바로 상대적 빈곤선이라고 합니다. 상대적 빈곤선. 그래서 요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한 사회의 가구, 일렬로 쭉줄 세운 다음에 가운데 위치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해당 사회마다 쭉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소득이 다 다르겠죠? 가구별 소득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요 내용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자원이나 소득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져 사회 구성원 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즉 해당 사회의 소득 분포를 고려해서 빈곤을 판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 내용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상대적으로 적게 가졌다라고 해서 내가 주관적으로 체감하고 느끼고 인식하는 이런 개념, 이거는 주관적 빈곤이지 상대적 빈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아예 개념 자체가 다른 거다라고 챙겨 두셔서 이따 문제 풀이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X로 한번 해볼게요. 36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상대적 빈곤 가구로 파악한다. 앞에서 정리했었던 내용이죠? 네, 옳은 내용이고요. 37번의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 합계를 전체 가구 수로 나눈 값이다라고 하는데, 얘는 중위소득이 아니라 여러분, 평균소득입니다. 평균소득. 자, 그렇기 때문에 X가 되는 거고요.
38번에 우리나라에서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모두

객관화된 기준, 객관화된 지표에 따라 분류한다. 그렇죠. 절대적 빈곤 같은 경우는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 절대적 빈곤선이라고 하는 객관화된 기준인 거고요.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중위소득에, 중위소득에, 자, 50% 미만이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지표, 객관화된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모두 다 객관적 빈곤에 해당 되는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동그라미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필수 개념, 핵심 개념 한번 잡아봤고요.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37쪽이고요. 26학년도 수능 16번, 자, 6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68번부터 오늘 이 시간에 84번까지 풀 거예요. 84번까지 풀 거니까는요. 먼저 한번 쭉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그래도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던 성불평등 자료 분석보다는 훨씬 조금 쉽다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쉽게 여러분 부담 갖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요. 꼭 먼저 한번 풀어본 다음에 저와 같이 차근차근 맞춰볼 수 있었으면은 네, 좋겠습니다. 자, 그럼 68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중 하나이다. 최근 갑국은 5년 만에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일반적인 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A에 해당하는 가구. 자,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일반적인 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A에 해당하는 가구의 수는 변화가 없었다. 이와 달리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인 B에 해당하는 가구 중이라고 했었죠? 아, 그러니까 결국에 A라고 하는 거.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일반적인 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A는 상대적 빈곤이고요. 그다음에 B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 절대적 빈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구 중 10%는 최저임금 상승의 혜택으로 비상태, 절대적 빈곤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절대적 빈곤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지만은 여전히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절대적 빈곤선이, 줄여서 절빈선, 최저생계비보다 상대적 빈곤선, 중위소득의, 우리나라니까 일정 비율, 뭐, 갑국이니까, 중위소득의 뭐 일정 비율이라고 할게요. 라고 하는 상빈선, 이것이 더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여기에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1번 선택지. A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죠. 상대적 빈곤이든 절대적 빈곤이든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번에 갑국은 B를 판단하는 기준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한다. 뭔가 최저라는 말로 시작하니까 정답이에요. 아니죠. 절대적 빈곤선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여러분, 최저, 뭐라 그랬습니까? 생계비라고 했죠. 최저 생계비. 자, 그래서 2번 오답이고요. 3번에 A와 달리 B는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게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많이 출제되어지는 핵심 워딩인데, 구성원의 소득 분포를 고려하여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위소득의 개념이 반영되어지는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3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4번에 B와 달리 A는 자신의 소득이 평균적인 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상태, 스스로 생각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거죠. 있죠? 따라서 얘는 주관적 빈곤입니다. 주관적 빈곤이기 때문에 또한 4번 오답이 되는 걸알수 있고요. 5번에 갑국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A에 해당하지만, 즉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지만 B,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가 존재한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상승 혜택으로 절대적 빈곤 가구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지만은 상대적 빈곤 가구에는 들어가게

되는 거. 뭐 때문에 절대적 빈곤선보다 상대적 빈곤선이 더 커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따라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도 많이 문제에서 볼 텐데, 요렇게 한번 한 사회를 쭉 일렬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소득이 여러분 중위소득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상대적 빈곤선이 중위소득이 50%다라고 하면은요, 여기가 상대적 빈곤선인데, 절빈선이 더 작다 그랬으니까는 절대적 빈곤선, 요렇게 잡아보면은요, 자, 여기 A라고, 여기 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원래 절대적 빈곤 가구에 들어갔었지만은, 최저임금의 상승 혜택으로 여기에서 요렇게 벗어났어요. 벗어났어. 그래서 여기 위치하게 됩니다. 별 다시가. 그러면 절대적 빈곤 안에는 안 들어가지만은 상대적 빈곤 안에는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지만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5번이 뭐가 된다?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요런 개념. 다음 문제, 앞으로 문제에서 계속 보게 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69번 갈게요. 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19번입니다. 밑줄 친 기역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빈곤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빈곤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간략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기준으로 동그라미 지역 전체 인구 대비 30%가 빈곤하다.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기역은요, 여러분, 절대적 빈곤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두 번째, 저는 세모세모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최소한의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10%의 인구가 빈곤하다. 여기도 절대적 빈곤인 걸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저는 한 사회의 통상적인 생활 수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고려해서 네모네모 지역 인구의 20%가 빈곤하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상대적 빈곤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번에, 자, 기역과 달리 니은,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자, 이것은 소득 분배 형평성을 높임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기역과 니은 모두 다 절대적 빈곤인데, 둘다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높임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뭐, 예를 들어서 막 분배 형평성을 막 높여가지고 선진 국가가 됐어요. 그쵸? 복지제도를 막 사용해서 막더 좋아졌어요. 사회 국가가. 더 발전했어요. 선진 국가가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선진국에 실제로 여러분 여행 같은 거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요, 빈곤 계층들, 빈민 계층들이 막 존재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디귿과 달리 기역은요,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규정된다. 즉,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 모두 다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규정이 되죠.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3번에 디귿과 달리 니은은요, 각자의 소득 수준이 다른 사람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느끼는 상태, 이거 여러분 주관적 빈곤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디귿, 니은 모두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4번에 니은에 비해 기역 디귿은요, 경제성장 이전의 저개발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경제성장 이전에 저개발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절대적 빈곤이 됩니다. 절대적 빈곤은 기역과 지금 니은이죠? 기역과 니은이기 때문에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번이죠? 기역, 니은과 달리 디귿은요, 전체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하는 개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선에 어떤 개념을 사용한다고요? 중위 소득,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요,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0번으로 갈게요. 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7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빈곤의 유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발문에서
강조하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인간은 무인도에 고립되어 사는 로빈슨 크루소가 아니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생활하는 사회적인 동물이다. 빈곤은 개인의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생활하는 생활하는 사회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즉, 개인의 일상생활은 물론 생명과 건강 유지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조차도 사회 속에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빈곤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규정하기보다는,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은 여러분, 절대적 빈곤의 개념이 적용되는 거야. 근데 그것보다는 사회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상태로 보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뭐예요?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강조하는 것은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줄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억에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렇죠. 상대적 빈곤, 옳은 내용이고요. 니은에 경제가 성장할수록 빈곤을 판단하는 기준 금액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평균 소득이나 중위 소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경제가 성장할수록 빈곤을 판단하는 기준 금액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평균 소득, 중위 소득, 즉한 사회의 소득 분포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디귿에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 분포를 고려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니은과 연결되는 거예요.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죠. 오히려 고려하는 거죠. 중위소득, 그렇죠? 평균소득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판단하는 빈곤의 개념이기 때문이죠. 정답은요. 기역 1번이 되겠습니다. 71번으로 갈게요. 2025학년도 10월 학력평가 10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그림은요. 갑국의 가구 소득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달러인 가구의 수는 10가구이다. 100달러인 가구의 수는 10가구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갑국의 구성원 수가 동일한 99 가구로 이루어져 있고, 갑국 가구의 최저 생계비, 절대적 빈곤선이죠? 절대적 빈곤선은 250달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갑국의 구성원 수가 동일한 99 가구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일렬로 쭉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가구, 몇 번째 가구예요? 몇 번째? 50번째 가구가 되는 거죠. 50번째 가구. 50번째에 해당하는 가구가 중위소득을 판단하는 데 적용되어지는 가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 10가구, 여기 15가구, 그럼 25가구죠? 여기 몇 가구? 25가구. 여기까지가 50가구잖아요. 더했을 때. 그러면은 300이라고 하는 게. 300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중위 소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아래 읽어봤더니만은 상대적 빈곤 가구는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래요. 그러면은 중위 소득이 300이니까는 상대적 빈곤선이라고 하는 것은 150달러 뭐다? 미만이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최저생계비 절대적 빈곤선은 250달러. 상대적 빈곤선은 150달러 미만이다. 되죠, 여러분?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중위소득은 400달러다? 아니죠. 중위소득은 50번째 가구에 해당하는 네, 300달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절대적 빈곤 가구는 25가구이다. 250달러가 최저생계비 절대적 빈곤선이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200과 300, 여기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요거 안쪽이기 때문에 10가구, 15가구 더한 25가구가 절대적 빈곤 가구가 되겠네요. 니은 선택지 옳은 내용이고요. 디귿에 상대적 빈곤 가구는 10가구이다. 상대적 빈곤선이 얼마였어요? 150달러 미만이라고 그랬었죠? 150달러는 요렇게 형성되겠네요. 요거 안쪽이기 때문에 10가구 맞죠? 따라서 디귿 선택지도 옳은 내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을 선택지 볼게요.
상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는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한다. 그렇죠. 왜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상대적 빈곤선 보다 절대적 빈곤선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대적 빈곤선은 150달러 미만이고, 그쵸? 절대적 빈곤선이라고 하는 것은 250달러이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는 모두 다 절대적 빈곤 가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가운데 중위소득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아니 50%라고 했을 때 상대적 빈곤선이라고 하면은 절대적 빈곤선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상대적 빈곤 가구 여기에 있는 친구는 여기 상대적 빈곤에도 해당되지만은 여기 절대적 빈곤에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런 개념으로서. 오케이. 따라서 리을 선택지도 옳은 내용이다.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연결시킨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2번으로 갈게요. 24학년도 3월 학력 평가 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곤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중 하나이다. 자, A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기준으로라고 적혀져 있죠? 따라서 A는 절대적 빈곤. 빈곤 여부를 판단한대요. 그러나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정하기가 어렵다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전체 국민의 소득 분포를 고려해서 빈곤 여부를 판단하는 B가 등장했다. 상대적 빈곤이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자, 1번에 A를 판단하는 소득 기준은 모든 사회에서 동일하다. 아니죠. 사회마다 최저 생계비는 다를 겁니다. 자, 2번에 자, A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B에 해당한다. 여러분, A는 절대적 빈곤이고요. B는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 말이 성립하는 경우는 절대적 빈곤선보다 상대적 빈곤선이 클 경우에는 이 말이 성립한다고 볼수 있지만은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반대일 수도 있기 때문에 2번 선택지 단정할 수가 없어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A는 B와 달리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모두 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나타납니다. 따라서 3번 선택지 오답이 되는 것이고요. 4번에 B는 A와 달리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된다. 상대적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달리 박탈감의 원인이 된다. 달리가 아니라 모두, 둘다 상대적 박탈감,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열등감, 박탈감, 이런 느낌을 말하는 거죠. 개념이죠. 그쵸? 따라서 달리가 아니라 모두 원인이 됩니다. 5번에 A와 B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객관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파악한다.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적용되어지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3번으로 갈게요. 자, 24학년도 수능 17번 문항 되겠습니다. 빈곤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중 하나이다. 제시문 볼게요. 소설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여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하지 못하는 A 가구의 삶을 그리고 있다. 자, 그럼 A는 절대적 빈곤이죠? 소설의 주인공은 생필품조차 구매할 수 없는 저임금을 받고 고된 노동을 한다. 202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네모네모네모는 A에서는 벗어났지만 절대적 빈곤에서는 벗어났지만은 사회 구성원 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요거 상대적 빈곤이 되는 것이죠. 요 내용 충족하지 못하는 그 삶을 그리고 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은 부자들의 모습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번에 A는 절대적 빈곤인데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사회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 아니죠. 상대적 빈곤과 그다음에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모두 다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2번에 우리나라에서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는 모두
B, 상대적 빈곤 가구이다. 여러분,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중위소득에 우리나라니까는 50% 미만인 거죠. 중위소득에 50% 미만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상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2번 선택지 오답이 되겠습니다. 3번에 A는 B와 달리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에 따라 상대적으로 구성된다.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에 따라, 즉 중위소득, 그렇죠? 이런 개념을 적용하는 거. 상대적 빈곤이라 그랬었죠? B와 달리가 아니라 B,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4번에 B는 A와 달리, 즉 상대적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달리 경제 성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데요. 아니죠. 경제 성장을 통해서도 A, 특히 A 같은 절대적 빈곤 같은 경우는요, 경제 성장을 통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여전히 나타나고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선택지 오답인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상대적 빈곤 같은 경우도요, 또 마찬가지로 경제가 성장해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절대적 빈곤이나 상대적 빈곤 같은 경우에 경제가 성장한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절대적 빈곤 같은 경우는 경제가 성장하면은 감소하긴 하죠. 상황이 나아지긴 하죠. 하지만 여전히 나타나는 개념이고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상대적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선보다 높으면은 A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 즉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는요, B, 상대적 빈곤에 해당한다라고 말하는 5번이 여러분 정답이 되는 거죠. 즉 절대적 빈곤선보다 상대적 빈곤선이 더 높으면은 당연히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가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범주에도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4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서술형 평가 다음 글에 제시된 빈곤의 유형 A에 대한 옳은 설명을 4가지 쓰시오. 일반적으로 빈곤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관련된 물질적 결핍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제적 상태를 의미한다. 설령 인간으로서 최소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확보된 상태라고 해도 사회의 전반적 소득 수준과 비교하여 소득 수준이 낮은 상태 역시 빈곤으로 분류된다. 즉, 최소 생활에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확보된 상태다. 그럼 절대적 빈곤 상태는 아니라는 거야. 그치?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과 비교해서 소득 수준이 낮은 상태, 이거 뭔데?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상태인 거지. 이게 뭐라고요? A라고요. 이런 빈곤의 유형을요. 그러면은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한번 판단해 봐야 될것 같아요. A는 상대적 빈곤이다.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객관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파악한다. 그죠?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고 있죠. 따라서 기억은 동그라미. 그다음에 가에는 채점 결과가 동그라미니까 여기 옳은 내용, 상대적 빈곤의 옳은 내용이 와줘야 되고요. 나는요, 채점 결과가 X이기 때문에요, 상대적 빈곤에 틀린 내용이 와줘야 되겠습니다. 그쵸? 상대적 빈곤이 아닌 내용이 와줘야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죠. 상대적 빈곤도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나타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기역선지 보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채점 결과는 동일하냐? 동그라미 X로 동일하지 않죠? 따라서 기역 오답이 되겠고요. 니은에, 가에는 채점 결과가 동그라미니까 옳은 내용 와줘야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선이 결정된다가 들어갈 수 있다가 아니라 들어갈 수 없겠죠? 왜요?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절대적 빈곤이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은요, 중위소득의 50% 미만, 우리나라에서. 그쵸? 따라서, 니은 오답입니다.
디귿의 나에는요, 채점 결과가

있습니다. 개인이 주관적으로 빈곤하다고 인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죠. 왜요? 이 내용은요,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주관적 빈곤에 해당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이 들어가야지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따라서 디귿 선지가 옳은 내용이 되어서 정답은 74번의 정답은 디귿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5번으로 갈게요. 23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17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국에서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는 절대적 빈곤 가구로 기역이 절대적 빈곤 가구로 표시되어져 있고요.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는 상대적 빈곤 가구로 분류가 됩니다. 자, 2022년에 갑국에서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이상인 가구 수는 전체 가구 중 80%이고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 수의 10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 갑국에서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개념적을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확인할게요. 1번입니다. 자, 기역은 니은과 달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규정된다.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모두 다 객관적인 기준,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거죠. 절대적 빈곤은 최저 생계비.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은요, 이제 중위 소득의 네, 일정 비율이죠. 일정 비율. 둘다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이번에 니은은 기역과 달리 한 사회의 소득 분포를 고려하여 규정된다. 이 선택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중위소득의 개념이 반영되어져 있는 자,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자, 니은이죠, 니은.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75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기역과 니은 모두 소득 불평등이 전혀 없는 사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소득 불평등이 전혀 없는 사회에서도 절대적 빈곤은 나타날 수, 절대적 빈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4번에 2022년에 갑국에서 전체 가구 중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은 8%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체 가구를 100가구라고 한번 가정해가지고 2022년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2022년 자, 쭉 일렬로 나열했을 때 자, 가운데 위치하는 소득을 우리가 중위소득이라고 했었죠? 또 중위소득의 50% 50% 상대적 빈곤선 이렇게 잡았고요. 그랬을 때 갑국에서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이상인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80%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그림이 정확하진 않지만은 중위 소득의 50% 이상 여기에 요렇게가 여러분 네, 80%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는 예, 전체 100%여야 되니까 20%가 되는 거죠. 그리고요,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 수의 예, 10배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절대적 빈곤 요렇게 위치해서 여기 8이 돼야 되겠죠. 8%. 얘의 10배가 80%가 되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상대적 빈곤 20%니까는 여긴 얼마가 되는 거야? 10.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4번 선지 다시 읽어볼게요. 2020년에 갑국에서 전체 가구 중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은 8%가 아니라 몇 퍼센트? 20%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4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2022년에 갑국에서 전체 빈곤 가구 중 전체 빈곤 가구는 상대적 빈곤 가구.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전체 빈곤 가구는 요 20. 100가구라 그랬을 때 20%니까 20가구 중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은 20가구. 여기 100가구라 했을 때 8%, 8가구가 되잖아요. 그렇죠? 요 가구의 비율은 50%보다 높다. 20%가
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라고 하면은 10가구죠, 10가구. 그쵸? 그런데 지금 100가구 중에 8%, 8가구이기 때문에 50%보다 낮다. 즉, 10가구보다 8가구가 작으니까 50%보다 낮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5번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따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4번, 5번 선지 같은 경우를 해결하는 방식이 조금 그나마 빈곤해서 조금 변별력을 줄수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76번입니다. 23학년도 3월 학력 평가 12번이에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각국의 모든 가구는 그 구성원 수가 동일하다. 자, 각국에서는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절대적 빈곤 가구로 파악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상대적 빈곤 가구로 파악한다. 2022년에 각국에서 가구 소득을 조사한 결과, 절대적 빈곤 가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상대적 빈곤 가구에는 해당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 중에서 10%. 상대적 빈곤 가구 중에서는 20%로 나타났다. 먼저 개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볼게요. 2022년에 기역은 디귿보다 높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 먼저 요거를 1번 해결하기 위해서 해봐야 되겠네요. 요렇게 쭉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소득을 여러분 중위 소득이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절대적 빈곤 가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상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 중에 10%다. 그러면은 중위소득의 절반을 만약에 상대적 빈곤 가구, 빈곤 선이라고 하고 여기 절대적 빈곤 선이라고 했을 때 절대적 빈곤 가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상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하는 가 것이 전체 가구 100가구라고 했었을 때 10%다. 여기가 10%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 빈곤 가구 중에서는 20%다. 얘가 차지하는 게 상대적 빈곤 가구 중에서는 얼마다? 5분의 1이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적 빈곤 가구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가 50이 되는 거지. 50의 5분의 1이 요만큼인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예, 4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되죠? 자, 그러면은 절대적 빈곤 가구가 여러분 최저 생계비, 요게 기역인 거고요. 그다음에 상대적 빈곤 가구, 즉 중위소득의 50%, 요게 여러분 디귿이죠, 그래서 지금 2022년에 기역은 디귿보다 높다? 아니죠. 지금 디귿이 더 높은 것을 알수 있죠? 1번 오답입니다. 2번에 니은은 리을과 달리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파악한다. 니은 절대적 빈곤 가구, 리을 상대적 빈곤 가구 모두 다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의 50%라는 둘다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죠? 달리가 아니라 모두고요. 3번에 2022년에 리을에 리을은 상대적 빈곤 가구죠? 상대적 빈곤 가구의 80%, 즉 50의 80%, 50의 0.8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니은에도, 절대적 빈곤 가구에도 해당한다? 그렇죠. 50의 0.8 곱한 게 40인데, 여기까지가 40이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3번이다. 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저개발 국가에서는 리을이 상대적 빈곤 가구. 선진국에서는 니은, 절대적 빈곤 가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모두 나타나죠. 따라서 4번 오답이고요. 5번에 2022년에 니은, 리을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가구 수가 리을, 상대적 빈곤, 여기에 해당하는, 빈곤 가구에 해당하는 가구 수보다 많은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가구 수, 일단 전체를 100가구라고 했을 때, 상대적 빈곤 가구가 50%잖아. 그럼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도 그림이 정확하진 않지만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이겠죠? 그럼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거랑 그다음에 상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하는 거랑 어떻습니까? 100가구라 했을 때 50가구, 50가구 동일하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다라고 하는 게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76번의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7번 갈게요. 23학년도 수능 9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빈곤의 유형 A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수준이 다른 사람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느끼는 거 여러분 주관적 빈곤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오답입니다. 이번에 B는요.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죠. 절대적 빈곤. 최저 생계비를 절대적 빈곤선으로 해서 빈곤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 빈곤은 상대적 빈곤, 중위 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는 상대적 빈곤과 다르게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3번에 B를 판단하는 기준선은 A를 판단하는 기준선과 달리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즉, 절대적 빈곤선이나 다음에 상대적 빈곤선, 최저 생계비나 중위소득의 50%, 이것 모두 다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이라고 하는 것 모두 둘다 시간과 장소의 관계가 없이가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4번에 저개발 국가에서는 A가, 선진국에서는 B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저개발 국가에서 상대적 빈곤이, 선진국에서 절대적 빈곤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죠. 나타나죠. 그렇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4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한 국가에서 A에 따른 빈곤율과 B에 따른 빈곤율을 단순하게 더하면은 전체 빈곤율이 된다. 그럴싸하죠? 아닙니다. 단순하게 더하면 안 돼. 왜? 겹치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절대적 빈곤 가구이면서 동시에 상대적 빈곤 가구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더해서 전체 빈곤율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따라서 5번 오답이어서요. 77번의 정답은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8번으로 갈게요.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9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중 하나이다. 자료는 빈곤의 유형 A, B를 구분한 건데요. 자료 1은 A, B의 의미를 나타낸 것이고, 자료 2는 A, B의 특징을 연결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낸 것입니다. B를 먼저 보시면은요, 한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생활 수준에 필요한 소득이 부족한 상태다. 이거 앞에서 기출엔 플러스에서 봤지. 뭐로 봤어? 상대적 빈곤으로 봤습니다. 여기다가 적을게요. 그럼 나머지 A는 절대적 빈곤이 되겠네요. 나에 들어오는 거는요, 둘다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공통점이 오겠네요. 1번에 A에 속하지 않는 가구는 B에 속할 수 없다. 절대적 빈곤 가구에 속하지 않는 가구는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할 수 없다? 아니죠. 절대적 빈곤선보다 상대적 빈곤선이 클 경우에는 여기에는 안 들어가지만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따라서 1번 오답입니다. 2번에 기역에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빈곤하다라는 인식, 빈곤하다고 인식하는 상태가 들어갈 수 있다? 요거 뭐예요? 이거 주관적 빈곤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이 내용 A, 절대적 빈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3번에 가에는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상대적 빈곤이나 절대적 빈곤이나 모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따라서 3번 오답이고요. 4번에 나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규정된다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공통점이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다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가 들어갈 수 있다. 얘도요. 유발할 수 있다. 가능성 여부를 말하는 거죠. 유발하는 원인이 될수 있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얘도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에 모두 해당되는 나에 더 적합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78번의 정답은요, 4번이에요. 자, 7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6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빈곤의 유형 A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B는 각각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중 하나다. 제시문 A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원이나 소득이 적어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자, 이거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그다음에 B는 사람들의 최저 생활에 필요한 자원이나 최소한의 자원이나 소득이 결핍된 상태를 의미한다. 자, B는 절대적 빈곤을 의미합니다.
1번에 A는

실제 소득과 상관없이 개인이 체감하는 빈곤의 상태, 이거 주관적 빈곤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따라서 오답이고요. 이번에 B에 따른 빈곤선은 최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자원의 수준이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절대적 빈곤선, 즉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 것도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2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번의 B는 A와 달리 소득 수준이 낮은 사회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데요. 아니죠. 모두 소득 수준이 낮은 사회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A에 따른 빈곤선은 B에 따른 빈곤선과 달리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한다. 모두죠, 모두. 둘 다.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모두 다 객관적 기준이죠. 5번에 A에 따른 빈곤선을 적용하면 B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도 빈곤 가구에 포함될 수 있다. 즉, 상대적 빈곤에 따른 빈곤선,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면은요,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도 빈곤 가구에 포함될 수 있다. 어떨 경우에 절대적 빈곤선보다 상대적 빈곤선이 더클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80번으로 갈게요. 22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7번 문항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A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그러면 A는 절대적 빈곤. B는요, 사회 구성원들이 누리는 일반적인 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대요. B는 상대적 빈곤이 되겠습니다. 각국에서는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경우를 A로 절대적 빈곤 해당하는 거죠. 중위 소득의 40% 미만인 경우를 B로 상대적 빈곤. 이것으로 분류한다. 그림은 각국의 전체 가구 중 기업 A,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 니은,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각국에서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 시기를 봤더니만은요, T 시기는 어때요? T 시기는 지금 기업이 A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더 높죠? 절대적 빈곤 선이 상대적 빈곤선보다 높은 시기가 T 시기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T 플러스 1 시기는 니은이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이기 때문에요. 얘는 오히려 절대적 빈곤선보다 상대적 빈곤선이 더 높은 시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역선지. 자, 기역과 니은을 더하면 각국의 전체 빈곤율이 된다. 앞에 문항에서 했었죠? 단순하게 더하면 안 된다고. 왜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모두 해당하는, 즉 겹치는, 중복되는 가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더해서 전체 빈곤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니은에 기업과 니은은 모두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측정된다. 그렇죠. 둘다 객관적 빈곤에 해당합니다. 디귿에 T 시기에는 A이지만, 즉 절대적 빈곤이지만 상대적 빈곤이 아닌 가구가 존재한다. 그렇죠. 왜요? 상대적 빈곤선보다 절대적 빈곤선이 더 크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의 가구이지만은 상대적 빈곤 가구의 가구가 아닌 가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요것이기 때문에요. 디귿선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을에 T 플러스 1 시기에 중위소득의 40%가 상대적 빈곤선이죠. 최저생계비 절대적 빈곤선보다 낮은가라 그랬는데 절대적 빈곤선보다 상대적 빈곤선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낮다가 아니라 높다라고 해야 됩니다. 리을선지 오답이 되어서요. 정답은 니은과 디귿 연결시킨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1번 갈게요. 22학년도 수능 9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빈곤의 유형 AB에 대한 옳은 설명 찾아주는 건데요. A는 인간으로서 신체적인 능률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품을 획득하기에 소득이 불충분한 상태. 최소한의, 그렇죠? A는 절대적 빈곤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사회 구성원 다수가 누리는 인간으로서의 욕구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에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고려한 B가 도입되었다. B는요, 상대적 빈곤이 되겠습니다. 1번에 A는 B와 달리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 달리가 아니라 모두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B는 A와 달리

0: 달리 중위소득이 높은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죠. 모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답이고요. 3번에 A에 따른 빈곤율과 B에 따른 빈곤율을 더하면 전체 빈곤율이 된다. 아니죠. 단순하게 더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중복된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4번에 우리나라에서 B와 달리 A를 파악할 때 사회구성원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한다. 이것은 중위소득을 반영하는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답이 되겠습니다. 5번에 우리나라에서는 A, B에 해당하는 가구로 선정할 때 모두 객관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절대적 빈곤, 최저생계비, 상대적 빈곤, 중위소득의 50% 미만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2번 갈게요. 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7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빈곤의 유형 A, B를 나타내고 구분한 건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에 따라서요.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 빈곤이고요. 따라서 B는 상대적 빈곤이 됩니다. 1번에 A를 판단하는 기준선은 즉 절대적 빈곤선, 최저생계비죠. 시대와 사회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아니죠. 다르게 적용되죠. 이번에 B는 해당 사회 전체 가구의 소득 분포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중위소득 반영하는 상대적 빈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A는 B와 달리 사회 구성원 간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 둘 다 유발할 수 있는 거죠. 4번에 B에 해당하는 가구는 모두 A에도 해당한다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가 모두 절대적 빈곤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빈곤선보다 절대적 빈곤선이 클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인데 그 반대가 되면 달라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4번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5번에 가에는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했는데 이게 들어갈 수 있냐? 아니죠.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모두 나타납니다. 모두 나타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한쪽은 예, 한쪽은 아니오라고 하는 그 결과값으로서 이 질문이 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케이? 따라서 5번도 오답이 되어서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3번으로 갈게요.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7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곤의 유형 가, 나가 제시되어져 있는데요. 자, 가를 먼저 보시면은요. 자, 생존 및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자원이나 또 그 자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소득이 부족한 상태. 생존 및 생계 유지. 바로 절대적 빈곤. 나는요. 한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생활 수준에 필요한 소득이 부족한 상태. 바로 상대적 빈곤이 되겠습니다. 기억에 가를 판단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아니죠.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돼요. 니은에 가에 속하지 않는 가구도 나에 속할 수 있다. 어떨 경우에 절대적 빈곤선이 상대적 빈곤선보다 작을 경우 즉 상대적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선보다 클 경우에 요 내용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디귿에 나는 가와 달리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된다? 달리가 아니라 모두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리을에 가와 나 모두 우리나라에서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분류된다? 절대적 빈곤, 최저생계비라는 객관적 지표, 상대적 빈곤,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우리나라는 50% 미만인 거죠. 따라서 리을도 오는 내용. 정답은요, 니은과 리을 연결시킨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예요. 84번 보겠습니다. 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14번 문항이고요. 표는 질문에 따라 빈곤의 유형 A, B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중 하나이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 및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원이 결핍된 상태라고 정의하는가? 라고 말하는 거. 거기에 예라고 말하는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 빈곤이고요. A는 여러분 상대적 빈곤이 되겠습니다. 가에 어떤 내용을 넣을 텐데요. 그 내용을 넣었을 때 상대적 빈곤은 예라고 말하지만 절대적 빈곤은 아니오라고 하는 여기에 충족하는 내용이 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번 선택지. 우리나라에서는 A에 해당하는 가구를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를 객관화된 기준에 따라 규정한다. 어떤 기준인데요?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즉 50% 미만이라고 하는 객관화된 기준에 따라 규정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2번에서 5번이 틀렸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번에 비가구, 절대적 빈곤 가구죠.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 경제 성장을 통해서 소득 수준이 좋아지면은요, 절대적 빈곤 문제가 조금 감소하고 조금 완화되고 그쵸? 하는 부분이 있지만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절대적 빈곤 문제는 나타난다. 3번에 B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는 항상 A 가구에 포함된다. 즉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는 항상 상대적 빈곤에 해당한다. 그 말은 절대적 빈곤선보다 상대적 빈곤선이 클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 그 반대가 되어지면은 아니기 때문에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4번에 전체 빈곤율은 A에 따른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과 그다음에 B에 따른 빈곤율, 절대적 빈곤율을 합한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더하면 안 된다라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왜요? 두 빈곤에 중복되어져서 존재하는 가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즉, 중복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4번 선택지도 아주 자주 등장하는 선지이기 때문에 잘 챙겨두세요. 자, 오답 선지로 잘 챙겨두라는 거예요. 이런 문장 자체가. 5번에 가해는 상대적 박탈감 발생의 원인이 되는가? 이 선지도 굉장히 개념적으로 많이 나오죠?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모두 다 상대적 박탈감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 아니오로 구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가해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 또 현상, 사회적 소수자 성불평등, 그리고요, 지금 같이 본 빈곤까지 잘 마무리했습니다.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혹시 괜찮지 않다, 나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다시 한번 강의가 끝난 이후에 꼼꼼하게 복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와 복지제도 기출 문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사회문화는 럭키모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사회와 문화의 권지목입니다. 단 한 권의 교재와 강의로 완성하는 사회와 문화 베이직원, 이번 시간 20번째 시간이고요. 진짜 2단원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중간고사 대비 문항도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풀긴 할 텐데, 우리 교재에 있는 이제 흐름상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념적으로 2단원 전체적으로 쭉 한번 정리했죠. 들으시면서 맞다,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런 게 중요했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지난 시간에 개념 정리하면서 조금 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도요, 이번 시간 저랑 같이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배웠던 개념을 문제에다가 딱딱딱딱 적용 하면은요, 충분히 2단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제가 강의 끝부분에 먼저 한번 풀어와 달라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안 풀어오신 분 있다면요, 잠깐 멈추고 한번 쭉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단순히 문제 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선택지가 왜 정답이고 왜 오답인지 꼼꼼하게

우리가 공부한 개념을 적용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으로 운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단원 4개의 주제였고요. 자, 우리 교재 83쪽에 대단원 종합문제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요, 사회화를 바라보는 다음 글의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제시문은요, 개인은 어린 시절부터 학교, 가정, 또래 집단 등 다양한 사회 집단을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습득하는데,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안정과 통합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죠. 사회 전체의 안정과 통합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은 기능론에서 바라보는 사회와 해당하는 관점이죠. 따라서 기능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선택지 한번 분석해 볼게요. 1번에 사회화의 내용은 사회 전체의 합의를 반영한다. 사회 전체 구성원의 뜻이 반영되고 사회 전체 구성원이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요 내용, 바로 기능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사회화는 지배 집단의 이익 보장을 위한 수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배 집단의 이익 보장을 위한 수단의 형태로서 사회화가 이루어졌을 때 피지배 집단은 지배 집단의 가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게 된다라고 정리했었죠. 따라서 이 내용은 갈등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3번에 사회화는 일반화된 타자의 기대를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즉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즉 개인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이 사회화다라고 상상론에서 얘기했었는데, 거울자아 개념 이런 개념도 정리했고,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같은 특정한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지만 나이가 성장하면서 어때요? 사회 규범과 같은 일반화된 타자에 의해서 바로 사회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3번 선택지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습니다. 바로 일반화된 타자, 사회 규범과 같은 내용이죠. 4번에 사회화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대한 수능적 태도의 주입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대해서 마치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서 피지배 집단이 지배 집단의 가치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 이건 역시 이제 갈등론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의 사회화는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통한 능동적 자아의 형성 과정이다 라고 말하는 것, 마찬가지로 3번 선지와 마찬가지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2번은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시문 볼게요.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정보사회는 과거, 산업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다원화된 특징을 보인다. 자,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과거에 표준화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선지. 기억은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회사라고 하는 것은 설립 목적에 따라서 사회화 그 자체를 말하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아닌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하죠? 따라서 옳은 내용이다. 자, 니은에서 노동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아니다. 정보사회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강조되는 건 뭐예요? 바로 지식과 정보이죠. 지식과 정보가 부각이 됩니다. 얘네가 부각된다. 그래서 정보사회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게 전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냐? 그건 아닌 거죠. 노동 역시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원천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은 정보사회에서 산업사회나 농업사회와 비교했을 때 부각되어지는 것은 지식과 정보다라는 것이죠. 자, 노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디귿에, 디귿은 니은에 비해 지식산업 서비스의 비중이 낮다. 디귿은 산업사회고요. 그다음 니은은 정보사회죠. 산업사회는 정보사회에 비해 지식산업 서비스의 비중이 낮다. 그 말은 거꾸로 표현하면은 정보사회가 산업사회보다 지식산업 서비스의 비중이 높다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선지 옳은 내용이다. 자, 리을은

업무 경험 및 숙련도와 무관한 보상을 중시한다라고 적혀져 있죠. 여러분, 리을 같은 경우에 과거에 표준화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 방식, 이거 세 글자로 뭐니 얘들아? 그렇지. 관료제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 머릿속으로 관료제 특징들을 쫙 떠올려 주셔야 돼. 자, 리을 같은 경우에 업무의 경험 및 숙련도. 자, 이거를 강조하는 내용은 관료제에서 뭐였어요? 바로 연공 서열주의 강조했었죠. 호봉제로 대표되어지는 연공 서열주의를 강조했었는데, 리을 선택지에서는 그것과 무관한 보상을 중시한다. 잘못 설명한 거죠. 그쵸? 그래서 업무의 경험 및 숙련도라고 하는 연공 서열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게 관료제 특징이에요. 정답은요, 기역 디귿 연결시킨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아주 변별력 있게 출제될 수 있는 좋은 문항입니다.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표는 갑이 가족, 고등학교, 이익 집단. 자, 요세 사회 집단, 요세 사회 집단을 그림의 가에서 다로 분류한 결과와 이에 대한 교사의 평가를 정리한 겁니다. 단, A, B는 각각 2차 집단 비공식적 사회와 기관 중 하나다라는 거죠. A 또는 B는 사회 집단 중으로 2차 집단, 사회와 기관으로는 비공식적 사회와 기관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은 각각 고등학교 이익 집단 중 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힌트가 있죠. 가에 지금 가족이라고 적혀져 있고, 교사의 평가도 갑은 가에서 다 모두에 대해 적절하게 사례를 분류했다. 크게 꼬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가족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잖아. 가족이 여기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A와 B는 2차 집단 아니면 비공식적 사회와 기관인데, 가족이 접촉 방식에 따라서 과업지향적이고 수단적인 접촉이 지배적인 2차 집단이에요? 아니죠. 직접적인 대면 접촉, 전인격적 관계 접촉, 즉 친밀한 인간관계가 지배적인 1차 집단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A가 2차 집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회와 기관에 따라서 비공식이냐 물어보는 거는 설립 목적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잖아요. 설립 목적에 따라 사회와 그 자체면은 공식이고, 그게 아니면 비공식인데, 가족은 설립 목적에 따라 뭐였어요? 사회와 그 자체를 말하는 공식 조직이 아닌 비공식 조직이죠. 따라서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비공식적 사회와 기관이 되는 거죠. 비공식적 사회와 기관. 비공식적 조직이 아니라 비공식적 사회와 기관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B는요, 2차 집단인 거죠. B는 2차 집단. 이렇게 A, B를 찾아주시면은 이제 나와 다에 들어가는 것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와 다 같은 경우는 나에는 기역이래요. 근데 기역과 니은은 고등학교 아니면은 이익 집단이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나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뭘까? 설립 목적에 따라 사회와 그 자체가 아닌 비공식적 사회와 기관이면서 회사와 같은 2차 집단.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바로 고등학교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왜? 고등학교는 설립 목적에 따라 학교,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잖아. 얘는 못 들어가. 근데 이익 집단 어때요? 이익 집단은 설립 목적에 따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또 2차 집단, 공식 조직에 해당하는 2차 집단이잖아요. 따라서 나의 뭐가 들어간다. 나의 이익 집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의 뭐가 들어간다? 고등학교가 올 수밖에 없겠네요. 이러한 조건에 따져봤을 때. 그러면은 기역에는 뭐가 된다? 기역에 이익 집단. 그 다음에 디귿에는요, 기역에 이익 집단이고 니은에는 고등학교. 요렇게 기역 니은을 채워주시면은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번 선지. 기역은 고등학교. 아니죠. 기역은 이익 집단이죠. 니은이 고등학교. 2번에 기역은 니은과 달리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기역, 이익 집단. 대표적인 자발적 결사체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교는 자발적 결사체 아니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에 니은은 기역과 달리 이익 사회에 해당한다. 달리가 아니라 모두죠. 달리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왜냐하면은 이익 사회라고 하는 것은 선택 의지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형성된 결사체

체를 말하는 거잖아. 고등학교도 선택 의지에 따라 인위적으로 형성된 결사체인 이익사회. 그 다음에 이익집단도 선택 의지에 따라 인위적으로 형성된 이익사회인 거기 때문에 달리가 아니라 모두 이익사회, 즉 결사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자발적 결사체는 또 아닌 거고요. 구분해 줄수 있어야 돼요. 이익사회의 다른 말이 결사체였습니다. 네. 자, 4번에 A는 B와 달리 간접적인 접촉이 중심이 된다? 여러분, A는요, 지금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으로 묶이는 게 A잖아요. 근데 A 안에 여러분 가족이 있죠? 가족. 가족 같은 경우는 간접적인 접촉이 중심이 돼요? 아니잖아. 여기에 설명에 가족에 반대되는 걸로 알 수가 있는 거지. 이 설명이 부합하지가 않잖아, 가족은요. 예외가 되잖아, 여기에. 그쵸? 예외로서 가족이라고 하는 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 오답인 거죠. 가족은 1차 집단으로서 직접적인 대면 접촉, 전인격적 접촉이 중심이 되는 1차 집단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접촉이다라고 하는 걸로 가족을 연결시킬 수가 없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에 A는 2차 집단, B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인데 바뀌었죠? A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그 다음에 B가 2차 집단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정답은 2번이고요. 아주 좋은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 갈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시문 볼게요. 갑은요, 헤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전문 학원에 다니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정년퇴직 후 손주들과 살게 된 을은 스마트폰 사용, 유튜브 영상 등 손주들이 즐기는 새로운 문화와 소통 방식이 낯설고 어려워서 네모네모 구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 강좌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기역선지, 기역은 2차적 사회화 기관인가? 전문 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서 전문적이고 심화된 수준의, 즉 헤어 디자이너와 관련된 전문적이고 심화된 수준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2차적 사회화 기관 맞습니다. 니은에, 니은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냐? 무슨 무슨 구청, 약간 오피셜한 느낌처럼 보이죠? 국가대표팀이나 국세청, 무슨 무슨 법인처럼. 아니죠. 공식적 사회화 기관 아닙니다. 설립 목적 그 자체가 사회화 그 자체는 구청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 아니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갑은 기역에서 예기 사회화를 경험하고 있다. 내가 앞으로 속하게 될 집단이나 속하기를 원하는 집단이나 지위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능 가치 규범을 사전에 미리 학습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예기 사회화라고 했잖아. 그래서 헤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학원에서 헤어 디자이너로서 요구되어지는 지식 기능 가치 규범 이 프로그램을 먼저 학습하고 있는 과정이죠. 따라서 예기 사회화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리을에, 을이 니은에서 경험하는 사회화의 유형은 성인기에만 이루어진다? 아니죠. 성인기에만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가 없고요.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사회화의 유형은 뭐냐면은, 지금 정년퇴직 후 손주들과 함께 살게 된 을은 요즘처럼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변화하는 사회적인 맥락에서 기존에 이런 것들을 접하지 않은 것들을 고수할 경우에는 낯설고 적응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과 새로운 문화, 소통 방식을 잘 적응하고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새로운 형태의 것을 학습하고 배워나가는 과정인 거죠. 기존 사회화의 유형을 내려놓고 새롭게 요구되는 변화된 사회에서 요구하는 스마트폰 사용, 유튜브 영상 이러한 새로운 소통 방식과 문화를 학습하려고 하면서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는 양상이니까 무슨 사회화 얘들아? 재사회화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지. 이 재사회화가 성인기에만 특정 시기에만 이루어진다라고 단정할 수가 또 없는 것이죠. 정답은 기역 디귿 연결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항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5번 문항. 밑줄 친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제시문 보겠습니다. 자, 사회 구조는 사회를 이루는 규범, 제도, 관계 등의 틀로 우리가 자유롭다고 착각할 수 있는 한계를 규정합니다.
징병제 사회에서 일정 연령 이상의 개인은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이행해야 하며 개인은 입대 시기와 같은 부차적인 조건을 선택하는 행위만 가능합니다. 만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일탈 행동으로 간주되어 사회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기억선지. 기억은 이 사회 구조는 외부 사회와의 접촉이 없다면 변동하지 않는다. 사회 구조의 특징 가운데 변동 가능성이 있었었는데 그게 외부 사회와의 접촉이 없으면은 변하지 않는 거냐? 아니죠. 외부 사회 말고 사회 내부에서 한 사회 내부에서 사람들의 아이디어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가치적인 측면에 의해서 사회가 변화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고요. 니은은 사회 구조의 강제성을 보여준다. 어때요?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네, 강제성을 보여줍니다. 디귿은 구조화된 행동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다.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개인은 입대 시기와 같은 부차적인 조건을 선택하는 행위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입대 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넓게 보면은 커다란 이 사회 구조,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그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구조화된 행동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사회구조 안에서 허용된 행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을은요, 시대와 사회 상황에 따라 판단 기준이 상대적이다, 일탈행동의 상대성이라고 정리했던 내용이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연결시킨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B는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정보를 통해서 A, B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재택근무 방식의 활용 정도는 A가 B보다 높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A가 정보통신 기술이 더 발달한 정보사회인 거고요. 그다음 B는 산업사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에 들어갈 내용도 가에 어떤 내용을 집어넣은 다음에 산업사회가 정보사회보다 낫다라는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1번에 A는 B보다 먼저 등장했는가? 산업사회인 B가 먼저 등장했죠? 따라서 잘못된 설명이고요. 이번에 A는 B에 비해 사회의 다원화 정도가 낫습니까? 정보사회가요? 더 높죠? 오답이고요. 3번에 B는 A에 비해 지식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유리한 거, 지식과 정보가 경제적 창출 수단으로서 부각되는 것은 정보사회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따라서 A에 B에가 아니라 A를 더 연결시켜서 봐줘야 하고요. 4번의 B는 A에 비해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공간적 제약의 정도가 더 강하죠. 왜요? 정보사회보다 정보통신 기술이 덜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산업사회에서 관계를 맺는 공간적 제약의 정도가 더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의 가에는요, 비대면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의 정도,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정보 접촉, 이거는 어디에서 더 강해? 산업사회 즉 B보다 정보사회인 A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면 요 내용을 여기에 넣었을 때, 넣게 되면은 산업사회가 정보사회보다 낫다라고 말하니까는 요 내용은 산업사회보다 정보사회가 크다라고 말하는 거를 거꾸로 표현한 내용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지. 다시 한번. 비대면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의 정도는 산업사회보다 정보사회가 높지. 정보사회가 더 크지. 그러니까는 요 내용을 여기에 넣었을 때 거꾸로 표현하면은 산업사회가 정보사회보다 낫다. 서술어를 잘 봐야지, 서술어. 낫다라고 하는 거 맞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여기다가 넣을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아, 요런 부분들 좀 디테일하게 내신이기 때문에 잘 읽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A의 개념을 쓰고 밑줄 친 기억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서술하래요. 제시문 읽어볼게요.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 내 집단인 경우 자연스럽게

A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은 두 개념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개인은 언제라도 자신의 신념, 태도, 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기역, 동경의 대상이나 모범이 되는 집단인 A와 자신의 소속 집단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 즉, 여기서 중요한 힌트 얻었네요. 동경의 대상이나 모범이 되는 집단인 A. 그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과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자 근거로 작용하는 준거 집단이 되겠습니다. 준거 집단. 자, 그랬을 때, 밑줄 친 기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뭐라고 쓸수 있을까요? A는 준거 집단이면서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개인은 소속 집단에 대한 불만, 상대적 박탈감, 열등감으로 인해서 일탈 행동을 하거나 소속 집단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내용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게다가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 하나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즉,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 내 집단인 경우, 바로 그내 집단과 A인 준거 집단이 또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도 했었죠.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이 많지만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내 집단에 속해 있지만은 준거 집단을 다른 집단으로 설정하기도 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개념 총 정리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8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 B는 사회 명목론, 실제론 중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표는 각 진술에 대한 갑을의 진위 판단 결과를 정리한 건데요. 응답 결과 갑은 하나의 진술에 대해서만 옳게 판단하였고, 을은 두 개의 진술에 대해서만 옳게 판단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좀 가정해 주셔야 돼. 만약에 A를 실제론이라고 하고, B를 명목론이라고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실제론이라고 놨지. 그러면 사회의 구속성이 개인의 자율성보다 우선한다. 사회를 더 강조하고 있으니까 참이라고 말한 부분, 네, 갑 맞네요. 일단 갑만 먼저 볼게요. 그다음 B는요, 명목론이라고 지금 처음에 선생님이 가정을 했죠. 그랬을 때 사회 문제의 원인을 제도보다 개인의 의식에서 찾는다. 개인을 강조하니까 얘도 참이라고 말한 게 옳게 진위 판단을 했네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조건에 갑은 하나의 진술에 대해서만 옳게 판단했다라고 하는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그 말은 결국에 요렇게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지. 어떻게 놔야 된다? A를 명목론, B를 실제론으로 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워보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여기를 이제 명목론. 읽어볼게요. 사회의 구속성이 개인의 자율성보다 우선한다고 보는가? 요거 실제론에 해당하는 설명인데 주어가 명목론이니까 참이라고 말해서 잘못 응답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자, B를 실제론으로 놨으니까 사회 문제의 원인을 사회 제도보다 개인의 의식에서 요거 명목론에 해당하는 설명인데 주어가 실제론이니까 여기도 지금 틀렸네요. 하나만 옳게 판단했으니까 여기서 옳게 판단했겠죠? 그리고요, 두 개의 진술에 대해서만 옳게 판단했으니까, 여기와 여기, 둘다 옳게 판단했을 겁니다. 그쵸? 여기가 옳게 판단하려면은, 참이 틀린 거니까는, 바로 여기에 거짓이 와야지, 거짓으로서 옳게 판단한 것이 될 거고, 여기도 지금 옳아야 되죠. 그쵸? 두개 맞아야 되니까. 근데 참이 옳으니까, 여기도 하나 맞아야 돼서, 니은이 결국에 뭐 해야 되는 거야? 거짓이 아니라, 참으로 응답하는 것이어야만 조건에 부합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1번에, 기역은 거짓, 니은은 참이다.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 1번이에요. 그다음 2번에 A는 B와 달리 개인이 사회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뭐예요? 사회를 강조하는 실제로 말하는 거죠. 근데 A는 명목론이기 때문에 오답이 되겠습니다. B와 달리가 아니라 B로 연결해 줘야 돼. 3번에 B는 A와 달리 사회의 역량은 구성원들의 역량을 모두 합한 것과 같아. 마치 사회는 개인들의 합에 불과해. 합그 이상의 것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야? 명목론 말하는 거지. 명목론은 A인데 A와 달리라고 하면 안 되고 A와 연결시켜야 돼. 자, 4번에 가해는요. A가 명목론이지. 자, A는 사회가 개인들의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이게 누구 설명이야?

실제론에 해당하는 설명이지? 그쵸? 근데 니은에 여기 참이 와야 돼요. 참이 오죠? 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주어는 명목눈인데?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4번 오답이 되고요. 5번의 가에는요, B는 우리 실제론이라고 세팅을 했죠? 실제론은 사회현상을 이해할 때 개개인의 특성보다 사회의 특성을 탐구해야 된다? 이 내용 자체가 누구 거예요? 실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주어도 실제론이죠. 대답도 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게 아니라 있다라고 설명해야 되죠. 오케이? 따라서 정답 1번이고요.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내신에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두세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각 사회 집단의 A에서 D의 해당 여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서 조항 A에서 D는 공동사회 공식 조직 이익사회 자발적 결사체 중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요. 자, 일단 회사에서 AC가 동그라미 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사내 동호회는 BC가 동그라미 쳐져 있고, 라고 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회사라고 하는 거 위에 단서 조항에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자고. 회사는 뭐에 걸릴까? 공동사회 안 들어가지. 공식 조직에 들어가지. 그치? 회사 공식 조직. 그 다음에 선택 의지에 따라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이익사회. 결사체에는 들어가죠. 그냥 이익이라고만 쓸게요. 하지만은 자발적 결사체에는 안 들어간단 말이야. 이두 가지를 적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사내 동호회 같은 경우는 공동사회, 대표적으로 가족인데 안 들어가죠. 공식 조직도 안 되죠. 선택 의지에 따라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이익사회는 들어가죠. 그 다음에 사내 동호회 뭐예요? 자발적 결사체에 들어가죠. 왜 사실은 비공식 조직이잖아. 모든 비공식 조직은 다 자발적 결사체에 포함되고 또 모든 자발적 결사체는 이익사회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발적 결사체도 해당이 되네요. 그러면 뭘 발견할 수 있니, 얘들아? 요렇게 이익사회가 겹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 여기 보니까는 요렇게 동그라미가 둘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C가 뭐가 되는 거야? C가 이익 사회가 되는 겁니다. C가 이익 사회. 오케이? 그리고 요 A 동그라미 쳐져 있는 요 부분이 뭐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공식 조직이 되는 거고 여기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요 부분이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발적 결사체. 그다음에 D가 뭐가 되는 거고 공동 사회. 요런 식으로 A, B, C, D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도 확인해 볼게요. 회사는 자발적 결사체 아니라고 했죠? 기억 X야. 회사, 공동사회, 본질의지, 자연발생적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사내 동호회는 공식 조직 아니죠? 그 다음에 공동사회도 아니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X네요. 그러니까 달리 X가 아니라 모두 X다. 이번에 가에는요, 가족이 들어갈 수 없습니까? 지금 공동사회만 동그라미 쳐져 있어요. 공동사회 대표적인 예시가 가족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3번에 A는 B와 달리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이 특징 누구 건데? 자발적 결사체의 대표적인 특징이란 말이야. 따라서 비자발적 결사체, 달리가 아니라 B와 연결시켜야 돼. 4번에 B에 해당하는 사회 집단은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하는 사회 집단은 모두 다 이익사회에 해당한다. 맞죠, 여러분들? 정답 4번이에요. 기억나시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하고 모든 자발적 결사체는 이익사회에 포함된다라고 정리했잖아요.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5번에 사내 노동조합은 DN에 해당하지만 공동사회에 해당하지 않죠. 해당하지 않죠. AN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A에 해당하죠. 사내 노동조합은 이익 집단으로서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2차 집단의 성격이 부각되는 공식 조직이었잖아요. 따라서 D에 해당한다는 게 틀렸고 A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A에 해당하는 것이죠. 오케이.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고 5번 선지도 중요한 선지니까 잘 정리해 두시면 돼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거 정리하자면 결국에 얘는 이익 집단으로서 사내 때문에 비공식이 아닙니다. 공식 조직이다. 그 다음에 자발적 결사체다. 그 다음에 이익사회다. 요렇게 세 가지의 사내 노동조합이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를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일탈 이론입니다. 자, 표는 일탈 이론 가에서 나를 설명하기 위해 교사가 제시한 사례를 나타낸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죠. 첫 번째 사례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과 훔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범죄 경력이 있는 또래들과 자주 어울렸대요. 일탈 집단들과 자주 어울렸대. 이러한 집단 속에서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점차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당연한 행동처럼 느껴졌다라고 하면서 일탈의 내용과 기술을 학습하고 일탈에 대해서 우호적 가치를 습득하는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가는 차별 교재 이론. 나는 어린학교에서 한번 무단 결석을 하는 바람에 문제 학생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친구들은 물론 선생님도 을을 색안경 끼고 보았고 을 역시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게 되어서 실제로 더 규칙을 어기는 행동이 많아졌다. 무단결석이라고 하는 1차적 일탈을 저질렀는데 그에 대해 사람들이 낙인이라고 하는 차별적 제재를 가하게 돼서 본인 가운데도 부정적인 정체성이 형성이 돼서 2차적인 일탈이 나타나게 되고 있는 낙인 이론에 해당하는 제시문이고요. 다는요. 병이 속한 사회가 급속도로 빠르게 변동하면서 급속한 사회 변동 맥락에서 전통적인 규칙과 질서는 해체되고 사람들이 따라야 할 새로운 행동 기준은 미처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무규범 상태. 그쵸? 더 이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혼란을 느꼈던 병은 남의 물건을 훔치게 되었다. 즉, 급속한 사회 변동에 따른 무규범 혹은 이중규범에 따른 일탈 행동이 초래될 수 있는 거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었죠. 아노미 이론 가운데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에 가는 사회 구조적 모순에 의해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적 모순 설명하는 거 비판 범죄학 이론이죠. 오답이고요. 자, 이번에 나는 차별적 교재로 인해 일탈이 발생한다. 차별적 교재는 차별 교재 이론이고요. 낙인은 차별적 제재가 됩니다. 자, 2번 오답이고요. 3번에 다는 일탈자가 되어가는 내면적 과정에 초점을 둔다. 다를 물어봤어요. 일탈자가 되어가는 내면적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은 낙인 이론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4번에 가와 달리 나는 2차적 일탈의 발생 과정,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일탈이 발생하는 과정, 낙인 이론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정답은 여러분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다와 달리 가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 머튼의 아노미로 말하는 거잖아. 지금 요 내용은 머튼의 아노미로 말하는 거고요. 가는 차별 교재 이론이기 때문에 적합한 연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확인해 볼게요. 11번 사회 통제와 관련된 문항인데요. 자, 제시문에서 자, C가 공식적 통제냐라고 선택지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랬을 때요 제시문에서 기억은 스스로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마음, 내적 통제죠. 니은의 친구들의 비난도 걱정이다. 바로 외적 통제 중에 비공식적 통제고요. 디귿은 학교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통제 중에 공식적 통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에 의한 사회 통제 유형은 뭐다? 내적 통제이고, 니은에 의한 사회 통제 유형은요, 바로 비이다. 즉,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 비에 해당한다. 바로 비공식적 사회 통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디귿에 의한 사회 통제 유형은 공식적 사회 통제에 해당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적 통제 여기도 비공식적 통제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C는요, C는 뭘 확인할 수 있냐? C는 공식적 통제다라고 하는 거 옳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니은에 A, B는 모두 비공식적 통제이다라고 말하는데 A는 내적 통제잖아요,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오답이 되겠고요. A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B는 C와 달리 사회적 보상과 제재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외적 통제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달리가 아니라 모두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에 사회 집단 유형 A, B를 각각 쓰고 구성원에 대한 A, B의 통제 방식 차이를 서술하래요. 제시문 보니까는 사회 집단은 접촉 방식에 의해 A와 B로 구분되는데
A는 주로 가족이나 친구 모임처럼

소수의 구성원들이 자주 만나며 정서적 유대와 친밀감을 바탕으로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말합니다. 접촉 방식에 따라. 그럼 A는 몇차 집단? 1차 집단. 그쵸? B는 주로 회사나 학교처럼 구성원이 많으며 구성원 간 수단적이고 단편적인 접촉이 중시된다. 자, 몇차 집단? 2차 집단에 해당한다라고 A, B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A, B 찾아주시면 되고요. 1차 집단은 통제 방식에 대해서 서술하는 거니까는 비공식적 규범을 통한 통제 방식이 일반적이고, 2차 집단은 법률 규칙과 같은 공식적 규범을 통한 통제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각각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갈게요. 사회 운동 관련된 문항입니다. A에서 C는 각각 보수주의, 복고적, 혁명적 사회 운동 중 하나라고 하고 있죠? 자, A는요, 변화에 대한 저항을 통해 현상 유지를 추구하는가? 예라고 말하니까 바로 보수주의 운동이 A가 되는 거고요. B는 과거에 존재했던 사회로의 회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바로 복고적 사회 운동이 되고요. 단서 조항에 따라 C는 뭐가 된다? 혁명적 사회 운동이 되겠네요. 1번에 A는 복고적 사회 운동이다. A가 아니라 B가 되겠죠? 이번에 A는 B와 달리 사회의 변화를 추구한다. 즉, A는 보수주의잖아요. 보수주의는 변화에 저항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3번에 B는 C와 달리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다. 아니죠. 모두 다 유발할 수 있습니다. 4번에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법 개정 촉구 캠페인 활동은 C가 아닌 A의 사례이다라고 말하는데, 지속적으로 시민단체에서 법을 개정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변화를 추구하자라고 말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 저항하려고 하는 보수주의 사례에 적합하지 않죠. 5번에 가해, 현재의 사회구조 전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가? 이게 혁명적 사회운동에 해당하는 적합한 내용이죠. 해당 내용 들어갈 수 있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항 볼게요. 인구부양비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표는 시기에 따른 각국의 연령대별 인구의 상대적 비를 나타낸 거예요. 단 각국 전체 인구는 T 플러스 50년이 T년의 두 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용이하게 풀기 위해서 간단하게 적어 볼게요. 유, 부, 노.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인 인구, 전체 인구. 그다음에 T년, 그다음에 T 플러스 50년.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T년의 총 인구를 100명이라고 가정해서 표를 한번 채워 볼게요. 조심해야 될건 이겁니다. 15세 이상 인구라고 하면은 결국에 부양 인구와 노인 인구를 더한 거를 생각해 줘야 하는 거고요. 65세 미만 인구라고 하는 것은 뭘 생각해야 돼? 유소년 인구와 부양 인구를 더한 거를 생각해서 요 수치를 100에 맞춰 줄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맞춰주면 좋을까요? 20, 70, 10으로 이렇게 맞춰주면은요, 부양과 노인 인구를 더해서 80분의 65세 이상 인구 10, 80분의 10, 8분의 1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9분의 2가 나오죠? 바로 두개 더해서 90, 그 다음에 유소년 인구 20이어서 9분의 2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가 두배더 총인구가 많다 그랬으니까는 여기를 200명으로 맞춰줘서 요 조건 맞춰주면은요, 20, 120, 60으로 숫자를 맞춰 주시면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부양인구와 노인인구, 즉 요렇게 180분의 그다음에 180분의 지금 65세 이상 인구니까 60이잖아요. 그러면 638이니까 3분의 1 충족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유소년 인구와 부양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니까 7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140, 두개 더해서 140분의 20이기 때문에 2, 7에 14, 즉 7분의 1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요런 식으로 표 채워주시면은 선택지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1번에 T년 노년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두 배이다 라고 물어보는데 T년 노년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어때요? 두 배가 아니라 2분의 1배가 되고요. 이번에 T 플러스 50년 부양 인구 120이죠. 유소년 인구 20이죠. 어때요? 두 배가 아니라 6배가 되는 거알수 있어요. 3번의 유소년 부양비는 T년이 T 플러스 50년보다 작다라고 말하는데, 유소년 부양비 T년

했을 때내세 배가 아니라 여섯 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논현부양비는 t 플러스 50년이 t년의 3배를 넘는다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논현부양비 t 플러스 50년에 120분의 60, 120분의 60 곱하기 100이고요. 그 다음에 t년 같은 경우는 70분의 10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3배를 넘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정답은 5번이 나옵니다. 5번이 나오니까 세부적인 계산 여러분이 직접 또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죠. A에서 C는 뒤르켐의 아노미이론, 머튼의 아노미이론, 차별교제이론 중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림은 A에서 C의 공통점, 차이점 나타낸 거고요. 일탈이 학습의 결과임을 강조하는가, A와 B를 구분할 수 없는 질문이래요. 이 질문 자체에 차별교제 이론이 yes라고 말할 수 있는데, A와 B가 이 질문으로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A와 B 둘다 차별교제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C가 뭐가 된다? 차별교제 이론이 되는 거고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 상태에 주목하는가라 그랬을 때, 걔를 B와 C로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래요. 그럼 B와 C 중에 하나는 뭐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C가 차별교제 이론이니까 B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되는 거고, A가 뭐가 된다? A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으로 단서 조항에 따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1번에 기억에 일탈자의 부정적 자아 형성 과정에 주목하는가? 자, 이것은 낙인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그 내용은 여기 기억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2번에 니은에는 지금 머튼의 아노미론과 디르켐의 아노미론 모두 다 해당돼야 되는데, 사회 구조의 맥락 속에서 일탈을 파악하는가? 요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아노미론 모두 다 사회 구조적인 맥락 속에서 일탈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내용 들어갈 수 없다가 잘못된 설명입니다. 3번에 디귿에는요. 자, 디귿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세개다 해당되는 공통점을 물어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는가? 이셋다 기준 존재하죠? 뭐만 없죠? 낙인 이론만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리을에, 여기 들어가는 거는 머튼의 아노미론과 차별교제 이론의 공통점이죠. 자, 차별적 제재로 인해 일탈행동이 발생한다고 보는가? 이거 낙인 이론에 해당한 설명이잖아요. 따라서 들어갈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미음은요, 차별교제 이론만 해당돼야 돼요.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정상 집단과의 교류 촉진, 차별교제 이론의 해결책이지만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고 말하니까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3번이고요. 자, 16번 가겠습니다. 사회화를 바라보는 다음 글의 관점을 쓰고 해당 관점에서 사회화의 의미를 서술해 봐라. 갑은 점심,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식판을 들고 줄을 선대요. 갑은 선생님이나 친구 개개인 시선뿐 아니라 학교에서 모두 지켜야 하는 규칙을 의식합니다. 만약 누군가 새치기를 하면은 선생님, 친구뿐만 아니라 모르는 학년의 학생들도 그 행동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는 것은 모두를 위한 공통의 약속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학교 안에서 누구와 함께 있든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일반화된 타자의 시선을 내면화한다. 중요한 키워드. 누구 거예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죠. 그래서 사회화는 개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이다라고 서술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답형 완성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에서요. 얼마 전한 대도시에서 편의점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어요. 절도 행위에 가담한 청년들은 계속된 실직과 생활고로 생필품을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A는 범죄의 근본 원인을 개인의 도덕적 결함에서 찾지 않고요. 청년들이 절도에 연루된 것은 가혹한 경제 불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스템 방치와 같은 구조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생존을 위해 범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불평등한 사회 구조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하죠. 그럼 결국에 비판 범죄학 이론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반면에 B는 사회가 누구에게나 경제적 성공과 부의 축적이라는 목표를 강조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는 제도적 수단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주목했습니다. 바로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불일치,

괴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아노미 이론 가운데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대책을 각각 서술하라고 하죠. 자, 비판 범죄학 이론 같은 경우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는 거,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의 제공 및 확대를 강조하는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각국에서는 시민단체와 청소년 학부모 모임 등이 연합해서 선거 연령을 낮추자라고 하는 개정을 목표로 서명운동과 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조직적으로 펼치고 있다. 사회운동이죠, 사회운동.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도 을국에서는 왕과 귀족에 의한 독재가 오래 지속되자 각계각층에서 조직을 구성해 왕정을 폐지하고 인간 존엄성, 자유평등 등을 보장하는 헌법에 의한 통치를 요구하며 저항하고 있다. 둘다 사회운동에 해당하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는요, 바로 선거와 관련된 특정한 부분의 변화를 점진적으로 추구하는 개혁적인 사회운동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나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존재했었던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혁명적 사회운동에 해당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토대로 공통점과 차이점, 또 변화와 관련해서 서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겠죠. 둘의 공통점은 사회 구조의 변화를 추구하는 데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개혁적 사회운동은 전반적인 구조를 파괴하지 않고 특정 부분의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데 비해 혁명적 사회운동은요, 사회 구조를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라고 하는 차이점을 명확하게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꼼꼼하게 대단원 관련된 문항들을 모두 다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아직 교재 남아있는 중간고사 대비 모의고사 남아있으니까는요,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통해서 더욱더 꼼꼼하게 여러분의 내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사회와 문화는요, 럭키 버키.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도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오늘 같이 보고 싶은 그림은 저 동글동글한 애들 두 마리가 나왔어. 나는 좋은 사람일까? 누구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은데? 하고 물어봤더니 다음 그림 보면 좋은 자녀, 좋은 애인, 좋은 친구, 일 잘하는 직원이고 싶어. 누구나 저렇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을까? 그래서 저런 마음 때문에 속상하기도 한것 같아. 아,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게 최선인가. 내 한계는 이 정도인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거든. 그땐 저 하얀 애가 무겁겠네 하는 거야. 다음 그림 보면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전에,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기 전에 좋은 너로 있으면 그걸로 돼. 난 저 말이 되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나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때가 더 많은 것 같거든. 누군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고 싶고, 저 사람한테도 좋은 사람이고 싶고, 또 미움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 다음 그림 보면 너에게 좋은 사람이 되면 그걸로 충분해. 이미 넌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야. 근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인 것보다 내가 나에게 좋은 사람인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나도 하게 된 것 같아. 언젠가 내가 책을 읽는데 그런 문구가 있었다. 내 보호자는 나라는 말. 근데 그게 어릴 때야 이렇게 보호자란에다가 이제 부모님을 쓰기도 하고 또 조부모님을 쓰기도 하잖아.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정말 내 보호자는 나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더 책임감을 갖고 나한테 건강한 음식 먹여주고 운동도 열심히 시켜주고 좋은 거 많이 많이 보여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해. 그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 나 스스로한테 좋은 사람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사진이었어. 그리고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집합에 대한 표현 이용한 마지막 문제 하나 풀어보고 그리고 새로운 단원까지 한번 시작을 해보자. 4번 문제 보면 로그 A가 있었고 로그 B가 있었어. 나 로그 A하고 로그 B인데 밋이 지금 없다? 우리 저렇게 밋이 안 써있다는 얘기는 뭐가 숨어있는 거냐면 그치 10이 숨어있는 거지? 그래서 밋이 10인 로그를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불렀었어. 그래서 저 범위를 만족하는 두 양수 A, B에 대해서 두 집합 A, B가 각각 나 A라는 집합이 존재하고 B라는 집합이 존재했거든? 근데 어떤 관계를 갖냐면 A, B가 지금 둘이 같다 그랬어. 나 우리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거 무슨 뜻이었어? 서로가 서로의 부분 집합. 즉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야 두 집합이? 완전 똑같아야 되는 거지? 모든 원소가 동일해야 되는 거지? 나 지금 A라는 집합에 원소 3개 있었고 B라는 집합에 원소가 3개 있었는데 요 3개가 전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원소 자체가 로그가 들어있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B라는 집합 봤더니 원소가 누가 있었냐면 2분의 1하고 2가 있었다. 저 두 개의 원소가 어디에도 있어야 돼? 그치, 요 A 안에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 생각하면서 봐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로그 10의 A, 로그 10의 B인데 지금 로그 A보다 누가 크다 그랬냐면 로그 B가 더 크다 그랬어. 나 이 얘기는 결국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 거야? 그치, B가 더 커. 이 얘기를 너희들한테 주고 있는 거지. 로그 값에 대한 사이즈를 알려줬다는 얘기는 너희들한테 A, B의 대소관계를 알려줬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그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정리할 수 있는 애들은 정리를 해보자. 나 A라는 집합 봤더니 로그 A의 B, 로그 B의 A, 그리고 요거 나와. 나 저 마지막 원소만 갖고 올게. 나 로그 세제곱근 A였고 그리고 제곱근 A였어. 얘는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저렇게 루트는 뭘로 바꿀 수 있었어? 그치, 분수지수. A의 몇 제곱이냐면 3분의 1 제곱인 거고 우리 루트 앞에 아무것도 안 써있다는 얘기는 2가 생략된 거니까 얘는 A의 2분의 1 제곱이고 우리 요수식 지난 시간 했다. 우리 밑에 있는 거 그리고 진수에 있는 거 너무 무거워서 앞으로 쭉 밀려 나온다 그랬지? 근데 누가 밀려 나오냐면 분모에는 3분의 1 그리고 분자에는 2분의 1로 밀려 나오겠다. 그리고 저 숫자들은 앞으로 나왔으니까 남는 건 A하고 A인 거지. 근데 우리 로그의 계산에서 밑하고 진수 같으면 몇이었냐면 항상 1이었었지. 그럼 이제 얘만 계산해보자. 나 안에 거 곱하니까 2였고 바깥쪽 거 곱했더니 뭐 나오냐면 3이었어. 즉 저 마지막 원소를 가지고 정리해봤더니 뭐가 됐냐면 2분의 3이야. 얘는 2분의 3이었던 거야. 그럼 저 2분의 3이 어디에도 있어야 돼? 반드시
두 집합 똑같으니까 B에도 있어야 되지? 근데 하나는 2분의 1 나왔고 하나는 2 나왔어. 그러니까 요 마지막에 있는 얘가 누구일 수밖에 없냐면 반드시 2분의 3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요 조건 한번 써보자. 나 무슨 조건이 나왔냐면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야. 나 미시 같은 두 로그를 더했어. 진수끼리는? 그치. 따다 곱해야 되지? 즉 로그 2의 A, B인 거고. 그 전체 값이 지금 얼마 된다 그랬냐면 2분의 3이 된다 그랬네. 자, 로그 2의 AB가 2분의 3이 된대. 그 얘기는 AB가 2의 2분의 3제곱이 나와. 라는 뜻인 거지. 그래서 AB 두 문자 사이의 관계식도 찾았어. 우리 문제 다시 한번 읽자. 이제 저 2분의 1하고 2만 좀 처리하면 될것 같아. 저두 개가 반드시 A에도 들어있거든? 근데 이 식을 봤을 때는 얘가 인지, 얘가 인지. 구분해야 되지. 뭐 이용해서 알수 있을까? 그치, 요 부분이지. 나 A보다 B가 더 크다라는 거. 나 요거 기억하면서 요 수식 다시 봐야 돼. 나 지금 A하고 B 중에 누가 크다 그랬냐면 B가 더 크다 그랬어. 로그 A의 B였거든? 근데 B가 더 커. 즉, 밑보다 누가 더큰 거야? 진수가 더큰 거야. 나 우리 로그라는 거 방금 전에 계산했을 때 밑하고 진수가 같을 때에는 뭐가 돼버렸냐면 1이었어. 그럼 진수가 더 크단 얘기는 결국 1보다 크단 얘기인 거지. 한 번만 더. 나 로그 b의 a였어. 나 지금 b가 더 크거든? 밑이 더 커. 즉 얘는 1보다 어떤 애야? 작은 애지. 나 로그 a의 b는 1보다 커. 로그 b의 a는 1보다 작아. 근데 가지고 있는 값이 2분의 1하고 2야. 그러니까 로그 a의 b가 누구였던 거냐면 2였던 거고. 그러니까 로그 b의 a는 역수이기도 하잖아. 2분의 1인 거지. 이제 저 조건 써보면 a, b 관계식 다 찾아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어떤

어떤 수식 알고 있냐면 로그 a의 b가 몇이라는 거 지금 2라는 식 구했어. 그러니까 로그 a의 b가 2라는데 우리 로그는 어디서 출발? 그치, 지수에서 출발. 한번 밋은 영원한 밋이었어. 나 이거 다시 쓰면 a의 제곱이 누구인 거야? b인 거지. 나 우리 문자 좀 정리해 볼까? a 제곱이 b였으니까 b 대신에 a 제곱 써버릴 수 있겠다. 그럼 나 여기다가 b 대신에 a 제곱 쓸게. 그럼 a에다가 a 제곱이니까 a 세 제곱인 거지. 왼쪽 식하고 오른쪽 식이 지금 같은 거지. 그러니까 a는 뭐가 되냐면 2의 2분의 1제곱인 거지. 나 a가 지금 2의 2분의 1제곱이다. 안에다 쓸게. a가 2의 2분의 1제곱이 된다 그랬어. 이 상태로 써도 되고, 우리 분수지수 무슨 뜻? 루트지. 나 이거 루트 2였네. 그러니까 b는 몇이야? 루트 1을 제곱한 거니까 2였던 거지. 나 A도 구했고, B도 구했고, 다 구했어.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해보자. 우리 마지막 마무리는 로그 A에 2 더하기 로그 B에 2. 이 값을 구하는 게내 최종 목표였어. 근데 요 A라는 값 이제 대입해볼게. 로그에다가. 우리 A는 누구였냐면 2의 2분의 1제곱이었어. 그리고 B는 누구였었냐면 2였어. 즉, 로그 2의 2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요식 봤더니 밑에 있는 제곱은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앞으로 밀려나간다 그랬어. 근데 2분의 1이 분모로 들어가야 되니까 뭐가 됐냐면 2가 된 거고, 뒤에 거. 나 로그 2에 2, 밑하고 진수 같으니까 1, 2에다가 1 더해주면 되니까 값은 3이었겠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저 값을 계산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 정답은 3이 나와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때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A, B 두 개의 문자 사이에 대소관계 파악하는 거야. 우리 밑이 없단 얘기는 10이 숨어있는 거야. 로그 10의 a보다 로그 10의 b가 크단 얘기는 밑이 동일하니까 진수가 지금 얘가 더 크단 얘기인 거지. 그 내용 첫 번째. 그리고 두 집합이 같단 얘기는 모든 원소가 동일해야 돼. 나 여기에 지금 2하고 2분의 1이 들어있었으니까 그 원소가 a한테도 있어야 되고, a에 지금 2분의 3이 있었으니까 나머지 원소가 2분의 3이었던 거야. 그렇게 집합에 대한 특징까지 활용한 문제가 고난도에서의 마지막 문제인 4번이었어.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두 번째 단원인 지수함수 한번 시작해보자. 우리 되게 오랜만에 새로운 함수를 배우는 시간이지. 지수함수. 그래서 우리가 뭘 지수함수라고 부르냐면 모양부터 가지고 올게. y는 a의 x제곱. x라는 값이 지수에 들어있을 때 우리 이 형태를 가지고 지수함수라고 부른다? 근데 우리 여기에서 문자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볼까? 우리 x는 어디까지 확장을 시켰지, 우리? 지수의 확장에서? 그치, 실수까지 확장을 시켰어. 저 A라는 건 이름이 뭐였어? 밑에 있다 그래서 밑이었었고, 우리 A라는 애는 모이면서, 그치, 양수지만, 모는 아니었었냐면 1은 아니었어야 되지. 그럼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함수가 등장을 했으니까 저 함수를 가지고 그림도 그려보고 특징도 읽어보고 그럴 거야. 근데 내가 아직 그림을 안 그려봤지만 A라는 애가 양수였었거든? 내가 양수를 가지고 곱하니까 아무리 양수를 가지고 곱해도 음수가 될 수는 없지. 즉, 양수를 가지고 내가 계산하기 때문에 y 값은 뭐가 될수 없어? 그치, 음수가 될수 없어. 0은 될수 있을까? 우리 0이 되기 위해서는 a 값 자체가 0이어야 되는데 a가 지금 양수지? 그러니까 y는 0이 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을 때 무슨 일이 생겨? 축 아래로 못 내려와. 그래서 내가 얘를 가지고 그림 그렸을 때축 위에 둥둥 떠 있는 그림이 그려질 거야. 그래서 진짜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밑의 범위에 따라서 내가 케이스를 나눠서 풀 건데, 우리 밑이라는 a가 조건이 뭐였었냐면 0보다는 커. 그리고 누구는 아니었냐면 1은 빼준다 그랬어. 그럼 이제 그걸 기점으로 두 조각으로 나눠진다. 첫 번째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 두 번째로는 1보다 큰 범위. 그래서 저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 처음으로 그려보는 그림이니까 뭐할 거냐면 예제로 좀 그려볼게. 나 y는 2의 x제곱 한번 생각을 해보자. y는 2의 x제곱. 나 얘를 가지고 그림 그릴 때나점몇 개만 좀 콕콕콕콕 찍을게. 우리 x라는 거 뭐였어, 조건이? 실수. 나 뭐든지 다 집어넣을 수 있다. 근데 이번에는 뭘좀 넣어볼 거냐면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네 개의 값 정도 넣어볼게. 나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어. 즉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인 거고, 나 x에다가 0 넣게 되면 2의 0제곱이니까 1인 거고, x에다가 1 넣게 되면 얘는 2인 거고, x에다가 2 넣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치, 4인 거지. 그래서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좀 한번 그려볼 거야. 나 오른쪽에서 그림 한번 그려볼게.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림

그림을 좀 그려볼 건데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점 4개 방금 전에 가진 거 콕콕콕콕 찍어오자. 나 마이너스 1일 때 값, 그리고 0일 때 값, 그리고 1일 때 값, 그리고 2일 때 값, 이렇게 찍을 거야. 자,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누구였었냐면 2분의 1이었어. 마이너스 1일 때 2분의 1. 그리고 0일 때 값은 누구였냐면 1이었었고, 나 1이었을 때 값은 뭐가 되냐면 좌표 1,2에 찍혔고, 마지막 2였을 때 값은 그치 4에 가서 찍히지. 그래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렇게 축 위에 그려지면서 슉 커지는 그림이 나와. 그래서 요 노란색 그래프가 y는 2의 x제곱 그래프야. 그럼 우리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하나만 더 그려보자. 식 바꿔볼게, 왼쪽으로 와서. 나 방금 전에 그린 건 y는 2의 x제곱 그래프였어. 이제 여기다가 나 뭐를 하나 더 그려볼 거냐면 y는. 우리 미세 범위에 따라서 케이스 나눠보기로 했지? 이번에 미시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 그려보자.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x값 콕콕콕콕 점 4개 찍을 거고, 그때마다 y값 구해볼게. 나 마이너스 1, 0, 1, 2. 요렇게 4개 값 찍을 거야. 나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을 거거든? 우리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만약에 잘안 되면 한번더 정리해. 우리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거의 x제곱이지? 나그 x에다가 지금 뭐 넣는 거냐면, 마이너스 1 넣는 거야. 그러니까 2의 1제곱, 즉 2인 거지. 이제 0 넣는다. 나 여기다 0 넣으면 미세 상관없이 지수가 0이면 1인 거고. 나 여기다가 1 넣었더니 2분의 1 됐고. 저기다가 2 넣었더니 제곱이라서 4분의 1 됐어. 나 이번에는 요 그림 한번 그려볼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인데 아까는 2분의 1이었어. 근데 지금은 뭐가 되냐면 2가 되네. 하나 더. 나 이번에는 0 한번 넣어보자. 나 0이었을 때값 뭐가 되냐면 1이었어. 아까하고 동일하게 같은 위치에서 찍히지? 나 이번에는 1 넣어봤는데 1이었을 때가 2분의 1인 거고, 이번에 2 넣어봤는데 또 절반인 4분의 1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요런 그림이 그려져. 점점점점점점 작아지는 그림. 나 이렇게 점점점점 작아지는데 얘가 축에 다 안다? 안 닿지. 축에 닿는다는 얘기는 0이 된다는 얘기인데, 0이 되기 위해서는 미시 0이어야 돼.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 뚫고 내려와, 못 내려와? 못 내려오지. 나 지금 양수를 가지고 곱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두 개의 그래프 기본형이야. 즉, y는 2의 x제곱과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봤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함수를 그렸으니까, 우리 특징들 좀 한번 읽어볼까? 첫 번째, 정의역부터. 자, 우리 정의역이라는 건 누구의 영역이었냐면 x들의 영역이고, 그 x라는 거 지금 어디 들어가 있었어? 그지, 지수에. 실제로 그림을 보더라도 왼쪽으로 그림 쭉, 오른쪽으로 그림 쭉 끝없이 그려진다? 그러니까 x는 뭐가 되는 거냐면 실수 전체인 거지. 나 이번에는 치역 한번 볼게. 나 우리 치역이라는 건 뭐였냐면 y 값들의 영역이었어. 그림 봐야 돼. 나 그림이 지금 어디에만 그려져? 두개 다? 그지, 축 위에 둥둥 떠 있다? 즉, y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양수가 되는 거지.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게, y는 2의 x제곱,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러니까 애초에 미지 양수였잖아. 양수를 가지고 아무리 곱하더라도 계속 양수인 거지. 그래서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x축에 닿을 수도 없고 아래로 뚝 떨어질 수도 없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상 지나는 점이 하나 있어. 나 점점점 커지는 y는 2의 x제곱하고 점점점 작아지는 y는 2분의 1의 x제곱이 같은 지점에서 만난다? 여기 어디? 그지, 0,1이지. 그래서 어디를 지나냐면 항상 0,1을 지나. 왜 그럴까? 왜 항상 0,1을 지날까?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의 특징이지? 나 미세 상관없이 지수가 0이면 그때 값은 항상 그치, 1이었잖아. 그래서 저런 특징을 가지고, 이제 세 번째로는 나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지수함수만이 갖는 특징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나이 값이 점점점점점점 작아지는데 x축에 다 안다? 안다와 가까워지기만 해. 이 노란 색깔 y는 2의 x제곱도 점점점점점점 작아지더라도 어떻게 돼? 축에는 안다. 점점점 가까워지지만 축에 닿지 않는 선. 우리 이거 유리함수에서 배워본 적 있지? 세 글자 뭐라고 불러? 그치, 점근선이라고 부르지. 점점점점 가까워지지만 닿지는 않는 선. 나 지금 점점 가까워지지만 어디에 닿진 않냐면 x축에. 그리고 우리 x축을 좀더 똑똑하게 쓰자. 우리 x축의 다른 이름 뭐였어? 함수식은?
이거 혹시 안 되면 지금 봐야 된다. 얘들아, 나 여기 X축 있었는데 마이너스 1, 0, 1이 있었다. 우리 여기서 플레임 좀 한번 써보자. 좌표. 이 마이너스 1은 몇 컴마 몇

값이야? 마이너스 1,0. 나 여기 있는 0은 0,0. 여기 있는 n은 1,0. 공통점이 뭐야? y는 0. 그래서 x축에 있는 모든 점들은 전부 다 y 값이 0이야. 그래서 x축의 다른 이름은 뭐였었냐면 y는 0이었어. y는 0. 그래서 요 지수함수들은 점근선을 갖고 있고 기본형에 대한 점근선은 x축, 즉 y는 0이었던 거야. 그리고 네 번째, 우리 그래프에서 모양에 대한 특징 보자. 나 우리 직선식이, 즉 1차 함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애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2차 함수가 웃는 모양인 아래로 볼록이랑 찡그린 모양의 위로 볼록이 있었던 것처럼 지수함수도 모양이 두 가지 형태로 나와. 첫 번째는 y는 2의 x제곱 모양 볼게. 나 지금 y는 2의 x제곱 봤더니 점점점 어떻게 돼? 그제 커지고 있어. 나 x 값이 커질 때 y 값이 같이 커져.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쑥 올라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증가한다라는 표현을 써. 증가한다. 근데 y는 2분의 1의 x제곱 볼게. 나이 값은 점점점점 어떻게 돼? 작아져. 나 x 값이 커질수록 y 값은 점점점 작아져.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살이 쏙 빠져. 그렇게 작아지는 형태야. 그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감소한다라는 표현을 써. 감소한다. 그래서 지수함수에서의 증가와 감소를 결정해 주는 건 미세 사이즈야. 그래서 미세 범위에 따라서 증가 감소가 달라져. 만약에 미시 1보다 컸어. 그때는 나 내가 1보다 큰 애를 계속 곱한다고 생각해 봐. 내가 10을 계속 곱해. 점점점 어떻게 돼? 그치, 커지지. 그래서 미시 1보다 클 때는 점점점 커지는 형태야. x 값이 커질 때 y 값도 같이 커지는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 그럼 이번에는 나 미세 범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 즉, 2분의 1 같은 애였어. 나 2분의 1을 계속 곱해봐. 절반에, 절반에, 절반이니까 점점점점 어떻게 돼? 그치, 작아지지. 그래서 이때는 그래프가 점점점점 작아져. x 값이 커지는데 y는 어떻게 돼? 작아져. 이럴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감소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지수함수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고 그 지수함수에서의 모양을 결정해 주는 건 미세 범위야. 미세 사이즈가 모양을 결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어떤 특징을 좀볼 거냐면 1대1 대응에 대한 얘기를 좀할 거야. 1대1 대응. 너무 오래된 단어지. 우리 요 1대1 대응 언제 배웠어? 그치, 1학년 때 함수 파트 하면서. 그래서 이 1대1 대응 배울 때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y는 x제곱이었어. 나 우리 1대1 대응이라는 건 뭐였었냐면 x값 하나에 사이좋게 y값 하나씩만 짝지어지는 거였지.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일단 1대1 함수가 먼저 됐어야 돼. 또두 번째 내용은 뭐였어? 그치, 화살 못 받은 불쌍한 애가 없어. 공역하고 누가 같아야 되냐면 치역이 같아야 돼. 우리 요두 가지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하는 게 1대1 대응이었지. 근데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같은 경우는 나 웃는 모양인 아래로 볼록이잖아. 우리 y는 x제곱에서 4가 되는 그런 값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어떨 때 4가 될수 있냐면 마이너스 2일 때. 그리고 2일 때도 지금 4가 되지. 예를 가지고 함수 관계로 그림을 그려보자면 정의역에 있는 마이너스 2하고 2가 둘다 누구한테 지금 화살을 쏘는 거냐면 4한테. 나 마이너스 2도 4한테 화살 쏘고 2도 4한테 화살 쏜다? 나 우리 이렇게 각기 다른 x들이 하나의 y한테 화살 쏘는 거 괜찮아? 이거 괜찮지. 이거 함수였잖아. 인기 많은 건 괜찮았어. 한 명이 여러 명한테 화살 쏘는 건안 되지만, 여러 명이 한 명한테 화살 쏘는 건 괜찮아. 인기 많은 거라서 어쩔 수 없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 함수 조건은 만족해.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1대1이니 물어보고 있지. 나 x 하나당 y 하나씩 짝지어야 되는데, 지금 화살이 몰려. 얘는 뭐는 아닌 거야? 1대1은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 1대1 함수에 대해서 정의가 뭐였었냐면 만약에 x값이 서로 다르잖아? 그럼 다른 x값은 어디로 가야 돼? 그치, 다른 y값한테 가야 돼. x가 다르다면 함수값도 달라. 그게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였었어. 예를 가지고 대우로 확인하기도 했었고. 근데 모든 점을 갖고 이렇게 화살표 그어서 체크할 순 없잖아. 그래서 1대1 함수를 체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였지? 뭐 그어버리기?
가로선 그어버리기. 나 얘를 가지고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지금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면 탕, 탕두번 만나. 나 가로선 그었을 때두번 만난다는 얘기는 그치, 그 하나의 y 값에 화살 쏘는 x가 두개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로선 그었을 때한 점에서 만났는지를 체크해 본게 1대 함수였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수 함수 다시 한번 보자. 나 점점 커지는 지수 함수 있었어. 나 여기다가 가로선은 아무리 긋더라도 교점 몇개 생겨? 계속 한 개지. 나 작아지는 지수함수 하나 있었거든. 감소하는 애. 거기다가 내가 가로선을 아무리 그어봐야 무슨 일이 생겨? 교점은 하나 생겨. 따라서 지수함수는 뭘 만족해? 1대의 대응을 만족해. 근데 1대의 대응이라는 게왜 중요했어? 나 이거 2차 함수 부분만 잠깐 지우자. 1대의 대응이라는 게왜 중요했을까? 우리 1학기, 1학년 때 배웠을 때왜 중요했어? 1대의 대응이라는 거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었잖아. 그래서 1대의 대응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1대의 대응이기 때문에 지수함수도 뭐가 존재해? 역함수가 존재해. 그래서 역함수를 갖고 있다 지수함수도 조금 더 자세히는 뒤에서 할 거야. 그래서 우리 지수함수 다시 한 번만 좀 복습해 보자. 그래서 지수함수의 기본 모양 먼저 보면 y는 a의 x제곱이었어. 그래서 우리 밑이라는 거 1보다 그치, 1은 아닌 양수였었지? 그래서 1을 제외한 양수범이었어. 그래서 1을 제외한 양수이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줄 수 있었지. 양수여야 되니까 0보다는 커야 되고, 그 중에서 1은 제외시켜야 되고, 그래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영역 하나, 그리고 1보다 큰 영역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영역이 있어서 그두 가지에 대해서 내가 예제 들었어. 그래서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 그리고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 근데 저두 개의 그래프의 공통점은 뭐였었냐면, 그치, 모양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공통이었지. 나 얘네들은 정의역이 왼쪽, 오른쪽 쭉쭉 그림 그려져. 실수 전체에. 근데 그래프가 축 아래로 못 내려와. 치역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양수. 그리고 항상 지나는 점이 하나 있었어. 기본형일 때는 무조건 0,1을 지나고 있고, 점점 가까워지지만 닿지 않는 선, 점근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 밑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졌지. 밑이 1보다 크다면 자꾸 커지는 증가, 밑이 0보다는 크지만 1보단 작다면 작아지는 감소 형태. 그리고 가로선 그었을 때 계속 한 점에서 만난다? 지수함수는 1대의 대응이야.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그러니까 역함수 존재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지수함수였어. 이번에는 우리 그런 지수함수 가지고 문제 한번 좀 풀어보면서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림과 같이 지금 두 개의 지수함수가 있었어. y는 2의 x제곱, 그리고 y는 3의 x제곱. 근데 저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a라고 부르겠대. 저 a 지금 바로 구했어야 되는데. 나 우리 지수함수가 항상 지나는 점이 하나 있었다. 몇 콤마 몇이었어? 0, 1이었지. 우리 밑이 달라지더라도 지수가 0일 때는 무조건 1이었잖아. 그러니까 A라는 점의 좌표는 바로 나오네. A는 0,1이었던 거지. 그래서 저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A라고 할 거고, 직선 X는 2가 Y는 2의 X제곱, Y는 3의 X제곱하고 만나는 점을 BC라고 할 거고,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저 삼각형의 넓이야. 그래서 삼각형 먼저 한번 만들어 보자. 나 A라는 애는 0,1이었어. 그리고 X는 2가 생겼어. 나 X 는 2라는 직선이 하나 있었고, 그 x는 2하고 만나서 생기는 점 하나 p, x는 2하고 만나서 생기는 점 하나 c인 거지. 그럼 내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우리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그럼 지금 내가 뭐는 알고 있어? 그치, 높이는 지금 나왔지? 높이는 요만큼에 대한 길인데. 나 여기는 0이고 여기는 2. 그러니까 높이는 2인 거지. 그럼 나 뭐만 구해주면 되냐면, 요 밑변의 길이만 구해주면 되겠다. 밑변의 길이라는 건 C라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리고 B라는 부분이 어디인지 나와주면 되는데, 그거 Y 값이지. 즉, 함수 값이지. 나 그거 어디에서의 함수 값이냐면, x는 2에서의 함수 값이잖아. 그래서 2만 좀 대입해 보면 되겠네. 나 x에다가 2 넣었으니까 3의 제곱이라서 9인 거고, 나 x에다가 2 넣어주면 2의 제곱이라서 4인 거지. 그래서 c에서의 y 값은 9, 그리고 b에서의 y 값은 4였어. 그럼 내가 원하는 건요 길이였어. 위에서 아랫부분 빼주면 되니까 요 길이는 몇이었냐면 5였겠다. 그럼 이제 넓이 구하자. 나 우리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나 밑변이었으니까 밑변 5.
나 높이 구해야 되는데 높이 지금 요만큼의 길이 그 자체지? 그러니까 2 몽땅 다 곱했더니 2분의 1하고 2는 없어지니까 남은 거 뭐밖에 없냐면 5였겠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 정답은 5인 거지. 그래서 유형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수함수에 대한 특징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함수값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유형 1번 문제였어.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유제 1번 한번 해보자. 여기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온다.

나 A가 0보다 커. 그리고 1은 아니라 그랬어. 나 그걸 만족하는 상수 A에 대해서 뭐가 나오냐면, 나 요렇게 생긴 함수가 하나 나와. 근데 그 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난대. 두 점. 나 우리 어떤 함수식이 나오면서 지난다, 위에 있다라는 단어를 만날 때가 있어. 우리 지난다, 위에 있다 무슨 뜻? 식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한다. 너무 중요해. 그래서 여기서는 식에다가 저두개 값을 대입할 거야. 그럼 첫 번째로는 마이너스 1,6부터 한번 넣어볼까? 나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y 값6 나와. 지금 이 얘기지. 식 쓸게. a에다가 x에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 거기다가 2 더했어. 이거 6 나온다 그랬어. 그럼 a에 마이너스 2제곱이 누구냐면 4인 거지. 한 번에 안 돼도 괜찮아. 나 우리 마이너스 무슨 뜻? 음수지수는? 맞아, 역수였어. 그래서 얘를 가지고 마이너스 없애보면 역수니까 a분의 1의 제곱인 거고, 그게 지금 4인 거잖아. 나 4라는 거 누구인 거냐면 2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a분의 1이 누구였던 거야? 2였던 거야. 그러니까 a는 누구였던 거냐면 2분의 1이었던 거지. 나 이렇게 a 값은 구했어. 같은 방법으로 한번 더. 나 이번에는 어디를 지나냐면 1,b를 지난대. x 값이 1이었을 때 y 값은 b가 된다 그랬어. 나1 집어넣었더니 a의 0제곱 더하기 2. 그게 지금 b인 거지. 근데 우리 미세 상관없이 지수가 0이야. 그때는 항상 값이 1이었잖아. 그럼 1 더하기 2가 되니까 b 값은 3이었겠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해달라 그랬냐면 둘 더해달라 그랬어. a는 2분의 1, b는 3. 둘 더했으니까 2분의 7. 그래서 우리 문제 정답은 2분의 7이 돼주면 되겠네. 나 우리 지난다라는 표현 나왔어. 여기서는 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 저 표현을 익혀놓는 게 중요해. 그래서 지난다, 위에 있다.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식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뜻. 그러니까 x 값에다가 쏙 넣고 그때 저 y 값이 나와줄 수 있도록 식정리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유제 1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우리 유형 1번 한번 해보자. 아, 요 1번 문제 잘했어. 이게 언뜻 보면 되게 어려워 보여. 지금 그림이 두 함수의 그래프를 알려줬어. y는 2의 x제곱과 y는 2의 x제곱분의 1. 저두 개의 그래프를 알려주고 있지? 파란색 그래프, 파란색 그래프.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함수가 하나 나오는데, 밑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이야. 저 그래프는 지금 누구니? 그걸 물어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요거 하기 전에 잠깐. 뭐를 좀 해볼 거냐면, 특별한 애들 하나만 좀 그려보자. 나 y는 2의 x제곱, 그리고 y는 3의 x제곱. 나요두 개의 그래프 좀 잠깐 복습을 좀 해볼게. 나요 그래프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림으로 그려보자. 나 아직 안 그려봤지만, y는 2의 x제곱, y는 3의 x제곱. 일단 저두개다 밑의 사이즈가 어때? 얘는 계속 2를 곱하고, 얘는 계속 3을 곱해. 즉, 밑의 사이즈가 둘다 1보다 커. 점점점 어떻게 되는 애들? 둘다 증가하는 애들. 그래서 나 얘도 점점점 커질 거고, 얘도 점점점 커질 거야. 그래서 y는 2의 x제곱 먼저 한번 그려보면, 나 얘는 0일 때 어디를 지나냐면, 1을 지나고, 나 1일 때 어디를 지나냐면, 2를 지나고, 그리고 2일 때 어디를 지나냐면 2의 제곱이니까 4를 지나는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 게 y는 2의 x제곱이지. 근데 나이 위에다가 y는 3의 x제곱을 같이 한번 그려볼게. 나 y는 3의 x제곱이야. 나0 대입하면 뭐가 되냐면 마찬가지로 1인 거고. 나 여기다가 1 대입했더니 아까 2였거든? 2의 x제곱은? 근데 이제는 1 넣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그치, 3이야. 더 어디에 찍혀? 그래프가 더 위에 찍혀, 점이. 그럼 이제 2 넣게 되면 3의 제곱이니까 9가 돼서 더 높이 그려지지. 근데 아래쪽은 오히려 반대지? 마이너스 1 넣게 되면. 나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3분의 1이야. 어때? 더 작게 그려지지. 더 아래쪽으로 떨어지겠지. 그래서 y는 3의 x제곱 그래프는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여기까지는 아래에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 더 위쪽으로 그려지는 거야. 나 뭐만 달라졌냐면 밑의 사이즈만 달라졌거든. 그래서 밑의 크기가 더 클수록, 나 어디서 얘기냐면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얘기하는 거야. 밑의 사이즈가 더큰 애가 어디에 그려졌어? 더 위에 그려졌어.
이 내용을 꼭 기억하자. 미세 사이즈가 클수록 Y축 기준으로 더 오른쪽에서 위에 그려져. 이쪽은 반대야. 그러니까 헷갈릴 것 같으면 아예 한쪽만 봐. 한쪽만. 그래서 Y축을 기점으로 오른쪽에서는 미세 사이즈가 클수록 위에 그려져. 이제 그림 한번 다시 보러 갈게. 지금 여기서 내가 요 그래프가 누군지를 찾아내야 되잖아. 근데 그 기준이 누구냐면 y는 2의 x제곱이 여기 하나 있고 y는 2의 x제곱 분의 1이 여기 하나 있어. 얘 먼저 좀 정리할까?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y는 2분의 1의 x제곱하고 같지? 그러니까 미세 사이즈가 1보다 작아서 점점 작아졌던 거야. 그럼 지금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이 미세 사이즈를 판단하는 일이야. 제가 양수인지 그리고 1보다는 큰지 1보다 작은지 아니면 2보다 큰지 2보다 작은지를 봐야 되지? 그래서 밑만 좀 가지고 올 건데 정리하자. 나 x 앞에 뭐 있어 지금? 그치 마이너스 1 있어. 음수지수 무슨 뜻? 역수지.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써보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분의 1의 x제곱이겠다. 나 지금 저 그래프가 누구인지 궁금한 거야. 근데 얘를 가지고 계산하려고 봤더니 분수여서 불편해. 근데 분모에 뭐 있어? 루트 있어. 나 이렇게 분모에 루트 있으면 본능적으로 뭐 하고 싶어? 유리화. 그럼 똑같이 생겼는데 가운데 보호 다른 거 곱했으니까 합차 공식. 나 앞에 거 제곱하니까 3, 뒤에 거 제곱하니까 2. 그리고 분자에는 누구 남냐면 루트 3 더하기 루트 2. 그리고 전체의 x제곱. 그럼 분모가 뭐가 됐어? 그치? 1이 됐어. 그래서 뭐밖에 없냐면 루트 3 더하기 루트 2의 x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모양이 두 가지야. 증가하든가 감소하든가. 그래서 미세 사이즈를 봤더니 루트 3 더하기 루트 1을 내가 더 이상 계산할 수는 없지만 1.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점점점 커지는 애지. 그러니까 점점점 증가하는 그래프니까 3번 아니면 4번일 거야. 그럼 3번인지 4번인지는 어떻게 결정해? 얘가 기준이잖아. y는 2의 x제곱. 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루트 3 더하기 루트 2다. 루트 3 더하기 루트 2. 나 얘도 1. 얘도 1.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그치. 2.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을 넘어갈 수도 있어. 적어도 뭐야? 누구보다는 커. 일단 무조건 2보다는 커. 그럼 나 지금 얘가 입시 2보다 크다는 얘기는 루트 3 더하기 루트 2가 2보다 밑이 더 어떻다는 얘기야? 크단 얘기야. 나 미세 사이즈가 클수록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더 위에 그려진다 그랬지. 그럼 얘보다 크니까 얘보다 더 위에 그려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그래프는 누구? 3번인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봐야 돼. 나 지금 사이즈 비교했어. 나 그림 안에서 내가 원하는 그 그래프를 찾아내야 되잖아. 그걸 결정해 주는 건 미세 사이즈야. 일단 증가인지 감소인지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y는 2의 x제곱 기준으로 대소 비교해 줘야 되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분수 형태로 바꿔서 유리화를 시켜봤어. 그랬더니 일단 뭐보다는 커. 1보다는 무조건 커. 그러니까 증가지. 3번 아니면 4번. 근데 그 둘 중에서 이제 비교하는 기준은 2인 거지. 나 2보다 크다면 3번, 2보다 작다면 4번. 그래서 사이즈를 봤더니 요거 2보다 큰 값이네. 그래서 만족하는 게 3번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저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오른쪽 내용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놓자. 나 미세 사이즈가 클수록 그림이 어디에 그려져? 위에 그려져. 대신에 어디에서만? 축 기준으로,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만. 얘가 유형 1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유형 1번에서의 2번 한번 해보자. 지수함수가 하나 있었어. 그리고 F0 더하기 F2는 4였대. 나 FX를 너희들한테 알려줬어.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F0하고 F2 두 개 더한 값을 줘.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저 식에다가 0 한번 넣고 그리고 2 한번 넣어서 식 정리해주면 되지? 그럼 첫 번째로 나 F0 한번 구해보자. 나 F에다가 0 넣었으니까 A의 0제곱 우리 지수가 0일 때 값은 항상 1. 이번에는 2 한번 넣을게. 나 F에다가 2 넣었더니 A제곱 됐어. 그래서 위에서 아래씩 뭐 할 거냐면 통째로 더해줄 거야. 나 양변을 더하는 중. 그럼 1하고 A제곱 더했으니까 A제곱 플러스 1인데 그 두 개를 더한 값이 문제에서 뭐가 된 그랬냐면 4가 됐네. 두 개를 더한 값이 4가 됐어. 즉 A제곱이 누구냐면 3인 거지. 나 우리 원래대로라면 제곱했을 때 3이 되는 값은 몇 개 나와? 두 개 나오지? 풀마 루트 3. 근데 그 두 개 중에서 누가 진짜야?
지금 A라는 건 미시였어. 지금 뭐가 돼야 돼? 반드시 양수. 그래서 제곱했을 때 3이 되는 애들 중에서 양수인 거니까 A는 루트 3이었던 거야. 나 이제는 함수식이 완성됐어. FX라는 그 지수함수가 누구였던 거냐면 루트 3의 X제곱이었던 거야. 그래서 식 완성했으니까 마지막으로 F1 9하고 F3 9에서 더해보자. 나 X에다가 1 대입했어.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루트 3. 나 X에다가 3 대입했어. 했어. 루트 3을 가지고 전체 3제곱 해주는 거지. 나 루트 3을 가지고 3제곱 하게 되면 3번 곱했단 얘기잖아. 루트 하나는 벗겨지고 루트 3 하나는 남아있지. 이제 루트 3에다가 3루트 3 더해주면 되네. 따라서 4루트 3이었겠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함수값의 합을 물어봐. 그러니까 이 문제 정답은 4루트 3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너 함수값 계산할 수 있니? 지수 형태 식 계산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 유형 1번에서의 2번 문제였어.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3번 문제 한번 해보자. 아, 얘를 좀 더 어려워했을 것 같은데 지금 3번 문제 보면 지수함수가 하나 있었어. 근데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하고 X축, Y축, 그리고 직선 X는 4로 둘러싸인 도형이 생기나 봐. 근데 그 둘러싸인 도형과 그 내부에 있는 점 중에서 X좌표랑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이 몇 개니 물어보고 있어. 정수가 뭐야? 정수? 그치? 똑똑똑 끊어진 숫자? 나 마이너스 1, 0, 1, 2 이런 게 지금 정수인 거지. 그럼 나 그런 정수점을 골라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그림 그리기. 나 그림을 그리려고 봤더니 어떤 함수냐면 지금 y는 2에 2분의 x야. 이 상태로 눈에 안 보인다면 조금 더 식정리. 나 누구의 x제곱인지를 구해봤더니 2에 2분의 1의 x제곱이지. 그러니까 내가 안에 거 밖에 거 따닥 곱해서 2분의 x 된 거잖아. 근데 2의 2분의 1제곱이야. 우리 분수지수 무슨 뜻이야? 루트지. 그래서 얘는 누구냐면 루트 2의 x제곱이야. 그럼 이제 그림 한번 상상해보자. 그림. 나 우리가 지수함수 그림 그릴 때 중요한 요소는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점근선. 두 번째는 밑의 사이즈. 나 기본형이잖아. 나 누군가의 x제곱이라는 기본형이기 때문에 점근선은 항상 누구였냐면 x축. 나 이 x축 아래로는 못 내려온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야? 그치? 밑의 사이즈. 나 루트 2인데 루트 2는 1보다 크지.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증가하는 형태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함수는 점점점점 커지는 증가 상태의 그래프가 나와. 특히나 0,1을 지나겠지. 항상. 그럼 이제 이런 점을 가지고 나머지 한번 선 만들어 볼게. 나 일단 그림은 그렸어. y는 루트 2의 x제곱이라는 함수 그래프는 그렸어. 또 누구냐면 x축, y축, x는 4야. 나 이 그림하고 x축, 그리고 y축 하나 더 나와야 돼. 그거 누구냐면 x는 4야. 그럼 이제 선 거 봤더니 x축 여기 있고 y축 여기 있고 함수식 여기 있고 x는 4 여기 있어. 즉 요 안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 그 영역 안에 뭘 구해야 되냐면 내부에 있는 점 그리고 둘러싸인 도형. 나 그 바깥 라인도 괜찮고 안쪽도 괜찮아. 그 안에서 뭘 찾아내야 되는 거냐면 정수. 이제 생각해야 돼. 나 일단 정수점 하나 찍어놓은 거 있는데 우리 0일 때 항상 누구 지났어? 1 지났지. 그러니까 나 지금 이미 뭐는 있어. 0,1은 찍혀 있어. 근데 봐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역을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보면 요만큼이잖아. 나 지금 요 안에서만 읽어내야 되는 거야. 요 안에서만.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점들부터 좀 만들어보자. 0일 때는 1이었어. 4일 때 값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4일 때 값은 뭐가 될까? 4. 만약에 잘 안 되면 집어넣기. 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수가 2의 2분의 x였거든. 내가 궁금한 거 뭐라 그랬냐면 4일 때 값이라 그랬어. 즉 여기에서 x 대신에 4 넣었어. 즉 2의 제곱이니까 뭐가 되냐면 4인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함수값 먼저 한번 찾아본 거야. 여기가 누구였냐면 4였었네. 얘도 역시나 정수점이네. 그 우리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를 좀 찾아야 되는데 0일 때 1이었지. 그럼 일단 그 라인에 들어가는 정수는 0 하나 있고 1 하나 있고 몇 개 나오는 거야? X가 0인 순간에서는 두 개 나오는 거지. 잘 봐야 돼. 근데 마이너스 1 한번 좀 고민해볼까? 마이너스 1. 나 만약에 이쪽 왼쪽으로 넘어가. 마이너스 1.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요 지수함수가 축에는 닿을 수 없지. 점점점점점 작아지곤 있지만. 근데 지금 여기서 1 나왔잖아. 그럼 이 아래쪽에서는 1보다 작은 정수라는 게 있어? 없어?
없지. 나 1보다 작은 정수는 0부터 시작하거든? 근데 얘가 어차피 0에 못 닿아. 아래로는 더못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 왼쪽 판에서는 더 이상의 정수점이 불가능한 거야.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건 둘러싸인 영역 안에서의 정수점이기 때문에 요 오른쪽으로 지금 정수점들 하나씩 체크하는 거야. 그래서 0에서는 지금 두 개가 나왔어. 0일 때랑 1일 때.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1일 때, 그리고 2일 때, 그리고 3일 때까지 한번 체크해 보자. 그럼 1일 때는 뭐가 될까? 대입하니까.

나 여기다가 1 넣었어. 그러니까 루트 2가 되지. 나 우리 루트 2라는 건 1. 몇몇몇 식이? 그러면 식 안에서 1. 몇몇몇이니까 그 라인 안에 정수점 만족하는 게0 들어갈 거고, 1. 몇몇몇이니까 1 들어가 있을 거고, 2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바깥쪽에 있으니까. 따라서 1에 걸리는 정수점도 몇 개냐면 두 개였겠다. 이제 2 한번 찾아보자. 나저 식에다가 2 대입했어. 나 루트 2를 가지고 제곱했으니까 뭐가 되냐면 2가 됐네. 나 여기가 지금 2였어. 정수점. 체크 한번 해야 되지. 그럼 이제 그 라인에 있는 정수들 세자. 0 있었고, 1 있었고, 그리고 2 있었네. 몇개 나오냐면 3개였어. 2인 순간. 나 이번에는 3일 때 한번 찾아볼까? 나3 집어 넣을 거야. 3 대입할 거야. 루트 2에다가 전체 세제곱. 결국 뭐가 되냐면 하나는 벗겨지니까 2루트 2인 거지. 근데 우리 2루트 2라는 거 결국 루트 8인 거잖아. 루트 8. 그러니까 누구보다 작아? 3보단 작아. 그러니까 3은 지금 더 위쪽에 있는 거지? 3이라는 애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정수점들 찾는 거야. 라인 봐야 돼, 3라인. 일단 뭐 들어가냐면 0 들어가고, 누구 들어가냐면 1 들어가고, 누구 들어가냐면 2 들어가고. 근데 3은 못 들어가지. 더 위에 있어. 루트 8이니까. 즉, 들어가는 정수점 몇개 들어가냐면 3개였겠다. 이제 마지막 4라인 하나. 나 마지막 지금 4였어. 근데 4였을 때 우리 누구였냐면 4였잖아. 그러니까 아래서 부터 4까지 차곡차곡 세주기만 하면 돼. 누구 있냐면 일단 0, 그리고 1, 2, 3 있을 거고, 4 있을, 아이코, 다시 0, 1, 2, 3, 그리고 마지막으로 4까지. 그래서 나 여기서 3 같은 경우는 저 루트 8이면 직관적으로는 조금 더 위쪽 라인으로 잡으면 되지? 그래서 0, 1, 2, 3, 4. 총몇 개가 나오냐면 5개의 정수점들이 있었겠다. 그래서 우리 문제는 전체의 개수 물어보고 있네. 그래서 2, 2개였으니까 4, 3, 2개니까 6. 거기다 5까지 더해주면 되니까 총 개수는 15개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점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문제 정답은 15가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수함수 가지고 일단 식 정리해서 미세 사이즈가 1보다 크다라는 걸 알고 그림 먼저 완성.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 뭐 찾아야 돼? 정수점. 근데 그렇게 정수점을 찾아낼 때 0,1, 4,4처럼 딱 떨어지는 애도 있지만 이 루트 8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 애들도 있어. 그럴 때에는 내가 알고 있는 그 값들 있지? 무리수의 대소비교 이용해서 어떤 정수점까지를 포함하는지, 누구보다 큰지 작은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지 풀수 있는 문제가 요 지수함수 특가 그래프 1에서의 3번 문제였어.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한번 씨앗톡톡. 우리 씨앗톡톡 부분에서는 중학교 개념, 그리고 1학년 때 개념을 좀 정리하자 그랬지? 그래서 여기 제목을 내가 움직움직이라고 붙였다?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점을 좀 움직여봤고, 그리고 도형도 좀 움직여봤어. 우리 몇 가지의 움직임을 배웠냐면 크게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평행이동, 두 번째는 대칭이동이었지.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주인공이, 다음 시간에 주인공은 지수함수거든? 지수함수를 가지고 움직여. 근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 평행이동이라는 게 뭐였었는지 그 내용 만좀 복습을 해보자. 자, 평행하게 이동시켜 주는 게 평행이동이야. 즉 x축하고 평행하게, 그리고 y축하고 평행하게. 나 x축하고 평행하게 가로로, y축하고 평행하게 세로로, 그렇게 가로 세로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평행이동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1,3이라는 점을 가지고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평행이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그 점을 가지고 손가락으로 콕 집어서 콕콕콕콕 옮겨주는 게 평행이동이었지? 그래서 누가 있었냐면 1,3이라는 점이 있었다? 근데 내가 그 점을 가지고 뭐할 거냐면 x축으로 2만큼 오른쪽으로 두칸 움직였어. 그리고 y축으로 1만큼 아래쪽으로 한칸 움직였어. 나 여기 와서 이렇게 저 점이 예쁘게 찍혔을 거야. 그럼 원래 누구였냐면 1,3이었거든? 근데 x축으로 2만큼 움직였으니까 1이 3이 됐고, 나 원래 3이었는데 1만큼 아래로 잡아내렸지. 그러니까 뭐가 됐냐면 2가 됐겠지. 이게 평행이동이야. 그래서 어떻게 이동을 시켰냐면 1,3이라는 점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두 칸, 아래쪽으로 한칸 이동을 시킨 거지. 나요 내용 그대로 일반화만 좀 시킬게. 나 점이 하나 있었는데 A,B라는 점이 하나 있었어. 나그 점을 가지고 뭐할 거냐면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 한번 시켜보자. 평행이동이라는 건그 점을 들어서 그대로 움직여주면 돼. 그럼 나 원래 누구였어? A였지. A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인 거야?
m만큼.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a 플러스 m에 가서 찍혔을 거고. 나 원래 b였었거든? 근데 그 b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 m만큼 움직였어.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b 플러스 n에 가서 찍혔겠지.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건나 뭐에 대한 평행이동이냐면 지금 점을 가지고 움직인 거야. 1,3이라는. 방금 전에 뭘로 움직인 거냐면 a,b라는 점을 가지고 움직인 거야. 근데 우리 평행이동은 크게 몇 가지 형태를 배웠냐면 두 가지 형태를 배웠지. 점 가지고도 움직여야 되지만 도형 가지고도 움직여야 돼. 그래서 시계 형태로 쓰면 f, xy는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이 하나가 있었고, 아까하고 똑같이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봤어. 근데 도형일 때 조심해야 될건 뭐야? 보였지. 내가 실제로는 x만큼 움직였지만 시계에서는 마이너스 m. 실제로는 m만큼 움직였지만 시계에서는 마이너스 n으로 반영이 되는 게 도형에서의 평행이동이었어. 그래서 점인지 도형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점일 때는 그대로 반영이 되지만 도형일 때는 어때? 보호가 반대로 들어가. 그래서 애들이 도형을 가지고 움직일 때 보호 실수가 많이 생기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평행이동을 좀 봤고, 다음 시간에는 대칭이동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개념이었고, 오늘 뭐 했는지 정리 한번 해보자. 첫 번째로 지수함수. 우리 새로운 함수를 만나는 날이었어. 그래서 지수함수라는 거 그림의 종류 두 가지, 증가, 감소 형태. 그래서 공통되는 특징, 차이점 꼭 따로 비교하면서 정리를 해놓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다, 위에 있다, 너무 중요해. 시계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자. 안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방법 알려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지나가주세요. 어린이들이 다니는 구간에선 경적 사용을 자제하고 급제동, 급출발 등의 행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아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피해주세요. 안전운전으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내일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 끝판왕 정종현입니다. 함수의 연속도 이제 3시간에 걸쳐서 개헌 정리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3시간 동안 정리했던 함수의 연속 개념들을 빠르게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서술형에 주로 나오는 문항들, 그리고 고난도 문항까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연속 스피드 핵심 개념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함수의 극한에서도 가장 먼저 했던 건 수렴과 발산을 정의하는 거였어요. 그 중에서도 수렴을 제대로 이해하면 수렴하지 않는 것을 전부 다 발산이라고 하죠.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야? 그러면 연속을 먼저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속이 아닌 경우를 전부 다 불연속이라고 하면 될 겁니다. 가보시죠. 자, 첫 번째 연속을 정의하려고 해요. 함수 fx가 한 점에서 x는 a 에서 연속이다 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우선 내가 이해한 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진다면 혹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만 있다면 곡선 y의 fx 위에 한 점이 있어요. x좌표가 a인 곳에서 그래프가 어떻다는 거예요? 함수의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는 거죠.

N쪽에서 갑니다. 마지막 A에서의 함수값 FA까지. 괜찮죠? 근데 이 상황을 간단하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은 값에 수렴한다라고 하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극한값의 기본은, 극한의 기본은 먼저 한번 대입해보자. 근데 대입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의 자체가 그러하죠. 불연속일 때는 대입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분모가 0으로 갈 때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죠. 그러면 이제 함수의 연속을 정의하고 나면 이 불연속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불연속에서는 우리가 케이스를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있어요. 뭐 발산해버리거나 혹은 좌우극한이 서로 다르거나 혹은 극한값은 있어도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극한값도 있고 함수값도 있지만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첫 번째 케이스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케이스는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 세 번째 케이스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어때?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말로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이제 한 점에서 연속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면 누가 나와요? 구간이라는 게 나오죠. 닫힌 구간과 열린 구간이 나와요. 이 닫힌 구간, 열린 구간 차이는 뭐라고 했어요? 경계의 양 끝을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는지라고 했죠. 닫힌 구간은 대괄호로 A, B 표현을 하고 열린 구간은 소괄호로 A, B 표현을 해요. 닫힌 구간을 우리가 X에 대한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A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죠. 경계의 양 끝을 포함합니다. 근데 열린 구간은 어때요?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한 점에서의 연속 그리고 불연속까지 정리하고 구간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면 이제는 어떤 구간에서의 연속성을 이야기하게 되죠. 이건 구간에 있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면 돼요. 근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라고 할 때는 경계 양끝에서는 뭐 왼쪽 끝, 오른쪽 끝을 봤을 때 좌극한, 우극한 중에 하나와 함수값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연속성까지 정리를 하면 우선 첫 번째 개념은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가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범위가 나뉘어진 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시험 문제로는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거든요. fx는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gx야. 혹은 x가 a보다 클 때 hx야. 뭐 이런 꼴 나오기도 하고요. 혹은 a가 아닐 때 함수 안 해주고 a일 때 함수 값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음과 같이 이제 범위가 나뉘어져 있는 함수를 보면 이 첫 번째 경우 얘가 우선은 가까이 구간에서 만약에 연속이야 인 경우에는 그냥 경계에서의 땅땅 얘들만 넣어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보통 언제? 얘가 다함수일 때 이런 꼴들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얘가 단순히 대입을 해서 판단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연속이 아닐 때는 그렇잖아요. 근데 얘들이 연속이라고 했어요. 얘들이 이제 연속이라고 했지만 분모가 0이 될 때 이럴 때는 그냥 대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라는 표현이 주어지면 이 첫 번째 경우 아니면 얘가 극한으로 이야기를 가는 거죠. 얘는 0분의 0꼴의 극한. 왜? 정의 자체를 따지면 이렇잖아.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fx는 gx고요. a에서의 함수값은 ga이고요. 자, 오른쪽 극한은 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에서 올 때 누구야? hx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gx랑 hx랑 각각을 생각하는데 그냥 대입해서 나오는 간단한 경우 다항함수에선 그러하지만 이게 분수식의 구조가 나타나면 얘는 0분의 0꼴 계산하는 것까지 우리 두 가지 경우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번째 개념도 끝이 나고요. 세 번째 이야기로 가볼까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폈던 건 연속함수의 성질이에요. 연속함수의 성질 뭐야? 두 함수. fx랑 gx가 있습니다. 근데 fx도 gx도 모두 다 x는 a에서 연속인 거야.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두 함수가 있다는 거죠. 뭐 당연히 극한값과 함수값이 그 순간에 같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얘들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써볼까 한번?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가 fa야.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gx, 얘는 ga야. 우선 얘랑 같은 말인 거 맞죠? x는 a에서 연속인 두 함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얘들 가지고 마음껏 실수배도 하고 덧셈, 뺄셈, 곱셈도 하고 나눗셈까지 사칙 연산들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fx와 gx를 더해요, 빼요, 곱해요, 나눠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함수 또한 어디에? x는 a에 서 연속입니다. 이런 이야기지. 하지만 딱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야? fx 나누기 gx는 말이죠. 얘가 gx 분의 fx예요. 근데 항상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단 GA가 0이 아닐 때만 나눗셈도 성립을 합니다. 맞지? 여기에서 이제 알수 있었던 첫 번째 이야기가, 아, 모든 다항함수는 연속이구나. 였고요. 두 번째는, 그럼 분수식이 주어졌는데, 만약에 fx도 연속이고 gx도 연속이에요. 근데 얘가 gx 분의 fx가 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분모가 절대 0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gx는 절대 0이 되지 않아요. gx가 0이 되도록 하는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야기지.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 더. 합성함수의 연속성은 보장이 된다, 안 된다? 보장되지 않는다. 얘는 x는 a에서 연속이냐라고 했을 때 연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몰라요. 연속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불연속인 경우도 있다. 그럼 이제 연속함수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나요. 이제 연속인 애들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더할 수 있고, 뺄수 있고, 곱할 수 있고, 실수배할 수 있고, 그리고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면 나누는 것까지 가능해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등장합니다. 선생님, 그럼 불연속인 애랑 연산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불연속인 애로 한번 가보죠. 그래서 x는 a에서 이제는 fx가 있고요. 여기 gx가 있어요. 얘들을 더하거나 빼, 혹은 얘들을 서로 곱해. 그래서 만들어진 새로운 함수들입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fx도 gx도 둘다 연속입니다. 이건 우리가 방금 한 거잖아요. 연속인 애들끼리 더해도 연속, 빼도 연속, 곱해도 연속. 이건 연속 함수의 성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치?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럼 연속인 애랑 불연속인 애가 있어요. 연속인 애랑 불연속인 애를 더했어, 뺐어. 그러면 얘는 항상 불연속입니다. 얘가 불연속이라는 건 뭐예요? 뭐 발산해 버리는 경우도 있죠.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뭐 좌우극한 함수값 중에서 서로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속인 애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똑같잖아. 그럼 얘들을 더하거나 뺐을 때에는 얘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곱했을 때는 어때요? 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야?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언제 연속이 되느냐?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이었죠. 이름하여 연속과 불연속을 곱해서 곱함수가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이야. 곱한 함수. 곱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누구한테 달려 있다고? 얘한테. 연속인 애한테. 어때야 돼요? G 다시 FA가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을 빵 지나는 순간이

X만 0이어야 된다는 거죠. fx를 인수분해하면 여기 안에 누가 있어야 돼? x-a란 인수가 있어야 돼. 자, 세 번째. 이번에는 불연속과 불연속을 연산을 해요. 그럼 불연속과 불연속은 더해, 빼, 곱해. 그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얘는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위와 같이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 이런 게 없다고요? 케이스마다 모두 달라요. 그래서 이건 정의 그대로. 정의가 뭔데?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을 비교해 봐야 얘가 연속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거지를 판단하는 문제에서도 주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불연속과 불연속을 연산해서 얘가 연속이 되도록 불연속과 불연속을 더해서 연속이 되는 경우 혹은 불연속과 불연속을 곱해서 연속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이제 케이스가 딱 유일하게 획일화되지 않기 때문에 고난도 문항에서 출제가 되는 소재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연속 함수의 성질로부터 불연속 함수의 경우에는 어떠한가가 끝이 나고요. 자, 이제 마지막 개념으로 갑니다. 마지막 개념은 이제 최대 최소 정리와 또 하나 사이값 정리죠. 사이값 정리. 근데 최대 최소 정리 이건 너무나 단순해요. 그쵸? 닫힌 구간 A,B에서 무엇이 함수? 연속인 함수 fx가 있대. 닫힌 구간이라는 건 경계 양끝을 포함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경계 양끝을 만약에 제외한 열린 구간이거나 아니면 불연속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최대값을, 최소값을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고 몰라요. 근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면 함수 fx는 말이야. 반드시 누구 갖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 을 갖는다. 이게 바로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당연하죠. x는 a에서 점 하나 a,f(a), x는 b에서 점 하나 b,fb입니다. 그럼 얘가 연계 양끝은 이미 땅 점이 찍혀 있고 이 사이를 어떻게 있더라도 가장 높이 있는 점이라는 것이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치? 근데 이게 만약에 끊어져 있어. 아니면 경계 양 끝을 제외했어. 그러면 가장 높은 점, 가장 아래에 있는 점,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사이값 정리 갑니다. 사이값 정리는. 닫힌 구간 A,B에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연속인 함수 fx가 있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붙지. 뭐야? fa와 fb가 서로 달라야 돼. 하나 더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경계 양 끝에서 두 점의 높이가 어때? 달라요. 그러니까 x 좌표가 a인 곳에서 여기 점 하나, x 좌표가 b인 곳에서 여기에 점 하나를 딱 찍어. 높이가 다르지. 그러면 fa와 fb 사이 임의의 k에 대하여 무슨 말이야? FA랑 FB 사이의 임의의 K에 대하여 얘를 Y는 K라고 하면 이거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가로줄 아래 있고 하나는 가로줄 위에 있잖아. 여기 아래 있는 점에서 위로 있는 점으로 가려고 하면 어때야 돼요? 얘랑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연속이니까. 아, 어떻게 가더라도 몇번 만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번은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점의 X 좌표가 결국엔 방정식의 실근이잖아요. fx는 k의 실근이 열린 구간 a,b에서 반드시 존재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했어요? 우리가 방정식 중에서 해를 직접 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방정식의 해가 이 구간 안에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걸 보인 실근의 존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프를 몰라요. 하지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면
이거 하나 대입했어요. 또 다른 하나 대입했어요. 근데 얘가 양 끝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야. 하나는 x축 아래 있고 하나는 x축 위에 있어? 그럼 그 사이에서 x축이랑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값 정리를 활용해서 방정식에서 실근의 존재성을 보일 수 있다고 했어요. 그건 어떻게 돼야 돼?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의 함수 fx가 있어요. 근데 나는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을 보이고 싶어. 그러려면 fa와 fb의 곱이 얘가 음수인 걸 보이면 된다는 거죠. 될까요? 거꾸로 만약에 곱이 양수야. 그럼 어떻게 돼요? 곱이 양수야? 그럼 그 사이에서 실근이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알수 없지. 판단 기준으로서 전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함수의 연속에서 다루었던 개념 정리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직접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계속 수시로 읽어 보셔야 돼요.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 보러 갑니다. 서술형 연습장. 빠밤. fx 있어요. 근데 x는 이래서 연속이래. 그럼 항상 내가 이 문제를 풀든 풀지 못하든 뭐부터 시작해야 돼? 정의부터 시작해야 돼. 정의를 한줄 적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부분들을 다 백지로 두더라도 부분 점수 1점이라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x는 1에서 연속이야. 첫 번째 스텝 1. 얘부터 써놓고 생각하는 거야.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 fx와 1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갈때 fx. 얘를 딱 쓰는 거야. 됐지? 근데 이제 생각해봐. x는 1을 경계로 왼쪽은 누구예요? y는 2x 더하기 a예요. 자, 오른쪽은 누구야? y는 x-1분의 루트 x 빼기 b예요. 그치? x는 1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왼쪽에 붙어 있어요. 그럼 이제 스텝 2.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야? 함수값과 우극한까지 같으면 되는 거지. 리미트 x가 1보다 클 때, 그때 fx는 누구야? x-1분의 루트 x 빼기 b입니다. 얘가 1을 넣었을 때 함수값 2 더하기 a와 같다. 이렇게 했죠. 됐나요? 자, 왼쪽에서 이제 극한의 기본은 뭐야? 대입이야. 근데 분모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분모가 0으로 가요.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네.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얘가 수렴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분자도 0으로 가야 됩니다. 얘이면 이렇게 쓸까요? 분자도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x자리를 딱 넣는 순간 루트 1 빼기 b가 0이 되고요. b는 얼마? b가 1이죠. 서술형이라서 제가 더 자세히 쓰고 있어요. b가 1인 거 알아? 이제는 스텝 3. b는 구했습니다.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갈때 x-1분의 루트 x 빼기 1 얘가 2 플러스 a죠. 이제 극한값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뭐 분모 문제에 루트 x 더하기 1을 곱해 주셔도 되고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애 그냥 인수분해 하면 이 정도는 될 거라고 믿어요. 루트 x 플러스 1, 루트 x-1 인수분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가주면 약분하고 대입하면 2분의 1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따라서 A 곱하기 B는 정답 마이너스 2분의 3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는 정의를 한줄 쓰고 B의 값을 구하면 부분 점수, A의 값을 구하면 또 부분 점수, A 곱하기 B를 구하면 부분 점수 이렇게 가겠죠. 자, 서술형 연습장이었습니다. 이제 서술형 1번으로 가시죠. 의미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습니다. 연속인 함수 fx야. 근데 기본적으로 무리함수와 곱해서 다항함수가 되어야 하니 이 fx는 다항함수는 아니겠지요. 근데 이 문제가 객관식이다라고 하면 이건 10초 컷이야. 왜? 얘가 루트 x 빼기 2에 fx를 곱했더니
이게 왼쪽과 오른쪽의 시계 구조가 똑같다는 거잖아. 인수분해 해봐. x 더하기 4, x 빼기 4,

와우!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한 번 더 쓰라는 거야? x 플러스 4에 루트 x 더하기 2, 루트 x 빼기 2, 요렇게 만들어주고 나면, 아, fx 너라는 녀석은 알고 보니까 얘였구나. 이렇게 하면 fx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f4는 누구야? 따라서 f4는 4대 2패 8 더 곱하기 4, 그래서 정답이 32가 되겠죠. 객관식이면 이렇게 가겠지만 서술형이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치? 그래서 서술형일 때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스텝 1. 어떤 함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정의역이 중요합니다. 음이 아닌 실수 전체 집합했으니까 우선 x가 0보다 큰 실수, 0보다 크다. 여기 안에서 생각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야 이제 루트 안에 0 이상인 수가 들어가야 제가 정의가 될 거 아닙니까?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fx는 누구야? fx는 말이야. 루트 x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빼기 16이야. 근데 나누는 건 언제 가능한 이야기예요? 부모 0이 되지 않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근데 x가 4는 아닐 때 이런 거지. 뭐 다 있으면 이렇게도 되겠죠.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또는 x가 4보다는 크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렇지 않... 그러면 이제 x가 4일 때는 누구야? 얘를 구하고 싶은 거죠. 우선 이렇게 fx를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게 스텝 1입니다. 되겠죠? 이제는 뭐만 하면 돼? 4에서만 연속이면 돼. 왜? 분모에 있는 얘가 x가 0 이상일 때에는 연속이에요. 아, 원래 x제곱 마이너스 16 1 안에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거고요. 그리고 루트 x 마이너스 2 라는 얘는 x가 0 이상일 때는 연속이에요. 아, x가 0 이상일 때는 말이야. 얘들 각각은 연속이 남수야. 그러니까 나누었을 때에도 분모가 0만 되지 않으면 얘는 연속이잖아요. 따라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지만 스텝 2. fx가 x는 4에서 연속이면 그러면 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 오케이. 될까요? 자, 리미트. x가 4에 가까워질 때 루트 x 빼기 2분의 x 제곱 빼기 16입니다. 얘가 k가 되는 거지. 아까 했던 걸 똑같이 쓰면 될것 같은데? 리미트 x가 4에 가까워질 때 얘는 루트 x 빼기 2분의 x 플러스 4. 루트 x 플러스 2. 루트 x 마이너스 2. 요렇게. 그러면 짝, 짠, 약분하고 이제 대입하면 8 곱하기 4는 32가 K가 되고요. K의 정체가 누구야? F4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나누고 나서 함수 표현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0분의 0꼴 극한 좋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2번. 지금 fx는 다항 함수예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남수고요. 뭐 gx 같은 경우에는 x는 마이너스 1 경계로 왼쪽 오른쪽이 나뉘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입니다. 우선 gx분의 fx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했으니 뭐 직접 구하는 방법이 있겠죠. 뭐 gx분의 fx는 말이야. 얘는 나누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되네. x제곱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언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3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입니다. 이렇게. 근데 gx분의 fx를 hx라고 하자. 그럼 생각해봐. 어쨌든 분모가 0이 되지는 않아요. 분자도 원래 연속이 남수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이 남수, 연속이 남수. 아, 얘가 연속이 남수.
얘도 x는 마이너스를 제외하면 연속이 남수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h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면 그러면 h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입니다. 가 되고요. limit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올때 x제곱 더하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얘랑 한번 쓸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올때 hx랑 h의 마이너스 1이랑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올때 hx가 서로 같으면 됩니다. 그러니 위에서의 극한, 밑에서의 극한 혹은 함수값이 같으면 되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올때 x제곱 더하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3분의 1 빼기 a 플러스 b랑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만 되고 나면 대입했을 때 2분의 1 빼기 a 플러스 b와 3분의 1 빼기 a 플러스 b가 서로 같습니다. 당연히 위에 있는 얘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0이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구해야 하는 a 빼기 b는 말이야. 정답 1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fx와 gx를 가지고 gx분의 fx라는 함수를 직접 구해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리한 개념을 가지고는 이렇게도 풀수 있지 않을까요? fx는 말이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남습니다. 이제 개념이에요. gx는 말이야, 얘는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불연속이 남세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에는 연속이 남수인 거죠. 그리고 여기 gx는 계속 0보다는 큽니다. 그러니 gx 분의 fx는 얘는 말이야.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불연속성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건 이렇게 생긴 거잖아. fx 곱하기 gx 분의 1이잖아. 근데 fx는 뭐라고요? 얘는 연속이라고요. 근데 gx분의 1 역수치 했어요. 그래도 얘가 0보다 항상 크니까 이 분모가 0이 될 리는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gx분의 1은 언제만 불연속이야?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불연속이야. 근데 얘가 곱해서 연속이 되려고 하면 뭐만 성립하면 된다는 거야? f가 마이너스 1에서 0만 되면 된다는 거야. 우리가 정리했던 게 이런 거잖아요. 불연속이네야. 연속과 곱해서 연속이 되려고 하면 얘가 중요하다면 그때 구멍난 부분을 메워주는 그 역할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빵 넣으면 결국에는 1 빼기 a 플러스 b가 0이 되고요. 따라서 a 빼기 b는 1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전적으로 풀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서술형 문제. 아래와 같이 적어봤고요. 근데 이 문제를 그냥 우리가 그냥 시험 문제에서 만났다라고 하면 위와 같이 바로 풀어주시기를 3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3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이 방정식의 실근이 열린 공간에서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의 예 값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3차 방정식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실근이 몇개 생기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게 전제 조건을 알려준 거야, 이미. 자, 스텝 1. 뭐부터 해야 될까요? 함수 설정해야 되겠죠?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라고 하자. fx는 다항함수이므로 당연히 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닫힌 구간 0,2에서 연속이다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됐죠? 우선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함수를 설정하고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쓰기 위한 세팅. 자, 두 번째. f0
경계양 끝에서의 함수값 FE 경계양 끝에서의 함수값 얘들을 구해봅니다. 0, 0, 0 A고요. 2, 2, 2 8 빼기 12 더하기 8 더하기 A2 하면 A 더하기 4죠. 근데 내가 여기에서 존재하려고 하면 F0 곱하기 FE 곱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얘가 X축이랑 딱한 번만 맞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0일 때랑 2일 때랑 함수값이 부호가 반대야. 그러면 4에서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아, 그럼 A와 A 플러스 4. 얘가 곱해서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4보다는 작고, 0,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습니다. 가 되고요. 이걸 만족하는 정수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둘 테니까 합은 정답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자, 사이값 정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라는 걸 먼저 보여줘야 하고요. 그리고 경계양 끝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면, 그럼 열린 구간 0,2에서 실근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인 거죠. 오케이. 자, 이제 우리 고난도 문항으로 가볼까요? 고난도 문항 1번입니다. 지금 fx가 있어요. x는 a를 경계로 왼쪽 오른쪽. 지금 다르죠? x는 a를 경계로 왼쪽,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오른쪽은 y는 x 더하기 k입니다. 근데 얘가 실수 전체 집합의 전속이래. fx는. 생각,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당연히 연속이고요. x가 a보다 큰 쪽에서도 당연히 연속입니다. 왜? 각각은 다 함수니까요.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면 실수 전체에서,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됩니다. 이건 인정. 됐죠? 그러면 넣어봐. a제곱 마이너스 2a가 a 플러스 k와 같습니다. 여기까지 스텝 1. 찾았어요. 자, 근데 이제 스텝 2 넘어갑니다. 이걸 만족하는 누가? 실수 a가. 이게 지금 a에 대한 식이라는 거죠. 스텝 2. 봐봐. 이 k의 값에 따라서 이게 실수 a가 몇개 존재하는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k의 값에 따라서 실수 a가 몇개 존재하는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a에 대한 2차방 경식이잖아. 근데 k의 값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실근이 없는 허근을 갖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지. a제곱 마이너스 3. A는 K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에서 얘가 실근이 오직 하나 생겨야 된다는 거니까 얘는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함수의 그래프로 따져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A제곱 마이너스 3A랑 Y는 K가 교점이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A축이 있으면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0에서 만나고, 3에서 만나고, 얘가 y는 a의 a 빼기 3인데, 가로줄을 어디에 짠짠짠짠짠 그어줘야 교점이 오직 하나 생기겠습니까? 이야기죠. 그래프에서 최소값을 구하셔도 좋습니다. 완전적으로 고쳐보시면 되겠죠. 그게 아니면 여기에서 판별식을 써도 좋겠습니다. 갈까요? 자,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k는 0에서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k는 얼마? 마이너스 4분의 9가 정답 되겠죠. 이거 완전적으로 고쳐봐도 당연히 똑같은 모양 나오겠지. 괜찮죠? 자, 고난도 1번이었습니다. 함수의 연속에서부터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혹은 2차 방정식의 해석 으로 넘어가서 판별식을 쓰면서 끝이 나는 좋죠.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도 이런 문제를 볼 가능성은 꽤 높아 보입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주어진 함수 fx가 2차 함수야. 얘랑 y는 gx 그래프만 있어요. 식은 몰라. 근데 gx를 딱 보니까 gx가 1에서 불연속, 3에서 불연속 4에서 불연속이죠.
이 열린 구간이 0,6이니까.

아, 0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은 범위 안에서 GX가 딱세번 불연속이라는 거야. X는 1, X는 3, X는 4. 세번 불연속입니다. 근데 fx가 등장을 하는데 fx는 뭐예요? 이차함수.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남수예요. 근데 인수분해를 하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 되는 거 맞지? 그 나는 이 fx랑 gx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곱함수. fx 곱하기 gx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느낌 와? fx가 누구야? 여기 1,0 지나고요. 그리고 5,0을 지나고요.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이런 이차함수입니다. 그러니까 1에서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가 곱하면 얘가 빵빵빵 되는 거 맞죠? 3일 때, 4일 때는 곱함수가 불연속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곱하고 나니까 결국에 fx 곱하기 gx는 x는 1에서는 연속 2 되고요. x는 3에서 x는 4에서 두 번만 얘가 불연속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2가 되겠죠. 괜찮아요? 이건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x가 1보다 작을 때, 1일 때, 1보다 클 때, fx와 gx를 생각해 봐. 근데 fx는 얘가 빵, 빵, 빵이고요. GX는 좌극한이 2, 함수값도 2, 우극한이 1 되니까 FX와 GX를 곱했을 때 빵, 빵, 빵, 띠리링 연속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뭐 3일 때, 4일 때 굳이 안 해봐도 괜찮겠죠? 불연속과 연속을 곱해서 곱함수가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 고난도 2번이었습니다. 사실 개념을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실전 개념만 익히고 있다면 그냥 보는 순간 이 정도는 바로 풀수 있어요. 10초면 되지 않을까?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닫힌 구간 1,4에서 연속인 두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fx는 한 식을 몰라요. gx도 식은 몰라. 근데 닫힌 구간에서 둘다 연속이라는 사실만 알아. fx 곱하기 gx 곱함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 물론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fx가 0이 되거나 또는 gx가 0이 되는 이렇게 각각의 방정식으로 이 상황들을 해석할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두 번째는 fx 곱하기 gx 얘를 세로 함수 hx라고 하자. 그러면 연속함수 곱했으니까 hx도 무슨 함수? 얘도 닫힌 구간 1,4에서 연속인 함수야. 그러면 hx의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fx의 부호를 먼저 생각해 보고요. gx의 부호를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럼 이 둘에서부터 곱함수 hx의 부호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fx부터 스타트 가봅시다. 1일 때 양수예요. 2일 때는 뭐야? 얘가 곱해서 음수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부호라는 거죠. 얘도 나누어서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서로 다른 부호라는 거고요. 얘는 곱해서 양수가 되니까 서로 같은 부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우선 fx의 부호는 좋습니다. 구했어요. 자, gx의 부호. 1일 때 플러스 2일 때 플러스 얘는 정직하네. 3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자, 곱해 보세요. hx는 연속이네야. 근데 곱했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hx는 말이야.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보면 1일 때는 양수였어요. 2일 때는 음수, 3일 때 음수, 4일 때 음수 이런 거야. 아, 열린 구간 1,2 사이에서는 반드시 실근이 존재하지.

근데 2랑 3 사이는 몰라. 3과 4 사이는 몰라. 만날 수도 있지. 안 만날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하죠? 따라서 열린 구할 1,2에서 실근이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존재한다. n의 최대값 정답 1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올림포스에 있는 고난도 문항까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서술형 문항, 고난도 문항 끝이 났고요. 기출 플러스 하나 풀고 마칠까요? 마지막입니다. 자, 다항 함수 fx는 처음 극한 보고 이건 쉽지. 스텝 1. fx 누구예요? 다항 함수라고 했잖아. 그럼 분모가 몇 차? 2차. 분자도 몇 차여야 돼? 2차여야 돼. 그래서 2x의 제곱 뒤에 1차 항상수항은 몰라요.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 gx라는 애가 있어요. gx라는 애는 누구야? 어? x가 3일 때. x는 3. 얘가 정문선이네요. 오른쪽 위에 짠. 왼쪽 아래 짠. 근데 3,1이라는 점을 지나네요. 얘가 y는 gx예요. 그러니까 y는 gx라는 애는 x는 3에서만 불연속인 거야. 오케이. fx 곱하기 gx 갑니다. 이제 스텝 2예요. fx 곱하기 gx는 말이야. 얘는 x-3분의 fx예요. 언제? x가 3이 아닐 때에는. 근데 x가 3일 때에는 뭐야? f3 곱하기 1. 그냥 f3이네. 이렇게 된 거야. limit x가 3에 가까워질 때. 얘가 실수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fx 곱하기 gx가 어디에서만? x는 3에서만 연속이면 됩니다. x-3분의 fx는 얘가 f3이에요.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극한값이 존재하긴 하잖아. 분모가 0으로 가네. 극한값이 존재하네. 그러면 분자가 0으로 가야죠. 와우. F3이 0이어야 되는 거야.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야. 아, 이제 스텝3입니다. 퍼즐이 한꺼풀씩 벗겨지고 있어요. 리미트. X가 3에 가까워질 때 X-3분의 FX는 뭐야? 0이라고요. 선생님, 근데 3을 넣어서 0이 되는 건 이 FX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FX가 X-3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주면 퍼펙트. 끝났습니다. X가 3에 가까워질 때 X-3분의 X-3 2X 더하기 K 얘가 0인 거야. 짠짠. 약분하고 넣어보면 6 더하기 K가 0인 거죠. K가 얼마? 마이너스 6인 거예요. 오, K는 마이너스 6이야. 근데 모양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 마이너스 6이면 아, fx는 두 배의 x-3의 전체 제곱 이렇게 생긴 거네. 따라서 f1의 값을 구하세요. 정답 2 곱하기 4 하면 8이 되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불연속인 상황들을 생각을 하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각각은 존재해. 좌극한도 수렴하고 우극한도 수렴해. 근데 애들 중에서 다른 애가 있을 때였잖아. 그러면 여기 3,0을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됐지. 근데 얘는 다르죠. 좌극한이 어때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우극한은 어때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냥 x-3이라는 인수가 하나 있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x-3이라는 인수가 두 개 있어줘야 여기에서 접하고 땅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y는 fx가 그려져야 곱함수가 연속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발산해버리는 불연속에 대해서 곱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에 대한 문제였고요. 결국에는 차수에 대한 이야기, 0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요소가 몇개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이 문제를 정리한다면 사실 다음번에 보았을 때는 조금 더 빠르게 풀어낼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항상 우리가 직관을 맹신하지 말고 정의 그대로, 정의를 따라서 문제를 사고해야 하는 과정들, 이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fx가 우선 다항 함수에서 2차 함수라는 걸 먼저 찾고요. gx가 x는 사용해서 불연속이라는 걸 찾습니다. 그럼 곱함수를 직접 구해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가면서 이제 퍼즐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함수의 연속에서 개념 정리도 끝이 났고요. 올림포스에 있는 점 문항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고난도 기출 박살내기 자료실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원급 하나 정종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이거 뭔지 아시겠죠? 빈님이 빌려주셨어, 조끼. 이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그죠? 이게 성인 남성의 조끼지만, 저에게 피지 잘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어깨 넓어, 어깨. 딱 벌어진 어깨 덕분에 좀 괜찮은데. 진짜 주머니 많아요,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여기 지금 빈님의 아이템이 내 거 아니야?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이런 말이 맞는다고 하셨어. 등이, 손에 등이 안 닿아요, 라고 하셨거든. 이런 것도 다 들어있을 수 있죠, 그죠? 아, 이거 진짜 근데 약간 핫템인 것 같아. 주머니가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보여? 여기 지금 휴대폰 여기 막 이런 거 들어있을 수 있고요. 어차피 제 휴대폰 울리지 않는 휴대폰. 아무튼, 여기도 지퍼 있고. 와, 근데 이거 있으면 가방에 여기까지 들어가. 내 손이 다 지금 이만큼이에요. 여기 안에. 이쪽에 있죠? 여기 있죠? 펜 있죠? 엄청나. 펜, 놓쳤어. 여기 뭐 있다. 여기 지금 피디님의 사원증과 여기 간식이 엄청 많이 들어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죠? 아! 간식 들어있죠. 그죠? 이 정도면은 뭐 몇 날 며칠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제 얘기는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이 뒤로 지퍼가 있어. 근데 등이 등 글개를 들고 다니시는 피디님이 이거 지퍼는 그러면 사용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대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입고 내가 여행을 하러 가게 되면, 저 여행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절대 날 찾지 않을 것이고 내 주변으로 아무도 오지 않겠지? 좀 수상한 사람이죠. 지금 이상한 애 같아. 이상한 애 지금 가까이 가면 안 돼. 막 이럴 것 같긴 한데. 와, 근데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언젠가는 이걸, 이런 템을 입고 수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 괜찮지 않아? 여기서 이렇게 슉슉슉 꺼내고 가다가 등 좀, 아니 근데 이거 좀 그렇잖아. 아무튼 야, 이게 여러분들 근데 다 꺼낸 게 아니에요. 여기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제가 보여드린 게 이거였습니다. 보온성도 있고. 근데 나 좀 핏이 어울리네. 이거 좀 그러네, 여러분. 아무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최고입니다, 여러분. 안 무거워. 그리고 와, 제 말하기 여기 지퍼가 있어. 근데 목에 등에 아!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통기성을 위한 지퍼인 것 같아. 아닐 수도 있어. 사실 제가 옷에 대해 잘 아는 바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 보여주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저 혼자만 웃은 것 같아갖고.

보여주려고 피님이 빌려주셨어요. 오, 나름 나이스 아이템이었습니다. 재밌을 만하죠, 그죠? 워크웨어? 네, 워크웨어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 배웠어요. 아무튼. 즐거운 마음으로 가봅시다. 사람이 있잖아요? 수학만 계속 공부하면 안 돼. 그 중간중간에 잠시 즐거웠다가, 잠시 즐거웠는 걸 수학에다가 이제 또 잠시 웃다가 이렇게 여기 약간 광대 올라오는 기분을 여기다가 이제 또 이렇게 해야지, 그지? 자. 근데 이게 연결하기는 쉽지 않아, 수학은. 그러니까 재밌는 개그의 소재가 여기에 연결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자! 하는 순간 완전 수학이에요. 자, 어쩔 수 없어요. 자, 1, 2, 3, 4입니다. 1, 2, 3, 4, 5까지 갈 거예요. X에서 Y로 쏜 함수입니다. 함수에 대한 거 제일 많이 등장을 하는데, 크거나 같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쵸? 잘 항상 꼭 살펴보셔야 되는 건, 1, 2, 3, 4가 쏘는데, 1, 2가 연결이 되어 있고, 3, 4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꼭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1, 2는 1, 2대로, 3, 4는 3, 4대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저두 가지가, 한 가지의 F1, 뭐 이런 것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것까지 생각해서 가야 돼. 그럼 난이도가 올라갈 텐데, 여기는 1, 2는 1, 2대로, 3, 4는 3, 4대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천천히 가볼게요. 1, 2는 1, 2, 3, 4, 5에서 쏠 건데, 5는 안 쏴. 그지?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기가 쉬운 게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굳이 다 써놓고서는 보여드릴게요. 잘 봐. 별거 없어. 자, 나는 1, 2가 쏘는 것만 먼저 생각할 건데, 얘네는 누구냐면, 1, 2, 3, 4에서 크거나 같다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홀로그램처럼 뿅 하고 올라오는 거지. 1, 2는 1, 2, 3, 4만 쏠 겁니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공역에 해당하는, 동그라미 친 부분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화살을 각각 몇개 받았는지만 결정이 되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1이 쏜 것, 2가 쏜 것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끝났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칸막이 3개와 공 2개를 배열하는 것으로 바뀌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5팩, 3팩, 2팩, 슝슝. 그럼 몇 가지? 10가지. 요렇게 되어 주는 거. 됐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3, 4가 쏘는 것은 홀수래요, 홀수. F3과 F4는 곱해서 홀수가 된다라고 했다는 말은 조금 더 분석해 볼래요? 곱이 홀수가 된다는 건 각각은 무엇이어야 돼요? 각각 홀수여야만 가능해. 홀수. 내가 요즘 느끼는데 여러분, 사실 솔직한 비밀인데 홀수라는 발음을 할때 약간 발음이 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왜 하냐면 제 시옷 발음을 우리 엄마가 잘 못한다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좀 놀렸거든. 근데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엄마의 유전자가 조금씩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원래 아빠를 닮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엄마를 닮았다는 얘기도 종종 들어요. 근데 그 우리 엄마가 수 발음을 잘 못, 시옷을 잘 못할 때가, 해수욕장 이런 거잘 못할 때가 있거든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해수욕장 이런 발음을 못해. 해수욕장 막 이럴 때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놀렸더니 진짜 내가 요즘 홀수 할 때마다 약간 새는 기분을 느끼고 있어. 너무 슬퍼. 그때 놀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약간 돌아오나? 아무튼 여전히 놀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자 F3, F4는 곱해서 홀수기 때문에 각각도 홀수여야만 합니다. 그럼 그냥 끝난 거예요. 이 말은 그냥 F3과 F4는 홀수다 이거예요. 이렇게 써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굉장히 쉬워집니다. 보세요. 홀수 누구 있어? 1이랑 3이랑 5가 있습니다. 1과 2가 무엇을 쐈던지는 3과 4가 각각 결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죠? F1과 F2가 결정되는 방법이 10가지였고요. 3이 결정되는 방법은 하나, 둘, 셋 중에 하나, 세 가지. 4가 결정되는 방법도 셋 중에 하나,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0 곱하기 3 곱하기 3인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10이 의미하는 건 F1과 F2. 를 결정하는 방법이고, 요 3이 의미하는 건 F3을 결정하는 방법, 요거는 F4를 결정하는 방법이고요. 각각이 다 결정이 되어야 함수 F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한 경우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곱합니다. 정답은 얼마? 90. 요렇게 오는. 디테일하게 따져볼까요? 중복 조합과 중복 순열이 쓰인 형태죠. 여기에 굳이 따져서 쓰자면 얘를 멋들어지게 써볼게요. F1과 F2는요.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두 개를 택한 거고요. F3과 F4는요. 얘는 이거야. F3과 F4는 어떻게 된 거야? 3파이 2인 거지.

이렇게 써놓으면 중복 종업과 중복 순열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렇게 풀 이유가 없단 말이지. 문제는 가장 간단하게 내가 가장 편안하게 풀 수 있는 것으로 푸는 거지 굳이 이 기호 쓸 이유가 없었다는 거지. 그치? 정답은 90까지. 답은 90이 되어 주겠습니다. 근데 요폼 형태로 꽤 어려운 문제들이 잘 나와요. 요이드가 지금 초콜릿을 하나 흘려놨는데 아까우니까 빨리 꺼내놔야지. 아, 봉지에 쌓여 있는 거라 먹는데 내가 밟을까봐. 아, 그런 이야기였어요. 초콜릿은 소중하니까. 요런 형태로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충분히 나와요. 이것만 해도 당연히 완전 쉬운 문제 아니지만 막 모의고사 이런 걸 보게 되면 막 우와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종종 등장하잖아요. 거기서 출제 빈도가 높은 그 난이도 높은 문제로 출제 빈도가 좀 높은 파트가 중복 조합이에요. 우리는 그 산을 넘어온 겁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항 정리로 갈게요. 유형 5와 유형 6에 해당하는 걸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이렇게 걸쳐서 할 거고요. 이항 정리는 너무나 가장 쉬운 파트?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여기는 이항 정리, 그 다음에 이항 계수의 성질 파트는 개념이 많아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개념은 많은데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간단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유형 5와 유형 6을 포함해서 총 정리해서 사실상 수능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그냥 지금 유형 5에 해당하는 거한 문제가 나오거나 말거나 굉장히 쉽게 나오는 형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일단 근데 알아둬야지. 출제 가능성이 높다 낮다인 것뿐이지 안 나오는 문제라는 건 없어요. 내신은 뭐 너무 말할 것도 없지. 유형 5, 유형 6에 해당하는 거 내용 꽤나 많단 말이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항 정리가 뭔데? 얘기해봐. 이런 거할수 있어야 돼. 그게 뭔데? 라고 얘기했을 때, 이래버리면 여러분, 여기 파트가 가장 계속 어려워요. 되게 쉬운 파트니까 설명해. 왜 이항이야? 누군가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 이항 정리가 뭐냐면 하고 입 밖으로 내뱉으면서 써봐요. A 더하기 B의 N제곱을 전개할 거야. 전개할 거야. 일부러 이렇게 써봤어. 전개한다는 거 뭔지 알죠? 다 풀어 헤쳐서 쓰는 거. 그치? 자, 왜 이항이냐면 항이 지금 두 개밖에 없잖아. A랑 B. 그게 이항 정리야. 수학은 굉장히 단순한 과목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머리를 써서 그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제가 앞에서 그 문제 풀 때도 봤죠. 서로 다른 종류 사탕이 세 가지야. 그럼 저는 어떻게 이름을 붙이던가요? 41443으로 붙여요. 나, 사람 배열할 때 남자 3명, 여자 2명, 남1이, 남2, 남3, 여1, 여2 이렇게 해요. 굉장히 단순한 과목이에요. 그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단순해지고 있어요, 사실은. 진짜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싶지 않아지고 있어. 아무튼 그런 과목이야. 얘를 오해하면 안 돼. 이항 정리 대단한 이름 아니야. 그냥 항이 두 개니까 이항 정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진짜 대단히 귀여운 과목이라니까. 그러니까 매력이 되게 작은 구멍 안에 들어있거든요. 되게 작은 구멍. 찾기가 어려워, 여러분들. 근데 들어가면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수학은. 사실, 진짜.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지 말고요. 그 구멍을 자꾸 찾아가지고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좋아져, 진짜로. 이렇게 있어. 그지? 자, 뭘 그린 거예요?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 해서 이런 게몇 개? N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A 더하기 B의 N제곱이야. 이걸 전개해 나가는데 어떤 종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생각해봐요. 가장 간단한 게 A만 N개 뽑아내면 우리가 알고 있는 A의 N제곱이에요. B만 N개 뽑아내면 우리가 알고 있는 B의 N제곱이에요. 이 중간에 하나를 완성을 시키려고 제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얘가 일반항이죠. 일반항 하나를 찾을 건데요, 여러분들. 그 일반항을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A를 기준으로 할게요. A 뽑을 주머니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교재에 있는 일반항이랑 다른데요? 당연하지. 주인공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어차피 문제를 풀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 문제에 맞춰서 간다면 나는 그냥 하나를 주인공으로만 보면 돼. B든 A든. 난 이번엔 A를 주인공으로 볼 거야. 일부러 교재랑 다르게 가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느 것을 주인공으로 볼지를 그때그때 결정할 수가 있거든. 나는 A를 뽑을

다르지. 방금 전에 거랑 어떻게 다르게 본 거야? 나는 이거는 비를 뽑을 주머니를 기준으로 간 거야. 선생님, 그러면 아예 달라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자, 요번에 이걸 똑같이 한번 써보자. 내가 A 뽑을 주머니를 기준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A 뽑을 주머니가 N-R개야. 그러면 N개 중에서 N-R개를 골라야 되겠지. A 뽑을 주머니를. 그리고 B의 R제곱이야. 잘 보세요, 여러분. NCR과 NCN-R은 어떤 관계예요? 같잖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등 간지러운데 나도 전다 다요. 자, 아무튼 자 NCR과 NCN-R은 서로 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내가 A를 기준으로 갈지 B를 기준으로 갈지에 따라서 그 앞에 들어가는 개수만 잘 결정해주면 돼요. 상관없어. 주인공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주인공으로.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는 요것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항 개수라고요. 오케이? 이걸 이항 개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일반항 하나만 가지고 사실은 문제를 다 풀어내. 근데 더 솔직하게 말하면 일반항 갖고 풀지도 않아. 일반항조차도 이용 안할 거예요. 제가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들 이제 여러분들 최초로 만나기 때문에 최초로 연습을 해 나갈 거라서 계속해서 두 가지로 풀이를 보여드릴 거예요. 일반항 버전, 단순 버전 두 가지로. 그럼 앞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단순 버전만을 활용하게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 가봅시다. 가장 쉬운 파트니까 이항 정리의 가장 기본 문제인 37번부터. 이 문제가 모의고사로 나오면 몇 점짜리냐면요, 2점짜리예요, 2점. 선생님, 그 확통에서의 2점짜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라고 말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이런 수준. 우리 로그 계산하는 거 요런 거 1번으로 해가지고 나오잖아. 얘보다 조금 더 어렵기도 하겠지만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쉽다는 거지, 엄청. 자, 근데 일단 봐봐요, 제가. 일반항 버전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2점 받기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거야, 여러분들. 자, 일반항을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면 돼? 주인공을 먼저 고르게 골라야 돼. X제곱을 내가 주인공으로 할 거야. 응? 그러면 6개 중에서 R개는 X제곱을 뽑을 거고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2를 뽑겠지. 몇 개가? 6-R개가. 괜찮아.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X제곱이 주인공으로 했어요. 그래서 X제곱이 기준으로 몇 개를 뽑힐지를 결정하면 나머지가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식을 정리를 이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써봐. UCR XER제곱 2에 6-R제곱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는 X제곱만 찾으면 돼요. 그럼 R이 얼마이면 되겠어? 이게 2가 되어야 되니까 R은? 그래서 R은 1인 거야. R이 1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면 총 마무리로 여기다 1, 61, X의 2제곱, 그죠? 곱하기 2에 1 넣으니까 5제곱이 되는구나. 개수는 얘네죠? 6 곱하기 32가 되어주는구나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92가 됩니다. 답은 1번. 자, 이렇게 조그만 눈으로 봐도 여러분 알겠지만, 이렇게 풀었을 때, 2점을 가져가라고 하면 나는 너무 억울해요. 2점이라는 거는 아까 봤던 것처럼 로그 루트 2, 미지 로그 루트 2, 그러니까 미지 루트 2고 진수가 2인 경우, 눈으로 풀어도 2분의 1, 이렇게 쉬운 건데, 이렇게나 내가 많은 노력을 하고 2점밖에 못 가져간다면 너무 억울하잖아. 실질적인 풀이를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 연습도 계속 할 거야, 오늘은. 근데 저는 일반항으로 모든 문제를 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든 문제를 일반항을 이용하지 않아. 그 어떤 문제도 일반항을 이용해서 풀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이항 정리를. 왜? 봐봐. 기본만 잘 알면 돼요. 결국은 X제곱이라는 공과 E라는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6개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결국 X제곱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X제곱을 몇개 뽑을지, 몇개 뽑을래? 그래서 이항 정리가 조합 파트에 들어온 거야. 이거야. X제곱이라는 공을. X제곱이라는 공을 몇개 뽑을래? 왜? 내 타겟은 X제곱의 개수예요. 그러면 X제곱이라는 공

몇개 뽑아야 되겠어요? 무조건 한 개밖에 필요 없어요. 얘가 한 개면, 자, 나머지 주머니가 총 여섯 개의 주머니가 있는데, 한 주머니만 X제곱을 가져가겠대. 나머지는? 다섯 개의 주머니는? 2를 가져가는 거야. 자연스럽게. 요것만 표현되잖아요? 그럼 끝났어요. 가볼게요. 여섯 개 중에서 X제곱 뽑을 주머니 한 개를 고르세요. 그죠? 그러면 X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E가 다섯 개 나올 겁니다. 아까의 마무리였잖아. R이고, 나발이고 하는 거야. 이렇게 풀어야 돼, 여러분. 사실은. 진짜야. 그래야 앞쪽이 쉬워지는 거예요. 굳이 복잡하게 갈 이유가 없다는 거지. 심지어 더 줄여볼까요? 아니, X제곱을 한개 뽑으면 X제곱 하나 나올 거라는 거 알잖아. 나 계수만 구하면 되잖아. X제곱도 안 써도 되잖아. 뭐라고 쓸까요? 이거예요, 이거. 맞아? 그럼 실질적인 풀이가 얼만큼 되느냐? 요만큼. 이러면 2점 가져가도 억울하지 않죠? 32 곱하기 6만 하면 되니까. 정답은 192. 어때? 이렇게 풀면 안 억울하잖아. 맞아?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항정리 풀 때는 이렇게. 요 공과 조 공을 각각 몇개 가져갈지만 잘 결정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항정리를 문제를 풀때 일반항은 아예 몰라도 되나요? 라고 하신다면, 42번처럼 상황이 조금씩 더 복잡해지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항을 이용하는 게더 편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분석을 매번 해나가기가 어려우면.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돼. 세상에 막, 몰라도 되는 없고요. 알고는 있대. 각각 문제의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푸는 게 나한테 가장 유리할지를 봐주면 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죠? 눈으로 풀수 있어야지. 일단 38번도 한번 볼게요. 두 가지 다할 거야. 일반항 버전부터 가봅시다. 그죠? 성실하게 열심히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일반항을 먼저 찾아봅니다. 대신에 일반항에서도 주인공은 결정을 해야죠. 복잡해 보이는 얘를 주인공으로 할게요. 2분의 x. 자, 7개 중에서 r개는 2분의 x를 뽑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a를 뽑아야만 하겠죠? 나머지 공은 a니까.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 나머지니까. 7개 중에서 r개 뺀 나머지 7 빼기 r이 되겠죠. 그거 알아요, 여러분? 7이랑 n이랑 비슷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나 n이랑 r도 비슷하게 쓸 때가 있어. 근데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자기 글씨를 중간에 못 알아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글씨를 잘쓸 필요가 절대로 없거든요. 잘 쓰라는 말이 아니야. 뭐 우리가 대단히 예쁜 글씨를 쓰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 써야 돼. 얘가 7도 있고 n도 있잖아. 그러면 7은 확실히 7처럼 쓰시고 n은 확실히 n처럼 쓰세요. 좀 그러니까 의식을 하기만 하면 틀리지 않거든. 6이랑 b도 그래. b 이런 식으로 쓰는 애들이 있더라고. 근데 b랑 6 이렇게 길다랗게 쓰면 얘네도 비슷해 보여요. 아니 뭐 알파랑 a는 원체 많이 유명하니까. 근데 좀 비슷한 아이들이 있어. 조심해야 돼요. 저는 오히려 7과 n이 가장 비슷하게 써요. 제 스스로는. 그래서 아 맞다 이러고 다시 쓰고 그래. 못 알아보면은 이제 그때는 큰일 나니까. 그치?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요게 일반항입니다. 그 중에서 뭐라고? x5제곱의 개수가 40이래. 어떻게 해야 x5제곱이 될까요? 아, r이 5일 때구나. 그럼 r이 5일 때로 7c5 2분의 x가 5제곱. 그러면 a가 몇 제곱? 제곱. 이것의 개수가 40이야. 그럼 개수를 한번 뽑아볼까요? 7c5 2분의 1의 5제곱. 개수는, 그지? 그리고 a제곱. 이게 40이래요. 되어요. 자, 얘는 얼마예요? 7, 6, 2로 나누니까 21이지? 그럼 얘랑 얘랑 악분해서 여기다 2 만들까요? 그러면 a제곱은? 2의 5제곱 분의 1이니까 양변에 곱하면 되잖아. 2의 6제곱이 되어주겠네. 끝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요거랑 바꿔봐, 2만. 2의 3제곱하고 제곱만 남겨두면 되잖아. a에 해당하는 값은 8이 됩니다. 양수 8이라고 했으니까. 양수라는 말이 없으면 상황이 또 달라져요. 왜냐하면 8의 제곱도 되지만 마이너스 8의 제곱도 되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냥 나오는 말은 없어요. 이렇게 다 나오지. 이것도 좀
억울하단 말이지? 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이번에는 지우면서 가보겠습니다.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자, 일단 이거 다 생략해. 얘도 생략 가능하지. 왜? 너무 간단해요. 공은 2분의 x라는 공과 a라는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7개가 똑같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나는 x5제곱만 찾고 싶어. 그럼 얘몇 개? 5개. 이게 쓰여 있어야지. 자연스럽게 얘는 몇 개? 2개. 그러면 5개를 골라. 7, 10, 5. 2분의 x의 5제곱, a의 제곱. 그 다음엔 똑같이 이제 개수 찾아. 근데다가 여기서도 심지어 더 줄일 수 있지. 이 상태에서 더 줄여볼까요? 개수만 알면 되잖아, 지금. 그지? 개수만 알면 되잖아. 7개 중에 5개 고르시고 예뻐 보일 주머니. 2분의 1이 5개고. a 제곱인데 42. 이렇게 쓰면 어디까지 줄일 수 있어요? 이만큼도 없앨 수 있죠. 요만큼만 풀면 되네. 그지? 펜을 적게 대고 풀어야지 똑똑해지는 거다. 이런 뜻은 당연히 절대 아닌데요. 불필요하게 많이 쓸 필요는 없잖아. 그죠? 일반항 안 써도 됐고요. 실제 항도 안 써도 됐어요. 개수만 쓰면 되니까. 이렇게 오면. 그지? 그러니까 얘가 몇 개가 될지만 고르고 나면 무조건 x5제곱이 될 테니까 굳이 x의 몇 제곱은 내가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냥 바로 넘어가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풀이를 하시는 게 가장 편안한 방법이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였고요. 밑에 있는 문제들도 쉬우니까 잠시 쉬었다가 또 술술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잔소리 끊어주세요. 두둥, 그죠? 이런 거를 얘기를 한다더라고. 이게 되게 스트레스 받는 잔소리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말은 왜 하는 거예요? 너무 같이 약간 화가 났었어. 너는, 너 반에서는 좀 작은 편이지? 뭐, 이런.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어도 뭔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 있지 않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막, 너 사람 빼야겠다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그죠? 듣기 좋은 말만 하기에도요, 사실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모든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살 수도 없어, 여러분. 듣기 좋은 말 계속 내뱉으려고 해도 여러분들, 어려워. 할수 있는 듣기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 뭐 하러 듣기 싫은 말들을 하는가에 대하여, 그쵸? 이게 공부해 나가면서 저는 진짜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에 덕을 쌓아가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치? 내가 좋은 일과 착한 일을 해서, 그 덕을 모아야 되는 시기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어. 그런 때라고 생각해. 지금도 나는 그렇거든. 그래서 그냥 저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아 이제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해서 내가 하나를 적립한 기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내가 기다리는 좋은 일이 필요할 때에는 더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래요. 그러면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고. 그런데 하물며 이런 말을 왜 할까? 그러면 그러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진짜 잔소리에 대해서 유료 판매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정말 실제로도 공부는 내가 어떻게든 뭐 쳐낼 방법이라도 있는데 이건 있잖아요. 있어. 유료판에 이제 가격표도 있거든요, 요즘에. 보여드리세요. 유빈 쌤 보여드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하세요. 진짜. 아니면은 뭐 잠을 잘 시간을 그때 내가 또 공부해야 돼서 잠을 좀덜잘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치?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유료 판매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아주 강하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죠? 키는 근데 좀씩 스트레스 덜 받으면 어른이 돼서 좀씩 더 큰다? 그좀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해요. 저는 철이 덜 들어가지고 그래 보이지? 철이 덜 들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나는 20살까지 키가 크긴 컸어. 실제로 진짜로. 그러니까 빨리 키그 성장이 멈추는 친구들이 훨씬 어쩌면 철든 친구들일지도 몰라. 나는 철이 없어서 계속 키가 큰 건가 싶기도 한데 전 되게 대신에 야금야금 컸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있는 건 없지. 파크는 친구들 있잖아. 나 어렸을 때도 초등학교 때 우리 반에 진짜 크다고 생각하는 전교에서 그 여자친구 키가 162였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정말 컸어. 와, 쟤는 진짜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키가 162였거든. 근데 그 후로 그 친구는 이제 안 자랐지. 물론, 근데 162면은 예쁘지. 근데 이런 거잖아. 지금 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요. 요즘 뭐, 키도 많이 있죠. 뭐, 밑에 까는 것도 많죠. 그리고 키 뭐. 저도
딱히 키가 크다 안 크다를 장점으로 인생을 살아갈 일이 있진 않아요.

그냥 대신에 잘 자면 키가 크기는 크더라고. 키 크고 싶으신 키를 어떻게 키우나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내가 생각해도 나는 어쨌든 키가 꽤큰 편인데 많이 크진 않아요. 168이니까. 근데 일찍 저는 자는 걸 제가 좋아했고요. 그러니까 근데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잘 생각해 봐. 쓸데없이 늦게 자는 시간은 솔직히 있어. 그건 있어. 만약에 이걸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좀 자는 시간을 살짝 조금 더 일찍 땡겨 보시는 거 필요해요. 몸이 건강해야지 또 스트레스도 덜 받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긴 하니까. 근데 이런 잔소리를 들었다? 이건 잔소리가 아니야. 공격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니까. 여기 유료예요. 이렇게 하세요. 알았죠? 이건 진짜 유료로 쓸만한 이야기여서 제가 갖고 왔었습니다. 나빠, 그치? 아무튼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달려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살짝살짝 변형을 했습니다. 39번. 자, 39번이에요. 이항정리의 39번의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전개식에서 x6제곱. 그러니까 여기서 난이도가 올라간 파트는 무엇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왔다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걸까요? 앞에와 다른 점. 내려놓고 볼까? 앞엔 어땠냐면 x의 거듭제곱 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이었어요.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는 어때요? x의 몇 제곱의 영향을 둘다 끼쳐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선생님이 분명히 이것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왜 빼기가 나왔냐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이렇게 바꾸면 돼. 봐요. x제곱이라는 것과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것. 해결했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 두 번째로. 자, 이럴 때 일단 일반항을 쓰는 게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헷갈리거든. 자, 일반항 버전 첫 번째로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반항 버전입니다. 이때는요, 써봐. 여섯 개 중에서 알개가 x제곱을 뽑는다고 할게. 그러면 나머지는 마이너스 x분의 1을 6 마이너스 알개 뽑아야 해. 쓸 때는 스트레스 받을 거 없죠? 쓰면 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계산할 때 약간 좀 속상합니다. 자, 갑니다. 여기서 일단 뭐만 뽑으시냐면, 계수를 만드는 친구 말고, x의 몇 제곱을 만드는 친구들만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x 2r제곱과, 여기에 분모에 깔려있는 x의 6-r제곱 분의 1. 얘네들이 x의 몇 제곱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정확히 x의 6제곱을 만들도록 하는 r을 찾고 싶은 거니까 뽑아서 필요한 것만 먼저 살핀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네만 뽑아냈어. 그럼 한번 봐봐. 이거 뒤집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x의 2r제곱 곱하기 x의 r-6제곱이란 말이야. 그치? 보고 바꾸면 되니까. 이제 둘은 더하잖아. 지수 법칙. 이렇게 됩니다. 얘가 얼마이길 원한다고요? 문제에서는 x의 6제곱이니까 6이 되길 원해요. R은 얼마야? 4구나. 여기까지 왔어. 그죠? 자, R이 4라는 것까지 왔어요. 요만큼 계산을 해서. 그럼 이제는 띠리릭 R에다가 4 집어넣습니다. 6시 4. 그럼 X에 여기 4 집어넣으면 8제곱 되겠죠? 마이너스 X분의 1은 4 집어넣으면 제곱 되어서 여러분이 봐도 X에 6제곱 되는 거 알겠죠? 의 계수만 뽑을게요. 그럼 어떻게 돼? 6시 4는 그대로 두시고 얘는 어차피 정리해서 x6제곱을 만들 거야. 더쓸 필요 없고 대신에 마이너스 1이 제곱받는 건 중요하죠? 그럼 곱하기 1이 되겠네.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 15. 어떻게 하냐고? 나이 정도는 알아. 6, 5, 2로 나누니까 15잖아. 그치?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어주는 겁니다. 오, 그러네. 어찌됐건 간에 x제곱이 몇개 뽑히고 마이너스 x분의 1이 몇개 뽑히는지가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줘서 x의 몇 제곱 형태를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져주려면 일반항을 이용하는 것도 편하네요. 자, 근데 이것만큼 줄일 수는 있지. 절로 바로 갈수 있어. 어떻게 해서? 봐요. 어찌됐건 주머니가 몇개 있어? 6개가 있어. 자, 최대로 해봐. 얘가 6개, 얘가 없거나 5개, 1개, 4개, 2개, 3개, 3개. 이거밖에 없잖아, 어차피.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요렇게예요. 그죠? 그런데에다가 x6제곱이 나오려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얘를 더 뽑아야 돼, 얘를

더 뽑아야 돼. 이쪽을 더 뽑기는 하겠죠. 근데 얘를 되게 많이 뽑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되게 많이 뽑게 되면 되게 커지겠지. 봐봐. X12제곱 될 거야. 얘는 X10제곱이 하나 깎아서 X9제곱이 되겠지. 이게 4개가 되면 X8제곱에다가 X제곱분의 1 되니까 이게 X6제곱이네. 그럼 이거네. 끝! 사실상 이건 안 썼을 것 같아. 더 있더라도. 어쨌든 X6제곱씩이나 만들어야 되는데 X-X분의 1을 많이 뽑아봐야 좋을 게 없잖아. 그래서 몇 번의 시도에서 이걸 찾아내잖아?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 여기로 오는 거지. 6개 중에 4개 뽑을 거고요. 그럼 X의 8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X분의 1을 2개 뽑으니까요.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는 거. 이게 낫죠. 그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때 어떻게 푸냐면 일반학 할줄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돼. 문제가 복잡해질 때의 상황을 대비하여. 그리고 두뇌가 빠르게 회전이 되지 않을 때에는 저렇게 일반항으로 푸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우직하게 가는 게. 컨디션 따라 그런 것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풀이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갖고 있는 거는 좋아. 좋아, 좋아, 여러분. 어찌됐건,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다섯 개, 한 개면 9제곱이야. 아니, 아니야. 네 개면 8제곱인데 얘가 두개 하면서 두개 깎으니까 이거다. 이렇게 딱 풀어. 개수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개수만 찾으면 되잖아. 4개 2개면 X6제곱 만든다는 건 내가 이미 알잖아. 그럼 개수만 쓸 거예요. 실질적 풀이. 6개 중에 4개는 얘를 고를 거야. 근데 거기는 개수엔 영향 주는 게 없고, 마이너스 1만 남은 2개. 2개 끝. 이렇게 푸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항 정리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풀이의 양은 딱 요만큼. 괜찮잖아. 그니까 제가 얘가 2점으로 나와도 억울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요런 문제는 2점으로 안 나와요. 무슨 3점짜리가 되는 거지. 모의고사 형태여서도. 근데 이제 여러분이 봐도 알겠지만, 내신에서 대놓고 정말 점수를 줘야지 하고 쉽게 낼 거면 아예 37번처럼 주겠지만, 조금이라도 생각을,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그 문제를 계속 바라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 아, 너무 쉽다.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어. 출제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 너무 쉬운데 어떡하지? 조금은 그래 이 정도가 돼야 쉽다고 하지 하면서 요 정도 선으로 올라온단 말이지. 그렇잖아. 다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거의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 난이도 다 비슷한데라고 느꼈으면 좋겠고 여긴 조금 올라가지. 보세요. 어때요? 사실 이야기가 좀 달라졌잖아요, 그죠? 하나가 아니야, 두 개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얘는 쉬운 게 이렇게. 전개가 될 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죠? 앞에 거가 다 전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분배시키면서 정리가 된다는 것만 생각하면 되거든. 봐봐. 40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찾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요. 2라는 상수랑 전개가 될 때에는 여기서 누구를 찾아요, 여러분들이? X 세제곱항을 찾으시면 되고, 잘 봐. 마이너스 X랑 전개가 될 때는 누구를 찾으시면 돼요? X 제곱항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개수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X 세제곱을 만들 거 아니야. 그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분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그렇죠? 자, 일단은 물결친 부분에서 X 세제곱항만 찾으면 됩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이제 일반항 안할 거야. EX만 몇개 뽑으면 돼? 3개 뽑으면 돼. X세제곱 만들 거니까. 그러면 4개 중에서 EX 뽑을 주머니 3개를 고르시면 되고요. 그럼 EX가 3개 뽑힐 거야. 1이 하나 뽑힐 텐데 이거 뭐하러 쓰겠어? 그죠? 그래서 뭐예요? 자, 봐봐. 4 곱하기 8, 32X세제곱입니다. 거기에 2랑 전개가 될 테니까요. 얼마야? 일단 개수 64가 되겠죠. 돼. 그러니까 동류항은 나중에 정리할 거잖아. 64X 세제곱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여기 또 X 세제곱 하게 나와. 요렇게 둘이 갈 거라서 X 제곱부터 찾을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4개 중에서 2개를 택해서 EX를 2개 뽑을 거고 나머지는 1 뽑을 건데 이번에는 안 쓸게요. 그러니까 뭐만 남는 거야? 6 곱하기 4. 24X 제곱이 있단 말이야. 얘는 마이너스 X랑 전개가 되면서 어때? 마이너스 24X 세제곱이 되겠죠. 개수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동요항끼리 정리하니까 뭐만 남아요? 개수 40만 남게 됩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괜찮아. 요거까지 갈수 있어야 돼. 아이, 간지간지. 아무튼, 여기까지 갈수 있어야 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난이도를 올린 거예요. 전개가 되는 상황을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이항정리

적용하는 건 여기. 그 앞에 2랑 전개가 될 때에는 x 세제곱항을 찾으면 되고, 마이너스 x랑 전개가 될 때는 x제곱항을 찾아주면 되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x랑 x제곱항이랑 곱하면서 마이너스 24x 세제곱이 될 테니까 계수는 마이너스 24인 거지. 나는 x 세제곱항의 계수만 찾으면 되는 거였고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난이도 한번 더 올려도 돼요? 41번 보세요. 한번 더 올립니다. 얘는 어때? 이게 요번에 이 우리 교재가 그래도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더라고. 얘는 난이도가 왜 올라갔다고 하느냐? 방금 문제랑 그냥 아예 똑같아요. 다만 복잡해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항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파트는 여기야. 그지? 뇌물을 되게 잘 치고 싶은데 한 번도 잘친 적이 없어요. 아무튼 자, 그 다음에 EX라는 부분과 전개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X제곱분의 1과도 전개가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찾는 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X5제곱을 찾으니까 EX랑 전개가 될때 우리가 찾으시는 항은 누구십니까? X4제곱항. X제곱과 전개가 될때 찾으시는 항은 누구예요? 아니, 이제 X제곱분의 1과. 지워져도 X5제곱이 돼야 되니까 X7제곱항을 찾습니다.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그럼 X4제곱은 어떻게 만들고 X7제곱은 어떻게 만들까? 아, 머리 아파.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일반항을 쓰세요. 좋아. 머리가 너무 아픈데, 계산이 복잡할 것 같고, 하나하나 챙기려니까 스트레스인데, 할때 일반항을 쓰시라고. 쓰시라고. 자, 다섯 개 중에서 알게는 x제곱을 뽑을 거예요. 나머지는 x분의 1을 뽑겠죠? 몇 개가 돼? 나머지니까 5 마이너스 알게예요. 그러면 x의 거듭 제곱 형태만 찾아볼게. x분의 1에 5 마이너스 r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바꿀게요. r 마이너스 5제곱으로. 지수 법칙은 여러분 나보다 더 잘할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의 두뇌가 훨씬 싱싱하니까. 진짜야. 계산은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게 맞는 거야. 그죠? 자. 납득이 가죠? 자, 얘가 얼마이면 돼요? 우리는 5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이제 5랜다. 4가 되길 원하고 7이 되길 원합니다. 자, 4가 되는 경우. R은 얼마예요? 3. R이 3일 때고. 7이 되기를 원합니다. 얘가 7이 되려면 넘어오세요. 12가 돼야 되니까 R은 얼마예요? 4일 때입니다. 이렇게 찾았어. 이렇게 찾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적용을 할게요. 그러면 비스듬히 쓸게, 공간 때문에. 자, 얘는 어떻게 돼요? R이 3 되길 원하는데, OC3. 그러면 X의 6제곱과 X의 2제곱을 지우면서 X의 4제곱이 된다는 걸 이미 계산했잖아. R이 3이라는 걸로 확인 받았잖아. 그러면 X의 거듭제곱에 대한 고민 걱정은 할 필요가 아예 없죠. 어디로 가? 그냥 계수 만드는 아이만 찾아. 이런 거. 이게 몇 제곱? R이 3이니까 제곱. 그러면 계수가 얼마야, 일단? X4제곱항의 계수가 얼마인 거냐면 10 곱하기 4에서 40인 거야. 거기에다가 누구를 곱할 거지? 2를 곱할 거야. 물론 X4제곱과 X 곱해서 X5제곱이 될 텐데 그건 이미 계산된 거니까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계수만 찾자고. 2랑 40이랑 곱하니까 얼마? 80. 그 다음 거, 두 번째 거 갑니다. R이 4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4 집어넣어봐. OC4. X의 8제곱과 X의 1제곱이 지워져서 X의 7제곱이 될 테지만 그건 이미 내가 계산했잖아. 그죠? 그럼 어디로 바로 가? 그냥 집어넣어요. 계수되는 데에만 2 곱하기 4 집어넣으면 1제곱. 그럼 얼마야? 5, 2, 10. 10X7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곱해질 테니까 우리는 계수만 생각한다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10 하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야? 70. 어때요? 오해하지 마. 이항 정리 중에 가장 어려운 파트예요. 수능 범위 포함해서 다 이항 정리를 이렇게까지 어렵게 낼수 있는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41, 42야. 실제 출제는요? 37번보다도 쉽게 더 많이 나와요. 수능형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 이렇게까지 어려워 한다면 이게 베스트야. 이 이상 없어. 그럼 좀 괜찮지 않아? 게다가 저는 일반항을 또 그렇게 좋아하진 않잖아요. 나는 여기까지 정했잖아 보통. 내 타겟을 살펴봤잖아. 그럼 그때부터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얘는 이쪽 바깥으로 끌고 올게. 넓은 데서 얘기하게. 몇 개가 되면 되는지를 고민을 해. 고민을 해봐. 얘네다 다섯 개 올인하면 X10제곱이야. 너무 많지. 그러면 여기가 네 개가 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한 개니까. 그때는 8제곱이 하나 깎으니까 얘네. 그러면 얘는 이게 네 개인 거다. 얘 먼저 찾았잖아. 그쵸. 그럼 가요. 다섯 개 중에서 네 개는 X제곱을 뽑고, 나머지는 X분의 2를 뽑는 데야. 한 방에 가. 그러니까 R을 사용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일반항을 사용을 안 하면 요렇게 되죠. 그때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개수만 생각해. 어차피. 그러면 5 곱하기 2 하니까 10인데 여긴 누구? 마이너스 1과 곱해지니까 일단 마이너스 10 킵해놓고 이렇게. 나오는 순서대로 그 다음 건 어떻게 돼? 여기서. 하나 더 줄여서 3개가 되면 x의 6제곱인데 얘가 2개가 되면 x의 6제곱이 x제곱분의 1이랑 곱하면서 깎아내려서 x4제곱. 이거네. 그러면 원하는 게 3개 뽑는 거잖아. x제곱을 자 갑니다. 5개 중에서 3개는 x제곱을 뽑을 거고요. 나머지가 x분의 1을 2개 뽑겠지라고 쓰셔. 그다음 어떻게? 개수만 쓰자. 이거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x다제곱 된다는 건 내가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럼 뭐하러 두번 계산을 해? 그지? 그거 찾으려고 3개 두 개로 확인했는데. 그럼 그대로 바로 갑니다. 어떻게? 10, 2의 제곱, 40에다가 누구? 얘는 2x랑 곱할 거니까 2 곱하기 40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70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항을 그냥 한번 적으면 그 일반항을 이용해서 r 값이 얼마 얼마가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먼저 체크를 하고 대신에 이제 일반항 열심히 써야지. 그다음에 r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체크를 하고 얘는 r이 뭐일 때, 얘는 r이 뭐일 때를 찾으신 다음에 거기다가 대입하고 계수를 찾고 가시면 되고. 왠지 나는 그건 두 번이라는 기분이야라고 저는 느껴서 개수를 찾아가지고 갑니다. 얘네가 원하는 x7제곱이 되는 또는 x4제곱이 되는 그때의 각각 몇개 뽑을지가 개수가 몇 개인지 이런 것만 살펴주면 돼요. 자, 이항 정리에 대한 것들을 쭉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 결국은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달려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동그라미와 동그라미로 연결을 해요. 얘네가 덧셈으로 연결이 돼야 돼. 혹시라도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이 안에 마이너스를 먹여가지고 이렇게 공두 개가, 그러니까 각 주머니에 들어있는 공두 개가 무엇인지를 항상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의 개수는 주머니가, 바구니가, 아, 각각의 이 주머니가 총 일곱 개 있는 거야. 주머니의 수. 그러면 사실상 여러분이 어려울 건 없는 게 얘가 일곱 개에 영 개. 여섯 개, 한 개, 다섯 개, 두 개, 요런 것들밖에 없어요. 종류가, 나올 수 있는 종류 자체가. 그쵸. 그런 데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요 종류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타겟이 되는 그 거듭제곱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르시면 돼요. 이를테면, 아, 이때구나만 고르시면, 굳이 나머지를 이용하는 사실, 안 그래도 수학 문제에 알파벳이 많아요. 근데 굳이 굳이 불필요한 R 같은 알파벳을 더 집어넣어서 더 복잡하게 대혼란의 세상을 만들 이유는 전혀 없거든. 그럴 때는 그냥 개수만 딱딱딱딱 따져주면 돼. 그잖아. 얘가 몇 개고, 얘가 몇 개구나. 그때가 내가 원하는 X5제곱을 만드는구나. 이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오시면 되고, 요 앞에 복잡한 형태가 등장을 하더라도 전개가 가능하면 전개 등산 얘도 지금 정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러면 전개를 해가지고 분배가 어떤 식으로 될지만 잘 따져주면 돼요. 분배 과정. 요것만 따져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만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더 어려워질 건 없어요. 근데 이제 42번의 경우에는 X 빼기 1의 5제곱이 앞에 달려있는 상태가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게 느낄 수는 있는데 해봅시다.
42번부터는 저랑 다음 시간에 열심히 달리면서 가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요것 난이도 좀 올라갔었어. 점차적으로 올라간 난이도니까 이항 정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복습 좀 잘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저랑은 다음 시간에 42번부터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하고 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 개념 생명과학원의 박수연입니다. 자, 오늘 6강 시작인데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집중을 세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막 연달아서 나올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핸드폰 치우시고 어깨도 한번 피시고 이렇게 스트레칭도 한번 잠깐 하시고 정말 머리를 맑게 한 다음에 오늘 내용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냐? 그건 아니고 이 5단원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고 공부할 만한 요소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집중을 요구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선생님이 강조를 하고 있는지 오늘 완벽을 위한 필수 개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 5단원에서는 3문항 정도가 나온다. 그런데 이번에 2026학년도 수능에서 이 군집 부분에서 거의 두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목록 중에 군집 내 상호작용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군집의 구조, 방형구법에 대해서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문제 중에 두 문제가 여기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약간 어떤 응용이 가능한 내용들이 사실 생명과학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숫자만 바꾼다든지 이렇게 응용해서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딱 한정돼 있는데 그게 바로 이 5단원의 방형구법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변별을 좀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배워놔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하는 내용 중에 요 천이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 암기할 부분이 있고요. 많진 않지만. 근데 이 천이를 공부할 때는 선생님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아, 그래서 제가 먼저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 흐름만 잘 이해하면 실제로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상호작용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은 종 안에서 일어난 상호작용을 여러 차례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랑 다르게 서로 다른 종끼리의 상호작용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만 구분해서 잘 정리하시면 내용적으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이 마지막 부분인데 이것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하는 계산과는 전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곱셈, 덧셈, 뭐 나눗셈 요 정도 식 몇 개 이해하는 정도로 사실은 해결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아, 저런 게 나오는구나 하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좀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이제는 군집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군집이 뭐였더라? 군집은 그 지역 안에 일정한 지역에서 생활하는 그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같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개체군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체군들의 집합이니까 다양한 종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상 그 생태계의 모든 생물 요소의 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환경적인 비생물적 요소 빼고 나머지 생물적인 요소들은 이 군집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으로 구성이 돼 있겠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어떤 군집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때는 여기는 소나무 군집입니다. 여기는 뭐 갈대 군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 지역에 생산자가 주로 누가 우점종이냐에 따라서 그 군집의 속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보통 생산자의 명칭을 붙여서 군집을 명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집의 어떤 특성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 군집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생물종의 합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물적 요소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눴던 것처럼 어차피 군집도 그 지역의 생물적인 요소라고 볼수 있으니까 똑같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군집 내에서는 다양한 종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먹이 그물이 형성이 된다. 먹이 그물은 먹이 사슬이 얘가 하나만 먹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먹고 뭐 그러니까 그물처럼 보인다 뭐 이런 어떤 상식 수준의 내용. 자, 그다음에 생태적인 지위라는 이 용어는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각각의 이 종들은 생태적 지위를 갖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생태적 지위라고 해요. 근데 그 생태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그 먹이 사슬에서, 먹이 그물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먹이로 하고 누구에게 먹히느냐 하는 그런 먹이 지위랑 나는 어떤 서식 공간을 필요로 하느냐의 공간 지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태적인 지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각 개체군들이 군집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데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를 주로 우리가 요걸 고려해서 그 개체군의 생태적 지위를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이제 바로 천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짧게 짧게 간단히 설명하고 이제 천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의는 이 천자와 이자가 모두 옮기다라는 뜻이에요. 옮길 천, 옮길 이. 우리가 뭐 수도, 천도 할때그 천자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옮겨가는 겁니다. 근데 장소가 옮겨가는 게 아니고 장소는 고정돼 있는데 그 장소에서 생활하는 생물 종류가 계속 변화하는 것을 천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주로 눈에 띄는 생물종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의 얘기인데 여기서도 군집을 대표하는 건 보통 누구로 본다고요? 생산자로 본다고요? 그래서 보통 거기서 우점하는 생산자가 누구냐를 기준으로 해서 이 천이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천이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1번, 1차 천입니다. 그렇다면 2번은 뭐겠어요? 2차 천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자, 그러면 1차 천이는 정말 기초부터 시작하는 천입니다. 흙도 없어. 토양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천이가 바로 1차 천이에요. 그래서 토양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토양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천이다. 근데 이 1차 천이는 또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토양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래서 건성 천이도 있고 습성 천이도 있는데 건성 천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용암돼지. 그 마그마가 흘러서 굳었어요. 그 아주 맨질맨질한데 메마른 어떤 그런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근데 흙은 없어. 그럼 그 위에 만약에 씨앗이 하나 날아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살 수는 없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토양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용암돼지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이 1차 천이 중에서도 건성천이라고 볼수 있고 그다음에 습성천이는 그런 어떤 호수부터 시작합니다. 물이 있어. 물이 있다가 그게 메워지고 나서 그다음에부터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습성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습성천이는 거의 잘 출제되는 편은 아닙니다. 보통 건성천이, 1차 천이 중에 건성천이가 주로 나오고 아니면 2차 천이가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이죠. 그럼 2차 천이는 뭐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토양이 있겠지. 그래서 생물이 살던 곳에서 살았던 곳에서 뭔가 천재지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생물만

사라진 그런 지역에서. 그럼 이건 토양은 있기 때문에 그 생물이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그 뿌리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상대적으로 빠르다. 요렇게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2차 천이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거는 대표적으로 맨날 나오는 게 산불이에요. 산불, 홍수, 산사태. 다 불타버린다. 그럼 토양은 있겠죠? 홍수가 나서 싹 잠겼다가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하고, 산사태로 다 무너져서 이렇게 다 파묻혔다가 거기서 다시 시작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2차 천이의 대표적인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군집의 천이에서 주로 나오는 거는 뭐 1차 천인지 2차 천인지 구분하는 것도 문제로 보기로 나오지만 그건 사실상 굉장히 쉽잖아요. 산불, 보통 산불로 얘기하거든요. 산불이 났다. 이거는 몇차 천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쉬운 부분이고 천이의 과정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스러워 보이죠? 하지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러분. 일단은 이 과정은 우리 1차 천이, 건성 천이를 기본으로 합니다. 1차 천이 중에 건성 천이 하나만 외워놓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돼요. 그래서 요거 먼저 볼게요. 자, 그러면 토양이 없는 것부터 시작하는 1차 천이 중에 이렇게 용암대지 같은 마른 땅에서 시작하는 건성 천이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뭐 식물의 씨앗이 온다고 하더라도 싹이 터도 바로 말라주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들어올 수 있는 생물의 종류가 굉장히 한정돼 있는데 지으류라는 종류는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지으류는 얘는 조류와 균류의 공생체, 그냥 들어만 두세요. 조류와 균류의 공생체로 여기서의 균류는 세균 종류가 아니고 곰팡이 같은 애들이거든요. 여러분들 곰팡이 보시면 이렇게 막 빵에 많이 피어 있을 때 뭔가 폭신폭신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가 수분을 좀 머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는 뭐냐? 얘가 광합성을 할수 있어요. 끼룩이들이 아니고 그렇게 광합성 할수 있는 그 생산자에 해당하는 애들. 그래서 얘네들이 같이 공생하는 게 지금 지유류인데 얘들은 아예 바닥에 착 달라붙어서 이끼보다도 훨씬 바닥에 더 가깝게 달라붙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그런 생물들이고 그럼 얘가 약간의 수분을 머금고 얘가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제공하고 이렇게 처음에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천이 과정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생물을 우리는 개척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의 개척자는 지의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의류가 뭐 있다가 죽고 그러면 거기에 또 쌓이게 될 거고 이렇게 어떤 뭐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토양이 만들어지겠죠. 어느 정도 얇은 두께로. 그래서 그 두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만들어지면 매우 긴 시간에 걸쳐서 그러면 이제 이런 초본들은 들어올 수 있는 토양의 깊이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초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점점 더키 커지는 순으로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보통 이 식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의 그만큼 이 뿌리를 밑으로 뻗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깊이가 된 토양이 있어야 키큰 애들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토양이 만들어지면서 위로 키도 커진다. 그래서 초원 다음은 관목림입니다. 관목은 2m 이내의 키 작은 나무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키 작은 나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그 다음은 키큰 애들이 이제 들어올 때가 됐잖아요. 충분하게 토양이 만들어졌다면. 그러면 키큰 애들 중에서는 두 가지로 종류가 나눠지는데 여기 보이는 양수림이거나 아니면 음수림. 그러니까 양수로 구성된 숲이란 얘기고 음수로 구성된 숲이란 얘기죠. 그럼 양수와 음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양수는 빛이 충분한 양지에서 잘 자라는 나무를 양수라고 합니다. 음수는 음지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음지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음수라고 해요. 그러면 관목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양수림과 음수림이 분명 같이 경쟁을 했을 겁니다. 둘다 여기에 아마 묘목들이 이렇게 자라 올라오는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양수림이 지금은 위에서 뭐가 가리는 게 없죠? 그래서 광합성이 충분히 되는 그런 광량을 여기서 제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양수림이 훨씬 유리합니다. 광합성 양 자체가 많아요. 그러니까 매우 빨리 올라와서 위에를 선점해 버립니다. 그래서 음수림 아니고 양수림이 먼저 들어온다. 빛이 충분한 위에 뭐가 가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양수가 훨씬 경쟁력이 있어. 그러니까 빨리 자라서 그 자리를 선점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키큰 나무 중에서는 양수림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 세대까지는 양수가 그냥 위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키큰 나무가 위에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밑에 요 토양 가까이에는 굉장히 그늘진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광량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다음 세대의 묘목들이 자라서 올라올 텐데 양수의 묘목도 올라오려고 할 거고 음수의 묘목도 올라오려고 할 거예요. 근데 양수는 빨리 자란다는 장점이 있지만 빛의 양이 충분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단점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자라 올라오다가 말라 죽고 자라 올라오려다가 광합성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 고사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음수는 느리지만 적은 양의 빛에도 자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얘가 자라서 올라옵니다. 누가? 음수가. 그러다 보면 원래 자리 잡았던 양수와 밑에서 새롭게 올라온 젊은 음수가 여기 이렇게 섞여 있는 혼합님이 만들어져요. 여기서의 혼합은 양수와 음수의 혼합님이죠.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양수가 먼저 수명을 다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수는 죽어서 이제 이렇게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져서 여기서 사라지겠죠? 근데 밑에서 새로운 양수의 묘목은 올라올 수가 없어. 왜? 위에 지금 큰 나무들이 다 가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밑으로 앞으로 자라서 올라오는 애들은 음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음수림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의 기후대에서는 계속 요런 스텝을 밟아요. 먼저 양수가 자리 잡았더라도 한참 지나고 나서 가보면 음수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천이 과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 음수림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상태를 극상이라고 합니다. 천이 단계의 마지막 안정된 상태를 극상이라고 해요. 이 상황에서는 뭐 산불이 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밑에서 자라서 올라올 수 있는 거는 계속 음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습성천이는 일단 물에 잠겨 있는 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뭐빈 영양호, 부 영양호, 습원 이런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물어본 적한 번도 없어요. 그냥 물이 점점 채워지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이 메워지고 그다음에 얘가 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초원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심플하죠? 초원부터 시작한다. 이미 토양이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2차 천이 산불이 났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언저리였는데 산불이 나서 다 탔어. 여러분들 산에 가선 진짜 불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정말 한번 불 붙으면 이거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불이 나서 다 탔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그때도 초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 들어온다 하면 초원이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예 토양이 없었어. 그러면 개척자가 지유류지만 만약에 이제 2차 천이라든지 습성천이라든지 그러면 초원으로부터 이렇게 합류해서 시작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벌써 외워진 것 같지 않나요? 지유류, 초원, 관목림, 양수림, 거기서 섞인 혼합림, 음수림으로 극상, 마무리. 이렇게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상호작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다섯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개체군 내에, 쉽게 말하면 같은 종끼리, 같은 종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이 다섯 가지가 있었다. 텃세, 순이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선생님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름에 힌트가 다 있으니까 기억이 조금씩 나죠. 자, 그럼 오늘 새롭게 배웁니다. 군집 내에서, 요 전체 생물들 모인 군집 내에서 개체군 간에 서로 다른 종인 애들끼리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이렇게 네 가지. 근데 조금 더 나눠보면 여기서 이게 조금 더 이제 세분화되긴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종간 경쟁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용어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생태적 지위라는 게 있었어요. 생태적 지위는 먹이라든지 서식 공간, 요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죠. 그죠? 근데 그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걸 쟤도 먹어. 내가 살고 싶은 데를 쟤도 살고 싶어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종간 경쟁입니다. 생태적인 지위가 겹칠 때 그걸 어떻게 둘러가지 않고 뭐 서로 양보한다든지 이런 거 없고 일단 정면 충돌. 그게 바로 종간 경쟁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아, 좀 싸우기는 싫은데. 우리 서로 조금씩 손해보면서 이렇게 나눠 갖자. 그게 분석. 그래서 1번과 2번은 똑같이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데 어떻게 그거를 풀어나가느냐의 방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생과 기생이 있어요. 요거는 굉장히 밀접하게 이렇게 뭐 아예 붙어서 산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일단

공생도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생, 상리공생, 편리공생 이런 거 있거든요. 뒤에서 설명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쪽이 빌붙어 사는 기생. 이렇게 묶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먹고 먹히는 관계인 포식과 피식. 지난 시간에 개체군의 주기적인 변동하면서 슬아손이 눈신토끼 얘기 잠깐 했었는데 그 맥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먹이가 겹친다고 막 정면충돌하거나 나눠갖고 이런 게 다른 종일 때, 그 다음에 공생이나 기생도 서로 이제 다른 종일 때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포식과 피식을 아예 잡아먹는 거, 아예 다른 종을,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에 비해서 좀 과격한 애들이 조금 더 많죠. 아예 막 잡아먹고 뜯어먹고 뭐 죽기도 하고, 이런 서로 다른 종들끼리는 봐주는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좀 제일 헷갈릴 수 있는 게 텃세랑 분서거든요. 그래서 텃세도 내 구역 나누는 거고, 분서도 그럼 우리가 여기 쓸게, 너가 저기 써 이렇게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 안에서 나누느냐에 따라서 다른 카테고리에 있다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강 경쟁 먼저 볼게요. 종강 경쟁은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경우 이렇게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X축은 서식지의 범위입니다. 그럼 이런 그래프에서는 A종 같은 경우는 이런 범위를 좋아한다는 얘기고, B종은 이런 범위를 좋아하는 애들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Y축은 먹이의 종류예요. A종은 이런 어떤 범위의 먹이를 먹는 애들이고, B종은 여기 해당하는 먹이를 먹는다. 그러면 서식지와 먹이의 종류가 겹치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겹치는 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겠죠. 좀만 겹치면 그거에 대해서 찔끔만 싸우거나, 아이, 그건 내가 뭐안 먹을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데, 많이 겹쳐. 그러면 그 지역에서 그냥 하나가 도태되도록, 그렇게 극단적인 방향의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건데요. 집신벌레.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애기 집신벌레랑 집신벌레의 생장 곡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기 집신벌레의 정체는 집신벌레의 진짜 애기가 아니고 아예 종이 달라요. 그래서 얘한테는 그냥 애기 집신벌레다 하고 종의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이다. 그래서 지금 요 왼쪽에 있는 두 그래프는 각각의 종을 각각 따로따로 한 종씩만 키웠을 때, 그래서 단독 배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단독 배양했을 때 우리가 배웠던 S자형 생장 곡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 수용력이 요만큼이겠죠? 환경 수용력? 최대 개체수? 이것도 환경 수용력이 최대 개체수? 비슷하게 이렇게 150에서 200 사이에 이렇게 위치합니다. 둘을 각각 따로 키웠을 때는 이런 그래프 보여주는데, 얘네 둘이 같이 섞어서 키웠어요. 그랬더니 어때? 일단 최대 개체수가 한참 못 미치고요. 여기서 굉장히 혼란하죠? 혼란한 어떤 얘네들끼리 막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집신벌레가 아예 그 지역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지금 종강 경쟁의 대표적인 예인데, 그래서 보면 초반에 얘네들끼리 엄청나게 경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힘을 뺐기 때문에 애기 집신벌레가 나중에 얘가 줄어들더라도 지금 그 개체수를 회복을 정확히 못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둘다 마이너스였다. 둘다 서로 힘을 쏟았다. 근데 거기서 집신벌레는 아예 밀려나서 거기서 도태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쟁이 일어난 지역에서 한 종이 아예 사라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경쟁 베타 원리라고 합니다. 베타. 베타가 요 베타가 아니에요. 배척한다 할때 베타입니다. 그래서 경쟁으로 한 종이 아예 배척돼서 베타되었다. 아예 도태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경쟁 베타라는 요 표현은 아예 한 종이 없어졌을 때쓸수 있어요. 없어지려고 할때안 되고 아예 없어졌을 때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강 경쟁. 그 다음에는 분서입니다. 종강 경쟁이랑 비슷한 상황이죠. 뭔가 겹쳐요. 서식지가 겹치든 어떤 먹이가 겹치든. 근데 우리 그냥 서로 손해를 감수하고 같이 살자 그냥. 요게 바로 분서. 그래서 생태 지위 분화라고도 합니다. 생태적 지위가 중복되는데 그거를 나눠 가져서 해결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교재에는 없는 그림인데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그다음에는 기생입니다. 얘네 셋을 같이 묶은 이유는 약간 이제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을 구분할 때둘 중에 어느 한 종은 이익을 본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종이 이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 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자, 상리공생의 상은 서로 상자죠. 서로 이익을 보는 공생 관계가 상리공생입니다. 그러면 A종이 이기면 B종도 이익이어야 상리공생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서로 윈윈인 관계.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단독 배양했을 때보다 같이 배양했을 때 오히려 최대 개체수가 더 많아지고 이런 식의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서로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상태일 때. 그렇고. 그 다음에 편리공생의 편은 한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행 같은 거 예약할 때 편도 티켓이 있는데 가는 길만 예약할 때 편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편자. 그래서 한쪽 편만 이익이 있는 공생 관계. 그러면 얘는 이익이 있어. 그럼 나머지 한쪽은 어떨 것 같아요? 걔는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학술적으로 정리합니다. 뭐 진짠지는 걔네들한테 물어봐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분류하기에는 아 얘는 이익을 보는데 쟤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 같아. 대표적인 예시로는 거북이가 바다 거북이가 엄청 큰데요. 걔가 이동할 때 아주 작은 상어 중에서 좀 작은 애들도 많거든요. 빨판 상어가 여기 붙어요. 빨판 상어 붙어가지고 얘가 이 바닷속에서 이동할 때 그냥 묻어갑니다. 자기는 헤엄을 안 치고. 그러면 바다 거북이는 이 정도 상어는 붙어도 별로 티도 안 나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무 그런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빨판 상어는 에너지를 아끼니까 자기가 이익을 본다. 해서 편리 공생의 예로 분류를 합니다. 뭐 이런 예시가 아주 일부 있다. 그래서 좀 이론적으로 나누는 분류의 느낌도 조금 있죠. 자, 그 다음에 기생은 한쪽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기생하는 쪽은 보통 기생자라고 부르고, 이렇게 손해를 보는 쪽은 숙주라고 표현하죠. 쪽쪽 빨아먹힌다. 그래서 기생충 같은 것들 다 이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세 가지가 다 한쪽은 이익을 보는데, 다른 한쪽이 똑같이 이익이냐, 아무 영향이 없느냐, 그 다음에 얘는 손해를 보느냐. 이렇게 해서 나눠진다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식과 피식 있죠. 요거는 말 그대로 먹고 먹히는 관계. 포식이 먹는 쪽, 피식이 먹히는 쪽. 요렇게. 그리고 먹는 포식자를 다른 말로는 이제 천적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A는 B의 천적이다. 요런 표현이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피식자인 거예요? B가 피식자죠? 얘가 먹히는 쪽. A가 포식자. A가 B를 먹는 포식자, 천적이다. 이렇게. A는 B의 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식자란 표현도 쓰고, 뭐, 천적이라는 표현도 가끔 문항에서 출제가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먹고 먹히는 관계는 우리 생태계에서 알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보통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1차 소비자가 잡아먹히는, 그래서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막 쫓아가서 잡아먹는 그런 어떤 장면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초식동물이 생산자를 먹는 것도 포식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포식과 피식의 관계에 있을 때 굉장히 대표적인 특징이 주기적 변동이 일어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식자의 수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동을 할 거예요. 피식자가. 그러면 포식자도 똑같이 주기적으로 변동할 수밖에 없는데 포식자가 항상 한 박자 늦게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항상 포식자가 한 박자 늦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항에서 이거 두 개를 안 줘요. 그리고 그래프만 보고 누가 포식자고 누가 피식자인지 찾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먼저 앞서서 변화하는 쪽이 먹히는 쪽, 피식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이 상호작용의 유형을 이렇게 그래프로 놨을 때 해석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제인데요. 예제. 자, 다음은 군집 내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개체 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지금 이거, 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그냥 그 기본 그래프라고 볼수 있고, A종과 B종. 여기서는 이 종이 정확히 뭔지는 요 유형에 따라 다 달라요. 가나다에서 A종과 B종은 계속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같은 기호를 썼을 뿐이지. 그러면 그두 종을 서로 각각 단독 배양했을 때는 이렇게 지금 단독 배양해서 그래프만 합쳐놓은 거예요. 단독 배양해서 키운 결과입니다. 그러면 A종은 이런 생장 곡선, B종은 이런 생장 곡선을 보여준다. 각각 따로따로 키우면 그런 내용이고, 가나다는 어떤 서로 다른 두 종을 혼합 배양했을 때, 지금 여기서는 종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종의 조합은. 그랬을 때의 결과이다. 그래서 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가는 뭘까요? 뭘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가 아예 사라졌죠? 그래서 이거는 종간 경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경쟁 베타도 확인할 수 있다. 종간 경쟁이 일어났고 경쟁 베타의 원리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내용. 종간 경쟁은 두 종이 다 손해입니다.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종이 다 손해다. 얘가 아예 다 사라지고 나서 그 이후에는 그냥 자기 혼자 있는 것처럼 될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둘다 손해다. 그 다음에 나는 이 점선이 A종과 B종을 각각 단독 배양했을 때의 그 생장 곡선이거든요. 근데 얘네 둘을 혼합 배양했더니 오히려 최대 개체 수가 더 늘었어요. 둘다 같이 있는 쪽이 더 좋은 환경인 것처럼 지금 여기고 있다. 그럼 요거는 상리공생으로 볼수 있겠죠. 상리공생은 둘다 서로 플러스, 서로 이익인 관계. 그 다음에 얘는 뭘로 보입니까? 주기적으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죠. 이거 포식과 피식의 전형적인 그래프입니다. 포식과 피식. 그럼 이 그래프 상에서는 A종이 좀한 박자 먼저 변화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A종이 피식자고 B종이 포식자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럴 때 먹히는 쪽은 당연히 좋지 않겠지.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그냥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먹는 쪽에서는 영양분을 섭취하니까 좋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포식과 피식은 마이너스 플러스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는 오늘의 가장 주요 내용인 이 우점종 계산하는 거를 좀 해볼게요. 자, 봅시다. 보면 일단 우점종이란 그 군집을 대표하는 종을 의미한다. 근데 대표한다는 거를 뭘로 파악을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중요치라는 값을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치 계산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핵심종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점종 아닌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 이런 거는 그냥 이런 용어가 있다라는 거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저 우점종 계산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일단, 밀도, 빈도, 피도라는 세 가지의 기준을 잡았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뭐 얘기를 했겠죠. 생태학자들이 얘기를 나눴을 텐데, 자, 그럼 뭘 기준으로 우점종을 평가할까요? 그럼 일단 그 지역에서 개체 수가 많은 게 고려가 돼야 될것 같다. 그 다음에, 근데 개체 수가 많더라도 조그만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덮는 정도. 그 위에서 그 지역을 내려다 봤을 때, 얼마만큼을 뒤덮고 있느냐도 좀 고려를 해야 될것 같다. 왜냐면 덩굴 식물 같은 것들이 확다 뒤덮고 있으면 그 식물에 영향이 크다고 볼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그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종은 그 지역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는 종이어야 할것 같다. 이렇게 세 가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밀도가 얼마나 개체 수가 많이 있느냐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빈도가 얼마나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피도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얼마나 면적을 뒤덮고 있느냐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밀도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공강분의 개체 수.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는 방영구라는 것이 이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도구예요. 도구 이름입니다. 방영구. 사람 이름 같지만 이런 도구의 이름이다. 이거 왜 만드느냐?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에 대해서 여기 우점 종목 누군지 알고 싶어. A 지역에 대해서. 근데 엄청 넓어요. 이걸 다 거기 있는 모든 개체를 다 세고 다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면적을 계산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방형구라는 도구를 만들어서 무작위로 한 10군데 설치합니다. 뭐더 많을 수도 있겠죠. 방형구의 개수가. 방형구의 크기는 조사하고자 하는 면적에 따라 뭐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군데 이렇게 설치를 했다. 자, 이렇게 설치해놓고 내가 설치한 방형구에 대해서만 표본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걸 가지고 대표성을 띠는 애를 찾는 겁니다. 다할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방형구라는 거다. 그럼 내가 만약에 가로 1m, 세로 1m짜리 방형구를 10개를 던졌어요. 그럼 전체 면적은 10제곱미터겠죠? 1제곱미터짜리가 10개니까. 그럼 면적은 10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 10개 안에서 그 어떤 특정 개체가 몇 개체가 있었는지를 세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바로 이 밀도예요. 그 면적에서의 개체수. 자, 그 다음에 빈도는 얘는 그냥 얼마나 골고루 있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개체 있는데 100개체가 여기에만 있어. 여기에만 엄청 있어. 그런 종도 있을 거고 딱 10개체가 있지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한 칸씩 다 있어. 이런 어떤 종이 또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분포한 거는 많은 칸에서 등장한 애가 전체적으로 분포했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내가 10개를 설치했는데 그 10개 중에 몇 칸에 등장했는가가 골고루 분포한 정도를 볼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전체 10개의 방형구 중에서 몇 개의 방형구에 그 종이 있었는가로 측정하는 것이 빈도. 그 다음에 피도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점유하고 있는 면적. 하지만 전체 면적은 이 10제곱미터로 제한되고 그 방형구를 뒤덮고 있는 면적을 이제 계산하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값을 가지고 대표종을 우리가 계산할 건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 전체 면적이 10입니다. 그럼 밀도 값 중에 어떤 애는 토끼풀 같은 애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천 개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 밀도 값이 얼마예요? 100이잖아요, 100. 값이 이렇게 크다고? 근데 빈도는 최대 값이 1이에요. 10칸다 나타나도 1이에요. 그 다음에 피도는 전체를 다 뒤덮고 있어도 최대 값이 1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이 밀도, 빈도, 피도를 그냥 구해가지고 다 더해버리면 밀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밀도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영향을 주는 정도를 맞추는 보정식을 사용합니다.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그럼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지역에서 가라는 지역이라고 해볼게요. 가라는 지역에 A종, B종, C종 한세종 정도를 후보로 두고 누가 우점종이냐를 지금 보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밀도, 빈도, 피도의 값이 있겠죠? 그러면 요 값을 이렇게 상대값으로 보정해줘서 그 안에서 이 최소값과 최대값의 이 범위를 다시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뒤에 보면 퍼센트로 요렇게 단위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백분율로 바꿨다는 얘기고, 그럼 상대 밀도로 바꿨을 때는 최소 0에서부터 최대값 100 안에서 값이 나오도록 빈도도 피도도 그렇게 해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각각의 값이 뭐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A의 밀도는 뭐 3이고, B는 100이고, C는 뭐 20이고, 뭐 이런 어떤 값이 있고, 그 다음에 빈도는 얘가 뭐 10분의 1이고, 10분의 2고, 뭐 10분의 3이고, 뭐 이런 게뭐 아마 있을 텐데, 총합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막 지어낸 거라서. 그랬는데, 얘를 그냥 이 순수한 값보다 전체를 100으로 두고, 그 안에서 A의 밀도는 몇 퍼센트인지, B의 밀도는 몇 퍼센트인지, 퍼센트로 바꿔주면, 결국에는 세 가지가 똑같은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이 중요치 계산에 기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조사한 모든 종의 밀도 합 분에 특정 종 밀도 곱하기 100 하면 전체 100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빈도도 전체 빈도 합 분에 특정 종 빈도 곱하기 100, 그 다음에 피도는 전체 피도 합 분에 특정 종 피도 곱하기 100.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머리에서 튕겨 나올 수 있지만 이따가 예제를 풀어보면 여러분들 계산이 될 거예요.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값으로 바꾼 다음에
그 상대값을 세 개를 다 더해서 주는 게 바로 중요치고, 그 중요치 숫자가 제일 높은 종이 우점 종.

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개체 수, 골고루 분포한 정도, 그 다음에 땅을 뒤덮고 있는 정도로 일단 기준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피도는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피도는 값을 그냥 문항에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 애가 부정형으로 생겼는데 그 면적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능에서 이게 나왔잖아요. 선생님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최근 들어 이 방연국법 문제가 굉장히 그냥 수학 문제처럼 표만 하나 딸랑 나오고 표에 그냥 숫자 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문제로만 계속 출제가 되어 왔었는데 선생님도 계속 이렇게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방연구의 그림을 봤을 때 그거를 해석하는 능력이 좀 떨어질 것 같다. 근데 이번에 그림 문제가 아주 오랜만에 나왔죠. 그래서 진짜로 세 가지고 요거 쓰는 것부터 시작하게.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해석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문제였다고 평가를 하고. 자, 그럼 요거를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일단은 상황은 이렇죠. 방연구는 두 개가 있습니다. 가로 1, 세로 1. 요 안에 있는 이 작은 점선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두 개의 방연구니까 전체 면적은 2제곱미터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우리가 각각 A, B, C 종의 밀도부터 일단 살펴볼 텐데, 밀도 값의 정확한 계산식은 면적분해잖아요. 그러니까 2분해가 들어가 있는 거죠. 면적이 지금 2제곱미터이기 때문에 2분해가 다 들어가고 몇 개체가 있는지 세서 넣어주면 됩니다. 종 A는 여기 두개 있고 끝. 그 다음에 종 B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체. 그 다음에 종 C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체입니다. 뭐, 약분을 할 수도 있겠죠? 1, 3, 4로. 네, 선생님은 그냥 이대로 남겨둘게요. 자, 그 다음에 빈도는 전체 칸 분해입니다. 전체 방연구 수. 그럼 두 개의 방연구가 있어요. 거기서 몇 칸에 등장했는가? A는 둘 중에 여기에만 등장했어. 한 칸. 근데 B랑 C는 양쪽에 다 있죠? 그쵸? 두칸 다. 요렇게, 요렇게. 이게 빈도예요. 자, 그다음 피도는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값으로 줬습니다. 요렇게 줬어요. 자, 그럼 우리 이 값들을 가지고 상대 값으로 한번 바꿔보자. 상대 밀도는 계산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전체 밀도 합분에. 그럼 지금 이게 1, 3, 4였으니까 전체 밀도 합이 8이죠. 8분의. 내가 A 거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얘는 값이 1이었잖아. A 거 밀도 1 곱하기 100. 그 다음에 B 거는 여기만 3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C 거는 여기만 4로 바꿔주면 퍼센트가 나오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지금 요 전체 총합 중에 C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C는 뭐 보나마나 50%겠지. 퍼센트니까. 전체 절반을 차지하니까 50%고 A와 B가 나머지 50%의 1대 3의 비율로 차지하고 있지 않겠어요? 12.5. 그 다음에 37.5. 뭐 이렇게 정석대로 일단 처음에는 여러분들 해보세요. 전체 밀도 합분에 특정 종의 밀도 곱하기 100 하는 것이 이 상대 밀도 구하는 식인데 우리가 앞으로 많이 어떤 경험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이 면적은 보지도 않아요. 어차피 밀도는 면적이 동일하게 분모에 깔려 있으니까 결국에는 개체 수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쓰진 않고 이것만 해가지고 보기도 하죠.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고. 자, 그다음에 상대 빈도입니다. 얘는 0.5, 1, 1이잖아요. 이거는 비율로 보면 20%, 40%, 40%겠죠. 이것도 원래는 전체 빈도 합 얼마야? 2.5지. 분의 A 거 빈도 구하고 싶으면 0.5 곱하기 100 하면 20% 나오겠죠. 뭐 이렇게 봐도 되지만 1대 2대 2의 비율이면 요 퍼센트밖에 안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상대 피도입니다. 원래 식에 따르면 0.25 분의 0.05 곱하기 100 해주면 A 거가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A 거 해주고 이제 0.08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계속 B, C를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또 경험이 쌓이면 어차피 100분에는 깔려 있어. 다0.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자릿수로 돼 있으니까 뒤에 있는 숫자만 다 더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25란 말이에요. 그냥 0.5가 붙은 거는 신경 쓰지 말고. 25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전체

100 중에로 바꿀 거야. 전체 합이 100인 걸로 바꿀 거야. 그럼 이 숫자에다가 4 곱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20. 여기다가도 4 곱해주면 48에 32. 12에다가 4 곱해주면 48. 결국엔 비율이니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25 중에 5냐, 100 중에 20이냐. 어차피 똑같죠. 자, 그러면 중요치는 어떻게 된다고요? 상대값의 총합을 더한다. 그러면 A종의 중요치는 52.5가 됩니다. 이렇게 셋이 더하니까. 그 다음에 B종의 중요치 이렇게 셋이 더하면 109.5. 그 다음에 C종의 중요치 이렇게 셋이 더하면 13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중요치가 가장 큰 애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우점종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제일 큰 C가 이 지역의 우점종이다. 이 군집의 우점종이다. 요렇게 결론을 내려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지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여기선 세 종만 다루고 있잖아요. 세 종에 대해서만 퍼센트를 우리가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세 종의 상대 밀도 다 더하면 무조건 100이 나와야 돼요. 총합. 그 다음에 이거 상대 빈도 다 더하면 무조건 100이 나와야만 합니다. 상대값의 의미 자체가 그거야. 그 다음에 상대 피도도 다 더하면 무조건 100이 나와야만 해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냐면, 예를 들어 상대 빈도예요. 빈도값이야. A, B, C 종 있습니다. 근데 A가 20. 그 다음에 C가 퍼센트. C가 40. 이래요. 여기 물음표 돼 있어. 이렇게. 하나의 값을 안 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알수 있다. 왜? 상대값의 총합은 항상 100이라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40인 거를 가려놔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물음표를 해놓고, 여기는 여기다 뚫어놓고, 여기는 여기다 뚫어놓고 해서 퍼즐 맞추는 것처럼 문제를 지금까지 풀어왔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처음부터 아예 개수를 세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서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문항에서 이 식물 군집의 우점종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죠. 그러면 지금 C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근데 가끔 보면 우리가 평소에는 20문항 중에 한 문항으로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중요치 값을 끝까지 구하지 않고도 그냥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상대 밀도 값 중에 1등이 누구예요? C가 1등이잖아요. 그 다음에 상대 빈도 중에서 1등은 B랑 C가 공동 1등. 그 다음에 상대 피도 1등은 역시나 C입니다. 그러면 총합 1등은 누구겠어? C겠지. 이렇게. 그래서 끝까지 계산 안 해도 그냥 우점종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경우에는 그냥 골라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10초라도 더 쓰게 만들고 싶을 때는 이거는 얘가 1등 되게 하고 요거는 얘가 1등 되게 하고 이렇게 좀 섞어서 결국에는 덧셈까지 다 해야 나오도록 하는 그런 문제들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이 설명한 그 밀도, 빈도, 피도의 그 정의랑 그 다음에 그거를 상대값으로 바꿔주는 이유가 그 의미가 뭔지 그 이유가 뭔지를 잘 정확히 이해하면 앞으로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이해만 잘하면 문제는 저절로 풀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그냥 듣고 흘리고 어차피 계산식 있으니까 계산식 외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세요. 왜이세 개의 값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느냐? 왜 상대값으로 바꿔줘야 하느냐? 요거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나중에 문제 잘풀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주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6강이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퇴적암과 퇴적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져서 화성암이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화성암은 성분에 따라서 염기성, 산성, 중성암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생성 장소에 따라서 화산암, 심성암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은 마그마와 무관한 어떠한 퇴적물이 만들어졌을 때 그 아이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퇴적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개념의 맥부터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개념의 맥 보시면 지금 퇴적물이 퇴적암이 된다.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 뭐가 써 있냐면 속성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아, 퇴적암이 되는 과정에서는 속성작용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처음에 기억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퇴적물도 속성작용을 거치면 퇴적암이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거 기억하시는 거고요. 보면 퇴적암의 종류, 쇄설성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쇄설성 퇴적암이라고 하는 건 부스러기들이 쌓여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아셨죠? 쇄설성이라고 하는 건, 이 쇄설이라고 하는 건 부스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쇄설물들, 부스러진 물질들 아셨죠? 그 다음에 화학적 퇴적암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어떠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생물체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아, 기원에 따라서 퇴적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기원에 따라서 구분되겠구나. 그리고 퇴적물은 속성작용을 거쳐서 퇴적암이 되는구나. 요 정도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의 맥은요. 퇴적 구조와 관련된 문제고요. 내용이고요. 이 퇴적 구조는 시험에 한 번 걸러서 한 번 정도 출제되는 요소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빈도수는 높아요. 우리가 퇴적 구조에서 생각할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퇴적 구조가 딱 있으면 우리는 이제 이 그림을 볼 때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졌지? 그 다음에 주로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이러한 퇴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퇴적 입자들은 어떠한 크기를 가지고 있지? 아셨죠? 어디서, 어떻게, 어떠한 퇴적 입자라고 하는 게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그림 이해하실 때 반드시 이 세 개의 관점을 갖고 가야 된다. 됐나요? 이 정도 개념의 맥 짓고요. 이제 그럼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적물이요. 속성작용을 거치면 퇴적암이 된다. 속성작용이라고 하는 건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퇴적물은 속성작용을 거쳐서 퇴적암이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이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는 과정, 좀 명확하게 우리가 설명을 하려면 쇄설성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지고 얘기하면 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쇄설성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예요. 어떠한 암석의 부스러기들이 이렇게 쌓입니다. 이렇게 쌓이면 우리가 이러한 어떤 물질 덩어리를 퇴적물 이렇게 합니다. 퇴적물이 쌓이고 쌓여요. 그럼 퇴적물들 사이에는 중간중간에 이러한 공극이라고 하는 어떤 그 영역이 존재하게 돼요. 이 공극은 보통 물 속에서는 지하수가 차 있어요. 지하수가. 아셨죠? 그리고 만약에 물 밖이라고 한다면 공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 입자가 쌓여있지 않은 빈 공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퇴적물들이 쌓이고 하다 보면 밑에 있는 퇴적물들은 계속 눌리겠죠? 압축되겠죠? 그러면 점점 눌리면서

붙으면서 밀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중력에 의해서 그러한 작용을 우리가 다짐작용이라고 하고요. 다짐작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압축. 아셨죠? 압축. 그럼 점점점점 빽빽해진다. 퇴적 입자 밀도가 커진다. 공극은 줄어든다. 아셨죠? 쌓이면 쌓일수록. 그런 상태에서 요 공극에 들어있었던 물질 중에서, 물 속에 용해되어 있었던 물질 중에서 교결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탄산, 칼슘, 규질, 철분. 이러한 어떤 물질들이 있는데, 이러한 물질들이 화학 결합을 하면서, 화학 반응을 하면서, 원래는 녹아 있는 상태였는데, 얘네들이 화학 반응을 하면서 고체 상태로 바뀌어요.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침전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침전되면서 고체 상태로 바뀌어요. 그러한 과정에서 얘네들이 고체 상태로 바뀌면서 얘네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퇴적 입자들을 결속시켜요. 그러한 작용을 교결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결작용을 우리가 기억할 때는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결속 또는 뭐 결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쇄설성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잘 나타나는 작용은 다짐작용, 그 다음에 교결작용이 잘 나타나고, 이 교결작용을 다른 말로 시멘트화 작용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가 시멘트를 가지고 벽돌 집을 짓는다고 하면 벽돌 놓고 시멘트 바르고 벽돌 놓고 시멘트 바르고 벽돌 놓고 시멘트 바르고를 반복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멘트가 굳어지면서 고체화, 굳어지면서 벽돌과 벽돌을 붙잡아 버려요. 결속시켜 버려요. 그런 의미로 교결작용을 시멘트화 작용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이 잘 일어나면서 퇴적암이 되는 그러한 퇴적암은 보통 쇄설성 퇴적암. 아셨죠? 그래서 속성작용을 얘기할 때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쇄설성 퇴적암이 만들어진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떠한 퇴적암이든지 간에 화학적 퇴적암이든 유기적 퇴적암이든 어떠한 퇴적암이든지 간에 속성작용은 거친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퇴적암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먼저 퇴적암은 쇄설성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먼저 쇄설성 퇴적암. 쇄설성 퇴적암의 이 쇄설은 부스러기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스러기의 종류, 부스러기의 크기에 따라서 요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거예요. 기존의 어떠한 암석이 풍화 침식을 받아서 부스러기가 됐네? 부스러기가 됐는데 그 부스러기가 된 입자의 크기가 자갈처럼 꽤 커요. 보통 2mm 이상. 그래서 막몇 센티미터까지 되는 정도의 크기가 돼요. 그러한 녀석들이 쌓여서 암석이 됩니다. 주로 그러면 여감이라고 불러요. 아셨죠? 보통 16분의 1에서 2mm 정도의 입자 크기의 부스러기들이 쌓여서 암석이 됩니다. 사암. 그것보다도 더 작은 아주 조그만 이 가루 같은 알갱이들이 쌓여서 암석이 됩니다. 이암이나 셰일이라고 부른다. 아셨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암석이 부스러기가 됐을 때그 부스러기 입자의 크기를 가지고 이 아이들이 퇴적암이 됐을 때 이렇게 구분해서 부른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1mm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1mm. 1mm라고 하면 요 범주를 가지고 구분하면 사암이 될수 있는 녀석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모래 입자를 구분을 할때 1mm를 기억해 두시면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1mm 정도의 입자가 나와 있어요. 그게 퇴적암이 되었대. 그러면 아, 사암이구나. 아셨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서 1mm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화성암에서 심성암이랑 화산암을 구분을 할때 조립질 조직, 세립질 조직을 얘기했잖아요. 세립질 조직은 알갱이 크기가 작다. 그 다음에 조립질 조직은 알갱이 크기가 크다 얘기했었죠. 그거를 구분할 때도 1mm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떠한 그림이 나왔는데, 화성암이라고 해서 그림이 나왔는데 1cm, 1cm 막 이런 알갱이 크기가 나와 있어요. 1mm보다 압도적으로 크잖아요? 그럼 조립질 조직,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림이 나왔는데 0.1mm, 0.1mm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세립질 조직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1mm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빵! 터집니다. 화산이 빵! 터질 때 주변에 있는 암석 부스러기들이 만들어지고 그 부스러기의 크기에 따라서 집게암, 응해암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 부스러기의 크기가 굉장히 작다. 모래알갱이 그 이하가 된다. 모래알갱이 수준 또는 그 이하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녀석들이 쌓이면 응해암이 된다. 요 정도.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화산 쇄설물이 이러한 암석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요건 용암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용암이랑은 관련 없어요. 용암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

땅이 빵! 부서져서 그때 만들어진 부스러기들이 쌓였을 때 부스러기의 크기가 굉장히 커요? 집게요. 그 부스러기 크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요? 은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화산재 정도의 부스러기라고 한다면 모래알갱이, 그 다음에 그 이하 수준이 될 텐데 이런 녀석들은 빵! 터지면 공기 중에 제법 오랫동안 부유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나중에 얘네들이 햇빛을 차단할 수도 있고 마치 황사처럼 어떤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쇠설성 퇴적암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화학적 퇴적암 얘기 좀 해볼게요. 자, 화학적 퇴적암은 화학 반응을 좀 생각을 해보자. 화학 반응, 화학 반응, 화학 반응을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건 화학적 퇴적암으로 표현되는 녀석들은 이 퇴적물들은 성분으로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그래서 탄산 칼슘이 물 속에서 반응을 해서 고체화돼서 가라앉아서 암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석회화. 아셨죠? SiO2가 주성분이 된 어떤 물질이, 화합물이 가라앉아서 고체화되었습니다. 쌓여서 암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트. 아셨죠? 그래서 화학적 퇴적암은 이렇게 성분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요. 염화나트륨이 가라앉아서 쌓여서 암석이 됐습니다. 암염. 그런데 여기서 염화나트륨과 탄산칼슘 규질, 요 녀석들은 조금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과정,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냐면 탄산칼슘이 석회암이 되는 과정, 그 다음에 규질인 물질이 처트가 되는 과정은 바다 속에서 얘네들이 화학 반응을 해서 침전돼서 바다 속에서 퇴적암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바다 속에서 암석이 발견이 돼요. 우리가 깊은 바다에 가면 그 깊은 바다의 바닥에 이러한 석회암이나 처트가 많이 만들어져 있다고요. 아셨죠? 그런데 암염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좀 달라요. 암염이라고 하는 건 주로 우리가 염전을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바닷물을 모아놓고 얘를 증발시킵니다. 물이 증발하고 남은 그 물질들이 침전되어서 암석이 돼요. 그럼 그 암석 중에 염화나트륨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암염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즉, 암염이라고 하는 건물 속에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보다는 바닷물을 증발시켰을 때 잔류된 물질들이 가라앉아서 암석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것까지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화학적 퇴적암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하면 성분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기적 퇴적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할 것은 유기적 퇴적암, 그럼 무조건 생물체. 생물체가 쌓여서 암석이 되었다.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돌멩이가 만들어졌는데 돌멩이 안에 조개껍데기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아셨죠? 조개껍데기들이 그 돌멩이 자체를 이루고 있는 상태니까. 아셨죠? 돌멩이 안에 물고기 뼈가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그럼 이제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아셨죠? 자, 석회질 생물체 쌓여서 암석이 되었습니다. 석회암. 그 다음에 규질 생물체 쌓여서 암석이 되었습니다. 처트, 규조토. 그 다음에 식물체가 쌓여서 암석이 되었습니다. 석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석회질 생물체의 산호나 유공충이나 아니면 뭐 조개껍데기 같은 것들이 쌓여서 그대로 암석이 되었어요. 쌓여서. 그러면 이 석회암의 성분은 뭘까요? 성분은 CaCO3. 탄산칼슘 똑같아. 우리가 화학적 퇴적암에서 했던 그 화학적 퇴적암과 성분이 똑같다고요. 다만 화학적 퇴적암으로 분류되는 석회암은 바닷속에 있었던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 결합을 해서 그대로 침전해서 암석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요 유기적 퇴적암의 석회암은 생물체가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시죠? 이 성분을 가지고 있는 생물체가 들어 있으면 유기적 퇴적암으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처트, 규조토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생물체들이 들어가 있어야지 유기적 퇴적암으로 분류를 한다고요. 식물체가 들어가 있으면 석탄. 이 석탄이 고사리와 같은 이런 식물체에서 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러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기적 퇴적암은 생물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껍데기나 아니면 그런 단단한 부분들이 들어 있으니까 유기적 퇴적암에서는 화석이 잘 발견되겠네. 그쵸? 맞아요. 그러면 쇠설성 퇴적암이랑 화학적 퇴적암은 화석이 잘안 발견되겠네? 화석이라고 하는 건 생물체의 흔적이나 아니면 생물체의 어떤 단단한 부분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땅속에. 유기적 퇴적암에서 화석이 발견되겠네? 이제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모든 퇴적암에서는 화석이 발견될 수 있고, 유기적 퇴적암은 잘 발견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아셨죠? 그거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퇴적암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퇴적 환경에 대한 얘기 들어 할게요. 퇴적 환경은 이러한 퇴적물들이 어디에서 쌓이느냐? 그래서 어디서 암석이 만들어지느냐의 문제. 육지에서 쌓인다? 바다에서 쌓인다? 육지와 바다가 접한 환경에 쌓인다? 육지에서 쌓이면요, 육상 환경이라고 얘기하고요. 바다에서 쌓이면 해양 환경이라고 얘기하고요. 육지와 바다가 접하는 곳에서 쌓이면 연안 환경이라고 얘기를 한다. 됐죠? 여기서 육상 환경에 해당하는 지형, 퇴적 환경들이 다시 구체적으로 나누면 선상지, 하천, 호수, 빙하, 사막. 아셨죠? 요 지역들에서 퇴적물들이 쌓여서 굳어져서 퇴적암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육상 환경 분류하는 거고요. 대륙풍, 대륙사면, 대륙태, 심해저에서 퇴적물들이 쌓여서 암석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이 환경을 이제 해양 환경으로 분류를 하는 건데, 이 환경들이 실제 어떤 환경들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퇴적암이 만들어져요?까지는 우리가 교육과정상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 육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육지라고 하면 하천이 흘러가고 있고, 호수가 있고,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고위도 지역이라고 한다면 빙하의 움직임이 있고,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사막 지역이라고 한다면 바람이 불어서 어딘가에 퇴적물을 쌓아놓고, 아, 이런 곳에서 이런 환경에서 퇴적이 진행될 수 있구나. 그러면 육상 환경으로 분류가 되는구나. 요 정도. 그러니까 이러한 지역이 육상 환경으로 분류가 된다 정도를 먼저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해양 환경, 바닷속을 얘기하는 거니까 대륙풍, 대륙사면, 대륙대, 심해저.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판구조론의 정립을 얘기할 때, 음양측신법의 발달을 얘기할 때, 해저 지형에 대한 이해를 얘기할 때, 이 지형들을 얘기했었죠. 해양 환경으로 들어간다. 그럼 나머지는 뭐야? 아, 바닷물과 육지에 있는 강, 하천이 만나고 있는 그 접경지에서 존재하는 것들은 다 연안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요 정도. 그래서 어떠한 지형이 어떠한 환경에 들어가는지를 일단 먼저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암석이 만들어지는데까지는 지금 수준에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고,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수준에서는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아셨죠?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육상 환경에서 선상지, 그 다음에 연안 환경에서 삼각주, 그 다음에 해양 환경만 조금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서 얘기를 드리면, 자, 선상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산에서 평지로 이어지는 곳.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림을 볼게요. 보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붓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요. 그럼 산의 경사면을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퇴적물들이 흘러내리겠죠. 흘러내리다 보면 산에서 평지로 퇴적물들이 같이 운반될 거예요. 계곡을 따라서, 하천을 따라서. 그러다 보면 산의 경사를 따라서 굉장히 가파른 경사를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퇴적물들이 이렇게 운반되다가 평지를 딱 만나면 갑자기 유속이 느려지면서, 물의 흐름이 느려지면서 산에서 끌고 들어왔었던 모든 퇴적물들, 굉장히 많은 양의 퇴적물들을 쫙 뿌려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퇴적이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만들어진 지형이 선상지. 아셨죠? 선상지에서 퇴적이 진행될 때 보통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퇴적이 진행이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 퇴적물들은 이 산에 있었던 다양한 종류의 퇴적물들이 쫙 여기서 유속이 느려지면서 쫙 깔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 퇴적물들은 잘 보면 입자가 굉장히 다양해요. 자갈 크기 입자도 있고, 모래 크기 입자도 있고, 점토 크기 입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선상지가 만들어진다. 아셨죠? 육상 환경에 해당한다. 그리고 나머지 물질들은 바닷물, 아니, 다시요. 다 나머지 물질들은 강이나 하천을 따라서 이렇게 운반이 되죠. 운반이 되죠. 그럼 중간중간에 퇴적이 진행될 겁니다. 그럼 퇴적이 암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고. 쭉 가다 보면 나중에 얘가 이 하천이나 강을 따라서 운반된 이 퇴적물들이 나중에 바다와 딱 만나는 곳이 생기면 거기서 삼각주라고 하는 삼각형의 또 다른 퇴적 지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삼각주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에도 그림이 있지만 여기다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 바다가 이렇게 있고요. 퇴적물들이 하천을 따라서 운반이 됩니다. 운반이 돼요. 운반이 되다 보면 쭉 운반이 되다가 바다랑 딱 만나요. 하천의 물 또는 강물이 퇴적물을 운반하다가 바다랑 딱 만나면 그 순간에 물의 흐름이 느려져요. 물의 흐름이 느려지면 이 강물이나 하천이 갖고 있었던 퇴적물

입자 중에 무거운 녀석이 여기 떨어진다는 거지. 떨어져요. 그리고 비교적 가벼운 녀석은 물에 둥둥둥 떠다니다가 여기서 떨어지고, 더 가벼운 녀석은 둥둥둥 떠다니다가 여기서 떨어져요. 아셨죠? 그러니까 강물이나 하천 물이 쭉 이동을 하다가 바다와 만나면 이런 식으로 퇴적물이 쌓인다고요. 그런 다음에 또다시 강물이 올거 아니에요? 강물은 계속 오니까. 그러면 다시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이 접경 지역에서는, 바로 접경 지역에서는 무거운 입자가 먼저 떨어지고, 가벼운 입자는 둥둥둥 가다가 떨어지고, 더 가벼운 입자는 둥둥둥 가다가 더 떨어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하나 만들어지고. 또 강물이 올거 아니에요? 그럼 또다시 무거운 입자는 무거우니까 운반이 잘안 되니까 먼저 떨어지고, 가벼운 입자는 저먼 곳에 쌓여.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퇴적물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하면서 이러한 삼각주가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주를 잘라서 단면을 만약에 볼수 있다라고 한다면 삼각주 단면에서는 이런 식의 입자 분포가, 이런 식의 입자 분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아셨죠? 이 삼각주는 어떠한 환경에 해당한다? 연한 환경에 해당한다. 육지와 바다가 접해 있는 환경.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상지와 삼각주가 이제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선상지와 삼각주는 모두 퇴적물을 운반하는 물의 흐름이 느려지는 곳에서 퇴적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요. 여기서 입자의 평균 크기를 따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무거운 녀석, 가장 큰 녀석들은 여기서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비교적 이 물에 의해서 운반될 수 있는 수준의 녀석들이 계속 운반이 되다가 그 중에서도 제일 무거운 녀석은 가까운 곳에 떨어지는 거고, 가벼운 녀석은 조금 더 물에 둥둥둥 떠다니다가, 바닷물에 둥둥둥 떠다니다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퇴적 입자의 평균 크기는 선상지가 더 크다. 아셨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상지는 굉장히 무거운 입자부터 작은 가벼운 입자까지 다양한 종류의 입자들이 한 번에 쫙 깔려 있을 수가 있다. 입자가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이제 해양 환경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해양 환경에 대해서 해저 지형 음향책 시범할 때 우리가 얘기를 했었었는데, 대륙 붕, 대륙 대, 대륙 사면, 그다음에 대륙 붕, 대륙 사면, 대륙 대, 그다음에 심해저 평원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그중에서도 혹시 이거 기억하시나요? 해령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심해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맞죠? 그때 이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걸 얘기할 때는 요 대륙 붕, 대륙 사면, 대륙 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심해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바다. 요 대륙 붕, 대륙 사면, 대륙 대는요, 주로 어디에서 퇴적물들이 공급이 되는 경우가 있냐면 육지에서. 아까 얘기했었죠? 강물이나 하천 물이 연결된다고요. 어디로? 바다로. 바다로 연결이 되면 이 접경 지역에서 삼각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이 접경 지역에서 뭐 다양한 지형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운반된 퇴적물들 중에는 여기인 대륙붕에 그대로 쌓이는 녀석들도 있고, 또는 파도가 막 쳐요. 파도가 치면 이 파도에 의해서 요 해안 부근에 있는 암석들이 부서지면서 퇴적물이 여기 쌓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퇴적물들이 쌓이면 기본적으로 대륙붕에 쇄설성 퇴적물이 많이 쌓이는 거고, 그러한 녀석들이 이 사면을 따라서 흘러내리면 이렇게 대륙대에도 쌓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라고 한다면, 이런 지역들이라고 한다면 육지에서부터 육상 환경에서 공급된 어떠한 퇴적물들이 쌓일 수가 있다. 심해저 환경이라고 한다면 해양에서 만들어진 생물체의 어떠한 흔적들, 그다음에 하늘에서 떨어진 먼지가 가라앉아서 떨어진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퇴적 시간에 비례해서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는데, 이렇게 해안과 접해 있는 지형이라고 한다면 육상에서 퇴적물이 공급될 수가 있어서 이쪽 지역이라고 한다면 퇴적물의 두께와 시간의 비례 관계를 따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하면 심해저 평원에서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진다가 적용이 되지만 이쪽 지역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아셨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육상 환경, 연안 환경, 해양 환경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은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곳은 어디냐? 해양 환경이다. 왜냐하면 바다가 육지보다 훨씬 더 넓고요. 기본적으로 물 속에서 있는 요 퇴적물들은 쌓이면 쌓이면 쌓이면 얘네들이 제거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육지 환경에서는 바람이나 물에 의해서 퇴적물이 쌓이다가 제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퇴적암들은, 많은 양의 퇴적암들은 바닷속에서 많이 만들어진다. 아셨죠? 요 정도 정리하시면 퇴적 환경은 정리가 다 되는 거고요.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퇴적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퇴적구조 네 가지를 배울 텐데요. 기본적으로 퇴적물은 물속에서 쌓인다라고 하면, 물속에서 쌓인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물 밑에, 물 위에서 퇴적물이 공급이 됩니다. 한층 쌓이고, 두층 쌓이고, 세층 쌓이고, 네층 쌓이고. 층층층 쌓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퇴적물이 층층층 쌓이면서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층리라고 부릅니다. 층리. 나란하게 층리가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층리는 이렇게 층층층층 수평적으로 쌓여 있지 않고 기울어지면서 만들어진 층리가 있어요. 그러한 층리를 사층리라고 얘기해요. 사층리. 자, 사층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퇴적 구조를 얘기할 텐데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지지? 어떠한 환경에서 발견될 수 있지? 그다음에 주요 퇴적 입자는 어떠한 입자들이지? 이거 항상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볼게요. 물이 있고요. 하천의 바닥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천 수가 퇴적물들을 운반시키고 있어요. 그러다가 물의 흐름이 약해져요. 느려져요. 그러면 퇴적물이 운반되다가 물의 흐름이 약해지니까 무거운 것을 여기다가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퇴적물이 쌓여요. 이렇게 쌓이고 나면 그다음부터 퇴적물들이 운반되다가 요 위에서 다시 한번 쌓이고 다시 한번 쌓이고 다시 한번 쌓이고 다시 한번 쌓이고 다시 한번 쌓이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경사면을 가지고 있는 퇴적층이 만들어진다고요. 요런 걸 우리가 사층리라고 한다고요. 사층리는 요런 경사면을 갖게 된다. 됐죠? 그런데 이러한 사층리가 우리가 볼때 눈에 드러나는 상태가 된다. 즉, 물 밑이 아니라 드러나 있는, 바깥에 드러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위에가 깎여 있는 상태로 드러난다. 이렇게. 왜냐면 윗부분도 깎이니까. 그래서 실제 드러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 있는 부분들을 잘 보면 경사 방향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알수 있는 건? 경사가 급하다, 완만하다. 급한 쪽이 윗부분, 완만한 쪽이 아랫부분.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쌓였어. 그러면 퇴적물들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됐겠네. 퇴적물의 공급 방향은 요거네. 여기다 만약에 구슬 하나 놓는다고 칠게요. 그럼 구슬 이렇게 또르르 내려가겠죠. 구슬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쌓여서 나간다. 퇴적물은 이런 식으로 공급되었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다. 아셨죠? 사층리라고 하는 건 물이나 바람이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흐를 때그 흐르는 환경에서 퇴적물이 공급이 되면서 이렇게 경사를 가지고 있는 층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알수 있는 건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을 알 수가 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공급되었다. 요 그림에서 기울기가 급하죠? 기울기가 완만하죠? 여기가 윗부분이고요. 여기가 아랫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구슬을 논다라고 하면 구슬이 또르르 내려가겠죠? 퇴적물은 이런 식으로 공급되었다. 이런 식으로 공급되었다.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 퇴적물은 이런 식으로 공급되었다. 여기서는요, 퇴적물이 이런 식으로 공급되었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역전 여부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쌓여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이렇게 쌓여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기울기가 급하네요. 여기가 기울기가 완만하네요. 여기가 원래 윗부분이고, 여기가 원래 아랫부분이어야 되는데, 윗부분이어야 되는 부분이 밑으로 지금 뒤집혀 있는 상태죠.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역전되었다. 역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층리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위층리라고 하는 건, 이 점이라고 하는 건 점점 크게 또는 점점 작게 그런 의미예요. 층리를 이루고 있는 입자를 보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퇴적 입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점위층리. 점점 작아진다. 점위층리. 이런 걸 점위층리라고 한다. 어떻게 해서 이런 점위층리가 만들어지느냐? 다양한 크기의 입자가 여기에 쌓여 있었고요. 대륙붕이죠. 쌓여 있었고요. 해저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갑자기 쏟아져 내리겠죠. 쏟아져 내리면 무거운 녀석은 빨리 내려오고요. 가벼운 녀석은 천천히 내려오다 보니까 입자 분포에 차이가 생겨버리죠. 무거운 녀석은 빨리 가라앉고요. 가벼운 녀석은 천천히 가라앉다 보니까 이런 입자 분포에 차이가 생기고 이 구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점위층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아셨죠? 점위층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양한 퇴적 입자들이 있었고 얘가 물속에 공급이 돼요. 물속에 공급이 되면 무거운 녀석은 빨리 가라앉고 가벼운 녀석은 천천히 부유하다가 가라앉고 그래서 점위적인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수심이 깊은 물 속에서 만들어진다.
아셨죠? 바다라고 한다면 대륙대에서 잘 만들어지고요. 만약에 육지라고 한다면 수심이 깊은 호수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홍수 같은 게 일어나서 굉장히 다양한 퇴적물이 깊은 호수에 공급이 됩니다. 무거운 녀석은 빨리, 가벼운 녀석은 천천히 가라앉아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입자 크기에 따른 퇴적 속도의 차이가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가 작아지는 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지역 갔더니 위에 큰 입자가 있고 밑에 조그만 입자가 있어요. 위에 큰 입자, 밑에 조그만 입자. 그럼 이 지역은 뒤집혔네. 어떠한 지각 변동을 받았네. 이렇게 해서. 아셨죠?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점위 측리에 대한 얘기까지 했고요. 이어서 그다음 연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은이라고 하는 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연은의 모습은 우리가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봤을 텐데 바다의 바닥, 바다 해안 해변이 쫙 펼쳐져 있는 바다의 바닥, 서해안 같은 경우 좀잘볼 수가 있는데 바닥을 보면 쭈글쭈글쭈글쭈글한 모양이 있어요. 그 쭈글쭈글한 모양을 우리가 이제 연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냐면 대표적으로 봤을 때 파도가 이렇게 쳐요. 파도가 이렇게 칩니다. 파도가 이렇게 치면 파도에 의해서 물 입자의 운동이 생기고요. 그물 입자의 운동에 의해서 그물 입자가 운동을 할때 퇴적물도 같이 운반시키거든요. 이때의 퇴적물은 주로 이물 입자에서 운반될 수 있는 모래알갱이 크기 이하 수준의 입자들이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물 입자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퇴적 입자도 같이 움직이겠죠? 물 입자가 이렇게 움직여요? 퇴적 입자도 같이 움직이겠죠? 움직이고 움직이고 움직이고 움직이고 하다 보면 여기서 물 입자가 부딪히면서 퇴적물이 또르르 떨어져요. 그래서 퇴적물이 쌓여요. 움직이고 움직이고 하다 보면 여기서 물 입자가 부딪히면서 퇴적물이 또르르 떨어져요. 그래서 퇴적물이 쌓여요. 그러다 보면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느냐? 위로 뾰족, 위로 뾰족, 위로 뾰족, 위로 뾰족 구조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구조를 우리가 연흔이라고 합니다. 얘를 우리가 내려다 보면 바닥이 쪼글쪼글쪼글쪼글하네? 이제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연흔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파도에 의해서 그 파도에 의한 물 입자의 운동이 그 바닥면에 있는 퇴적물에 영향을 줄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심이 얕은 물속 에서 잘 만들어지고요. 일부 사막에서도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모래가 움직일 때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퇴적물 표면에 물결 모양의 구조가 남는 게 연은의 일반적인 모습.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위에가 뾰족, 그다음에 아래로 볼록. 위에가 뾰족, 아래로 볼록. 이게 정상.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갔더니 이런 식으로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뾰족이야, 뾰족. 그러면 이제 이 지역은 뒤집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연은 얘기했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네 번째 퇴적 구조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퇴적 구조는 뭐냐면 건열입니다. 건열도 우리가 좀 많이 경험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논 바닥이 말라있는 상태를 생각해보면 좋아요. 논 바닥이 말라있는 상태. 논 바닥 보면 쩍쩍쩍쩍 말라서 갈라져 있죠? 그 갈라져 있는 구조를 우리가 건열이라고 합니다. 왜 얘가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었겠느냐? 기본적으로 건열을 이루고 있는 이 퇴적층은요, 점토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점토질. 점토질. 점토질이 수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 수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의 점토질이었어요. 그런 상태였는데, 환경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면서 얘가 건조한 상태로 바뀌어요.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증발하겠죠. 수분이 증발하면서 땅을 이루고 있었던 이 점토질의 토양이 쪽쪽쪽 수축을 하게 돼요. 수축을 하게 되면 수축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고 땅은 수축하게 되고. 그러면 이런 쐐기 모양의 틈 구조가 만들어져요. 이러한 쐐기 모양의, 이러한 쐐기 모양의 틈 구조가 만들어진다고요. 이러한 쐐기 모양의 틈 구조를 우리가 건열이라고 한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열이 만들어지는 환경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논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물이 차 있고 밑에 점토질의 물질이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수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점토질 토양이겠죠. 그런 상태에서 물이 사라져 버렸어. 얘가 수면 위로 노출돼 버렸어. 그럼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날아가면서 대기 중으로 날아가면서 땅바닥은 쪼글쪼글쪼글쪼글 수축하게 되면서 이러한 틈 구조를 만들어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아래로 뾰족, 아래로 뾰족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지역에 갔더니 위로 뾰족, 위로 뾰족하다라고 하면 이 지역은 지각 변동을 받아서 뒤집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이런 게 포인트가 된다. 자,

그림에도 많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지금 층리가 있는데 기울어져 있는 모습으로 보이네. 아, 4층리 됐죠? 여기 지금 입자의 분포를 보면 큰 입자가 밑에 이렇게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좀 작아지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데, 아, 점이층리 됐죠? 지금 보니까 바닥면이 쭈글쭈글쭈글쭈글한데, 여는. 지금 보니까 바닥면이 쩍쩍쩍쩍 갈라져 있는데, 건열.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 4층리랑 점이층리는 지금 옆에서 본 모습이네요. 옆에서. 건열과 여느는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네요. 그렇죠. 그죠? 여느는 사실 옆에서 단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위로 표죠. 건열은 단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구조는 사진상에서는 사실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식도에서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사진상에서는 표현이 어려워요. 그래서 연흔과 건열은 주로 위에서 내려다 본 층리면 사진이 잘 나온다. 사진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모식도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지만. 아셨죠? 그 다음에 사층리와 점이층리 같은 경우는 층리면 사진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에 사층리와 점이층리가 있는지 구분이 안 돼요. 사층리와 점이층리는 반드시 단면상의 구조가 나와야지만 구분이 된다. 얘는 단면상의 구조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얘는 단면상의 구조가 나왔을 때 구분할 수가 있고요. 사진이 나온다라고 하면 층리면상에서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 사진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 체크. 아셨죠?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말로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층리. 주로 모래 정도 알갱이를 가지고 있는 퇴적물이 바람이나 물에서 운반되다가 쌓입니다. 아셨죠? 강, 하천. 또는 뭐 사막 이런 곳에서 아셨죠? 그런 거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점이층리 자갈 크기부터 조그만 세립질의 어떤 점토 입자까지 다양한 종류의 입자들이 한꺼번에 퇴적될 때 깊은 물속에 한꺼번에 퇴적될 때 입자의 크기가 크면 빨리 입자의 크기가 작으면 천천히 가라앉아서 구조가 만들어진다. 아셨죠? 수심이 좀 깊어야 돼요. 깊은 호수 아니면 뭐 대륙대 같은 곳 아셨죠? 그 다음에 여는 같은 경우는요. 주로 모래 알갱이,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것도 가능합니다. 바람이나 물에 의해서 구조가 만들어진다. 아셨죠? 주로 얕은 물과에서 많이 만들어져요. 물론 일부 사막에서도 가능합니다. 건열, 주로 점토질 물질. 점토질 물질이 있어야지만 수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그런 건조한 상태가 되면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 아셨죠? 요것까지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자주 볼수 있는 흔히 볼수 있는 퇴적암을 흔히 볼수 있는 그러한 곳들 한반도의 퇴적 지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한반도의 퇴적 지형들은 사실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요 지역의 자료를 주고 어떤 암석이 나오나 이제 해석하는 문제들은 나올 수가 있죠. 볼게요.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는 고생대 퇴적층이 잘 나온다. 보면 석회암이 발견이 됩니다. 석회암은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 다될 수가 있는데, 이 석회암 같은 경우는 바닷속에서 잘 만들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석회암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바닷속. 석회암이 나오네? 그럼 이 지역에는 바닷속 퇴적층이 존재했었고, 과거의 퇴적 환경은 바다였네. 이렇게.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 생명체의 화석이 나온다. 삼엽충. 근데 이 삼엽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음에 배우겠지만, 고생대 살았던 녀석이에요. 고생대에만 살았던 생물. 그러니까, 아,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는 바다였는데, 고생대 바다였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고. 연흔과 건열이 보여요? 그러면 얕은 물가였었네? 과거에. 그런 시기가 있었네? 건열이 나와요? 수면 위로 노출된 적이 있었네? 라고 하는 거 생각. 자, 그 다음에, 전라북도 부안군 채석강. 그 다음에 전라북도 진안군 마이산. 경상남도 고성군 덕명리, 경기도 화성시 시옥 보면요. 여기 일단 공룡 발자국, 그 다음에 공룡 알, 뭐 이런 거 나오죠? 공룡이라고 하는 것들은 중생대. 중생대 육지에서 번성한 대형 파충류예요. 그러니까, 아, 중생대 지층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육상에서 번성한 대형 파충류 화석이기 때문에, 아, 육지 환경에 퇴적층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부안, 진안 모두 다 호수.

호수. 호수라고 하는 건 육상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지역들은 전부 다 육상 환경에서 만들어진 거. 이렇게. 그다음에 신생대 자, 제주도 한경면 수월봉에서 뭐가 나오냐면 화산재가 화산재라고 하는 건 화산이 분출할 때빵 터질 때 주변에 있는 땅이 부서져서 만들어진 부스러기. 근데 부스러기 입자가 모래 크기 이하 일대 쌓여서 만들어진 응해암. 자, 응해암이 지금 여기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요 화산이 언제 분출했느냐? 신생대에 분출했다고요. 그래서 아, 여기선 퇴저감. 신생대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응해암이라고 하는 퇴저감이 발견되는구나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걸 굳이 현 시점에서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를 하다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로만 우리가 그냥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반도 퇴적 지형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오늘 공부한 거 지구력 플러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력 플러스 지금 퇴적 구조를 가지고 왔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바닥이 쪼글쪼글해요, 선생님. 아, 그래. 연흔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선생님, 바닥이 쩍쩍쩍 갈라져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 건열이기 때문이야.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연흔, 주로 어디? 얕은 물속, 얕은 물속. 뭐 일부 사막도 가능하지만 얕은 물속 주로. 그 다음에 건열은 어떤 상태에서 얘가 점토질의 퇴적물이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건조한 상태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물속에서 퇴적될 때 가와 점이층리 중더 깊은 곳에서 형성되는 퇴적 구조는 무엇인가? 가는 연흔이고요. 점이층리라고 하는 건 입자의 큰 입자가 밑에, 작은 입자가 위에 쌓여 있는 퇴적 구조잖아요. 큰 입자가 밑에, 작은 입자가 위에 쌓이려면 충분한 어느 정도의 물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침강 속도 또는 가라는 속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연흔과 점이층리 중에 더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누구? 점이층리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연흔은 얕은 물가, 물속이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파도의 운동에 의해서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퇴적물이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기 때문에 물 수심이 얕아야 돼요. 그래야 영향을 받는 거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측리면에서 관찰한 상태인가, 지층 단면에서 관찰한 상태인가? 단면에서 관찰을 한다면 이런 식의 구조가 나와야 된다고요. 단면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쐐기 모양의 구조가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얘는 지금 위에서 내려다봤기 때문에 얘를 위에서 내려다봤기 때문에 쩍쩍쩍 갈라져 있는 모습이 보인다. 위에서 내려다봤다라고 한다면 측리의 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측리면에서 관찰한 것이다. 이렇게 체크. 얘도 측리면. 얘도 측리면.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구력 플러스 봤고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두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가는 바람에 의해 모래가 쌓이는 과정에서 형성된 퇴적층의 단면이라고 했는데 단면을 봤더니 이렇게 측리가 있네요. 아, 사측리구나. 아셨죠? 그 다음에 나는 탐사선이 찍은 화성에서의 건열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어요. 건열. 아, 건열이 보이고 있어? 그러면 쩍쩍 갈라져 있는 구조. 아, 너 그러면 이거네. 여기 지금 과거에 점토질 토양이 있었고, 그죠? 점토질 토양이 있었고, 얘가 수면 밑에서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수분이 날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런 생각을 하는 상태에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자, 가에서는 사측리가 나타난다. 가에서는 사측리가 나타난다고요. 맞죠? 그 다음에, 나는 과거 화성에 물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수 있다. 건열이 있다? 점토질 퇴적물이 있었고, 얘가 수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태. 그죠? 그런 상태였다가 얘가 수면 위로 노출되면서 수분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땅이 쩍쩍쩍쩍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가에서 나타나는 퇴적 구조와 나와 같은 퇴적 구조는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 맞죠? 자, 우리가 퇴적 구조 4개를 배웁니다. 사측리, 점이층리, 건열, 연흔. 4개의 퇴적 구조 모두 다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내용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지금 어느 퇴적 구조가 형성되는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면요. 자,
기억의 형성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럼 여기 퇴적 구조가 나오겠네. 원통에 물 300ml를 넣고요. 그 다음에 비커에 물 100ml를 넣은 후 진흙, 모래, 자갈, 다양한 퇴적 입자들을 넣고 흙탕물을 만들었구나. 그 다음에 비커에 흙탕물을 부어버렸구나. 그랬더니 무거운 녀석은 입자의 크기가 큰 녀석, 무거운 녀석은 빨리 가라앉았고 가벼운 녀석일수록 천천히 가라앉아서 이러한 점의적인 입자 분포를 보이는 구조가 만들어졌구나. 그런 거죠? 점의층리가 만들어졌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점의층리가 만들어졌구나. 됐나요? 그러니까, 점의층리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크기의 퇴적 입자를 가지고 있는 이 퇴적 혼합 물이 한꺼번에 조금 수심이 꽤나 되는 곳에 투여가 되었을 때이 수심에 따라서 낙하 속도 또는 뭐 침강 속도의 차이가 생겨서 무거운 녀석은 빨리 가라앉고 가벼운 녀석은 천천히 가라앉아서 만들어지는 구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점의층리를 생각할 때는 깊은 수심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된다. 됐죠?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점의층리는 기억에 해당한다. 기억, 누구 어떤 퇴적 구조의 형성 원리? 점의층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퇴적 구조를 이용하여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정상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밑에가 큰 거, 위로 갈수록 작아지는 입자의 분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갔더니 위에가 큰, 그 다음에 밑에가 작은 이런 입자 분포를 보이고 있어요. 그럼 뭐야 이건?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쌓일 수가 없어요. 이런 입자 분포를 보이고 있다? 지각 변동을 받아서 뒤집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이 퇴적 구조를 이용하여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모든 퇴적 구조를 다 이용해서 우리가 배우는 사층리, 점의층리, 권열, 여는 모두 다 역전 여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퇴적 구조는 주로 수심이 얕은 곳에서 파도에 의해 형성된다. 수심이 너무 얕으면요, 이런 입자 분포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다 가라앉아 버려요. 아셨죠? 이러한 입자 분포가 나오려면 수심이 꽤나 깊어서 가라앉는 속도 차이가 나야 된다고요. 여기서 일단 틀렸고, 그 다음에 파도에 의해 형성되었다. 파도에 형성되는 것도 아니죠. 가라앉는 속도에 의해서 둘다 틀렸어요. 아셨죠? 지금 수심이 얕은 곳에서 파도에 의해 형성된다. 얘 누구? 연은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요, 디귿은 틀렸고 기역, 니은만 맞는 거 답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문제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 퇴적암에 대한 얘기했고요, 퇴적 환경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공부한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지구력 업을 위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 지구력 업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고 있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숙제고요. 선생님이 다음에 같이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번 시간 6강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다음 시간에 7강에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실전모의고사 생명과학원의 박수현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2강의 2회의 이제 두 번째 풀이 시간에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크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없었고요. 이번 시간에 뭐 흥분의 전도와 전달, 그다음에 유전 문항들이 좀 들어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회의 13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흥분의 전도와 전달 문제 나왔고, 어떻게 보면 신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보통 여기에 나오는 그래프는 어떤 막전위 변화 그림이 보통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막전위가 아니고 막투과도, 두 이온의 막투과도에 대한 자료가 제시가 됐다는 점. 그래서 이런 자료의 형태가 2회뿐만 아니라 3회에서도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 느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마리즈 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민마리즙 신경이 그려져 있는데 둘 다 가운데 시냅스가 하나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여기서는 뭐 박스를 쳐두고 어디에 시냅스가 있는지 찾도록 하는 그런 문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림을 정확히 잘 그려주고 있다. 그 다음에 D1부터 D4까지 서로서로의 거리가 뭐 2cm, 1cm, 3cm의 거리에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가 또 있는데, 표는 A와 B의 P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주고 경과된 시간이 3ms일 때 이렇게 이제 조건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A와 B 모두에서 P라는 지점에다가 자극을 줬다고 했기 때문에 자극점은 두 뉴런에서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에 D3에 자극을 줬다. 그러면 B도 D3에 자극을 줬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지점에 자극을 준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는 그 자극점이 P를 찾아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3ms 지났을 때 이 네 지점, 1, 2, 3, 4에서의 막 투과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줬다. 그래서 지금 여기 1, 2, 3, 4를 저기 있는 D1에서부터 D4까지랑 매치를 해야 될 거고, 저 P는, 자극점인 P는 저 D1부터 D4 중에 한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봤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이제 1회에서도 흥분의 전도와 전달 문제가 굉장히 쉽지 않게 출제가 됐었죠. 그때는 여기에서 이 이온의 막 투과도 값이 아니고 막전위 값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뭔가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값을 하나도 안 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값은 숫자로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다. 근데 여기서는 대신에 이 그래프를 잘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트륨이온의 막투과도를 찾을 때는 요쪽 축을 가지고 값을 읽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칼륨이온의 막투과도를 읽어줄 때는 요쪽 축에서 값을 찾아주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나트륨이온의 막투과도는 A, 제일 높은 지점이죠. A 값이라는 거는 도착해서 1ms 지났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상황에 그런 나트륨이온의 투과도란 얘기입니다. 그럼 어쨌든 여기서는 3ms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총합 이렇게 이제 3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는데 2ms 걸리고 도착해서 1ms가 지난 시점에서 측정되는 지점이라면, 그러면 동그라미 A와 같은 나트륨이온의 막투과도로 측정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높은 값이 동그라미 A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이, 물론 여기도 이렇게 점선을 지나가긴 하지만 이 선은 사실 칼륨이온의 가장 높은 지점의 막투과도를 의미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나트륨이온이랑은 상관이 없는 그런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동그라미 B라고 되어 있는 점이 이 나트륨이온의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높은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A, B, C 중에서는. 근데 이쪽에 있는 동그라미 B는 값이 있긴 하지만 뭔가 정수로 딱 떨어지지 않는 그런 지점이라서 사실 이 보조선, 이 점선도 이쪽에 있는 이 점을 위해서 그려져 있는 점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 같은 경우에는 도착해서 2ms 지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도착해서 2ms 지났을 때 전체 총합이 3ms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는데 1ms가 걸리고 도착해서 2ms가 지난 상황에서 그 지점에 나트륨이온의 막 투과도를 그 이제 조사를 한다면 동그라미 B라는 이런 어떤 투과도의 값으로 측정이 될 겁니다. 그때 당시에 칼륨이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투과도로 보이는 동그라미 D로서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찾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C라는 이 값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막투과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평소에 분극 상황에서의 그런 어떤 통로가 열리지 않았을 때 막투과도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칼륨이온 같은 경우에는 D, E, F 순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로 구성되어 있는 요 표를 우리가 해석을 해볼 텐데, 일단은 자극점을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자극점은 어때요?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없고 그 자리에서 그냥 3ms 동안 막전위가 변화할 겁니다. 막전위도 변화하겠지만

투과도도 변화하겠죠.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3밀리세크 지난 다음에 막투과도를 우리가 측정해보면 지금 이 실선이 나트륨이온의 막투과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트륨이온 같은 경우는 벌써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원래대로 돌아온 상태, 동그라미 C로서 측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때의 이 칼륨이온의 막투과도는 3밀리세크 지났을 때 여기겠죠, 여기. 이 점선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요 동그라미 E의 값으로 측정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극점에 해당하는 지점의 막투과도 조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 C와 E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게이 A 뉴런에서는 물음표로 가려놔서 찾을 수가 없고, 근데 B에서는 찾을 수가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라는 지점이 자극점인 P에 해당이 되겠구나. 그러면 A 뉴런에서도 그 지점에 자극을 줬기 때문에 똑같이 C, E 조합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지점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동그라미 B와 동그라미 D의 값이 함께 존재하는 이 A의 1이라는 지점은 동그라미 B와 동그라미 D가 같이 있다? 일단 동그라미 D는 칼륨이온의 막투과도가 가장 높은 지점입니다. 요건 한 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착해서 2밀리세크 지난 1 플러스 2의 상황이구나라는 거를 원 지점에 대해서 알수 있다. 요 지점은 가는데 1밀리세크 걸리고 도착해서 2밀리세크 지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여기도 그런 지점이 또 있죠. B의 4도 자극점에서 1밀리세크 가서 도착해서 2밀리세크 남은 그런 지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CF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딜까요? 근데 C랑 F는 둘다 나트륨 칼륨이온의 막투과도가 최소점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투과도가 제일 낮을 때. 그래서 제일 낮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지금 투과도가 그냥 분극 상태랑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F로 되어 있는 요 지점은 아직 도착 안 했거나 아니면 다시 돌아왔거나. 근데 지금 다시 돌아올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자극점에 해당하는 지점도 아직 원상 회복이 안된 상태로 측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보다는 더 떨어져 있는 지점이 다시 분극으로 돌아왔을 수는 없겠다. 그럼 지금 이 CF 조합으로 되어 있는 요 지점은 아직 못 갔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 도착을 못 했다. 도착을 못해서 그냥 분극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추가 단서 중에 뭐가 있냐면 이 A와 B를 구성하는 두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각각 1cm per ms거나 2cm per ms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자극점을 우리가 찾았고 요 점들을 좀 찾아보면 되겠죠? 1과 4. 둘다 지금 1ms 거리에 떨어져 있는 1ms만큼의 어떤 시간 동안 가야 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점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1cm와 2cm일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속도가 1cm per ms나 2cm per ms 둘 중에 하나인 상황이니까 1ms 동안 갈수 있는 거리는 속도에 따라서 요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네 지점 중에 이 자극점으로부터 1cm 거리에도 측정점이 있고 2cm 거리에도 측정점이 있는 그런 지점을 찾아줘야 되는데요. D1은 없죠. 일단 2cm 거리에만 지금 하나 보이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D2에다가 자극을 줬다고 칩시다. 그럼 D2에다 자극을 줬으면, 예를 들면 D3까지는 1cm 거리. 그 다음에 여기다 자극 주면 D1까지는 2cm 거리. 요거는 가능하겠네요. 일단 후보로 될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D3가 자극점이라고 하면 1cm 떨어진 거리는 있지만, 2cm 내에 존재하는 구간, 거리, 어떤 지점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D3도 자극점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4에다가 자극을 준다면 1cm도 2cm 거리에도 어떤 지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극점은 확정이 되는 거죠. D2로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겠다. 그러면 여기서 측정점이 1이나 4의 이 측정점이 될수 있는 지점은 D3랑 D1이겠네요. 그쵸? 지금 여기에서 얘가 D1에서 측정됐다고 볼수 없는 이유는 여기 시냅스가 요 방향으로는 자극이 전달이 불가능하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서 요 지점이 A의 1. 그러니까 1이 지금 D3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여기 시냅스가 없으면 그냥 갈수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4에 해당하는 D1 지점입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 자극점인 2가 D2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3는 제일 먼 D4 지점이겠네요. 이렇게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4는 D1이다. 그죠? 4는 D1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니은. 나는 2cm per ms이다. 요거는 얘가 똑같이 1cm 가는데 1ms 걸렸다는 거니까 얘가 1 플러스 2라는 거고. 얘도 2cm 거리가 1 플러스 2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A가 더 느린 뉴런이죠? 1cm per ms. 그 다음에 B가 더 빠른 뉴런, 2cm per ms의 속도를 갖는 뉴런이란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B를 이루는 뉴런의 속도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2cm per ms이다. 맞는 보기입니다. 그 다음에 D긋. 동그라미 기억이 4ms일 때. 동그라미 기억이 뭐냐면, P에다가 자극을 주고 경과된 시간이 4ms란 얘기예요. 그때 B의 원에서 칼륨이온의 막투가도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B는, 원이 지금 어디냐면 D3란 말이에요. 여기죠? 그럼 자극점이 지금 요 보기에서 바뀌지 않았으니까 D2에다가 자극 주고 4ms 지났을 때 상황을 물어봅니다. B의 속도로 D3까지는 얼마 걸려요? 1cm 거리니까 0.5ms 만에 도착합니다. 그럼 도착해서 3.5ms 지났을 때 상황을 우리가 읽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여기서는 칼륨이온의 막투가도만 물어봤으니까 이 점선만 보면 되는데 도착해서 3.5ms 지났을 때는 어때요? 여기 뭔가 어정쩡한 어떤 값이 읽히겠죠? 동그라미 2에 요 값으로 읽히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보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니 맞으니까 답은 3번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4번 ABOC 혈액형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것도 별표는 붙었지만 오히려 요 정도 난도가 수능에서 지금까지 출제됐던 ABOC 혈액형의 난도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수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걸 좀 어렵게 물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요 정도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래서 표가는 정상인 원의 혈액 응집 반응 결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ABOC 혈액형에서 정상인이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긴 한데요. 그래서 그냥 뭐 응집원 응집소가 정상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원이라는 사람의 혈액 응집 반응 결과는 항 A 혈청이랑은 반응하고 B 혈청이랑은 반응 안 했기 때문에 A형이구나를 바로 그냥 알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바로 읽어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표는 50명으로 구성된 집단 X가 있대요. 전체 총원은 50명입니다. 집단 X에서 ABOC 혈액형에 대한 응집원 기역과 니은,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의 유무에 따른 사람의 수를 조사한 거라고 합니다. 그럼 기역, 니은이 지금 서로 다른 기호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A나 B 중에 하나씩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응집소 디귿, 리을도 다른 기호니까 알파, 베타 둘 중에 하나씩이 들어가겠죠. 그쵸?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가 단서로 이 X라는 집단을 ABOC 혈액형에 따라서 구분했을 때 혈액형 원과 같은 사람의 수가 가장 많대요. A형이 가장 많아야 되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응집원 기억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단 AB형은 여기 포함이 될까요? AB형은 A도 있고 B도 있기 때문에 응집원 기억이 A든 B든 그게 없는 사람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O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A든 B든 O형은 응집원이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언제나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인원에 포함이 된다. 그럼 응집원 기억이 A라면 여기 이제 B형이 포함될 거고, 이게 B라면 여기 A형이 포함이 될 거예요. 아무튼 A, B형 중에 한 명이 여기 들어가겠다. A형 또는 B형 둘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응집소 리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일단 A, B형은 응집소라는 게 없습니다. ABOC 혈액형에 대해서. 그래서 A, B형은 여기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O형 같은 경우에는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으니까 이 응집소 리을이 알파든 베타든 아무튼 항상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도 O형이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 요 밑줄에는 일단 AB형은 제외니까 이게 알파냐 베타냐에 따라서 역시나 A형 또는 B형이 여기 들어가겠네요. A형 아니면 B형일 거다. 근데 여기서부터 굉장히 좀 쉽게 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둘 중에 한 혈액형이랑 O형이랑 더했을 때 27, 요둘 중에 하나랑 O형이랑 명수를 더했을 때 19거든요. 그럼 지금 요두 빈칸에 같은 혈액형이 들어갈 수가 없죠. 합한 명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혈액형 두 개가 여기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A형일까요? 더 사람 수가 많은 첫 번째 칸의 이 빈칸이 A형이고, 요게 B형이 되어야 A형이 제일 많다 하는 그 조건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만 봐도 얘는 A형으로 확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형과 O형을 섞은 게 더한 게 27명, B형과 O형을 더한 게 19명.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됐고, 그 다음에 응집원, 그럼 기억이 뭐여야 돼? 기억이 없는 사람의 A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응집원 기억은 B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러면 니은은 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집소 리을이 있는 사람의 B가 들어가기 때문에 B가 갖는 응집소는 뭐예요? 알파잖아요. 그래서 알파가 있는 사람이 여기 해당이 되는 거고, 리을이 알파니까 디귿은 베타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응집원 A가 있는 사람은 A형이랑 AB형은 일단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응집소 베타가 있는 사람은 A형 여기 해당이 되죠. 베타, A형은 베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O형도, O형도 알파 베타가 지니까 여기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그, 요 세 혈액형을 더했더니 그게 40명이래요. 그럼 B형이 몇 명이었어? B형이 10명이어야 더하면 총합 50명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B형 같은 경우에는 10명인 것이 요 두 번째 칸을 통해서 알게 된 거고, 그러면 O형은 몇 명? 9명이겠죠. 9명. 그러면 A형은 몇 명일까요? 9명에다가 뭘 더해야? 18을 더해야 27명이라는 명수가 될 테니까. 그럼 요거 다 더하면 19에 18이니까 37. 그러면 지금 A, B형에 해당하는 숫자는 총합 더 더해서 이제 13명이, 그 50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A, B형이 13명일 겁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전체 인원수가 다 나오게 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B다. 그죠? 지금 여기서 A형, B형을 밝혀내고 A형이면 응집원 B가 없는 사람에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D는 원의 혈액에는 응집소 베타가 있다. A형의 혈액에는 응집원 A와 응집소 베타가 있는 그런 상태겠죠. 그래서 응집소 베타가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D은 X라는 이 집단에서 응집원 기역 또는 응집소 리을이 있는 사람의 수를 물어봤어요. 응집원 기역은 B고요. 응집소 리을은 알파입니다. 그러면 B가 있는 사람을 다 우리가 뽑아보자면 B형이랑 AB형. 그 다음에 알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역시나 B형이 여기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O형도 해당이 되겠죠. 그럼 뭐예요? 전체 50명 중에 A형만 빼고 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A형 빼고 나머지 세 혈액형. 그러면 50명에서 A형을 빼면 32명일 텐데, 그죠? 41명이냐고 물어봤으니까 디귿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고 답은 3번인 이런 문제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은데 오히려 수능 문항의 난도에는 이 정도가 가깝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15번 문제 감수 분열 과정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사람의 유전형질 가는 3쌍의 대림유전자 A, B, D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들은 서로 다른 3개의 상염색체 있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3쌍이 등장할 텐데 라지 A 또는 스몰 A, 라지 B 또는 스몰 B, 라지 D 또는 스몰 D 이렇게 되어 있는 이 3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형질인데 얘들은 모두 다 독립되어 있다. 상염색체에 독립되어 있어서 그냥 각각 따로따로 생각해주면 되는 굉장히 쉬운 세팅의 문제다. 그리고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의 경우에는 어떤 뭐 아무리 N짜리 분열해서 헤어진 세포라고 해도 A나 B나 D 중에 뭐가 하나도 없을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EN일 때는 유전자형이 이제 두 개 한 쌍으로 존재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풀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림은 어떤 사람의 G1기 세포 1으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G1기에 해당하는 1 세포 있고 그게 복제된 2 세포, 여기까지는 EN이죠. 1, 2는 EN이고 그 아래에 3, 4는 N 상태의 세포일 겁니다. 그런데 3는 그래도 아직 복제가 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4는 모든 것이 다 헤어져서 N이면서 복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의 세포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저 네 세포를 여기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랑 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매치를 해내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문제 삼은 건 이 정도. 자, 그러면 이 표를 봤을 때 일단 다른 데는 스몰 A, 스몰 B, 라지 D의 합친 값이 있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은 N일까요? EN일까요? 당연히 N입니다. 원래는 있었는데 감수분열하는 과정에서 못 받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항상 N으로 봐야 한다. 물론 이렇게 어떤 한 종류의 유전자로만 이제 얘기했을 때도 다른 데 있는데 여기 없다? 그럼 그 세포는 N이다 이렇게 갔는데 합으로 얘기를 해도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개수의 유전자를 가지는 게 DNA 상대량을 갖는 게 누구일 수밖에 없다. EN이면서 복제되어 있는 2가 가장 많은 수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는 기억이 보이죠. 그죠? 다른 데는 8이라는 숫자가 아무리 이제 물음표가 비워져 있다고 해도 얘가 제일 클 것 같고 확인도 해보자면 요 두 번째 칸의 내용은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값이 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EN이면서 복제된 2의 세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를 알았으면 누구도 찾을 수 있다. 1도 찾을 수 있다. 얘가 복제되기 전에 G1기 세포는 요거의 정확히 절반의 값을 가질 거예요. 4,
2로 가질 겁니다.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죠?

얘밖에 안 남죠. 얘가 원이다. 그래서 여기가 4, 여기가 2. 그래서 원과 2는 빠르게 좀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남은 거는 니은, 디귿을 3, 4랑 매치를 하는 건데 이것도 복제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 차이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복제가 돼 있는 게 이제 숫자가 많을 확률이 높겠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여기서 라지 A, 스몰 A, 라지 B의 합을 4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얘는 N자리 세포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돼요. 거기에 라지 B 있다고 해도 최대 두 개까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4번 세포가 4개를 갖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4번 세포가 니은이겠죠? 그 다음에 디귿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라지 A, 스몰 A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존재할 거예요. 상염색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뭔진 모르겠지만 A가 4번 세포에 하나는 존재할 거고 그렇다면 라지 B가 하나 존재해줘야 이 총합이 맞아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4번 세포에는 라지 B가 존재하는구나 를 일단 요 칸의 숫자를 보고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의 3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A 중에 하나만 있겠죠. N짜리니까. 얘도 N이니까요. 이 둘 중에 A가 있을 거예요. A가 있는데 지금 얘는 하나 있는 것도 곱하기 2가 되어 있으니까 그 한 종류 있는 게 두 개의 값을 가질 겁니다. 이거 가져야 돼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 다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게 지금 하나 있다면 곱하기 2 돼서 2라는 숫자로 존재해야 되니까. 근데 얘 총합이 4를 만들려면 라지 B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곱해져 있으니까 항상 이제 없거나 두 개 있거나 뭐 이렇게 될 텐데 얘도 두 개가 있어야 총합 4를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3라는 요 세포에도 A 중에 뭔가 하나 있고 라지 B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쪽 세포도 라지 B를 갖고 요쪽 세포도 라지 B를 가지면 얘 전 단계의 세포도 라지 B가 있었겠죠. 애초에 라지 B, 라지 B 동형 접합이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G1기 세포에서도 라지 B가 두 개였을 거 아니에요. 라지 B가 두 개였고 A의 합도 두 개였겠지. 라지 A, 스몰 A. 라지 A, 라지 A인지 라지 스몰인지 아직 몰라도 아무튼 A로 두 개 있을 거고 라지 B로 두 개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스몰 B는 없겠죠. 스몰 B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A와 D의 합으로 총합 2를 만들어주면 되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3번 세포에 보니까 스몰 A, 스몰 B, 라지 D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유전자형을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얘는 봤더니 라지 A랑 라지 B랑 스몰 D를 복제된 상태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2칸부터 접근해도 되고 2칸에서부터 이제 추론해도 되고 그래서 지금 이런 유전자형을 갖는데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라지 A, 라지 B, 스몰 D 조합으로 갖고 있다. 그럼 유전자형이 라지 A가 반드시 하나 있을 거고 스몰 D도 하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쪽으로 갔을 때 요 합으로 이제 우리가 추론해 봅시다. 그러면 라지 A 하나 있는 건 확실해. 최소 하나 있어요. 스몰 A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 스몰 A도 하나 있거나 아니면 라지 A로 두 개 가진 동형 접합이라서 스몰 A는 없거나 근데 라지 B는 두 개 있는 걸 확실히 알고 있고 근데 지금 2의 세포는 그게 복제된 상태라서 총합 8이 된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B, 라지 D의 합을 봤더니 스몰 B는 우리가 없는 걸 알고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스몰 D도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스몰 D도 적어도 하나 있어. 그래서 라지 D, 라지 D 동형 접합일 순 없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라지 A, 라지 A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라지 A, 라지 A면 라지 A의 합으로 4개, 라지 B의 합으로 4개 해서 총합 8 만들 수 있죠. 그쵸? 그럼 스몰 A로는 없어야 되잖아요. 요 유전자형을 가정했으니까. 그럼 스몰 B도 없어. 그럼 라지 D가 4개여야 총합 4를 만족할 수 있는데 라지 D가 4개이면 안 된다. 스몰 D가 이미 하나 존재하니까. 그래서 라지 A, 라지 A가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일이냐. 요 위에 있는 요 상황이었죠. 요거 라지 A, 스몰 A. 근데 그게 복제돼서 두 개 가지고 있었다. 그럼 다 더하면 8 되는 거 맞고 스몰 A가 하나 있는데 복제돼서 총합 2개. 그 다음에 라지 D도 하나 있는 게 복제돼서 총 2개. 이렇게 되면 스몰 A, 라지 D의 유전자형이 완성이 되면서 저 숫자를 다 만족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유전자형이었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는 2인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4번 세포는 얘가 가진 거 말고 다른 종류로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스몰 A, 라지 B에 그 다음에 라지 D가 이쪽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면 요 숫자의 총합은 스몰 A랑 라지 D 있으니까 2개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2이다.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리을은 3번 세포다. 아니죠. 1이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이 사람의 가해 유전자형은 여기가 잘못됐죠. 라지 스몰 A, 라지 D, 스몰 D는 맞는데 라지 B 스몰 B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아니다. 라지 B, 라지 B의 동형 접합이다.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도 상당히 좀 재밌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좀 즐기면서 풀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근데 이제 문항이 좀 길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잘라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라는 형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가는 대리미존자 라지 이와 스몰 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얘에 대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형이 이게 상염색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라지 이, 라지 이, 그 다음에 라지 이, 스몰 이, 그 다음에 스몰 이, 스몰 이.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에 뭐냐에 따라서 표현형이 각각 기역, 니은, 디귿으로 달라진다.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라는 또 다른 형질이 나왔는데, 걔는 같은 염색체에 있는 두 쌍의 대리미전자 H와 R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두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다인자 유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문자 수에 의해서 표현형 결정이 된다 하는 다인자 유전의 일반적인 설명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 가는 혼자 독립돼 있고, 나를 결정하는 H와 R은 연관돼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으로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 전제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자료가 나왔죠. 가계도가 하나 나와 있고 표가 또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구성원 1번부터 6번까지 가계도 이런 식으로 이 가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하는 그런 정보만 주고 있고, 그다음에 표는 1번부터 6번까지의 체세포 한 개당 EHR 대문자 EHR의 총합을 여기서 제시를 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가에 대한 표현형. 표현형이면 이제 요거 중에 뭐냐에 따라서 표현형이 기역, 니은, 디귿 중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 가와 나를 결정하는 이 유전자들이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인지 그런 언급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수 있도록 설계를 좀 해놨습니다. 자, 일단 이런 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숫자가 아주 많은 것 또는 0개. 그러니까 뭐다 가지고 있거나 최대치로 가지고 있거나 최소치로 가지고 있는 거,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좀 해주시면 돼요. 지금 얘는 6개를 다 가져야 돼. 그러면 1번의 유전자형은 뭐란 얘기예요? 라지 E, 라지 E. 그 다음에 라지 H, 라지 H, 라지 R, 라지 R. 요렇게 돼야만 6개 총합 가질 수 있겠죠. 그럼 일단은 이제 위에 있는 E만 혼자 독립돼 있고 H와 R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1번이 남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동양적합으로 두개한 쌍식이니까 이 모든 유전자는 다 상염색체에 있다. 이렇게 알수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라지 라지 이 일대 기역이니까 동그라미 기역으로 돼 있는 5번도 라지 라지 이 조합이란 얘기예요. 일단 여기까지 따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은 대문자가 총 4개일 건데 H와 R 중에서 2개 더 더해져서 E와 함께 해서 총 4개가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럼 5번이 라지 라지 이려면 2번도 라지 2를 가져야 되겠죠. 근데 2번은 그거랑 표현형이 다르단 말이에요. 라지 2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표현형이려면 스몰 E가 하나 있는 유전자형이어야 될 겁니다. 그럼 동그라미 니은은 라지 2 스몰 E란 얘기고, 그 다음에 디귿 혼자 있는 건 스몰 E 스몰 E겠죠. 이렇게 이제 얘에 대해서는 다 알아내게 되었다. 그래서 2번은 라지 스몰 E 이렇게 선 그어주고, 그 다음에 3번은 스몰 E 스몰 E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 라지 E 스몰 E 됐고, 그 다음에 6번은 라지 E 스몰 E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E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대문자 총합이 1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 벌써 하나가 적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야? 나머지 다 소문자란 얘기지. 요렇게, 요렇게. 자, 그럼 5번 같은 경우에는 1번으로부터 라지 H, 라지 R이 연관되어 있는 요 염색체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부터는 스몰 H, 스몰 R이 연관되어 있는 요 염색체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대문자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3번은 대문자 두 개인데 일단 얘는 좀 넘어가고 숫자가 좀 많은 것부터 한번 봅시다. 4번은 대문자 총합이 5개예요. 근데 자릿수가 6개인데 하나 빼곤 다 대문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 소문자가 눈에 벌써 보입니다. 다써 있어. 그럼 나머지는 다 대문자로 채워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5개다. 그러면 요거로부터 6번 같은 경우는 라지 치 라지 아를 연관된 걸 하나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6번이 대문자 총몇개 받나 봤더니 3개를 갖는데요.

둘, 세 개. 다 있어. 그러면 나머지는 다 소문자로 채워주면 되겠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누구한테 받았을까? 요거는 엄마, 아빠한테 받았겠죠. small h, small r. 근데 3번은 대문자를 몇개 갖는다고? 두 개를 가져야 된대. 남은 자리 두 자리 있는데 나머지 싹 소문자야. 그러면 이두 자리에 대문자 채워주면 되는 거죠. 요런 문제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그냥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만 알면 사실은 그냥 퍼즐 만들 맞추듯이 굉장히 즐겁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란 얘기죠. 자, 보기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2번에 가의 유전자형 라지 스몰 이냐. 맞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6번에게서 스몰 이, 스몰 H, 라지아를 모두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이 될수 있느냐. 스몰 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몰 H와 라지R이 연관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생식세포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 니은은 잘못됐고. 그 다음에 디귿. 기역은 맞고, 니은은 잘못됐고. 디귿입니다. 5번과 6번 사이에서 자손 동그라미 A가 태어날 때, 얘가 라지 E, 라지 H, 라지 R, 요 대문자의 총합이 3일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3일, 3으로 받을 수 있는 조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요 대문자 밑에 있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요 가닥에는 대문자 두개 있겠죠? 요 염색체에는? 요 염색체에는 대문자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요 염색체에 대문자 두개 있고요. 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H와 R에 대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대문자의 조합은 하나도 안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두개 가질 수도 있죠? 근데 두개 가지는 게 하나도 안 가는 거에 비해서 0이거나, 2,0이거나, 조합이 두배더 많으니까 확률이 두 배일 거고, 그 다음에 최대치로는 네 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라지 H와 라지 R을 다 더했을 때.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 확률 계산해야 되니까 확률은 4분의 1, 요건 두 배, 2분의 1, 요거는 4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러면 2에 대해서는 라지 2를 가질 확률은, 하나만 가질 수도 있고요. 그죠? 여기서 스몰이 받으면 하나만 여기서 받게 될 거고, 여기까지 라지 2를 받게 되면 총합해서 두 개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라지 2에 대해서는 조금 올려서 써보면, 라지 2에 대해서는 하나 받거나 두개 받거나, 하지만 확률은 반반으로 똑같고, 2분의 1, 2분의 1. 그럼 지금 대문자 3개인 거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3개를 만들 수 있는 조합은 여기서 2개, 여기서 하나 받는 요 조합밖에는 없어요. 그럼 어때? 얘네 둘이 만나서 수정될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4분의 1이어야 되죠. 요거밖에 지금 조합이 안 나오니까. 근데 8분의 1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디귿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기역만 맞아서 1번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차근차근 풀어주면 되는 그런 문항이고요. 지금 이 문제는 선생님은 굉장히 수월하게 풀었죠. 왜냐하면 과거에 거의 똑같이 생긴 6월 모평 문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6월 모평을 선생님이 해설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문제 세팅이 방금 문제보다 오히려 조금 더 하나가 더 붙어가지고 더 어려운 걸 풀어낸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2, 3학년도 6월 모평 17번 문항이었는데,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인지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좀 시작을 했고, 가라는 형질은 대림유전자 라지와 스몰이에서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방금 봤던 거랑 똑같은 그런 설정이죠. 그래서 표현형은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유전자형이 라지 E, 라지 E냐, 라지 E, 스몰이냐, 스몰이 스몰이냐에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나라는 또 다른 형질은 세쌍. 우리가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는 두 쌍이었단 말이에요. HR. 근데 여기서는 세쌍. 대림유전자 HR, T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나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어쩌고 저쩌고. 다인자 유전이다. 뭐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가계도가 제시가 되어 있죠. 이 가계도는 뭐에 대한 표현형을 나타낸 거냐면, 가에 대한 표현형만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빗금으로 돼 있는 사람이, 요게 동그라미 니은으로 발현된, 요세개 중에 동그라미 니은으로 발현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요 와플 모양이 동그라미 디귿으로 발현된 사람 두 명. 그럼 나머지 색칠된 사람들은 다 동그라미 기역으로 발현된 사람들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런 자료가 일단 하나 있고, 그 다음 표가 제시가 돼 있죠. 이 표는 1, 2, 3, 6, 7. 요 다섯 명에게에서만 이제 정보를 주는 건데, 거기에서 E부터 T까지 E, R, E, H, R, T 네 종류의 대문자를 총합 몇 개를 갖느냐를
나타낸 그런, 그래서 조금 이제 가짓수가 하나 늘어났다. 뭐, 그 정도가 좀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어떤 단서가 뭐였냐면, 구성원 1에서 스몰이 라지H, 라지R은 7번 염색체에 있고, 라지T는 8번 염색체에 있다. 이런 단서를 그냥 문장으로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야? 일단 구성원 1의 유전자형 절반을 알려준 거죠. 구성원 1번은 7번 염색체의 요 조합을 갖는다. 그래서 시작점을 잡아준 겁니다. 그럼 1번이 스몰 E랑 라지 H랑 라지 R이 연관된 거 하나 가져. 가져. 나머지 이제 하나의 상동 염색체가 있겠죠. 그 다음에 라지 T도 다른 염색체에 갖고 있어를 알려준 겁니다. 1번에 대해서. 자, 그러면 1번은 일단 스몰 E가 있는 게 확실해요. 그러면 요셋 중에 라지 E 스몰 E거나 스몰 E 스몰 E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라지 E 스몰이라면, 그럼 이 사람이 라지 E 스몰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스몰 E 스몰 E거나 라지 E 라지 E거나 뭐둘 중에 하나여서 이 밑에서 이제 기역 두명 나올 수 있는 거는 똑같은데,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라지 E 스몰 E일 때 나머지 이 기역과 디귿은 라지 E 라지 E 스몰 E 스몰 E 뭐 이게 둘이 바뀔 수는 있겠으나 요 조합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밑에서 디귿과 기역이 온전히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요 밑에서는 항상 라지 E 하나, 스몰 E 하나 받아서 니은만 태어나야만 하는데 그런 조합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니은이 스몰 E, 스몰 E구나를 먼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은은 스몰 E, 스몰 E 조합이다. 그러면 지금 이 기역은 뭐여야 하냐? 그러면 기역과 디귿 중에 라지 E 스몰이랑 라지 E 라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기역이 라지 E 스몰 E여야 밑에서 라지 E 스몰 E도 나오고 얘가 라지 E 스몰 E고 얘가 라지 E 라지이면 그 밑에서 라지 E 라지 E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라지 E 스몰 E도 똑같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만약에 라지 E 라지이면 역시나 라지 E 스몰 E의 니은만 아, 디귿만, 다른 표현형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E에 대해서는 유전자형을 다 우리가 찾아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요건 필요 없죠. 요건 필요가 없고, 유전자형까지 다 올려줬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구성원 1번은 이 대문자의 총합이 6개라고 합니다. 근데 총 8자리인데요. 요 가에 대해서 이미 소문자 2개가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자리에 다 대문자 채워주는 거예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똑같이 푸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5번이 여기서 스몰 E를 받은 게 확실하죠, 지금. 그럼 스몰 E 밑에는 라지 H, 라지 R, 그 다음에 요둘 중에 하나 받으니까 라지 T가 반드시 하나 올 거야. 근데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더 이상의 자료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6번 같은 경우에도 아빠로부터 스몰 E 받았다면 라지 H, 라지 R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T도 라지 T가 하나 올 수밖에 없죠. 무조건. 동역 접합이었으니까. 그럼 6번은 대문자 몇 개인지 봤더니 총합 5개래.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그럼 나머지 세 자리 중에 한 자리만 대문자다라는 정보를 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넘어가 보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는 3번이 대문자 총두 개래요. 근데 그게 벌써 써 있죠. 그럼 나머지 뭐야? 다 소문자란 얘기죠. 스몰R, 스몰R, 그 다음에 스몰T, 스몰T. 그러면 이 밑에서 태어난 자손들은 다 스몰H, 스몰R을 반드시, 스몰T도 반드시 하나 받아야 될 거고, 라지 E 밑에 스몰 H 스몰 R 그 다음에 스몰 T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7번 보니까 대문자 총합 3. 근데 여기서 두개 이미 써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중에 하나만 존재한다는 얘긴데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타고 올라가다 보면 나머지가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형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풀이를 하진 않고 지금 이 마지막에 요 단서 2, 4, 5, 8은 나에 대한 표현형이 모두 같다를 통해서 이제 퍼즐 마지막에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5번 같은 경우, 아, 지금 2, 4, 5, 8이니까, 2, 4, 그 다음에 5, 8, 이 4명의 대문자 수가 모두 다 같아야 돼요. 요거까지만 한번 맞춰볼까요? 5번이랑 8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대문자는 얘가 4개, 그 다음에 8번이 하나 있고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와 4개가 같은 대문자 수를 가지려면 나머지 여기는 다 대문자로 채워줘야만 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소문자로 채워줘야만 하나, 둘, 셋, 네 개로 맞아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로 맞아떨어질 거 아니에요. 요렇게 해서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대문자 네 개일 거고, 그 다음에 2번도 대문자 네 개일 거다. 해서 그거를 가지고 퍼즐을 맞춰주면 되는 그런 문항이 과거에 이미 출제가 된 적이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항 한번 또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이후의 스텝 여러분들이 밟아보시라고 끝에까지 가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이걸 한번 또 연습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우리의 문제로 돌아와서 17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17번은 이게 사람의 유전병 문제인데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양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 색채에 있는 세 쌍의 대림 유전자 A, B, D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요건 이제 두 번째 단서부터 써 있는 거고요.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첫 번째 단서는 그냥 선생님이 이제 말로 설명을 할 건데 자, 가라는 하나의 형질이 A, B, D라는 세 종류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Large B, Small B, Large D, Small D 조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전자들이 다 어딨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 색채 있대. 일단 상염 색채 있고요. 그래서 이 연관 1 독립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대문자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다인자 유전에 대한 단서가 뒤에 붙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문제 상황은 가에 대해서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부모 사이에서 정상 정자와 정상 난자가 수정돼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건 정상적으로 태어났을 때, 이 아이의 가의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림 유전자 수가 3개일 확률이 무려 2분의 1입니다. 절반은 대문자 3개로만 태어난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 조합이 많이 나올 순 없겠다를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부모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두 개는 연관돼 있고 하나는 독립돼 있단 말이에요. 뭐를 연관으로 둘 것인가는 그냥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뭐 AB 연관으로 놔도 되고 BD 연관으로 놔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해설지의 세팅이랑 맞춰가지고 AB 연관으로 그다음에 D는 독립으로 그냥 두고 풀게요. 이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스몰 D니까 라지 D 스몰 D가 별도의 염색체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죠. 문제는 A와 B가 연관되어 있는 건 우리가 이제 가정했으니까 아는데, 라지 A와 라지 B가 연관이 돼 있을 것이냐, 아니면 라지 A와 라지 B가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에 나눠져 있을 것이냐, 요거에 문제만 달려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일단 많은 조합이 나오면 안 돼, 지금. 그죠? 많은 조합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D에 대해서만 조합을 해봐도, 라지 D가 몇개올수 있느냐, 자손에서. 자손에서 라지 D를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하나 가질 수도 있고, 최대로 두개 가질 수도 있어요. 벌써 D에 대해서만 세 가지 조합이 나와. 더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네가 이미 비율이 1대 2대 1이라서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의 확률로 이제 이 D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나오는데, 그럼 B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뭔가 가짓수를 늘리면 안 된다. 그럼 제일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양쪽이 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요 가닥에도 결국엔 대문자 한 개, 여기도 대문자 한 개, 여기도 대문자 한 개, 여기도 대문자 한 개여서 A와 B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합을 해도 총합 대문자가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게 해준다면, 그렇다면 A와 B와 D의 총합, 이 자손이 가질 수 있는 A, B, D의 총합은 두 개, 세 개, 최대 네 개까지만 가능할 거고요. 그 중에 절반은 3인 조합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거 외에 다른 어떤 조합을 만들어 보면 이 2분의 1의 확률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 부모에서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구나. 여기까지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비분리 상황이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정자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대요. 그래서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정자가 형성이 되었으며, 이 정자가 어머니의 정상 난자와 수정이 돼서 동그라미 A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분리의 결과로 태어난 동그라미 A의 대문자 수는 두 개. 대이. 대문자가 두 개로 태어났다. 그리고 얘는 염색체 수가 하나 더 많은 EN 플러스 1이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의 핵경은 모두 정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대문자 두 개를 받는 거는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거에서 가장 최소치란 말이에요. 근데 염색체를 하나 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최소치의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A와 B가 연관되는 이 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친다면, 그러면 일단 아빠로부터
그게 1분열 비분리든 2분열 비분리든 A와 B에 대해서 대문자 두 개가 무조건 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난자는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엄마도 A와 B에 대해서 대문자 둘 중에 하나 뽑아주면 대문자 한 개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음색 차수는 하나 더 많으면서 라지 D의 숫자는 늘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스몰 D, 스몰 D, 스몰 D의 조합으로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스몰 D, 스몰 D로 주게 되려면 요거는 이분열 비분리여야만 한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가의 유전은 세 쌍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다인자 유전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어머니에게 스몰 A, 스몰 B, 스몰 D를 모두 갖는 난자가 형성이 될수 있느냐? 스몰 D는 가능할 수 있지만 스몰 A, 스몰 B는 불가능. 그렇게 연관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났다. 여기서 스몰 D로만 받아야 되죠. 그래서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결과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8번 문제예요. 요거는 탐구 문제 되겠습니다. 우리가 1회에서도 산호와 조류의 공생관계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 그 내용을 보자면 가에서 산호가 하얗게 변하면서 죽어가는 백화현상이란 걸 관찰을 했대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산호의 체내에 서식하는 공생하는 조류의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 아닐까. 공생 조류가 감소하니까 상리 공생 관계인데 얘도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고 죽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호를 집단 1, 2로 나누고 1은 32도, 2는 27도의 수온을 유지하면서 배양을 했대요. 그럼 1이 더 높은 수온으로 배양을 한 거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1, 2에서 산호의 체내에 서식하는 공생 조류의 수와 그다음에 공생 조류 한 개체당 엽록소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그림과 같았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1, 2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A, B로 결과를 줬죠. 1, 2가 여기 중에 뭐에 해당이 되는지 우리가 찾아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낼때 항상 결론이 존재해야만 한다. 결론은 해수 온도가 상승하니까 산호의 체내에 서식하는 공생 조류의 수도 감소하는구나. 내가 처음에 생각한 게 맞았구나를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낸 거죠. 자, 그럼 이게 공생 조류의 수인데 온도가 상승하면 공생 조류의 수가 감소한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감소한 쪽이 더 따뜻한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는 2, 27도, 1은 32도에서 이제 그 배양한 결과일 겁니다. 근데 지금 옆에서 엽록소 함량은 어디에도 엽록소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갑자기 이거는 왜 자료가 제시가 됐느냐? 이거는 혹시라도 모를 반박에 대비한 그런 이제 어떤 조사 결과라고 보면 되는데요. 얘가 수는 굉장히 줄었어도 하나의 개체당 광합성을 엄청 잘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수가 준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 라고 누군가 반박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미리 조사를 해놓은 거야. 여기서 보면은 수온에 따라서 공생 조류의 수는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죠. 근데 그때 한 개체당 가지고 있는 엽록소 함량 자체는 얘가 조금 높은 건 사실이야. 하지만 이 숫자 차이에 비해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 그래서 한 개체가 그 광합성을 더 훨씬 열심히 잘해가지고 이 개체 수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온도의 상승이 공생 조류의 수를 줄였고, 그래서 그것이 산호의 백화현상으로 연결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보기 기억에 B는 2이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니은. A에서 산호는 공생 조류와 한 개체군을 이루나요? 같은 개체군이려면 같은 종이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종이죠. 동물과 그다음에 광합성할 수 있는 생물이니까. 그래서 틀렸고. 그다음에 디귿. 디귿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동그라미 기억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예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지금 해수 온도는 비생물적인 요인이잖아요. 그리고 산호가 영향을 받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로 볼 수가 있겠네요. 디귿은 맞는 보기. 그래서 디귿만 맞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9번 가계도 분석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별표 붙었죠? 근데 엄청나게 막 크게 어렵고 그러진 않아요. 자,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지 가나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가나다의 유전자 중한 개는 X염색체 있고 나머지 두 개는 같은 상염색체에 연관이 돼 있대요. 그리고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라지 A, 스몰 A 조합. 그 다음에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라지 B, 스몰 B 조합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다라는 형질은 라지 D, 스몰 D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각 다 대문자가 완전 우성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세 쌍의 유전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개만 X염색체, 나머지 두 개는 상염색체 연관,

누가 연관이 되어 있고 누가 XMT인지를 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계도가 나왔는데 가계도는 구성원 동그라미 A. 근데 이 A의 성별은 알수 있겠습니다. 배우자가 여자니까 성별은 남자인데 표현형을 그냥 좀 숨기고 싶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머지에게서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럼 볼게요. 일단 빗금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만 발현됐다고 합니다. 가나 중에서는 가만 발현됐고요. 그다음에 와플 모양은 둘 중에서 나만 발현됐고, 그다음에 색칠된 사람은 가나가 모두 발현된 그런 어떤 표현형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가계도 밑에 이런 단서가 추가로 제시가 돼 있고, 동그라미 A라는 이 남자에서 스몰 A와 스몰 B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 스몰 A 두 개, 스몰 B 하나거나 뭐1 플러스 2거나 2 플러스 1이겠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둘 중에 하나는 동형접합인 게 있겠구나.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단서는 여기 써놓진 않았는데 다가 발현된 사람을 그냥 문장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세 가지 표현형을 가계도에 이제 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쉽지 않아서 보통 이제 다가 추가되는 경우는 이렇게 문장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가계도 구성원 중 2번, 그다음에 동그라미 A, 그다음에 4번, 그다음에 8번, 9번, 8번, 9번에서만 다가 발현됐대요. 여기 이 에서만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나 이런 거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 많이 얼마나 고마운 그한 글자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가끔 진짜 어렵게 내는 경우에는 이렇게 다에 대해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형 알려주면서 여기에서 다가 발현되었다. 많이 없어. 그러면 많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른 개체들 중에서도 발현된 애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많이라고 딱 한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 외에는 다가 발현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걸 써놓고 나니까 동그라미 A는 가와 나가 발현이 안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건 그냥 모르는 겁니다. 발현이 됐을 수도 안 됐을 수도. 그래서 가와 나에 대해서는 표현형 안 알려준 거고 다에 대해서만 알려준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을 지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가계도 만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똑똑, 갑툭튀 있나요?부터 이제 물어보고 시작한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표현형을 안 알려줬을 때는 이제 가나에 대해서는 갑툭튀를 찾을 수 없고 1번과 2번은 아주 갑툭튀를 안 만들려고 노력한 어떤 흔적이 느껴집니다. 얘만 잔뜩 발현하고 얘는 하나도 발현 안 하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의 숨통을 틔워주는 부분이 있다. 6번, 7번은 모두 나가 발현이 안 됐는데 나가 갑툭튀. 그다음에 6번, 7번은 모두 다가 발현이 안 됐는데 다가 갑툭튀. 나와 다에 대한 갑툭튀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온 형질이 뭐다? 열성 형질이다. 그래서 나와 다는 모두 열성 형질인 것을 비교적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다가 발현된 여자들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뭐가 연관돼 있고 어디 있고 이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여자들이라면 다 동형접합으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열성 형질이니까.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의 유전자 형일 거고, 나다 모두 발현됐으니까. 4번도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일 거고, 그 다음에 8번도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겠죠? 일단 이세 명에 대해서만 한번 올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4번은 이 스몰 B, 스몰 D 중에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았을 겁니다. 근데 1번은 나와 다가 발현이 됐어요, 안 됐어요? 둘다안 됐잖아요? 그럼 둘다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 라지 B와 라지 D가 있어야만 하겠죠? 써놓고 보니까 1번이 남자인데 모든 유전자 형이 B와 D에 대해서 두 개씩, 두개한 쌍. 그럼 이거는 상염색체 있어야만 하고 상염색체에 있는 거두 개는 연관돼 있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 상염색체에 있는 그런 유전자들이다. 자동으로 가는 X염색체에 혼자 독립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죠. 요렇게 찾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X염색체에 있는 가의 우열 관계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가가 발현이 됐어요. 만약에 가가 열성이라고 해보자. 열성이라면 가를 발현하게 하는 열성 유전자 두개한 쌍으로 가져야만 발현될 텐데, 그럴 때는 당연히 아들이 가가 발현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니죠. 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열성이 아니고 우성 형질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가를 발현하게 하는 우성 유전자도 갖고 있지만, 열성 유전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열성 유전자가 5번에게 전달이 된 거고, 아빠로부터 Y 염색체 받으면서 열성 표현형이 발현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럼

1번도 small ay겠고. 그래서 가가 발현된 사람은 large a를 적어도 하나는 갖고 있는 거고, 8번도 large a 있겠죠. 근데 7번은 large a가 없습니다. small a, small a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빠와 엄마로부터 small a를 하나씩 받았다. 그러면 아빠는 가는 발현이 안된게 확실하겠네요. 확실하고. 그 다음에 4번은 가가 발현됐으니까 large a 있는데 아빠로부터 small a 하나 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 6번 가 발현됐으니까 large a 하나 있는 아들. 그 다음에 9번은 가 발현 안된 아들. 그죠? 7번으로부터 small a 하나 받았겠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8번은 아빠로부터 small a 하나 받았을 거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B와 D는 연관되어 있으니까 연관된 걸 상태로 한번 이제 올려봅시다. 5번은 엄마로부터 small b, small d 받았을 거예요. 근데 아빠랑 표현형이 똑같은 거 보니까 라지비, 라지디 아빠로부터 받았겠죠. 그 다음에 6번도 나다에 대해서는 아빠랑 표현형이 같아서 라지비, 라지디 세트로 받았을 거고, 엄마로부터 small b, small d 받은 것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9번은 나다가 모두 발현됐어. 그럼 small b, small b, small d, small d 조합일 거고, 둘 중에 하나는 엄마로부터 받았겠죠. 근데 엄마도 둘 다에 대해서 정상이야. 그러면 라지비, 라지디 조합이 있겠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8번이 가지고 있는 스몰 b, 스몰 d 중에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빠로부터 왔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엄마는 나다 모두 발현이 안 됐어. 그러면 라지비, 라지디 조합이 있을 거죠. 그럼 이거를 엄마가 줬겠네. 그죠? 지금 얘는 다가 발현됐기 때문에 스몰 d, 스몰 d의 유전자형인 게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라지 d를 받았다면 그건 엄마로부터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아빠로부터 왔겠다. 근데 이 나머지 한 자리, 몰라서 찝찝해 하려고 했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이런 조건이 있다. 그래서 더 A와 B를 더하면, 스몰을 다 더하면 이제 3개가 나와야 되니까, 아, 스몰 B, 스몰 B구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는 열성 형질이다. 우성이라서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나의 유전자와 다의 유전자는 같은 염색체에 있다. 상염색체 맞고. 그 다음에 디귿, 9번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의 가나다의 표현형이 모두 동그라미 A와 같은 확률. 그러면, 가는 발현 안 되고, 스몰 A만 있고, 그 다음에 스몰 B만 있고, 스몰 D만 있을 확률. 이 맞장하지. 이렇게. 그러면 이 사이에서 6번과 7번 사이에서 스몰 a만 받으려면 y를 받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건 2분의 1이고, 그다음에 스몰 b, 스몰 d만 가질 확률은 이쪽에서 요거 받고 이쪽에서 요거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4분의 1이고, 동시에 만족하면 8분의 1이 되니까 16분의 1이다. 잘못된 내용이겠죠? 그래서 니은만 맞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조금 많이 어렵지 않은 그런 가기도 분석 문제. 그 다음에는 마지막 문제 20번입니다. 요거는 그냥 이 종다형성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림은 여러 생물종이 서식하는 지역 X에서 개발 전에 비해 개발 후에 보존된 서식지의 면적에 따른 살아남은 생물종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자료예요. 그래서 보기 기억에 X의 종 다양성은 S1일 때가 S2일 때보다 낮으냐 물어봤습니다. 종 수가 적으면 당연히 종 다양성 낮겠죠. 그래서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생물 다양성이 광선 원인 중에는 서식지 파괴가 있고, 그 다음에 디귿, 보존된 서식지 면적이 절반으로 감소하면, 그러면 살아남은 생물종의 비율도 절반으로 감소하나요? 아니죠. 90%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그래서 기역 니은 맞고 답은 3번인 문제까지 마무리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3회 모의고사 풀이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4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회 모의고사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부터 봐야 되겠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12번. 그림 가는 중위도 지방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밑줄. 그 다음에 나는 중위도 지방 대기의 연직 기온 분포. 자, 연직 기온 분포 밑줄.

줄. 자, 보겠습니다. 연직 수온분포라고 했는데 수온이 일정했다가 안으로 갈수록 깊이 들어갈수록 수온이 감소하고 있다가 다시 수온이 일정한 층이 나오고 있죠. 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에 혼합층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 얘기할 수 있죠. 혼합층이 있구나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수온약층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심해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맞죠? 자, 이런 상태에서 혼합층이라고 하면 여기 수온이 이렇게 일정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바람에 의한 혼합 때문에. 즉, 바람의 세기가 셀수록 혼합층은 두꺼워지고, 두꺼워지고, 두꺼워지고, 두꺼워진다고 하면 밑에 있는 찬물이 많이 섞이는 거기 때문에 바람이 세면 셀수록 혼합층의 평균 수온은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 자, 수온약층이라고 하는 건 햇빛이 얼만큼 2층에서 흡수되느냐에 따라서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이 점점 내려가는, 하강하는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온약층은 다른 층과 비교해 봤을 때 수온약층을 기준으로 수온약층 내에서 밑에는 수온이 낮다, 위에는 수온이 높다. 자, 수온이 높은 가벼운 물이 위에, 수온이 낮은 무거운 물이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온약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정층이다라고 얘기하죠. 안정층. 그래서 혼합층과 심해층 같은 경우는 어떠한 물에 연직 운동이 일어날 수 있죠. 특히나 혼합층 같은 경우는 바람에 의한 혼합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연직 운동이 활발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수온약층 같은 경우는 연직 운동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아셨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해층 같은 경우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햇빛에 의한 흡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수온이 일정하게, 즉, 수온이 최저로, 수온이 최저로 나타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밀도는 최대가 되는 층을 우리가 이제 심해층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볼수 있는 건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이 각층의 특징이 어떠한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직 기온 분포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C 구간은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는 구간이죠. 아, 여기 우리 대류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긴 다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아, 여기 성층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중간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열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구과학 1에서는 요 기권의 연직 어떤 구조, 층상 구조를 잘 다루진 않지만 통합과학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을 얘기할 때 기권의 운동, 특히나 이 대류권에서, 대류권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기상현상이 잘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람이 부는 거, 비가 내리는 거, 이러한 대부분의 기상현상은 대류권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대류권의 구조 정도는 정확하게 좀알 필요가 있다. 아셨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볼게요. A는 B보다 평균 밀도가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혼합층과 심해층을 비교하는데, 심해층은 수온이 제일 낮은 층, 가장 차가운 물이 있는 곳, 가장 무거운 물이 바닥에 쫙 깔려 있는 곳이 심해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해층, 이 연직 구조상 심해층이 밀도가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A는 B보다 평균 밀도가 작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B가 제일 밀도가 큽니다. 아셨죠? 틀렸고요. C는 D보다 평균 기압이 높다. 자, C는 대류권, D는 중간권. 둘다 대류가 일어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많은 공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 대류권에 많이 모여 있다는 거죠. 많은 공기가 대류권에 모여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자면 대류권은 기압이 높다.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 그쵸? 지표면 부근의 기압은 1014헥토파스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열권까지 가면 기압이 굉장히 낮다. 아주 희박한 대기.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기압을 표시하라라고 한다면 기압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면 거의 기압이 0에 수렴하는 지표면 부근의 기압이 굉장히 높은 이런 상태.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C는 D보다 평균 기압이 높다. 대류권은 중간권보다 평균 기압이 높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A와 C는 해안과 대기의 다른 층에 비해 연직 운동이 활발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A층은요, 연직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바람에 의한 약간 강제적인 느낌으로 혼합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한 연직 운동에 의해서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A층은 연직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바람에 의해서 약간 강제적인 느낌으로. 그다음에 C층은 어떻죠? 대류권입니다. 대류가 굉장히 잘 일어나기 때문에 대류권이라고 부르죠.

보는 거고, 여기에서의 이 대류권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밑에 있는 공기층은 온도가 높고요. 위에 있는 공기층은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높은 공기는 상승하기가 쉽고, 온도가 낮은 공기는 하강하기가 쉬워요. 무거워서 하강하기 쉽고, 뜨거워서, 뜨거워져서 가열이 잘 돼서 가벼워지면 상승하기가 쉽고, 요런. 그래서 대류권은 상승과 하강이 비교적 잘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류가 잘 일어나요? 대류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연직운동이 활발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대류권 같은 경우는 수증기, 물, 이 물의 상태 변화가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죠. 공기 중에서. 그래서 기상현상과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러한 기상현상이 잘 일어나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상태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잔열이 방출되고, 그러다 보면 상승하는 공기가 더 쉽게 상승할 수가 있고, 연직운동이 덜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류가 잘 일어날 수 있는 구조, 거기에 기상현상까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연직운동이 굉장히 활발한 층이다. 우린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C도 연직운동이 활발해. 그러면 A와 C는 해안과 대기의 다른 층에 비해 연직운동이 활발하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니은, 티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봤어요. 우리 이제 그럼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면 해수의 층상 구조를 한번더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해수의 물리량과 관련된 문제죠.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측정한 평균 수온의 연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것은 이 해역은 과연 어느 해역일까 라고 하는 거. 보니까 8월에 수온이 높네요. 그 다음에 12월에 수온이 낮네요. 맞죠? 그러면 계절 변화가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어야 돼 라는 거. 그런데 계절 변화가 나타나는데, 계절 변화가 나타나는데 8월에 수온이 높다, 12월에 수온이 낮다라고 하면, 이거는 북반구와 가까운데? 지금 이 어느 해역이라고 하는 것은 북반구 중위도 정도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계절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면 중위도지요. 그런데 8월은 여름철, 12월은 겨울철이 될 테니까. 아셨죠? 이제 이런 감각을 갖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8월에는 12월보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무엇을 가지고 판단한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니, 불지 않았니는 혼합층의 두께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아셨죠? 자, 8월의 혼합층 두께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12월의 혼합층 두께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굉장히 두껍다는 얘기는 바람에 의한 혼합이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다. 바람에 의한 혼합이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껍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바람의 세기를 가지고, 바람의 세기를 판단해라라고 하는 것은 혼합 중에 두께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이 굉장히 바람이 세게 불었구나. 이렇게 판단. 아셨죠? 자, 8월에는 12월보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12월이 강하게 불었다. 아셨죠? 북반구 중위도라고 하면 우리 지역을 생각해 보면 좋겠죠. 우리 지역도 강풍주의보가 쉽게 발효되는 시기는 언제? 겨울철. 아셨죠? 예,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해수의 밀도는 표층이 심층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표층과 심층의 밀도. 기본적으로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수온이 내려갑니다. 수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해수의 밀도는 커지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물이 밀도가 크고, 위에 있는 물이 밀도가 작은 거예요. 그게 안정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수의 밀도는 표층이 심층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겠지. 심층이 크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맞죠? 또는 자료를 봐도 좋습니다. 심층은요, 수온이 굉장히 낮아요. 최저, 심해층. 맞죠? 그런데 위에는 어쨌든 수온이 높다? 그럼 수온에 의해서 밀도를 생각해라 라고 한다면 여기가 밀도가 크고 여기가 밀도가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해수의 어떠한 층상 구조를 이루는데 밑에 들어갈수록 무거운 물이 있어야지 이 전체적인 층상 구조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겠지라고 생각을 해도 틀리진 않아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풀 수가 있고요. 그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수온 약층이 가장 두껍게 발달하는 시기는 여기서 자, 수온 약층의 두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수온 약층의 두께를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냐면 깊이를 가지고 판단해야 돼. 아셨죠? 근데 만약에 두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발달 정도를 물어본다면, 발달 정도 또는 강한 뚜렷한 정도를 물어본다면, 뚜렷한 정도 또는 발달 정도를 물어본다고 하면 이때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냐면 수온 차를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아셨죠?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두께를

물어봤어요, 두께. 그러면 두께를 판단해 보는 겁니다. 자, 8월 달의 수온 약층은 여기가 혼합층이고요. 여기서부터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즉, 8월이라고 하면 요만큼이 수온 약층의 두께가 되는 거야. 깊이를 가지고 판단. 그죠? 그런데 9월이라고 해볼까요? 9월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수온 약층의 두께가 될 거야. 요게 9월의 두께, 요게 8월의 두께. 그럼 8월의 두께가 두껍다. 맞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11월이라고 하면 11월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께가 될 거야. 그러면 8월에 비해서 훨씬 더 두께가 얇죠. 그렇죠? 그래서 두께를 물어본다. 깊이를 가지고 수온 약층의 시작 깊이,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이 끝나는 깊이. 깊이를 가지고 두께를 판단해야 되는데 문제에 따라서 두께가 아니라 수온 약층이 어디가 강하게 발달했니? 또는 어디에서 수온 약층이 뚜렷하게 발달했니?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그때는 수온차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 수온차라고 하는 건 표층과 심층의 수온차가 크면 클수록, 표층과 심층의 수온 차이가 크면 클수록 위에 상대적으로 더 가벼운 물이, 밑에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물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정한 거예요. 아셨죠? 구조적으로 안정하다? 그러면 뚜렷하다, 수온 약층이. 수온 약층이 강하게 발달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이 문제에서는 두께를 물어봤기 때문에 깊이로 판단을 할수 있지만, 만약에 다른 문제에서 수온 약층이 어디가 더 강하게 발달했니? 또는 어디가 더 뚜렷하게 발달했니라고 물어본다면, 어느 시기가 더 뚜렷하니라고 물어본다면, 그때는 위와 아래, 수온 약층의 위와 아래에서의 수온 차를 가지고 판단해라. 아셨죠? 요런 거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아셨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13번 문제 봤고요. 그럼 이거 풀어야 되겠죠? 자, 수온 약층이 가장 두껍게 발달하는 시기는 8월이 맞습니다. 됐죠? 디귿. 13번 문제 봤고요. 이제 이어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요. 보면, 지금 기후변화의 이제 요인, 특히나 이제 내적 요인과 관련된 자료죠.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수륙 분포의 변화로 해류 변화를 일으켜 기후가 변한 모습을, 거기 밑줄, 수륙 분포의 변화로 해류 변화가 일어나서 기후가 변할 때, 나는요, 피너트브 화산 활동에 의한 기온 변화를, 화산 활동에 의한 기온 변화를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자료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지금 수륙 분포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원래 북아메리카 대륙과 남아메리카 대륙이 떨어져 있었는데, 얘네들이 붙어버렸네. 붙었더니, 여기를 지나가는 멕시코 만류가 쭉 북쪽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네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수륙 분포의 변화로 인해서 대륙이 붙어버렸더니 여기서 흘렀던 난류가 여기까지 올라가 버렸어. 난류가 더 고위도로 북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를 지금 여기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난류가 북상을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이 고위도 지역에 수증기를 굉장히 많이 공급하게 되었다. 고위도 지역에 수증기를 굉장히 많이 공급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공급된 수증기들이 무엇이 돼서 떨어져요? 눈이 돼서 떨어져요. 눈이 돼서 떨어져서 여기에 쌓여요. 그래서 무엇을 만든다? 빙하를 만든다. 이런 맥락. 아셨죠? 난류가 북상해서 수증기를 고위도 지역에 굉장히 많이 공급했더니 여기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린다. 눈 발생이 커졌어요. 그래서 눈이 쌓여서 무엇을 만들어낸다? 빙하를 만들어내게 된다. 빙하가 확장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자료. 아셨죠? 그 다음에 나자료는 뭐냐면 화산이 폭발했는데 화산이 폭발한 이후에 기온 편차를 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기온 편차가 마이너스로? 전체적인 경향성을 봤을 때 화산 폭발 이후에 기온 편차가 마이너스로? 기온 편차가 마이너스로 왔다는 얘기는 기온이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아, 화산 폭발. 대규모의 격렬한 화산 폭발이 일어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화산재가 방출되죠. 아, 화산재 방출이 되고요. 이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붕 뜨면 마치 모래먼지들이 대기 중에 오랫동안 부유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햇빛이 잘 들어와야 안 들어와야 안 들어오죠. 햇빛이 튕겨 나간단 말이야. 햇빛이 꺾여버린단 말이야. 아셨죠? 그러면 햇빛이 차단되면서 기온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이 자료. 아셨죠?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보는 겁니다. 자, 가에서는 북극해로 유입되는 따뜻한 해류의 변화로 거대한 빙하가 형성되었다. 그쵸? 난류가 지금 이 대륙이 막히면서 난류가 북상을 하게 되고요. 고위도 지역에 수증기를 많이 공급하게 되니까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눈이 많이 내려요. 그 눈이 쌓여서 빙하를. 아셨죠? 그런 내용입니다. 맞는 얘기고요. 나에서는 화산 활동의 영향으로 태양빛의 산란이 증가하였다. 태양빛의 산란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햇빛이 땅바닥까지 수직으로 잘못 들어온다는 거야. 산란이라고 하는 건 빛이 무엇인가에 부딪혀가지고 깨지거나 꺾이거나 퍼지는 현상을 우리가 산란이라고 하는데, 먼지가 많아요? 화산재가 많아요? 그럼 빛이 산란을 많이 일으키니까 땅바닥까지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땅바닥의 온도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산란이 증가하였다. 맞는 얘기예요. 자, 가와 나는 기후변화의 지구 내적 요인에 해당한다. 둘다 지구 안에서의 변화죠. 그러니까 내적 요인에 해당하는 거 맞고요. 선생님 여기다 하나 더 플러스해서 둘다 자연적 요인에 해당한다라고까지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얘도 자연적 요인이고요. 얘도 자연적 요인이에요. 아셨죠? 그럼 얘도 맞는구나.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4번 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별의 진화인데요. 그림은 서로 다른 별의 진화 경로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요 가별은요, 쭉 진화의 마지막에 중성자 별과 블랙홀로, 그쵸? 나별은요, 진화의 마지막에 백색 외성으로 생을 마감한다라고 한다면, 얘는 질량이 큰 별이구나. 얘는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별이구나. 자, 질량이 큰 별,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까지 될수 있는 별이라고 한다면, 질량이 어느 정도나 커야 되냐면, 태양 질량의 8배를 넘어야 돼요. 자, M에다가 여기 동그라미 점, 태양 질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태양 질량의 8배를 넘는, 뭐, 그 이상인 별들이 이러한 진화 단계를 취할 수가 있다. 아셨죠? 자, 그런 별이라고 했을 때, 그런 별이라고 했을 때, 즉, 주기열 단계일 때, 태양 질량의 8배를 넘는 별이라고 하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진짜 질량이 큰 녀석은 블랙홀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질량이 좀 작은 녀석은 중성자 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기열성 단계일 때, 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 어떤 특징이 있니? 이걸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다고요. 아셨죠? 정리해 볼게요, 밑에다가. 자, 태양 질량이 8배를 넘어요? 그러면 얘는 중심에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대류핵을 가질 수 있어. 대류핵을 가질 수 있어. 아셨죠? 그 다음에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가 되냐면 1800만 K 이상이에요. 중심부의 1800만 K 이상이란 얘기는 이 주기열성, 지금 요 정도의 질량, 태양 질량 8배를 넘는 주기열성이라고 했을 때그 주기열성의 중심부에서는 CNO 순환 반응이 주된 반응으로 일어납니다. 아셨죠? 기억하시고요. 이 별이라고 한다면, 주기열성일 때, 이 별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로 뜨거운 녀석이어야 되냐면, 분광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러한 별들은 O형별이나 B형별이 될수 있어요. 아셨죠? 엄청 질량이 커요? 그럼 O형별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작으면 B형별이 되는 거고. 아셨죠? A형별은 안 됩니다. A형별은 이런 최종 진화 단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질량이 크지 않아요. A형별은 질량이 커봤자 태양 질량의 3배 정도? 아셨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는 거고요. 이러한 별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과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광도가 커요. 그쵸? 그 다음에요. 또 표면 온도가 커요. 표면 온도가 커요. 비교해 볼수 있는 거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면 온도만 큰게 아니에요. 중심부 온도도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지름이 커요. 이런 것도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진화 속도가 어떤가요? 진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진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수명으로 봤을 때는 수명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짧아요. 라고 하는 것도 한 번에 쭉 정리. 아셨죠? 그래서, 태양 질량이 8배를 넘는 별이라고 한다면, 그 이상의 별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진화 단계를 거칠 것이고, 그 정도의 주기열성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특징들이 있구나를 한 번에 싹 정리해주면, 관련 문제를 풀 때,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 연습하다 보면, 적지 않아도 머릿속에 샤샤샥 나온다는 거죠. 아셨죠? 문제 보겠습니다, 그럼. 자, 나의 진화 과정에서 별 내부에서는 철이 생성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철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거성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입니다.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계속하면서 연쇄적으로 더 무거운 원소, 연쇄적으로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가장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냈다. 뭐까지? 철까지. 즉, 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별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요, 주기열성일 때 태양 질량의 8배, 그 이상의 질량인 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녀석이라는 거죠.
초고성이 되었을 때 아셨죠? 중심부에서.

그렇다고 하면 나의 별이 중심부에서 철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지. 나의 별이 아니라 누구? 가의 별이라는 거지. 가의 별. 아셨죠? 요거 체크하시고요. 자, A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은 나보다 가의 진화 단계에서 길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A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주계열 단계.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주계열 단계. 즉,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은 질량이 작은 별일수록 길다. 수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진화 속도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질량이 큰 별일수록 짧다. 진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수명이 짧기 때문에. 아셨죠? 자, 그렇다고 하면 A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은 나보다 가의 진화 과정에서 길다가 아니라 짧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셨죠? 누가 더 길다고요? 나가 길다고요. 아셨죠? 가와 나의 진화 경로가 다른 이유는 별의 질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질량이 매우 큰 별. 아셨죠?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이라고 하면 이런 단계. 질량에 따라서 그 안에서 에너지를 얼마큼 폭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얼마큼 이 별이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느냐, 빨리 진화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된다. 질량에 따라서. 아셨죠? 그러면 디귿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은요. 보면 역시나 지금 별의 내부 구조, 별의 물리량과 관련되어 있는 내부 구조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는 질량이 다른 두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밑줄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예요. 아셨죠?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볼 때, 얘는요. 지금 중심액이 있고요. 중심액을 복사층이 둘러싸고 있고요. 가장 외곽부에 대류층이 있네. 얘는요. 중심부에 대류를 하고 있는 핵이 있네. 그리고 그 외곽에 복사층이 있네. 아, 대류핵을 가지고 있어? 너는 그러면 태양 질량의 두배 이상. 아, 너는 요 녀석이라고 하면 태양 질량의 두배 이상인 별이구나. 요렇게. 아셨죠? 그러면 태양 질량의 두배 이상인 녀석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류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K 켈빈 이상입니다. 중심부에서 CNO 순환 반응이 주된 반응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아셨죠?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체크 됐죠? 자, 이런 별이라고 하면 A형 별이 될 수도 있고요. B형 별이 될 수도 있고요. O형 별이 될 수도 있고요. 아셨죠? 그런 것도 같이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중심핵이 있고요. 중심핵을 복사층이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에 대류층. 아,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이 가질 수 있는 내부 구조, 전형적인 내부 구조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여기 있는 요 별은 태양 질량의 두 배보다는 작은 별이야. 아셨죠? 두배 또는 뭐 이하인 별이야. 이렇게도 문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에서 같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핵의 중심부를 찍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그릴게요. 쭉 그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을 10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이라고 가정을 하면 대략적으로 태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이 중심핵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중심핵의 크기라고 하는 건 수소행용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나 될까? 이 중심핵의 크기가 대략적으로 한3 정도 반지름. 아셨죠? 그 다음에 복사층까지는 크기가 얼마나 될까? 대략적으로 한7 정도. 아셨죠? 요 정도의 감각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별의 반지름을 10이라고 했을 때 중심핵은 3. 복사층까지는 7. 아셨죠? 이게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별을 이해한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놓고 보겠습니다. 자, 태양의 내부 구조는 나보다 가에 가깝다. 태양의 내부 구조. 태양은 태양 질량이잖아요. 이렇게 태양 질량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에 해당하겠죠? 나보다 가에 가깝다. 맞는 거고요. 나에서는 PP 반응보다 CNO 순환 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난다. 자, 태양 질량의 두배 이상, 두 배를 넘는 별이라고 하면 대류핵을 가지고 있고요.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K 이상이고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CNO 순환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만들어낸다고요. 그 너무 많이 만들어낸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내려면 대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류핵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CNO 순환 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난다. 맞는 거예요. 아셨죠? 물론 PP 반응도 일어나죠. 물론 PP 반응도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CNO 순환 반응이 주된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둘다 PP 반응은 일어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PP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률도 더 크다. 아셨죠?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와나 모두 중심부에서 수소행용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맞죠? 주계열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주계열성이라고

한다면 수생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주기활성의 특징을 한번 우리 정리해 볼까요? 선생님, 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적으시기 바랍니다. 주기활성이라고 한다면 정역학평형 상태예요. 그쵸? 크기 변화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 바깥으로 나가려고 한요 힘과 중력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 힘이 크게 같아요. 정역학평형 상태.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중심부에서 수생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고 있죠?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거. 아셨죠? 그 이후에 중심부의 온도에 따라서 어떠한 반응이 주괄되느냐, 어떠한 반응이 주괄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온도에서 결정되는 거. 아셨죠? 그 주기활성의 특징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주기활성이라고 하면 별의 전체 수명의 90% 이상 머무는 단계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 아셨죠? 요 정도 얘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답은요, 기역, 리언, 디귿 모두 다 맞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6번 문제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를 보면, 볼게요. 자, 그림과는 어느 세이퍼트 은하를 21cm 전파 영역으로 관측한 모습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이 밑줄을 그으셔야 될 부분은 21cm 전파 영역을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21cm 전파 영역이 무엇인지 우리 배운 적이 없는데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전파 영역을 배웠죠. 아셨죠? 밑줄 그으시고요. 나는요, 이 은하의 중심 부분 물질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아, 나는 요 부분, 이 중심 부분을 확대해서 다시 보여주는 거구나, 라는 거지. 자, 지금 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이퍼트 은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이퍼트 은하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얘는 어떠한 영역으로 봤냐면, 21cm 전파 영역. 아, 전파 영역으로 본 거야. 이게 중요해요. 전파 영역으로 봤어? 그러면 전파 영역으로 무엇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지. 자, 우리가 어떠한 은하를 전파 영역에서 봤을 때 아주 특이점이 발생하는 은하가 있었습니다. 어떤 특이 은하죠? 전파 은하. 전파 은하는 전파 영역에서 봤을 때 뭐가 아주 특징적으로 보인다? 제트랑 로브가 특징적으로 보인다. 맞죠?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이퍼트 은하는 전파 영역으로 봤죠? 그러면 그 전파 영역에서 전파 은하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그 특징이 이 세이퍼트 은하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세이퍼트 은하를 전파 영역에서 봤어? 그러면 이 전파 영역에서 봤을 때, Z 같은 것이 나타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나 자료를 봤더니, 실제 Z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 특이 은하? 중심부에 블랙홀과 같은 활동성 은하액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이 은하가 있다고 한다면, 그 특이 은하를 전파 영역에서 본다고 하면 Z 같은 고에너지 물질 분출 현상이 보일 수도 있겠네. 그러한 자료가 나오면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그럼 이제 이 자료를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지. 지금 이 세이퍼트 은하는 우리가 전파 영역에서 보든 아니면 가시광선 영역에서 보든 대체적으로 다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나선 은하로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나선 은하로 보일 때가 많은데 자, 여기다가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회전하고 있는 나선 은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축을 이렇게 그려주면, 이렇게 회전하는 나선 은하가 있다고 하고요. 별들이 회전하고 있어요. 요 중심부에서 굉장히 빠른 회전을 할 것이고, 그 굉장히 빠른 회전이 일어난 요 중심부 영역 부근은 전파 영역에서 봤을 때 뭐가 보이느냐? 요렇게 회전축 방향으로 고에너지 물질이 분출하는 Z가 관찰될 수가 있다. 아셨죠? 이 Z라고 하는 건 고에너지 물질 분출. 아셨죠? 그거를 지금 얘가 보여주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얘를 봤을 때 회전축 방향으로 고에너지 물질인 Z가 나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요 중심 부분에 수소 분자구름, 중성 수소 구름이 이렇게 보이는 거. 아셨죠? 그거 가지고 문제 보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타원 은하 모양으로 관측된다. 지금 타원 은하 모양이 아니라 나선 모양이 지금 보이고 있죠? 나선 모양이 보이고 있어. 너 틀렸구나. 그 다음에, 은하 전체의 광도에 비해 중심액의 광도가 매우 크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중심부가 조금 광도가 큰 모습이 그림상으로도 보이긴 하는데요. 우리가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을 한번 좀 정리하면 좋겠네요. 여기다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세이퍼트 은하라고 하면,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대부분요, 나선 은하로 보여요. 나선 은하. 교육과정상 세이포트 은하를 문제로 낸다고 하면 나선 은하 형태로 낼 겁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대부분 나선 은하로 보인다라고 우리가 계속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아셨죠? 두 번째 세이포트 은하의 특징은 뭐죠? 중심부가 밝아요. 중심부 광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 밝다. 아셨죠? 우리가 특이 은하에서 중심부 광도가 밝다라고 하는 걸 다루는 게 퀘이사랑 세이포트 은하인데 퀘이사는 중심부 광도가 전체 광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세이포트 은하는 전체 광도에 대하여 중심부의 광도가 밝다, 크다라고 우리가 다룬다는 거죠. 전체 광도에 대하여 중심부가 상대적으로 좀 밝게 보인다.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이포트 은하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죠? 넓은 방출선 폭, 넓은 방출선 폭.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다른 은하라고 한다면 방출선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세이포트 은하라고 한다면 방출선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폭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지. 여긴 폭이 좁아요. 얘는 폭이 넓어요. 아셨죠? 좀 삐뚤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폭이 넓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이포트 은하의 이 중심부에서 별들이 또는 물질이 굉장히 빠르게 회전을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회전하면 이 회전하는 물질 중에 어떤 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근을 해요. 청색편이. 어떤 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멀어져요. 후퇴를 해요. 적색편이. 청색편이와 적색편이 효과가 더해져서 굉장히 넓은 방출선으로 보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 그렇기 때문에, 은하 전체의 광도에 비해 중심액의 광도가 매우 크다. 옳은 선지가 된다. 아셨죠? 그 다음에, 중심액에서 고속으로 물질이 분출된다 라고 되어 있죠. 고속으로 물질이 분출된다.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Z를 가지고. Z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다. 아, 지금 고속으로 물질이 분출하는 거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Z를 얘기하는 거야. 됐나요? 그렇다고 하면 너도 맞는다. 됐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17번 문항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렇구나. 이제 자료만 준다고 하면 자료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특이 은하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특이 은하, 전파 은하, 세이퍼트 은하, 퀘이사의 일반적인 특징들이잖아요. 그 이외의 특징들도 자료를 중심으로 낼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그런 연습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주게 한 그런 문항이다. 아셨죠? 자,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항 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1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자, 18번은요, 선생님 여기다가 별표를 딱 붙였죠. 왜냐면, 최근에 이 우주론과 관련해서 이 우주론의 어떤 기본적인 설명들, 과거에는요, 우주 구성요소에 집중해서 어떤 우주론의 문제가 같이 묶여서 나왔다고 한다면, 우주론 자체의 어떤 결정적 사건들, 결정적 시기들에 대한 내용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작년에 수능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별표를 찍었고 추가 자료도 좀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림 가와나는 각각 우주 초기에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전과 생성된 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니까 여기는 헬륨 원자핵이 없네. 그런데 여긴 헬륨 원자핵이 있네. 라고 하면 아, 너는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전이구나. 생성 전. 너는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 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헬륨 원자핵은 언제 만들어졌는데? 자, 헬륨 원자핵은 언제 만들어지죠? 3분. 빅뱅 이후에 3분이라고 하는 이 결정적 시기에 결정적 사건이 발생한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빅뱅 우주론에서 얘기하는 결정적 시기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자, 빅뱅 시작이죠. 빅뱅 이후에 급팽창이 일어납니다. 급팽창. 요 급팽창에 의해서 초기 빅뱅 우주론이 설명하지 못했던 것들을 급팽창으로 설명하면서 수정된 빅뱅 우주론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죠. 맞죠? 자, 어떤 것들을 설명할 수 있었죠? 평탄성 문제, 그 다음에 지평선 문제, 그 다음에 자기 홀극의 문제. 맞죠? 자, 급팽창은 언제 일어났는데? 빅뱅 후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1초도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팽창이 있었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급팽창 후에 물질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쿼크 같은 물질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쿼크들이 결합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내요.
처음에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질 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은 대략적으로 1대 1의 비율이었다. 아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양성자의 비율이 늘어난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성 우주의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서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던 둘의 에너지 레벨을 비교하면 중성자가 에너지 레벨이 더 커요. 근데 우주의 온도가 내려가면 얘가 에너지를 잃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면서 양성자로 많이 바뀐다. 그 시간이 지나면 양성자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결정적 시기가 오는 거죠. 언제? 3분경이 되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내게 된다.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됩니다. 아셨죠? 3분경. 3분경. 그때 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게 되고 헬륨 원자핵으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해서 존재하는 거. 그다음 나머지 양성자는 다 수소 원자핵으로 안정화. 그래서 전 우주에 수소 원자핵과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일정한 비율로 쫙 깔려졌다라고 설명하는 게 빅뱅 우주론. 자, 시간이 좀더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원자핵에 헬륨 원자핵이랑 수소 원자핵에 전자가 달라붙어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중성 원자가 만들어져요. 자, 중성 원자가 만들어진 시간은 대략적으로 38만 년. 아셨죠? 이 중성 원자가 만들어진 시기에 같이 발생한 게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 아셨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쭉 지난 다음에 이제 최초의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는 거고 시간이 쭉 지난 다음에 현재까지 오는 거. 아셨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결정적 시기들. 급팽창이라고 하는 건 우주 공간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 시간인데 그러한 현상인데 그 현상은 빅뱅 후 1초도 안된 시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후에 입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입자들 중에 쿼크들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내게 되고 맞죠? 처음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질 당시의 비율은 1대 1이었지만 3분이 되었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은 7대 1이었다. 아셨죠? 그 비율을 유지한 채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3분경에 전 우주에 쫙 깔려져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는 헬륨 원자핵 안에 존재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양성자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거나 그래서 전 우주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쫙 깔리게 되었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38만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처음부터 38만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전자들이 원자핵에 달라붙으면서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당시에 요 당시에 우주뱅 복사가 방출되면서 우주 공간에 드디어 빛이 진행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투명한 우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빅뱅 우주론을 설명하는 아주 결정적 사건들. 아셨죠?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저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에서 요 간은 뭐냐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1대 1이었어요, 비율이.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성자의 비율은 늘어나고요. 중성자의 비율은 줄어든다고. 우주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중성자가 에너지를 잃어버리면서 양성자로 계속 바뀐다고. 그러니까 양성자는 늘어나고 중성자는 줄어드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의 비율까지 조정이 되냐면 처음에 1대 1이었지만 자, 요 그림 보겠습니다. 양성자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양성자 14개 대 중성자 2개까지. 즉, 몇대 몇? 7대 1의 비율까지 조정이 된다고요. 요 시점, 요렇게 조정이 된 시점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주의 온도가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해서 조금 더 무거운 입자인 헬륨 원자핵을 만들기에 적당한 상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조정이 되고 나서 요 입자들 중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 나머지 양성자들은 그대로 남아서 수소 원자핵으로 안정화 됐나요?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생성호인데, 자, 여기에서 볼게요. 개수비를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얘 하나하나하나의 양성자들이 이제 수소 원자핵으로 안정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소 원자핵의 개수는 2, 3, 4, 5, 6, 7, 8, 9, 10, 11, 12개가 되는 거고요. 헬륨 원자핵의 개수는 1개가 되는 거야. 이게 3분경에 있었던 결정적 사건. 자, 질량비를 따져보겠습니다. 질량비를 따지면 수소 원자핵 12개고요. 헬륨 원자핵은 1개인데 이 안에 중성자와 양성자가 총몇개 들어있냐면 4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무시한다고 하면 질량비는 12대 4가 됩니다. 즉, 몇대 몇? 3대 1이 되는 거죠. 즉, 빅뱅 후 3분경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약 3대 1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비율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전 우주에 쫙 만들어져서 쫙 뿌려졌다라고 하는 게 빅뱅 우주론의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 공간에 있는 물질을 어느 정도 이만큼 취한다고 하면 그 안에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3대 1의 비율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빅뱅 우주론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우주 공간에는 수소와 헬륨이 어디를 봐도 대략적으로 3대 1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걸 확인했다는 거지.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 증거로 이 수소와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사용이 된다. 아셨죠? 이런 맥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 보는 거예요. 볼게요. 자, 가에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7대 1이다. 14대 2죠? 14대 2는 7대 1. 그러니까 너는 맞는 내용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나에서 수소와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틀리면 안 돼요. 개수비가 아니라 질량비입니다. 질량비는 약 3대 1이다. 질량비는요, 약 3대 1. 12대 4, 3대 1. 맞는 거고요. 자, 이 변화의 결과는 빅뱅 우주론의 근거가 된다. 빅뱅 우주론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어느 은하, 어느 별, 지금 만들어진 어느 별에서 질량비를 따져본다 하더라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대략적으로 이러한 비율.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어디를 가봐도 이러한 질량비는 유지가 될 거야. 왜냐면 빅뱅 후 3분경에 이런 식으로 쫙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근거가 되는 거고요. 자, 빅뱅 우주론과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우주론이 뭐였죠? 정상 우주론. 정상 우주론에서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상 우주론에서는 과거와 지금과 미래가 계속 똑같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우주 공간에서 수소와 헬륨이 계속 만들어져서 똑같은 비율을 계속 존재하고 있어야 돼. 근데 실제 그렇지 않거든. 지금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은 과거 어느 시기에 싹 만들어져서 싹 뿌려져 있는 그러한 결과인 것뿐이지 지금 새로운 우주 공간에서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아니라는 거죠.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 근거가 된다. 됐죠? 요 정도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기역니은 디귿 풀 수가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준비한 추가 자료는 바로 작년에 나왔던 기출 자료입니다. 지금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이러한 그림 자료로 주어졌는데요. 자, 기출 자료에서는 이런 식으로 입자들의 질량비의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서 우주 초기 헬륨 원자핵이 생성될 때 ABC의 상대적 질량비를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ABC는 양성자, 중성자, 헬륨 원자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빅뱅 후 3분경 즈음에 양성자, 중성자,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를 설명한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많았지? 대략적으로 한 7대 1 정도.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서 3분경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해서 합쳐져서 무엇을 만들어내?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내게 되었지라고 하는 거. 그럼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우주 공간에 중성자는 이제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거의 없는 수준이야. 이제 무시할 수가 있는 거야라고 보는 거고, 나머지 양성자들은 다 수소 원자핵으로 안정화된 거야라고 보는 거고,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의 질량비는 약 3대 1이야라고 보는 거고. 아셨죠? 이 관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8번 문항까지 봤고요. 이제 이어서 19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19번 문항도 선생님이 별표를 붙여놨죠. 자료 제시 형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림은 주기활성인 중심별의 질량과 공전궤도 반지름에 따른 행성 AD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기활성이래요, 중심별이. 거기 밑줄. 아, 딱 보니까 이런 거구나. 지금 주기활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기활성.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태양 질량입니다. 태양 질량과 똑같은 별이 있어요. 똑같은 별 주변에 생명 가능지대가 형성되어 있을 건데, 어디에 형성되어 있을까? 태양 질량이라고 한다면 태양이라고 생각해 주잖아요. 태양 주변의 생명 가능지대는 지구 부근에 있잖아.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얼마? 1AU잖아. 1AU. 맞죠? 그러면, 별의 질량이 1이라고 하면 여기에 생명 가능지대가 이렇게 있겠구나. 맞죠? 이렇게 놓는 거고요. 그러면 주기활성 중에서 1보다 반, 1의 절반인 요 별이라고 하면 광도가 작겠지. 이 광도가 작은 별의 생명 가능지대는 어느 쪽에 있을 거야? 어느 쪽에 있을 거야? 더 중심별과 가까운 쪽에 있겠지. 아셨죠? 만약에 이 별보다 광도가 더큰 별이야. 질량이 더 커서 광도가 더큰 별이야. 그럼 생명 가능지대는 어느 쪽에 있을 거야? 1보다 더먼 곳에 있겠지. 이러한 맥락으로 푸는 겁니다. 아셨죠? 이걸 여기다 이렇게 연습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개념 강의를 할 때는 꼭 이런 연습을 하는데요.

10배 먼 거리에서. 10배 먼 거리에서 생명 가능지대가 시작된다. 그리고 어디서 끝나냐면 R2보다 10배 먼 거리에서 R2보다 10배 먼 거리에서 생명 가능지대가 끝난다. 즉 광도가 100배인 주기열성 주변에 얘의 100배인 주기열성 주변의 생명 가능지대는 얘보다 10배 먼 곳에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10배의 폭으로. 아셨죠? 요 관계는 뭐랑 관련이냐면 자, 우리가 별의 밝기와 거리 관계를 따질 때 밝기는 거리의 제곱분의 1,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도달 에너지는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비례. 그러니까 여기에 얘보다 100배 에너지가 도달해? 그러면 100분의 1이 되는 곳은 거리가 10배 멀어지면 돼. 이러한 맥락으로. 아셨죠? 그래서 얘의 생명가능지대보다 얘의 생명가능지대는 10배 먼 곳에. 그럼 얘의 생명가능지대는 얘의 생명가능지대보다 10배 가까운 곳에. 여기에 형성이 되겠죠. 10배 가까운 곳에. 그래서 여기는 10분의 1R1, 여기는 10분의 1R2. 됐나요? 그러면 폭도 10배 좁아지는 거고, 거리도, 각각의 거리도 10배 가까워지는 것이고. 됐죠? 이러한 맥락에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열성의 질량이 크면 광도가 크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먼 곳에 넓은 폭. 주기열성의 질량이 작으면 광도 작기 때문에 얘보다 더 가까운 곳에 좁은 폭. 됐죠? 이렇게 푸는 거고, 선생님, 그럼 얘는 폭을 더 좁게, 얘는 폭을 더 많이 넓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요, 이런 것도 많이 실수합니다. 요 스케일을 보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1에서 1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에서 10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9, 여기는 0.9. 그러니까 굳이 여기를 많이 좁게, 굳이 여기를 많이 넓게 하지 않아도 좋아요. 아셨죠? 이 스케일에서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문제 보는 겁니다. 자, 볼게요. A보다 B의 중심별의 인력이 크게 작용한다. 지금 여기 어떤 별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얘보다 질량이 큰 어떤 별이 있는 거고 여기에 작용하는 인력과 여기에 작용하는 인력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랑 관련 있냐면 거리와 관련 있어요.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인력은 크게 작용한다. 그 다음에 또 뭐랑 관련 있냐면 질량이랑 관련 있어요. 인력을 미치는 녀석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인력이 크게 작용한다. 중심별의 질량이 똑같다라고 하면 거리가 먼 녀석일수록 인력이 작게 작용한다고요. 아셨죠? 그러면 A보다 B의 중심별의 인력이 크게 작용한다가 아니라 작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C보다 D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C보다 D의? 아니지. 생명가능지대는 이쪽에 있겠지. 그러니까 C보다 D가 아니라 D보다 C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자, 중심별의 질량이 0.5, 태양 질량이 0.5배인 경우보다 태양 질량이 2배인 경우에 생명가능지대의 폭이 넓다. 그렇죠.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광도가 커요. 광도가 크면 클수록 생명가능지대는 먼 곳에 넓은 폭으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맞아요. 광도가 클수록 생명가능지대는 먼 곳에 넓은 폭으로 존재한다. 아셨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귿 맞는 거고요. 이렇게 문제 풀 수가 있는 거고. 자, 추가 자료는 무엇을 가져왔냐면 이런 자료 제시 형식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다. 자, 수능특강 교재인데요. 그림이 아니라 표로 주는 거죠. 그럼 표로 주고 이걸 가지고 생명가능지대를 한번 표현해 볼수 있겠니? 자, 보면요. 역시나 요별 ABC는 주기열성입니다. 주기열성일 때 볼게요. 생명가능지대 안쪽 경계까지의 거리를 비교했더니 얘가 안쪽 경계까지의 거리가 멀어. 거리가 멀다는 얘기는 광도가 크다는 거야. 아, 그러면 B보다 C가 광도가 크고 질량이 큰 거야. 맞죠? 둘을 비교해 보면 A보다 B 주변의 생명가능지대의 폭이 더 넓어. 생명가능지대 폭이 더 넓다는 얘기는 광도가 더 크다는 거야. 아, 그러면 질량은 A보다 B가, 광도 역시 A보다 B가 더 커. 그러면 A, B, C의 질량 비교, 광도 비교가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아, A 주변의 생명가능지대가 어디 형성되니? B 주변의 생명가능지대가 어디 형성되니? C 주변의 생명가능지대가 어디 형성되니를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자, C가 광도가 제일 크기 때문에 가장 먼 곳에 넓게 형성이 되겠죠. 아셨죠? 요런 연습, 요런 자료 보는 거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19번 문항 봤고요. 이제 이어서 2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항도 선생님이 별표를 딱 붙여놨죠. 요러한 자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요러한 자료가 문제풀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도 요 자료를 머릿속에서 쉽게 쉽게 꺼낼 수가 있느냐. 그러한 포인트 때문에 별표를 가져왔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림은 1A형 초신성의 후퇴 속도와 겉보기 등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1A형 초신성이라고 했어. 1A형 초신성은 어떤 초신성이

있는데 요거부터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1예형 초신성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거성이 있었고요. 여기에 백설계성이 있었어. 그러니까 두 별이 서로 인력을 미치면서 같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거성의 물질이 여기 있는 이 백색의 성으로 유입이 됩니다. 유입이 되다가 얘가 유입이 돼서 받아들일 수 있는 질량 한계가 되면, 그 질량 한계가 보통 이제 태양 질량이 한 1.4배 정도 되는데, 질량 한계가 되면 이 별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빵 터져버려요. 그빵 터지는 녀석을 우리가 1A형 소신성이라고 해요. 이렇게 빵 터질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굉장히 밝아진다는 거지. 그때 얘가 빵 터질 때 최대 광도가 일정합니다. 이게 1A형 초신성의 특징이야. 최대 광도가 일정해. 빵 터질 때. 아셨죠? 그 얘기는 절대 등급도 일정하다는 거야. 절대 등급도 일정. 아셨죠? 그래서 1A형 초신성은 이러한 특징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쓰냐면, 1A형 초신성이 만들어질 때 최대 광도가 일정, 즉 절대 등급이 일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 관측을 해보는 거지. 관측을 해서 겉보기 등급을 봤더니 겉보기 등급이 커 보이는데? 겉보기 등급이 커 보인다는 얘기는 등급이 큰 거니까 어두워 보이는데? 최대 광도가 일정한 녀석이, 최대 밝기가 일정한 녀석이 어두워 보인다? 어두워 보이면 어두워 보일수록 더 멀리 있는 거. 즉 1A형 초신성은 우리가 어디에 활용하냐면, 이 1A형 초신성을 가지고 있는 은하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합니다. 아셨죠? 어두워 보일수록 멀리 있는 거. 그러니까 요 자료에서 여기에 지금 세로축에 겉보기 등급이 있는데, 이 겉보기 등급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거리예요. 거리. 그러니까 위로 놓일수록 겉보기 등급이 커 보인다, 멀리 있어 보인다라는 의미지. 또 하나, 멀리 있는 녀석이 지금 나한테 보인다라고 하는 건 거기서 출발한 빛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나한테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에 위에 놓일수록 과거의 초신성에서 방출된 빛이 나에게 왔다. 가까이 있을수록 최근에 초신성에서 방출된 빛이 나에게 왔다. 이러한 의미. 이런 것들을 지금 1A형 초신성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고, 자, 보면요. 지금 세로축의 겉보기 등급은 거리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가로축의 후퇴 속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이 초신성을 가지고 있는 은하가 멀어지는 운동을 하는데, 멀어지는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우주 팽창 때문에 멀어지는 운동을 할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지. 내가 지금 요 정도의 거리에 있는 녀석이 얼마의 속도로 멀어질지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멀어지네? 또는 생각보다 더 느리게 멀어지네? 그럼 우리가 생각한 거와 다르게 팽창이 좀 변하고 있는 거네? 팽창 속도가 변하고 있는 거네? 이제 요걸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무엇을 그릴 거냐면, 자, 은하를 하나 그리고요. 은하를 두개 그리고요. 은하를 세개 그릴 건데, 세 번째 은하는 이렇게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기까지의 거리를 R1, R2, R3. 아셨죠? 얘가 멀어지는 속도를 V, 얘가 멀어진 속도를 EV, 얘가 멀어진 속도를 3V라고 하겠습니다. 멀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맞죠? 지금 여기서 V에서 온 빛이 여기에 도달. 그 다음에, 다시요. R1에서 온, 요 은하에서 온 빛이 여기에 도달. R3에 있는 요 은하에서 온 빛이 여기에 도달한다고 하면, 요 빨간색 빛은 과거의 빛이야. 그리고 하얀색 빛은 최근의 빛이지. 가까이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은하들이 이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만큼의 속도로 멀어질 거라고 난 기대를 하고 있어. 왜냐면 그런 속도로 멀어져야지 우주가 일정하게 팽창하는 모습이거든. 등속 팽창. 그런데 내가 실제 어떠한 은하를 봤더니, R1 거리에 있는 은하, R2 거리에 있는 은하, R3에 있는 실제 은하를 봤더니, 얘는 V로 멀어지는 거 맞는데, 얘가 2.1V로 멀어지고, 얘가 3.3V로 멀어져. 이건 대체 뭐지? 자, 다른 모형을 가지고 봤더니, 다른 모형을 보여 가지고 봤더니, 지금 R1에 있는 은하는 V로 멀어지는 게 똑같은데, 얘는 1.9V로 멀어지고, 얘는 2.7V로 멀어져. 이게 뭐지? 이걸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자, 볼게요. 지금 여기서 보는데, 원래 R3에 있는 녀석이 3V로 멀어지는데 지금 3.3V로 멀어지고 있잖아. 생각보다 과거의 녀석이 빠르게 멀어지는 거야. 그리고 최근의 녀석은 생각만큼 멀어지는 거지. 과거에는 빨랐는데 최근에는 비슷한. 그러면 얘는 과거에는 빨랐는데

0: 최근에는 느려진 거야. 얘가 바로 감속 우주예요. 아셨죠? 얘는 과거에는 2.7로 멀어졌는데 지금은 V로 생각만큼. 과거에는 생각보다 느리게 멀어졌는데 지금은 생각만큼 멀어지고 있는 거야. 얘는 가속 우주예요. 아셨죠? 이걸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과거에 더 빨랐니? 생각보다 과거에 더 느렸니를 가지고 가속과 감속 모델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볼게요. 여기서 과거에 있는, 위로 올라갈수록 과거라고 했었죠? 과거에 있는 지금 초신성을 볼 텐데, 생각보다, 후퇴 속도로 예상한 생각보다 과거의 속도가 지금 뭐 하고 있다? 느리다. 과거의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다. 최근의 속도는 생각만큼 나온다라고 하면 이 관측 결과가 의미하는 건 과거는 생각보다 느린데 지금은 생각만큼 빠르네. 아, 너 가속이구나. 가속이구나. 요걸 의미하는 거. 됐죠? 잘 해보겠습니다. 1A형 초신성은 어두울수록 빠르게 멀어진다. 어두울수록 빠르게 멀어진다.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A형 초신성은 후퇴 속도로 추정한 것보다 밝게, 후퇴 속도로 추정한 것보다 더 어두워 보인다고요. 어둡게 보인다. 관측한 등급과 예상한 등급의 차는 우주가 감속 팽창함을 알려준다. 감속 팽창이 아니라 뭐? 가속 팽창함을 알려준다. 됐죠? 이렇게 해서 기억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선생님이 추가 자료로 가져온 건 뭐냐면 수능 특강 교재에서 이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자, 뭐냐면 지금 요 실선 있죠? 임기 밀도에 대한 암흑에너지 밀도, 자, 임기 밀도에 대한 물질 밀도, 둘의 합이 1인 선이거든요. 얘가 평탄 우주야. 평탄 우주인데 평탄 우주 중에서 A는 암흑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속 모델이야. 가속 팽창. C는 암흑에너지를 안 가지고 있는 거야. 물질만 가지고 있는 거야. 얘는 감속 모델이야. 그렇다고 하면 감속 모델과 가속 모델에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뭐냐면요. 적색 편이가 같은 은하의 겉보기 등급 A와 C에서 누가 더 클까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델에서 실제 자료 해석이 되겠느냐. 아까 우리가 풀었던 요 자료를 가지고 조금 전에 봤던 요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겠느냐. 이게 포인트라고요.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된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해 모의고사 모두 풀이해봤고요. 선생님이 해보라고 했던, 제안했던 내용들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3회 모의고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림과 떨림 있는 지우개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학의 한 남자 여한중입니다. 사람의 유전과 유전병 11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160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한번 같이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비슷한 유형의 문제니까요.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160번입니다. 역시 이제 표가 다가 아니죠.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과 힌트들이 있는데, 가는 H, 나는 T.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 중 하나가 AB오식 혈액형 유전자와 같은 염색체 연관되어 있다. 상염색체 연관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X염색체 반성 유전이다. 요 얘기입니다. 표가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 힌트가 되겠죠. 여기 하나 힌트가 보이죠. 바로 없는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1이 지금 뭐 이상 자녀라고 했으니까 1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없는데 나왔다. 그럼 부모에게 없던 게 나왔으니까 이게 열성이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H와 스몰 H가 있는데, 그치? 정상이고 이게 가가 열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여자가 나왔죠. 여자가 나왔는데 아빠가 안 나왔어요. 뭐가 아니란 얘기죠? 열성 반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아, 요렇게 연관되어 있구나. 그지? 예, 그럼 얘가

X 염색체 있구나. 이런 거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고, 밑에 보시면 아버지와 어머니 중한 명이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대립유전자 기억이 니온으로 바뀌었다. 이제 유전자 치환 하나 넣고, 그 다음 비블레 하나 넣고, 뭐 이런 패턴이 많죠. 바뀌는 돌연변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생식세포가 정상색세포가 수정되어서 잔여일이 태어났다. 여기는, 비분리가 아닌가 봐요. 그죠? 비분리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그냥 유전자 치환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게 아빠 쪽인지 엄마 쪽인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계도를 바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 엄마, 그려주시고, 잔여일이 좀 특별하죠. 그죠? 잔여일. 그 다음에 자녀 2, 여자, 자녀 3, 여자. 얘네들은 정상 자녀입니다. 됐고, 그럼 이제 A형, B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유전자형을 쓸 수가 있겠죠. 아버지와 어머니. 자, B형이 나왔습니다. A형이 나왔습니다. 그럼 AO, 뭐 BO,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 한번 써볼까요? 네. 어차피 이제, 정상이 라지 H고, 스몰 H 이렇게 있어야, 스몰 H, 스몰 H, 스몰 H, 스몰 H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여기 이제 뭐 라지 H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잔여 2가 이제 우리가 볼까요? 잔여 2, 잔여 2가 스몰 H, 스몰 H를 갖는다라는 거알수 있겠고, 얘가 이제 B형이니까 여기로부터 B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O가 오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쪽이 라지 H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됐고. 자, 혈액형 잔여 3 A형입니다. AO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A에 있는 거 HO시고, O에 있는 거 H 내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됐고. 그 다음에 잔여 1 AB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A에서 정상이라고 일단 줘볼게요. 맞고. 그 다음에 B에서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잔여 1 같은 경우가 뭐가 나왔냐면 스몰 h, 스몰 h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라지 h가 정상적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라지 h가 아니라 뭐로 와야 되는 거죠? 스몰 h로 와야 되는 거죠. 아빠 쪽에서 유전자 치환이 일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빠 쪽에서 유전자 치환이 일어났구나라는 걸알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X 염색체 유전해 볼까요? 정상 Y 이렇게 있겠네요. 됐고, 그 다음에 자녀 1, 자녀 1도 정상 Y, 자녀 2, 정상 일단 써놓고요. 자녀 3은 네, 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정은 이제 엄마가 하나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엄마 거 볼까요? 엄마가 지금 나가 나왔어요. 엄마 뭐 갖고 있다는 얘기죠? 나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예요? 자, 나가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런 얘기죠? 유전자 뭐 줬죠? T 줬죠, T. 이렇게 줬어요. 자, 그래서 가는 열성이고요. 나는 우성이네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로부터 정 받았어요. 그치? 그럼 여기로부터 나 받으면 안 되지, 그치? 정 받아야 되겠지. 왜요? 나가 우성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뭐 받아야 돼요? 정 받아야 되겠죠? 근데 나가 나왔죠? 네, 엄마로부터 받았으니까 다 됐네요. 자, 기억번. 나는 열성이다. 나는 우성입니다. 자, 기억은 H입니다. 자, 우리 지금 확인했죠? 자, 기억 H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자녀 3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의 혈액형이 O형이면서, 자, 얘와 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O형이면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지 않을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건 확률 금방 계산할 수 있겠죠?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우리가 8분의 1이라는 확률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푸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찾을 수가 있겠죠? 정답은 니은번과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1번 가겠습니다. 혈액형과 관련된 유전병 문제가 지금 좀 연속적으로 교재에 좀 실려 있어요. 이것도 좀 재밌는 문제인데,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표는 구성원의 성별과 각각의 혈청을 잔여 1의 적혈과, 잔여 1이 뭔지 아셔야 되는데 잔여 1이 A형입니다.

그 얘기는 적혈구하고 혼합했다는 얘기가 응집원 A와 만난다는 얘기예요. A와 이제 알파가 만나면 응집되겠죠. 그럼 알파를 갖고 있는 애는 누굴까요? B형이나 O형이겠죠. 그리고 얘랑 응집 반응 안 한다는 얘기는 알파가 없다는 얘기죠. 알파 없는 애는 누굴까요? 알파랑 만났는데 응집 반응을 안 했다. 응집 반응 여부예요. 응집 반응의 여부를 보시면 했다라면 알파가 있다는 얘기고요. 안 했다면 알파가 없다는 얘기죠. 자, 알파 없는 애는 누구예요? A형, A형, AB형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고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문장 좀더 볼게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 2, 3의 자녀 2, 3의 AB형식 혈형은 서로 다르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죠? 그다음 구성원 핵형은 모두 정상이다라고 했고, 구성원 중 자녀 2만 생맹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생맹이 나왔다. 생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어요. 이 조건으로. 자녀가 아빠, 엄마, 자녀 2, 3. 얘가 이제 혈형이 다 달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갖고 있으면 될까? 자, 어떻게 이제 혈액형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네 가지 혈액형이 다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합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어떻게 갖고 있으면 될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응집이 돼야 될까요? 응집이 안 돼야 될까요? 그런 것만 여러분들 일단 좀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부모 혈액형이 지금 네 개가 다 달라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돼야 되겠죠? AB와 A형. 네. AB와 A형으로 한번 조합을 만들어 볼게요. A형도 이제 그냥 A형이 아니라 AO여야 되겠죠. 요렇게.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는 게뭐 BO, B형이라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OO가 나와야 되는데 요건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연습했으니까 뭐 비분리로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자, 요 정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조건 보시면 자녀 2는 정자 1과 2가 수정되어 태어났다 그랬어요. 정자 1과 2가 수정되어 태어났다. 자녀 3은 정자 3과 4가 수정되어 태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자녀 3. 볼까요? 여기가 이제 정자 만들어지는 거라면 이게 3. 네?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면 이게 4.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생맹을 만들어 볼까요? 생맹. XY. 그 다음에 XX 다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부모는 지금 생맹이 아니니까 보임자 가지고 있어야 자녀의 생맹이 나올 거 아니야. 아빠 하나 갖고 있으면 생맹이니까 안 되고. 그치? 이런 조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비분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 지금 문제 조건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핵형이 정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n-1, n 플러스 1을 만들면 되는 거야. n-1, n 플러스 1을 만들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맹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자녀이가 여자야. 그럼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지? 아빠로부터 만드는 게 1이래. 엄마로부터 만드는 게 2래. 그러면 여러분들 딱 보이시는 게, 예, 요게 다 와야 되겠지? 그지? 2분열 비분리.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안 와야 되겠지? 자, 얘는 없는 거. 얘는 X-X-. 이렇게. N-1, N 플러스 1. 이렇게 와야 된다는 얘기야. 됐고.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보시면 1과 3이 같다 그랬어요. 염색체 수가. 그럼 여기도 N-1이라는 얘기지. 여기도 똑같이 N-1, N 플러스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자녀 3은 B가 아니라 O겠죠. B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비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 자녀 3은 이제 O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자리에 AO가 오고 이쪽 자리에 아빠 쪽 자리에 AB가 와야 되는 거죠. 왜냐면 엄마 쪽에 N 플러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세포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1과 3의 세포수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쪽에 N-1을 만들려면 이쪽에서는 이제 안 오고 이쪽에서 두개다 와야 되는 거야. 그지? 역시 이제 O가 두개다 오는 2분열 비분리가 오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쪽이 아빠,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로 갈게요. 기억 번. 세포 한 개당 X의 염색체 수는 3일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네. 3은 이제 상염색체 비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X 염색체는 건들지 않았잖아. 한개 있는 거고요. 그쵸? 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1 같은 경우에는 성염색체 비분리 일어났잖아. 없네. X 없네. 0. 될까요?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번. 아버지의 AB 효시켈릭형은 A형입니다. 아버지의 AB 효시켈릭형은 이게 아니라 이거인 이유. 아, 좀 설명을 드렸죠, 그죠? AB형입니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4가 형성될 때, 요거, 4죠? 4가 형성될 때 염색체 비분리는 여기 5가 두 개가 되는 거니까 2분열 비분리. 그죠? 2분열 비분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기역번과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네,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쭉 한번 보시고, 요 문제랑 앞에 있는 문제를 같이 좀 비교해 보시면서 혈액형과 유전병이 연결되면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자, 그 다음에 162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또좀 간단할 겁니다. 가는 대립전자 A, 나는 대립전자 B입니다. A는 뭐 완전 우성 나와 있고요. 가와 나의 유전자는 모두 X염색체 반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네,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줄 보시면 성염색체 비분리 1일 일어나 형성된 생식세포 기억과 정상 만나서 자녀3이 태어났다. 요게 이제 네, 비분리로 태어난 자녀다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가계도를 바로 그리시면 금방 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녀 1, 자녀 2, 자녀 3인데, 아, 3이 좀 특별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바로 쓰시면 얘는 몰라요. 뭐 있는지 몰라. 그 다음에 나가 있답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자녀 1, 여자니까 놔두고, 자녀 2, 보시면 얘는 가 있고 정이 있어요. 됐고, 그 다음에 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얘는 정이랑 나야. 근데 이제 비분리로 태어난 거니까 잠깐 여러분이 놔두셔야 됩니다. 됐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봐주시고, 요 가정은 누가 준 거예요? 엄마가 준 거죠? 근데 엄마는 둘다 정이죠? 네, 그러니까 엄마는 여기에 정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정이 뭐란 얘기죠? 우성이란 얘기죠. 정상이 가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유전자 A 썼죠? 네, 요거 A고, 요게 스몰 A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얘 하나 받아야 되겠죠? 물음표에 나를 받아야 될 거야. 자녀 1. 그치? 물음표에 나를 받아야 되겠다 라는 거알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얘가 열성이잖니. 얘가 열성이야, 그죠? 얘가 열성인데 지금 자녀 1이 가가 나왔지. 그러면 여기 가 나와야지. 가 있어야 되겠네. 가는 둘다 있어야지, 열성이니까. 그럼 이쪽에도 가가 와야 돼. 엄마 쪽에서도 가를 받아야 돼. 자, 이쪽엔 정 있으니까 가 받으면 여기 정 되는 거야. 나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럼 나가 우성이네요, 그쵸? 나가 우성이다. 이게 B, 이게 스몰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가나 받았고, 가정 받았고. 그러면 자녀, 엄마를 좀 볼까요? 엄마가 정상에 나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도 뭐가 돼야 될까? 네, 정이 와야 되겠죠? 그럼 이제 정 나만 보면 돼. 요 비분리. 정 나가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가 없어요. 그럼 이쪽에서 받아야 되겠죠? 이쪽에서 받아야 된다 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정 나가 달라면 아빠 쪽에서 가나가 와야 되고, 요렇게. 그지? 예, 그 다음에 이쪽에 가가 와버리면 얘가 가도 발현되니까 안 되지. 정이 와야 되겠지. 정정. 노래 버리면 가는 숨어버리고 나만 발현된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아빠 쪽에서 1분열 비분리되면 되겠네요. 자, 기억번. 아버지에게서 가가 발현되었다 그랬어요.

거지 지금 가 가지고 있죠? 네, 발음 되겠네요. 나는 우성형질입니다. 네, 나 우성형질 맞고요. 기억 형성 과정에서 성형식 비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아빠 쪽 감수 1분열 비분리. 정답은 기억, 니은, 티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3번 가볼게요. 혹시 이제 수능 문제는 뭔가 복잡하다. 뭐 그런 느낌을 이 문제에서도 보실 수가 있죠? 박스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가부터 다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 색체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가는 대립 유전자 라지 A, 스몰 A, 나는 B, 다는 D라고 그랬어요. P의 유전자형은 여기 써볼까요? P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그다음에 라지 D, 스몰 D. 이렇게 줬고요. Q는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이렇게 줬습니다. 뭐준 거니까 이거 그냥 쓰시면 되겠고요. PQ 핵형은 모두 정상입니다라고 줬어요. 그 다음에 표에 들어갈 숫자는 0과 1과 2다. 뭐 이렇게 하나 줬고요. 그 다음에 표 밑에 보시면 세포 A와 B 중에서 하나는 염색체 일부가 결실된 세포고 하나는 염색체 비분리가 일에 일어나 형성된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세포입니다. 근데 그 A는 결실된 거는 여기 중에 있대. 여기 중에 결실이 있대. 결실, 그지? 그 얘기고. 그 다음에 B는 4부터 6까지 중 하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B가 있고 얘는 이제 비분리. 4, 5, 6 중에 비분리가 하나 있고 1, 2, 3 중에 결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 조건 주고 이제 AB를 제외한 나머지 세포는 모두 정상이다 라고 줬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예, 기역, 니은. 또 있어요? 디귿, 니은. 보이시죠? 니은, 디귿. 대립 유전자. A끼리, B끼리, C끼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니은, 기역. 자, 뭐가 보이세요? 공통적으로 뭐가 보이시나요? 우리가 이제 대립 유전자로 갈수 있는 게 1, 2는 안 되잖아요. 대립 유전자가 어떻게 합쳐서 3이 돼? 그지? 최대 2잖아. 그러니까, 0, 2거나, 또는 뭐, 0, 1이거나, 뭐, 이래 될 거예요. 그쵸? 되겠죠? n이나 2n이니까. 근데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립 유전자 서로 다른 거 봤을 때 같이 있는 게 뭐예요? 니은이죠, 니은. 니은. 그럼 니은이 뭐란 얘기예요? 0이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 니은이 0이다. 요거 하나를 우리가 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니은에는 0을 넣어볼까요, 일단? 찾은 거니까. 니은에는 0을 넣어보자. 또 있나? 니은, 니은. 자, 니은에 0을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세포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제 0이 있고요. 디귿과 기역은 1과 2잖아요. 여러분, 1과 2가 있으면 그거 뭐라 그랬죠? G1계 2N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얘하고 얘가 숫자가 있잖아. 1 아니면 2란 말이야. 있는데 없다? 그럼 N이란 말이야. 근데 1과 2. 이게 뭔가 이상세포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겠죠. 5번 같은 경우가 좀 이상한 세포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넣어볼 수 있는 게, 지금 뭐요 조건 가지고 한번 봤을 때, 얘가, 디귿이 만약에 2라면, 디귿이 2라면, 그럼 라지 D, 스몰 D 2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스몰 B가 이게 얼마야 되는 거니? 이게 2가 아니라 4여야 되겠죠. 그쵸? 요 조건에 맞춰서 본다면. 근데 지금 2니까 디귿은 2가 아니겠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겠죠. 자, D가 2가 아니면, 2가 아니면 뭐겠니? 1이겠네. 그지? 디귿이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디귿이 1이구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수 있죠. 라지 A 1, 스몰 A 1, 스몰 B 2, 라지 D 1, 스몰 D 1. 요게 이제 EN이다. GN, G1기 EN이다라는 것도 확정할 수 있겠죠. 될까요? 그럼 나머지 이제 기역이 2를 넣어보시면 됩니다. 디귿에 1을 넣으시고, 기역에 2를 넣자. 어쨌든 기역, 니은, 디귿을 우리가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의 답에 접근할 수 있겠죠. 여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에다가 여러분이 넣었고요.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 특이한 게또 보이네요. 얘가 지금 n 같은데 스몰 a가 있고요. 얘는 없으니까요. n이 확실한 건데. 그러면 라지 d가 있다는 얘기고.

근데 얘가 두 개가 있어. 아, 뭐구나? 역시 얘가 비분류로 인해서 만들어진 녀석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비분류는 대강 잡았고요. 이제 결실을 잡으시면 돼. 1, 2, 3 중에 이제 뭐가 결실이겠느냐? 이런 거 보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얘가 1이 있어요. N이란 얘기죠. 스몰 A가 있어요. 스몰 B가 있어요. 라지디나 스몰 D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없어요. 얘가 뭔가 이상이 있는 거죠. 얘가 뭔가 이상해. 그죠? 없잖아.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라지 A가 있어요. 라지 A. 그 다음에 여기도 있는 거죠? E. 라지 B가 있네요. 그 다음에 라지 D가 있어요. 아, 요거 이제 복제 상태인 염색 분체 분리되기 전 상태. 복제 상태인 A, B, D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 얘가 없다는 얘기는 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렇죠. 그 다음에 스몰 B가 있고요. 스몰 B가 있고요. 라지 A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라지 D 있고요. 요걸 보시면 얘는 이제 일자리니까 염색 분체가 분리된 상태고 얘는 복제된 상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AA, BD,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B는 독립. 지금 저 P의 유전자형을 우리 염색체에 한번 그려본 거예요.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이렇게 있다라는 걸 확정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하고 뭐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스몰 A하고 스몰 D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녀석이 빠졌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죠. 없잖아. 스몰 D가 없잖아. 그치? 1번에서 결실이 일어났구나라는 것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보기로 가볼까요? 기억번. 가의 유전자와 다의 유전자는 같은 염색체에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게 가와 다가 같은 염색체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독립되어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4는 염색지수가 비정상적이라고 그랬는데 얘는 정상이에요. 정상 EN. 그렇죠? 네, 틀렸고. 그 다음에 A에서 스몰 A의 DNA 상대량은 B에서 자, 요게 A죠. 결실. 결실된 거에서 스몰 A는 있어요. 네, 1. 1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요거죠. 5라고 보시면 되는데, 5에서 스몰 D의 DNA 상대량이라고 했는데, 스몰 D는 없어요. 네, 스몰 D 없죠. 0입니다. 네, 그래서 상대량 같다라는 설명은 틀렸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정답은 그래서 기억번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6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겠죠? 수능에 나오기 전 9월 모의평가 문제니까 비슷한 유형의 문제 같긴 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는 대립유전자 H, 나는 대립유전자 R, 다는 대립유전자 T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얘네들이 모두 X 염색체에 있다는 얘기예요. X 염색체 연관, 반성 유전이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는 어머니 제외한 나머지 가족 구성원의 성별과 가다의 발현 여부인데 자녀 3과 4의 성별이 같다. 얘가 남자면 얘가 여자, 얘가 여자면 이게 남자다. 이런 얘기예요. 뭐 그런 거좀 보시고, 이거 3, 4가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마가 지금 빠져 있고요. 아버지만 나와 있어요. 아버지 걸 가지고 뭔가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는 거볼수 있고요. 그 박스 밑에 보시면 표 밑에, 요표 밑에 보시면 이 가족 구성원 핵형은 모두 정상이래요. 뭐 비분류가 되더라도 N-1, N+1 뭐 이렇게 만났다라고 볼수 있겠고. 염색수가 22개인 생세포 기억과 염색체수가 24개인, 아까 얘기했죠? N-1과 N+1이 만났다. N-1인 기억과 N+1인 니은이 만났다. 그래서 A가 태어났기 때문에 A도 핵형은 염색체수는 정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A는 자녀 3과 4 중에 하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과 4의 성별을 알아야 되고, 3과 4 중에 누가 A인지를 알아야 되는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의 형성 과정에서 각각 성염색체 비분리가 1에 일어났다. 뭐 N-1, N+1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 이런 조건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계속적으로 이제 유전병 문제도 가계도를 많이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가계도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요거 한번 보시면 아빠가 보시면은 가 하나가 발현되죠. 다 X에 있는 거니까 요거예요. 그쵸? 요게 아빠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녀 1을 한번 볼게요. 자녀 1. 어쨌든 아빠로부터 자녀 1이 딸이니까 아빠한테 X 하나 받잖아요. 그럼 가와 나와

요거 받을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가가 발현이 안 됐어요. 그럼 뭘 갖는 거죠? 엄마로부터 정을 하나 받는 거죠. 여기서 하나 알수 있는 게 뭐예요? H와 스몰 H에서 정상이 우성이고 가가 열성이다 라는 거 하나 확인할 수 있어요. 가벼운 거지만 요것부터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해봐야 될게 뭐냐면, 요게 일단 아빠고요, 요게 엄마예요. 만약에 A가, 요거 A가 아들이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아들? A가 아들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아들이면 아빠 쪽에서 뭘 받아야 됩니까? Y가 있는 걸 받아야 되겠죠? 그죠? 성염색체 비분리로 M 플러스 1이 아빠 쪽에서 일어나야 돼요. Y를 반드시 받아야 되니까. 그쵸? Y만 받아요? 그럼 정상이잖아. 안 되죠. 그러니까 아빠 쪽에서 X, Y를 받고 엄마 쪽에서 없는 걸 받아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아빠 쪽에 이 X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와 나가 발현되겠죠. 아들이. 근데 아들, 어쨌든 A가 3 아니면 4래요. 그러면 둘다 발현돼야 되는데 둘다 발현되는 게 없죠. 모순이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네, 지금 A가 아들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비분리된 성염색체끼리 만나서 EN이 된 겁니다. 그럼 M 플러스 1 쪽이 누구냐면 아빠 쪽이라는 얘기죠. 그래 버리면 기역, 니은이 다 발현해야 돼. 가나가. 근데 자녀 3도, 자녀 4도 가나가 다 발현된 자녀는 없기 때문에 모순이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러면 A는 아들이 아니라 A는 뭐다? 딸이다. 그렇죠. 되겠죠? 자, 근데 A가 딸인데 만약에 이때 만들어질 때도 아빠 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 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만약에 두 개가 올 수도 있잖아. X가 두개올수 있고 여기서 안올 수도 있잖아. 그지? 2분열 비분리. 그래 버려도 역시 뭐가 나오는 거야? 가나가 다 발현되겠지. 가나가. 근데 3, 4 중에 A가 있는데 가나가 다 발현된 게 없기 때문에 A는 딸이며 엄마 쪽에서 비분리다라는, 엄마 쪽에서 N 플러스 1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엄마 쪽에서. 그렇죠? 네, 엄마 쪽에서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걸 가지고 이제 한번 추론을 좀더 진행해 보면, 그 다음 단계로 뭐냐면 A가 딸인데 A가 3번. A가 3번이다. 그리고 자녀 4는 정상 아들이다. 요게 성립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한번 요렇게 가정해가지고 가계도를 그려서 요 조건이 성립하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가볍게 그리시면 되니까 그렇게 복잡한 가계도는 아니고요. 2번부터 볼까요? 2번. 자녀 2번. 자녀 4번. 이걸 한번 볼게요. 자녀 2번이 남자니까. 정정정이에요. 정정정. 그죠? 그러면 이거 정정정 엄마가 주는 거야. 그지? 정정정.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그려보시면 4번은 정정다죠. 자, 표를 보고 읽는 겁니다. 정정다. 그러면 엄마의 정정다가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오, 되겠죠? 2번과 4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 딸. 우리가 A라고 하는 딸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요걸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3번이 만약에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 가가 나와야 되죠. 가가 나와야 되는데 가가 열성이에요. 근데 아무리 엄마 쪽에서 비분리해 봤자 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란 얘기예요? A가 딸은 딸인데 요게 4번이란 얘기죠. 요게 4번이고 3번이 정상 아들이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이렇게 자녀 3이 정상 아들이고 자녀 4가 A의 딸이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요거 한번 그려볼까요? 자, 2번은 정정정이니까 엄마 정정정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이 정상 아들이니까, 자, 3번이 정상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3번은 가정다예요. 3번은 가정다예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가정다 올리시면 돼요. 가정다. 됐죠?

가정답. 그럼 이제 4번이 이제 A 딸이란 얘기예요. 4번이 A 딸이란 얘기예요. 자, 4번은 뭐예요? 정정다예요. 4번은 정정다입니다. 정정다. 자, 그러면 일단 4번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느냐? 정정다. 정정다. 일단 이렇게 다 와버리면 얘가 숨어버리지. 정 나올 수 있고. 정밖에 없네요. 그치? 그 다음에 정다가 왔는데 다가 표현되는, 다가 우성이라고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여기 다 와버리는 거야. 그렇죠? 네. 정정 다가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비분리 일어나 버리면 다 없잖아. 안 되지. 여기서 비분리 돼 버리면 어때요? 다가 나와 버리잖아. 안 되지. 요게 다와 버려야 되겠지. 1분열 비분리. 이쪽으로 1분열 비분리 와 가지고 다와 버리는 거야. 정정정 가정 다와 버리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다가 정에 대해서 우성이면 되는 거잖아. 다가 정에 대해서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 되면 된다는 얘기야. 이거 유전자는 뭐 썼죠? T.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자,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셔야 돼. 요거 이제 확인은 될 거고. 확인된 거고. 자녀 1 보자. 자녀 1. 자녀 1번을 한번 볼게요. 여잔데 얘는 정나다야. 정나다. 이건 아빠로부터 하나 받고 엄마로부터 받아야 되겠죠? 아빠로부터 하나 받고 엄마로부터 하나 받아야 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쵸? 아빠는 일단은 아까 뭘 가지고 있었나? 가와 나와 물음표 가지고 있었지. 아빠는 가와 나와 물음표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이 나오려면 정이 오면 되겠지? 엄마부터 정이 와야 되니까 요거 오면 안 되겠지. 이게 와버리면 다가 발현돼 버리니까 안 되지. 그지? 모순이지. 그럼 정정정 오면 되겠다. 정정정 오면 되겠다. 그럼 아빠의 요자리는 뭐라는 것도 알수 있어? 아빠의 요자리는 다가 있겠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겠지. 됐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또 확인할 수 있겠다. 나하고 정이 같이 있네. 근데 나가 표현됐네. 그럼 뭐가 우성이야? 나가 우성이겠네. 나가 우성이다. 나는 알파벳 뭐였죠? R이죠? 네, R과 스몰 R. 요렇게 확정. 위에까지 써볼까? H, 스몰 H. 이거는 정가. 그죠? 두개 우성에 하나 열성.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뭐몇개 우성이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우리가 다 확인한 거야. 자, 기억번. A는 자녀 4다. 확인했고, 니은은 감수 1분열 3식의 비분리. 그렇지.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 됐고. 그 다음에 나와 다는 모두 우성형질? 자, 다, 나. 모두 우성형질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165번 가겠습니다. 자, 요 문제도 조금 독특한 소재의 문제인데, 일단은 요 DNA 상대량 값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림,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해결하시는데 수월하셨을 거예요. 자, 가를 결정하는데 관여하는 세 개의 유전자는 모두 상염색체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염색체 지금 그려줬고요. 상입니다, 상. 성 아니야.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는 다음과 같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H하고 R이요. 그죠? H와 R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됐고, 아버지와 어머니 핵형 정상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점. 아버지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기역이 1회 일어나 형성된 정자 P와 어머니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니은이 1회 일어나 형성된 난자 Q. 그러니까 이제 문제 보시다 보면 P와 Q를 엄마 쪽에서 P, 아빠 쪽에서 Q 뭐 이렇게 쓰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파벳 순서대로 좀 익숙한 게 아빠가 P, 엄마가 Q 이런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 기출문제 보셨을 때도 엄마 쪽이 P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조심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냥 준대로 여러분이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녀 A가 태어났습니다. 기역과 니은은 염색체 비분리와 염색체 결실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는 아빠 쪽인지 엄마 쪽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는 결실, 하나는 비분리.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 중 염색체 비분리와 염색체 결실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해놨고, 여기 지금 체세포 한 개당 H 스타 R, T, T 스타의 DNA 상대량을 그려줬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여기 지금, R이 두개 있습니다. R이 두 개. 요게 좀 보시기가

편할 거예요. 알이 두개 있다는 얘기는 요렇게 만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H스타가 없다 그랬으니까 아빠 쪽에서 요게 자, 날아가면 되겠지. 결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R2 되고 없잖아요. 그죠? 여기는 H만 있으니까. 이런 조건으로 이제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결실이죠. 아버지 쪽에서 결실. 엄마 쪽에서는 뭐가 일어날까요? 비분리가 일어나겠구나. 라는 거알수 있겠지. 자, 그럼 나머지 또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T가 하나 있고 T스타가 두개 있어요. 뭔가 비분리 냄새가 나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빠 쪽에서는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아빠 쪽에서 T 하나 주고. 그지? 아빠 쪽에서 T 하나 주고. 엄마 쪽에서 T와 T스타를 줘야 되겠지. 그지? 자, T와 T스타를 주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1분열 비분리겠네요. 1분열 비분리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기억번. 난자 Q에는 H가 있습니다. 그렇죠. 난자 Q에는 네, H 있죠. 니은번.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는 자, T하고 T', T스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1분열 비분리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네, 2분열 비분리 틀렸고. 그 다음, D급번. A의 체세포 한 개당 상염색체 수는 이라고 그랬어요. 자, 상염색체 수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네. 성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두 개일 거고, 정상 상염색체는 44개일 텐데, 얘네들 다 상염색체라고 했잖아. 근데, 하나 더온 거잖아. 원래는 하나씩 와야 되는데, 하나 더온 거지, 그지? 플러스를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상염색체가 43이 아니라, 45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네, 45입니다. 43이 아니라.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우리 기억권.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166번 문제. 좀 오래된 문제긴 하지만,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접하지 못했던 그러한 유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가는 대립유전자 H, 그 다음에 나는 대립유전자 R.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뭐 익숙하게 쓰시려면 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써놓고 보셔도 됩니다. 가와 나의 유전자는 모두 X 염색체에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모두 X 염색체 유전이다. 이런 얘기예요. 연관이죠? X염색체 연관. 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는 아버지와 아들 A에게서만, 나는 A에게서만 발현됐다. 그러니까 요거를 가계도를 또 그려보시면, 자,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아들. 굉장히 간단한, 심플한 가계도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아들 A에게서, 이게 아들 A야. 이게 아들 A. 별거 아니죠. 여기서는, 가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만 나왔다. 라고 했으니까, 뭐, 가, 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들은 가에다가, 또 뒤에 문장 보시면은, 나는 A에게서만 나왔다 그랬으니까, 나.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 다음에 안 나와 있지만, 엄마는 정정인 거야. 이런 식으로. 될까요? 자, 아빠, 엄마, A에 대해서 가계도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을 보시면 아버지의 G1기 세포 1로부터 정자 형성되는 과정이다. 그렇죠? 왼쪽 우리 그림 많이 봤던 거잖아요. 1부터 시작해서. 네, 그 다음에 세포 기억부터 리얼에서 세포 한 개당 라지 H와 라지 R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1부, 기억부터 리얼은 1부터 4를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뭐 이것도 봐야 되는데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그림과 같이 2에서 전자가 일어나 X염색체에 있는 두 개의 가중 하나가 22번 염색체로 옮겨졌다. 여기가 있습니다. 하나가 22번 염색체로 이렇게 옮겨갔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됐고 그래서 가는 H와 R 중 하나다. 이게 가가 H냐 R이냐 이걸 찾아보다 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점 보면 A는 3으로부터

형성된 정자와 함으로부터 형성된 정자와 정상 난자가 수정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으로부터 만들어진 정상 정자와 함으로부터 형성된 정자와 그 다음에 정상 난자가 수정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이 왼쪽에 있는 표부터 좀 보시면 이게 이제 H와 R이 다 있다. 11. 그 다음에 여기는 22. 그리고 여기 1. 여기 2. 이렇게 이제 쉽게 여러분이 가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럼 아버지가 이제 X에 H와 R을 갖는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치? 근데 H와 R, 라지를 갖고 있는데 가하고 정이 나왔으니까 얘는 가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얘가 정이니까 얘가 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가 가와 나가 나왔으니까 얘 같은 경우가 가가 나왔으니까 요게 와야 되고 나가 나왔으니까 요렇게 와야 되겠지.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정상이라 그랬으니까 일단은 요거 하나는 여기에 있다라고 해봅시다. 네, 근데 지금 정상이 열성이니까 이상하네요. 얘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와야 될것 같은데. 그쵸?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이 왔으니까 여기는 하나가 이렇게 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얘가 요렇게 와야 될것 같은데, 요렇게 와야 될것 같은데, 지금 H가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이 H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말고 딴 데. 요렇게 줬는데, 지금 엄마가 지금 정상이니까 요렇게 스몰 H, 스몰 H 갖는단 말이야. 그래서 스몰 H, 스몰 R 얘한테 줬어. 근데 얘가 가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 얘기 뭐예요? 이거 X 염색체 말고 다른 염색체에 요걸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바로 여기 장면에서 이게 라지 H였고 요 자리로 라지 H가 이렇게 옮겨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와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X에 H가 있고 R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요거 하나가 도망간 거야. 이쪽으로 22번에 이렇게 도망간 거야. 이쪽에 이제 Y가 온 거고 XY 중에. 그럼 얘가 하나 사라진 거지. 여기 사라지니까 이쪽에는 이렇게 와버린 거야. 자, 한번 써보면 R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도 R이 있고 이쪽에 H가 있고 한쪽은 여기 도망간 거지. 22번으로.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야. 될까요? 그래서 여기 3번에 지금 H 하나가 22번에 있다 이런 얘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4번인데, 4번에는 H가 없어. 자, H가 없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이쪽으로 간 거야. 그지? 이렇게 왔다는 얘기고, 요쪽으로 도망간 녀석의 요 염색 분체. R만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자, 퍼즐을 요렇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A는 3으로부터 형성된 정자와 정상 난자라 그랬으니까 요 3이라고 하는 녀석이 기억이다. 기억은 3이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죠? 요거 3이다라는 거알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니은번. 가는 R이다 그랬어요. 가가 지금 우리 H다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건 틀렸다라는 거알수 있겠고. 그다음에 A는 요 A는 라지 H와 스몰 H를 모두 갖는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상이기 때문에, 스몰 H만 갖는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X는 얘한테 스몰 H, 스몰 R을 준 거야. 그치? 스몰 H, 스몰 R을 줬는데, 22번 염색체에 있는 요 H를 더 갖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요 라지 H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스몰 H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어요. 될까요? 네,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발문 조건에서 여러분들 그세 번째 문장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가는 아버지와 아들 A에게서만

0: 않았지만 이쪽에는 Y가 온 거죠. 이쪽에 X가 온 거고. 그죠? 어디에 Y가 가고 어디에 X가 갔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쪽에 Y가 옮겨간 것이고 이쪽에 X가 온 것이다. 라는 거알수 있겠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리을번에 요게 H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함정보기로 많이 나오는 건데 요거는 이제 도망간 쪽에 염색분체가 내려와 버리면 H가 없는 것이죠. 이쪽은 라지 H와 라지 R이 있는 것이고 요쪽에 4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이게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라지 H가 없고 라지 R만 온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까지 해서 우리가 마무리했고 정답은 네, 기역번과 디귿번 여러분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시간까지 사람의 유전 그리고 유전병 관련된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단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생태계 파트에 가시면 생태계 파트도 우리 방영구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계산 문제라든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1: TV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반갑습니다. 2027 수능 특강 정치화법에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헌법의 의와 기본 원리 두 번째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개념 강의를 듣지 않고 문제 먼저 푼 다음에 문제풀이 선생님이랑 같이 진행하는 친구들은요, 헌법의 의와 기본 원리는 결국에 포인트가 뭔지 생각하세요. 헌법의 기본 원리에 실현 방안입니다. 자, 또한 복습하고 나서 지금 이 문제풀이 같이 듣는 친구들은요, 실현 방안이 어떻게 선지로 나오는지 꼭 기억을 같이 해주시고요. 우리가 공부했었던 실현 방안이 다안 나올 수 있고 새로운 실현 방안이 나오더라도 포인트를 기억하고 각 기본 원리 의미를 생각을 하면은 어렵지 않게 풀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기본 문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대한 옳은 설명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는 국가 통치 체제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국가의 근본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범인 A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헌법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헌법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래서 공부한 거야. 일반적으로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니까 아니죠. 법률보다 더 상위의 규범에 해당이 되는 거였죠. 특히 헌법은 우리나라 법의 최고법이니까. 기억? 잘못된 설명. 니은 국가 창설의 토대가 되는 원리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죠. 왜? 국민 영토 주권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으니까 국가 창설의 토대가 됩니다. 옳은 설명.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권력 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줌으로써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것도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리을.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한다? 아니고요. 얘들아, 요거 아마 리을 헷갈려서 지금 요 1번 질문을 같이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목적이라든지 다른 방법적인 요건을 모두 다 갖춘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바로 헌법 제37조 2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데,

37조 2항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예요. 내가 장담하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 선생님, 요거 아직 안 배운 건가요? 지금 차례대로 개념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직 안 배운 거 맞습니다. 아, 요런 게 있구나. 그래서 3단원의 제목이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이에요. 기본권 제한 가능하구나. 라는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3번이라고 1번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2번 문제 헌법의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제시문 읽기 전에 파격적으로 선지부터 먼저 볼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규정한다. 최고 규범이다. 국가 통치 기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 정치 사회화 역할을 한다. 얘들아, 정치 사회화가 뭐냐면은 쉽게 요거 가리고 사회화만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생물학적 인간이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정치 과정에 참여하면서 정치적 인간으로 성장하는 거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사회 통합을 유지한다. 나름 헌법의 기능과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 글과 연결시켜야 되는 거겠죠. 우리나라는 입법, 행정, 사법과 관련된 권한을 별개의 독립기관에 분담시켜서 삼권 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행정권은 정부에 속한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라고 국가 상호 기관 간의 권력을 주고 있죠. 국가 통치기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조직 수권 규범 권한을 준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답 3번이고요. 나머지는 앞에서 말했듯이 헌법의 기능과 연결시킬 수 있지만 이 글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3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지금 요 문제 틀려서 온 친구들 많지? 그리고 나랑 같이 문제풀이 쭉 진행하는 친구들도 3번 틀렸던 친구들도 많을 거고, 두 번째, 3번 틀릴 뻔했던 친구들도 많을 거야. 그치? 3번은 어마어마한 함정이 있고요. 얘들아, 3번 제시문이 최근 평가한 스타일이야. 이게 그대로 시험에 나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요런 뉘앙스, 요 자체가 평가원에서 최근에 엄청 많이 내는 거야. 왜 그런지 내가 이제부터 읽어볼게. A는 근대 시민국가를 배경으로 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권력 분립에 의거해서 국가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B의 이제 알겠어. 자, 왜냐면은 A 보자마자 아마도 A는 근대 입헌주의헌법이라고 적고 시작한 친구들이 많을 거야. 왜냐면 바로 옆에 A는 근대 식민국가를 배경으로 해서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권력 분립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 오케이, A가 근대 입헌주의헌법이네라고 풀었고 B가 현대복지국가헌법이라고 풀었을 텐데 아니었어. 왜? A는 이거의 기초 위에 사회권을 보장해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주술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A는 이거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래서 아마 3번 틀렸거나 틀릴 뻔했을 거야. 답이 안 나와서. 따라서 A가 바로 무엇이 되는 거야? 현대 복지국가 헌법이 되는 거야. 이러한 B의 기초 위에 현대복지국가헌법이 있는 거잖아. 이러한 B가 뭐가 되는 거야? 근대 입헌주의헌법이 되는 거야. 됐죠? 요거 이래서 틀렸을 건데, 뭐야, 왜 이렇게 내? 라고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최근 평가원 트렌드예요. 좌절하지 말자. 이거 틀렸다고 속상해하지 말자. 이거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알겠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해야 된다. 개인의 삶의 영역에 국가의 간섭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근대 입헌주의헌법이었죠? A가 아니라 B. 아마 이거 엄청 많이 헷갈렸을 거야. 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B에는 국가 통치기관을 조직하고 구성하는 내용, 얘들아, 요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설명이었죠? 왜요? 지금 국가 통치기관을 조직하고 구성하는 내용에다가 역사적으로 무엇이 더해진 거예요? 자유권을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더해졌다가 역사적으로 사회권을 중심으로 국가의 개입을 노력하는, 국가의 개입을 노력하는? 국가의 노력을 통해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이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B에는 국가 통치기관을 조직하고 구성하는 내용 들어가 있고, 연습해볼까? A에는 들어가 있죠. 왜? 현대복지국가헌법에는 이 내용, 이 내용, 이 내용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는 A. 따라서 B와 달리 A는
이라고 해주셔야지 옳은 설명이겠죠.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얘들아, 실질적 평등 뭐였지? 상황, 능력, 차이를 고려하는 거였죠? 그래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건 현대복지국권법. 따라서 정답 4번.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복리를 위해서 재산권의 제한이 가능하다라는 걸 강조한다? 얘들아, 차근차근 생각해봐. 공공복리,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재산권도 제한될 수 있어 라고 보는 관점은 현대의 복지국가헌법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왜냐면은 근대 입헌주의헌법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개인의 삶의 영역에 국가나 타인이 간섭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건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 하지만 현대복지국가헌법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도 국가가 규제할 수 있어라고 보는 거니까 정답은 5번에 A만 해당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3번의 정답 4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4번부터 헌법의 기본 원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부각되는 거 찾는 거예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점차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 배달 사업을 추진한대요.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환경 취약지역과 혁신도시 문화지구의 공연, 전시, 체험 교육 등 지역별 맞춤형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무엇을 위한 거예요? 그렇지, 바로 문화국가의 원리랑 연결시킬 수 있는 거겠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선지가 어떤 헌법의 기본 원리인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계속 연습이야. 남북분단의 상황을 반영한 우리나라 헌법 특유의 원리는 평화 통일지향이었죠. 2번, 국가가 국민의 자율적인 문화활동을 보장하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문화국가의 원리였습니다. 정답 2번.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노력해야 돼. 복지국가의 원리. 4번,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 두 글자로 줄여. 주권. 국민에게 있다. 국민주권의 원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반드시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적법 절차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는 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였죠. 따라서 정답은 문화국가의 원리에 해당하는 몇 번? 그렇죠. 바로 정답은 2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헌법의 기본 원리 A의 실현 방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가 뭔지를 먼저 찾아주셔야겠죠.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과 모든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다. 근데 입헌주의헌법에서 이것은 시민계급들만이 참여하는 참정권 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제한적이었지만 현대복지국가헌법에서는 실질적인 형태로 확대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A는 우리가 앞줄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었죠. 국민주권주의였습니다. 얘들아, 국민주권주의의 포인트가 뭐였어? 목소리를 내는 거였지. 누구로서? 주인으로서. 주인으로서 목소리를 낸다라는 걸 실현 방안 잡아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국민투표제를 실시한다. 정답 1번 끝. 이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국민투표제라고 하는 건 뭐였는데, 이거 내가 일부러 2강에서 숙제로 내줬었어. 개념 같이 들었던 친구들은. 국민투표제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헌법 개정안을 국민의 투표로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참정권의 내용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겁니다. 목소리를 내는 거니까 하나만 더 들어가자. 근데 국민투표제는 특히 이 중에서도 직접 민주재정 요소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이 내용이 추가적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요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저임금제를 실시한다. 이제 임금을 주는데 국가가 개입해서 줄수 있는 최저 한도를 이 정도는 줘야 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정해 두는 것은 바로 복지국가의 원리겠죠. 세 번째,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노력하는 것은 문화국가의 원리. 네 번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지향과 연결되는 거였죠. 마지막,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건 상호주의가 뭐였어? 국제관계에서 한 나라의 결정이나 행동에 맞먹는 우리나라의 행동과 결정을 의미하는 거였죠. 즉, 자국민을 외국에서 보호하는 것만큼 외국인을 우리나라에서 보장해줄게 라고 하는 거, 바로 상호주의 원칙, 국제평화주의랑 연결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 몇 번? 1번! 이라고 찾을 수 있었고요. 이제 실험방안 공부하는 팁을 조금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포인트를 잡아서 기억해 주시면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6번 내용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6번부터도 계속 이제 헌법의 기본 원리 나옵니다. 실험방안이 나올 수도 있고요. 헌법 조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시문의 실험방안이 나올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뭐야? 바로 포인트 잡아서 기억하는 연습. 왜냐면 이 많은 실험방안들을 뭐, 외운다라기보다는 머리에 남잖아?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매번 시험에 똑같은 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서로 다른 내용이 나오더라도 포인트를 잡으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같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6번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지금 선생님과 학생들의 멘트가 나와 있죠? 이런 멘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문제 푸는 팁도 줄게. 바로 마지막 선생님 멘트야. 왜냐면은 이런 멘트에 두 학생 중한 학생만 옳게 설명했군요. 막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거든. 근데 두 학생 모두 옳게 설명했대. 그럼 둘다 옳게 설명한 거야. 그럼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A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라고 되어 있어. 그럼 A가 무엇인지 갑과 을이 모두 제대로 설명하고 있잖아. 문화생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갑을 통해서는 뭔지 알수 있어. 근데 을이 왜 들어가지라고 순간 헷갈린다면은 그렇지. 이 원리는 전통 문화라든지 유구한 역사와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교육시켜야 되니까 의무교육제도가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자 그랬죠? 바로 이것은 문화국가의 원리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다 종합한다면. 자, 이제 문화국가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는 헌법조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얘들아, 우리 그냥 문화국가의 원리가 나와 있는 조항만 찾지 않을 거야. 이 조항이 어떤 헌법의 기본 원리랑 연결되는지도 찾을 거야.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뭐랑 연결시켜야 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지.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거? 그렇지.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에 해당이 됩니다. 2번.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거권을 가진다. 자, 차근차근 선거권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럼 결국에 대표를 뽑는다라는 거는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거겠지? 주인으로서 목소리를 내서 참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주권주의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지위가 보장된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의 지위 보장, 국제평화주의.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기 위해서 문화국가의 원리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마지막 5번.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3개 묶은 다음에 이렇게 적어봐. 근로 3권이에요. 자, 이 근로 3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근로자 개인이 가진 목소리라만으로는 바꾸기 힘들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집단을 결성해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 생산 환경이라든지 노동 환경을 고치려고 하는 거, 개선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근로 3권이에요. 그리고 근로 3권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개입해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니까 바로 복지국가의 원리겠죠. 따라서 6번의 정답은 바로 문화국가의 원리에 해당하는 4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데, 자, 우리 5번에는 실현 방안, 6번에는 헌법 조항, 이제 7번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일단 A랑 B가 뭔지 먼저 찾아야겠다. A의 실현 방안에는 국제법을 존중하고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거래. 그 A는 바로 국제 평화주의겠죠? B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관련 헌법조항도 있고 실현 방안도 있네. 선거를 실시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오케이, 국민주권주의. 끝! A랑 B 찾았으면은 이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그렇죠. 자국민을 외국에서 보장해주는 것만큼 외국인을 우리나라에서 보장해줄게.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외국인의 지위 보장, 국제평화주의의 실현 방안이죠. 1번, 옳은 설명 끝.
2번도 보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끝까지 봐야지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야 된다. 평화통일 지향이죠. B는 국민주권주의였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봐봐. 국가가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즉,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여기 봐봐. 국가가 규제와 조정을 일부 할수 있는 건 바로, 그렇죠. 복지국가의 원리겠죠. A와 B, 그 어떤 것과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답은 찾더라도 해당되는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 일일이 다 찾아야 돼. 왜냐면은 수능에서는 결국에 요 내용이 한번더 반복될 거거든. 그 연습 계속 하시는 거예요. 답만 찾는 게 지금 단계에서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각 해당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찾는 게더 중요해요.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은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복지국가의 원리랑 연결되는 거죠. 가에는 국제평화주의랑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5번. 침략적 전쟁의 부인은? 침략적 전쟁, 국제법상 위법한 전쟁을 부인하는 거는 국제평화주의랑 연결되는 거죠. 근데 나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 국민주권주의랑 연결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나에 해당되는 내용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되셨죠? 답만 찾으면 안 됩니다. 답과 함께 선지 하나하나 읽어주시면 되고요. 정확히 설명하면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요거는 선지 하나하나 연습만 충분히 해주셔도 수능에서 맞출 수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고 나중에는 빠르고 전략적으로 풀수 있는 문제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본 문제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개념 공부했던 친구들은요, 내가 헌법 다 외우라고 그랬어, 헌법 중? 굳이 외울 필요 없다라고 했었죠. 바로 이 이유입니다.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여기서 헌법의 기본 원리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봐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을 시행해야 된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 모든 내용 합치면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돼라고 하는 복지국가의 원리겠죠. 자, 이제부터는 복지국가의 원리랑 연결되어 있는 내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법을 존중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그거가 되는 건 국제평화주의였죠. 계속 선지 연습. 2번,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정답 2번, 끝. 3번, 헌법 개정 시, 이거 봐봐, 이렇게 나온다니까. 필수적으로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근거가 된다. 차근차근 생각해, 국민투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헌법 개정안을 국민의 투표로서 결정하는 거야.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야?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거야. 정치 과정에 참여한다라는 거는 주인으로서 뭐 하는 거야? 열심히 목소리 내는 거야. 그 중에서도 직접 민주재정 요소야.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 그럼 어느 기본 원리야? 그렇지. 국민주권주의. 라고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이 연습을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건 바로 평화 통일 지향이었죠. 마지막, 국가가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생활을 위한 조건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원리, 문화국가의 원리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8번에 몇 번? 2번이라고 우리가 복지국가의 원리랑 관련되어 있는 실험 방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기본 문제 1번부터 8번까지 모두 다쭉 풀어보았습니다. 요 내용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지, 실험 방안. 헌법 조항 외우지 말고 추론해내는 연습 계속 선지를 통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실전 문제부터는요, 이제 제시문 자체가 시험에 그대로 나와도 되는 제시문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몇 번인지 다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전 문제 조금 더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수능특강 실전 문제 1번부터 8번까지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자,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발문 읽어보니까 고유한 의미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 현대 복지국가 헌법이라고 헌법 의미의 변천 나와 있죠? 그럼 들어가 봅시다. A는 국가의 통치기관을 조직, 구성하고 이들 기관의 행위, 방법,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 활동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헌법을 국가의 근본 조직법을 이해한대. 통치기관을 조직, 구성하는 법, 고유한 의미 헌법입니다. B는 계몽사상, 천부인권사상 등을 바탕으로 하는 법. 얘들아, 이거 두 개가

가상적 배경이 됐던 거, 시민혁명을 배경으로 한 헌법. 국민주권, 기본권 보장, 권력 분립, 대의제, 법치주의를 그 내용으로 한다. 오케이. 이 내용하고 다 연결시키니까 무엇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것 같아. 마지막 읽어봐봐. C는 B의 내용과 형식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사회권의 보장,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오케이. 그럼 C는 뭐가 되는 거다? 현대복지국가헌법. B는 근대입헌주연법이라는 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되셨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A, B, C 먼저 찾았으면요. 이 내용 토대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시민혁명 이후 등장한 헌법은? 시민혁명, 근대 등장했어? 개인의 자유보장을 위해서 국가를 제한하고 천부인권, 계몽사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렇죠. 바로 근대 입헌주의헌법이 되는 거겠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권을 중심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자 하는 헌법은 근대 입헌주의헌법이죠. 따라서 정답 몇 번? 2번 끝.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지?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차근차근 생각해봐.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침범할 수 없어. 즉, 개인의 재산은 국가나 타인이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 지금까지 너는 그러지 못했는데, 이제부터 너는 네가 뭔가 네가 쓸수 있어. 아무도 뭐라고 못해. 라고 하는 건? 그렇죠. 바로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겠죠. 얘들아, 재산권도 결국에는 개인의 권리 중에 하나야. 이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니까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랑 연결되는 거겠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 이제 개인의 삶의 영역에 국가가 일부 들어와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줘! 라고 하는 건 바로 현대. 복지국가헌법이겠죠? 얘들아, 현대복지국가헌법은 A1, C에 해당이 됐었어요. 그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거. 예를 들면 부익부 빈익빈, 환경오염, 또 경제적, 사회적 약자 보호, 약자가 보호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건 현대복지국가헌법이죠. 그러니까 둘의 순서 바꿔주셔야지 옳은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 몇 번? 2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 고유한의미헌법, 근대입헌주의헌법, 현대복지국가헌법은 점차 축적되고 계승되는 개념이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넘어갈 건데, 얘들아, 2번에다가 진짜 여러분이 할수 있는 별표 많이 쳐봐. 솔직히 2번 맞았는데요? 하나도 안 어려운데요? 어렵지 않아. 근데 2번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나는 2번 그대로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제시문이. 이 제시문의 약간 느낌을 좀 미리 봐놔. 왜냐면 이 제시문 자체가 평가원이 추구하는 스타일이야. 이게 경향이 약간 바뀌어. 이게 뭐 어느 단원에서 문제가 나온다 이런 걸 의미한다기보단 경향성이 조금씩 바뀌는데 그 경향성 측면에서 2번 제시문이 최근 스타일이야. 문제 안 어려웠다니까요? 맞다니까? 안 어려웠어. 문제가 안 어려운데 제시문이 뭔가 읽을 요소가 많게 나온다니까? 이게 최근 스타일이야. 되셨죠? 문제 난도와 별개로 제시문이 길게 나오는 스타일. 요거 기억하자. 요게 평가원 느낌이구나라는 느낌적인 느낌 받고 가는 겁니다. 자, 가보자. 우리나라 헌법은 A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서로 다른 국가 기관에 분배하고 분립시켜. 네 글자로 줄여. 권력 분립.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해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 아우, 대표적으로 아주 그냥 포인트가 나왔어. 그럼 A는 뭐에 해당이 되겠어? 자유민주주의. 또한 B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제법 존중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다. B는 국제평화주의. 한편, C의 전개와 실행을 위해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생존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최저 기준을 보장함을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C를 실현하기 위해 일단 C는 복지국가의 원리예요. 그 가에 들어갈 내용은 복지국가의 원리랑 연결시키면 되는 거겠죠? 이 제시문의 느낌 꼭 기억하자.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 규제 정책의 근거가 되는 거는 복지국가의 원리였죠. 1번,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제법상 위법한 전쟁을 부인하는 거.

국제평화주의의 실현 방안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 2번 끝. 3번. 국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국민주권주의. 근데 C는 복지국가에 올렸잖아. 따라서 잘못된 설명.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현대복지국가 헌법에서부터 강조된 원리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복지국가 헌법이 뭐였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돼라고 하는 거였잖아. 그요 내용과 연결이 될수 있는 헌법의 기본 원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 그렇지, 바로 복지국가 원리겠죠. 복지국가 원리가 뭐였는데? 말 그대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게 포인트였잖아. 그러니까 복지국가의 원리와 현대복지국가 헌법을 연결시킬 수 있는 건데 C와 달리라니.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의 보장은 대표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방안 중 하나가 될수 있는데 가에는 복지국가 원리의 실현 방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2번의 정답 2번이라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시문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중 일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헌법재판소 결정문 보면 또 당황해. 뭐야? 어려워! 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묻고자 하는 거야. 이것도 제시문 계속 연습해. 헌법재판소 결정문이라고 헌법재판소랑 관련된 내용이 나오나요? 가능하지. 하지만 지금 발문에는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나오잖아. 그 헌법의 기본 원리가 주된 문항일 거야. 그 헌법의 기본 원리 머릿속을 6가지 떠올리시면서 A, B를 찾아주시면은 좀더 전략적으로 문제 풀어내실 수 있겠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랑 B 찾아주셔야 돼요. 납세 의무는 이라고 막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나와. 모르더라도 풀수 있어.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 국가의 사명은 헌법 조문이 명시한 바와 같이 국민의 안전과 자유, 행복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납세, 즉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도 이러한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어야 된다. 우리의 헌법은 잘 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라는 A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B를 지향하고 있다. 과연 B는 뭘까? 헌법이 요구하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의 규모와 납세 의무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오케이. 그럼 일단 B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야?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의 규모와 납세 의무가 확대될 수도 있다. 국가의 개입이 어느 정도 더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A는 복지국가의 원리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확대된다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A는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거래. 국민의 자유와 권리, 자유와 권리가 포인트가 되는 건 바로 자유민주주의였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요것도 평가원 스타일. 여러분들이 동안 납세 의무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시문을 통해서 헌법의 기본 원리를 찾을 수 있는 스타일의 문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정치 원리이다.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른다?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정답은 1번이다. 끝. 2번.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해야 될 의무를 가진다라고 하는 건 복지국가의 원리. A는 자유민주주의였죠? 우리 B라고 찾아주셔야지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2번 잘못된 설명.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달리 B는 복지국가의 원리가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된 원리일까? 아니겠죠. 왜요? 아니,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하는 건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거겠죠. 따라서 복지국가법은 현대, 복지국가법이래. 복지국가의 원리는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서부터 강조된 원리라고 봐주셔야겠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4번 별표 쳐. 4번. 4번 너무 중요해. 4번 선지고 꼭 기억해. 잘 봐. 헌법의 개별 조항 및 법령 해석의 기준이 되는 거. 헌법 개별 조항이 이게 무슨 의미야? 법령 이게 무슨 의미야? 해석하는 기준이 될때 우리는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도하는 원리가 이거야라고 만든 게 헌법의 기본 원리였죠.

저 이거 최근에 선지로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B와 달리 A가 아니라 뭐라고 해줘야 돼? A와 B 모두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헌법의 기본 원리에 해당하는 설명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 분립 제도가 실현 방안이 될수 있는 거는 자유민주주의겠죠? 왜?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적인 핵심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권력기관의 권력이 한 곳에 뭉쳐져 있으면 안 돼.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바로 5번에는 A만 해당하는 설명이므로 정답 3번에 1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3번에 4번 선지 꼭 기억합시다. 이제 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서술형 평가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면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파악해 주셔야 되는 게 바로 마지막 채점 결과 점수입니다. 지금 몇개 쓰는 거야? 2개 쓰는 거야. 근데 하나당 1점이래. 근데 1점이래. 그럼 하나만 맞았네. 요거 생각하면서 일단 A랑 B가 뭔지 먼저 찾아봅시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거는 바로 복지국가의 원리겠죠? 아니, 이 실현 방안은 맞는지 틀리는지 아직은 몰라. 그러니까 요거부터 적어야 돼. 복지국가의 원리.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B는 평화통일 지향이야. 그럼 얘들아, 이제부터 채점해 보는 거야. 실현 방안 잘 썼는지. 복지국가 원리의 실현 방안에 국제평화유지활동이 참여한다를 썼어. 틀렸네, 이건. 근데 1점이 되려면은 가는 옳은 설명이 들어가야 돼. 무엇에 해당하는? 복지국가 원리에 해당하는. 이렇게 찾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평화통일을 위해서 남북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추진한다? 그렇지. 평화통일 지향으로 옳은 설명이네. 근데 1점이네. 그럼 나는 틀려야 돼. 무엇에 해당하는? 평화통일 지향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돼. 이해되셨죠? 그럼 나랑 같이 연습해보자. 1번부터 보자, 일단. 우리나라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침략적 전쟁의 부인은 국제평화주의. A는 복지국가의 원리였죠? 따라서 1번은 잘못된 설명. 2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되는 것 역시 국제평화주의. B는 평화통일 지향이었잖아. 잘못된 설명.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입헌주의헌법에서, 이거 자주 나온다. 근대 입헌주의헌법에서부터 강조된 권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지금 복지국가의 원리가 근대 입헌주의헌법에서부터? 아니죠. 복지국가의 원리는 대표적으로 현대 복지국가헌법에서부터 등장한 거죠. 왜?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 얘들아, 이제 3번 잘못된 설명이고요. 4번, 5번 푸는 방법 잘 봐봐.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하는데 나처럼 푸는 게 제일 깔끔하고 전략적이고 안 틀릴 수 있어. 일단 가에는 복지국가 원리에 해당하는 옳은 설명이 들어가야 돼. 여기까지 끊어. 최저임금제를 실시한다. 복지국가 원리에 해당하는 실현 방안에 해당이 돼. 두개 비교해. 옳은 설명인데, 옳은 설명이네. 들어갈 수 있네. 끝. 정답 4번. 이렇게 찾는 거야. 이게 제일 간단해. 이거를 막 넣어본 다음에, 아, 이건데 틀렸네. 점수가 1점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비교해보는 거예요. 5번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나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 지금? 평화통일 지향이랑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 안 돼. 평화통일 지향이랑 관련 없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 여기까지 끊어. 국가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평화통일 지향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거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거 들어가야 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거야.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찾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게 가장 간단하고 전략적이고 빠른 방법. 되셨죠? 따라서 4번의 정답 4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선생님과 학생의 멘트가 나온다면은 뭘 봐야 돼? 맨 마지막 멘트 봐.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두 학생은 A에 대해서 옳게 설명하였지만, 한 학생은 헌법의 기본 원리 B에 대해서 설명을 했네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셋 중에 둘은 같이 뭉치고, 하나는 다른 걸 얘기하나 보다. 라는 거 눈치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요 멘트가 세 학생 모두 맞았어요. 라고 하는 멘트도 가끔 있어요. 그럼 물론 이 내용이 바뀌겠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문제에서 마지막 선생님의 멘트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짝 동체 시력을 활용해서 밑에 있는 선지 봐봐. 기억이, 즉 옳지 않은 A에 해당하는 옳지 않은 설명. 그 말은 B에 해당하는 설명을 한 사람이 갑이라면 을이라면 갑일 수도 을일 수도 있구나. 아직 그러면은 A랑 B가 뭔지 단정은 각각 못 짓겠구나. 라는 마음의 준비하시고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요? 아직 A랑 B가 뭔지 단정 지을 순 없어. 근데 일단 갑과 을이 어떤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하는지는 알수 있어.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 주체의 정책의 근거가 되는 원리입니다. 바로 갑은 복지 국가 원리 얘기하고 있어. 을은 뭐 말하고 있어?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원리, 국제 평화주의 얘기하고 있어. 둘이 서로 다른 원리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은 두 학생은 A에 대해서 옳게 잘 설명했지만 한 학생은 B에 대해서 말했대. 그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어떤 기본 원리가 와야 되는 건지는 병의 설명에 따라서 달라지겠네. 그 아직 A랑 B가 뭔지 몰라. 옆에다 우리 단정 지을 수 없어. 당황하지 말고 바로 선지로 내려가. 애초에 선지 자체가 가정하고 시작하는데 그걸 우리도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야. 기억이 갑이라면 끊어. 만약에 한 학생이 갑이야. B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이 갑이라면은 A는 국제평화주의가 될 거야. 그치? 아니, B에 대해서 설명한 게 갑이라며. 그럼 이때는 B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복지국가 원리가 되는 거겠지. 이렇게 찾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국제평화주의의 실현 방안으로 침략적 전쟁의 부인 들어갑니다. 국제평화 유지 활동 참여 들어갑니다. 따라서 기억, 옳은 설명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야. 이제 끊어. 만약에 B를 말한 한 학생이 을이라면 그럼 B는 이번에는 국제평화주의가 되는 거야.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야? 복지국가 원리가 되는 거야. 그럼 B가 국제평화주의야.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라는 원리는 자유민주주의랑 연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니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D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에 들어갈 말이래. 가에 국민의 사회권 보장을 통한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강조하는 원리가 들어간다면은 병은 복지국가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A에 대해서 두 명이 옳게 말했대. 그럼 복지국가의 원리가 A, B는 국제평화주의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 A는 현대 복지국가헌법에서부터 강조된 원리이다. 오케이, D긋 옳은 설명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되셨죠? 자,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을 해보는 거야. 이번에는 가에 실현 방안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의 지위 보장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병은 국제평화주의 말하고 있는 거야. 두 사람이 A에 대해서 옳게 설명했대. A는 국제평화주의. 그럼 B는 뭐가 되는 거야? 복지국가 원리가 되는 거겠지. 그럼 복지국가 원리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원리이다. 리을, 옳은 설명. 따라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4번이라고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A는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이다. 뭔지 조금 감이 와. 자,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해서 1인 독재 및 일당 독재를 배제하고 복수 정당제,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대한 법치주의라고 표현한대. 그래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활동의 보장,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모두 다 어디에 들어가? A는 자유민주주의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의 경제적 규제의 근거가 되는 권리는 바로 복지국가의 원리. 2번, 분단국가라는 상황을 전제로 한 우리 헌법 특유의 원리로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원리는 평화통일지향, 우리 자유민주주의 찾아야 됩니다. 3번,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되는 원리는 국제평화주의. 4번, 국가가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생활을 위한 조건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원리는 문화국가의 원리. 마지막 5번, 민주적으로 구성된 정부를 바탕으로, 오케이, 여기까지 끊으면은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자유주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합쳐진 의미, 자유민주주의, 정답 5번 끝. 이렇게 찾으실 수 있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방안 굉장히 자세한 것들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시험에 잘 등장하지 않았던 거 하나만 짚어드리면 바로 요거예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질서. 왜냐면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포인트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니까 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실전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고요. 기출 플러스 두 문제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출 문제에서 헌법의 기본 원리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의 원리들만 시험에 나왔다면요, 앞으로 실제 시험에서는 두 가지가 종합적으로 나올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A부터 보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보 취약계층에게 디지털 기기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A는 복지국가의 원리. B는요,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분쟁 지역에 구호 물자와 의료 인력을 지원하는 조치 B는 국제 평화주의겠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국가 권력이 창설되어야 된다라는 원리는 대표적으로 자유민주주의랑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복지국가의 원리와는 확실히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정당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는 무엇과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국민주권주의와 연결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B는 국제평화주의였잖아.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나온다니까. 봐봐. 얘들아, 3번 선지. 내가 앞에서 아까 실전 문제 3번이었어. 거기서 실전 문제 3번에 4번 선지 내가 꼭 기억해라고 얘기했었지. 이렇게 나와. 헌법의 이념적 기초이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나왔어, 앞에서는? 법률의 해석의 기준이 되고 헌법적 해석의 기준이 되는 거. 그게 이 표현이잖아. 헌법의 이념적 기초이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 여섯 글자로 줄이면 헌법의 기본 원리예요. 그럼 A와 달리 B가 아니라 A와 B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이래서 최근에 시험에 나온다라고 한 겁니다. 되셨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 질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재산권에 대한 제한도 가능하다라는 근거와 일맥상통하는 거니까 복지국가의 원리겠죠. B와 달리 A. 그렇죠? 정답 몇 번? 4번. 끝.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우리나라 헌법 규정은 국제평화주의랑 연결되는 건데, 그러면 B가 아닌 A를 구현하기 위한 거다. 둘의 순서 바꿔주셔야겠죠. 따라서 정답 1번에 4번이라고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출 플러스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지금 이 제시문의 제일 처음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헌법재판소 결정문 보자마자 또 당황해. 나 헌법재판소라고 뭐라고 알았는지 하면 어려운데? 라고 하는데, 어려워하실 필요 없이 발문을 먼저 봐. 발문 보는 연습도 이제 해야 돼.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나와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헌법의 기본 원리 6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겠구나. 헌법재판소 결정문 자체가 지금은 조금 짧은 문항이긴 했지만 이게 길게 나와서 독해력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헌법의 기본 원리에 해당하는 힌트가 되는 문장은 분명히 나온다. 라는 생각으로 풀어주세요. 들어가 봅시다. 헌법재판소는 동그라미법 조항에서 대형마트 등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을 규정한 것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 등 경제 영역에서의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정당한 규제 조정에 해당한다라고 보았대요. 뭐라고? 경제 영역에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금 감이 올듯말듯 하네. 나머지도 읽어보자. 이는 경제 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경제 개입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오케이.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한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규제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수 있는 것, 즉,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 개입할 수 있는 A는 복지국가의 원리. 라고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결국에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분명히 힌트가 되는 내용은 앞뒤에 있을 겁니다. 1번. 남북분단 상황을 전제로 한 우리나라 헌법 특유의 원리는 평화통일지향이죠. 얘들아, 이거 수능 문제인데 그대로 나왔었네. 선지, 우리 배웠던 거. 2번.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해 이걸 미리 얘기할게. 정답 당시에 수능이었거든? 2번 체크해서 안타깝게 틀린 학생들이 너무 많았어. 왜? 복지국가 원리 연습 되게 많이 했잖아.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오케이, 정답 2번 끝! 이러고 넘어간 거야. 3번 봐봐.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원리. 정답 3번인데?
수능인데 정답 두 개야? 요것 때문에. 봐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해 국가의 간섭이 최소화? 아니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했던 거였지. 아, 진짜 안타깝게 이게 차라리 예를 들면 뭐 얘가 위로 와 있어. 그러면 차라리 2번 정답 체크하고 넘어갔을 거야. 순서가 두 개가 바뀌었다면. 근데 하필 요게 먼저 와 있었잖아.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 많이 봤었던 그 선지잖아. 근데 끝에 요한 글자가 틀렸잖아. 최소아. 요한 단어가.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거야. 이거 우리에게 주는 시그널. 선지를 끝까지 읽자. 우리 실제 수능이라는 시험장에서는 선지를 끝까지 읽기 어려울 수도 있어. 앞에 내용이랑 나랑 익숙한 게 나오잖아? 그럼 일단 정답 체크한다? 그러지 말고 끝까지 읽자. 그리고 일단 정답 체크해서도 혹시 모르니까 나머지 선지도 읽자. 연습하셔야 됩니다. 일단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봅시다. 국가가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원리? 문화국가의 원리. 5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의 지위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근거가 되는 원리는? 얘들아, 일단은 우리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보장, 뭐라고 생각해야 돼? 그렇지. 요 내용에 따르면은 국제평화주의죠? 근데 우리 해당되는 제시문은 복지국가의 원리였기 때문에 5번, 잘못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답은 바로 몇 번? 3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얘들아, 기출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선지 끝까지 읽는 연습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는 실현 방안 연습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 다 풀었고요. 이제 다음 강에서는 기본권의 보장과제안이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제 풀고 선생님을 찾아주세요. 선생님은 다음 강에서 여러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취아법의 황민아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산염기 중화반응 첫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총 4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인데요. 어떻게 진행된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우리가 산염기 중화반응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일단 산과 염기를 어떻게 정의 내리는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화합물에서 이 HCl이라는 이 일몰이 있을 때 수소연 하나 내보내는 걸 우리가 일가산이라고 합니다. 그 일가산과 일가염기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시간에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가산과 그리고 일가염기, 그리고 다시 일가산과 이가염기 이렇게 자꾸 바꿔가지고 반대로 이번에 이가산에서 일가염기, 일가산에서 이가염기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계속 연습하는 게 바로 두 번째 시간. 농도도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가산, 이가염기 이것도 할 거고요. 그게 두 번째 시간이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그런 걸 응용하여서 이온수 찾기 또는 단위 부피당 이 모형에 대해서도 찾아보기 그런 연습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어떤 수용액이 있더라? 이 수용 한번 찾아볼까? 그런 연습도 하면서 중화작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에 중화작전 두 문제를 풀겠지만 거의 4시간 안에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유니크 프리뷰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선 무엇이 중요할까라고 했을 때 중화 반응은 우리가 초점 맞추는 게 알짜 이온, 다시 말해서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이온에만 집착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누구냐면요. 바로 구경꾼 이온이에요. 왜냐하면 구경꾼 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힌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가산, 일가염기라면 이 알짜 이온과 구경꾼 이온에 대한 거는 1대1로 존재할 거야. 다시 말해서 얘가 만약에 HCl이야? 그럼 수소 이온 하나, 그럼 이때 염화 이온 하나. 그게 바로 HCl이거든요. 1대1로 존재해요. 그래서 알짜 이온과 구경꾼 이온 중 구경꾼 이온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알짜 이온

반응해서 사라져요. 하지만 구경꾼이요 남아있기 때문에 원래 얘네가 몇개 있었는지를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구경꾼이요에 초점을 맞춰보자 라는 게 요번에 포인트. 자, 그리고 나서 1가산과 1가염기다. 수소이온 하나 내보내고 수소는 하나 내보내요. 그때 이 안에서 전체 이온수 찾기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온수 어떻게 찾더라? 라고 했을 때 과량인 애를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야기하면서 한번더 설명하겠지만 과량인 애를 찾아라. 과량인 애가 양이온수, 음이온수 모두 결정, 전체 이온수 결정. 자, 그리고 나서요. 이온의 몰 농도가 나올 텐데요. 우리가 몰 농도다라고 하는 건 부피분의 용질의 양이다라고 배웠어요. 그럼 다시 이온의 몰 농도가 나왔을 때 부피를 곱해주면 이건 이온에 대한 양 또는 수를 알려줄 거예요. 그럼 이온의 양을 알려줄 건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몰 농도에 대해서 여기 구경꾼 이온, 이 염화이온이에요. 절대로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서 계속 이 1이라는 수를 유지할 텐데 계속 내가 무언가를 첨가하는 순간 이 몰농도 어떻게 될까요? 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몰농도 일정하겠지라는 착각을 하지만 용질량 일정하지만 계속 내가 여기다 무언가를 첨가하는 순간 부피는 증가하기 때문에 이 비율 자체 몰농도는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알짜 이온 그리고 구경꾼 이온 넣어줬을 때그 구경꾼 이온 넣어준 거에 대한 이제 알짜 이온 이런 애들의 몰농도가 어떻게 변하는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산과 염기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고 시작할까요? 사실 이 정의는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물의 자동 이온화에서 물이 물한테 수소이온을 주네? 그래서 주는 애가 산, 받는 애가 염기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브렌스텔 로리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그 전에 누구에 대한 정의가 있었냐면, 바로 아레니우스예요. 이 아레니우스는요, 조건이 뭐였냐면, 산과 염기가 물에 녹아서 이온화되는 것. 이게 조건이 있다. 물에 녹아서. 수용액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시들이 수용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산이라는 건 수용액에서, 이 조건 수용액에서 무엇을 내놓냐면, 이 염화수소가 무엇을 내놨어요? 수소이온. 아세트산이 무엇을 내놨어요? 바로 수소이온. 그래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야, 라는 것이 정의입니다. 산이라는 건 수용액에서 물에 녹아서 무엇을 내놓으면 돼요? 수소이온이요. 그래서 수소이온 내놓네, 수소이온 내놓네, 수소이온 내놓네, 수소이온 내놓네. 이것이 하루보다 산이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면에 염기는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좋을지 한번 같이 볼까요? 동일하게 얘도 수용액에서라는 게 필요하네요. 그래서 수용액에서 무엇을 내놨는지 볼까요? 수산화 나트륨이요. 무엇을 내놨어요? 수산화 이온. 수산화 칼슘이네. 수산화 이온을 내놨다. 그래서 무엇을 내놓는다?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 바로 염기야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시도 볼까요? 여기도 보니까 수산화 이온, 수산화 이온, 수산화 이온. 모두 다 수산화 이온 내놓네. 그래서 우리는,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의해서 수산화 이온 내놓으면 염기야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암모니아는 여러분들 뭐로 알고 있어요? 염기로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암모니아는요, 과연 무엇을 내놓을까요? 수산화 이온이 안 보여. 근데 이게 사실 물속에서요, 잘 보시면, 얘가 수용 상태니까 옆에 이제 물이 있겠죠? 물속에서 보면은 얘 암모늄 이온 돼요. 그리고 수산화 이온 생성됩니다. 그럼 얘도 연계 맞네요. 근데 아레니우스 정의에 의하면, 우린 이 물질에서 수산화 이온 나왔는데요. 이 과정을 보시면, 얘가 사실 물로부터 수소이온 받고, 그래서 암모늄 이온 되고, 물로부터 얘는 수산화 이온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암모니아 분자 자체에서 수산화 이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레니우스 정의에 의하면 염기라고 보기가 어렵겠네요. 그래서 한계가 발생해요. 아레니우스 정의에 의하면 우리가 산이다라고 하는 건 수소이온 내놔야 되고 염기다 그러면 수산화이온 내놔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물질이라면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그리고 중요한 조건 물에 녹아서 그럼 수행 상태가 아닌 건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죠?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설명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게 되게 바로 된게 바로 브렌스테드 로리입니다. 그래서 브렌스테드 로리를 봐주시면 이제 아레니우스 정의보다 확장되었어요. 아레니우스 이제 한계점을 보완을 했겠죠? 그래서 보시면 수용액에서가 없어졌어요. 이제 그럼 여기 뭐라 썼냐면

그러면 양성자를 주는 또는 양성자를 받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수소원자다라고 하는 건 전자한계, 양성자한계 있죠? 그럼 전자한계 이르면 그것이 바로 수소이온이고 양성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게 돼서요. 바로 산이다라고 하는 건 양성자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HCl이에요. 자, 여기서 수소이온 줬네. 양성자 줬네. 그럼 여기에서 물이라는 건그 수소이온 받았네. 자, 그럼 다시 주는 물질을 양성자 주게 산이다라고 표현하고요. 받는 물질을 받았죠.

요리에 대해서 산과 염기를 구분할 때는 처음 모습과 나중 모습을 비교했을 때 수소는 사라졌네, 좋구나, 산. 그럼 여기 받았겠다, 받은 모습, 염기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더 우리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 염화수소 산이었고, 물이라는 건 수소는 받았다. 자, 이번에는요, 잘 봐봐요. 우리 아까 암모니아 설명이 안 됐는데, 암모니아 설명 여기선 되나 볼까요? 여기서 보니까 이 암모니아가 물로부터 수소는 받았어요. 그래서 암모늄 이온 되었고, 여기 수산화이온이 생성된 거네요. 사실은 물이 수소인 잃어서 생성된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헷갈려. 그럴 때는 암모니아가 있고, 변한 모습 보니까, 여기서 수소이온을 받았구나. 염기. 좋구나. 산.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방금 제가 염화수소에서 물을 이야기할 때는 수소이온을 받아서 뭐라고 할게요? 염기라고 했고요. 암모니아에서는 주는 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으로도 작용하고 염기로도 작용하는 걸 양쪽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물질, 서로 지금 누구랑 같이 반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산인가 염기인가를 판단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반응 전과 후를 보면 힌트가 될수 있다. 수소는 받았는지 줬는지 그걸 가지고 프랑스 로리에 대한 산과 염기를 정의 내려주시면 돼요. 자, 그럼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개념 체크입니다. 1번. 브렌셀 로리 정의에 의하면 산염기 반응에서 염기라는 것은 당의 무엇을 받는다? 양성자를 받는 물질이다라고 했습니다. 수소이온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2번. 염화수소와 물이 반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염산이 물과 반응할 때 한번 제가 식 써드릴게요. 염산이 물과 반응할 때 보니까 염산이란 애가 물한테 수소이온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를 줌으로 브렌셀 로리에선 산이고, 물이라는 건 염산으로부터 수소이온 받았죠? 양성자를 받았기 때문에 염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3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보니까 아세트산이 나중에 수소이온 하나 잃었어요. 그럼 얘가 물한테 수소는 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얘는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응해서 아세트산은 양성자를 바로 물한테 주었다. 맞아요. 그래서 5. 반대로 그럼 물은 브렌셀 로리에서 염기다. 왜냐면 받았으니까. 그래서 5.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브렌셀 로리에서 산, 얘는 염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 안에서 찾아보아야 한다. 자, 그러면 1번. 다음은 염산과 관련된 반응, 가와 나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요. 키어, 우리한테 아레니우스 산인가요? 라고 묻고 있어요. 아레니우스 산은요. 브렌셀 로리 산과 다르게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이온을 주는 물질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아, 여기 물이 있어요. 그래서 수용 상태에서 주는가. 여기도 지금 수용 상태예요. 수용 상태에서 주는가. 그래서 모두 다 지금 좋기 때문에 염화이온으로 나타나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 염산, 염화수소다라고 하는 것은 아레니우스에서 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레니우스 산과 그리고 브렌셀 로리의 산에 대한 차이는 수용 상태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브렌셀 로리 산이다라고 하는 건 수용 상태 아니어도 된다. 수소이온, 이 양성자를 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가에서 여기 보니까 염화수소는요. 주었더니 결국에는 염화이온, 수소이온이 사라졌다. 그래서 반대로 물은 지금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산, 여기 염기. 그래서 산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갑니다. 나에서 암모니아는 브렌셀 로리 염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받아야겠네. 받았더니 암모늄 이온? 네, 맞습니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억님, 디귿 모두 맞으니까요. 5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죠. 딱 보면 산이야, 염기야 찾아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물질을 찾는 것까지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산염기 반응, 가와 나의 화학 반응식이다라고 주어졌습니다. 봤더니 이번에는요, 이 빈칸 기억에 대해서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만약에 생소해. 그럴 때는 뒤를 봐주면 되는데, 물이라는 애가 수소이온 받아서 하이드륨 이온이 되었어요. 그럼 받았네? 그럼 얘가 지금 줬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탄산이 수소이온 하나 잃어서 바로 이 양성자를 줬기 때문에 탄산수소 이온이 될 겁니다. 자, 기억과 기억 동일하죠? 여기도 동일하게 써 주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탄산수소 이온이 탄산

비슷한 이유로 수소는 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가 산, 얘가 염기구나. 좋아요. 기억. 그럼 여기 탄산수소 이온 맞나요? 네, 니은. 가에서 물은요, 브렌스테드, 로리, 염기이다라고 돼 있어요. 물이라는 게 수소이온은 받았는가? 양성자를 받았네? 그럼 염기가 맞습니다. 디귿, 나에서 기억은 브렌스테드, 로리, 산이다. 이번엔 양성성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다? 산이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요. 답은 5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아, 수소이온 줬다. 받았다. 산과 염기를 구분하면 된다. 그리고 만약 빈칸이 나왔을 때는 어려워하지 마시고 나머지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봐주시면 돼요. 왜냐, 우린 결국엔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원자의 종류가 계속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따라가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는 산과 염기의 정의를 잘 내려 보았습니다. 그럼 더 가서요. 이제 여러분들과 산과 염기를 반응시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따라오세요. 산수용액 염화수소. 그리고 염기성 수용액 바로 수산화 나트륨을 제가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요. 무엇을 만드냐면, 바로 여기 산에서 수소이온, 그리고 여기 염기에서 수산화이온이 물을 생성하고요. 그리고 나서 반응하지 않고 그냥 구경하고 있는 애들이 있죠. 바로 이 산에서는 음이온, 염기에서는 양이온. 이게 바로 염화 나트륨입니다. 자, 요거까지 생성됩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이란 수용액에서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물과 염, 바로 이 염이라는 뜻이요. 이 산에서 음이온, 그리고 염기에서 양이온이 만나서 이렇게 이온결합 물질을 만들게 되는 걸 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과 염을 생성하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화 반응 여기 보시면 모형으로 나타나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구경꾼 이온과 알짜 이온 찾아보도록 할게요. 구경꾼 이온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물을 만드는 게 주요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필요한 건 바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수소이온은 반응에 실제로 참여하는 알짜 이온이 돼요. 그래서 이게 수소이온. 나머지 물을 만들지 않죠? 누가? 염화이온이요. 그게 바로 구경꾼 이온이에요. 자, 이번에 여기서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구경꾼 이온을 찾을 때는 일단 반응하는 게 누군가를 찾아주시면 좀 빠르겠죠? 그랬더니 수산화 이온이 물을 만들러 가죠? 그래서 이게 바로 알짜 이온.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구경꾼이 남아있는 거,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거, 나트륨 이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알짜 이온 반응식이다. 이 물을 생성하는 반응을 써라 라고 할 때는 이 수소 이온과 그리고 수산화 이온이 반응하여서 물을 생성합니다 라고 가주시면 돼요. 만약에 전체 반응식이 써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쓰지만요. 알짜 이온 반응식.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초점을 둘 거면 이렇게 쓰면 돼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유니크 프리에서 뭐가 중요하다라고 했냐면, 사실 이 알짜 이온보다 구경꾼 이온이 더 중요해라고 했어요. 왜냐면 반응이 다 끝난 이 결과물 한번 볼까요? 그럴 때, 사실 물이라는 거, 두개 생성이 됐어요. 자, 그럼 나트륨 지금 몇개 있어요? 두 개. 나트륨 두개 있네. 그때 지금 염화이온 몇개 있어요? 세모로 표기할게요. 그랬더니 얘는 두 개가 있어요. 그럼 나트륨 이온과 사실은 수산화 이온 몇대몇 수로 있어요? 하나의 화물에 1대1로 지금 구성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수산화 이온이 원래 반응 전에 두 개가 있었어라는 뜻인 거고요. 염화 이온과 수소 이온도 1대1로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염화 이온 두개 있다라는 건 수소 이온도 몇개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개 있었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 알짜 이온에 대한 게 지금 주어지지 않더라도 구경꾼 이온을 가지고 힌트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 구경꾼이 중요하다. 원래 처음에 두개두개 있었고, 모두 두개두 개가 다 반응을 해서 수소이온도 수산화이온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때 이 시점 우리는 중화점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이 중화점에 대해서 구분을 할수 있도록 제가 개수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실험 1과 2와 3로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에 대해서 개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처음에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100개 넣어줘요. 그럼 우리는 아까 알짜이온 반응식에 의하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딱 1대1로 반응하여서 물을 만들기 때문에 얘네가 100개, 100개야? 그럼 물 분자 몇개 생성돼요? 100개요.

그럼 수소이온 수소는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요. 그때가 바로 수소이온과 수소는 안 남아있네 중성인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소이온과 수소내가 완전히 반응이 완결돼서 없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중화점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소이온의 수와 수소내의 수가 같은 시점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이때 사실은 이 수용에서 잘 살펴보면 이온이 있긴 해요. 누가 있을까요? 한번 우리 가정을 해보자. 지금 반응이 염화수소와 수소나 나트륨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면은 여기 남아있는 게 누가 있을까요? 수소이온도 모두 썼고 수소내도 모두 썼으니까 바로 구경꾼 이온인 염화이온과 그리고 나트륨이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화점일 때이 이온의 종류 가짓수를 가지고 중화점인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얘는 몇개 있는 거예요? 두 개요. 근데 만약에 중화점이 아니에요. 산성이나 염기성이라면 여기 구경꾼 이온에다가 수소이온이 하나 더 있던가 수산화이온이 하나 더 있겠죠. 남아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화점에서는 구경꾼 이온만 남아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화점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용액이 두 개일 때는 구경꾼이 두 개니까 중화점에서 종류가 두 가지 있겠지. 이온의 종류가. 자, 근데 반면에 만약에 수용 세 개예요. 그러면 구경꾼 이온 세 개가 생기니까 중화점에서 이온의 종류가 세 가지일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 수소 이온의 수가요. 바로 140. 여기에서 수산화는 100개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반응했을 때 누가 몇개 남아요? 수소이온이 40개가 남아요. 그럼 수소이온 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산성일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남아있는 이온의 종류가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그리고 수소이온입니다.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동시에 같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반응이 완결되면 둘 중에 하나가 다 모두 소모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알수 있다. 누구에 의해서 얘네들 물분자 수가 생성되는가? 바로 과량으로 남은 애가 아니라 여기에서 반응할 때 부족한 개수인 한계 반응물, 바로 수산화 나트륨에 의해서 물에 대한 양이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오른쪽 가볼까요? 자, 오른쪽 실험 세 번째는요, 여기서 보니까 수소이온 100개, 여기서 수산화이온 140개. 그럼 누가 얼만큼 남을까요? 그쵸? 수산화이온이 딱 보니까 40개가 남았어요. 그럼 수소이온 수보다 수산화이온 수가 더 많네요.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염기성이구나. 그래서 염기성일 때도요, 염화이온과 그리고 나트륨이온, 그리고 여기선 과량으로 존재하는 수산화이온이다. 그래서 세 가지가 존재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나아가서 물분자수에 대한 판단은 바로 이 한계 반응물. 이 수소이온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반응이 더 이상 안된 거죠. 이 수소이온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실험 1, 2, 3를 통해서 액성이 산성일 때, 중성일 때, 염기성일 때 각각 누가 더 많은가를 지금 확인을 했고요. 물분자 수가 누구에서 결정이 되는가를 보았어요. 그리고 모두 다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로 반응해서 물분자 하나를 만드는구나.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됐다면 한번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수용액에서 산과 염기가 중화 반응하면 무엇이 생성된다라고 했어요. 혹시 어려운 친구는 2번의 식이 있으니까 2번식을 쓰면서 따라오셔도 되거든요. 염화수소와 수소나 나트륨이 반응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이 수소이온과 바로 이 수산화이온이 물분자를 만든다라고 했고요. 나머지는 염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주요 반응은 물이다. 그래서 물이 생성된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H2O. 2번. 구경꾼 이온은 뭐와 뭐다? 이 반응에서 지금 우리가 물을 만드는 게 주요 반응, 알짜 이온 반응식 쓰세요라고 하면은 바로 물을 만드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물을 만들어요. 나머지는 반응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바로 이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이겠죠? 그래서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입니다라고 가주시면 되고요. 2번, 알짜 이온 반응식 쓰세요라고 하는 건 물을 만드는 게 주요 반응이기 때문에 수소이온과 그리고 수산화이온이 반응하여서 물을 만듭니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요. 이제 우리는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반응에서 알짜 이온 반응 써놨어요. 이걸 잘 떠올리면서 중화 반응에서 수소이온과 수산화 이온은 몇대 몇으로 반응을 하는가? 바로 1대1로 반응한다라는 거죠. 1대1의 몰빌로 반응하여서 물을 생성합니다. 그럼 산수용액과 염기수용액 혼합을 했어요. 그때요, 수소이온 수가요, 수산화이온 수보다 많은 경우, 수소이온 수가 지금 많아요. 수산화이온은 반응해서 다 없어졌어.
지금 남은 애가 수소이온 수야? 자, 그럼 많다라는 건 이 뜻은 산성을 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누가 남았는가? 그래서 액성이 무엇인가? 이거를 같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양적 관계에서 같이 해결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염산에다가요. 제가 수산화 나트륨을 계속 부어주는 첨가 반응 느낌으로 가보도록 할 건데요. 처음에는 1몰 농도 염산 10ml가 들어있습니다. 그때 제가 넣고자 하는 건요. 0.5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인데요. 처음에 10ml 추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10ml, 그 다음에 또 10ml를 추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한테 좀 와닿을 수 있도록 얘네들의 각각에 대한 몰을 써볼 건데 사실 1몰 농도와 10ml이기 때문에 그냥 10ml몰, 이제 미리몰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근데 개라고 표현을 할게요. 좀 편하게. 자, 수소이온이 지금 몇 개 있냐면 지금 이 화합물 자체가 1몰 농도에서 10ml몰 곱해주면 얘네들 화합물이 10ml를 곱해주면 10ml몰이 있어 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수소이온도 10, 여기에서 염화이온도 10이 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때 산성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이제 수산화 나트륨 넣어줄 거예요. 그때 제가 10만큼 넣어준다라고 했죠. 그러면 나트륨이온과 이때 여러분들 수산화 이온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돼요. 그럼 0.5에서 10ml를 곱해주게 되면 얘네들은 한 번 넣었을 때 5ml몰이 들어오는 애들이에요. 나트륨도 5ml몰, 수산화이온도 5ml몰. 그럼 여기에서 첨가를 딱 했어요. 그러면 나트륨이온 5ml몰. 자, 그런데 지금 수산화이온이 5ml몰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수소이온 10ml몰과 반응하여서 수소이온은 5만큼 지금 감소한 5ml몰만 남아있고 염화이온은 그대로죠.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근데 제가 한 번 더 넣을 거예요. 한 번 더 넣었더니 이번에는요. 당연히 염화이온 변화가 없어요. 다만 이제 나트륨이온은 다시 5가 지금 추가된 거잖아. 5ml몰이요. 그래서 얘네는 추가되었기 때문에 10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의할 거. 수소이온은 이제 몇이 되었더라? 수산화이온이 5ml몰 들어왔기 때문에 수소는 5ml몰 감소하여서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중성이다 라고 할 때 아까 얘기했었죠. 알짜 이온은 다 사라지고 구경꾼 이온만 남을 것이다. 그래서 구경꾼 이온만 남은 모습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추가로 또 10ml 또 넣을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더 이상 어차피 반응하는 거 없기 때문에 반응하는 게 없다라는 건 누가 없기 때문에 수소이온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누가 증가할까요? 그치, 수산화이온 증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5ml몰 증가했고 자, 다시 나트륨이온 또 5ml몰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15. 그럼 여기서 염화이온 일정하니까 10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럼 저랑 같이 이제 이 안에서 전체 이온수 변화를 한번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전체 이온수 변화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요. 전 막대 그래프를 좋아하거든요. 좀 시각적으로 잘 보여서. 일단 처음에 우리가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10개 10개 있었다라고 할게요. 자, 수소이온, 그리고 여기 염화이온 모두 다 10개 있었어요. 자, 10개 10개가 있었는데 5ml몰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5개가 들어왔어요. 나트륨이온 그리고 무엇이 수산화이온이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한번 나타내 볼게요. 5개 들어왔어요. 나트륨이온. 그리고 또 5개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수산화이온입니다. 그럼 아직 얘네 들어오기 전에를 봐주시면 전체는 지금 몇이었어요? 20개, 20ml몰이었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전체를 더해주면 20ml몰, 20개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넣는다라고 했죠. 수산화이온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여기 10개에서 5개가 감소해요. 왜냐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5개씩 반응했으니까. 자, 그런데 자, 이게 5개 줄어들었고 그런데 지금 누가 들어왔어요? 나트륨 5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수소이온은 감소한 게 맞지만 얘를 이제 수소이온을 보지 말고 양이온수를 봐주면 5개가 줄어든 순간 어차피 나트륨 이온 5개가 들어왔네? 변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지금 수소이온 5개 줄어들었지만 지금 나트륨은 5개 들어왔네? 그래서 10개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 수 있다. 여기 중화점 이전에 모두 다 지금 산성이 과량이거든요. 과량인 애가 전체 이온수를 결정한다. 왜냐하면 양이온수도 변함이 없고 음이온수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당연히 변함이 없고 이 둘을 더한 게 전체 이온수이기 때문에 전체 이온수는요
과량이 결정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중성까지도 보시면 처음에 20이었던 게 그대로 그냥 20인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역으로 가볼까? 얘네들이 이제 15만큼 생긴 거야. 15. 자, 얘네가 이제 15야. 그럼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했던 거를 반대로 가주면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가 10만큼 반응해? 어차피 얘가 10만큼 채워줄 거야? 과량이네. 얘 개수가 지금 30ml몰이죠? 30ml몰로 결정이 될 거야. 왜냐면 여기서 지금 양이온이라는 건 일정하죠. 그리고 나서 수소는 5만큼 남았지만 결국에는 수소이온이 반응해서 사라진 만큼 염화이온이 채워주기 때문에 양이온 수도 음이온 수도 처음에 15, 15인 거를 그대로 유지시켜준다. 그래서 1가산 1가 염기 하나의 화합물에서 수소이온 하나 내보내고 하나의 화합물에서 수소이온 하나 내보내는 1가산 1가 염기에서는요. 과량인애가 전체 이온수를 결정한다 라고 가주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결정한다? 이제 여러분들과 뭘 할 거냐면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 건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면서 따라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염화수소가요. 알갱이가 몇 개 있다라고 제가 표현할 거냐면 수소이온 두 개, 염화이온 두 개. 그러면 사실 염화수소라는 화합물은 몇 개 있었다라는 거? 두 개. 그럼 두 개 있었네. 그럼 지금 이 수산화 나트륨 그림에서는요. 수산화 나트륨이 알갱이 몇 개인 거예요? 나트륨 이온 하나, 수산화 이온 하나니까 수산화 나트륨 화합물이 있으면 한 개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럼 이제 잘 따라와야겠다. 처음에 넣기 전에 수소이온도 두 개, 염화이온도 두 개. 그럼 수소이온도 두 개, 염화이온도 두 개. 처음 시작점을 제가 2라고 잡을게요. 자, 그럴 때 자, 계속 우리는 이제 하나씩 처음에 하나 넣어줬고 그 다음 수산화한테 하나 더 넣어줬어요. 결국엔 이때 뭐가 됐다? 중성이 되었다. 그때 그럼 수소이온 다 썼고요. 그때 이 시점 이후로부터 누가 생기기 시작할까요? 수산화 이온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소이온은 다 썼고 0이 됐고 그때 시점으로 이제 등장하는 애가 수산화 이온입니다. 자, 그럼 계속 일정하는 애 누구예요? 바로 염화이온이에요. 자, 그런데 이 중화점에 지금 딱 염화이온이랑 개수가 똑같은 애가 있어요. 누가 똑같냐면 수소이온과 그리고 지금 수산화이온 개수가 같아서 이 중화점이라고 했어요. 수소이온과 1대1로 있는 애 누구예요? 염화이온이고요. 염화이온과 1대1로 있는 나트륨이온이에요. 얘네 둘이 지금 개수가 같다는 건 얘네도 같을 겁니다. 그래서 딱 이 시점에 계속 반응하지 않고 나트륨이온이 계속 생성되다가 아 얘랑 같아진 시점이 나타났네? 바로 여기가 중화점입니다. 그래서 이 중화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지금 수소이온 많으니까 바로 산성, 오른쪽은 수산화이온이 많으니까 염기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계속 다음부터 풀 문제 중에는요. 수용액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이온수는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아 누가 지금 크냐면 지금 염화이온은 계속 일정하죠? 자, 근데 여기 수소이온 감소하고 나트륨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중화점까지 지금 염화이온이 커요. 중화점에선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이 같게 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프 그리는 것도 꼭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한테 명확하게 1몰 농도 그리고 10ml야 라는 부피가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화합물이 몇 밀리몰 있는지 몇 몰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처럼 그냥 알갱이 개수로 제가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알갱이 개수에 대해서 하나를 잘 가정하시면 나머지도 잘 가정을 해야지 수산화트륨을 두 번 넣어줘야 딱 중화점이다. 우리가 실제 값과 했을 때 일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린 전체 이온수를 결정한다라고 할 때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그렇죠. 과량으로 존재하는 예, 염화나트륨이죠. 그럼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사실은 처음에는 2, 4. 이 두 배만큼 있는 데에서 존재했고 그리고 이 수소이온이 감소하지만 이만큼 나트륨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중화점까지 일정해요. 그러다가 얘네가 이제 등장하는데 사실 이 나트륨이온이 계속 여기서 증가하고 있었고요. 여기서 염화이온은 계속 일정했어요. 그래서 이 수산화이온을 이 높이만큼 올리게 되면 이 나트륨이온 두 배만큼이 전체 이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온수는 과량에서 결정된다. 그럼 이제 질문, 아까 우리 했던 건데요. 물분자수는 누구에서 결정될까요? 그렇죠. 한계반응물에서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생성된 물분자수 보시면 수소이온은 과량으로 존재했어요. 그런데 수산화이온이 없었죠? 그래서 넣어주는 쪽쪽쪽쪽쪽 만들어요. 그러다 이 시점에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수가 어떻다? 같아지는 시점이 딱 동정하죠.
이게 등장했어.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이제 더 이상 얘네들은 없기 때문에 수산화율이 계속 들어와도 만들지 못해. 물분자수는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량으로 존재하는 걸 통해서는 전체 이온수, 과량을 찾으세요. 그럼 우리는 전체 이온수를 답할 수가 있고요. 이 전체 이온수다라고 할 때, 우리한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염화이온, 나트륨 딱딱딱 누구누구 묻지 않는 한, 양이온과, 그리고 나서 음이온수는요, 계속 일정할 거예요. 과량과 같이. 과량의 초기 이수에 일정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더해준 값은 전체 이온수다라고 했고요. 물분자수를 찾으세요라고 할때 우리는 뭘 찾아라? 한계 반응물을 찾아라. 얘 때문에 반응이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양이 적은 애를 찾으면 됩니다. 양이 적은 물질을 찾으면 이것 때문에 딱 물이 만들어지고 끝낼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이제 여기까지 정리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가와 나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각각 무슨 반응인지 잘 찾아보셔야겠죠? 자, 다음은 산 염기 반응, 가와 나의 화학 반응식인데요. 보니까, 얘가 지금 염화수소 수산화트륨 반응에서 물을 만들어내요. 얘 뭐야? 중화 반응이구나. 자, 여기에서 황산 수산화나트륨 반응에서 물을 만들어내요. 이것도 뭐다? 중화 반응이다. 그래서 기억. 가와나에서 알짜 이온 반응식 모두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 반응에서 물 만드는 거니라고 묻고 있는데요. 주의할 거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 너네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여기에서 수소 이온이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두 개와 그럼 여기에서 수산화 이온 하나가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두개 나오지만 물 하나 만들기 위해선 수소 이온 하나와 그리고 수산화이온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반응 계수를 맞췄기 때문에 여기 몇개 있어요?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이온 하나와 수산화이온 하나, 항상 1대1로 물 하나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알짜이온 반응식 모두 다 수소이온 하나와 수산화이온 하나, 그래서 물을 만든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니은, 나트륨은 가와나에서 모두 구경꾼 이온이다. 여기서 보시면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구경꾼 이온이 맞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애들은 바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이 물을 형성한 애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디귿. 나에서 물 1몰이 생성될 때 반응하는 황산의 양을 물어봤는데요. 이 위에서 봐주시면은 황산이 1몰 반응 참여할 때 여기 반응 계수 1이죠. 생략돼 있는 거지. 자, 물은요, 2몰이 생성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1대 비율로 1몰 반응할 때 2몰 생성된다. 자, 근데 질문은요, 얘네가 1몰 생성될 때 얘네 얼마만큼이 지금 반응에 참여하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몇이에요? 2분의 1몰. 그래서 2몰이 아니라 2분의 1몰이야. 라고 가져야겠죠? 그래서 틀렸다. 그럼 답은 기역과 니은이 맞으니까요. 3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의 화물에서 수소 이온 두개 나오는 이가산이구나. 이가산이어도, 이가염기여도 1대1로 반응해서 물을 생성하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거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요. 이제 난이도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이제 이온의 몰농도를 판단하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린 해낼 수 있다. 화이팅! 자, 여기 표는요. 1 몰농도 염산 10ml가 들어있는 수용액에다가요. 무엇을 넣어줄 거냐면 0.5몰 농도 아까 우리 했던 거랑 똑같은 수용액 넣어줄 겁니다. 자, 그때 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몰농도다라고 하는 건 부피분에 바로 이 이온수, 이온의 양을 넣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부피는 계속 얘 10ml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 이거 전체 부피예요. 여기 10 더해주면 20, 여기 10 더해주면 여기 30, 10 더해주면 40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어려운 친구들은요, 이렇게 반 나눈 다음에 왼쪽에다가는 그냥 이온수를 써주시고요. 이온의 양을 써줘야 되죠. 정확히 우리가 몰농도 구하려면 이온의 양을 써주시고요. 여기다가는 몰농도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직 가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HCl 염화수소는 10mmol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이온도 10mmol, 염화이온도 10mmol입니다. 그럼 얘네들 부피는 계속 그대로 그냥 1, 1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잘 봐요.
지금 염화이온은 변함이 없어요. 계속 10, 10, 10, 10이에요. 자, 그런데

높이가요, 10이었다가 지금 두 배가 됐어요. 원래 지금 염화수소 10mg인데 두배 됐다라는 거, 부피는 몰 농도랑 반비례 관계예요. 그럼 얘 몇이 돼야 돼요? 2분의 1이요. 근데 얘 부피가 10이었는데 이번에 30이 됐어? 그럼 이번에는 3분의 1이요. 그럼 얘가 10이었는데 40 됐어? 그럼 또 반비례니까 4분의 1이요.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데, 혹시 이게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10에다가 전체 부피 20, 10에다가 전체 부피 30, 10에다가 전체 부피 40, 이렇게 나누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자 하는 건 용질의 양이 증가하고, 그리고 부피가 지금 증가했을 때 반비례 관계, 비례 관계, 요거를 한번 활용해 보자라는 게 목표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염화 이온 너무 쉽게 해냈어요. 그냥 부피의 반비례만 나타내주면 됐으니까. 왜냐면 용질이랑 일정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특징은 점점 수산화 나트륨 들어올수록 감소한다. 용질은 일정한데, 계속 부피는 증가하니까. 그럼 이 나트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죠? 처음에는 없었어요. 안 쓸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 몇이냐면, 얘네들 씩 곱해주면 5ml 몰씩 증가하는 애들이에요. 그럼 얘가 5ml 몰 증가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다르게 가볼게요. 얘가 0.5, 다시 말해서 2분의 1몰 농도거든요? 초기에. 그런데 부피가 여기에서 얘네가 넣어줄 때 10이었잖아요. 근데 들어왔더니 20인 거야. 부피 얼만큼 증가한 거야? 두 배. 그래서 얘네가 부피 두배 증가한 애, 여기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얘네가 밑에다가 두배 증가한 거야? 4분의 1몰 농도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똑같이 2분의 1몰 농도에서 시작할 건데요. 용질의 양이 5ml 있다가 우리가 한번더 추가를 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는 두 배가 되줬거든요. 그럼 여기가 지금 두배 됐고요. 부피는 몇이 됐냐면 기존에 비해서 세 배가 증가했어요. 10ml에서 30ml 됐기 때문에 세 배. 그래서 이거 지워주면 3분의 1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더 이제 해볼게요. 뭘 해볼 거냐면 한번더 추가할 거예요. 한번더 추가하면 이번에 좀안 보이니까 밑에다 해볼까요? 기존의 2분의 1에서 얘네들이 기존에 5ml 있는데 이번에 그 3배만큼 들어갔죠. 부피 비례해서. 그래서 얘가 지금 3배. 그럼 여기에서 이제 부피라는 건 10이었다가 40이 됐으니까 4배가 된 거예요. 그럼 얘네 몇이다? 8분의 3몰 농도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밑으로 갈수록 점점점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는 왜 증가하냐면 부피가 증가할 때 나트륨 이온도 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번에 나머지 애들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여기에서 수소 이온은 사실은 반만큼 감소합니다. 그럼 원래 1몰 농도였는데 반만큼 감소했죠? 그럼 반만큼 용질의 양 감소? 근데 그 동시에 부피는 몇배 됐어요? 좀두배 됐죠? 10에서 20으로요. 그래서 4분의 1이 되고요.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00. 자, 근데 여기서 수산화유는 000이었다가 이제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2분의 1몰 농도였죠. 자, 그런데 여기서 부피가 몇이 됐냐면 얘는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10에서 40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4배 해줍니다. 그럼 얘는 몇이다? 8분의 1몰 농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몰 농도에 대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수소이온은 있다가 0이 될 거고요. 염화이온은 감소할 거고, 나트륨은 증가할 거고, 수산화는 없다가 증가할 겁니다. 이 경향성을 통해서 우리는 얘네들이 누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빠르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연습했으니까 이몰 농도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루긴 하겠지만 1가산 1가 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나타낼 때 제가 여기는 이온수를 위해 따로 안 했지만 나타내시면서 구해보고 그냥 부피와 용질의 양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활용해서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우리 개념 체크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체크에서 1번은 일정 양의 염화수소 수용액이 수산화 나트륨은 가일 겁니다. 그럼 완전히 중화될 때까지 수소이온 수는요, 어떻게 되더라? 계속 가해준다? 수소이온 수는 사라지겠죠? 그래서 감소할 거고요. 그럼 염화이온 수는요, 반응하지 않고 구경꾼이니까 일정하겠죠? 2번 갑니다. 일정 양의 염화수소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은 가해볼 겁니다. 중화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가장 많았던 거 만약에 모르겠다는 친구들, 제가 아까 뭘 그려라라고 했어요? 그래프. 그럼 처음에는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이 같이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계속 일정하는 염화 이온이고요.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수소 이온이고요. 사라지자마자 이제 등장한다. 수산화 이온이 될 거고요. 근데 들어오는 족족 반응하지 않아서 생기고 중화점에서 염화 이온과 같은 양만큼 생긴다. 이것이 나트륨 이온.

근데 질문은 중화점 도달하기 전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건 뭐다? 염화이온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3번. 염화수소와 수산화나트륨 혼합 용액이 염기성입니다. 자, 그 뜻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누가 더 많다? 아, 수산화이온이 수소이온보다 더 많구나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러면 이때 나트륨 이온 수와 염화이온 수 같다? 다시 수산화이온 수와 나트륨 이온 수는 1대1로 같고요. 수소 이온 수는 염화이온이랑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누가 많아야 돼요? 나트륨 이온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의 수가 염화이온 수와 같다라는 건 틀렸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1과 4, 1과 연기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문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안에서 이 이온 모형이 하나는 사라지고 하나는 뭐 이제 유지되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구경꾼 이온이다, 알짜 이온이다라는 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림은 염화수소 10ml와 수산화 나트륨 20ml를 혼합하였습니다. 여기가 지금 염화수소 10ml고요. 자, 여기에선 수산화 나트륨이요. 20ml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둘을 혼합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30ml가 되었을 거고요. 그러면 일단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개수를 비교했을 때 변화 있는 애는 찾아줘야 돼요. 동그라미가 두 개, 네모가 두 개거든요. 나중에 반응이 완결됐을 때 네모라는 건 사라졌고요. 동그라미 몇 개? 두 개. 그래서 알수 있다. 아, 얘는 지금 구경꾼 이온, 염화이온이고 얘는 반응에 참여한 알짜 이온이구나라는 걸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모와 별표 볼까요? 세모라는 거 3개, 별표라는 거 3개입니다. 그래서 반응 후에 봤더니 별표라는 애가 지금 몇개 됐어요? 하나 됐어요. 그럼 사라진 건 아니네요? 2개가 지금 감소했네요? 그럼 반응에 참여하긴 했어. 남아있어. 과랭이구나. 얘가 누구야? 수산화이온이고요. 여기에서 세모 3개는 일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경꾼 이온, 나트륨 이온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10ml에 얘네는 지금 몇 개를 내놓을 수 있는 애? 두 개를 내놓을 수 있는 애고, 여기 수산화 나트륨은요, 20ml에 몇 개를 내놓는 애들? 세 개를 내놓는 애들이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기억. 가와나를 혼합했을 때, 별표라는 애는 구경꾼 이온인가요? 아니요. 이건 수산화 이온이기 때문에 반응에 직접 참여하는 알짜 이온이라서 이건 틀렸습니다. 니은. 가와 나를 혼합할 때 생성되는 물 분자 수는요, 가에서의 누구에 의해서 네모라는 건 수소 이온이거든요. 수소 이온에 의해 결정되는가? 수소 이온의 수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결정되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 한계 반응물 찾을 수 있는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계 반응물 왜 찾아야 돼요? 얘 때문에 반응이 더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얘와 지금 물 분자 수는 비례 관계일 거야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봤더니 오, 여기서 가와 나를 혼합할 때 수소 이온은 다 써서 0이 됐어. 얘가 바로 뭐야? 한계 반응물이에요. 그래서 수소 이온의 수와 결정된다. 수소 이온의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소 이온 수와 같다. 네, 맞습니다. 디귿. 수산화 이온 농도는요, 나가다의 두 배이다. 이게 사실은 실제 농도가 지금 안 주어졌어요. 그냥 우리한테 염화수소와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요. 그냥 이 비율로 제가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나와 다에서 수산화 이온에 대한 양은요, 나에서는요, 총 3개 있었고요. 나중에 반응 끝나고 나서 하나가 된 거고요. 부피라는 건 여기에선 20ml였고요. 여기 나중에 다 혼합한 거니까 30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 농도비를 지금 물어본 거죠, 사실은. 그럼 얘네들은 지금 몇대 몇이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아, 2분의 3대 3분의 1이요. 근데 기준이 뭐냐면, 나가 다에.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나가 A, 다가 B라면 이때 나타낸 건 B분의 A로 나타내는 거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밑에다가 3분의 1 분해요. 여기에서 2분의 3이니까 몇이다? 2분의 9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몇 배? 2분의 9배. 그래서 두 배가 아니고요. 2분의 9배입니다라고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틀렸다. 그럼 우리는 니은만 답이니까요. 답은 2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푸실 때는요. 이제 이온 모형이 각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누가 변화했고 누가 변하지 않았는가를 통해서 알짜 이온과 구경꾼 이온 찾아주시고요. 여기선 농도를 묻진 않았어요. 만약 농도를 묻게 된다면 각각의 화합물에 대한 알갱이가 몇 개인가를 같이 찾아주시면 이 부피가 같을 때 농도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배웠던 내용 차근차근 정리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유니크 킥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할 건 구경꾼

이온입니다. 제가 구경꾼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건 알짜 이온이 사라져요. 하지만 구경꾼이 안 사라진다. 1가산 1가 연기를 하며 수소이온 하나, 염화이온 하나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애를 통해서 원래 알짜 이온 얼마 있었게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1가산 바로 우리가 수소이온을 하나 내보낼 때그 수산화이온 하나 내보낼 때 그래서 1가산과 1가 염기에 대해서 같이 이제 알아보고 이 전체 이온수를 알아봐라 라고 해서 제가 하나 더 키워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에 대해서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로는요.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소이온 하나 내보내고 수산화이온 하나 내보내니 1가산 1가 염기에서요. 바로 이 물이 생성되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화 반응에 대한 의미를 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복습 잘하셔. 다음 시간도 잘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 특강 한문의 김재호입니다. 여러분들의 꿈 기억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꿈 이야기 왜 하느냐 하면 나와라. 뿅. 오랜 시간 꿈을 꾸면 반드시 그 꿈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강이고요. 여러분들 교재 17쪽입니다. 집중 탐구 첫 번째부터 힘차게 또 가보도록 하죠. 사이는 사이인데 어떤 사이냐 하면 머리털 사이, 머리카락 사이다라고 풀이가 되겠죠. 원래는 그 사이가 머리카락도 용납하지 않는다인데 뭐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아, 머리카락 사이이니까 아주 잠시 아주 적은 걸 나타내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간발의 차이로 아, 버스를 놓쳤다. 이렇게 쓰이죠. 그때 간발 그러면 한발 차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머리털 발자를 쓴다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짐승의 머리 위에 우뚝 솟은 뿔이다라는 겁니다. 짐승의 머리에 난 뿔, 와, 두드러지겠죠. 그것처럼 두각은 아주 뛰어난 재능이나 학식을 일컫는 말로 쓰입니다. 오, 어려서부터 두각을 나타내었다. 뭐 이렇게 많이 쓰는 거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가을 날 털갈이를 하고 자라난 보일 듯말 듯한 그런 털을 추 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보일 듯말듯 아주 작은 털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금이거나 아주 작은 것을 추호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한문 공부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없답니다. 추호의 의심, 아주 작은 의심도 없다라고 풀이가 되겠죠. 우리 그 애니메이션, 만화 같은 거 보면 폭탄이 이렇게 있고, 폭탄에 이렇게 줄이 연결되어 있고, 요 줄에다 불을 딱 붙이면, 그 불이 차차차차 타들어가다가 빵 터지는 거본적 있죠? 아, 요, 빠바바바박 타들어가는 선이 바로 도화선입니다. 도자는 이끌다 도자. 그러니까 불을 이끄는 줄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줄이 없으면 폭탄이 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 어떤 일의 근본적인 원인을 나타낼 때 도화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음은 문외한이네요. 문문자, 문의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부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섹터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부문, 바깥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거 한자, 우리 한문 할 때의 한자 아닌가요? 맞죠. 한나라 한자인데 이 한자에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요런 뜻이 있습니다. 조금 순화해서 사람으로 풀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직접 관계가 없거나 어떤 분야에, 어떤 부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을 문외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선생님은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미술에 있어서는 완전 문외한이랍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반자가 또 나왔습니다. 반대하다, 돌이키다, 돌아오다, 돌이어 이런 뜻으로 쓰인다 이야기를 했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간자는 사이 간자니까 사이를 반대로 하는 계책. 둘이 사이가 좋은데 사이를 틀어지게 하는 그런 계책이 되겠죠. 여기서 반자는 반대로 하다, 뒤집다 이 정도로 풀이를 하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사이를 뒤집는 계책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두 사람 또는 두 나라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계책을 일컬을 때 반간계라는 말을 씁니다. 각각의 모양과 각각의 빛깔이라고 풀이가 되니까 각양각색은 풀이된 그대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아, 제각각 가지고 있는 모양과 빛깔을 나타낼 때 각양각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실에 한 30명이 앉아 있어도 참 각양각색이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책을 열면
이익이 있어요.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책을 열면 이로움이 있어요. 앞에 앞권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럿 가운데 뛰어남을 나타내는 앞권. 한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시험지를 누르다, 답안지를 누르다라고 풀이가 되죠. 그때의 권자가 개권유익할 때의 권자와 같습니다. 책의 뜻도 있고 앞권 할 때는 시험지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선생님이 요런 글자들과 헷갈릴 수 있겠다 싶어서 적어 보았습니다. 옛날 책은 죽간이라고 그러죠. 대나무를 반으로 쫙 쪼개 갖고 바짝 말린 다음에 그 안에다가 글을 써서 돌돌돌돌 말아놨단 말이죠. 죽간이라고 그랬어요. 요 밑에를 보면 무언가 돌돌돌돌돌돌돌돌 말려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외우자는 겁니다. 이래서 책의 뜻을 가진 권자이고요. 얘는 지금 밑에 칼 도자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선생님, 저 오늘 학생증을 안 갖고 왔는데 밥 먹을 때 식권을 하나 끊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책을 주진 않죠? 칼로 작게 오린 한 장, 낱장을 주죠. 아, 칼로 오린 낱장의 문서를 일컫는 권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요 글자는 아래에 손수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외우기가 쉽네요. 태권도 할 때의 권자, 권투, 복싱, 권투 할 때의 권자가 바로 요 권자, 주먹 권자가 됩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아래에 있는 한자들을 가지고 구분해서 머릿속에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열면 이로움이 있어요. 이니까 책을 여세요라는 말이 되겠죠. 독서를 권장할 때 쓰는 성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떤 사물, 물건을 보면, 저거 예쁘네. 저거 멋있네. 되게 저거 좋아 보이네. 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요것도 인지상정이죠. 그쵸? 사람의 보통 마음이죠. 사실은 마트에 콩나물 사러 갔는데, 새로 나온 신상이 있어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견물 생심이라는 말을 그때 사용하면 되겠죠. 묶은 사람이 그것을 풀어야 한다. 맨 앞에 있는 결자는 묶다, 맸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리고 자자는 회자정리 기억나시나요?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에서 배웠던 자자, 뭐뭐하는 사람의 뜻으로도 쓰이고, 뭐뭐하는 것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일단 선생님이 다른 뜻도 적어놨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지자가 나오는데 지자는 주격, 관용격, 대명사 그리고 동사 가다로 쓰인다라고 배웠습니다. 지금처럼 마지막에 문장의 끝에 위치할 경우는 아, 이거 대명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그 사람 정도 풀이가 되겠죠. 그러니 결자 해지는 묶은 사람이 그것을 풀어야 한다라고 풀이가 되겠죠. 자기가 일으킨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달개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뒤는 되지 말아라라는 얘기입니다. 개구우후는 일단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빠를까요? 개구가 되어라 우후가 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닭개자, 소우자입니다. 당연히 덩치가 소가 훨씬 더 크겠죠. 하지만 뒤 후자, 끄트머리 후자가 오네요. 그러니까 큰 조직의 꼴찌가 되는 것보다는 작은 조직의 리더,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낫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입에는 꿀을 바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 아주 친절하단 말이죠. 겉으로는 아주 친절하지만 뱃속에는 어이고 이런 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입에는 꿀, 배에는 칼이니까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칼로 찌를 생각, 즉 해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구밀복권.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해치려고 한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자, 꿀 밀자인데, 빽빽할 밀자랑 헷갈릴 것 같아서 선생님이 적었습니다. 밑에 벌레 충자가 보이죠? 요게 들어가면 곤충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벌이 만들어내는 꿀의 뜻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벌레 충자가 있으면 꿀 밀자고요. 얘는 지금 산이 보이네요. 그렇죠? 아, 밀림을 뜻하는구나. 빽빽한 산이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 복자인데 왼쪽에 다롤 모양을 하고 있지만 고기 육의 변형입니다. 고기 육이 부스로 들어가면 신체의 일부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먹는 배, 타는 배가 아니라 이 배가 되는 거죠. 다른 글자들 헷갈릴 수 있으니 정리를 한 번씩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호지세가 나왔고 또또또 지자가 나왔습니다.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띄우고 있죠. 자, 뒤에 형세, 기세라는 명사로 풀이가 되는 세자가 왔어요. 명사로 풀이되는 한자 앞에 있는 지자는 그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다시 말해 관용격의 역할이 된다. 라는 거죠. 기세는 기세인데 요거요거의 기세, 요거요거 하는 기세 이렇게 풀이가 된다라는 거죠. 탈기자에 호랑이 호자 범호자이니까 호랑이를 탄 듯한 기세다라는 뜻이 되겠죠. 지자는 관용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호랑이를 탄 듯한 기세. 호랑이를 타고 달리고 있어요. 중간에 내리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도에 내릴 수가 없단 말이죠. 아하, 기호지세는 중도에 그만둘 수 없는 형세를 나타내는 성어구나. 배를 짜는 배틀 기자입니다. 아, 배틀에서 짠 배를 끊어서 하는 경계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죠. 역시 지자 경계라고 풀이가 되는 명사로 풀이되는 한자 앞에 왔으니 경계는 경계인데 어떤 경계인지 꾸며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죠. 관용격으로 역시 쓰이고 있습니다. 배를 끊어서 하는 경계다라는 거죠. 맹자의 어머니가 배를 짜고 있었어요. 공부를 했던 맹자가 돌아옵니다. 아들에게 물어요. 너의 배움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니? 했더니 맹자가 엄마, 그저 그래요. 라고 답을 합니다. 그 답을 들은 맹자의 어머니가 짜던 배를 딱 끊어버립니다. 깜짝 놀란 맹자, 엄마,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고 물었겠죠. 엄마가 잘 들어. 네가 배움을 중도에 그만두는 건 내가 짜던 배를 끊어버리는 것과 똑같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뒤부터 크게 깨달아 열심히 공부하여 지금의
맹자가 되었다라는 스토리입니다. 따라서 단기지개는 학문을 중도에 그만두면 안 됨을 경계하는 성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맹모 단기도 똑같은 말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배틀에서 짜던 배를 끊어버렸다라고 풀이가 되겠죠. 혼자서는 홀로 장군이 될수 없다. 홀로 장군은 아니다라는 얘기니까 서로 힘을 합하고 의지를 모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혼자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이끌을 때 독불장군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의 장자도 장수 장자가 되겠죠. 우리 앞에서 백전노장을 배웠는데 그때 장자와 똑같습니다. 나아가다의 뜻으로 쓰인 장이 들어가는 성어도 배웠는데 일취월장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나아가다 발전하다의 뜻으로도 쓰인다. 기억하면서 다음 성어 볼게요. 면 얼굴 면자죠. 낫 면자 얼굴로는 종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자가 또 나왔습니다. 방금 배운 구밀복검에서 나온 배 복자입니다. 뱃속으로는 배반하려 한다라는 뜻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배자 등 배자 등질 배자로 많이 쓰입니다. 등 배자. 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수영의 한 종목 이렇게 등지고 치는 그런 헤엄이 있죠. 배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의 배자입니다. 아, 등지다. 아, 서로 등지면 배반하는 거니까 배반하다의 뜻까지 가는구나.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지다, 배반하다. 아,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배반한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쓰는 성어구나. 이름, 명자, 이름이 헛되이 전해진 것이 아니다. 헛자 볼까요? 텅텅 비어 있다 할 때의 빌 헛자입니다. 내 마음이 공허해. 허공에 대고 소리 지르다 할 때의 헛자인데, 부사로는 헛되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난 데에는 그 이름이 헛되이 전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수능은 명불허전 EB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다음 성어 볼까요? 밝기가 불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약자가 나왔네요. 매우 쉬움을 나타내는 성어가 뭐였죠?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아요. 세 글자 뭐였죠? 여반장. 기억하시나요?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다. 그때 여자가 나왔을 때 여약, 여약, 여약, 여약. 이렇게 외우자라고 했었죠. 만약의 뜻도 있고, 무엇 무엇과 같다. 같다의 뜻도 있다. 여기서 약자는 무엇무엇과 같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보는 것과 같이 밝다 이렇게 풀이를 해도 되겠죠. 매우 분명하다, 매우 확실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성어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다는 것은 명약, 관악한 사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방자는 곁방자입니다. 근방에 뭐가 있니? 할 때의 방자, 곁방자입니다. 곁에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이 한다. 약자가 또 나왔네요. 또 나왔네요. 명약관화와 같이 여기서도 약자가 무엇무엇과 같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약, 여약, 여약, 여약. 여약, 여약, 여약, 여약. 만약의 뜻도 있고, 무엇, 무엇과 같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곁에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제 멋대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할 때, 방약 무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의미적으로 안하 무인과도 통할 수가 있습니다. 눈 밑에, 눈 아래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한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그리고, 검은 눈동자로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흰 눈으로 흘겨본다라는 백안시와도 의미적으로 통할 수가 있습니다. 복자, 뒤집어지다 할 때의 복자입니다. 큰 사고가 나서 차량이 전복되었다. 들어보셨죠? 전복되었다 할 때의 복자가 이 뒤집힐 복자, 뒤집을 복자입니다. 수레 겉자가 앞에 나오네요. 뒤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수레가 뒤집혀진 경계,
이 정도가 됩니다. 역시 지자 뒤에 경계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용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수레가 뒤집혀진 경계.

그렇죠? 떨어지는 거고 아래가 낮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뜻이 그냥 머릿속에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또 아랫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수험생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잊어버렸다. 후배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게 왜 부끄러워요? 그렇죠? 그래야 학문의 발전이 있게 마련입니다. 다음 성어 볼게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비일비재하다이니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매우 많다라는 뜻이 되겠죠. 세 사람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면 믿겠어요, 누가? 야, 이씨, 무슨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나? 말이 돼? 했는데, 두 번째 사람이, 진짜 호랑이가 나타났네? 오, 어마어마해! 하면, 진짜야, 뭐야? 반신반의하게 되겠죠.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 도망가! 그러면, 나도 모르게 혼비백산 되어서 막 도망가겠죠. 사실 시장에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럿이 하면 고지 듣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옛날에 저기 뽕나무 밭이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가보니까 푸른 바다가 되었네. 요 상전과 벽해 사이에 이렇게 화살표를 해두면 더 외우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습이 많이 변했을 때 쓰는 말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뽕나무 밭이었는데, 오, 가보니까 푸른 바다가 됐네. 몇년 후에 가보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서울 외곽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거기 가보면 논밭, 배나무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아파트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전 벽회로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수어지교. 유비가 제갈량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과 물고기의 사귐이다. 사귐이라는 명사로 풀이하니까 사귐, 명사를 꾸며주는 뭐뭐의가 됐죠. 물과 물고기의 사귐이다. 만약에 사귀다로 풀이하면 물과 물고기가 사귀다. 이렇게 되겠죠. 뒤에 따라오는 한자가 동사로 풀이되느냐, 명사로 풀이되느냐에 따라서 그 앞에 있는 지자가 관용격이냐, 주격이냐 결정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있나요? 따라서 수어지교는 뗄래야 뗄수 없는 아주 친밀한 사이를 일컫는 그런 말이 되겠죠. 순 입술입니다. 입술. 우리 국어 시간에 뭐 순음, 입술 소리, 순음 들어본 기억이 있죠? 망은 없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망하다의 뜻도 있고 도망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울까요? 나라가 망하면 나라를 잃어버린 거죠. 그쵸? 나라가 없어진 거죠, 뭐. 그러니까 망하다, 잃다, 없어지다, 하나의 뜻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고 나라를 잃었으니 도망가야죠. 그쵸? 그러다가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렇게 외우자라는 겁니다. 입술이 없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가 차갑다, 이가 시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둘 사이에서 하나가 망하면 다른 하나도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 설명이 너무 정황한가요? 도미노. 세 글자로 정리해 놔도 되겠네요. 하나가 무너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쫘쫘쫘쫘쫘! 무너지는 도미노를 떠올리면, 아, 이게 순망치 아니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밖에는 값이 아주 비싼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팔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값싼 개, 고기만 있더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양두구육은 겉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변변치 못할 때 쓰는 성어가 됩니다. 언감생심. 요것도 일상적으로 좀 쓰이는데 들어본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자는 문장의 맨 마지막에 있으면 그냥 종결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 처음에 나왔죠. 여기서의 언자는 의문사입니다. 어찌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어찌라는 의문사로 쓰이는 한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요 다섯 가지 정도는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안녕하기 언. 마치 인사하듯이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하기 언 의문사니까 끝을 올려줘야 외우기가 쉽겠죠? 안녕하기 언 어찌라는 의문사로 쓰이는 대표적인 한자 다섯 개입니다. 안녕하기 언할

때 언자가 바로 요 언자입니다. 어찌라는 뜻이죠. 어찌 감히 그런 마음이 생길 것인가라는 뜻입니다. 전혀 그럴 마음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확 더워졌다가 확 서늘해지는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확 더워졌다가 확 서늘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력이 있으면 사람이 우르르 그 사람한테 쫓아가요. 그런데 권력이 없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사람 푸대접한단 말이죠. 염량세태는 권력이 있으면 쫓고 없으면 푸대접하는 세상 인심을 나타내는 성어입니다.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안다라고 풀이가 되네요. 앞에 있는 온자는 따뜻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냉수, 온수 할 때의 온자, 온천 할 때의 온자인데 익히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따뜻해야 뭔가 잘 익힐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외우자라는 겁니다. 따뜻해 차가우면 익지 않잖아요. 그렇죠? 익히다의 뜻도 있습니다.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 우리가 철학을 배우고 특히 우리가 한문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온고지신이 아닐까 합니다. 소칼이네요. 소칼 소우자에다가 칼두자이니까 우도는 소를 잡는 데 쓰는 칼입니다. 이 소를 잡는 데 쓰는 칼로 닭을 벤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닭의 배를 가른다, 닭을 잡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아니 닭을 잡을 때는 닭 잡는 칼을 써야지 소 잡는 칼을 쓰면 어때요? 그쵸? 어떡해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게 너무 큰 도구를 사용할 때 우도할게라는 말을 쓰고요. 서로 다른 입이지만 같은 소리를 낸다. 이 구동성.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다. 글쎄요. 선생님의 꿈이라면 이런 게 있어요. 역시 한문 공부는 EBS 김재호 선생님이야.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해주는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구동성 그렇게 씁니다. 알로써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란으로써 돌을 친다. 계란으로서 돌을 친다. 돌이 깨질까요? 계란이 깨지겠죠. 그렇죠. 약한 것으로서 강한 것에 대적한다라는 뜻으로 이란 격석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자, 한 가닥의 실사자죠. 한 가닥의 실도 어지럽지 않다이니까 엉켜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 오라기의 실도 엉켜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질서가 정연하여서 흐트러져 있지 않은 모습을 나타낼 때 일사불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 하나의 물결이 만 개의 물결이 됐어요. 즉, 일파만파는 한 사건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여러 사건으로 번질 때 쓰는 말이 되겠죠. 작은 것을 쌓아서 큰 것을 이루어요. 적소성대는 티끌 모아 태산과 통할 수가 있겠죠. 집중탐구 네 번째로 갑니다. 앉을 좌자가 되겠죠. 앉아 있어도 편안한 자리가 아니래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거나 뭔가 불안해서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양을 나타낼 때 좌불안석이라는 말을 쓰죠. 아, 10분 뒤 드디어 합격자 발표인데 좌불안석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달리는 말에서 산을 본다라고 풀이가 되네요. 산을 제대로 보려면 말에서 내려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그 산이 가지고 있는 흥취를 느껴야 되는데 말 타고 따가따가 슝 하고 지나가면 그 산이 가진 매력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겠죠. 따라서 주마 간 산은 대충 자세히 보지 않고 자세히 살피지 않고 대충대충 훑어보고 지나갈 때 쓰는 말이 됩니다. 주자는 달리다의 뜻도 있고 달아나다의 뜻도 있습니다. 도망가려면 걸어서 도망가는 사람 없겠죠? 다 달리겠죠. 달아나다의 뜻도 있습니다. 도주하다 할 때의 주자가 되겠죠. 무리가 적으면 대적하지 못한다라고 풀이가 되네요. 무리가 적으면 대적하지 못한다. 과자, 적을 과자입니다. 그런데 과인의 잘못이요. 사극 같은 거 보면 임금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임금의 겸칭으로도 쓰이는데 나올 때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고, 과자는 적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무리가 적으면 대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적은 수요로 많은 수요에 대적할 때 쓰는 그런 말이 됩니다. 지, 알아요. 뭘 아냐면, 과, 잘못을 알아요. 과자 별표입니다. 과자도 수능에서 종종 출제가 되는 한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허물이나 잘못의 뜻으로 쓰입니다. 저의 과오입니다. 저의 과실입니다. 그럴 때는 잘못의 뜻으로 쓰이죠. 또는 지나다의 뜻도 있습니다. 통과하다, 투과하다, 여과하다, 과거로 돌아가다 할 때의 과자가 다 지나다의 뜻이 되겠죠. 선생님, 지나다하고 지나치다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나는 방송국 근처를 지나갔어, 지나쳤어,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 여기서 지나치다는 정도를 오버한다는 의미의 지나치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과식했다라고 얘기하죠. 과속했다, 과음했다 할 때의 과자가 바로 요 과자라는 거 정리. 잘못이란 뜻도 있고 지나다, 지나치다의 뜻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잘못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잘못한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고쳐야 한다라고 풀이가 되고 그 풀이 그대로 성어의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1000번 맵고 10000번 쓰다. 신자, 곧자, 맵다, 쓰다인데 모두가 다 괴롭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 10000번 괴롭다이니까 온갖 고생을 하면서 심한 고난을 많이 겪었을 때 천신만고라는 말을 쓰죠.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천편의 시가 편자. 책의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시라는 뜻도 있습니다. 완결된 시문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편의 시가 하나의 법칙, 하나의 운율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 여러 시, 개별적 특성이 없이 서로 엇비슷할 때 천편일률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초, 풀색과 록, 녹색은 동색, 같은 색이다. 초록 동색, 초, 풀이고, 록은 녹색이죠. 풀색과 녹색은 같은 색이다이니까 결국 같은 무리끼리 서로 어울리고 서로 교류하고 서로 사귄다라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초록 동색은 의미적으로 앞에서 배운 유유상종과도 통할 수가 있고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엽게 여긴다라는 동병상련과도 의미적으로 통할 수가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로 쾌자는 쾌하다 쾌자, 유쾌, 상쾌, 통쾌 할 때의 쾌자입니다. 그리고 날카롭다의 뜻도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로 어지럽게 얽혀 있는 삶을 잘라낸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쾌도 난 많은 어지럽게 얽혀 있는 일들을 아주 명쾌하게 처리한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겠죠. 겉과 속이 같지 아니하다. 겉표차 속리 안리자입니다. 글자가 좀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옷의자가 부수입니다. 그래서 표자는 원래는 겉에 입는 옷을 나타내는 한자였는데 옷의 의미는 약간 퇴색을 했고 겉 드러나다의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속으로 하는 생각이 다를 때 쓰는 말이 되겠죠? 표리부동한 사람이 되면 안될것 같아요. 하학 아래서부터 배워. 다시 말해 쉬운 것부터 배워서 상 위에 달 도달한다. 어려운 이치에 도달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하학상달.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어려운 이치를 깨달을 때 쓰는 말이 되겠죠. 하계 머리처럼 고개를 쑥 빼놓고 학은 이렇게 목이 길잖아요. 그렇죠? 하계 머리처럼 고개를 쑥 내밀고 아주 심히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곧자 쓰다 괴롭다의 뜻도 있고 한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부사로는 괴로울 정도로 심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계 머리가 되어서 아주 심히 매우 몹시 기다린다라는 뜻이 되겠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매우 몹시 기다릴 때 학수고대라는 말을 씁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답니다.
후생, 뒤에 태어난 거죠? 뒤에 태어난 사람들. 후생은 두려워할 만하다.

가짜가 나왔습니다. 가짜, 뭐뭐 할수 있다라고도 쓰이고, 뭐뭐 할 만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후생은 두려워할 수 있다, 후생은 두려워할 만하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후배들은 나보다 당연히 체력이 더 좋아요. 그 엄청난 체력으로 무지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면 지금의 나를 언젠가 슝 하고 앞질러 갈수 있으니 두려워할 만 하겠죠. 수능 실전 문제로 갈게요. 1번. 기억부터 리을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역시 수능 유형 그대로 수능 실전 문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에 대해 말해볼까요? 사이, 간, 머리털, 발이니까 간발이라고 읽어야 하겠고, 기억의 친구가 아주 제대로 잘 읽어주었습니다. 간발은 머리털 사이니까 아주 조금, 아주 잠시라는 뜻으로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니은 학생이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금발이 있어요. 아유, 금발은 황금빛 머리카락이란 뜻으로 쓰이죠. 그렇죠? 금발, 백발, 금발, 뭐 이렇게 쓰이는데 유의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디귿은 정답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리을, 아버지는 간발의 여유도 없이, 아주 잠시의 여유도 없이, 아주 적은 여유도 없이 출발하셨다. 간발을 아주 제대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디귿을 제외한 기역, 니은, 리을이므로 4번이 되겠죠? 2번 문제 볼까요? 단어장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의 유형은 일단 원래의 뜻에 집중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을 이끄는 줄. 세 글자인데 한 글자는 불의 뜻이고 한 글자는 이끌다의 뜻이고 한 글자는 줄의 뜻입니다. 따라서 이끌, 도, 불, 화, 줄, 선으로 되어 있는 도화선이 정답이 되겠죠. 도화선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 이렇게 되겠죠.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1번은 아주 뛰어난 학식이나 재능을 일컫는 두각이고요. 2번은 아주 적거나 조금인 것, 추호이고요. 3번은 관계가 없는 사람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을 나타내는 문외한이네요. 마지막 5번은 사람과 사람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계책, 반간계이네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오후에 새로 나온 보먹 구경하러 가지 않을래? 했더니 구경하긴 싶은데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라고 물어보니까 이미 많은데 예쁜 옷 보면 또 갖고 싶을 게 뻔해. 아, 무언가를 보면, 그쵸?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라는 뜻의 성어가 기억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따라서 견물생심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은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어려운 이치를 깨달을 때 쓰는 하학상달이고요. 3번은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을 때 쓰는 이구동성입니다. 4번은 겉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변변치 아니할 때 쓰는 양두구육이고요. 5번은 이름이 날 때는 그 이유가 있다. 명불허전. 직역하자면 이름이 헛되이 전해진 것은 아니다. 라고 풀이가 되죠. 4번 보겠습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성어를 채울 때 기억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 우리 1강, 2강에서도 수능 실전 문제, 요런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고 왔습니다. 실제 수능에서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성어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한자를 골라 답하는 문제. 가로 열쇠부터 볼까요?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안다.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 오, 요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가로 열쇠에 해당하는 한자 성어 뭐라고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온고지신이 가로 열쇠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로 열쇠는 알다지자로 시작하는 성어가 되겠네요. 잘못을 알면 반드시 고쳐야 된다. 알다지자가 왔으니까 뭘 알아야 돼요? 잘못을 알아야 되겠죠? 아, 두 번째는 잘못을 의미하는 한자가

아, 들어가야 되겠구나. 아, 그렇다면 세로 열쇠에 해당하는 성어는 뭐다? 원, 투, 쓰리, 나와라. 뿅, 지과, 필, 개가 되겠죠. 따라서 가로 열쇠 온고 취, 신과 세로 열쇠 지과 필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한자는 알다 지자 몇 번인가요? 4번이 되겠습니다. 아, 3번이 되겠죠. 3번. 자, 4번에 있는 과자도 신경을 좀 쓰셔야 합니다. 종종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 잘못의 뜻도 있고, 두 번째, 어떤 뜻도 있다? 지나다의 뜻도 있다. 통과하다 할 때의 과자. 세 번째는 정도를 오버한다는 지나치다의 뜻도 있다. 과속하다 할 때의 과로도 쓰인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5번으로 갑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기억은 여기 있네요. 소중유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라고 묻네요. 이 정도는 풀이할 수 있지 않나요? 웃을 소자 가운데 중자니까 웃음 가운데, 웃음 속에 유도, 칼이 있다라고 풀이가 되겠죠. 들어본 적 없는데 무슨 말이야? 했더니,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다는 말이야. 아, 겉으로는 웃고 친절해 보이지만 따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해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 그렇군요. 겉으로는 아주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해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구밀 복검이 되겠죠. 입에는 꿀을 바른 듯 아주 듣기 좋은 말, 친절하게 하지만 뱃속에는 칼을 감추고 있는 것과 같으니 5번이 정답이 됩니다. 1번은 주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제 멋대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때 쓰는 방약무임이고요. 2번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매우 많다라고 풀이가 되는 비일비재입니다. 3번은 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는가라고 풀이가 되는 언감생심. 전혀 그럴 마음이 없다라고 풀이가 되겠죠. 4번은 티끌 모아 태산과도 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작은 것을 쌓아서 큰 것을 이루어요라고 풀이가 되는 적소성대. 6번 갑니다. 글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걸 골라라. 그러네요. 속담에 이르기를 관리가 되어 업무를 처리하는 데 미숙하다면 이전에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잘 살펴보라. 내가 지금 미숙하다면 이전에는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살펴보래요. 또 앞에 가던 소리가 뒤집히면 뒤에 따라가던 사람은 그것을 보고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한다. 큰 따옴표 안에 있는 요 말, 우리 집중 탐구에서 이미 배우고 왔습니다. 무릇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오랫동안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의 일들을 경계로 삼아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이다. 이전의 일을 경계로 삼음을 나타내는 말. 구체적으로 앞서 가던 소리가 뒤집히면, 오, 나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한다. 포인트가 되겠죠. 2번에 복거지개가 정답입니다. 뒤집힌 수레를 보고 하는 경계다라고 풀이가 되겠죠. 1번은 같은 무리끼리 서로 모이고 교류하고 사귄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초록 동색. 앞서 배운 유유상종과도 의미가 통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3번. 새 사람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라고 풀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럿이 하면 고지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말일지라도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겠죠. 4번 물과 물고기의 사귐. 물고기가 물 없이 살수 있나요? 따라서 수어지교는 뗄래야 뗄수 없는 아주 친밀한 사이를 일컫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수어지교 의 벗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5번. 얼굴로는 따르는 것 같지만 뱃속으로는 배반하고자 한다라고 풀이가 되는 면종복배. 겉으론 따르지만 내심 배반하려 한다라는 의미로 쓰이죠. 7번 가겠습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기억은 여기 있네요. 일사분란 일사, 불란, 뭐가 맞는 것일까? 일사,
분란으로 쓰는 것을 종종 볼수 있다. 아, 분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이는 분란과 분란의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해서 생긴 오류이다. 자, 그러면서 일사불란의 풀이가 주어지죠. 한 가닥 실도 흐트러져 있지 않다. 어지러울 란자, 흐트러지다 란자가 되겠고, 그리고 그 앞에 기억에 들어가야 할 한자는 부정을 나타내는 아니다, 안타와 의미가 통할 수 있는 한자여야 하겠죠. 따라서 기억에는 아니다, 아니하다, 불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1번은 어지럽다의 뜻을 가진 분자이고요. 2번은 분할 분자입니다. 그런데 분발하다의 뜻도 있다. 우리 배웠습니다. 어서 배웠냐 하면 어서 배웠죠? 어서 배웠죠? 발분 망식에서 배우고 왔습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아니다, 아니하다, 불자. 4번은 부처 불자이고요. 5번은 밀가루 할 때의 가루 분자가 됩니다. 분식집 할 때의 분자가 되겠죠. 8번 갈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기억은 여기에 있네요. 아주 약한 것으로 강한 것에 대항하려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속담 찾았니? 했더니 결정적 단서를 주네요.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있어. 즉,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통할 수가 있는 성어를 골라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계란으로서 이란 바위를 친다. 돌을 친다. 격석. 이란 격석이 바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해당이 되고, 요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요. 1번 볼게요. 1번은 학의 머리처럼 고개를 내밀고 아주 아주 기다릴 때 쓰는, 즉,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몹시 기다릴 때 쓰는 학수고대이고요. 2번은 묶은 자가 그걸 풀어야 한다. 즉,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그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쓰이는 결자해지입니다. 3번은 이렇게 외우면 더 좋다라고요. 얘기를 했었죠. 큰 조직의 꼴찌보다는 작은 조직의 리더가 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풀이가 되는 개구우후입니다. 4번은 천편의 씨가 한 가지의 법칙에 의해 한 가지의 운율로 만들어졌다이니까 여럿이 개별적 특성 없이 거의 엇비슷할 때 쓰는 천편일률이네요. 9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림과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과 관계가 있는 것을 골라라. 나무도 병이 드니 정자라도 실리 없다라는 시조를 주고, 이 시조는 가지와 잎이 무성할 때는 많은 사람이 찾아오지만, 시들면 세계도 외면받는 나무를 통해서 인간 세상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아,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권력이 있으면 따르는 사람이 많지만, 그 권력이 없어지면 새조차도 오지 않는 푸대접하는 그런 세상의 인심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1번부터 5번까지 확 더워졌다가 확 식어버리는, 확 서늘해지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염량세태를 정답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죠. 2번은 얽혀 있는 사건을 아주 강력한 힘으로 명쾌하게 처리할 때 쓰는 쾌도난마이고요. 3번은 적은 수요로 많은 수요를 대적하기가 어렵다, 그럴 수 없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중과부적이고요. 4번, 후생들은 기력이 좋아서 열심히 공부해 언젠가 나를 앞서갈 수 있으니 두려워할 만하다라고 풀이가 되는 가외이고요. 5번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풀이가 되는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명약관화이네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10번입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요 부분만 볼까요? 그대의 말이 맞소 하면서 진주는 호남과 매우 가까워서 실로 뭐뭐라 할수 있다. 진주가 없어지면 호남도 없어지게 된다. 하나가 없어지면 다른 것도 온전할 수 없다.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실이다 라고 풀이가 되는 숭망치하니

0: 정답이 되겠죠. 1번은 어떤 일이든지 자기 멋대로 처리하는 사람, 독불장군이고요. 3번은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불치하문. 4번은 독서를 권장하는 개관유익이었고요. 5번은 자세히 살피지 않고 대충 훑어보고 지나감을 나타내는 주마간산이네요. 3강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어 마지막 4강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Schülerinnen und Schüler, einen wunderschönen guten Tag und herzlich willkommen zu unserem Deutschunterric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독일어의 정혜영입니다. 오늘도 혜영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보시면서요,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안칠 볼게요. 일단 여러분 독일 여행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호텔 예약 관련된 표현 배울 거고요. 또 여행 관련된 문화도 같이 볼 거고 우리 문법에서는요 접속사 다루어 보겠습니다. 본문 1부터 보면서 시작할게요. 자, 본문 1이에요. Guten Tag, 안녕하세요. Willkommen im Hotel Rosenhof. 로젠호프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요. 호텔 직원이 하는 말이겠죠. Wie kann ich Ihnen helfen?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배라는 사람은 분명히 이 호텔을 방문한 손님이겠죠? Guten Tag, 안녕하세요. Haben Sie ein freies Zimmer? 빈 방 있나요? 근데 얼마 동안? Für zwei Nächte, 2박 동안. 선생님이 지금 이 박이라고 번역한 이유를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 호텔 같은 거 그 숙박료는요 이 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몇 날을 있었다라기보다는 몇 박을 있었다,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묵었는지 몇 박을 보냈는지 이 낙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탁이 아니라요. 그래서 2박을 머물 그런 빈 방이 있나요?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실제로 여행을 할 때는 아마 인터넷으로 미리 호텔 방을 예약을 하고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즉흥적으로 방 있나요? 이럴 일은 잘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런 표현들은 당연히 알아야 우리가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거니까 공부는 해봐야겠죠. Ja, natürlich. 아우, 당연히 방 있습니다. Möchten Sie ein Einzelzimmer oder ein Doppelzimmer? Einzelzimmer 필요하신가요? Doppelzimmer 필요하신가요?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1인용 객실, 2인용 객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싱글룸 필요하세요? 더블룸 필요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Einzelzimmer는 싱글룸이고요. Doppelzimmer는 더블룸인 거예요. 번역이지 똑같죠, 영어랑. 그랬더니요. Ein Einzelzimmer mit Bad bitte. 싱글룸인데요. mit Bad. 욕실이 있는 싱글룸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마 혼자 왔으니까 일단 싱글룸을 예약을 하는 상황이고요. mit Bad라는 표현은 뭐냐면 욕실을 포함한이에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아니 욕실은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이걸 왜 물어봐? 라고 하겠지만요. 독일은 이제 저렴한 호텔 같은 경우 아니면 게스트하우스나 그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욕실을 공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좀 욕실이 방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한 의도가 있으면 분명한 이제 욕구가 있으면 욕실 포함이란 말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욕실 포함한 싱글룸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Alles klar. 아유, 알겠습니다. Möchten Sie mit oder ohne Frühstück? mit이랑 ohne는 아시죠? mit는요, 삼격집의 전치사로 뭐뭐를 포함한이란 뜻이고 ohne는 당연히 뭐뭐를 제외한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아침 식사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즉, 아침 식사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라고 묻는 거죠. mit Frühstück, 아침 식사 포함된 걸로 주세요. Wann gibt es Frühstück? 아침 식사는 언제 있나요? 아침 식사 시간이 보통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요. Das Frühstück gibt es von 7 bis 10 Uhr. 되게 길다. 7시부터 10시 사이에 아침 식사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레스토랑 임 에앗게쇼스. 에앗게쇼스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가 7시부터 10시에 제공됩니다라는 말이죠. 에앗게쇼스는요, 여러분, 몇 층이야? 에아드란 말에서 우리 알 수 있듯이 지층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1층인 거죠. 1층. 독일에서는 이거를 에앗게쇼스라고 합니다. 1층을요. Wie viel kostet das Zimmer pro Nacht? 1박에 방이 그럼 얼마입니까? Das Einzelzimmer mit Frühstück? 아침 식사를 포함한 싱글룸은요. Kostet 85 Euro pro Nacht. 1박에 85유로입니다. Das ist in Ordnung. 그것은 in Ordnung이래. Ordnung 하면은요, 일단은 순서란 뜻도 있고, 정돈, 정렬, 이런 뜻이 있어서, 모든 게 이제 정돈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오케이다, 란 말이에요. 그거 오케이예요. 괜찮아요. Ich nehme das Zimmer. 제가 그 방을 선택할게요. 그 방으로 할게요. 라고 지금 선택을 하는 상황이죠. 그랬더니요, gut, 네, 좋아요. Hier ist Ihre Schlüsselkarte. Schlüsselkarte니까요, 키 카드지. 그래서 카드 키를 이제 주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방에 대한 안내를 해줘야겠죠. Ihr Zimmer ist im dritten Stock. 당신의 방은요 3층에 있고요로 번역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3층이 아니라 이거는 dritten Stock이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3층이지만 우리나라랑 층 구조가 달라서 3층이 실제로는 이게 4층입니다. 독일에서는 4층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방은요 4층에 있고요. Zimmer Nummer는요 405호입니다. 그리고 Ich wünsche Ihnen, 저는 당신에게 뭘 기원하냐면요. Einen angenehmen Aufenthalt. 아주 편안한 체류, 편안하게 여기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Vielen Dank, 감사합니다. 하고 대화는 이제 끝이 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 호텔 방을 하나 지금 바로 들어와서 쓸 수 있도록 지금 구입이라 해야 되나요? 예약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이제 표현 연구 볼게요. 방을 얻으려면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해야겠죠? Haben Sie noch ein Zimmer frei? 빈 방 있나요? 예요. Frei를요, 이렇게 뒤에 붙여서 앞에 있는 침머를 꾸며줄 수 있어요. 되게 특수한 용법이죠. Frei, 빈방 할 때 이 빈이란 뜻의 Frei는요, 이런 용법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렵다면 영어랑 비교해보면 좋은데, 영어도 Do you have a room available? 해서 이 available이란 말을 뒤에 붙일 수 있거든. 그것처럼 독일어에서도 Frei를 뒤에 붙일 수 있습니다. 빈방 있나요? 했을 때 Leider, 아, 유감스럽지만 Sind die Zimmer schon alle besetzt? 방이요, 모두 다 besetzt 되었습니다. besetzt는요, 영어로 치면 뭐겠어? occupied겠지? 그치? available에 반대되는 말. 그래서 우리는 독일어를 알아야 하니까요. frei sein, 반대말, besetzt sein. 이렇게 아셔야 돼요. 요거는 방이 빈이란 뜻이고, 요건 방이 점령된, 점유된,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도 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 어떤 뭐 싱글룸, 베드룸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아인첼침머는요, 이제 싱글룸입니다. 1인용 객실이에요. 당연히 여기는 이제 싱글베드가 있을 거고. 도펠침머는요, 더블룸이죠. 그래서 2인용 객실이고요. 여기서는 책엔 안 나왔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호텔 예약할 때 중요한 게 내가 친구랑 같이 여행을 하면 큰 침대에서 같이 잘지, 침대 두 개를 해서 따로따로 잘지도 말해야 하잖아. 그래서 도펠베트, 이렇게 더블베트를 원하는지 아니면 트윈베드라고 해서 츠바이베텐을 원하는지 이것도 이제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인첼츠머 및 바트 하면은요, 욕실이 있는 싱글룸이 되겠죠. 그리고 더펠츠머 및 바트 하면은요, 욕실이 있는 더블룸이 되겠죠. 방의 유형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요. 넘어가서 호텔 예약 시에 아침 식사를 포함할 것인지 아닌지를 물을 때요, 포함이면 당연히 미트라는 전치사 사용하고요. 포함 아니고 제외하면 오네를 사용합니다. 독일에서 많은 호텔들이 이 아침 식사가 포함이 안 돼 있고 보통 포함을 하면 한 15유로, 20유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저렴한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반드시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에 따라서 돈을 또 내고 안 내고가 있으니까 이걸 미리 물어봐야겠죠. 그리고 von bis는요, 뭐뭐부터 뭐뭐까지라는 뜻이죠. 근데 얘는요, 장소를 나타낼 수도 있고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책에 있는 예시를 한번 볼게요. Wir fahren von Basel bis München nur auf der Autobahn. 우리는 달려갑니다. 바젤에서 München까지 오직 그 Autobahn이 뭐지? 고속도로. 고속도로를 타고 갑니다. 이때 이 바젤이랑 München에서 알 수 있듯이 von이랑 bis가요, 장소를 나타내죠. 그치만 장소 말고 시간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Ich muss jeden Tag von 8 bis 18 Uhr arbeiten. 나는 매일 8시에서 18시

때까지 일해야 한다라는 문장인데요. 이때는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죠. 그래서 fun bis 사이에 이제 시간을 넣을 수도 있고 장소를 넣을 수도 있다라고 정리하세요. 자, 그리고 층수 체계가 아까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독일은요, 일단은 1층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독일은요, 우리가 생각한 1층이 지층입니다. 이 땅층인 거지. 그래서 우리의 1층은요, 독일의 에어게쇼스, 지층이에요. 이거 엘리베이터나 뭐 표지판 같은 데는 에게 이렇게 약자로 써 있으니까 에게라고 있으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를 때, 아, 요거 1층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가고 싶은 게 1층이야.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한국에서는 2층입니다. 독일에서 2층은요, 실제 한국에서는 3층이에요. 이렇게 층계 구조가 달라요. 지하는요, Untergeschoss라고 해서 우게 이렇게 써 있고요. 이거는 지하층. 우리는 뭐 B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독일어에는 이렇게 우게 이렇게 약어로 씁니다. 자, 그리고 사격집의 전치사 pro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pro는요, 매 뭐뭐마다 뭐뭐당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얘가 사격집의 전치사이긴 하나, 프로 다음에 요전 명사가 나올 때 관사 없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격인지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프로 슈툰데 한 시간에, 프로 탁 하루에, 프로 워헤 한 주에, 프로 모낫 한 달에, 포야 1년에 이런 식으로 표현들 알아두시면 좋고요. 예문 같이 볼게요. Ich mache zweimal pro Woche Sport. 나는 일주일에 두번 운동을 한다. 12,000 Schiffe kommen pro Jahr nach Hamburg. 1년에 매년, 연마다 매년 12,000척의 배가 함부르크로 온다. 함부르크가 항구 도시니까, 그쵸? Das Frühstück kostet 19 Euro pro Kopf. 아침 식사는 pro Kopf 두당 19유로다. 이 코프라는 말이 이제 머리잖아요. 머리당, 그러니까 두 당, 한 명당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해서 두당 얼마야? 이러면 좀 표현이 거친 느낌이 좀 저는 들거든요. 근데 독일어에서요, 프로코프는요, 거친 표현 아니고요. 그냥 1인당이라는 표현이고요. 공식적인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원수라는 말도 우리가 독일어로 커프짤이라고 하거든. 머릿수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인원수 이런 식으로도 쓰기 때문에 프로코프도요, 자주 쓰셔도 되는 표현이에요. 자, 숙박료를 묻는 표현도 볼게요. Wie viel kostet 해도 되고, 우리 was도 된다 했지? 물건 값을 물을 때 우리 was 쓰잖아요. 그래서 eine Übernacht, 1박에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이죠. Wie viel kostet das Zimmer pro Tag? 하루에 얼마입니까? 1박에 얼마입니까? 같은 표현인데요. 실제로는 이제 요걸 더 많이 쓰죠. 왜냐하면 호텔 같은 경우는 잠을 자는 걸 기준으로 우리가 숙박료를 내기 때문이죠. Das Zimmer mit Frühstück kostet 151 Euro pro Nacht. 아침을 포함한 그 방은요, 하루에 한 박에 151유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pro Nacht, 이런 pro Tag, 이런 식으로 설명 그 물어볼 때 숙박료를 물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본문도 볼게요. Eine E-Mail aus dem Urlaub. 휴가지에서 온 이메일이네요. 어떤 이메일인지 볼게요. 누가 썼어요? Von Markus. 마쿠스라는 애가요. 안 사격하면은 누구누구한테 쓴 거죠? 누구누구한테 썼냐면요. 마마 온 파파. 엄마 아빠한테 마쿠스가 이메일을 이제 쓴 거예요. 얘가 어디로 여행을 갔나 봐. 휴가를 갔나 봐요. 그래서 엄마 아빠 뭐 여기 어때요? 이렇게 그 이메일을 썼겠죠? 그거 한번 볼게요. Liebe Mama, lieber Papa. 사랑하는 엄마 아빠. 이렇게 뭐 부르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요, 강변아 여성 일격, 강변아 남성 일격 해가지고 혹격이라고 하는데 일격이죠. 부르는 거지.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빠, 콤마 하고 이제 이메일이 시작이 됩니다. Ich hoffe, 저는 희망합니다. Es geht euch gut. 너네들이라고 번역하면 좀 이상하지만 엄마 아빠는 이제 친한 사이잖아, 나랑. 그러니까 둘을 하는 사이죠. 근데 두 명이니까 이어라고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oishi를 씁니다. 엄마 아빠 잘 지냈으면 좋겠어. Ich bin gerade in Salzburg. 나 지금 잘츠부르크에 있고, 오스트리아의 도시죠. 나 잘츠부르크에 있고. Und schicke euch liebe Grüße aus dieser wunderbaren Stadt.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뭐뭐를 쉽게네, 보내. 요거 우리 삼사격 지배동사라고 해서 누구한테 뭐뭐를 보내다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리베 그뤼세, 아주 따뜻한 안부를 보내. 어디에서부터? 이 wunderbar 하는 거는 영어의 wonderful이에요. 그러니까 이 멋진 도시 어디야?
알츠부르크겠지. 이 멋진 도시에서 엄마 아빠한테 나 안부를 전해. Salzburg ist einfach wunderschön. 살츠부르크는 한마디로 그냥 완전히 멋져. Die Altstadt mit ihren vielen Sehenswürdigkeiten gefällt mir sehr. Altstadt 하면은요, 구시가지입니다. 구시가지, 뭐를 가지고 있는 구시가지냐면요, 그 구시가지의 많은 볼거리들을 가지고 있는 이 구시가지는 gefällt mir sehr. 나한테 너무 마음에 들어. gefallen 삼격 지배 동사니까 이렇게 mir를 썼죠. 여러분 여기서 단어 하나 봐야겠다. Sehenswürdigkeit라는 표현은요, 볼거리란 뜻이에요. 요거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würdig이라는 말이 여러분 독일어에서 뭐뭐 할 가치가 있는 이란 뜻이에요. 영어의 worthy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뭐할 가치, 재인할 가치가 있는 것, 이렇게 명사형 kite를 붙여서 명사를 만들었으니 볼 가치가 있는 것, 그래서 볼거리예요. 여기 이 구시가지는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게 내 마음에 너무 들어. Gestern habe ich die Festung Hohen Salzburg besichtigt. 어제는 내가 뭐 했냐면 die Festung, 요새. 그 호엔 살츠부르크 요새라는 곳을 내가 관람했어, 방문했어. Heute war ich im Geburtshaus von Mozart. 오늘은 난 어디 갔냐면 모차르트의 Geburtshaus. Geburt, 태어난 거잖아요. 태어난 집이니까 생가. 생가. 그래서 나 오늘은 모차르트의 생가도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Da habe ich viel über sein Leben und seine Musik gelernt. 그리고 거기에서, 거기라는 것은 모차르트의 생각했죠? 모차르트의 Geburtshaus에서 나는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그의 삶과, 모차르트의 삶과 그의 음악에 대해서 gelernt, 공부했어. Das Essen hier ist besonders gut. 여기 음식이 특히 너무 맛있어. Ich esse gern etwas anderes als zu Hause. 나는 뭘 먹기를 좋아하냐면 etwas anderes, 무언가 다른 거, 뭐랑은 다른 거, als zu Hause, 집이랑은 다른 음식 먹는 거 나는 좋아해. Morgen plane ich einen Ausflug. 내일은 내가 뭘 할 계획이 있냐면 그 소풍, 피크닉, 여기서는 뭐 관광이겠죠? 관광할 계획이 있어. 어디로? Schloss Hellbrunn, Hellbrunn 궁전하고 zu seinen berühmten Wasserspielen, 이 헬브룬 궁전의 유명한 분수를 관람할 그런 계획이 있어 라고 합니다. 헬브룬이라는 궁전에 가면 이렇게 정원에 분수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분수들을 이제 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거죠. Das Wetter ist angenehm. 날씨가 아주 쾌적해요. Nicht zu heiß und nicht zu kalt.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딱 좋아요. Ich genieße die Zeit hier sehr. 저는 여기에서의 시간을 너무 즐기고 있어요. Aber ich freue mich auch schon darauf. 그치만 나는 뭐를 기대하고 있냐면 euch bald wiederzusehen. 엄마 아빠를 다시 보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즐겁다고만 쓰면 엄마 아빠가 서운하니까 아 이거 너무 좋지만 엄마 아빠 만나는 거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Ich rufe euch. 제가 엄마 아빠한테 전화할게요. In den nächsten Tagen an. 조만간 며칠 내로 전화할게요. 그리고 Viele liebe Grüße aus Salzburg. 살츠부르크에서 따뜻한 안부를 하면서 마쿠스 이렇게 마무리를 한 거죠. 이렇게 이메일이 왔어요. 엄마 아빠가 뿌듯하시겠다. 그렇죠? 자, 표현 연구 한번 볼게요. 1번부터 보시면요. 종속 접속사 das라는 거에 대해서 나왔어. 우리 그동안 이 종속 접속사 das를 많이 다루었는데요. 얘의 중요한 점은요. 얘가 종속 접속사야. 주문장이 아니라 부문장이기 때문에 얘의 시그널은 뭐였냐면 동사가 맨 뒤로 간다. 부문장의 시그널, 얘는 혼자 있는 문장 아니야. 얘는 어디에 종속된 문장이야. 그 시그널은 동사가 맨 뒤로 간다. 여기서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할 건 뭐냐면 das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게 중요해. 다스를 만약에 내가 생략하고 싶다 그러면 동사가 원래 자리로 간다고. 원래 자리란 건 뭐냐면 동사가 두 번째 자리에 간다고. 요렇게요. 주어, 동사 요렇게 간다고. 요 예문으로 봐야겠다. 그쵸? Ich hoffe, dass es euch gut geht. 원래는 요런 문장이었어요. 다스라는 종속 접속사가 있으니 동사가 요길로 가서 아, 얘 종속된 문장이구나, 부문장이구나 라고 알려줬는데 만약에 내가 다스를 생략하고 싶다 그러면 생략을 하되
동사를 이렇게 앞으로 보내줘서 각각을 독립된 문장처럼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동사가 두 번째 자리잖아요. 그래서 얘도 두 번째, 얘도 두 번째 이렇게 독립된 문장 두 개로 그냥 연결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스를 아무 데서나 다 생략할 수

차이는 없고요. 우리가 지금 볼건 뭐냐면 보통 어디서 생략되냐면 denken, glauben, finden, 뭐뭐라고 생각하다란 뜻이지 이런 생각이나 뭐 의견과 관련된 동사 아니면 wissen, 알다 하잖아. 이렇게 인지와 관련된 동사. 요런 데서는요, das절을 생략할 수 있어요. das라는 종속 접속사를요. 영어랑 비교하면 좀 쉽지. I think that. 뭐 I know that 할때이 that을 생략할 수 있듯이 독일어도요 이런 동사들 다음에 오는 das는요 생략을 많이 합니다. 그게 구어체에서는 더 많이 쓰이겠죠. Ich denke, wir brauchen jetzt alle eine Pause. 내 생각에는 우리 모두 다 지금 좀 휴식이 필요해라는 문장. Ich glaube, der Stress macht die Menschen krank. 내 생각에 스트레스는 사람들을 아프게 해. Ich weiß, du bist viel jünger als ich. 나는 알아, 네가 나보다 훨씬 어리다는 걸. Ich finde, die Hose passt sehr gut zu seinem T-Shirt. 내가 생각하기에 그 바지는 아주아주 아주 그의 티셔츠에 잘 어울려라는 문장인데요. 지금 다 중요한 게 뭐냐면, das가 원래 여기 있었어야 했는데, 여기 있었어야 했는데, 이 das가 생략되면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동사가 원래 자리, 이렇게 두 번째 자리에 왔다. 동사가 두 번째 자리에 왔다. 요게 핵심입니다. 다스를 생략하면 동사는 정치된다. 원래 자리, 즉두 번째 자리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비블리 동사이자 삼격 지배동사인 게팔레는요. 뭐 너무 많이 했죠. 중요한 거 위게 펠 디어 디 야크. 그 재킷 마음에 드니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 마음에 드는 거니까 반드시 삼격으로 써야 하고요. 그 다음도 중요하다. 굿. 좋아. 근데 옷 빨간색은 슈텟미안이 나한테 좀안 어울려. 뭐 웜톤인지 쿨톤인지 그런 거에 따라 안 어울리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슈텐 동사가 서 있다 말고 누구에게 어울리다라고 하려면요. 이렇게 삼격 와야 되는 거. 그것까지 같이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레안에는요. 모모를 배우답니다. 뭐 아시죠? 모모를 배우다니까 이렇게 원래는 사격 목적어가 바로 오는데 뭐뭐를 배우다 말고 뭐뭐에 대해서 배우다라고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영어가 learn about 하듯이 독일어도 lernen über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über 쓰면 돼요. Ich lerne jetzt Auto fahren. 나는 지금 운전하기를 배운다. 운전을 배운다. 이렇게 사격 목적어 바로 올 수도 있지만, Wir lernen viel über die deutsche Geschichte. 우리는 독일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운다 했을 때, 뭐뭐에 대해서라고 말하고 싶으면요, über 사격 쓰시면 돼요. 여기 사격 명사가 나온 거죠. 다음, 형용사의 명사 볼게요. 형용사의 명사화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원래는 형용사야. 내가 점을 찍고, 나 이제부터 명사야. 라고 했지만, 형용사에서 왔기 때문에 아무리 신분 세탁을 하려고 해도 형용사의 특징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etwas나 nichts라는 부정 대명사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면 내가 아무리 명사라고 해도 얘는 형용사였었기 때문에 중성 강변화 어미를 가진다. 그치만 얘가 어쨌든 명사라고 주장을 하니 명사처럼 쓰였으니 대문자로 형용사를 쓴다. 즉, 얘는 독립적인 명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거였어. 근데 여러분이 똑똑한 분들은 지금 질문을 했었어야 됐거든. 여기요, 왜 etwas anderes에서 R을요, 작게 써요? 얘처럼 대문자로 써야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때 under는요, 형용사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정수사예요.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막연한 대상을 수식해주는 말인데, 요 말은 그 소문자로 쓴다라는 거지. 얘는 명사처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한정해주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예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Heute kochen wir etwas Leckeres. 오늘 우리는 무언가 맛있는 것을 만든다. 자, 맛있는 어떤 것이야. 요거는 이제 얘를 명사로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대문자로 쓴다. 그럼 또 볼까? Hast du heute schon was vor? 너 오늘 벌써 뭐 계획 있니? Nein, noch nichts Besonderes. 아니, 아직 특별한 것은 없어. 라는 문장. 그럼 여기도 nichts를 뒤에 있는 Besonderes가 지금 꾸며준 상태인데, 특별한 것은 아닌 것. 이렇게 명사가 된 거예요. 이거는 뭐뭐한 것, 맛있는 것, 특별하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명사가 됐기 때문에, 얘는 명사로 쳐줘서, 형용사 어미 변화를 하는 거는 맞지만, L과 B를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로 갔을 때이 under라는 말은요 명사처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에트바스를 그냥 뒤에서 꾸며준다 여기까지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소문자로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한번

선생님이 두개 예문을, 이거는 책에 없는 건데 제가 써봤거든요. 이거 한번 볼게요. Ich hab Angst. 나는 두려움이 있어. For 삼격이지. 뭐에 대한 두려움? Etwas Neuem.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요거 제가 왜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무조건 es 붙이는 거 아니야? 일단 요거 틀렸어요. 무조건 es 아니고 여기서는 코헨의 목적어 사격이니까 형용사 중성 사격이니까 es를 붙였고 여기도 하벤의 목적어 사격이니까 es를 붙였지만 삼격일 때는 이렇게 m을 붙일 수도 있다는 거야. 요거 첫 번째 알려주고 싶었고 두 번째 알려주고 싶었던 건 뭐냐? 이 안더는 작게 쓴다라는 거지. Sprechen wir über etwas anderes. 우리 다른 이야기 하자. 이제 다른 주제로 이야기 하자라는 이 문장에서도 자, 여기 über 다음에 일단 사격이 나와요. 사격이니까 사격을 s를 쓰되 얘는 뒤에서 그냥 꾸며주는 정도다. 얘는 독립적인 명사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정에서 이게 좀 너무 어려우면 다른 거는 그냥 다 대문자고 under만 작게 쓴다. 요 정도로만 정리해도 괜찮아요. 최소한 요렇게는 정리하세요. under는 작게 쓴다. 자, 동사 for엔도 보겠습니다. for에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타동사야. 누구누구를 기쁘게 해주다예요. Es freut mich, dich kennenzulernen. 너를 kennenlernen 하게 된 게, 너를 알게 된 것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즉, 만나서 반갑다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for엔이 타동사로 쓰인 거지. 그리고 제기동사로 쓰이는 건 너무 많이 했죠. sich라는 말 붙어서, 제기대명사 붙어서 sich for엔, sich for엔인데, 아우프를 쓰냐, 위버를 쓰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아우프를 쓰면은요, 미래적인 느낌, 뭐뭐를 기쁘게 기다리다, 학수 고대하다, 영어의 look forward to ing다, 여기까지 했잖아. 그리고 위버를 쓰면은요, 뭔가 과거,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현재의 일, 해서요, 뭐뭐에 대해 기뻐하다, be happy about, 영어의 be happy about이라고 했죠. 그래서 똑같은 문장인데, 제어만 빼면 사실 똑같은 문장이거든. Wir freuen uns auf deinen Besuch. Wir freuen uns über deinen Besuch. 똑같은 문장이지만 위에 거는 네가 오기를 너무 기다리고 있어라는 문장이고 아래는 네가 와서 너무 기뻐야. 그러니까 완전 다르지. 얘는 이미 아직 안 왔고 얘는 왔어. 그쵸? 완전히 다른 문장이에요. 뭐에 따라? 전치사에 따라. 그래서 이거는 수거적으로 좀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in the next 타근 다가오는 며칠 안에라는 뜻이고. In the next time 하면 지난 며칠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next는요, next few days 영어로 치면 그 let's time 요거는 뭐야? last few days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 요건 미래적인 느낌, 요건 과거적인 느낌이에요. Wir sehen uns in the next time 우리 조만간 며칠 내로 보자란 뜻이고, was ist in the next time passiert? 지난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과거적인 느낌이죠? 이게 완전히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요. Next랑 Last가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자, 이제 배어법을 보도록 할게요. 배어법. 배어라는 거는 뭐 문장의 순서, 어순을 말하는 거죠. 어순. 어순의 핵심은요, 동사의 위치입니다. 독일어는요, 여러분, 동사 위치 언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독일어에서는 동사 위치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동사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 우리가 정치문이냐, 도치문이냐, 후치문이냐 이렇게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치라는 말부터 생각을 해볼게. 여러분 뭐 한자 쓸 줄은 몰라도 한자 그 의미는 생각해야 돼요. 한글을 우리가 공부할 때. 정치는요, 바른 위치야. 그러니까 바른 위치, 원래 위치라는 거죠. 원래 위치는 뭐예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올 때예요. 책에는 지금 주어 다음에 동사가 뒤따르는 문장이라고 써 있지만요, 어떤 성분이 와도, 그러니까 주어 말고 뭐 부사가 올 수도 있고 다른 성분이 올수 있잖아요. 앞에 뭐가 와도 동사가 두 번째 자리에 오면 얘가 정치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리라는 거 되게 중요해. 독일어에서는 동사가 몇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가 원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어는 동사 2위 언어라고 하거든요. 그 2위라는 게두 번째 위치란 뜻이겠죠? 동사 2위 언어라고 해서 동사가 두 번째 자리가 이제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떤 접속사가 그럼 정치문을 이끄냐? 바로 대등 접속사가 정치문을 이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있고, 여기 대등 접속사가 있고, 다시 주어 동사가 있어서 이렇게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서 내용을 풍부하게 해주는데, 이렇게 정치문을 이끄는 접속사는 대등 접속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양팔저울 같은 거지. 얘네 무게가 똑같아서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 급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문장, 주문장과 주문장이 연결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도치문은요, 그럼 이 도자를 생각해 보면,

아니구나. 이 어순의 핵심은 동사의 위치라고 했어요. 동사가 맨 끝자리에 나오면 얘가 바로 후치문이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있고 어떤 접속사가 있으면 주어가 있고 모든 성분이 다 나오고 끝에 동사가 이렇게 나온다고. 요게 바로 후치문이에요. 근데 요 접속사의 이름은 뭐냐고? 바로 종속 접속사다예요. 자, 그럼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어순에 대해서 알았고, 봐봐. 이제는 접속사가 문장을 이끌잖아. 이끄는데, 대등 접속사는 정치문을 이끌고, 부사적 접속사는 도치문을 이끌고, 종속 접속사는 후치문을 이끈대요. 그럼 각각의 접속사들에 대해서 지금 좀 배워봐야겠죠? 그럼 대등 접속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대등 접속사는요, 대등한 관계에 있는 문장이래.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양팔저울 얘기를 했는데, 이 급이 같다고. 얘가 더 잘나고, 얘가 못나고, 뭐, 얘가 위에 있고, 아래 있고가 아니라 똑같은 급의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주문장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다. 주문장과 주문장을 연결해 주고, 대등한 관계에 있다. 누가 높거나 낮지 않다. 그래서 그런 접속사고 얘는 정치문을 이끈다. 정치라는 건 동사 몇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동사가 원래 두 번째 자리인 게 독일어예요. 얘네들은 뭐가 있냐면 딱네개 아시면 됩니다. und, 그리고, oder, 또는, aber, 그러나, denn, 왜냐하면 뭐뭐기 때문이다. 이렇게 네개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und 같은 거는 뭔가 부가해주는 느낌이 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추가해주는, 부가해주는 느낌이고요. aber는 대조하는 거고. 오더는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이거 또는 이거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거고, 댄 같은 경우는 이유에 대한 접속사죠. 그 예시들이 우리 책에 있었습니다. 이 책을 볼게요. 내용을 In Köln scheint die Sonne und es ist warm. 켈른에는 햇빛이 나고 따뜻하다. 이렇게 그리고 따뜻하다 이렇게 연결을 해줬죠. Wie oft fahren Sie Bus oder Straßenbahn? 당신은 얼마나 자주 버스나 또는 시가전차 트램을 탑니까? 요거 또는이라고 해서 뭔가 대안을 요거 또는 요거 이렇게 대안을 주는 거죠. Ich spreche nicht gut Deutsch. 난 독일어를 잘 못해요. Aber ich verstehe es. 그치만 나는 이해는 해요. 그치 대부분이 그렇잖아. 말은 잘 못해도 이해는 더 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이 aber라는 말 이렇게 대조시키는 접속사. Ich gehe gern auf Partys. 저는 파티 가는 거 좋아합니다. Denn 왜냐하면요, Ich kann da tanzen. 제가 거기서 춤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문장이에요. 여기서 이유를 말한 접속사죠. 이 의미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다 같이 보려는 건 뭐냐면 동사의 위치입니다. 봐, und라는 대등 접속사 나오니 동사 몇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oder라는 대등 접속사 나왔어요. 얘는 지금 문장을 연결한 건 아니고 이 단어를 연결한 거니까 요건 넘어가고. 아버라는 접속사 다음에는 이렇게 역시나 동사 두 번째 자리로 왔고요. 댄이라는 대등 접속사 다음에 역시나 동사가 두 번째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동사 위치가 이렇게 정치되더라. 그러니까 원래대로 되더라. 아, und, 아버, 오더, 댄. 얘네들은 동사의 위치를 건들지 않더라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댄 하면 여러분, while이랑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Ich gehe gerne auf Partys. 똑같은 문장이야. 난 파티 가는 걸 좋아해요. 왜? While ich da tanzen kann. 내가 거기서 춤출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장이지만 뒤에서 할 건데 while은 종속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동사 어디로 갔어? 맨 뒤로 간다고.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의미여도 동사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대등 접속사인지 종속 접속사인지 이 접속사의 그 이름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요. 우리 이걸 할 거야. 아까 운트나 오더 다음에 제가 그리고 또는 이렇게만 읽었는데요. 사실은 그러면이란 뜻도 있대.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이란 뜻도 있대. 언제 그러냐면요. 바로 명령문에서 그렇습니다. 명령문 다음에 나오는 운트는요. 그러면이란 뜻이고 오더는요. 그렇지 않으면이란 뜻이래. 명령문에선 얘가 특이한 뜻을 가져요. 이거 읽어보면 여러분 알 거예요. Kommt heute Abend. 오늘 저녁에 와라. 너희들 명령어지. 이거 이어 명령법이죠. 너희들 오늘 저녁에 와. Und, 그러면, ich koche für euch. 너희들을 위해 요리해 줄 거야. Fahr mit der U-Bahn. U-Bahn을 타고 와. 너, 이거 두 명령어지. 너 U-Bahn 타고 와. 지하철 타고 와. Oder, 그렇지 않으면, du kommst zu spät. 너 너무 늦을 거야. 예요. 자, 이때요. Und랑 Oder를 그리고 또는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영어랑 비교하면 쉬워. 영어도 이거 똑같거든요. 만약에 이 문장 봐봐. Take the subway, subway 타. Or,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be late. 너 늦을 거야. 이렇게.

가거든. 그때 or가 또는 아니잖아. 그렇지 않으면이잖아요. 독일어 똑같습니다. oder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영어랑 비교하면 이제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바로 전 페이지로 다시 가서 이렇게 아버나 댄 앞에는요. 뒤에 완전한 문장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콤마를 찍어요. 그렇지만 운트나 오더는 그냥 연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로 찍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요. 우리 이번엔 부사적 접속사도 볼게요. 부사적 접속사는요. 요거 안 지워도 되겠다. 주문장과 주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독립적인 두 문장을 연결해요. 어느 하나가 종속되지 않아. 똑같은 급이야. 급이 같은데 얘는 그러면 왜 연결을 하냐면 이렇게 연결을 해서 두 문장의 관계를 밀접하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 연결을 합니다. 근데 얘 접속사는 특이한 특징이 있어. 바로 부사 같은 특징이 있어. 이게 접속사야? 부사야?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들에서는 부사적 접속사는 그냥 부사라고 볼 때도 있어요. 접속사에 안 넣고. 그만큼 부사적 접속사는 굉장히 부사 같아서 얘는 접속 부사라고도 불러요. 그냥 여러분도 부사라고 해도 돼요. 부사적 접속사라고 해도 돼요. 부사든 부사적 접속사든 간에 얘의 특징은 뭐냐? 바로 도치시킨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부사적 접속사가 오면은요 동사가 먼저 나온다는 거지. 원래 동사는 두 번째에 나오는 게 독일어의 바른 순서잖아요. 하지만 도치되는 문장, 이 부사적 접속사가 와서 또는 접속 부사가 오는 문장은 동사가 바로 뒤에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여섯 개를 또 볼 건데요. Also, 그래서, so, 그렇게, dann, 그러면, sonst, 그렇지 않으면, deshalb, 그 때문에, trotzdem,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여섯 개가 있는데요. 이것도 내용 한번 볼게요. Ich habe keinen Hunger. 나 배가 안 고파. Also, 그래서, es ist nichts. 나 아무것도 안 먹어예요. 자, also라는 부사가 나왔으니까 또는 부사적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동사가 먼저 온다. Fahren Sie bis zum Rathaus. 시청까지 타고 가세요. Dann gehen Sie zu Fuß. 그 다음에는 걸어가세요. 예요. Dann이라는 부사가 나왔으니, 부사적 접속사가 나왔으니, 동사가 먼저 나온다. Ich war krank. 나 아팠어. Deshalb konnte ich nicht kommen. 그래서 나 못 왔어. Deshalb라는 부사적 접속사 또는 접속부사가 나왔으니, 동사가 먼저 온다. Ich war müde. 나 아팠어. Trotzdem. 그럼에도 불구하고, konnte ich nicht gut schlafen. 아, 나 아팠어가 아닌 거다. 피곤했어. 나 피곤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못 잤어. 역시나 부사가 먼저 나왔으니 동사가 먼저 온다라는 거. 그래서 부사적 접속사는 부사니까 동사 아닌 성분이 이제 주어 아닌 성분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딱 온다라고. 동사가 그래서 첫 번째 자리다라고 정리를 하세요. 자, 근데 또 여기서도 하나 더 있어. 아까 전에 지금 난을 그러면이라고도 읽었지만 그러고 나서 난을 그러고 나서라고도 읽었지만 그러면이란 뜻도 있고요. 존스트는 그렇지 않으면 원래대로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도요 명령문에서입니다. 한번 그럼 읽어볼게. Ruf mich an. 나한테 전화해. Dann 그러면 erzähl ich dir mehr. 내가 더 얘기해줄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전화로 더 가서 얘기하자. 뭐 이런 말이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dann이 부사이기 때문에 동사 먼저 나온다. 그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러면 하니까 und 생각나지 않아요? 대등 접속사 und. und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동사는 여기 두 번째 자리에 나온다. 여기는 첫 번째, 여기는 두 번째.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는 부사니까 동사 1번째 자리, und는 대등 접속사니까 동사 2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이렇게 해서 의미는 비슷해. 근데 요 접속사에 따라 동사 위치가 달라지는 거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Ich muss schnell weg. 나 빨리 떠나야겠다. Sonst komme ich zu spät. 안 그러면 나 늦을 것 같아. Sonst라는 부사가 나왔으니 동사 첫 번째 자리에 나온다. 근데 똑같은 의미를 지닌 대등 접속사 order를 만약에 쓰고 싶다? 그러면 동사는 두 번째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노란색 있는 문장은 선생님이 그냥 바꿔본 거거든. 여러분도 책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그 다음은 종속 접속사입니다. 종속 접속사는요, 독립할 수 없는 종속 문장을 연결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주문장에다가 부문장을 연결한다는 거야. 부문장. 부문장이라는 거는 독립할 수 없는 종속 문장을 말하는 거겠죠? 주문장과 부문장을 연결하는데 왜 연결하냐면 이 주문장에 대한 내용을 부문장에서 설명해 줌으로써 어떤 논리를 더해 주는 거죠. 왜 그런지, 언제 그런지, 어떤 조건에서 그런지 이런 식으로 논리를 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 종속 접속사의 특징은 뭐였냐면 동사가 맨 뒤로 간다 그랬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동안 무슨 말을 했었냐면 종속 접속사 이 종속문이라는 신호는 누가 주냐? 동사가 맨 뒤로 가는 게 시그널이다라고 했어요. 동사가 맨 뒤로 갔다. 아, 이거는 종속문이구나. 이거는 혼자 독립적으로 못 쓰는구나. 독립적으로 쓸수 있는 문장이었다면 동사가 두 번째 자리에 있었겠죠. 하지만 동사가 맨 뒤로 갔다. 얘는 혼자 존재하지 못해. 어디 매달려 있어. 어디 종속해 있어. 어디에 속해 있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종속문장, 그러니까 부문장이 앞으로 나오면 왜 나오겠어요? 보통 강조하려고 먼저 말하겠지. 그러면 주문장은 도치된대. 요거는 우리 예시 보면서 할 거예요. 일단 여기 6개 먼저 볼게요. 뒤에 또 있기는 해요. as 뭐뭐 했을 때, before 뭐뭐 하기 전에, this 뭐뭐 할 때까지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것들 있고, the 뭐뭐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거, the mid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는 거, das 뭐뭐라는 것이라 해서 영어의 대절 같은 거 있다 했지. 근데 das를 생략하면 정치문이 된다. 여기까지 우리도 했잖아요. 예시를 보면서 정리 다시 해보겠습니다. Als er anrief, 그가 전화했을 때, schliefen wir alle noch. 우리는 아직 다 자고 있었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봐. 지금 종속 문장, 이 als라는 종속 접속사를 가진 종속 문장이 먼저 나왔어. 강조를 하기 위해 이렇게 먼저 나오면 주 문장이 도치되는 거. 이거 보였죠? 이거 일단 확인했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거, als라는 종속 접속사가 나오면 동사는 여기 맨 뒤에 온다. 맨 뒤. 물론 이거는 지금 주어 동사밖에 없어서 얘가 두 번째인지 맨 뒤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다른 성분이 있었어도 여기 사이에 다 쓰고 anrief 얘 동사는 맨 뒤로 오는 거예요. 드디어 안에 약해 안. 야, 너그 재킷 좀 입어라. before 뭐 하기 전에 do aus dem Haus gehst. 너집 밖으로 나오기 전에. before라는 종속 접속사 있으니 동사는 여기로 맨 뒤로 간다. 동사가 후치되는 게 종속문의 그 시그널이었어요. Ich warte hier. 나 여기서 기다릴게. Bis du kommst. 네가 올 때까지 역시나 종속 접속사 bis가 있으니 동사 맨 뒤로 갑니다. Da es regnet. 비가 오기 때문에 bleibe ich heute zu Hause. 나는 오늘 집에 있을 거야. 자, 여기서는요, 종속문이 먼저 와서 일단 주문장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도치된 거 확인했고요. 나라는 종속 접속사가 있으니 동사 맨 뒤로 간다. Der Lehrer spricht langsam. 선생님이 천천히 말씀하신다. Damit alle ihn verstehen. 모두가 그 남자, 선생님이겠죠? 그 남자쌤을 이해하기 위해서 damit이라는 종속 접속사 있으니 동사 맨 뒤로 간다. 자, 동사의 위치가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도 볼게요. Ich glaube, dass das eine gute Idee ist. 내 생각에 그것은 eine gute Idee, 좋은 생각이야 라는 문장인데요. das를 그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잖아. 언제? 생각이나 인지를 나타내는 동사 뒤에서. 그래서 das를 생략하면 동사가 원래는 종속 접속사니까 여기 있었던 동사가 das를 생략하면 여기 두 번째 자리, 원래 자리로 정치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 볼까? Ich weiß das schlecht für die Gesundheit ist. 나도 알아. 그게 건강에 나쁘다는 걸. das라는 종속 접속사가 있으면 원래는 여기 동사가 맨 뒤로 가지만 das가 생략하면 얘를 같은 급의 주문장으로 쳐주기 때문에 동사가 다시 이렇게 두 번째로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개 있네요. obwohl, während, weil, wenn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에도 불구하고 하는 동안, 뭐뭐이기 때문에, 그리고 when은 뜻이 되게 많아. 했을 때마다, 뭐뭐 할 때, 뭐뭐라면 이렇게 반복, 미래, 조건의 뜻이 있는데요. Ich weiß nicht ob, 간접부문문의 ob이죠. 뭐뭐인지 아닌지는 모른다라는 문장인데 역시나 종속 접속사가 있으니 동사 맨 뒤로 간다. 요거 보시면 돼요. 나는 그게 금지됐는지 아닌지를 몰라. Obwohl es manchmal sehr laut ist, 비록 때때로 너무 시끄럽지만, stört es nicht. 그거 우리를 방해하지는 않아. obwohl이라는 종속 접속사 나오니 동사 여기 맨 뒤로 간다. Mein Freund muss arbeiten. 내 친구가 일해야만 해. Während ich im Urlaub bin. 내가 휴가에 있는 동안 역시나 종속 접속사 während 있으니 동사 맨 뒤로 가고요. Er hat sich geärgert. 그는 화가 났어. Weil du das gesagt hast. 네가 그 말을 해서 여기서도 종속 접속사 while이 있으니 동사 맨 뒤로 갑니다. 자, 그리고요, when이 뜻이 많았잖아요. 조건 먼저 볼게요. Es ist besser, wenn er morgen kommt. 그가 내일 온다면 좋겠어. 온다면 하고 조건을 말했죠. 종속 접속사 when이니 여기 이렇게 동사 맨 뒤로 가고요.
Wenn ich krank war, 내가 아플 때마다 bin ich zu Hause geblieben. 나는 집에 있었어 라는 문장인데요. 종속 접속사 있으니 동사맨 뒤로 갔고 이거 반복의 의미로 새로운 문장 만들어 봤어요. Wenn ich 18 werde, mache ich den Führerschein. 내가 18살이 될 때 미래의 일이죠. 종속 접속사 wenn이 있으니 동사는 역시 맨 뒤로 갔고 18살이 되면 나는 자동차 면허를 딸 거야 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상관 접속사도 볼게요. 상관 접속사란 두 요소를 짝으로 묶어 강조하거나 대비하는 접속사라고 써 있어요. 일단 여러분 상관이란 말부터 생각해 볼게. 우리 상관이란 말 언제 쓰냐면 야, 상관하지 마. 뭐 이럴 때 쓰잖아요. 그치? 상관한다는 건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상관 접속사는 접속사 두 개가 세트로 다녀. 항상 세트예요. 하나만 쓸 순 없어. 두 개가 세트로 다니는데 얘네가 밀접하게 관계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짝이야. 세트야. 세트로 묶어서 뭔가 강조하거나 대비하는 접속사래요. 그리고 얘는 중요한 게 동사 위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요. nicht 또는 kein a, sondern b라고 해서 a가 아니고 b다. 그래서 영어로 치면 not a, but b예요. 이거 똑같이 생겼지? nicht a, sondern b, not a, but b의 구조. 그리고 또 하나 더.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뜻으로 nicht nur A, sondern auch B 라고 해서 영어의 not only A, but also B 그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entweder A oder B 라고 해서 A거나 B거나 이렇게 양자택이라는 거 영어의 either A or B 그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거 영어랑 똑같아요. 상관접속사 이렇게 최소 3개는 여러분 아셔야 하는데 일단은 여기 첫 문장부터 볼게요. Meine Eltern kommen nicht heute. 우리 부모님은 오늘 안 오고 sondern morgen, 내일 오셔 라는 문장. 자, 오늘이 아니야 하고 일단 정정을 해. 그 다음에 sondern morgen, 그게 아니라 morgen이야, 내일이야 하고 대조도 하거든요. 이런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sondern이라는 말 앞에 이렇게 보통 콤마를 찍어야 돼요. 대조를 해주니까. 그리고 또 보자. nicht nur gestern, 어젯뿐만이 아니라 sondern auch heute, 오늘까지도 es ist viel zu kalt, 오늘까지도 엄청 춥네. 어제만 추운 게 아니야. 오늘도 엄청 추워 라는 문장이죠. 여기서도요. nicht nur sondern auch라는 구문이 쓰였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추가를 해주면서 강조까지 해줘.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더 중요한 말이야. 어제 추운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춥다는 말을 하려고 nicht nur, sondern auch 구문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보통 이렇게 콤마를 찍어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도 볼게. Ich fahre entweder mit dem Fahrrad oder mit dem Bus. 나는 타고 간다. entweder oder. 이거는 영어의 either A or B의 구조였어. 나는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은 버스를 타고 간다. 둘 중 하나를 택일하는 거. 양자 택일.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건 뭐 특별히 어느 하나를 강조하진 않아요. 근데 sondern이란 말은 이 뒤에 있는 말을 대조시키니까 이 뒤에가 강조되거든. 그래서 여기 콤마를 찍어서 명확하게 이 대조되는 걸 나타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상관 접속사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접속사 3개 정리했어요. 그쵸? 3가지에다가 상관접속사를 추가해서 정리했죠? 첫 번째는 뭐였어? 대등접속사. 주문장과 주문장을 이어주고 동사는 정치한다 라고 했고 두 번째는 뭐였죠? 그치, 부사적 접속사. 이것도 주문장과 주문장을 이어주는데 동사가 첫 번째 자리로 온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종속 접속사. 이거는 주문장과 부문장을 이어주고 부문장에 있는 동사는 맨 뒤로 간다. 후치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개를 정리하고 보너스로 이렇게 상관 접속사까지 정리하는 걸로 해서 우리 모든 접속사를 다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접속사라는 게 여러분 그동안 지금까지 쭉 계속 다루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요. 또 외워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외우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츄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학년도 수능특강 인간발달의 개라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선생님과 정신분석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어떠셨나요? 나도 모르는 나의 무의식이 나를 지배한다고?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니까 좀 무섭지 않으셨나요? 내가 아는 내가 다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자, 오늘은 이것에 반대되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의 정신이 나를 지배하는 거, 이런 거 모르겠고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직접적으로 하는 행동만으로 사람의 발달을 이야기해야 돼라고 하는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기보다는 인간의 행동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행동을 뭐 수정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뭐 학습이나 교육을 통해서 수정해 나가면서 발달을 스스로 이렇게 조절해 나갈 수 있다. 라고 보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자신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을 가장 그래도 강하게 주장한 이론이 행동주의 이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인간의 의지라고는 또 할 수도 없겠네요. 환경에 지배된다라고 보는 측면도 굉장히 강하니까요. 자, 지난 시간과는 또 다른 입장의 여러분이 이론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강의에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행동주의 이론의 이제 가장 밑바탕이 된 것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것을 파블로프가 이제 정의를 했고요. 이걸 인간에게 적용을 한 것이 왓슨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왓슨은 이와 같은 고전적 조건 형성을 인간에게 적용을 하면서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스키너는 인간의 그래도 자율적인 의지가 이 안에 조건화에 포함된다라고 보는 조작적 조건화를 강조하고 있고요. 이 조작적 조건화에서는 강화와 처벌이라고 하는 개념이 함께 등장하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해해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반듀라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고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익혀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회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봤는데요. 이런 사회학습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회학습 이론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사회학습 이론과 관련된 개념으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게 이제 관찰학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관찰학습은 주의, 기억, 운동재생, 동기유발의 네 가지의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행동주의 이론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행동주의 이론은 이런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신, 마음 그런 건 모르겠고 자, 직접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을 연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학습이 강조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학습이 일어나는 환경이 중요하게 생각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과 환경이 인간의 발달을 결정한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인간 발달의 쟁점에서 봤을 때 유전대 환경의 쟁점이 있었었는데요. 자, 이 행동주의로는 그럼 유전과 환경 중에서 어떤 것을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 쟁점에서의 입장은 여러분 어디일까요? 이쪽이죠.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 행동주의 이론을 우리 하나씩 차근차근 그 시작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시작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형성 이론, 조건형성

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파블로프는 우연히 개의 침샘 분비를 연구하던 도중에 개가 먹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침이 분비된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먹이를 보면 그러면 반사적으로 침이 분비돼라는 것을 발견을 한 거죠. 자, 이에 흥미를 느낀 파블로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얘에게 전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종소리라고 하는 것을 먹이하고 더하게 됩니다. 자, 먹이라고 하는 것은 침을 분비하게 만드는 무조건적인 자극인데요. 이 먹이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종소리를 함께 제공을 했습니다. 함께 연합해서 함께 제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한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을 시켰더니 나중에 이 환경을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한 개는 어떻게 됐느냐? 자, 종소리라고 하는 건 이전에는 개에게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던 요소였거든요. 그런데 먹이하고 계속 연결해가지고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종소리를 들려줬더니 종소리만 들려도 어떻게 된 거예요? 개가 침샘이 분비되더라라는 거죠. 침을 분비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소리가 울리면 먹이가 같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종소리라는 건, 아, 먹이가 나오는 그런 신호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 자극이 된 거죠. 그렇죠? 이런 조건 자극이 되면서 이 조건 자극만 주어져도 침샘이 분비되는 조건 반응이 나오더라. 이건 반사적인 게 아니에요. 학습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반응 아니고요. 이 조건 자극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건 반응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먹이는 반사적으로 침을 분비하게 만드는 무조건 자극이고요. 그래서 침이 분비되는 것은 무조건 반응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자, 종소리와 그리고 먹이를 함께 제공을 하는 것은 둘을 함께 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연합이라고 하고요. 이런 연합을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되는 상황을 만든 것을 조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조건화 과정을 거쳤더니 이와 같은 조건 자극에 대해서 조건 반응을 하는 반응을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입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그림을 살펴볼까요? 개에게 음식을 주는 건 무조건 침을 분비하게 만드는 무조건 자극이고 무조건 반응이야. 그쵸? 종소리는 개에게 아무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중립 자극이야. 그쵸? 자, 그런데 이 중립 자극을 무조건 자극과 연결시켰어요. 요거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연합이라고 합니다. 자, 연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합된 상황을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개는 처음에는 음식 때문에 무조건 반응으로 침을 분비하겠지만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면 음식 때문인지 종소리 때문인지 우리는 구분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조건화 과정이라고 한다. 조건화라고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조건화를 시키고 나면 자, 음식이 제거돼도 종소리만 울려도 침이 분비가 돼요. 자, 이 종소리는 이때 뭐가 된다? 조건 자극이 된다. 그래서 조건 자극만 주어졌는데도 반응을 보이는 거 뭐라고 한다? 조건 반응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걸 우리는 고전적 조건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고전적 조건화에 굉장히 감명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왓슨은 이거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람에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왓슨은 행동주의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만든 미국의 심리학자이고요. 자, 이 사람의 이 행동주의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심리학계의 굉장히 주요 이론으로 자리를 잡아서 지금도 행동치료 같은 것은 이 행동주의를 밑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왓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12명의 건강한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특수한 나만의 세계를 주면
특수한 나만의 세계 이런 거겠죠. 왓슨이 어떻게든 바꿀 수 있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중 어떤 아이든 아무나 선택해서 그 아이의 재능, 기호, 기질, 능력에 따라 아니고요. 능력에 상관없이,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훈련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에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환경만 바꾸면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행동주의 관점은 환경을 조율하는 것이 인간의 발달에 진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입장이라는 걸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왓슨은 그래서 이와 같은 실험을 합니다. 이 아기는 엘버트라고 하는 아기인데요. 이 엘버트를 데리고 계획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실험을 하는 거죠. 자, 원래 아기는 흰 쥐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꽝 소리가 나는 거, 큰 소리가 나는 거에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낀대요. 그래서 꽝 소리가 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무조건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한 거죠? 흰 쥐를 꽝 소리와 함께 연합시켜서 엘버트에게 여러 차례 노출을 시킨 거예요. 조건화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엘버트는 그 다음부터 흰 쥐만 나타나도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흰 쥐는 엘버트에게 아무런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는데 이런 조건화의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조건 자극이 됐고요. 그래서 엘버트는 흰쥐만 나타나도 두려워하는 조건 반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실험은 파블로프의 이론을 인간에게 적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환경을 통해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하는 그런 성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의 이제 행정치료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요즘 같으면 이런 실험 할까요? 못 하겠죠? 엘버트한테 이렇게 몹쓸 짓을 하다니 하면서 인권적인 차원에서 이런 어린아이에 대한 실험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과거 아주 오래된 예전의 상황이었으니까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왓슨의 고전적 조건 형성. 예, 이제 발판으로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론을 만들어서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은 이와 같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인간의 행동 중에서 특히 조작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했습니다. 자, 이 조작이라는 건 뭐냐? 인간 스스로 행동을 조작,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조작인 거예요. 자, 인간의 능력이나 성격, 특성이 유전이 아니라 양육과 환경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동일한데요. 다만, 고전적 조건아 어때요? 얘한테 어떤 자극을 내가 세팅 값을 주고 세팅한 대로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의지라는 게 전혀 없잖아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결합해서 무조건적인 반응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반사적으로 행동이 나의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고 나타난다라고 보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스키너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고 본 거죠. 인간의 선택. 나의 조작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여기에 추가한 거냐면 이런 거죠. 스스로 행동을 조작하는 학습 과정이 조작을 포함한 조작적 조건화 이론을 제시하는데 이런 거예요. 동물이나 인간 모두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반복해서 계속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좋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고, 아, 이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자극을 받으면 그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 자극을 받아서 행동을 했는데 자 이 행동이 아 좋았었어 좋았던 기억이야 라고 한다면 다음번에도 이 행동을 계속해서

하려고 행동이 증가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반면에, 내가 이 행동했더니 뭐 찌릿하면서 아팠어.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기분이 나빴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억해서 다음번에는 이 행동 안 할래. 라고 자기 행동을 조절하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더라라고 하는 게 포함된 것이 바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스키너 박스, 스키너 상자라고 불리는 상자인데요. 자, 이 상자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스키너 상자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상자 안에 이제 음식이 나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음식이 나오는 통로 출구 뭐이 위에는 레버가 달려 있어요. 버튼이 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밖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데 먹이가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상자인 거예요. 자, 이 상자 안에 쥐를 넣게 됩니다. 쥐는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상자를 돌아다니겠죠? 자, 상자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이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자, 버튼을 눌렀더니 여기에서 와르르르 먹이가 쏟아져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쥐는 신나서 먹이를 먹게 되겠죠? 자, 먹이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하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이 버튼을 계속해서 눌러서 먹이가 나오게끔 하게 된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자기가 먹이를 먹고 싶을 때까지. 그쵸? 자기에게 이득이 됐던 즐거운 기억이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는 행동을 계속해서 쥐가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스키너 상자를 통해서 살펴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만약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먹이가 나오는 이런 버튼이었지만 만약에 이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주어진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이 쥐는 우연히 가다가 이 버튼을 눌렀는데, 자, 찌릿하면서 기분이 나빴어요. 자, 그리고 충격으로 막 쓰러질 뻔했어요. 그러면 이 쥐는 이 안에서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이 버튼을 최대한 피해서 다른 곳으로만 이동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자, 쥐가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 행동만 하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즐거운 경험이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계속 하려고 하고, 만약에 즐겁지 않은 그런 안 좋은 기억일 때는 그 다음에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라고 하는 게 조작적 조건화에 해당이 됩니다. 자, 조작적 조건화, 특정 자극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행동이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했는데 뒤따르는 결과에 따라서 그 행동의 가능성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걸 우리가 글로 표시를 해보면 이런 거죠.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랬는데 결과가, 자, 나에게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자,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그 다음에는 행동을 더 하려고 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나에게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되어 그러면 이 행동은 어떻게 하려고 한다? 하지 않으려고 한다. 행동을 감소시키는 이런 특성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나쁜 결과를 주는 것을 우리는 처벌 혹은 벌이라고 하고요. 좋은 결과를 주는 것을 강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강화에는 또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줘서 좋게 해주는 강화가 있고요. 플러스, 그죠? 정적 강화라고 해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제거해줘서 나에게 이득을 주는 강화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적 강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을 선택한다라고 보는 것이 조작적 조건화입니다. 자, 조작적 조건 형성 실험은 긍정적인 강화를 받은 행동은 반복하려 하고, 강화가 주어지지 않거나 벌을 받은 행동은 다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던 실험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스키너의 조작적 형성 실험 선생님과 여러분 아까 그림에서 살펴봤습니다. 쥐가 처음에 우연히 지렛대를 눌렀다가 먹이 접시에 먹이가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 다음에는 지렛대를 계속해서 누르려고 하는 행동을 하더라라는 거죠. 여기에서 먹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뭐에 해당이 되죠? 강화에 해당이 돼요. 나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주는 강화에 해당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좋은 것을 주어줘서 자, 행동을 더하게 하는 정적 강화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정적 강화 못지않게 내가 너무 싫어하는 건데 그걸 제거해 주는 것도 나에게 이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싫어해 주는 것을 제거해 줘서 나의 이득을 줘서 원하는 행동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부적 강화라고 한다라는 것도 강화에 함께 묶어서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내가 싫어하는 것을 제공을 해서 행동을 하지 않게 행동을 감소시키는 거 벌이라고 한다라는 거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진짜 참고로 여러분 알아두시는데요. 속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속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반응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요. 쥐가 레버를 눌렀는데 뭐 전기 자극이 나오는 거, 싫어. 그래서 안 누를래 하는 거잖아요. 자, 눌렀는데 먹이가 쏟아져 나와요. 아우, 너무 좋아. 더 눌러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레버를 눌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레버를 누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눌러봐야 아무 반응이 안 나타나는데 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라지겠죠? 이게 속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벤듀라가 얘기하는 사회학습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를 보면서 고전적 조건화에서 그래도 한발더 나아가서 인간의 좀 능동적인 어떤 자기의 선택권이 주어진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자, 벤듀라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화 과정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었었나 봐요. 과연 인간이 저렇게 직접적으로 꾹 눌러지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런 존재인가? 응? 그냥 주변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보고도 학습하지 않나? 이런 학습을 통해서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에서 한발더 가서 이제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을 보고도 배운다. 사회적인 그런 장면에서도 학습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사회학습 이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반듀라의 사회학습 이론. 선생님이 자꾸 반듀라라고 하는데요. 이건 영어 이름으로 선생님은 반듀라가 익숙해요. 그런데 요즘 표기에서는 벤듀라라고 표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영어 이름의 차이니까 뭐 반듀라나 벤듀라나 여러분 뭐꼭 구분하지 않고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벤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관점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인간이 그냥 수동적으로 환경의 자극에 의해서만 반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인 인지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그래도 학습하는 그런 과정, 인지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인지 과정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봤습니다. 학습이 중요하다. 이런 학습을 할수 있는 환경에 놓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벤듀라도 행동주의 이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처럼 직접 강화가 주어질 때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간접 강화만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직접 강화가 주어질 때에도 당연히 학습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더해서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면서도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본 거죠. 자,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을 하는 거, 이걸 뭐라고 본 거예요? 이걸 간접 강화라고 본 거예요. 간접 강화. 응? 내가 직접 이렇게 꾹 눌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자극을 받는 걸 보는 거죠. 예, 간접 강화이고요. 그리고 내가 직접 강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강화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대리적 강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간접 강화, 대리적 강화를 통해서도 새로운 행동을 학습

할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누구의 이론? 벤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벤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고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른 사람을 본다, 뭐예요? 관찰한다, 그리고 배운다, 자, 따라한다, 모방이에요. 자, 관찰과 모방에 의해서도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벤드라 이론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 자, 관찰한다. 그다음에 모방한다. 모델링이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내가 직접적으로 강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리적으로도 강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들을 벤듀라의 이론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이제 관찰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단순하게 보고 배우는 것, 그 다음에 모방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벤듀라는 관찰학습이라고 해서 이런 관찰학습의 과정, 네 가지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관찰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찰학습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살펴보면, 자,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많은 것을 학습을 하는데, 자, 새로운 행동이 관찰을 하고, 관찰이 되고, 그리고 모방되고, 학습이 되는 것은 인지적인 네 가지의 요소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봤어요. 자, 이네 가지의 요소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먼저, 자, 주의를 기울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을 하는 거죠. 저거 그냥 쓱 이렇게 보고도 못본척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거 뭐지? 이렇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를 기울여서 본 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합니다. 자, 머릿속에 기억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학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 것을 재생을 합니다. 운동 재생이라고도 하고 재현이라고도 하는데, 몸으로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자, 재현을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내가 보고 기억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떤 때 이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건데요. 동기가 있을 때, 내가 저걸 하고 싶다, 뭐 저걸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나 저거 재밌겠다라고 하는 나 나름대로의 동기가 있을 때, 동기를 유발하는 과정이 있을 때, 이런 관찰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네 가지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과정을 관찰학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모방을 해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네 가지 과정의 인지 과정을 거쳐서 학습하는 것이 관찰학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앞서 얘기한 주의 기울이기 뭐 하는 건지 살펴볼까요? 모델이 하는 행동을 주의 깊게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기억하기. 어떤 동작을 하는지 머릿속으로 돌이켜 보는 거예요. 기억해 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기억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재현하기. 이거 다른 말로 운동 재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몸으로 다시 한번 재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 보는 것을 재현하기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런 과정들은 언제 일어나게 된다라고 했죠? 나에게 동기가 있을 때, 동기 유발하기입니다. 교사의 강화를 통해서 동작을 실현하고자 하는 동기와 욕구를 가진다라고 하는데요. 뭐 교사뿐만 아니라 뭐 스스로 나 저거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저 행동이 되게 인정받는 그런 행동이라거나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동기와 욕구를 가졌을 때 이러한 관찰 학습이 나타난다.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자, 관찰학습의 네 가지 요소도 여러분 함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관찰학습, 그리고 따라하기 등을 통해서 어떻다? 이 아이들은 그 같은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알래스카 같은 데서의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

우리가 물고기 잡는 거, 배우는 거, 요런 것들을 우리가 예로 많이 드는데요. 말하지 않아도 늘그 자기 문화권에서의 사람들이 나가서 생계를 책임지면서 물고기를 잡아와요. 그러면, 아, 저거 멋진 일이다. 그리고 가족을 책임지는 일이다. 이런 것들 배우면서 이 아이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보고 기억해서 따라하면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배운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이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행동들을 보고 배우면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사회화하는 과정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밴디라는 그리고 보보 인형 연구를 통해서 아동의 공격성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동의 공격성도 일종의 사회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습득이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보보 인형 연구는 이런 거죠. 요건데요. 여러분, 보보 인형 연구는 이런 거예요. 얘가 이제 보보 인형이에요. 이렇게 고무 인형. 자, 보보 인형인데요. 이 보보 인형을 한 집단에게는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모델이 발로 차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고요. 그리고 한 집단에는 이렇게 막 좋아해, 뭐 사랑해 하는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집단에게는 그냥 뭐 있거나 말거나 무관심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을 실제 보보 인형이 있는 방에 들여보내는 거죠. 그랬을 때이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봤더니 발로 차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공격적인 발로 차는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끌어안는 듯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이렇게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무관심한 모습을 본 아이들은 보보 인형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죠? 아이들은 이렇게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노출되었을 때 그런 공격성을 그대로 학습하는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리고 뭐 특히 이런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사회화되는 과정을 경험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보보인형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회화 과정에서는 반디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변에 어른들의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밴디라의 관찰 학습에 있어서의 네 가지의 인지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 EBS 플러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 마지막 보충자료도 함께 읽어봐야 되겠군요. 밴디라의 사회학습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한 보충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 보충자료, 선생님이 다른 보충자료들은 대체적으로 안 읽고 넘어갔는데, 이 보충자료는 같이 읽으려고 한 이유가 밴디라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그러면 관찰학습만 있나?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이 보충자료를 함께 읽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반디라의 사회학습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냥 단순히 보고 따라하는 모방학습이 있습니다. 아까 관찰, 그리고 모방으로 이루어졌던 자, 모방학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리학습도 있습니다. 자, 대리학습은 뭔가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애가, 자, 제가 벌을 받았네? 그럼 저거 하지 말아야지? 라고 배우는 대리적 강화에 의한 대리학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찰학습이고요. 이 관찰학습은 인지적인 이네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주의 기울이기, 기억하기, 재현하기, 동기 유발하기에 네 가지 인지적 과정이 개입된다라고 보는 것이 관찰학습이라는 거, 요거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이 보충자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밴디라의 사회학습, 관찰학습과 이퀄 아닙니다. 여러분, 모방과, 아니, 관찰과 모방, 대리적 강화,
사회학에 대한 것도 이 펜듈라의 사회학습 이론과 연결지어서 여러분 꼭 기억해 두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수능 실전 문제 2강의 문제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함께 풀어볼까요?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인간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런 내용이네요. 자, 어떤 이론인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이 이론은 긍정적인 행동과 학습 습관을 강화하는 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사와 동료 학생들이 긍정적인 학습 태도와 협력적인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학생들이 이를 모방하여 학습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행동과 학습 습관을 강화하는데, 이런, 협력적인 태도, 긍정적인 학습 태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은 이를 모방합니다. 관찰과 모방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그거에 따라서도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이론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뭘까요? 벤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사회학습 이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벤듀라의 사회학습 이론과 관련된 정답지를 선택해 볼게요. 자, 인간은 능동적인 인지 과정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거 어때요? 벤듀라의 이야기 맞죠? 그래서 정답지입니다. 자, 인간의 발달 단계는 개인이 이루어야 할 발달 과업이 있다고 보았다. 이거 누구 이야기죠? 에릭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자, 인간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사회화된다고 주장했다. 자, 이거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지이고요. 생애 초기 주 양육자와 형성된 안정애착이 세상을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라고 주장한 것은 볼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답은 기역, 티귿으로 묶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사례, 가나 다를 행동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골라라. 이런 내용이네요. 자, 행동주의 이론이 우리가 배운 게 고전적 조건화하고 조작적 조건화하고 벤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적용해서 해석할지 우리 읽어보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 깜빡이는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큰 경적 소리에 놀랐어요. 자, 빵! 하고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자, 나은이는 그래서 깜빡이는 신호에는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느껴지나요? 자, 깜빡이는 신호에 건너려는 행동을 했어. 그죠? 그랬는데 큰 경적 소리가 났어. 자, 이거 나은이가 좋아하는 건가요? 싫어하는 건가요? 깜짝 놀랐어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횡단보도를 깜빡이는 신호에는 건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큰 경적 소리는 뭐가 되겠죠? 여러분, 벌이 되겠죠? 그래서 행동을 감소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작적 조건화가 이루어진 것을 살펴볼 수 있네요. 자, 두 번째, 나를 보겠습니다. 자, 축구 경기 중에 반칙을 했어요. 반칙을 했더니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자, 레드카드를 받는 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거예요. 왜냐면 출전 정지를 당했거든요. 출전 정지라고 하는 벌을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반칙을 하지 않으려고 그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퇴장당하지 않는 일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이거 어때요? 이것도 역시 벌을 당했어요. 그래서 행동이 감소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적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냈어요. 자, 성공적으로 끝내는 이런 행동을 했더니 팀장님이 칭찬과 함께 성과급도 주셨어요. 자, 칭찬과 성과급 제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팀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행동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자, 칭찬, 성과급이라고 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정적 강화가 일어나서 그래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
행동이 증가되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적용해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는

문제를 확인을 하시고 제시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걸 물어볼지 우리 한번 확인을 해봐요. 자, 3번에서는 위크를 통해서 알수 있는 인간 발달 이론이 뭐냐라는 것을 파악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 4번에서는 위클의 가나다, 원문자 가나다가 나오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원문자 가나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우리 분석해 봐야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3번, 4번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제시문 우리 함께 볼까요? 아동교육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개라고 하는 글인데요. 자, 첫 번째 원문자 가는 토큰 경제라고 합니다. 자, 토큰 경제. 학생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마다 토큰, 스티커, 포인트 등을 준대요. 그랬다가 이게 모이면 선물을 받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토큰 경제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가는 토큰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정적 강화. 그래서 이 정적 강화를 통해서 행동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나를 볼까요? 나는 응급 행동 계획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학교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게 자,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교사가 개입을 해요. 그래서 학생이 흥분할 때마다 학생이 싫어하는 조용한 장소로 데려가요. 그래서 진정을 시킨다고 합니다. 자, 학생이 싫어하는 조용한 장소로 간다라고 하는 게 분리시키는 일종의 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흥분하지 마 하는 행동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낼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달을 볼까요? 자기 모니터링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매일 자신의 숙제 수행 여부를 체크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성실하게 수행한 학생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매일 자신의 숙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자, 행동을 한 다음에 자, 행동을 체크를 했는데 잘했어요. 성실하게 수행했어요. 그러면 좋아하는 활동을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는 뭘 주는 거죠? 정적 강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숙제를 스스로 계속해서 더할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는군요. 자기 모니터링은. 자, 그러면 이거 앞서 본 내용과 이번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에 해당하는 거, 조작적 조건 형성. 해당하는 거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3번 문항 보면 위클을 통해서 할수 있는 인간 발달 이론 뭐예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인지 발달은 질적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네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이건 누구냐면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웠지만 피아제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자, 인간이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한 결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본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벤드라의 이론이죠. 우리는 스키너의 이론을 지금 적용한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삶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개인의 성격 형성이 달라진다고 본다. 삶의 발달 과업과 위기를 세트로 제시했던 사람 누구였죠? 에릭슨이었죠? 에릭슨의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자, 어떤 행동을 한후 뒤따르는 결과에 따라서 행동의 가능성이 증가하거나 감소된다고 보았다. 지금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게 스키너의 이야기인 거죠. 개인이 지식을 구성하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있다면 확장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피아제와 묶어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비고츠키의 이론입니다. 자, 비고츠키의 이론이라서 아니고 답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대한 설명을 함께 봐볼까요? 가나다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자, 가는 청적 강화가 적용된 프로그램 맞고요. 나는 벌이 적용된 프로그램 맞습니다. 자, 다는 대리적 강화 아니고요. 정적 강화입니다. 자, 얘네들 모두 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이죠? 고전적 조건 형성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이, 웃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5번은 가나타를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에 근거해서 분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여기에 태호가 나오는데요. 자, 태호는 오랫동안 지수를 짝사랑을 해왔대요. 자, 그래서 지수를 만나게 되면 만날 때마다 행복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지수는 태호에게 무조건 자극이고요. 지수를 보면 행복해져라고 하는 무조건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태호가 지수하고 만나기 전에는 이 노래, 너의 의미라는 노래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자, 지수랑 데이트를 하면서 지수가 이 노래를 좋아해요.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마다 지수와 함께 너의 의미라는 노래를 자주 들었어요. 그러면, 자, 지수와 함께 할 때마다 얘는 행복감이 느껴지는데, 너의 의미라는 노래와 함께 이게 연합이 된 거죠. 자, 연합되어서 이게 조건화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태호는 이제는 지수가 없어도 너의 의미라는 노래만 나와도 어떻게 해요? 행복한 감정을 느껴요. 자, 너의 의미는 지수와 연합돼서 만들어진 조건 자극이고요. 행복한 감정은 그래서 지수가 없이도 너의 의미만 들어도 나오는 조건 반응이라는 거죠. 그죠? 자, 가에서 짝사랑하는 지수는 태호에게 무조건 자극이다. 맞습니다. 자, 나는 조건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맞습니다. 자, 나에서 지수와 땡땡 가수의 너의 의미라는 노래는 연합되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다에서 땡땡 가수의 너의 의미라는 노래는 무조건 자극인가요? 아니요, 조건 자극. 행복한 감정은 조건 반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니은 티귿으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배운 행동주의 이론에 대한 내용들도 연습 문제를 통해서, 실전 문제를 통해서 적용해 보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많은 이론을 배웠지만 또 문제에 적용해 보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잘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 차곡차곡 지금 인간 발달의 이론들을 하나, 둘씩 배워나가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도 역시 인간 발달의 이론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인간 발달 정복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봉자두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오늘 2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요. 문제를 푸시다가 이거 뭐였더라라고 생각이 드시면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셔서 강의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으로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17강과 18강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잘 살리시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7강의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바게트가 나오고 있죠.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지 않은 낱말을 고르는 겁니다. 자, 뉴바게트 실브플레라고 해서 이거는 그 발음이 나고 있죠. 그래서 죄 역시도요, 어세와 마찬가지로 뒤에 아, 오, 유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그 발음이 나오게 되죠. 쎄는 아, 오, 유 발음이 나오게 되면 그 발음이 나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철자에 비슷한 규칙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발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를 지금 고르는 거니까 1번을 보시면 글라스라고 해서 얘는 그 발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네쥐라고 해서 발음이 달라지죠.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들어있지 않은 거니까. 3번에는 굽이라고 해서 그 발음이 되죠. 또 들어가 있고요. 4번에 기쉐, 매표소라는 뜻이죠. 이것도 그 발음이 있고요. 5번에 마가쟁, 그 들어가 있습니다. 가게라는 뜻이죠. 그래서 1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죄 눈이 내리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빈칸을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빈칸을 공통으로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요. 보통 저런 경우에는 하나는 조금 어렵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의 쉬운 것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삼아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문장은요. 주베트 빈칸 마스어라고 나오죠. 내가 너한테 나의 뭐 언니를 뭐뭐 해주겠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fait 빈칸 d'abord les enfants, 아이들을 먼저 뭐뭐 해라라는 의미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뜨뿌무 빈칸 르셀스 뜨뿌레라고 했습니다. 너 나한테 소금을 뭐뭐 할래라고 얘기하는데 세 번째 문장이 조금 쉽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너 나한테 소금을 건네줄래? 소금 좀 줄래?라고 하는 거. 마세가 되겠죠? 건네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Faites passer d'abord les enfants. 아이들을 먼저 지나가게 하세요. 그렇죠? Passer, 지나가다. 첫 번째 거는 뭐예요? 바꿔주다죠? 내가 너한테 나의 언니를 바꿔줄게. Passer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1번에 vivre는 살다. 했을 때는 머무르다. Laisser는 뭐뭐 하도록 뭐 내버려 두다. 5번의 기안에는 벌다, 이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3번과 4번 연결되어 있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이제 이런 문제는요, 쓴 사람과 받은 사람을 반드시 착각하지 말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를 보시면 리가가 마지막에 나오죠. 얘는 편지를 쓴 사람이죠. 쓴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은 이렇게 오브제는 주제는요. Voyage à venir, 다가올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받는 사람은 살리 무하마드라고 해서 무하마드가 얘가 이제 받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제 보낸 사람, 받는 사람. 그럼 내용 볼게요. J'espère que tu vas bien. 나는 너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란다. Je voulais te dire une bonne nouvelle. 내가 너한테 좋은 소식을 말해주고 싶어. Je pars en voyage seul pour la première fois. 나 처음으로, pour la première fois,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는데, 언제냐면은 당장 무하래요. 한달 후에 내가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 J'arrive à Paris le 14 août. 8월 14일에 나는 파리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après Paris, 파리 다음에는 je pars au Maroc. 모로코로 떠날 거야. 7주 plus tard, 7일 후에 모로코로 떠날 것이다. Comment est le temps en été là-bas? 그곳은 날씨가 어떠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모하메드가 아무래도 모로코에 있는 것 같죠? Il fait froid ou doux? 거기 춥니? 아니면 온화하니? Peux-tu me proposer des choses à faire à Casablanca? 카사블랑카에서 할 무엇인가를 나에게 제안해 줄수 있니? J'attends de te revoir là-bas. 그곳에서

0: 그래서 너를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1: Je veux vraiment découvrir la ville, à ta ville이라고 하죠.
0: 난 정말 너의 도시, 카산블랑카가 되겠죠. 너의 도시를 한번 구경하고 싶다. Dis-moi quand tu es libre. 네가 언제 시간이 되는지를 나에게 알려줘. Réponds-moi vite. 나한테 빨리 답장해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빈칸을 넣은 거죠. 류까가라고 했어요. 말맞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류까는 여름에 모로코에 간다라고 했는데요. 여름에 가죠. 지금 여름에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고요. 모하메드는 카사블랑카에 산다. 맞아요. 따빌, 너의 도시라고 했죠. 모하메드는 류까와 처음 만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흐부와 다시 만나기를 했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에 류까는 혼자 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맞아요. 첫 번째 줄에 나왔습니다. 5번에 류까는 파리에 머문 뒤 모로코로 떠난다. 맞습니다. 아프레 파리라고 했죠. 그래서 3번에는 3번이었고요. 4번 계속 볼게요. 빈칸이 지금 여기잖아요. 편지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안녕히 잘 있어 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는 거 뭐였죠? 비에나 뚜아죠. 안녕히 잘 있어라 뭐 이런 거. 1번에 쉐어는요. 편지의 제일 앞에 쓰죠. 예를 들어서 뭐 쉐흐 모하마에드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아디유는 안녕, 작별할 때 쓰는 거고요. 싸이에는 됐다, 됐어 이런 거고, 볼로디에어는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라는 거죠. 그래서 4번에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 표현들은요, 기출을 문제에서 상당히 자주 등장을 하고요. 많이 출제가 실제로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 비에나 뚜아 말고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나올 때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서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빈칸 대화, 빈칸 대화, 빈칸 대화 이렇게 있으니까 역시 찾기가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얘가 뭐라고 물어보니까 비가요, il fait 3 degrés ce matin 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3도다 라고 했어요. 이건 기온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기온을 물어보겠죠? 온도, 기온을 물어보는 대화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또 뭐라고 물어보니까 비가 위안 꺼? 라고 하면서 il a beaucoup plu hier. 어제 비가 많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니스에서는 어때? 뭐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Même si n'y a pas beaucoup de soleil. 해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il fait assez doux. 그래도 꽤 온화한 편이야, 날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먼저 제일 먼저 A에는 기온을 물어보는 거니까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A, B, C 중에 B가 되겠죠? Il fait combien? 3도다라고 물어봤어요. 그 다음 여기는 뭘까요? A는 Il fait mauvais? 날씨가 안 좋아? 라고 물어보던지 아니면 C, Quel temps fait-il? 날씨가 어떠니? 라고 물어보겠죠? 그럼 두개 중에 하나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B가 대답을 하기를 응, 여전히 라고 했으니까, 날씨가 어때? 라고 했을 때, 응이라고 대답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A가 들어가면 되겠죠? 날씨가 안 좋아? 계속 안 좋아. 어제 비가 많이 왔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서 B가 물어보기를, 니스에는 날씨가 어때? 그러니까 A가, 해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날씨가 꽤 온화하다. B, A, C 순서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BAC인 순서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날씨를 물을 때요. Il fait combien? 아까 보기 B번에서 나왔죠? 저거 온도를 묻는 표현이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예전에 기출된 적이 있어요. 이제 6번 넘어갈게요. 일기예보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Météo du jour, Paris라고 하죠. 파리의 이제 오늘의 날씨입니다. 마땅 아프레미디 수아가 나오죠. 아침, 오후 그리고 저녁의 날씨입니다. 1번 il va faire gris ce soir라고 했어요. 오늘 저녁에 날씨가 흐릴 거예요. 구름이 막 있죠. 그러니까 흐리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2번에는 il va pleuvoir ce matin. 아침에는 비가 올 겁니다. 이제 비가 오고 있어요. 그죠? 3번 il va faire du soleil cet après-midi. 오늘 오후에는요, 해가 날 거예요. 해가 나고 있어요. 4번, il va faire moins 11 degrés.

셀시우스와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영하 11도일 겁니다. 아니죠. 영상이죠. 4번이 정답이죠. 5번, il va faire plus de 10 degrés cet après-midi라고 했는데 오늘 오후에는요. 10도 이상의 기온이 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17도니까 맞아요. 그래서 6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영하 11도 아닙니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Quel temps fait-il à Arcachon이라고 합니다. 아르카송에는 날씨가 어때? 라고 했어요. B가 Il fait 41 degrés라고 하죠. 41도래요. 날씨가 엄청 더운 거죠. 너무너무 덥고 막 그런 거다. C'est l'une des villes les plus chaudes en France. 프랑스에서 가장 더운 도시들 중에 하나야. 얘가 Comment c'est possible?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하면서 Je ne peux même pas l'imaginer. 나는 그거 상상조차 할수 없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날씨가 41도니까 날씨가 굉장히 덥다라는 거죠. 1번을 보시면 Il fait lourd 나옵니다. 날씨가 너무 후덥지근해. 후덥지근하다라고 할때막 무겁고 습하고 막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루후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번에는 Il fait très froid là-bas. 거기에는 아주 추워. 아니죠. 덥다 그랬습니다. 3번에 Il va y avoir de la pluie. 비가 올것 같아. 비가 올 거야. 아니죠. 비라는 말 없어요. 4번, il fait un temps de chien 이라고 하는데 이건 날씨가 정말 고약하다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5번에 il fait un temps magnifique. 날씨가 정말 좋다, 멋진 날씨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 7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루후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일기예보에서 알아두시고요. 이제 8번을 볼게요. 8번은 문화 문제이긴 하지만요. 언어적인 표현을 기반으로 한 문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이라고 했죠. 볼게요. 학생과 선생님의 대화인데요. 학생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Madame, pourquoi Antoine a eu zéro à l'examen? 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앙투안느가 왜 시험에서 0점을 맞았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 라고 하면서 tu mets les pieds dans le plat 라고 하죠. 어머 너는 그 요리에 발을 놓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On ne parle pas des autres.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mais je voulais seulement savoir 하지만 저는 그냥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뭐 이렇게 머뭇거리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Ce n'est pas gentil de demander sur les autres devant tout le monde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좋은 게 아니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학생이 D'accord, 알겠습니다. Excusez-moi, 죄송해요라고 하죠. 이건 뭘까요? 요리에다가 발을 담그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거죠. 다잘 만들어 놓은 음식에 발을 딱 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조금 무례한 행동이나 언행을 할때 저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요. 보기에 보시면 1번에 눈치가 없다. 2번에 호기심이 많다. 3번에 계획을 잘 세운다. 4번 친절을 잘 베푼다. 5번에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뭐가 될까요? 눈치가 없다가 되겠죠. 여기서는. 뭐, 행동이 조금 맞지 않은 행동을 할때 우리가 쓸수 있는 표현인데요. 보기 중에서는 1번으로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언어, 관용적인 표현이 나온다, 문화에서. 그래서 관용적인 표현 뭐 따로 사셔가지고 막 달달달달 외우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8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는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기출 같은 거 나올 때마다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9번 볼게요. 자, 뉴스타브 에펠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뉴스타브 에펠도요,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에펠탑이랑 같이 연관을 해서 나오는 분 중에 하나인데, 볼게요. 뉴스타브 에펠, aussi appelé l'homme de fer, est un ingénieur français라고 하죠. 뉴스타브 에펠은요,
프랑스의 엔지니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철의 남자라고도 불리운대요. Il est né à Dijon en 1832. 그는 1832년에 디종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est mort à Paris en 1923. 1923년에 파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Il a réussi à construire la Tour Eiffel en 26 mois라고 하죠. 26개월 만에 에펠탑을 건축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Gustave Eiffel est une personne de l'histoire de l'architecture en France라고 나오죠. Gustave Eiffel은요, 프랑스에서 건축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Des universités, des lycées, mais aussi des rues Porte-Saint-Denis라고 합니다. 대학과 고등학교, 그리고 또한 거리에서도 그의 이름을 따서 씁니다라는 거죠. 그럼 알맞지 않은 거 보죠. 1번 철의 남자라고도 불리운다 되어 있는데 맞죠? 그리고 26개월 만에 에펠탑을 완성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건축 역사상 중요한 인물이라고 했죠.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학교를 세웠다라고 했는데 학교를 세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신의 이름을 딴 학교가 있는 거지.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5번에 디종에서 태어나서 파리에서 생을 마감했다. 맞아요.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죠? 9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전치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찾아서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Je crois toi라고 했어요.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되어 있죠. 누구누구를 믿다라고 할 때요. Crois 엉 사람을 쓰죠. 여기는 엉이 들어가겠고요. 두 번째 문장은 On va partir Nice cet hiver라고 나와요. 이번 겨울에 니스로 떠날 거야라고 되어 있죠. 목적지를 나타낼 때 우리가 그 앞에 쓸수 있는 전치사 뿌후이죠. 니스로 떠날 것이다. 세 번째 Il ne sort pas à cause de la pluie죠. À cause de 뭐뭐 때문에. 그래서 그는 비 때문에 나가지 않는다, 외출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엉 뿌, 드의 순서니까 엉뿌죠? 엉뿌후 드 B, C, A는 N에요. 그럼 B, C, A니까 3번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치사에 대한 쓰임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Il fait doux toute la France라고 되어 있어요. 프랑스 전역이 날씨가 온화하다. 뭐 이런 의미죠. 두 번째, Tu as eu 19 vingt en français라고 했어요. 너는 프랑스에서 20점, 19점을 맞았어요. 이거 뭐예요? 20점 중에서 19점을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C는 Tu as acheté des médicaments internet. 내가 약을 샀어. 인터넷 에서, 인터넷상에서라고 하죠. 자, 이거 뭘까요? 숫자를 나타낼 때, 점수를 나타낼 때, 뭐뭐 중에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수요를 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범위에 걸쳐서라고 할 때도 수요를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인터넷상에서라고 할 때도요, 인터넷 앞에 수요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한번 같이 정리를 해 두시고요. 1번에 아 어디 어디에, 3번에 당은 어디 어디 안에, 그다음에 뿌호는 뭐 어디 어디를 향하여, 쉬어는 누구누구의 집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11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12번 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A번은요. Je sors il y a 3 jours라고 나오죠. 나는 3일 전에 출발한다? 3일 전에 외출한다? 말이 안 되죠. 일리아는 뭐뭐 전에이기 때문에요. 앞에 과거를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를 쓰고 있죠. 그게 옳지 않아요. B번, j'ai dormi pendant 7 heures. 7시간 동안 잤다. 이거는 쓸수 있습니다. C번은 il faut choisir entre deux choses. 두개 중에서 선택을 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
D번, le train arrive.

Donc, toutes les semaines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차는 매주 후에 출발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매 주마다 도착한다라고 되어 있어야지. Donc은 뭐뭐 후에잖아요. 매주 후에? 이런 말 없죠. 그래서 정답은 B와 C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치사와 함께 더불어서 시제를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뭐뭐 전에, 뭐뭐 동안, 뭐뭐 후에와 잘 어울릴 수 있는 동사의 시제를 고르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12개 풀어봤고요. 다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낱말에 철자가 오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런 철자 문제는요, 그냥 대충 슥 보면은 정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옆에서 같이 한번 써보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냥 눈으로 봐서는 정답이 잘안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1번 보시면, Aujourd'hui, il fait beau. 오늘 날씨가 좋다라는 문장인데, 오주후 뒤는요, 오주후 뒤 요렇게 써야 되죠. 아슈가 지금 빠져 있죠. 그래서 얘는 옳지 않죠? 2번은 Ce livre est intéressant이라고 해서 이 책은 재미있다, 흥미롭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흥미로운이라고 할 때는 intéressant이죠. 이거죠. 악상이 앞에 의에 와야 됩니다. 뒤에 의에 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얘도 아니고요. 3번. Elle est toujours contente. 그녀는 늘 행복해한다. Toujours는요, S가 끝에 있죠. 이렇게 써야지 맞는 철자죠. 4번. L'été, c'est une saison chaude. 여름은 더운 계절이다. 라고 할 때, 계절은 saison이죠. Z. 가 발음이 난다고 해서 Z를 쓰면 안 되죠. S죠. 그래서 3번, 4번도 아니고요. 5번, Mon frère est différent de moi. 나의 남동생은 나와는 다르다라고 해서 différent 이렇게 쓰는 거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철자 문제는 특히나 프랑스어는 끝에 자음이 발음 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사실 여기 뚜주 같은 경우나 뭐 그렇죠. 뚜주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S가 있거나 없거나의 차이가 없이 그냥 발음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자를 정확하게 써보는 습관을 또 들여야지만 또잘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풀어봤고요. 2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Tu viens à la fête d'anniversaire d'Enzo demain? 이라고 했어요. 너 내일 엔조의 생일 파티에 갈 거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비가 쎄드면 son anniversaire. 내일 그의 생일이라고? 라고 합니다. 떼졸래 미안해. 주누뿌빠 이할래. 나 거기 갈수 없는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냅바가 괜찮아. 라고 하니까 이제 비가 라 빈칸 fois dit le moi plus tôt. 나한테 조금 더 일찍 얘기해줘. 언제? 라 prochaine fois가 되겠죠. 다음 번에가 되겠죠. 그죠? 이제 이번엔 할수 없으니까 다음번에 나한테 좀 미리 얘기해 주면 내가 좀 약속을 고려해 보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 5번이 되겠죠. prochaine. 1번에는 seul인데 유일한 단독의라는 거니까 맞지 않고요. 2번에 dernière는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3번의 premier가 첫 번째의라는 뜻이고, 4번의 différent는 다른이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3번 볼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레아 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A가 Tu as vu la nouvelle élève? 너 새로운 학생 봤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B가 위 응, la fille avec les cheveux longs, 긴 머리를 가진 그 여학생 말이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 non, celle avec les cheveux courts et des lunettes. 짧은 머리와 그리고 안경을 쓴그 학생 말이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가 아, tu parles de Léa Martin. 아, 너 레아 마크땡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A가 이렇게 나타낸 그 말로 봐서는 B가 레아 막땡이라고 했으니까 짧은 머리와 안경을 낀 아이가 레아 막땡이 되겠죠?
A가 위응.

라고 하면서 elle est vraiment gentille et souriante 라고 합니다. 그녀는 정말 친절하고 그리고 항상 미소를 띠고 있지. Et j'étais dans le même collège qu'elle 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녀와 함께 똑같은 중학교에 다녔었어 라고 하죠. 알맞지 않은 거 볼까요? 1번 안경을 썼다. 맞아요. 머리카락이 길다. 아니죠. 머리카락이 짧아요. 그죠? 머리카락 긴 사람 말하는 거니? 라고 했을 때 A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니죠.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새로운 학생이다. 맞죠? Nouvelle élève라고 첫 번째 문장에 물어봤습니다. 친절하고 상냥하다. 맞아요. B와 중학교를 함께 다녔다. Même collège. 맞습니다. 그래서 3번에는 2번이 되겠습니다. 콜레지는 이제 중학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라고 이제 많이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콜레지. 3번에 2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4번 볼게요.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애가 뒤에 un nouveau verre. 너 새로운 잔을 가지고 있네? 라고 물어보죠. Il est trop beau. 정말 예쁘다. 라고 했어요. B가 oui, je l'ai acheté hier. 나 그거 어저께 샀다. 어제 샀어. Il garde les boissons au chaud pendant un certain temps이라고 했어요. 얼마의 시간 동안 그것을 따뜻하게 계속 그 음료를 유지해줘. 그 새로 산 잔이요. 내가 moi aussi, j'ai besoin d'un verre comme ça. 나 역시 그것과 같은 잔이 하나 필요한데. J'adore la couleur. 나이 색깔도 되게 좋다. Ce bleu est très joli. 이 파란색 되게 예쁘다. Il coûte combien? 그거 얼마야? 라고 하면서 가격을 물어봐요. 그랬더니 B가 Il n'est pas du tout cher. 그거 절대 비싸지 않아. Je n'ai payé que 10 euros라고 하죠. 단지 늦게 10유로밖에 내지 않았어. En plus, 게다가 Si tu en achètes un, 네가 하나를 사게 된다면 un deuxième est offert. 두 번째 거는 공짜야. 제공을 받을 수 있다. 공짜야. 그러니까 dis-moi où tu l'as acheté. 나한테 말해줘. 네가 그것을 어디에서 샀는지.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건 이제 골라볼게요. B는 초록색 컵을 샀다라고 했는데요. 어제 샀다라고 하면서 이 색깔 얘기하죠. 블루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파란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고요. A는 컵을 파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그런 말 없었어요. A는 멋진 컵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멋진 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A가 아니라 B죠. B는 한개 가격으로 두 개를 컵두 개를 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하나 사면 두 개를 준다라고 해서 4번이 맞는 거죠. 5번, B의 컵은 음료를 하루 종일 차갑게 유지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의 시간 동안 음료를 따뜻하게 유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대화 질문이었지만 굉장히 다 모든 것을 다 아우러야지 풀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Et가 je rentre chez moi maintenant. 내가 지금 우리 집으로 좀 돌아가도 될까? 라고 물어봐요. B가 뭐라고 하니까 A가요. Je pense que j'ai attrapé une grosse grippe 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아주 지독한 독감에 걸린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B가 Tu as des médicaments chez toi? 라고 하죠. 너 집에 약 있어? 라고 하죠. 애가 위, 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을 해요? B가 Depuis quand tu es malade? 언제부터 너 아픈 거야? A가 Depuis hier. 어제부터. Je suis allé voir le médecin hier. 어제 의사 선생님한테 보러 갔었어. 의사 선생님을 보러 갔어. B가 d'accord, 알겠어.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몸이 좀안 좋아서 A가 집에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대화가. 그러면 A가 첫 번째로 나 지금 집에 갈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B가 뭐라고 할까요? A, 뿌쿠와 왜? 또는 B, 헝트 에 수안 또아 비행. 돌아가서 잘 치료해. C번은 주병 펑드러 껑 슈헝트. 내가 돌아갔을 때 그것을 먹을게. 뭐가 제일 좋을까요? 뿌쿠하겠죠. 왜 돌아가는지를 처음에 궁금해하겠죠.

왜 집에 가려고 그래? 나좀 감기 심하게 걸린 것 같아. 너 집에 약 있어? 응, 약 있어. 지금 A가 아픈 사람이잖아요. 약 있어? 라고 하면서 같이 연결해서 할수 있는 대답은요. 집에 빨리 돌아가서 너 몸조리 잘해. 이거는 상대방이 하겠죠. B가 할수 있는 대화겠죠. 쓰겠죠.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약을 하나 더 먹을 거다. 약을 더 먹을 거다. C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B가 너 언제부터 아팠니? 어제부터 아팠어? 어제 병원에 갔어? 라고 하니까 B가 마지막에 그럼 집에 빨리 가서 좀 쉬어라. 몸조리를 해라. 라고 하는 B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A, C, B의 순서가 적절하겠네요. 그럼 A, C, B가 되어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였고요. 이제 계속해서 그런 건강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나올 거예요. 이때 그 의사소통이 아마 건강 상태 묻고 답하기였을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6번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A가 pourquoi tu pleures? 라고 합니다. 또왜 울어? 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B가 Mon chien est mort hier. 나의 강아지가 어제 죽었어. Il me manque beaucoup. 너무 보고 싶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 non, je suis désolé. Il avait quel âge? 라고 하죠. 아, 안 돼. 미안해. 몇 살이었니? 그러니까 비가 깽성 15살이었어. 라고 합니다. 그럼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거 볼게요. 너왜 울고 있니? 라고 했을 때 1번에 Il fait combien? 날씨가 어때? 라고 갑자기 물어보면 이상하죠. 알맞지 않은 거 1번의 정답이 되겠죠. 2번에 il y a un problème. 무슨 문제라도 있니? 가능하고요. 3번에 qu'est-ce qu'il y a? 무슨 일이야? 가능합니다. 4번에 qu'est-ce que tu as? 무슨 일이야? 역시 가능하고요. qu'est-ce qui t'arrive? 너한테 뭔 일이 있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에는 1번이 맞지 않겠죠. 날씨가 어떠냐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6번에 1번이었고요. 7번 봅니다. 글이 설명하는 인물에 관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죠. 볼게요. C'est mon père.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Il a 50 ans. 나이는 50세이시고요. Il est grand et mince. 키가 크시고 날씬하시고요. Avec les cheveux courts et gris. 짧은 머리를 가지고 있으시고 회색 빛깔의 머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Il porte souvent des lunettes. 그분은 안경을 자주 끼십니다. Il est engineer이시고요. Pendant son temps libre, 여가 시간 동안에는 il aime lire le journal, 신문을 읽는 것을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faire des promenades le soir après le dîner. 저녁 식사 후에 저녁마다 산책을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알맞지 않은 거, 50살이다, 맞아요. 키가 크시다, 맞습니다. 직업이 엔지니어입니다, 맞아요. 퇴근 후 일기를 자주 쓰신다라고 했는데요. 신문을 읽으시거나 퇴근 후에는 산책을 한다. 저녁 식사 후에 산책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 퇴근 후에 일기를 자주 쓰신다. 이런 말 없습니다. 4번이 되겠죠? 저녁 식사 후 산책하는 것을 좋아한다. 맞아요.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7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8번 보겠습니다.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프랑스 사람들의 휴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글의 지문의 길이는 짧지만 내용 자체는 쉽지는 않아요. 볼게요. En France, 프랑스에서는요, le travailleur a des jours de repos payés 라고 하죠. 노동자들은요, 일하는 사람들은요, 유급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유급 휴가에 그 날이 있습니다. Il a 2,5 jours de congé par mois de travail 라고 하죠. 2.5일의 그런 휴가 일수가 있대요. 한 달에. Donc, 그러므로, après un an de travail, 그래서 한 1년 정도 일을 하게 되면요. Il a droit à 30 jours de congé. 30일간의 휴가일이 주어진대요. 30일간 휴가일을 쓸 수가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Cela lui permet d'avoir 5 semaines de vacances. 그래서 이것은요, 5주간의 바캉스의 그런 시간을 허락을 합니다. En général, 보통, les gens prennent leurs vacances entre mai et octobre. 그래서 사람들은 5월과 10월 사이에 그런 바캉스를 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알맞은 거 보기에서 골라볼까요? 매달 2.5일의 휴가를 얻는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A번 맞고요. B번, 3월에 휴가를 쓰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금지되어 있는지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C번, 사람들은 보통 5월과 10월 사이에 휴가를 갖는다. 맞아요. 맨 마지막 줄에 나왔죠? 그다음에 직장에서 첫 1년간은 유급휴가를 쓸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것은 A와 C이기 때문에 8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8번까지 봤고요. 이제 9번 보겠습니다. 9번도 역시 그 밑줄이 그어져 있고 이것의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언어를 기반으로 한 문화 문제인데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문장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하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볼게요. A가 Tu penses encore à lui? 너 그에 대해서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니? 걔를 여전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어요. B가 Oui, 응, je n'arrive pas à l'oublier. 나는 그를 잊을 수가 없어. Arriver à, 그럼 뭐뭐 할수 있다, 뭐뭐 도달하다라는 의미에서 뭐뭐를 할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Je comprends, 이해해. 하지만 왜? Toi, essayer de tourner la page라고 합니다. 너는 페이지를 넘기려고 시도를 해야만 해. 여기까지만 봐도 벌써 느낌이 오시죠? 페이지를 넘겨야 한다는 거. 그렇죠? 비가 주세 알고 있어. 매 하지만 tout me fait penser à lui. 모든 것이 걔를 생각나게 해. Une chanson, une vieille photo, même un message. 노래도 그렇고, 오래된 사진도 그렇고, 심지어 메시지도 모든 게 그를 생각나게 한다. 떠오르게 한다. 그러니까 A가 tu vas voir avec le temps, ça va passer et tu vas l'oublier. 자, 봐봐. 시간과 함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그것이 지나가게 될 거고, 너는 그를 잊을 수 있을 거야, 잊게 될 거야, 라고 나와죠. 그럼 뭘까요? 밑줄 치는 의미가? 실수를 반복하다? 충고를 무시하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다, 과거를 잊고 새 출발하다. 5번이 되겠죠. 그죠? 페이지를 넘기는 거예요. 아, 나의 그 새로운 페이지로 한번 다시 새 출발을 해보자. 뭐 이런 의미로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뚜구날라 빠지가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 모르셨다면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자, 이제 10번을 볼게요. 자,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보시면 이거는 1번부터 5번까지를 주어를 잘 보면 비인칭 주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인칭 주어로 되어 있는 이 구문을 잘 이해하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볼게요. Il faut bien manger. 잘 먹어야만 한다. 라고 나오는데, for는 follow와 동사죠. 그래서 follow와 동사가 이렇게 비인칭 구문을 왔을 때 뒤에 동사 원형 나올 수가 있죠. 제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얘는 올바르게 쓰이고 있어요. 그다음 2번은 Il est interdit de parler fort. Il est interdit de 동사 원형 그러면 de 이하는 것이 금지입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도 비인칭 구문이에요. 동사 원형 나오는 거. 크게 말하는 것 하시면 안 됩니다. 금지예요. 가능하죠. 3번, Il m'est important de faire du sport. 나에게 있어서 운동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요거 쓸수 있습니다. 이때 Il est important de가 비인칭 구문이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동사 원형을 하는 주체는 앞에 저렇게 목적어 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죠. 3번도 맞는 거고요. 4번, Il est possible de réussir à cet examen이라고 했는데, 이 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인칭 구문에서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행위의 주체자가 의미상의 주어로 들어갈 때는요, 이게 직접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 보호의 형태로 들어가야 되죠. 일레 포시블, 요게 잘못된 거죠. 요거를 간접 목적 보호의 형태로 바꿔주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의 구문을 봤을 때요, 저렇게 일레 포시블이라고 하는 거 조금 어색하다, 이런 문장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잘못됐기 때문에 좀 그런 느낌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리로 바꿔주셔야지 올바른 문장이에요.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죠? 그리고 5번, Il y a une belle vue depuis cette fenêtre. 자, 이 창문에서부터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전망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창문에서 보면. Il y a 비인칭 구문입니다. 역시.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10번에는 정답 4번이 됩니다. 이 행위의 주체자가 간접 목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우리 간접 목적어 부분에서 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번에는 4번입니다. 자, 이제 11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서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기를 보시면 세 개가 전부 다 반과거 형태로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 아, 이거 세 개가 다 시제를 물어보는 거는 아니구나라는 거를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 이거 의미 파악을 해서 답을 찾는구나라고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이제 볼게요. Je voulais acheter du pain. 나는 빵을 사고 싶었어. 하지만, mais quand je suis arrivé à la boulangerie, 내가 빵집에 도착했을 때, il y beaucoup de monde.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 일, 빈칸, 복구드 쇼즈. 또 많은 것들이 뭐뭐 했대요. 많은 사람이 있었고, 많은 것들이 있었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볼게요. 인느 빈칸, 플리스크, 깰크, 야또. 몇몇 개의 케이크만 있었다. 느 플리크. 그러면 더 이상 뭐뭐 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러거 준원의 브이 앙이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를 뭐뭐 했다, 하나를 샀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내가 빵집에 도착했을 때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겠죠. 이때는 사람들이 많다 해서 일리 아의 반가워 형태인 일리 아베를 쓰면 되겠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뭐뭐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빵집에 많아서 그 사람들이 다 빵을 사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많이 없었겠죠. 그러면 많은 것들이 남아있었을까요? 많은 것들이 부족했을까요? 많은 것들이 부족했겠죠. 멍게를 쓰면 되겠죠. 많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뭐예요? 몇 개의 케이틀만 남아있었겠죠. 그래서 깰끄 갸또에서 여기 앞에는 에스테를 쓰면 되겠죠. 몇 개의 케이크만 남아있어서 그래서 나는 하나를 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깰끄 갸또라고 해서 지금 여기 복수가 지금 서로서로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정형용사 편에서 이제 배웠던 거 기억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베 멍게 했을 때니까요. 아베 멍게 했을 때 AC B의 순서가 되겠네요. 그래서 A, C, B의 순서인 7번의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비인칭 구문이기는 하지만 동사의 의미 그리고 이제 문장의 동사를 적절하게 넣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잘 통하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보면서 비인칭 구문에서 쓸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 1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친 부분과 쓰임이 같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비인칭 주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비인칭 주어는 기본적으로 뭐 날씨를 나타낸다던가 아니면은 뭐뭇이 있다라는 일리야 구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일례 형용사 구문도 있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비인칭 동사로만 쓰는 뭐 내죄, 눈이 내리다 뭐 이런 것들도 아까 뭐 날씨에 속하긴 하지만 비인칭 동사로만 쓰이지 않는, 다시 말해서 인칭 동사로도 쓰이고 비인칭 동사로도 쓰이는 그런
비인칭 구문 1이 있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요, 얘가 문장 안에서 인칭 동사로 쓰이는지 아니면 비인칭

0: 어떤 동사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지 됩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arrive 동사라든가 venir 동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가 도착하다 또는 그가 온다라고 하는 인칭 동사로도 쓸수 있지만 그가 어떠한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 이럴 때도 쓸수 있고 또 문의어 동사는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다라고 할 때도 그럴 때도 비인칭 구문으로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동사를 잘 구분을 해내실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느냐를 또 물어보는 것이 지금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A는 Il fait combien aujourd'hui? 라고 물어봤죠. 오늘의 날씨가 몇 도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Il fait combien 굉장히 자주 나오죠. 날씨 기온을 물어볼 때는 이거는 비인칭 주어이기 때문에요. 비인칭 주어처럼 쓰인 걸 보기에서 고르란 얘기예요. 오늘 몇 도냐? 라고 했더니 영하 5도래요. 무엔 5 degrés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보기를 볼까요? Il fait déjà nuit 라고 되어 있죠. 벌써 밤이다 라고 했어요. 낮과 밤을 얘기할 때의 주어는 그것 이렇게 하지 않죠. 비인칭 주어로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은 비인칭 주어니까 맞겠죠? 그리고 B번을 보시면 Il est 7h du soir 라고 나옵니다. 저녁 7시래요. 자, 날씨와 기온 그리고 때, 시간을 나타내죠. 그리고 또한 시간. 다 비인칭이죠. 저녁 7시이다. 이것도 비인칭입니다. 맞아요. 그다음 C번을 보시면 Il me vient une idée géniale 이라고 했어요. 멋진 생각이 나한테 온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문의어는 그냥 오다라고 하는 뜻의 인칭 동사이기도 하고요. 어떠어떠한 아이디어나 생각이 나한테 온 거예요. 나한테 떠오르다라고 할 때는 무엇무엇이 떠오르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비인칭 주어죠. 자, 여기서 또 구분을 하는 방법은 오다라고 하는 동사일 때는 분위어 동사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무슨 어떤 일반적인 명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C 구문을 보면요. 일무 비행이라고 하면서 윈 이데 제니알이라고 하는 명사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가 오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없는 구문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분위어 동사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목적어 형태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뭐란 얘기예요? 아, 얘는 그냥 그가 오다가 아니라 어떠어떠한 일이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비인칭 주어구나라는 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멋진 생각이 나한테 온 거죠. 그렇죠? 이것이 약간 주어처럼 해석이 되는 비인칭 구문입니다. 그래서 C번도 맞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번에는 정답 5번이 됩니다. 자, 문의어 동사. 그냥 오다인지 아니면 비인칭 구문에서 쓰이는 오다인지를 잘 구분을 하셔서 문제를 풀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12개 문제 또 마지막까지 다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모르겠다 싶으신 거는 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해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계속되고 있는 포르투갈에서도 지난 7일에서 13일 238명의 초과 사망을 기록했다고.
1: 프랑스 남서부를 강타한 산불로 6,000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타버렸고 수십 채 주택이 파괴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8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능 3점 테스트 계속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시죠. 자, 볼게요.

자, 12번. 표는 광도 계급 가나다에 해당하는 별들 중 분광형이 G2, B1, F5, M1형인 별들의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나다는 각각 광도 계급 3, 5, 7중 하나이다. 하나가 3이고, 하나가 5고, 하나가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일단 요거 먼저 보시죠. 여기 분광형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분광형, 표면 온도가 높은 순서로 봤을 때. O, B, A, F, G, K, M. 했었죠? 오바, 팟, 코쿠마. 이거 했었죠? 그래서 보면, 아, 얘가 제일 온도가 높은 녀석. 그 다음에 보면, 아, 얘가 온도가 제일 낮은 녀석.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보니까, 다는요, 광도 계급이 다인 녀석은, 온도가 높은 별부터 온도가 낮은 별까지 쭉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온도가 높은 별이 절대 등급이 작고, 온도가 낮은 별이 절대 등급이 크다. 아, 이거 주결성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겠지. 지금 가 같은 경우는 B형, F형, 비교적 다른 GM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온도가 좀 높은 녀석들이 있는데, 절대 등급이 큰걸 봤을 때 광도는 좀 작네. 뜨거운데 밝지 않아. 어두워. 뜨거운데. 그럼 얘 백색외성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얘는 이제 거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자, 보자고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G2형이에요. G2형. G2형. 온도가 똑같은데, 표면 온도가 똑같은데, 얘가 광도가 더 커. 절대 등급이 작다는 얘기는 얘가 광도가 커. 맞죠? 그러면 둘을 비교해 봤을 때는 얘가 더 광도가 크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해 볼까? 둘을 비교해 보면 얘가 더 광도가 커. 표면도가 똑같은데 절대 등급이 얘가 더 작으니까. 아, 그럼 우리가 얘기했을 때 너는 7일 백색외성을 얘기하는 거구나. 너 백색외성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는 3. 아, 너는 거성이야. 그 다음에 너는 5. 너는 주계열성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셨죠? 똑같은 분광형에서 광도를 비교해서 상호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는 뭐 주결성의 특징, 백색외성의 특징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셨죠? 자, 가의 광도 계급은 3이야. 과의 광도 계급은 3이 아니라 7이야. 너 틀렸어. 분광형이 같을 때 광도는 나의 별이 다의 별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분광형이 같을 때 나와 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와를 비교해 보면 얘가 절대 등급이 작아요? 광도가 커요. 이걸 달리 얘기하자면 반지름이 커요. 아셨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나의 별이 다의 별보다 크다. 맞는 거고요. 기역은 플러스 4.8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역을 보면 지금 주계열성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4.8보다 크니를 물어봤죠. G2, 그 다음에 F5죠. F형, G형. F형이 더 표면 온도가 높은 거야. 주계열성에서 표면 온도가 높은 녀석이야? 그러면 얘는 광도도 커요. 반지름도 커요. 맞죠? 그러면 광도가 크다? 절대 등급은 더 작아야 되겠지, 상대적으로. 그러면 4.8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야 되겠네. 맞죠? 니은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번 봤고요. 이제 이어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주계열성의 특징과 관련된 문항이죠. 그림 가는 주계열성의 질량 광도 관계를 나는 주계열성의 질량 반지름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 등급이다. 자,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이다. 요거는요, 우리가 요 값을 알아두면 사실 좋습니다. 여기 첨자로, 아래 첨자로 이 개구리 눈, 이 개구리 눈처럼 표시하면 태양 기준이라는 거야.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 요런 의미. 자, 요런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주계열성은 광도가 클수록 질량과 반지름이 대체로 크다. 광도가 클수록 질량이 커요. 질량이 큰 주계열성일수록 광도와 반지름 모두 다 크다. 맞죠? 맞습니다. 이것만 푼게 아니죠? 표면 온도도 크죠? 질량이 클수록 광도도 커요? 반지름도 커요? 표면 온도도 커요. 됐죠? 자, 반지름이 큰 주계열성일수록 주계열 단계에 머무는 시간이 대체로 길다. 반지름이 큰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건 질량이 큰 주계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질량이 큰 주계열성일수록 진화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금방금방금방 진화를 해서 생을 마감한다. 그러면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다라고 봐야 되겠지. 넌 틀렸어. 자,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2 등급인 주계열성의 반지름은 태양 반지름의 3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2 등급이래. 태양은 절대 등급이 플러스 4.8인데, 마이너스 5.2 등급? 그러면

등급차가, 절대 등급차가 10등급차입니다. 10등급차라고 하면 광도로 따지면 몇 배? 하나, 둘, 셋, 넷, 만 배가 되겠지. 5등급에 100배니까. 10등급은 5등급, 5등급이잖아. 100배 곱하기 100배니까. 아셨죠? 그러면 따져가는 겁니다. 자, 볼게요. 절대등급이 마이너스 5.2등급인 녀석은 태양광도의 만배니까. 쭉 태양광도의 만배. 그러면 질량이 대략적으로 태양질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5에서 10 사이, 그 중에서 10과 조금 더 가까운 위치가 되겠네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자, 3에서 10 사이 중간 하면은 7 나누면 3.5니까 6.5. 아, 이쯤 되겠네. 이쯤 어딘가에 요 정도의 반지름을 갖겠네. 자료 해석이네요, 자료 해석. 그러면 이 녀석은 태양 반지름의 3배보다 크다. 이렇게 맞는 거 됐죠? 기억 티귿 자료 해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번 문항 봤고요. 그 다음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지금 별의 분리량을 이런 식으로 지금 표로 서술해가지고 서술한 자료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 HR도에다가 점을 찍어서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의 서술형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HR도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 자, 가라는 각각 초고성, 적색거성, 주결성, 백색외성 중 하나래. 아, 하나가 초고성이고 하나가 주결성이고 하나가 적색거성이고 하나가 백색 외성이래.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태양의 절대등급은 플러스 4.8. 아, 태양의 절대등급 다시 갑니다. 태양의 절대등급은 플러스 4.8. 됐죠?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초거성, 주기열성. 얘는 적색거성. 적색거성이라고 하는 건 표면온도가 태양보다 낮은 거예요. 거성이라고 하는 건 태양보다 큰 거야. 됐죠? 백색외성입니다. 백색외성의 미백색이라고 하는 건 태양보다 표면온도가 높은 겁니다. 외성이라고 할 때 이 외는요, 외성은 작은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백색외성은 태양보다 표면온도가 높지만 작은 별. 아셨죠? 이 의미를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가는요, 표면온도가 만 켈빈이래. 만 K이래. 표면온도가 만 K? 알았으면 좋겠죠. 얘 A0형 별이야. A0형 별이라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 흰색 계열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등급이 플러스 10등급이야. 태양보다 뜨거운데 절대등급이 태양보다 많이 크다? 광도가 많이 작다는 거야. 그렇죠? 태양보다 5등급보다도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태양보다 100배보다도 더 어두운 거야. 뜨거운데? 그럼 얘 누구야? 백색외성 이렇게 되는 거지. 백색외성. 됐죠? 자, 가와 표면온도가 같고 그러니까 너도 A0형이구나. 동강형으로 따지면. 반지름은 태양의 100배래. 얘는 꽤 크네요. 그죠? 다는요,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며 수소핵융합 반응이 중심부에서 일어난다. 누구야? 주기열성이야. 주기열성인데 K0형이래. 태양은 누군데? 태양은 G2지. G2. 그럼 너 태양보다 표면온도가 낮은 주기열성이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다와 분광형이 같대. 그럼 너도 K0구나. 거기에다가 광도는 태양의 100배이다. 태양보다 표면온도가 낮은데 광도가 태양보다 커. 그러면 반지름이 태양보다 크다는 얘기네. 그러면 너는 적색거성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너 초고성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참고로요. K0형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표면온도 5000K 정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A0면 만, K0면 5000. 요 정도 기억이 좀 좋아요. 자, 가는 백색외성 맞고요. 평균 밀도는 나가 다보다 작다. 나는 누구? 초고성. 다는 누구? 주기열성. 초고성. 자, HR도 그려볼까요? HR도 표면온도 이쪽으로 증가. 광도는 이쪽으로 증가. 주기열에서 이쪽에 초고성 있죠.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은 크죠? 밀도는 작죠. 그러니까 초고성은요, 주기열성보다 평균 밀도가 작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광도는 라가 다의 100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누구랑 누구? 라와 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라의 광도는 태양의 100배래. 너는 태양의 100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의 광도를 볼까? 다의 광도를 보면 얜 라고요. 얜 다입니다. 선생님이 라랑 다를 비슷하게 썼네요. 얜 다예요. 다는요, 태양보다 표면온도가 낮은 주기열성이야. 그러면 너는 광도가 태양보다는 작겠네. 이렇게. 그러면 대소를 비교하면 라, 그 다음에 태양, 그 다음에 다.

그러면 다는요, 라는 가의 100배보다도 크다. 맞네요. 경련디귿 모두 다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14번 봤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자, 별의 진화와 관련된 가는 주계열 단계가 시작된 직후부터 시간에 따른 별 A와 B의 표면 온도 변화를 주계열 단계가 시작된 직후부터 표면 온도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T1일 때 A와 B 중 하나의 내부에서 대류가 일어난 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밑줄, 대류가 일어난 영역. 그 다음에 A와 B의 질량은 각각 태양 질량의 1배, 그 다음에 4배, 또는 1배, 4배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겠습니다. 지금 T1일 때 A나 B나 모두 다 표면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T1일 때는 T1식이라고 하면 A나 B나 모두 다 주계열 형태. 주계열일 때예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대류 영역이 지금 표면에 가까이에 있어요, 지금 얘는. 그럼 우리가 여기 얘기할 수 있는 것. 아, 너는 질량이 작은 별이구나. 아셨죠? 지금 하나가 태양 질량과 똑같다라고 얘기했었고, 하나가 똑같다라고 했었고, 하나가 태양 질량의 4배라고 얘기했었죠? 4배라고 얘기했다면, 지금 얘는 태양 질량과 똑같은 녀석. 중심부에 핵이 있고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중심핵. 중심핵을 둘러싸고 있는 복사층이 이렇게 있고, 그 바깥에 대류층이 있는 녀석. 너는 누구? 자, 태양 질량의 1배랑 똑같은 거야. 태양 질량 1배. 아셨죠? 그렇다고 하면, 태양 질량이 1배, 복사층, 대류층으로 이루어진 녀석이 이 녀석이고, 이 녀석이 여기서 누구냐? 따져봐야 되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기열 직후에 A와 B의 표면 온도를 비교하면 A가 표면 온도가 높네요. 아, 너가 그러면 태양 질량의 4배구나. 그러면 너가 태양 질량이랑 똑같구나.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주기열 이후에 표면 온도가 확 떨어지네? 주기열 이후에 표면 온도가 확 떨어지네? 얘 뭐예요? 주기열에서 지금 적색 거성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주계열에서 적색 거성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주계열에서 적색 거성으로 빨리 가는 거고, 얘는 느리게 가는 거니까 질량이 작은 별이 더 느리게 진화를 하겠지. 맞죠? 그래서 얘가 태양과 질량이 같은 녀석. 이렇게 따져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태양과 질량이 같은 녀석? 요 녀석. 아, 너 지금 B의 내부 모습을 보여주는 거구나. 됐죠? 자, 주계열 단계일 때 단위 시간당 에너지 생성량은 단위 시간당 에너지 생성량을 얘기하고 있죠? 생성량. 주계열에서 에너지 생성한다? 수소핵융합 반응. 수소핵융합 반응은 중심부의 온도와 같이 가는 거지. 온도가 높을수록, 중심부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 생성량이 많은 거야. 근데 중심부의 온도는 주계열성의 질량이 클수록 높다고.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온도가 높고 에너지를 많이 생성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A가 B보다 많다. 맞는 거고요. 나는 A의 내부 구조가 아니라 B의 내부 구조고요. B에서 수소의 총 질량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A나 B나 시간이 지날수록 수소는 계속 소모되는 거지.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수소는 계속 소모된다고.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의 총 질량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소, 점차 감소. 그러면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시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더 감소. 아셨죠? 그러면 격,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5번 봤어요. 이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선생님이 용스픽을 붙여놨습니다. 이 자료가 굉장히 좀 신선했습니다. 자, 그림은 어느 별의 진화 과정에서 가나다 단계일 때 어느 별이에요? 광도와 표면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각각 주기열성, 적색거성, 백색애성 단계 중 하나이다. 하나가 주기열성이고요. 하나가 적색 거성이고요. 하나가 백색 외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자고요. 가는 광도가 굉장히 커. 가, 나, 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가 광도가 제일 커. 그런데 표면 온도는 굉장히 또 작아. 표면 온도가 이렇게 작은데 광도가 이렇게 크다? 이건 반지름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하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되지. 그러니까 너는 적색 거성이 되는 거야. 아셨죠? 또는 지금 표면 온도를 보면 여기가 지금 12,000K입니다. 그거보다도 많이 작잖아. 많이 작아요.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빨간색으로 보인다고 빨간색으로 보이니까 적색 거성.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볼게요. 단은 가와 나와 비교해 봤을 때 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광도가 굉장히 작아. 이렇게나 표면 온도가 높은데 광도가 작다고? 반지름이 굉장히 작단 얘기지. 반지름이 작은 별이란 얘기지. 너는 뭐야? 백색 외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

아셨죠? 그래서 적색거성, 백색애성, 크롬돈 주기혈성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문제 풀겠습니다. 평균 밀도는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주기혈성에서 써볼까요? 나에서 가로 갔다가 다로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일단 나에서 가로 간다는 얘기는 시간이 많이 지난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안에서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질량 결손이 있겠지. 그죠? 질량 결손이 있으니까 질량이 줄어드니까 평균 밀도가 작아진다. 이렇게 보는 친구도 있겠지만, 조금 더 들여다 보면, 나에서 가로 가면요, 별의 크기가 엄청 커져요. 별의 크기가 엄청 커진다고. 밀도라고 하는 건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가 엄청 커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서 가로 가면 평균 밀도가 많이 작아진다. 뭐, 또는요, HR도에서 주기혈성 있고, 이쪽에 적색거성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기혈보다 적색거성. 오른쪽 위로 놓일수록 밀도가 작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작다. 맞는 거고요. 자, 반지름은 나일 때가 다일 때보다 크다. 나는 주기혈성이고, 얘, 다는 백색혈성이야. 요 녀석이 진화를 하다가 진화 최종 단계에서 백색혈성이 됐다고. 요 녀석의 중심 핵이었던 부분이 나중에 백색혈성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작은 별. 맞죠? 이걸 다 계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알았죠? 반지름은 나일 때가 다일 때보다 크다. 맞습니다. 반지름은 요 녀석에서 요 녀석으로 될때 굉장히 커지는 거고, 여기서 요렇게 될때 굉장히 작아지는 겁니다. 아셨죠? 주기혈성일 때의 질량은 태양보다 크다. 자, 주기혈성일 때의 질량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온도를 가지고 본다. 지금 얘는 온도가 12,000 켈빈보다도 더 커요. 아셨죠? 자, 온도가 1만 켈빈인 녀석. 표면 온도가 1만 켈빈 녀석이 A0 형별이라고. 이거 기억하시면 좋다고 얘기했었죠. 얘가 태양 질량의 두 배보다도 더큰 녀석이에요. 그럼 얘는 그 녀석보다 더큰 녀석이니까 얘는 질량이 꽤큰 별이라고. 아셨죠? 물론 광도를 가지고 얘기도 좋고. 아셨죠? 자, 주기혈성일 때의 질량은 태양보다 크다. 맞는 거. 그러면 기역년 디귿 다 골라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16번 봤고요. 이제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역시나 별의 진화와 관련된 거죠. 자, 그림 가는 별 A와 B의 진화 과정에서 달라지는 광도 계급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난 직후.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난 직후인데 철이 만들어졌어요. 와우. 철이 만들어졌다. 질량이 굉장히 큰 별이 맨 마지막에 최종 진화 단계 직전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 너 초거성이구나. 초거성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너는 적어도 태양 질량의 8배를 넘어간 녀석이구나. 태양 질량의 8배를 넘어간 녀석이구나. 너는 적어도. 아셨죠? 요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문장. 기역과 리을 중 하나는 질량이 태양과 같다. 거기 밑줄. 지금 주계열, 주계열인데 둘 중에 하나는 태양과 질량이 같대. 그런데 얘는 초거성이 되는 녀석이야. 얘는 백색혜성이 되는 녀석이야. 그러면 네가 태양 질량과 같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 너는 적어도 태양 질량의 8배를 넘는 녀석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초거성 다음에 나중에 초진석별로 가야 될 테니까. 아셨죠? 자, 기역 리을 미음은 별 내부에서 PP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주기혈성은 중심부에서 PP 반응이 일어나면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겠죠. 물론 질량이 큰 별, 그 다음에 태양 정도의 질량이 되는 별이라고 하더라도 CN 수소 반응도 일어나겠지. 그런데 PP 반응이 더 낮은 온도에서부터 시작이 될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주기혈성은 PP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질량이 굉장히 큰 별은 CN 수소 반응이 이제 주된 반응이 되겠지. 태양 질량의 두 배를 넘어가면서부터, 또는 중심부 온도가 1800만 K를 넘어가면 CN 수소 반응이 주된 반응이 되겠지. 체크. 맞습니다. 그죠? 아, 그러면 기역과 리을은 그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죠? 기역과 리을 체크했고, 니은과 미음이죠. 니은과 미음은 거성이랑 초거성이잖아. 초거성에서는 수소핵융합 반응인 PP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어디서? 수소 껍질에서. 수소 껍질. 즉, 여기서는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나니까 수소 껍질 연소에 의해서 PP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는 중심부에서 PP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됐죠? 그러면 다 맞는 거고요. 자, 별 내부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의 평균 온도는 기역이 리을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역은 태양 질량과 같은 별, 주기혈성. 그러면 얘는 중심핵, 복사층, 대류층, 그 다음에 표면.
근데 얘는요, 지금 태양 질량이 8배보다도 더큰 녀석이야. 그러면 얘는 뭐가 있어요? 대류핵이 있어. 무조건 모든 별은 중심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다고. 근데 질량이 큰 별이의 중심부야. 온도가 굉장히 높겠지? 그쵸? 그 중심부에 대류핵이 있어요. 그러면 이 대류핵은 질량이 작은 별의 바깥에 있는 대류층보다 훨씬 더 온도가 높겠지. 그러니까, 대류가 일어난 영역의 평균 온도는 기역이 리얼보다 낮다. 이렇게 보겠지. 자, 기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핵이 있고요. 이 핵을 복사층이 둘러싸고 있고요. 그 복사층을 대류층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 다음에 표면. 그게 지금 기역이야. 근데 리얼은 어떻게 되죠? 대류핵이 있고요. 대류핵이 있고, 이 대류핵을 복사층이 둘러싸고 있다고. 그러니까 훨씬 더 가운데, 얘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가운데, 훨씬 더 뜨거운 곳에 대류 영역이 있다는 거지. 얘는. 아셨죠? 자, 나와 같은 구조는 리을에서 나타난다. 얘 지금 초고성이죠? 초고성이야? 얘는 주기월성인데? 틀렸구나. 초고성. 아셨죠? 그러면 누구? 기억만 맞는 거네요.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17번 봤고요. 이제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자, 그림은 어느 별이 가에서 나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밑줄, 기역과 니은은 각각 수소핵융합 반응과 헬륨핵융합 반응이 일어난 영역 중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 중 하나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대. 수소가 헬륨으로 바뀐대. 맞죠? 네 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그 다음에 하나는 헬륨이 탄소로 바뀐대. 세 개의 헬륨이 하나의 탄소로. 아셨죠? 자, 수소핵융합 반응의 기본 온도는 1000만도를 우리가 따지죠. 1000만도. 이렇게 써볼까요? 1000만도. 1000만도 이상이 될 때, 1000만도 이상이 될 때, 1000만 켈빈 이상이 될 때, 수소핵융합 반응. 그 다음에 헬륨핵융합 반응은 1억 켈빈 이상이 될 때, 헬륨핵융합 반응. 모든 별은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가 수소핵융합 반응, 하나가 헬륨핵융합 반응이라 했으니까 더 뜨거운 녀석이 누구야? 여기가 더 뜨겁지. 그러니까 여기서 헬륨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지. 기역. 그럼 여기는 니은. 즉, 수소껍질 연소. 맞죠? 그다음에 얘는 중심부에서 헬륨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그다음에 얘가 이걸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수축하는 녀석이 나중에 헬륨핵융합 반응을 해야 되니까 아, 주기열성 이후에 중심부에 헬륨이 쌓였고 이 헬륨이 수축하면서 온도가 높아지는 과정. 얘가 수축하면서 만들어낸 중력 수축 에너지가 중심부의 온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수소껍질을 가열해서 여기서 핵융합 반응을 유도. 맞죠?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여기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별의 외곽부를 팽창시키는데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즉, 이 단계는 주기열성 이후에 거성이 되는 과정. 됐죠? 자, 가에서 중심부 온도는 높아지고 표면 온도는 낮아진다. 중심부 온도는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계속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커집니다. 커지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소모를 하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맞는 얘기고, 나일 때 반지름은 주기열성일 때보다 크다. 거성이잖아. 주기열성이 지금 거성이 된 거예요. 그럼 반지름은 지금 뭐죠? 나일 때 반지름은 주기열성일 때보다 크다. 맞는 거고요. 자, 나의 기억에서는 여기네요, 여기. 기억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헬륨 함량비가 높아진다. 기억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헬륨이 탄소로 바뀌니까 헬륨 함량비가 낮아진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맞죠? 기역, 니은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18번 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19번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선생님이 용스픽을 붙여놓은 이유. 요 자료를 해석하는 문항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별의 내부 구조, 특히나 주기열성의 내부 구조에서 핵을 둘러싸고 있는 복사층, 대류층, 질량이 작은 별, 대류핵, 그 다음에 복사층, 질량이 큰 별. 요걸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느냐.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은 주기열성 가와 나의 중심에서 표면까지의 거리에 따른 수소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와 나의 질량은 각각 태양 질량의 1배와 5배, 1배와 5배. 그러니까 하나는 태양 질량만큼, 하나는 태양 질량의 5배래. 자, 여기서 이제 볼 것은 이런 겁니다. 수소의 질량비가 중심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든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야. 수소가 계속 소모되고 있다는 거지. 중심으로 갈수록 수소가 계속 소모되고 있다고. 똑같아. 이쪽에서 수소핵융합 반응, 이쪽에서 수소핵융합 반응. 그러니까 이쯤의 중심핵, 이쯤의 중심핵은 똑같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이게 차이입니다. 요걸 구분하셔야 돼. 요 영역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요 영역을. 분명히 수소핵융합 반응은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소핵융합 반응이 잘 일어나고 수소가 헬륨으로 빨리빨리 전환된다고. 맞죠? 이 별이든 중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뜨거워. 그럼 수소핵융합 반응은 더잘 일어나거든?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소의 질량비가 더더더 팍팍팍 줄어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 중심부에서 수소의 질량비가 균일하다는 거야. 또는 뭐 균질하다는 거야. 수소의 질량비가 균질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수소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헬륨의 질량비도 균질하다는 거야. 이렇게 균질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섞이고 있다는 거지. 굉장히 물질이 많아서 굉장히 지금 잘 섞이고 있다는 거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건 뭐야? 아, 대류핵을 얘기하는 거야. 대류핵. 아셨죠? 대류핵. 그러니까 지금 얘는 뜨거운 곳에서 반응이 많이 일어나서 뜨거운 곳일수록 수소가 빨리 소모되고 헬륨이 빨리 만들어지는 그런 일반적인 과정. 얘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뜨거워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헬륨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 와중에 많이 섞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균질한 영역이 있다는 거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류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 네가 태양 질량의 5배가 되는 녀석이구나. 네가 태양 질량 많은 녀석이구나. 그리고 문제 푸는 겁니다. 자, 질량은 가가 나보다 작다. 맞고요. 가의 중심핵에서는 CNO 순환 반응이 PP 반응보다 우세하게 일어난다. 태양 질량의 별이라고 하더라도 중심부에서 CNO 순환 반응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PP 반응이 주지. 얘가 주지. 그렇기 때문에 우세가 틀린 거야. 아셨죠? 나의 표면 부근에서 에너지 전달 방식은 대류가 복사보다 우세. 지금 얘는 대류핵을 가졌고 그 주변에 복사층. 그러니까 표면 부근은 복사 영역으로, 복사의 방식으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역시나 틀렸고. 맞죠? 기억만 맞는 거. 좋은 문제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9번 봤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표는 별의 중심핵 질량에 따른 최종 진화 단계를, 밑줄 중심핵 질량이에요. 전체 질량이 아니라 중심핵 질량.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중심핵 질량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최종 진화 단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림은 어느 행성상 성운을, 아, 너 행성상 성운을 얘기하는 거구나.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면 비교적 질량이 작은 별. 질량이 작은 별. 태양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자, 적색 거성이 돼서 중심부의 헬륨 핵융합 반응, 그 다음에 수소 껍질 연소, 그 다음에 외곽층. 그 중심핵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탄소 핵이 수축, 그 다음에 헬륨 껍질, 그 다음에 수소 껍질, 그 다음에 외부층. 막 커지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맥동의 과정을 거치고, 그러다가 별은 외곽부 물질을 잃어버려요. 외곽부 물질을 잃어버리고 중심부에는 탄소, 주로 탄소로 이루어진 백색 개성이 남는 그런 진화 단계에 놓이게 되지. 그런 진화 단계가 바로 여기 있는 행성상 성운. 그러니까 이 행성상 성운은 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우주 공간으로 살짝 이렇게 흘려버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 중심부에는 뭐가 남는 거예요? 백색 외성이 나중에 남게 되겠지. 주로 탄소로 이루어진 일부 산소. 아셨죠? 태양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A, B, C는 각각 백색 외성 중성자별 블랙홀 중 하나이다. 각각 하나라고 했는데, 자, 보자고요. 질량이 제일 커. 중심의 질량이 제일 커. 그럼 결국에 맨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야? 블랙홀이 되는 거지. 블랙홀이. 아셨죠? 셋 중에서 블랙홀 중성자별 백색 외성 중에서 질량이 제일 작은 녀석이 상대적으로 이제 백색 외성이 되는 거지. 백색 외성이 되는 거고, 그럼 너는 중성자별이 되겠지. 아셨죠?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 A와 B, 너는 모두 다, A와 B, 너는 모두 다 주계열 단계일 때 별의 전체 질량이라고 하면, 주계열 단계일 때 별의 전체 질량은 태양 질량의 8배보다 컸다는 거야. 모두 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최종 단계에서 질량이 진짜 큰 녀석은 블랙홀이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작은 건 중성자별이 되는 거고. 됐죠? 자, A는 블랙홀이다. 맞고요. 주계열 단계에서 머물렀던 시간은 B가 C보다 길다. B랑 C를 비교해보면 얘가 질량이 더 큰 별이었지. 질량이 더 큰 별은 진화 속도가 빠르다고. 그러면 주계열 단계에 머무는 시간이 짧다고. 아셨죠? B가 C보다 짧다. A, B, C 중 그림의 행성상 성운 내부에서 관측되는 별은, 여기서 관측될 수 있는 별은 이 셋 중에 누구? 백색 외성. 이렇게 가야 되겠죠. 맞는 거. 됐죠? 참고로 블랙홀은 관측이 안 돼요. 빛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관측이 안 돼. 중상자 별은 너무 작아. 너무 작아서, 광도가 너무 작아서, 가시적으로 봤을 때, 사진을 찰칵 찍었을 때, 이렇게 사진을 찰칵 찍었을 때, 가시적으로 봤을 때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중성자별은 너무 작아서 광도가 너무 작다 보니,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HRD의 표현이 안 된다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HRD. 아셨죠? 그런 부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기역, 티귿, 이렇게 더블 체크할 수 있어요. 자, 20번 봤죠? 자, 그 다음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자, 이렇게 딱 문장이 나왔습니다. 이 문장을 가지고 별의 물리량, 그 다음에 별의 진화 단계를 한번 판단해 봐라. 굉장히 좋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 별의, 바로 볼게요. 자, 이 별의 광도는 태양의 약 1, 2, 6, 빵빵빵. 그러면 12만 6천 배. 절대 등급은 약 마이너스 6.02 등급이며, 반지름은 태양의 약 700배. 그러면 광도로 따지면 광도는 태양 광도 1, 2, 6, 빵빵빵. 1, 2, 6, 0, 0, 0. 태양 광도 기준. 됐죠? 그 다음에 반지름으로 따지면, 반지름은 보면 태양의 700배라고 했으니까 700. 그 다음에 태양 기준. 이렇게. 나이는 1천만 년보다 적지만, 나이가 1천만 년보다 적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네요. 생각보다. 적지만, 곧 초신성으로 폭발할 거래. 그러면 나이가 요것밖에 안 되는데 초신성으로 폭발해? 그럼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초고성이라는 얘기잖아. 초고성. 그런데 나이가 요것밖에 안 돼? 그럼 진짜 질량이 엄청 큰 별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됐죠? 자, 파란색 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깔을 얘기하려면, 색깔을 판단하려면 표면 온도를 얘기해야 되겠지. 자, 태양에 대한 비율로 표현한다고 하면 광도는 반지름 제곱 곱하기 표면 온도의 4제곱. 자, 태양에 대한 비율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표면 온도의 4제곱은 넘기겠습니다. 반지름 제곱 700의 제곱 분의 광도 1, 2, 6, 0, 0,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를 표시하면 4, 9, 0, 0, 0, 0 분의 1, 2, 6, 0, 0, 0. 그럼 얘는요, 1보다 작죠. 그러면, 아, 태양에 대한 비율로 표현한다고 하면 너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인데?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인데 파란색이야? 아니지.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도 낮으면 빨간색이나 이쯤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지. 주황색이나 이쯤으로. 그죠? 자, 질량은 태양보다 크다. 맞고요. 초고성이야. 자, 현재 핵은 대부분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고성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맥시멈, 가장 무거운 녀석은 누구? 철까지만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나서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녀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틀린 거야. 아셨죠? 어떤 친구들은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얘 주기열성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초고성이 됐으니까 수소를 많이 소모해서,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다양한 질량들을 많이 소모해서 혹시 질량이 태양보다 지금 작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 친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얘가 질량이 아무리 작아져도 최종 질량, 중심핵의 최종 질량은 태양 질량의 1.4배보다는 큰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폭발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될수 있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니은만 맞는 거요. 이렇게 답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21번 봤고요. 이제 이어서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자, 선생님이 용스 픽을 붙여놓은 이유는 요 구조,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잘못 풀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져서, 이 의도가, 이 계산을 하는 게 의도인가? 이제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볼게요. 그림은 어느 별이 진화 과정에서 가와 나일 때 광도와 표면 온도 및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R 가와 R 나는 각각 가와 나일 때의 별의 반지름이며, 요거. 자, 각각 요 별의 반지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줄 R 가와 R 나중 하나는 다른 하나의 값보다 11배 크다. 하나는 다른 하나의 값보다 11배 크대요. 11배 요거. 자, 볼게요. 지금 보면 표면 온도 5770 켈빈, 광도는 1940입니다. 태양에 대한 비율로 배. 그죠? 표면 온도는 16900 켈빈인데 광도는 1130이야. 태양에 대한 비율. 그럼 여기서 볼 것은 둘을 비교해 보면 표면 온도는 얘가 더 높죠. 그런데 광도는 얘가 더 커. 표면 온도는 얘가 더 높은데 광도는 얘가 더 크다고? 자, 광도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의 제곱에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다. 표면 온도가 높은데 광도가 작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뭐예요? 반지름이 굉장히 작다는 얘기지. 또는 표면 온도가 낮은데
광도가 크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크다는 얘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네. R가가 R나의 11배가 되겠네, 이렇게. R가가 R나의 11배.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요것은 사실 11R나야, 이렇게. 아셨죠? 굉장히 큰 별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볼게요. R가는 R나보다 크다. 맞는 거고요. 가일 때 헬륨핵융합 반응은 기역이 니은보다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다시 갑니다. 헬륨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1억 켈빈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죠? 1억 켈빈 이상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온도를 딱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별은 중심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뜨겁다고. 중심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뜨겁고 뜨거운 상황에 맞춰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여기는 헬륨이 있어요. 온전한 헬륨이. 그러면 이것보다 더 뜨거운 상황이 되면 헬륨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맞죠? 그러면 기역과 니은 중에 누가 더 뜨거운 거야? 니은이. 얘보다 더 안쪽에 있는 이 녀석이 더 뜨거운 거고 여기서 1억 켈빈이 되면 헬륨핵융합 반응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지. 맞죠? 그러면 기역이 니은보다 활발하다가 아니라 니은이 덜 활발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아셨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뜨겁다고. 얘는 아직 1억 켈빈이 안 되는 거라고. 아셨죠? 그 다음에 별의 중심으로부터 수소껍질 연소가 일어나는 바깥쪽 경계까지의 거리는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멀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니?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지금 R가와 R나의 관계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야. 계산 문제야. 그렇죠? 근데 이걸 실제 계산을 해서 구해도 좋아요. 좋은데 우리는 실제 만약에 실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이거 계산하다 보면 헷갈려. 왜냐면 소수점 지금 넷째 자리까지 나왔단 말이야. 아래. 그죠? 그러니까 자, 조금 더 쉽게 가는 방법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연습하면 좋아요.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면 분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 자, 표현해 볼게요. 얘는 지금 만분의 56R 가야. 맞죠? 그죠? 얘는요, 갑니다. 얘는요, 100분의 12R 나야. 맞죠? 둘다 분모를 통일시켜줘 볼게요. 그럼 얘는요, 만분의 1200R 나야. 1200이야. 맞죠? 자, 이 가를 나로 바꿔줄 거야. 그러면 이 값은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렇게 합니다. 만분의 56 곱하기 11R 나가 된다는 거지. 아셨죠? 그러면 만분의 56 곱하기 11, 만분의 1200, 누가 더 크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더큰 거예요? 누가 더 커요? 지금 56에다가 얘가 60이라고 했을 때60 곱하기 20을 해야 1200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56? 11이니까 누가 더큰 거야? 얘, 이쪽이 더큰 거지. 이쪽이 더큰 거지. 맞죠? 그러면 중심핵으로부터 거리는 얘가 더 멀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아셨죠? 분수식으로 하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비교가 조금 더 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소수점으로 비교하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셨죠? 그러면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먼게 아니라 얘가 더 멀다고. 틀렸어. 됐죠?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2번 봤고요. 2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자, 23번도 어렵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포인트를 알면 얘도 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표는 어느 별이 진화하는 동안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 ABC가 진행되는 시간,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는 원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 영역의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수소 핵융합 반응, 탄소 핵융합 반응, 규소 핵융합 반응 중 하나. 하나가 수소 핵융합 반응이고요. 하나가 탄소 핵융합 반응이고요. 하나가 규소 핵융합 반응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별에서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진행되는 건 누구야? 제일 쉬운 거. 제일 가벼운 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러다가 나중에 탄소 핵융합 반응이 중심에서 일어날 수가 있죠. 온도 조건이 되면. 맞죠? 그러다가 나중에 초고성 같은 경우 온도 조건이 되면 규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죠. 맞죠? 그러면 ABC 중에서 핵융합 반응이 진행되는 시간 굉장히 길어. 굉장히 먼저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야. 그럼 얘가 누구야? 얘가 수소 핵융합 반응 이렇게 해야 되겠지. 굉장히 짧아. 맨 마지막에 진행이 됐다는 거야. 규소 핵융합 반응, 탄소 핵융합 반응. 됐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 영역의 온도를 보자고. 얘가 제일 쉬운 녀석이죠? 그러면 얘가 제일 낮은 온도에서부터 핵융합 반응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해 봤을 때 제일 낮은 온도. 얘는 제일 마지막에 아주 뜨거운 상태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제일 뜨거운 녀석. 그래서 수소핵융합 반응, 탄소핵융합 반응, 규소핵융합 반응을 따져볼 수도 있어요. 아셨죠? 모두 다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제 규소핵융합 반응까지 진행이 된다. 질량이 굉장히 큰 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셨죠? 자, A는 탄소핵융합 반응이다. A는 탄소핵융합 반응이 아니라 이제 규소핵융합 반응이 되는 거고. 이 별의 진화 과정에서 B는 C보다 먼저 일어난다. 얘가 제일 쉬운 거예요. 온도 조건도 쉽고요. 주기혈성이라고 하면 일단 중심부에서 천만 도가 되면서부터 수소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맞는 거. 자, 이 별의 진화 과정에서 A, B, C는 모두 중심부에서 일어날 수 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별은 중심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뜨거운 겁니다. 뜨거운 온도 조건에서 그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조금 더 무거운 원소, 조금 더 무거운 원소, 조금 더 무거운 원소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기혈성에서는 수소핵융합 반응이지만 그 이후에 거성이나 초고성이 되면 더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 더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 중심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아셨죠?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니은, 디귿 맞는 거 이렇게 답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별의 중심부 온도에 따른 수소핵융합 반응의 상대적인 에너지 생성률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별 B가, 자, 별 B라고 써 있어요. 별 B가 주계열 단계에 도달한 시점부터 나이에 따른 중심부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중심부 온도. 중심부 온도.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은 각각 CNO 순환 반응과 PP 반응 중 하나이며, 거기 밑줄 별 A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약 1.3배라고 되어 있죠. 보니까 지금 온도가 낮을 때부터 수소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가능하네. 아, 너 PP 반응이구나. 온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부터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진짜 높을 때 반응에 의한 생성률, 에너지 생성률이 굉장히 커요. 너 CNO 순환 반응. 이렇게 가는 거고. 지금 여기에 요 A, 이 A의 질량을 뭐라고 했냐면 태양 질량의 1.3배라고 얘기했어. 태양 질량의 1.3배. 아셨죠? 근데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지금 이 A는 CNO 순환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률과 PP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률이 같잖아. 같죠? 그럼 요 같은 녀석, 온도가 어느 정도 될까? 중심부 온도가 얼마나 될까? 이런 거 알아두면 좋은 거예요. 중심부 온도가 1800만 K. 아셨죠? 1800만 K 정도 되면 CNO 순환 반응이나 PP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률이 거의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거보다 얘보다 질량이 더 큰 별은 요거보다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CNO 순환 반응이 주. 얘보다 질량이 작은 별은 요거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PP 반응이 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보겠습니다. 자, 주기혈성일 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에서 별의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수소 함량비가 대체로 일정한 별은, 자, 이 기억은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별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중심에서부터 바깥으로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소 함량비가 대체로 일정한 별. 중심으로부터 바깥으로 나오는데 거리에 따른 수소 함량비가 대체로 일정한 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수소 함량비, 수소의 분포가 대체로 균질하다는 거야. 균질. 이걸 달리 얘기하자면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만들어진 헬륨의 질량비도 대체로 균질하다는 거야. 헬륨의 함량비도. 아셨죠? 그러면 뭐야, 이게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데 균질한 영역이 있어? 물질이 균질한 영역이 있어? 뭔가 막 섞이는 영역이 있어?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대류핵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대류핵. 대류핵. 즉 기억에서 얘기하는 지금 이 별은 대류핵을 가지고 있는 별이야? 태양 질량의 두 배를 넘는 별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이 별은 기억이 니은보다 우세하다. 태양 질량의 두 배를 넘는 별. 그러면 이쪽이겠죠? 이쪽에 있는 별은 니은이 우세하다는 거지. CNO 순환 반응이 우세. 그러면 아니야. 니은이 우세한 거야. 너 틀렸어.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틀렸어. 자, 니은. B가 주기혈 단계에 도달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기억과 니은에 의한 에너지 생성률은 모두 증가한다. 자, 주기혈 단계에 도달한 시점부터 B죠. 지금 중심부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어요.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 주기혈 단계 이후부터 계속 올라갔습니다. 현재까지. 맞죠?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에너지를 많이 생성한다. 수소핵융합 반응은 중심부의 온도에서 결정이 난다고. 아셨죠? 그러면 기역과 니은에 의한 에너지 생성률은 모두 증가한다. 맞는 거예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디귿. 자, PP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률.
분해 시에너 순환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률은 비

0: A 나이가 20억 년일 때가 80억 년일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20억 년일 때와 80억 년일 때 보겠습니다. 20억 년일 때는 요 즈음입니다. 요 즈음 맞죠? 10억 년, 20억 년. 그 다음에 80억 년일 때는 요 즈음이 돼요. 그럼 우리가 볼 것은 80억 년일 때는 온도가, 중심부 온도가 이만큼인데, 지금 20억 년일 때는 중심부 온도가 요만큼이야. 맞죠? 그럼 볼때 중심부 온도가 80억 년일 때는 거의 지금 2천만 도에 가까운 상태. 그러면 얘는 CNO 순환 반응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 상대적으로 PP 반응이 좀 적겠지. 그런데 20억 년일 때는 지금 1500만, 1500만 K도 안 돼. 1500만 K도 안 돼. 그럼 PP 반응이 주. CNO 순환 반응이 주. PP 반응이 주. CNO 순환 반응이 부. 맞죠? 그러면 PP 반응 분의 CNO 순환 반응이나 에너지 생성률은 20억 년일 때가 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억 년일 때가 더 작아야 되겠지. 그러면 너 틀렸구나. 이거 틀렸구나. 됐죠? 니은만 맞는 거. 요렇게. 자, 3점 테스트까지 다 풀이해봤고요. 여러분의 실력을 테스트,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업 퀴즈 선생님 몇개 준비해봤습니다.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분광형 자료. 요거 가지고 선생님이 여기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거. 요거 지금 A형과 G형 가지고 왔는데 F0형도 비교할 수 있겠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온소선이 잘 보이니?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러한 물질의 흡선이 잘 보인다고 하는 것이 그 물질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주기화학성에서 요 균질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그거 가지고 우린 질량을 비교할 수가 있는 거고, 질량을 비교한다고 하면 나머지 것들 얘기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대류 영역의 밀도. 그 다음에 핵융합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을 물어볼 수가 있는 거고, 질량이 큰 별과 질량이 작은 별이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분광형에서의 특징까지 물어볼 수가 있는 거고, 이 별은 어디까지 진화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걸 물어볼 수가 있는 거고, 아셨죠? 하나만 더. 자, 이것도 굉장히 자료가 신선해서 가져왔습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밀도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니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중심액의 크기도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겠니, 비교해 볼 수가 있겠니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별의 진화 단계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본래의 물음에서도 약간 계산 유형이 있었는데, 표면에서부터 껍질, 수소 껍질 연소 영역까지의 깊이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니라고 하는 것까지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모든 문제 레벨업 퀴즈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외계 행성계 탐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질과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자, 우리 오늘은 교재 19강을 하는 날인데요. 예고했다시피 오늘은 내용적인 부분 하고요. 그리고 뒤에 수능 실전 문제도 모두 다 풀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습을 한번 쫙 해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이 뭔지 한번 학습 목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부정어로 구성된 접속어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깨달아 동사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고알의 다양한 쓰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사실상 오늘 19강에서 배우는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앞서 전부 다 봤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봤었던 내용들을 한 번에 정리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학습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어는 맞으니까 뚜가 되겠네요. 그래서 너 공부할 거야? 모를려? 스페인어. 그래서 este mes 하면은 이번 달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너 이번 달에 공부할 거야? 스페인어 공부할 거야? 라고 묻는 거죠. 예, 그래서 이르아 동사원 연구문 적용해 봤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uándo va a cantar? 해서 이르아 동사원형 여기에 있고요. 그럼 뭐예요? 당신 언제 노래할 겁니까?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미래의 표현, 이르아 동사원형 구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꾀르르 동사 뒤에 동사원형이 올 때, 이것도 역시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어떤 뜻이 되나요? 뭐뭐 하기를 원하다란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역시 미래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요 구문이 적용된 문장을 먼저 한번 보시면 Quiero viajar por todo el mundo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Quiero viajar, 그러니까 나는 여행하고 싶다. 나는 여행하길 원한다 라는 뜻이고요. Viajar por 하면 어디 어디를 여행하다 라는 뜻이니까 todo el mundo, 전 세계가 되죠. 그래서 나는 전 세계를 여행하기를 원한다. 여행하고 싶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역시 미래 표현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문 보겠습니다. pensar 동사 원형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었어요? 뭐뭐를 생각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pensar가 생각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pienso visitar a mis abuelos라고 했어요. 그럼 pienso visitar 하면은 나는 뭐뭐 할 생각이다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뭐예요? 방문할 생각이다라는 뜻이 되죠. 누구를? 나의 조부모님을 방문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역시 미래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르아 동사원형, 꾀르르 동사원형, 뺀사르 동사원형 모두가 미래를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현재 시제도 역시 미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시면 Nos vemos esta tarde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우리 오늘 오후에 만나자. 미래 표현이죠? 네, 현재 시제로 그냥 표현을 했습니다. Verse, 만나다란 뜻이죠.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Que cenamos hoy? 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오늘 우리 저녁 뭐 먹을까? 역시 미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딱히 뭐 암기하실 필요 없는 거죠? 우리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정어로 구성된 접속 어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접속 어구도요. 아마 틈틈이 여러분들이 봤었을 겁니다. 대화문 속에서도 많이 봤었을 거고요. 근데 한번 정리를 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니입니다. 니. 그래서 니는 이 노와 같다라고 해서 한국말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뭐뭐조차도 부정문에서 뭐뭐조차도라는 뜻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 너 깐또 니 말로 비엔 이라고 했죠. 너 깐또 니 말로 비엔 해서 이거 뜻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노래를 잘하지도 그리고 춤을 잘 추지도 않는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한 문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 홀리아 니 마르다 사벨 라 베르다 이라고 했어요. 자, 니라는 부정어가 지금 동사 앞에 위치를 하면서 노 없이 전체 부정문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있고요. 그래서 뭐예요? 훌리아도 마르다도 베르다 진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진실을 알지 못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는 부정문에서 뭐뭐조차도란 뜻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이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는 동사 앞에 부정어가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노 없이 전체 부정문이 된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No tampoco. 자, 이 구문은 무슨 뜻이 될까요? 네, 뭐뭐도 아니다.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땀뽀꼬는 부정문에서의 또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No sabemos nadar tampoco 라고 했어요. 그럼 뭘까요? nadar 무슨 뜻이에요? 이건 수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영을 할지도 모른다가 되겠죠? 우리는 모른다. 수영을 하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수영하는 방법을 모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수영하는 법도 모른다가 되고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Tampoco quiero ir al cine.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두 번째 문장도 부정어 tampoco가 동사 앞에 위치하면서 no 없이 전체 지금 부정문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cine는 영화관이죠? 그러면 나는 영화관도 가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요거 우리 봤었던 표현들이라서 어렵지 않게 정리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No A, sino B 혹은 뭐 sino que B가 돼서 이거는 뜻이 A가 아니라 B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영어의 not A but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장을 보시면 Mi hijo no es bajo sino alto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뭘까요? 나의 아들은 작지 않고, 마호는 키가 작은 이란 뜻이죠. 키가 작지 않고 어떻다? 크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역시 no, sino 보이고 계시고요. 자, No quiere comer pescado sino carne 하면 뭐예요? 베스카도는 생선이죠. 그래서 그는 생선을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고기, 까르네, 고기란 뜻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아니라 B다. No A, sino B 혹은 sino que B가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No solo A, sino también B 혹은 뭐 sino que también B가 되는 건데 이거는 뭐예요? 맞아요. A뿐만 아니라 B도란 뜻입니다. 이 구문도 아마 우리가 대어문이나 예문을 통해서 접해봤을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Yo no solo corro, sino también nado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No solo, sino también. 그럼 뭐예요? 나는 달릴 뿐만 아니라 수영한다, 수영도 한다. 란 뜻이 되겠습니다. 나도는 나다르 동사의 1인칭 단수 변화형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No solo llueve mucho, sino que también hace mucho calor 라고 했어요. 역시 No solo, sino que también.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예요? 비가 많이 올 뿐만 아니라 무척 덥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 구문도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섯 번째. Nada más 동사 원형 구문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예전에 기출도 한번 됐었던 구문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Nada más dejar de llover 라고 하죠. Nada más 동사 원형입니다. 일단 여기서 뭐뭐 하자마자가 하나 걸리고, 자, 또 하나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뭐죠? Dejar de 동사 원형이 있습니다. Dejar de 동사 원형, 우리 dejar 동사 했을 때 배웠었는데, 이거 무슨 뜻이죠? 요거는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llover 비오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비가 그치자마자로 해석이 되겠죠? 비가 그치자마자 뭐래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나왔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떴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Nada más volver a casa. 역시 nada más 동사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자마자가 되겠죠? 그리고 se lava las manos. Se lava las manos니까 뭐예요? 손을 씻는다. 됩니다. 물론 주어는 여기서 이 상황에서 뭐 그가

될 수도 있고 그녀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던 집에 돌아오자마자 손을 씻는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이는 부정어로 구성된 접속어구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으 동사의 쓰임을 여러 개 한번 볼 텐데요. 이 중에서 한네개 정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봤었던 거고요. 추가적으로 한두 개 정도만 뜻을 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문장 하나하나씩 보면서 뜻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Me queda bien esta corbata 라고 해서, corbata는 무슨 뜻이에요? 넥타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깨다는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요? 그렇죠. 예상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어울리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넥타이가 나에게 잘 어울리니 혹은 뭐잘 어울립니까?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깨달음 동사는 어울리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No nos queda ni un solo euro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깨다는 뭘로 쓰였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이거는 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no가 붙었죠? 그러니까 이제 남지 않았다. 우리에겐 남지 않았다. 뭐가요? Ni un solo euro. 1유로도 남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A qué hora quedamos mañana? 자, 여기서 깨달아 동사.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우리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만나기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 내일 몇 시에 만날까? 라는 뜻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뜻. 자,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Donde queda el hospital? 자, 일단은 유추는 가능할 것 같아요. Donde가 나왔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깨다. 깨달아 동사는 위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병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뜻이 돼요. Donde está el hospital? 과 같은 뜻이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Quiero quedarme en casa el domingo. 자, 이번에는 이제 quedarse입니다. 이 quedarse도 우리가 다루었었어요. quedarse는 무슨 뜻을 갖고 있다라고 했죠? 맞습니다. 머무르다라는 뜻입니다. 머무르다. 그래서 나는 집에 머물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언제? 일요일에. 그래서 나는 일요일에 집에서 있고 싶어.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보도록 할게요. La niña queda cansada después de jugar al béisbol.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después de는 뭐뭐한 후에 라는 뜻이 되죠. 그 아이가, 야구를 한 후에 어떤 상태이다. 라는 뜻입니다. 야구한 후에 어떤 상태예요? cansada니까 피곤한 상태겠죠. 뭐뭐한 상태이다. 그래서 상태 표현이 가능합니다. 깨달음 동사로. 예, 요건 이제 모르셨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볼게요. Quedamos en vernos a las 5 de la tarde 라고 했어요. 자, 요것도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합의하다란 뜻이에요. Quedar en 하면은 합의하다. 그래서 우리는 오후 5시에 만나기로 했다가 됩니다. 만나기로 합의했다. 자, 그래서 깨달아 동사의 7가지의 뜻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쓰이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더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구알이에요. 이구알은 기출도 몇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내려면 어렵게 낼수 있는 그런 어휘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도 조금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Todos los edificios del pueblo son iguales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죠. 뭐예요? 마을의 모든 건물들은 이란 뜻이 되겠죠. 자, 여기서 iguales는 품사가 뭘까요? 맞아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똑같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을의 모든 건물이 똑같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

이구알은 형용사적으로 똑같은 이란 의미를 갖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Juana y Julia cantan igual 이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이구알의 품사는 뭘까요? 그렇죠. 똑같이 라는 뜻을 갖는 부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Juana와 Julia는 똑같이 노래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이구알 아 명사 구문입니다. 이건 이제 뭐뭐와 똑같은 이란 뜻을 가져요. 그래서 mi hijo es igual a mi 라고 하면 무슨 뜻? 나의 아들은 나와 똑같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걸 이제 수식으로도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inco más cinco es igual a diez 라고 했어요. 예전에 제가 사칙 연산 한번 정리해 드렸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5 더하기 5는 10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Las dos casas son igual de pequeñas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요. igual de 뒤에 형용사 혹은 부사가 와서 똑같이 뭐뭐한 이란 뜻을 갖습니다. 뭐예요? 그러면 두 집은 똑같이 작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igual mañana nieve, 니에바 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구알은 아마도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내일 눈이 올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구알에 아마도 라는 뜻이 있구나. 이걸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어떤 뜻이 있냐면 이구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적용된 문장을 하나 보시면 아운께 아이에르 이오비오 이구알 살리모스 데 빠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아운께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비록 뭐뭐지만 이란 뜻이죠. 그래서 아이에르 어제예요. 어제 비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책을 나갔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구알의 다양한 쓰임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쉬었으니까 문화 부분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라틴 아메리카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엔 스페인 역사를 봤었거든요. 오늘은 라틴 아메리카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라틴 아메리카 역사를 얘기할 때는 일단 1492년을 기준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492년이 어떤 해죠? 맞아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해가 1492년입니다. 그러니까 1492년 이전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라틴 아메리카에는 아주 찬란한 고대 문명들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의 3대 고대 문명 하면은 뭘 말하나요? 아스텍 문명, 마야 문명, 그리고 잉카 문명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문명들이 아주 찬란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492년이 되었죠. 1492년에는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의 후원을 받아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이라고 하는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식민 지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워낙 여기가 방대하잖아요. 지역이 너무 방대하죠. 왜냐면 브라질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을 지배를 했다라고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페인에서 여기를 통치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4개의 부왕령을 설치를 해서 통치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고로한 역사들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초로 갑니다. 19세기 초에 이제 나폴레옹의 침공으로 인해서 스페인의 어떤 식민지배가 좀 약화되는 시점을 틈타서 여기저기서 독립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립전쟁 하면은 우리 미겔 이달고 신부, 그 다음에 호세 데 산 마르틴, 시몬 볼리바르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이제 독립을 해 나갔고요. 자, 이제 여기

마지막 사진으로 왔는데요. 쿠바도 1902년에 독립을 합니다. 그렇지만 억압 그리고 착취, 독재가 계속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피델 카스트로, 뭐 라울 카스트로, 그리고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체게바라. 자,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쿠바 혁명을 일으키고요. 혁명은 성공적으로 끝나서 1961년에 사회주의 국가를 선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아주 너무 이제 라틴 아메리카는 워낙 나라도 많고 지역도 광범위해서 이렇게밖에 제가 설명을 지금 못 드리는데 궁금하시면 스스로 좀 찾아보셔도 아주 재밌는 역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할게 많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다시 교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디알로그 한번 봐야죠. 네. 오늘의 디알로그, 사라와 레오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자, 사라가 먼저 말을 합니다. Leo, Pablo y yo hemos quedado para ver la última película de Javier Bardem이라고 하죠. 그럼 뭐예요? Leo야, Pablo와 나는 만나기로 했어. 자, 뭐 하기 위해서 만나기로 했냐면, para ver la última película니까, 최근 영화를 보러, 누구의 최근 영화냐면, Javier Bardem의 최근 영화를 보러 만나기로 했어. 자, 하비에르 바르뎀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영화 배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es mañana a las 9 en el cine real이라고 하죠. 내일이고 레알 영화관에서 9시에 만나기로 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Quieres ir con nosotros? 우리랑 같이 갈래? 라고 이제 사라가 물어봤더니 레오가 뭐라고 하냐면, me gustaría, 가고 싶은데, 그러고 싶은데, pero, a las 9, no puedo. 9시에는 안 돼. 자, 왜냐하면, es que 하면서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Nado en la piscina todos los domingos y termino a las 9. 자, 일요일마다죠? Todos los domingos니까, 일요일마다 나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몇 시에 끝나요? 9시에 끝나. 그래서 이제 9시에 만나기로 했다니까 그 시간에는 갈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는 이제 사라가 아쉬워하죠. 바이야. 이런 뭐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Entonces, hablas tú con Pablo para cambiar la hora. 라고 하죠. 너 파블로랑 얘기해 보는 거 어때? Cambiar, 바꾸다란 뜻이죠. 시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좀 파블로랑 얘기해 보는 건 어때? 얘기할래? 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랬더니 레오가 de acuerdo, 동의하는 거죠. 알겠다고 하면서 a mí me viene bien a las 10 라고 하죠. 여기서 venir 동사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괜찮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10시가 괜찮은데 이 아띠 너는? 하고 이제 레오가 물어봤더니 사라가 me da igual이라고 하죠. me da igual 무슨 뜻이에요? 19강의 제목이기도 한데, 난 상관없어.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표현 뭐 있어요? Me da lo mismo. 바꿔 쓸수 있죠. 난 상관없어. 내일은 todo el día. 하루 종일이란 뜻이죠. 하루 종일 한가하거든. Bien, voy a hablar con él y luego te llamo. 그래, 알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얘기해보고 너한테 전화할게. 알겠어. 라고 했고, 이제 시간 흘렀습니다. 사라가, bueno. ¿Cómo han quedado? 자, 어떻게 만나기로 했어? 그리고 이제 사라가 다시 물어보죠. 그랬더니 레오가 뭐라 그래요? En el cine real, a las 10. 레알 영화관에서 10시에 오기로 했어. Te viene bien? 너 괜찮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sí, ningún problema 라고 하죠. 아무 문제 없어.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Además, 게다가란 뜻이죠. 자, 게다가 뭐예요? En el horario de las 11 de la mañana vuelven a presentar la película de Bardem이라고 해서 volver a 동사원형 기억하시죠? 다시 뭐뭐 하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11시 시간대에 다시 상영한대. Bardem 영화가 다시 상영해라고 말을 합니다. 어휴 잘 됐네. 그럼 10시에 보자라고 해서 두 사람의 대화가 마무리가 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었던 내용들, 미래 표현, 그리고 또뭐 깨달음 동사, 이괄, 이런 것들 다 적용을 해가지고 본 디알로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요. 여러 가지 표현들, 어휘들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자, 일단은 요것도 전화번호와 전자, 우편 묻고 답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미 많이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래서 뭐 번호나 뭐 주소 이런 것들을 물을 때 의문사 뭘 쓴다라고 했어요? 과를 쓴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 했을 때 전화번호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뭐 이메일 주소가 어떻게 돼? 라고 했을 때 이메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건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메일 양식도 저희가 이것도 뭐 간단하죠. 이메일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뭐 게리도 맞대요. 자, 남자라면 게리도라고 하시면 될것 같고, 여자면 게리다 소피아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테오에게, 소피아에게. 그래서 내용을 쓰시는 거죠. 내용 살펴보면 뭐 어떻게 지내? 나는 잘 지내. 칠레에 있은 지 벌써 일주일 됐어. 자, 지금은 비냐델 마르에 있어. 뭐 하면서 바다에서 해수욕하면서. 자, 이런 내용을 쓰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un abrazo. 아브라소는 포옹이란 뜻이죠. 메소는 입맞춤이란 뜻입니다. 자, 이런 거를 하시고 끝에다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이메일 양식이니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해하기 쉬운 속담과 격언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랑 뭐, 이렇게 뭐 제가 문법적으로 설명할 부분은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눈에다가 익히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시간 되실 때마다 익히시고요. 자, 뜻만 빠르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네, 그쵸. 시장이 반찬이란 뜻이죠. 배고픔에 딱딱한 빵은 없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먼 길은 짧은 걸음으로. 그래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뜻이고, 요건 뭐예요? 온 것처럼 간다. 해서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라는 뜻이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요거 보시면 요거는 거짓말이 하나의 거짓말이 100개의 거짓말을 낳는다. 그래가지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란 뜻.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보면은 욕망은 추한 것도 아름답게 만든다란 뜻이고, 결코 늦게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란 뜻이죠. 예, 계속 따라오고 계시죠? 교재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티끌 모아 태산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모든 날이 같지 않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다란 뜻이 되는 거고, 결코 늦는 것이라는 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두를 흡족하게 하는 비는 내리지 않는다. 그다음에 요 표현은 천리길은 한 걸음부터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입이 화근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취향은 제각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교재에 있는 속담과 격언은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저희가 매년 수능 스패너에 속담 격언과 관련된 문항이 한 문항씩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항을 푸실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 되실 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나 인터넷 관련된 용어가 쭉 나와 있어요. 표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꽃표가 되어 있는 것들은 기본 어휘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꽃표되어 있는 거는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문제로 나온다고 밑에 달려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꽃표 아닌 것들은 이제 기본 어휘표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니까요. 이런 것들은 시간 되실 때 역시 암기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용어들을 적용해서 한번 문장 두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 될까요? Donde está mi ratón? 자, 라톤을 이제 활용을 했네요. 라톤은 마우스란 뜻입니다. 그래서 무선 마우스, 내 무선 마우스 어디에 있어? 라고 지금 장문이 되어 있고,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여기서는 cursor와 pantalla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화면에서 커서가 보이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의 대표적인 어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표로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꼬체를 스페인에서는 꼬체라고 하는데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까로라고 한다. 뜻은 자동차다. 뭐 이런 것들 어휘 차이. 이것도 이제 눈에 익혀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적용해가지고 문장 세 개가 나와 있는데, 맨 아까 하면 이거는 아까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여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이면은 맨 아끼 여기로 와라고 했을 텐데 라틴 쪽으로 가면 맨 아까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보시면
빠빠는 스페인의 빠따따입니다. 감자죠. 그래서 감자의 기원은 안데스 산맥이다라는 뜻. 자, 그 다음에 셀룰라르입니다. 셀룰라르는 모빌을 얘기하는 거지요. 휴대전화. 그래서 휴대전화가 이제 작동이 되지 않는다. 해서 지금 세 개의 문장은 모두 라틴 아메리카 어휘를 적용해서 만든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아, 이 어휘들을 스페인에서는 이 어휘들로 쓰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바꿔서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적인 부분은 모두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뒤에 있는 수능 실전 문제를 한 문항씩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Como me quedan estos zapatos?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quedar 동사는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요? 그렇죠. 여기서는 어울리다 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신발들 나에게 어때? 하고 묻는 거죠. 어떻게 어울려? 라고 했더니 때뭐 muy bien 라고 했죠. 아주 잘 어울려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뒤에 하나 더 붙였잖아요. Pareces una modelo. 모델 같아. 라고 말하니까 아주 잘 어울리는 상태죠. 그러면 어울리다 라는 뜻을 가진 깨달아 동사 말고 다른 동사를 저기 빈칸에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몇 번이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Sientan이 들어가면 되죠. 자, 우리 이거 배웠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A가 먼저 뭐라고 하냐면 Le envío estos churros con chocolate a su domicilio. 자, domicilio는 뭐냐면 자택이란 뜻이죠. 그래서 자택으로 churros con chocolate를 이 churros con chocolate를 보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니 Sí, por favor 라고 하죠. 네, 부탁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A가 뭘 물어봤더니 지금 여기 보니까 뭐예요? 산타 이사벨 거리 52번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A는 주소를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주소 묻는 표현을 보기에서 고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와 뭐가 주소를 묻는 표현일까요? 그쵸? B는 아주 전형적인 주소 묻는 표현이죠.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C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주소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B, C는 모두 됩니다. 자, A는 돼요, 안 돼요? A는 안 됩니다. 자, A는 뭐예요? 주소가 무엇입니까? 어떤 주소의 개념, 뜻, 이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는 들어갈 수 없고, B, C로 이루어진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3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뭘 묻냐면, 너 마추픽추 혹은 우유니 소금 사막이죠? 살라르데 우유니는 우유니 소금 사막 가봤어?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우리 코노세르 동사 경험을 통해 알때 쓰는 알다란 뜻의 동사입니다. 잠시 후에 잠깐 살펴보고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말하죠. 아니 마추픽추도 그리고 우유니 소금 사막도 몰라 안 가봤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지만 알군 디야 하면 언젠가 라는 뜻입니다. 언젠가 그곳들을 방문하고 싶어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말렐라 빼나라고 했습니다. 말렐라 빼나 하면은 뭐뭐 할 가치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일단 빈칸에는 그렇죠. 마추픽추도 그리고 우유니 소금 사막도 가보지 못했다. 그래서 니 뭐뭐조차도 부정문에서 이 노의 뜻을 가진 니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우리 지금 스페인어에서 알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 두 개가 있죠. conocer 동사와 saber 동사가 있습니다. 둘다 알다죠. 자, 동사 변화형은 둘다 1인칭 단수만 불규칙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conocer 동사 같은 경우에는 conosco 라고 변화를 하죠. 나머진 규칙, conoces, conoce, conocemos, conoceis, conocen 하고 변하고요. 사베르 동사도 마찬가지로 1인칭 단수가 se 하고 불규칙 변화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사베, 사베, 사베모, 사베, 사벤 하고 변.

하죠. 자, 어찌됐든 둘 다 알다라는 뜻인데, conocer 동사는 경험을 기반으로 알 때 씁니다. 어떤 지역이나 사람을 알 때 그래서 쓰게 되죠. saber 동사는요, 뭘 기반으로 아는 겁니까? 자, 이건 이제 지식 기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실이나 방법, 이런 것들을 알 때 사베르 동사를 쓰게 되죠. 그래서 요 기본적인 것,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4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선택지를 보시면 이게 속담 격언과 관련된 문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aficion 하면 취미란 뜻이죠. 너 취미가 뭐야? 라고 A가 물었더니, 난 달리는 걸 무척 좋아해. 엔세리오. 정말. 나도 달리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데 나는 매우 빨리, muy rápido니까, 매우 빨리 지쳐. 단지 10분만 뛰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B가, 아, está bien. 아, 괜찮아. 그러면서, 나도 처음, primero, 처음에는 10분을 뛰었다라는 거예요. 10분 뛰는 걸로 시작을 했어. Luego 30. 그 다음에는 30분. Después, 그리고 나서는 40. 40분. 시간을 늘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hora, 지금은 걸어 una hora. 한 시간을 달려. Tres veces a la semana. 일주일에 세 번을 한 시간을 달려. 너도 알잖니? 그러면서 이제 속담, 격언을 넣어주는 거고요. 그랬더니 A가 그래, 너의 consejo는 충고란 뜻입니다. 너의 충고를 따라야겠다. 너의 조언을 따라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맞는 거 뭘까요? 1번 같은 경우는 입이 화근 이란 뜻이죠. 아니고요. 2번은 욕망은 추한 것도 아름답게 만든다. 역시 아니고요. 3번은 작은 많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게 된다. 그래서 이 상황에 맞는 것 같고요. 4번은 취향은 제각각이다. 아니고요. 5번은 시장이 반찬이다. 배고프면 다 맛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몇 번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5번 문항입니다. 그래서 언급된 물건이 아닌 것은 무엇을 찾으시나요, 아가씨? 그랬더니 저는 신형 태블릿이 필요한데요. 단지 신형 태블릿이 필요한데 제 남동생은 하면서 원하는 거, 남동생이 원하는 걸 쭉 말해줍니다. 그래서 본체랑 마우스, 뭐 하드디스크, 자판기, 뭐 그리고 웹카메라, 뭐 스피커, 그다음에 화면 이런 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죠. 어유, 그건 거의 완전히 컴퓨터 하나인데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갖고 올게요. 지금 당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쭉 언급이 됐잖아요. 언급된 물건이 아닌 건 뭐예요? 네, 프린터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번 정답?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6번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이거는 답을 찾는 것보다 이 표현들을 알아놓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요, 일단 들어가는 거는 꼬모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미처럼 있다, 직역하면 그래서 아주 활기가 넘친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간 날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표현들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또 마찬가지입니다. Ser como uña y carne. 그래서 원래 이제 직역을 하면 손톱이에요. uña는 손톱과 살 같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친한 친구 사이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Estar como pez en el agua. 그래서 물에 있는 물고기처럼 있다. 그래서 이건 아주 편안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표현 3개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1번의 꼬모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문항으로 갈게요. 자, 7번과 8번은 세트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지는 아주 오래전에 한 번 정도 나왔었던 것 같고요. 세트 문항은 수능 스페인에서는 근래에는 본 적은 없지만 어찌됐든 지문 하나를 읽고 문항 두 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querida Ana.

그래서 아나에게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어떠니? 그러면서 como ya sabes. 자, como가 지금 여기 문두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에서는 뭐뭐처럼으로 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como가 문두에 위치한다 그러면은 뭐뭐 때문에라고 이렇게 바로 가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뭐 때문에로 쓸땐 반드시 문두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닌 경우도 이렇게 문두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알고 있는 것처럼이 되겠죠? 나는 어디에 있어요? 뉴욕에 있어. 자, 뭐 하기 위해서 뉴욕에 있냐면 뉴욕 마라톤에 참가하기 위해서 뉴욕에 있어. Es mañana. 내일이야. 자, 이제 마라톤이 내일인가 봐요. 그래서 se celebra 이거는 이제 tiene lugar와 같은 뜻이죠. 열리다라는 뜻이에요. 마라톤은 11월 첫째 주 일요일에 열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자들이 참여를 하지. 그러면서 desde hasta 보이시죠?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전문 선수들부터 취미로 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찌되었던 내 꿈이 estará punto de 동사원형 망 뭐뭐할 참이다라는 뜻입니다. 내 꿈이 이제 실현될 참이야. 자, 그래서 나는 너무 감격스럽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바로 땅개 문형입니다. So that 문형이죠, 정확히는. 그래서 나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오늘 밤에 잘수 있을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군, 뭐뭇에 따르면 이란 뜻이죠. 뉴스에 따르면 내일 해가 쨍쨍하대. 그러면서 나 뉴욕에 이번 뭐예요? 이번 달 말이죠. 이번 달 말까지 여기에 있을 거야, 뉴욕에. 올래? 그러면서 이제 대답 기다릴게 하면서 이제 우고가 보냈습니다. 자, 이메일 내용은 이제 파악이 된것 같고요. 답 찾아볼게요. 우고가 하려는 거는 뭘까요? 자, 마라톤이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고요. 계속하겠습니다. 자, 8번. 빈칸 A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자, 이거 이제 so that 문형이니까 뭐가 들어오면 된다? 예, 딴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9번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이거 뭐예요? 후아나와 홀리아는 똑같이 노래한다. 나의 아들은 나와 똑같다. 자, 두 개의 집은 똑같이 작다. 많이 봤죠? 네, 이괄이 들어가면 됩니다. 9번의 정답, 1번입니다. 자, 10번 가겠습니다. 10번은 이제 어휘, 라틴 아메리카, 스페인의 어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한 글입니다. 자, 보시면 스페인어가 tanto e como입니다. A도 B도 라는 뜻이죠. 여기서 como는 뭐뭐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어가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나라들은 다른 어휘를 갖습니다. 같은 것을 지칭하는 다른 어휘들을 갖습니다. Por ejemplo, 예를 들면 스페인에서는 sumo, 주스란 뜻이죠. sumo라고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에서는 sumo라고 하지 않고 후고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스페인에서는 종종 꽃에 비에떼 보니또라고 하지만 en lugar de 뭐뭐 대신에란 뜻이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뭐예요? 꽃에 대신에 까로라고 하죠. 그리고 비에떼는 몰레또, 보니또는 린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이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1번입니다. 밑줄친 부분의 쓰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네, 또 이괄 문형이네요. 자, A 보시면 나는 나의 아빠와 똑같다. 맞죠? 네. B 보겠습니다. 2 더하기 3은 5다. 맞죠? 네. 자, C 보겠습니다. 이 기타가 저 기타처럼, 이 기타는 저 기타만큼 똑같이 좋다 해서 이것도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A, B, C 모두가 맞아서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마지막 문항입니다. 12번 문항이에요. 잉카의 길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해서 잉카의 길은 잉카 시대

많은 길 중에 하나다. 어디에 있는? 페루에 있는. 자, 그리고 이것은 쿠스코와 마추픽추를 이어주는 길이다. 자, 밀레스 대 명사 수천의 뭐뭐뭐죠? 그래서 전 세계에 수천 명의 관객들이 이 길을 걷는다. 자, 쿠스코부터 이제 걷기 시작을 하는데 뭘 하기 위해서 걷냐면 어디에 도착하기 위해서 걷는 거예요? 페루의 셀바, 페루의 이제 열대 우림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것과 아니면 마추픽추 같은 그렇게 유명한 장소에 도착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걷는다라는 겁니다. 쿠스코부터. 자, 그래서 이 잉카 길은 뭘로 건설이 되어 있냐면 작은 대부분은 이제 작은 돌들로 건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넓이가 수미터에 달한다. 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알로 라르고 돼 있는데요. 요거는 뭐뭐 동안 뭐뭐를 따라 뭐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이 길에 이제 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름다운 나투랄레사 자연이죠. 자연 이외에도 여러 잉카의 유적들이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데마스 때 하면은 뭐뭐 외도란 뜻. 자, 요것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기 보겠습니다. 너비가 수미터에 달한다. 맞죠? 1492년 이후에 건설되었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모든 길이 밀림으로 통한다. 역시 아니고요. 이 길을 통해 코스코에서 마추픽추에 도착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A와 D가 맞아서 몇 번이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19강 다 정리해 봤습니다. 내용 부분이 좀 짧아서요. 그래서 내용을 좀 짧게 하고, 그리고 이제 수능 실전 문제까지 다 풀어봤네요. 내용 부분에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보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교재 20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20강 내용 부분 할 거니까요. 오늘 내용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 예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 여러분. 네, 2027 수능특강 농업기초기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작물, 식물의 이제 구조죠. 이제 밑에 뿌리부터 시작해서 줄기, 잎과 관련된 각각 그 기능 아니면 구조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2강과 마찬가지로 2강하고 좀 많은 부분이 좀 겹친다보다는 서로 보완이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강, 3강이 이게 좀 합쳐서도 좀 잘 나오고요. 또 3강 문제 중에서도 2강 문항에 좀 관련된 이런 문항도 좀 나오고 좀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렇게 또 쉬운 문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많이 긴장할 필요는 없고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 함께 살펴보죠. 자, 오늘은 작물의 잎, 뿌리, 줄기, 꽃, 열매 뭐 이렇게 종자 구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잎입니다. 잎. 크게 우리가 식물을 나누었을 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었어요. 어떻게? 맨 처음에 나오는 잎이 하나 나오냐, 두 장 나오냐. 그렇죠? 외떡잎하고 쌍떡잎하고 속시식물에서 기억나죠? 자, 쌍떡잎 식물 같은 경우에는 잎맥이 어때요? 갔다가 옆으로 또 퍼지고 또 퍼지고 해서 그물같이 생겼어요. 그물맥입니다. 그물맥. 그에 비해서 외떡잎 식물은 맥이 어때요? 그냥 쭉쭉 이어져 있는 나란히 맥입니다. 나란히 맥.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변화, 옥수수도 마찬가지고, 보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생겼죠. 그에 비해서 쌍떡잎 식물, 뭐, 토마토가 됐건, 감자, 고구마 됐건 보통 이제 이렇게 생겼죠. 자, 일단 쌍떡잎하고 외떡잎 식물의 잎은 그물맥과 나란히 맥으로 나뉜다는 거. 그리고 잎 몸의 모양이에요. 혼잎.

잇몸이 하나로 된 거고 겹잎 하나 이상의 이파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변형잎 이파리가 변형이 됐어요. 이렇게 선인장애 같은 경우는 가시로, 포도나 호박 같은 경우는 덩굴선, 그리고 양파 같은 경우는 비늘로 이렇게 변형이 된 잎들입니다. 자, 일단 영양생장기와 생식생장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죠. 영양생장기는 말 그대로 식물체 자체가 크는 생장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많아져서 이파리 수가 많아지고 이파리가 커져요. 그럼으로써 광합성을 많이 하고 그만큼 산물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영양생장기예요. 그렇게 커지다 보면 얘도 이제 종자를 만들어야죠. 종자를 만들려면 식물은 뭐가 필요해요? 꽃이 필요합니다. 꽃. 그래서 그 꽃대 꽃을 만드는 시기가 생식생장기예요. 그러니까 영양생장기하고 생식생장기가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영양생장기, 그 다음에 생식생장기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생식생장기 때는 영양생장기가 안 되는 거죠. 생식생장기 때는 잎의 성장이 느려지고 크기가 잎이 작아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잎을 이용하는 채소들 같은 경우에는 생식생장기가 못 오게 늦추거나 오기 전에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자, 잎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잎은 크게 이렇게 생겼죠? 맨 끝에 큐티클층, 그리고 잎살 조직, 그리고 뒷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맨 끝에는 표피 보겠습니다. 표피는 잎 뒤편의 기공이라는 부분. 이 부분 굉장히 시험에 출제가 잘 되죠. 기공. 두 개의 공변세포로 되어 있고,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을 하고, 증산작용도 하고, 잎의 뒷면에 분포를 합니다. 큐티클층, 잎의 내부를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과대한 수분 증발을 억제를 하죠. 그리고 모용, 털이에요, 털. 표피세포가 돌출돼서 형성된 털입니다. 강한 햇빛을 굴절시켜서 나름 그늘을 형성해서 보호를 하고 식물 자체를. 일부 모용은 자극성 물질을 분비해서 포식자로부터 잎을 보호합니다. 사람들 그냥 맨살에 풀밭 뛰어다니고 어때요? 막 우둘투둘 뭐가 나죠. 우리 그 풀독이라고 하는 거. 그게 모용에서 분비되는 자극성 물질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잎살 조직이에요. 잎살 조직은 책상 조직, 울타리 조직, 울타리 조직과 갯솜 조직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울타리 조직에서는 엽록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엽록체니까 광합성이 과장 활발한 조직입니다. 다음, 갯솜 조직, 해면 조직이에요. 공간에 빈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이동 통로를 형성을 합니다. 다음, 관다발. 관이 다발체 있는 거예요. 관이 다발체. 근데 무슨 관? 물관과 체관, 수분과 무기 양분, 뿌리에서 흡수한 물, 무기 양분을 그 식물 체내로 보내는 물관, 그리고 이파리에서 강합성 산물로 만들어진 산물을 뿌리까지 내려오는 체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잎의 구조를 보면 큐티클층, 잎살 조직, 그리고 잎 뒷면에 공변세포 조직 기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기공은 크게 큰 공변세포 두 개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APA하고 칼륨 이온의 영향으로 이게 닫혔다가 벌어졌다가 하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기도 하고요. 증산작용도 나타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공. 자, 다음 광합성. 광합성이 우리 쉽게 갑시다. 쉽게. 어려운 거 하지 말고. 광합성은 말 그대로 빛이 합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대기 중에 많은 이산화탄소와 땅 속에 많은 물을 빛에너지가 합성을 시켜줘요. 그래서 뭘 만드냐?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된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만들어주고, 산소를 만들어주고, 물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광합성이에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콩 같은 경우에는, 콩은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기 중에 뭘잘 가져온다? 질소를 가져온다. 탄수화물에다가 질소를 딱 붙이면 뭐가 돼요? 단백질이 되는 거죠. 단백질. 그래서 콩가에 단백질이 많은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증산작용. 증산, 증발해요. 증발해. 뭐가 물이. 자, 정의는 뿌리에서 흡수된 수분이 작물의 기공을 통해 수증기가 배출되는 현상입니다. 자, 역할은 수분이

증발을 하면서 열을 가지고 가요. 적정체온 유지시키고, 이게 물이 없어지니까 위에서 물을 빨아들인 힘, 수분의 흡수력을 증가시킵니다. 자, 기공, 두 개의 특수한 세포인 공변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로 입의 뒤편에 많이 분포합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 호흡작용을 하죠.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흡수, 산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자, 그 기공이 언제 열리고, 언제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닫히냐. 여기에는 크게 APA라고 하는 앱시스산, 이것도 우리가 8근 9근에서 한번 볼 건데,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무언가를 저해하는 호르몬. 무언가를 억제하는 호르몬. 자, 세포 외에 APA 호르몬이 방출되면 칼륨 양이온이 세포 내로 유입되면서 팽압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공 자체가 반듯하게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팽압이 증가하면서 기공이 이렇게 열려버리게 되는 거죠. 자, 다칠 때는 세포 내로 APA가 나타나면서 칼륨 양이온이 세포 외로 방출되면서 팽압이 감소되고 기공이 닫히게 됩니다. 자, 기공이 언제 닫히냐? 수분이 부족할 때, 이산화탄소가 부족할 때, 햇빛이 부족할 때 또는 너무 강할 때,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을 때, 바람이 강할 때. 즉, 기공이 언제 닫혀? 살기 어려울 때. 살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기공이 닫힙니다. 자, 잎은 어떤 기능을 하냐? 광합성 작용하죠. 뒤편에서 증산 작용 나타나지요. 기공을 통해 호흡 작용 나타나죠. 개화 저절도 나타납니다. 자, APA 식물 성장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정을 억제하는 식물의 호르몬이 억제. 뭘 못하게. 휴면에 많이 관련된 호르몬입니다. 휴면 유도, 기공 개폐, 생장 억제, 노화, 낙엽 촉진 등 억제하는, 식물이 잘 자라고 잘 사는 걸 억제하는 생장 호르몬입니다. 휴면 중에 종자, 나무, 눈, 알뿌리 등에서 많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발화되면서 함량이 감소됩니다. 발화되면서. 자, 그리고 증산작용 중에? 식물 체내에서 물이 배출되는 현상 중에 1액과 1비가 있습니다. 자, 1액은 보통 아까 그 기공에서 수분이 이렇게 증산이 됐잖아요. 또 식물 끝에 보면 또 수공이라는 데도 있어요. 물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이파리에서 무슨 수도꼭지가 있는 것처럼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조금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건조하면 그 물들이 증산작용을 해서 다 퍼져버리잖아. 그러니까 증발이 되죠. 그러니까 물방울이 될 수가 없지. 그런데 건조하지 않고 굉장히 습한 날이라면 얘가 뿌리에서는 계속 물을 빨아올리고 얘가 증산을 해야 하는데 증산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거기에 물이 계속 쌓여. 그래서 물방울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일액 현상은 식물 잎 가장자리에 물방울이 맺혀있는 현상이에요.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지를 못하고 물방울에 맺혀 있어. 주로 언제? 봄, 가을처럼 일교차가 큰 시기에 관찰이 됩니다. 왜 나타나요? 뿌리가 좋아. 뿌리가 힘이 좋아. 그래서 쭉쭉 빨아다녀. 그래서 물을 퍼서 계속 밑에서부터 올리니까 얘를 이제 증발이 되지 못하고 거기서 물방울이 생기는 거죠. 이력 현상. 1비 현상은 이것 역시 식물체 내에서 물이 외부로 나오는 현상인데, 줄기가 절단되거나, 도관부에 구멍을 냈을 때, 그러니까 상처를 줘서 물관이 끊어졌을 때, 그 물관으로 타고 나오는 게 1비 현상이에요. 자, 물과 탄수화물, 무기압류 등이 함유되어 있고, 한여름에도 관찰됩니다. 물은 이제 끊는 게 체관도 끊어지죠? 물관도 끊어지죠? 그렇겠죠? 자, 1액 현상은 딱히 상처가 없음에도 뿌리가 건전해서 물을 바깥으로 빼는 현상인데, 그게 건조한 상태에 있으면 증발이 되는데 건조하지 못하고 그 물들이 쌓여서 물방울을 만드는 현상, 1액 현상. 식물체가 꺾어지거나 구멍이 뚫려서 관다발에 상처가 생겨서 상처가 생긴 관다발 사이로 물이 흘러나오는 현상, 1비 현상. 자, 다음 뿌리입니다. 뿌리 골무, 생장점, 뿌리털, 여기 이제 흡수되어 있고, 신장되어 있고, 그러네요. 자, 생장

보복하지 않게. 흡수 작업, 뿌리는 땅속으로 들어가서 수분, 무기 양분을 토양으로부터 흡수를 하는 역할. 호흡 작용, 흙 속에서도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호흡을 합니다. 저장작용, 여분의 양분을 저장을 해둡니다. 뿌리예요. 감자는 줄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 들어갔어요. 고구마는 뿌리고. 자, 종류에는 붙은 뿌리, 기생뿌리, 버팀뿌리, 물뿌리, 호뿌리로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이번 수능 완성, 아, 수능 특강 교재에서 새로 들어간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안 했고, 그러니까, 문항이 나올 확률이 좀 있죠. 새로운 내용이라. 자, 붙은 뿌리, 부착뿌리죠. 줄기에서 뿌리를 내서 다른 물체 달라붙어, 담쟁이 같은 것들, 막 건물 타고 올라가죠. 그런 뿌리를 부착뿌리, 붙은 뿌리. 기생, 공생이 아니고 기생이에요. 자기만 좋은 기생. 다른 식물의 줄기나 가지에 뿌리를 내려서 땅에서부터 양분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식물에 접착돼서 그 식물에 있는 체관과 물관에서 양분을 빨아들이는 기생뿌리, 겨우사나 새삼. 보통 이제 이런 기생뿌리가 있으면 그 뺏기는 쪽은 죽을 수 있죠. 자, 버팀뿌리. 도복하지 않게 뿌리의 지탱 능력을 돕기 위해서 뿌리에서 줄기가 땅 위로 나와서 넓게 뻗어있는 뿌리, 옥수수, 수수 등이 버팀뿌리. 물뿌리, 수중뿌리죠. 물속에서 늘어진 뿌리로 물과 양분을 흡수하고 몸이 뒤집히지 않게 균형을 잡는 뿌리입니다. 개구리밥, 생이갈에, 부레옥잠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호흡뿌리, 호흡하는 거예요. 늪이나 진흙에서 사는 식물의 뿌리가 땅 바깥으로 나와요. 땅 바깥으로. 그래서 원뿔처럼 생긴 목줄이 돌출돼서 만든 뿌리입니다. 나구송. 뭐 등산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뿌리가 바깥으로 막 돌출된 게 있어요. 그런 뿌리를 얘기합니다. 호흡뿌리. 자, 다음 이제 알뿌리예요. 덩이뿌리. 이제 알뿌리인데 알뿌리에 일단 근경. 무슨 말이냐면 뿌리 근자고 줄기 경자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뿌리 근 줄기경. 근경. 뿌리 줄기. 똑같은 얘기예요. 땅속에서 자라는 줄기예요. 칸나, 수련, 아이리스, 꽃생강 등이 있고 덩이뿌리예요. 덩이괴. 뿌리 근. 괴근, 똑같은 말이에요. 뿌리가 양분을 저장하기 위해서 크고 뚱뚱해진 거, 고구마나 달걀, 뿌리입니다. 뿌리가 뚱뚱해진 거예요. 자, 덩이가 괴짜였어요. 그리고 줄기가 경자, 괴, 경, 줄기입니다. 덩이, 줄기. 줄기가 부풀어서 덩이로 된 것. 감자, 줄기입니다. 감자는. 시클라멘 아네모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경, 구슬구자에 줄기경자. 줄기 윗부분이 단축돼서 커져서 동그란 구형 또는 평평한 원형으로 된 겁니다. 글라디올러스, 크로커스, 프리저가 여기 속하고. 비늘줄기. 우리 그 양파 같은 거 보면 한 비늘 이렇게 쭉쭉쭉 겹겹이 쌓여있죠. 그런 비늘줄기. 인경이라고 합니다. 인경. 줄기가 겹겹이 덮거나 둘러싸여 있는 것. 나리파, 수선, 튤립 등이 인경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줄기. 줄기는 크게 초본류, 풀하고 수목류, 목본류하고 나눠봤어요. 초본류 보면 줄기는 지상줄기, 지하줄기, 마디로 구성이 됩니다. 줄기 내부를 보면 껍질, 켜, 표피, 그리고 관, 다발, 물관과 체관이 있는 관, 다발, 껍질, 켜, 그리고 심, 안쪽에 있는 심으로 구성이 됩니다. 껍질, 켜는, 겉껍질은 큐티클층으로 덮여있어서 수분 증발을 억제하고 보호를 하게 되죠. 껍질, 켜는 엽록체나 색소를 함유를 하고요. 관다발, 물관, 체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쌍떡잎 식물 같은 쌍떡잎 식물의 줄기의 단면도입니다. 지금 어때요? 관다발이 규칙적으로 나타나 있죠. 자, 쌍떡잎 식물 형성층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이 물관, 바깥이 체관이에요. 이 그림이 실제로 이제 출제가 되죠. 대체 이제 이 이름으로 써 있는 게 아니고 A, B, C, D, E 해서 지금 설명하는 기관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이 기관 보고 아, 여기 표피구나.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체관이구나. 체관 바깥이 아니. 이게 형성층이구나. 형성층 바깥에 체관 안쪽에 물관 안쪽에 심이구나. 이거 위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쌍떡잎 식물 수분이 적고 엷은 노란색에 갈색이고요. 물관 체관 형성층이 한 덩어리로 관다발을 형성하고 있어서 배열이 어떻게 규칙적이다.
쌍

육식물은 관다발이 규칙적이에요. 자, 근데 외떡 육식물 보세요. 물관과 체관이 그냥 알아서 각각 떨어져 있어. 물관과 체관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고 관다발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형성층이 없어. 형성층. 얘는 지금 형성층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쌍탱식물. 그래서 부피 생장을 해요. 그런데 외떡 육식물은 부피 생장을 하지 않아. 즉, 외떡 육식물 중에 대나무. 대나무가 보면 이렇게 가느다란 것도 있고 이렇게 두꺼운 것도 있잖아요. 보통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가는 게 크다가 이게 큰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그만합니다. 네. 부피 생장점이 있어서 부피 생장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작은 건 애초에 작게 나온 거고 큰건 처음부터 크게 나온 거예요. 쌍떡잎식물은 놔두면 생장점 때문에 부피가 점점 커집니다. 자, 다음 수목. 수목 나무죠. 심재 가장 안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가장 안쪽에 있는 부분 나무를 지탱하는 부분이에요. 죽은 조직입니다. 하지만 변재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썩지는 않아 있어요. 자, 변재 뿌리가 빨아올린 수분 물관이죠. 수분을 잎으로 운반하면서 세포가 노하면 변재는 심재가 됩니다.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물관 간다는 얘기예요. 침엽수에서는 헛물관, 화렵수에서는 물관이 이 역할을 대신합니다. 변재. 대부분 세포가 가느다란 모양을 지니면서 한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세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포는 성숙과 동시에 죽습니다. 그래서 속이 비어있는 긴관 모양으로 남게 되는데 이거 배열이 나무 결과 무늬로 나중에 나타납니다. 자, 변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형성층. 두께가 세포 한개 정도이며, 잔가지부터 나무 뿌리, 나무 전체에 있어요. 그래서 두꺼워집니다. 부피 생장을 합니다. 살아있는 조직이고요. 생장점 바깥쪽에, 체관은 이파리에서 만든 양분이 몸으로, 그러니까 식물체 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나무 전체에 당분을 운반하며, 체관부에 세포가 노하면, 수피의 일부가 됩니다. 수피. 수피는 껍질이죠. 죽은 공간이에요. 수분과 해충의 침입을 방지하고 강한 열이나 추위에서부터 나무를 보호합니다. 죽은 조직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꽃과 열매입니다. 꽃은 일단 크게 양성화하고 단성화. 양성은 성을 둘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따지면 남성과 여성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즉, 양성화는 암술도 있고, 수술도 있고, 꽃 하나에 암술과 수술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양성화. 그럼 단성화는 뭐겠어요? 암술만 있거나 수술만 있거나. 암꽃은 암술만 있어. 숫꽃은 수술만 있어. 양성화와 단성화. 성이 하나냐? 양성을 다 가지고 있냐? 그러면 암술도 있고 수술도 있으면 이렇게 수정이 되나요? 수정이 됩니다. 자가수정이에요. 자가수분. 자가수분. 근데 자가수분을 해서 열매가 잘 맺히는 것도 있고, 잘 맺히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꼭 타가수분을 해야 될 것도 있고,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하여튼 꽃은 이렇게 양성화하고 단성화로 나뉜다는 것. 그리고 선택지나 답지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 갖춘 꽃이다, 갖추지 않은 꽃이다가 선택지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갖춘 꽃은 무엇이냐?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 이네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갖춘 꽃이에요. 그런데 네개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갖춘 꽃입니다.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 갖춘 꽃이야. 하나라도 안 가지고 있으면 안 갖춘 꽃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단성화는 안 갖춘 꽃이에요. 그렇겠죠? 그렇다고 양성화가 다 갖춘 꽃이냐? 또 그렇진 않아요. 왜? 꽃잎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꽃받침이 없을 수도 있고. 알죠? 근데 단성화는 다안 갖춘 꽃이고, 양성화는 갖춘 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갖춘 꽃은 유채장미, 완두 등이고, 안 갖춘 꽃은 호박, 수박, 오이, 밥, 옥수수, 시금치, 이런 것들입니다. 자, 양성화는 자웅동화. 자웅이라는 건 남성과 여성. 이 동화 하나의 꽃에 자웅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암술과 수술 모두 가지고 있는 꽃이고요. 대표적인 식물, 배, 사과, 복숭아, 자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단성화.

수컷과 암컷이 다른 꽃에 있어요. 자웅이화. 수컷과 암컷이 따로 있는 꽃인데, 이게 동주냐, 이주냐. 동주는 하나의 줄기에 암꽃과 수꽃이 있느냐. 이주는 아예 다른 줄기? 아예 다른 뿌리, 다른 나무. 그러니까 한 나무에 암꽃과 수꽃이 있다. 자웅, 동주. 한 나무에는 수꽃만, 한 나무에는 암꽃만, 자웅, 이주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이건 좀 복잡하긴 한데, 한 번만 정립해 놓으면 어렵지 않아요. 자웅, 동주, 같은 나무에 자웅이 있으면, 한 나무에 암꽃, 수꽃이 다 있으면 자웅, 동주. 다른 나무, 각각 암나무, 순나무가 있으면 자웅, 이주. 그래서 자웅, 동주는 오이, 호박, 참외, 옥수수. 그러니까 이건 한 식물체 내에 암꽃, 수꽃이 다 있는 거예요. 자웅, 이주는 그러니까 암컷 시금치 식물체가 있고 수컷 시금치 식물체가 있는 거예요. 홉도 마찬가지. 다음, 갈래꽃. 꽃인데 꽃잎이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느냐. 벚꽃 같은 것들. 그렇죠? 장미 같은 것들. 통꽃, 꽃잎이 다 붙었느냐. 호박꽃, 가지꽃, 이런 것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수분. 수분은 꽃가루가 묻혀지는 거예요. 수분이에요.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묻는 현상이 수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인데, 자가수분은 아까 같은 그꽃 안에서, 한꽃 속에서 암술머리에 그 수술이 떨어질 경우 수분하는 게 자가수분. 양성화라도 다른 꽃에 있는 그 수술에 꽃가루가 와서 수분하는 게 타가수분, 이렇습니다. 자, 수분은 꽃가루가 묻는 거고, 수정은 암술머리에 묻는 꽃가루가 꽃가루관을 통해서 시방으로 와서 밑씨에 이르면 꽃가루 속의 정액이 밑씨 속으로 들어가서 수정이 이루어진, 이게 수정입니다. 수분은 그냥 꽃가루가 묻히는 현상이에요. 자, 다음 열매 볼게요. 열매는 장가류, 핵가류, 임가류, 견가류, 준임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장가류는 많은 종자가 육질로 되어 있는 내벽, 외벽에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포도, 딸기. 핵가류, 딱딱한 씨. 뇌과피는 매우 굳은 핵 상태고 안에 있는 종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과피가 과육, 사람들이 먹는 과육으로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복숭아, 살구. 씨앗 본적 있죠? 다음, 인과류. 시방이 발달된 게 아니고 꽃받기가 발달해서 육질이 된 것이에요. 사과나 앞에 인과류. 견과류, 많이 들어봤죠? 견과류. 과피가 목이 딱딱한 이들, 밤호두. 다음, 준인과류. 시방이 발달해서 육질된 것, 감이나 귤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진과와 위과가 있어요. 진짜 과일이냐? 위, 가짜 과일이냐? 자, 진과는 어디? 시방과 종자만으로 이루어진 게 진과. 그 진과에는 장과류, 준인과류, 견과류가 여기에 속합니다. 위가 가짜 과일이에요. 씨방 이외의 것이 부풀어서 과육이 된 것들. 인과류하고 장거리성 딸기가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자 보죠. 종자. 종자는 크게 껍질, 종피, 그리고 씨젖, 배유, 씨눈, 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물론 배유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있는 거에 한해서 지금 이렇게 구조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씨 껍질. 대부분 좀 딱딱하게 생겼죠? 씨 눈을 외부로부터 보호, 발화 촉진, 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배유는 배가 나중에 발화할 때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쌀로 따지면 쌀 눈이 배가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붙어 있는 부분 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섭취하는 곳. 거기가 배유, 젖이 되겠습니다. 자, 씨눈은 나중에 실제로, 얘가 이제 발화를 했을 경우에 줄기가 되고, 뭐, 이파리 되고, 이런 식으로 커지는 부분이 씨눈이에요. 아시겠죠? 자, 종자를 단명, 상명, 장명, 종자 그대로 뒀을 때 얼마나 사느냐. 보통 2년 이하 사는 걸 단명 종자라고 그러고요. 2, 3년 사는 걸

상명종자, 4년 이상 사는 걸 장명종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보면 콩, 녹두, 뭐 오이소, 호박 혹시 보면 좀 장명종자 같은 경우는 바깥이 좀 실껍질이 두껍고 딱딱한 쪽. 당근, 양파, 고추씨 봤죠? 이런 거 보면 좀그 씨 자체가 굉장히 좀 부들부들하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나중에 발화할 때 발화력 저하, 원인, 원형 단백질의 응고, 효소 활력의 저하, 저장형분의 소모, 자, 과정 호흡의 증가, 배설체 저장형분 소모 증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4강에서 발화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뭘 하나 좀 알아두면 좋겠냐면, 요거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무배유 종자. 대부분, 문항에서 보면, 얘가 그러니까 배유가 있는지 없는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문항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선택지가 될 건, 답지가 될 건. 근데 유배유 종자는 너무 많아. 그래서 아예 무배유 종자 요거 한 3개? 3개? 배추과 박과 콩과 상추 요것만 딱 해놓고 그냥 나머지는 다 유배유 종자라라고 외우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농업기초기술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뭔가 시험지를 풀 때는 그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무배유 종자만 외워놓고 나머지는 유배유다라고 생각하고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배유 종자를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작물의 형태 관찰. 벼, 밀, 보리, 옥수수, 화분과 작물, 벼과 작물이죠. 관다발이 흩어져 있고 형성증이 없습니다. 외떡잎이고 수염뿌리입니다. 콩, 감자, 쌍떡잎 식물이죠. 관다발이 규칙적이고 형성증이 있고 원뿌리 곁뿌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꽃은 벼, 밀, 보리는 이와 영화라고 하고 영화 이상으로 되어 있고 옥수수는 암수 한 그루, 숫꽃이 위에 있고 암꽃이 밑에 있죠. 콩, 감자는 가축꽃이고 그리고 벼, 밀, 보리, 옥수수는 배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콩은 떡잎, 그리고 종자가 떡잎이고 감자는 영양모직 덩이줄기로 번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 식물의 분류나 아니면 이제 3강, 2강, 3강 문항에서, 아, 저 식물의 특징을 정확히 잘 모르겠어. 하지만, 외떡잎 식물과 쌍떡잎 식물을 비교할 수 있으면, 골라낼 수 있는, 그러니까 정오를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 또는 답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를 한번 찾아봐도 그렇고, 이제 오늘 조금 이따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 그 문제에서도 굳이 그 작물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도, 아, 외떡잎인가 쌍떡잎인가 이것만 판단이 돼도 정오 판단이 가능한 선택지 답지가 꽤나 있습니다. 자, 외떡잎 식물은 떡잎수가 한 장이죠. 쌍떡잎은 두 장이고. 관다발 분포는 외떡잎이 불규칙적, 쌍떡잎 식물은 규칙적. 나이테, 부피 생장을 하지 않으니까 나이테가 없어요. 그런데 쌍떡잎 식물은 있습니다. 잎맥은 나란잎맥이에요. 외떡잎 식물, 쌍떡잎 식물은 그물맥입니다. 뿌리는 벼 같은 거 뽑아보세요. 뿌리. 외떡잎 식물은 수염뿌리예요. 쌍떡잎 식물은 고등뿌리입니다. 요건 꼭 알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선택지를 많이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문항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입니다.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수분 배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수분 배출은 일액 현상과 일비현상으로만 한정해요. 일액 현상. 뿌리에서 읍수를 막 하는데 증발이 잘안 돼서 그게 물, 그 식물 잎 끝에 물방울로 맺혀 있는 현상. 일액 현상. 일비현상. 관다발에 상처가 나서 그 상처 난 사이로 액이 뿜어져 나오는 현상. 일비현상. 그렇죠? 자, 신라말. 풍수학의 대가로 알려진 승려 도서는 오랜 수행으로 무릎이 펴지지 않아 나뭇가지를 잡고 일어서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지가 부러뜨려졌네. 가지가 똑하고 부러졌어. 가지가 부러진 줄기에서 솟아나오는 수액. 부러진 줄기에서 나오는 수액. 그쵸? 일비현상이죠, 지금? 수액을 마신 도사는 신기하게도 무릎이 쉽게 펴지는 경험을 했어요. 이 나무의 이름은 고로쇠예요. 승려 도선의 이야기에서 뼈에 이로운 물, 뼈골자에
그렇죠. 이로울 이자에 물수자에서 골리수라는 이름이 생겼고, 지금은 그 말이 변해서 고로쇠 나무로 불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고로쇠의 원래 이름은 골리수였네요. 실제 고로쇠 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에는 각종 미네랄,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소화와 관절 계통 질환에 효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수분 배출 현상은 뭐다? 일비 현상이다. 나무가 꺾여져서 관다발에 상처를 받아서 상처난 부분으로 지금 수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비 현상에 대한 설명, 근압, 뿌리에서 뭐죠? 수분을 흡수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공을 통해 물이 배출되는 현상은 증산작용이죠. 외떡잎 식물에서도 발생합니다. 발생하죠. 외떡잎 식물에서 물관이 없는 게 아니니까 물관체가 다 있기 때문에 외떡잎 식물도 꺾어 놓으면 물이 나타나죠. 일비현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일비현상. 줄기를 절단하거나 도관부에 구멍을 내서 수액이 배출되는 현상. 보통 이제 고로쇠. 그렇죠. 수액 채취할 때이 방법 많이 쓰죠. 자, 일렉 현상. 뿌리가 건조해서 수분 흡수가 잘 되어서 이루어진 현상입니다. 지온이 높고 토양 수분량이 높은 밤에 물관 내 정합으로 근압이 생겨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식물 잎 과장자리에 물방울이 뿅뿅뿅 묻혀져 있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식물의 변형 뿌리의 종류. 변형 뿌리의 종류. 자, 열대 지역에서 사는 야자나무 일종인 워킹 팜은 아주 천천히 걸어서 움직인대요. 뭐가? 나무가 걸어서 움직인대. 워킹 팜이 이동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새로운 뿌리가 자란 후에 기존에 있던 뿌리를 스스로 없애는 변형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나무 뿌리의 주요 기능은 나무가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새로운 줄기가 다시 올라오는 거지. 그리고면서 원래 있었던 그 뿌리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리에서 쓰러져서 여기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나와. 그리고 원래 있던 걸 잘라서 없애. 그러니까 나무가 이쪽에 있다가 이쪽에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되네요. 이 뿌리의 주요 기능은 뭐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뿌리, 버팀 뿌리.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뿌리는 붙은 뿌리, 기생 뿌리, 버팀 뿌리, 물 뿌리, 호흡 뿌리 있다고 그랬어요. 붙은 뿌리는 뭐 이거 담쟁이처럼 벽에 딱딱 달라붙어 있어서 올라가는 뿌리. 기생 뿌리는 영양소를 뭐 땅이나 이런 데서 흡수해야 되는데 다른 생물체에서 기생하면서 그 생물체의 지배액을 빨아먹고 사는 뿌리들. 버팀 뿌리는 넘어지지 도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지탱하는 뿌리, 버팀 뿌리. 수중 뿌리는 물에서 뒤집히거나 물 속에서 양분을 흡수하는 뿌리. 그렇죠. 호흡 뿌리는 진흙이나 이런 데서 호흡하기 위해서 지표면 위로 올라오는 뿌리였죠. 네. 방금 여기서 나온 뿌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뿌리, 버팀 뿌리에 관련된 네, 설명이었습니다. 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식물 구조,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식물의 구조, 가예요. 식물의 구조, 가. 해가 떠서 따뜻해지면 잎 뒷면에 이 식물 구조에서 물이 빠져나와 공기적으로 날아갑니다. 증산작용이네, 증산작용. 일단 이건 첫 문장에서 끝났네. 그래서 가에 나올 게 뭐예요? 가에 나올 게. 가에 나올 게. 기공. 그쵸? 건조하고 무더운 여름날에는 물이 더 많이 증발되죠. 식물에는 더없이 소중하지만 한편으로는 태양이 무섭기도 하답니다. 식물도 사람이나 다른 동물처럼 몸의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면 죽고 말아. 근데 증산작용, 기공에서 나타나는 증산작용으로 인해서 온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죠. 몸속 세포가 뜨거운 것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리죠. 그래서 태양의 열기에 몸이 지나치게 뜨거워지지 않도록 식물은 땀을 흘립니다. 식물의 몸속에 물을 토해내고 또 토해내서 한낮에 싱싱한 나무 한 그루에는 1시간 동안 생수병 30개만큼 땀을 흘립니다. 큰 나무에서는 생수병 30개만큼 증산작용이 나타난다는 얘기네요. 가에 들어갈 건 기공. 기공. 자, 기공은 식물 잎 뒤편에 주로 나타나지요. 두 개의 특별한 세포, 공변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이 기공을 통해서 호흡작용,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서로 교환작용을 하고, 그죠? 그래서 증산작용도 나타납니다. 기공. 자, 이 기공은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는 엽록체, 엽록소, 땡. 두 개의 공변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니은 마그네기고요. 이것은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교환되는 통로, 뭐, 이런 내용입니다. 세포 분열이 일어나 부피 생장이 일어나는 건 생장점이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으로 된 3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공이 잘 나와요. 기공이 식물 조직에서 기공 좀 나오고 모형도 좀 나오고 그래요. 자, 다음 수업 장면에서 작물 가 나의 형태적 특징에 관한 설명. 자, 보통 이제 이렇게 형태적 특징 아니면 식물의 분류 나오는 건 2강이 분류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3강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2강하고 3강 문항이 많이 좀 비슷할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2강, 3강이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냥 같은 내용의 연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는 전분 글루텐. 세계 3대 식량 작물. 세계 3대 식량은 뭐죠? 쌀, 밀, 옥수수. 빵과 국수를 만들고 소맥이에요, 소맥. 그러면 빵과 국수를 만들고 소맥이라고 부르는 게 뭐다? 가는 밀이다. 밀. 나는 이소플라빈, 사포닌을 가지고 있고, 아하, 공중질소 고정하네요. 뭐예요? 콩이네요, 콩. 그렇죠. 밀은 외떡잎 식물이에요. 콩은 쌍떡잎 식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의 종자에는 씨젓이 있다. 무배유 종자, 우리 무배유 종자를 알아놓자고 그랬잖아요. 무배유 종자. 무배유 종자는 콩과, 밭과, 배추과. 그렇죠. 그런데 밀이니까 씨젓이 있지요. 씨젓이 있습니다. 자, 가의 뿌리에는 부정근이 많은 수연뿌리이다. 외떡잎 식물의 특징이죠. 나는 그물맥을 가진다. 쌍떡잎 식물, 그물맥. 옳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4번. 나의 줄기는 관다발 배열이. 나는 쌍떡잎 식물이에요. 관다발 배열이 어떠다? 규칙적이다. 가 나의 꽃에는 꽃받침, 꽃잎, 암술, 수술이 있다는데 나는 맞아요. 나는 맞는데 가는 뭐가 없다? 꽃잎이 없다. 꽃잎이 없다. 영화. 꽃잎이 없다. 그래서 5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가나의 형태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항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화분과 작물들이 다 대부분 다그안 갖춘 꽃에 해당합니다. 안 갖춘 꽃에. 자, 다음 밀을 그렇죠. 전분 글루텐 3대 식량 작물이고 소매 밀 그리고 콩은 콩과는 요거 하나만 알아도. 그렇죠. 공중 질소 고정. 이게 1강에서, 2강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고,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제 7, 8강 가서도 한 번씩 나오는 내용이에요. 콩은 공중 질소를 고정을 한다. 그래서 질소 이용량이 많다. 요거 꼭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기에서 알수 있는 작물의 형태적인 특징, 형태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텃밭에 재배한 보라색 열매 채소. 열매 채소인데 보라색 열매 채소. 그렇게 흔치 않죠? 우리 집 식탁을 점령하고 있어요. 안토시아닌계 색소가 항산화 작용에 탁월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딸의 변비에도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또한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의 배출과 이뇨작용을 도와 몸이 자주 붓는 남편도 즐겨 찾고 있고 수분이 많고 칼로리가 적어 나에게는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작물입니다. 여기까지는 뭐랄까요 좀 전공적인 지식이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오븐에 살짝 구워 나오기도 하고 절임, 볶음, 무침 등 조리법도 다양해서 식구들이 질리지 않고 잘 먹는답니다. 조리할 열매를 따러 마당에 나오면 막내가 작물 앞에 에그플랜트 보라색 열매 채소 가지네요 가지 그렇죠. 가족들은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년에도 종결을 뿌려 직접 길러먹겠다는 생각이 자꾸 든답니다. 절임도 하고 볶음도 하고 무침도 하고 오븐에 살짝 구워 나오기도 하고 가지, 가지. 자, 가지는 갈래꽃인가요? 가지는 통꽃입니다. 가지는 쌍떡잎 식물입니다. 그물맥. 뿌리는 수염뿌리가 아니지요. 쌍떡잎 식물이니까. 그리고

줄기의 관다발은 쌍떡잎 식물이니까 옳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과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죠. 자, 여기서 가지라는 건 아는데, 가지가 꽃잎이 갈래꽃이니 톱꽃이지. 이거 잘 알기, 아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없죠.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정답 자체가 그물맹하고, 간다발별이 규칙적이다는 내용이에요. 이건 뭐의 특징이에요? 가지의 특징도 분명히 맞지만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 무슨 특징이다? 쌍떡잎 식물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의 특징을 확실히 몰라도 가지가 쌍떡잎 식물이구나는 알고 있을 거고, 그러면 쌍떡잎 식물은 떡잎이 두 장이고 간다발의 분포가 규칙적이고 잎맥은 그물맥이고 뿌리는 수염뿌리가 아닌 고등뿌리고. 그렇죠. 이것만 알아도 정오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알고 가야 됩니다. 아시죠? 자, 다음 6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화초와 같은 형태의 알뿌리로 분류되는 식물이에요. 자, 이 화초는 백합과의 여러 사리 풀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사진만 봐도 알수 있는데. 울금향이라고도 하고, 남동 유럽과 중앙아시아가 원산지고,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초에도 알알죠. 내한성 구근초로 가을에 심고 4월이나 5월 중에 종 모양의 꽃이 핍니다. 나리꽃 등과 더불어 비늘 줄기인 알뿌리로 번식하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잎은 밑에서부터 서로 연속하고 어긋나고 밑부분은 원줄기로 감쌉니다. 자, 알뿌리는 다 나왔네요, 지금 여기. 그렇죠. 비늘줄기라는 말. 비늘줄기. 백합과의 비늘줄기. 지금 인경식물이란 얘기죠. 인경식물. 비늘줄기. 한 지까지는. 문제가, 그러니까, 나름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요걸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알뿌리 형태를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에 지금 비늘줄기라는 단어가 있네요. 비늘줄기 하나씩 까진 거잖아요. 어떤 거? 양파. 양파. 그렇죠. 고구마는 덩이 뿌리, 덩이 줄기. 그렇죠. 덩이 줄기의 감자, 덩이 뿌리의 고구마, 아이리스 근경, 아이리스 나왔었고, 프리지어 구슬줄기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인경식물 고르는 거예요. 양파, 인경식물. 줄기가 겹겹이 덮이거나 둘러싸고 있는 것들, 나리, 파, 수산, 튤립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번, 8번 세트 문항이네요. 자, 다음은 과수에 대한 퀴즈 내용의 일부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은 각 단계마다 제시되는 힌트를 듣고 과수 작물의 이름을 알아내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참 쉽죠? 자, 장미과 식물, 낙엽, 교목, 나무네요. 중복 수정을 하고 3년생 가지는 애를 맺습니다. 국강, 후지, 홍어, 골든딜리셔스. 뭡니까 이거? 사과죠, 지금 사과. 굉장히 쉬운 문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 과에 들어간 건 지금 사과가 되겠습니다. 자, 7번. 위 퀴즈, 과에 들어갈 과수의 형태적 특징이에요. 사과의 특징. 사과는 쌍떡잎 식물입니다. 수염뿌리 아니지요. 꽃의 구조에 따라 통꽃. 일단 갈래꽃인데 모른다고 칩시다. 자, 과실은 꽃받기가 발달한 위가입니다. 그렇죠. 진가가 위가할 때. 꽃은 암술소들 꽃잎 꽃받침을 이어주는 완전한 꽃, 갖춤꽃이 되겠습니다. 갈래꽃입니다. 뒷과 리을로 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8번. 위키지에서 알수 있는 과수와 같은 열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작물. 사과는 꽃받기가 발달한 위가이면서 인과류에 속합니다. 인과류. 꽃받기가 발달해서 육질이 된 거. 사과배가 여기에 속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인가류는 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감은 준인가류죠. 포도는 장가류죠. 호두는 딱딱한 핵가류죠. 복숭아 아니 견과류고 핵가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열매 장가류, 핵가류, 인가류, 견과류. 이거 몇 개씩 안 되니까 다 외워두세요. 이것도 한 번씩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강 문제도 같이 풀어봤습니다. 2강과 3강은 대체적으로 이제 초고난이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나름 좀, 어려운 쪽으로 해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제 4강에서 이제 발화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사랑은 세상을 구원할까? 사랑은 세상을 구원한다. 이 테마에 소개할 만한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도스토옙스키를 아십니까?
1: 네.
0: 발음하기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작가예요. 왜냐? 침 튀길 수가 있어요.
1: 맞아요.
0: 도스토옙스키 하면은 침 따닥따닥 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을 놀릴 때 로보캅2 도스토옙스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아들이 이제 침 튀긴다고 도망가는 그런 작가인데 도스토옙스키의 유명한 작품이 몇 개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죄와 벌은 머리 확 들어오잖아요, 제목이. 네. 그래서 사람들이 죄와 벌, 뭔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내용을 많이는 모르실 거거든요. 라스 콜리니코프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우리 현우 학생처럼 대학생이었어요. 네. 대학생이었는데 가난해서 대학을 더 이상 못 다닌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굶어요. 돈도 없어서 하숙비도 못 내고 식비도 없어서 먹을 걸 사 먹을 수도 없어요. 성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했었는데 지금 현실이 너무 비루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죽을 인간인가 아니면 나는 다시 영웅이 될 만한 상인가 이걸 본인 스스로 시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도 안 시켰는데 본인 이걸 시험을 해요. 그 시험으로써 악인으로 알려져 있던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전당포 노파라고 하면 이미지가 수전노 이미지거든요.
1: 네.
0: 저 수전노는 이 세상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 내가 저 악한을 죽이리라. 이처럼 눌러 죽이리라. 그걸 성공할 수 있으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당포 노인을 죽이러 가요. 근데 실수로 노인의 순수하고 착한 여동생까지 죽이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해요. 나는 악인만 죽이려고 했는데 선인까지 죽여버리게 된 거예요. 네. 욱하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를 고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속에서 아주 심한 죄책감,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소냐라고 하는 매춘부예요. 이 소냐라는 사람이 근데 왜 그 거리의 여자가 되었느냐면 아버지가 직장이 없어졌고 개모는 폐병에 걸렸고 밑에 줄줄이 이복 동생이 배고파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돈벌이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길거리에 나서게 됐던 그런 사실은 굉장히 착한 여자죠. 근데 이 착한 여자에게 라스콜리니코프가 가서 고백을 해요. 고해성사하듯이 마치 신부님을 찾아가듯이 내가 죽였다. 너 그 사건 알지? 사실 범인은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소냐가 굉장히 연약하고 빈곤층의 최약층이거든요. 근데 소냐가 갑자기 엄청난 힘을 내요. 목소리로, 열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일어나. 지금 당장 나가서 교차로에 서서 우선 당신이 더럽힌 저 땅에 절을 하고 입을 맞춘 다음 온 세상을 사방을 향해서 절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해. 그러면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다시 생명을 보내주실 거예요. 아주 강력한 펀치를 날려서 설득을 합니다. 그 연약했던 소냐가, 더럽혀진 여자라는 말을 들었던 소냐가 마음의 회개의 속죄를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라스콜리니코프가 거기에 감화를 받습니다. 아무도 안 시켰는데 혼자 뚜벅뚜벅 광장으로 가요. 가서 서서 여러분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그 노파를 죽였어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걸로 소설이 딱 끝나요. 저는 그 끝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후일담이 얘기가 조금 붙어 있어요. 자, 너는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이 돼서 유형을 갑니다. 저기 추운 곳으로 유배를 가요. 벌을 받으러 가고 소냐가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온갖 수발을 다 들어주고 거기 있는 죄인들에게 항상 뭐 따뜻하게 웃어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하는 성녀 같은 일을 합니다. 소냐와 라스콜리니코프의 상황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2: 사랑이 그들을 부활시켰고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무한한 생명의 원천이 되어주었다.
0: 이 장면은 소냐도 스스로 구원을 받았고 라스콜리니코프도 자기도 죄를 다 고백하고 평화를 찾아서 둘이 그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결국 이제 구원의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성스러운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신곡에서 출발해서 사실은 그 전에는 기독교가 있었겠죠. 기독교의 성녀 이미지가 단테 신곡으로 와서 다시 죄와벌과 같은 근대 문학에서 소녀의 이미지로 살아났다. 이게 지금 어느 영화 감독의 혹은 어느 소설가의 책상 위에서 또다시 다른 얼굴로 살아나고 있을 수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보는 재미를 느끼면 좋다라는 네. 말씀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그 라이벌은 누굴까요?
2: 톨스토이죠.
0: 이게 유명한 네. 그 라이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톨스토이하고 도스토옙스키를 되게 많이 묶어 생각을 해요. 도스토옙스키 얘기했으니까 이제 톨스토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톨스토이 작품이 사실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톨스토이가 상당히 일찍부터 인기가 있었어요. 네. 언제부터 인기 있었냐면 1910년대. 이전부터 톨스토이의 이름이 알려져 있었어요. 심지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톨스토이 선생은 이런 식으로 잡지에 많이 나왔어요. 네. 그때 조선의 문인들, 그러니까 우리 선배 문인들이 사랑했던 작가는 인도 타고르를 성인으로 봤고 톨스토이 역시 굉장히 훌륭한 사상가이자 성인이다라고 해서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톨 선생, 막 약간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거예요. 제일 한국에서 일찍 알려지고 사랑받았던 건 부활이라는 작품이었어요. 부활이라는 작품. 부활이라는 작품도 사실 죄와벌하고 조금 궤가 비슷하긴 하거든요. 한 남자가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여인을 통해서 약간 승화시켜서 극복하는 그런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톨스토이의 만년 작품이고 톨스토이가 이게 나의 쓴 최초의 소설이야라고 공언했던 작품이 안나 까레리나라고 해요. 근데 솔직히 저는 톨스토이 작품을 대부분 읽어봤는데 안나 까레리나가 제일 재밌어요. 그 중에서는 네. 그 중에서는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불륜이 나와요. 시정이 나옵니다.
1: 네,
0: 불륜. 그래서 아침 드라마의 전용으로 생각되는 불륜 이야기가 사실 좀 짜릿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재밌어하는 건 사실 누군가의 흠집, 뒷담화 이런 걸 좀 재밌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이게 안나 까레리나를 좀 뒷담으로 조금 그녀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에요. 사랑의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서 죽은 그녀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지 않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안나 까레리나거든요. 까레리나는 이렇게 읽으면 된대요. 왜 톨스토이는 안나를 저렇게 까내리나. 그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게 잘 이해가 되는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래서 그런가라는 합리적이지 않은 비합리적인 의심도 해보곤 했었어요. 근데 이 작품은 원래 원제목이 두 커플, 두 결혼이에요. 이 원제가 되게 제목이 늘 중요하다니까요. 네. 제목이 상징적인 거예요. 두 결혼, 두 커플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 결혼, 두 커플 이걸 생각을 하면 이 안나 까레리나의 어떤 횡축하고 종축이 연결이 좀 이해가 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두 커플이 등장해요. 우선 유명한 안나. 이 세계관 최강의 미녀입니다. 안나. 그 다음에 브론스키. 역시 왕자님 뺨치는 남주예요. 자,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저를 가르친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안나 까레리나는 주인공이 안나가 아니다. 기차다. 처음에 기차가 등장하고 끝에 기차가 등장해요. 안나와 브론스키가 사랑하면 안 되는 사이인데 사랑에 빠지는 장면 그 확인하는 것도 기차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종일관 아주 강력한 주인공 단 한 명만 뽑으라면 하나만 뽑으라면 기차다. 기차에 의한 기차를 위한 작품이다. 이런 얘기도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우선 이제 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재밌습니다. 안나는 유부녀입니다. 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안나는 검은 머리에 신비로운 눈동자를 가진 세계관 최강의 미녀고요. 이 안나가 자기 오빠를 만나러 기차를 타고 도착합니다. 근데 그 기차역에 마침 브론스키라고 하는 미남자도 도착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총각이에요. 그런데 둘이 보는 순간 약간 스파크가 튀겼어요. 자, 근데 유부녀고 미혼남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무도회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한 커플이 등장해요. 남자 이름을 레빈. 시골에서 농지를 관리하는 시골 영주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레빈이 톨스토이 본인이에요. 너무 싱크로율이 너무 높아요. 네. 왜냐? 톨스토이는 백작 가문의 사남이에요. 사남이니까 이제 순서대로 영지를 받았겠죠? 그래서 네. 본인도 농사법에 관심이 많았고, 농노들하고 술도 같이 마시고, 그 사람들하고 평등하게 지내려고 그 보기 드문 귀족의 모습이죠? 네. 시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소설 안에서 레빈이 딱 그렇게 나와요. 레빈이 시골 남자예요. 이제 와갖고, 도시에 와갖고 신부를 찾아다니는데, 나는 여기가 안 맞는 것 같아. 빨리 내려가고 미랄 추수가 지금 몇 가만가 세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자연을 즐기고 살았으면 좋겠어. 네. 근데 여기 와서는 아내를 얻으려면 춤도 춰야 되고요. 이렇게 딱 무도회에서 멋있는 남자인 척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레빈이라는 사람이 톨스토이의 자기 반영체인 것 같은데 와서 키티라는 여자한테 청혼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키티가 브론스키를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엇갈린 이제 이 네. 사각관계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안나는 유부녀, 사랑을 자기 남편만 해야 되는 여자. 근데 브론스키하고 불의의 사랑에 빠집니다. 네. 키티는 브론스키를 쳐다봐요. 레빈은 키티를 쳐다보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 안나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사교계에서 매장이 돼요. 아들을 빼앗기죠. 그리고 브론스키랑 둘이 그 떠나버립니다. 떠나서 계속 예술과 여행을 즐기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레빈은 키티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이게 연애로서의 사랑 읽게 된 작품이긴 하지만 레빈은 마음에 안 들어요. 레빈은 왜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저 여자가 내가 아니라 다른 남자를 좋아했다는 걸로 키티한테 좀 삐집니다. 키티, 그녀는 내가 아니라 브론스키를 사랑하네? 저렇게 잘생긴 남자를 사랑하고 얼굴만 보고 사랑하다니 실망이야. 치풍 하고서는 영토로 내려가요. 그리고 키티를 사랑하게 된 이유가 키티의 어머니가 본인의 이상형이었대요.
1: 조금.
0: 예, 그렇죠. 자, 보세요. 더 심한 얘기도 있어. 네. 키티의 어머니가 자녀들을 굉장히 잘 돌보고 이렇게 대가족을 꾸려나갈 줄 아는 굉장히 이상적인 어머니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키티 어머니를 보고 저런 여자가 나 장래 내 부인이 되면 좋겠어. 어린 레빈이 생각했답니다. 네. 그래서 그 집에 자매가 쭈루룩 있는데 네. 저 자매 누군가하고는 반드시 결혼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운 거예요.
1: 어머니가 닮았을 테니까.
0: 그래서 첫 번째 딸의 사랑을 느껴요. 근데 첫 번째 딸은 시집을 갔어요. 이제 둘째 딸이 이렇게 사랑을 느낍니다. 둘째 딸이 결혼을 했어요. 누구와 결혼하냐면 안나 오빠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게 둘리라고 하는 여자거든요. 셋째 딸이 키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뭐지? 내리 사랑도 아니고 사랑이.
1: 찔러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0: 그러니까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이렇게 갔거든요. 저는 온니원이 아니면 열정적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레빈의 사랑을 온니원 열정적 사랑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네. 열정적인 사랑은 오히려 안나와 브론스키 둘이서 하는 거죠. 세상이 다 우리를 배신해도 우린 사랑할 거야. 이런 모토로 둘이 네. 이렇게 방랑 생활을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안나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사교계 명성 센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돌 센터 역할을 했던 그렇죠. 여자예요. 네. 사교계 센터급이었는데 거기서 탈락이 됐어. 그래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어. 남편도 알게 됐어. 남편한테 경제적 지원도 끊겼고 남편이 아들을 안 보여줘. 데리고 가서 너 이제 아들 만날 생각 하지 마. 네 아들 아니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한테는 남은 게 브론스키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불안해진 안나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시전을 해요. 자, 브론스키를 흔드는 거예요. 난 너밖에 없는데 너마저 나를 떠나면 나는 큰일이다 생각하니까 불안하니까 네. 브론스키를 시험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전보를 쳐요. 브론스키한테 일하고 있는데 보내요. 빨리 안 달려와? 빨리 안 달려와? 살찔 안 아픈데, 덜 아픈데 달려오는지 안 오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헐레벌떡 또 돌아와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남자가 지쳐가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가 지쳐가는 걸 아니까 여자가 더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행의 악순환을 거치다가 나중에 안나는 이를 생각합니다. 저 남자가 나의 전부인데 날 사랑 안 하나 봐. 난 살 자신이 없어. 그리고 홧김에 아편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슬픈 마음에 나 떠나버릴 거야. 기차역으로 갑니다. 이때부터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요. 네. 내가 죽으면 브론스키는 슬퍼하겠지. 나를 잃고 너가 얼마나 슬픈지 한번 봐봐. 네. 기차가 빵 하고 들어옵니다. 그때 뛰어내릴까 말까 망설. 또 빵 하고 들어와요. 그때 확 뛰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안나가 뛰어내려서 딱 착지하자마자 아니 걔 뛰었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기차가 너무 빨리 온 거죠. 그래서 안나는 죽고요. 브론스키도 딱 합니다. 브론스키는 또 막 자기도 죽겠다고 난동을 부리다가 사실은 멘탈이 나간 상태로 전쟁터를 갑니다. 자신에서. 죽으러 가는 거죠. 이런 파탄난 연애 이야기. 이거는 완전히 연애로서의 사랑 이야기와 연애가 아닌 어떤 가정적인 가정을 완성하고 싶은 어떤 사랑의 이야기. 이 두 커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미스터 선샤인 보셨어요? 드라마.
3: 네,
0: 이병헌 씨하고 김태희 씨.
3: 네, 알아요, 알아요.
0: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러브 할까요? 이런 얘기 나와요.
3: 네, 알아요.
0: 아시죠?
3: 그 장면 알아요.
0: 아, 맞아. 그래서 러브 합시다. 이병헌 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러브가 무엇이냐. 우리의 나라에는 원래 연애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연애를 누가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춘향이하고 이들은 연애했거든요.
3: 그렇죠.
0: 네. 28청춘 걔는 한창 고등학생들이에요. 고등학생 나이에 연애를 했어요. 16세에.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연애를 했지만 거기 연애했다고 안 나옵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연애질 합니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맞아요. 연 따로 쓰고요. 정 따로 쓰고요. 색 따로 썼어요. 그런데 러브라는 영어 단어가 일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번역을 한 게 연애입니다. 그 연애는 번역된 신조어예요. 남녀 간의 애정을 의미하는 그 러브의 번역을 위해 연애라는 신조어가 생겼고 그게 이제 들어와서 그 모던걸 모던보이 신여성 있었잖아요. 네네. 원래는 연애라는 걸 잘 몰랐는데 그 개념이 생겨서 막 둘이 막 싱쿵싱쿵하면서 이렇게 꽁냥꽁냥하는 연애가 시작이 됐던 거죠. 저는 그래서 아 연애라는 말이 없었구나라는 게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연애가 완전히 좀 달궈지면 우리가 정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정열을 영어로 하면 패션이라고 해요. 근데 그 패션에 정열, 뜨거움, 사랑이라는 말도 있지만 고통이라는 뜻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열이라는 것은 너무 아뜨거 사랑인 거야. 아뜨거 사랑. 아주 달궈진 사랑. 네. 그래서 정열적인 사랑은 사실은 평생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나와 브론스키가 선택한 게 정열적인 사랑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아주 화르륵 타올랐다가 기착한 앞에서 그냥 화르륵 꺼진 비극적인 사랑이 이미 내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안나가 자기

0: 사랑이 정열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한 어떤 장면이
1: 네.
0: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브론스키에게. 당신 모르겠어요? 당신을 사랑하게 된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내게는 당신의 사랑밖에 없어요. 당신 사랑이 내 것이라면 난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느껴요. 내게 굴욕이란 건 없어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당신 사랑이 없어지면 나는 껍데기예요. 나한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런 사랑이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사랑이 달아나면 모든 게 끝나는데.
1: 그렇죠.
0: 근데 이거 반대되는 레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레빈이 형이 있었어요. 둘째 형이. 근데 혁명을 하다가 병을 얻어요. 죽기 전에 레빈 자기 동생을 부릅니다. 갔더니 막 냄새도 나쁘고 형은 막다 죽어가고 있고 막
1: 네.
0: 너무 더러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때 키티가 딱 팔을 걷더니 씩씩하게 와서 자, 침대 시트 다 걷어내고 환자 싹 씻기고 그다음에 옷도 싹 갈아입혀서 머리도 싹 비켜고 목욕까지 탁 시켜놓고 마지막에 레빈이 형하고 인사를 그런 깔끔한 곳에서 하게 해요. 그때 레빈이 키티한테 반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되게 부부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형하고 막 자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별을 해야 되는데 와이프가 와갖고 촤악 해주는 거예요. 그때 키티한테 새로운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역시 레빈한테는 잘 감정이입이 안 돼요. 아니, 와이프가 청소를 잘안 해도 사랑을 할수 있는 거고, 형을 잘 닦아주지 않아도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와이프가 갑자기 와갖고, 무슨 종군 간호사처럼 그뭐 죽음의 상황을 정리하니까, 역시 키티 당신 너무 멋져,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이런 사랑을 어디서 봤냐면, 그 카운셀러이자 목사인 게리 체프먼의 베스트셀러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은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사람마다 이건 사랑이야 라고 느끼는 언어가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인정하는 말, 사랑한다, 잘한다 하면 사랑을 느낀대요. 저 사람 사랑해주는구나? 사랑 줘야지 이런 생각이 든대요. 함께하는 시간, 둘이서 같이 책을 읽는다든가 산책하는 시간으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세 번째, 선물을 받으면, 이건 넌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 봉사를 받으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스킨십을 하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거든요. 근데 이 레비는 봉사를 받으면 사랑이구나라고 느끼는 스타일인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이런 남자하고 살게 되면 나 굉장히 피곤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보고 만약 결정하라고 하면 저는 그런 엉뚱한 상상을 좀 잘해. 내가 이 세계관에 들어간다면 나는 브론스키. 잘생겼으니까. 어떠세요? 레빈 같은 사랑이 좋으세요? 브론스키 같은 사랑이 좋으세요? 나중에 어떤 남편감이 되렵니까?
1: 남편감.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하려면 일단 잘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브론스키처럼 생기면 좋겠지만
0: 네.
1: 그럴 수는 없으니까.
0: 네. 어디에서 사랑을 느끼세요?
1: 아,
0: 봉사.
1: 사랑을 느끼는 것.
0: 봉사라든지 스킨십 아니면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1: 네.
0: 그랬잖아요.
1: 말씀해주신 다섯 개 중에서는 저는 함께하는 시간을 같이 보낼 때 그게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연인이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보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되게 흔한 말이지만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랑 같이 뭘 하고 싶다라는 거는 일단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서 뭐 영화도 보러 갈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 보고 싶다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게 되게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도 생각해요. 네.
0: 이 대답은 상견례 프리패스 대답입니다. 합격이에요. 네,
1: 네.
0: 아주 좋은 대답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문학 작품도 좋지만 비문학을 뽑으라면 사실 이 책을 뽑아요. 지금 보시겠지만 이책 지금 안 팔아요. 표지가 바뀌었을 거예요. 되게 옛날에 샀어요. 여기 지금 너덜너덜한 거
1: 테이프로
0: 보이시죠?
1: 붙이셨네요.
0: 테이프를 다 붙여서 들고 다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사랑을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랑은 왜 그런 시 있잖아요. 그 새들은 사랑인 줄도 모르고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면 사랑도 배우고 훈련해서 잘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책을 한권 꼽으라면 학술로서 접근하는 책을 꼽으라면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더 아트 오브 러빙입니다.

0: 있잖아요. 그때는 사랑을 교리로 배우든 종교로 배우든 사람들이 배워요. 미사를 들으면서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을 유럽 사람들이, 중세 사람들은 가졌을 거예요. 네. 근데 사랑의 기본값으로 깔려있는 세계가 이제는 아닌 거예요. 지금은 돈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그런 게 중요한, 욕망이 중요한 근대사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배울 곳을 잃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성당을 가고 모든 사람이 성리학 규범을 알았기 때문에 뭐 공자의 말씀, 인의 예지, 사랑을 강조하거든요. 기독교의 말, 사랑을 강조하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들었다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얘기해요. 사랑을 배울 곳이 없어서 사랑의 방식이 잘못되고 있어. 여기서 잘못된 사랑은 집착의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 깨똑으로 어디야? 어디야? 30분 간격 어디야? 지금 어디야? 뭐해? 막 이런 거. 네.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갔는데 계속 깨똑깨똑깨똑 왜 연락 안 해? 왜 답변 안 해? 막 그러고 술 먹었지? 친구들이랑 술 먹었지? 내가 중요해? 친구가 중요해? 이런 미저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사랑이잖아요. 네. 듣기만 해도 무섭죠?
1: 심각해요, 지금.
0: 듣기만 해도 무섭죠? 네. 아무튼 이런 사랑이 나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리 프롬은 학자답게 우선 처음에 물어봐요. 사랑은 기술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고서 형제의, 모성의, 에로스의, 자기의, 신에 대한 사랑, 이렇게 종류별로 모든 사랑을 다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려요. 사랑은 연습이 필요한 거야. 훈련이 필요한 거야. 너 혼자 너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 자, 그래서 그 BTS의 Love Myself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거기 노래 가사랑 비슷해요. 어쩌면 누군가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BTS 노래 들으면서 많은 소녀들이 나는 되게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꼈는데 너 자신을 사랑하렴 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되게 기운을 많이 얻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비슷하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게 무려 1956년도 작이라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태어나면 아기 때 어떤 단계를 걷냐면 딱 태어나면 이게 내 손이다? 이게 내 손이다? 이게 손이니까 빨아야겠다 이런 생각 없어요.
1: 그렇죠.
0: 그냥 눈앞에 있는 나의 주 양육자, 엄마라고 쳐요. 엄마를 보고 거울 단계를 겪습니다. 그녀가 나고 내가 그녀야. 엄마가 현우 학생 놓고 화장실 갔으면 현우 학생 울었을 거예요. 왜? 내 세계가 사라졌으니까. 근데 엄마가 돌아와요? 내 세계가 돌아왔어.
1: 그렇죠.
0: 그리고 유난히 엄마나 주 양육자를 보고 방긋방긋 웃었을 거예요. 왜? 그는 나니까. 내가 사랑할 존재니까. 네. 이렇게 했을 거거든요. 근데 점점점 사회화가 된다는 건 우리 둘만 영원히 마주보면서 꽁냥거리는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엄마고 현우 학생이 내 자식이라고 쳐봐요. 네. 그래서 우리 애기 우쭈쭈 애기를 키우고 있는데 엄마하고 둘이 있으면 완전히 충족이 되는 만족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빠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빠는 사실 현우 학생한테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었을 거거든요. 애기 때는. 근데 아버지가 들어왔을 때 엄마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보 어서 오셨어요. 여보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내 나인 그녀가 반응을 하네. 이래서 나와 엄마 간의 일대일 관계가 끊기고 아빠 이게 언어예요. 사회입니다. 사회가 들어와서 삼각형이 형성돼요. 이걸 사회화라고 부르거든요. 이 상황이 안 되면 제대로 크는 게 아니에요. 사회화가 돼야죠. 그런데 인간이 성인이 돼 살다가 다시 완벽히 둘이서 마주보고 있는 데칼코마니 모양을 그리는 때가 와요. 그게 연애의 순간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둘이 카페에 앉아 있어도 3시간이 3분처럼 흘러요. 어머 아침에 만났는데 벌써 해가 져서 헤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녀와 나가 완벽하게 대칭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행복한 어린 시절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심리학의 아버지는 프로이드잖아요. 에리 프롬은 프로이드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근데 프로이드는 사랑을 이렇게 얘기해요. 리비도를 주는 거야. 리비도는 학술적으로 보면 성적인 에너지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자체라고 생각해도 돼요. 특히 처음 사랑을 해보면 막 뭔가 막 주고 싶잖아요. 막 뭐 해주고 싶고 뭐라도 막 이벤트도 해주고 싶고 막 줘요. 그런데 그녀가 우리 헤어져 딱 했다고 쳐봐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되느냐. 내가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녀에게 증여를 한 거야. 무상 증여를 다 해버린 거야. 근데 그녀가 헤어지지. 그래서 나의 잔고를 에너지 잔고를 살펴봤더니 제로야. 영원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개돈을 열심히 부었는데 개주가 먹튀한 사건이랑 비슷해요. 눈 떴는데 어머 영식이 엄마 날랐대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워. 울잖아.
1: 당황스럽죠.
0: 그렇죠. 그때 잡으러 다니고 그런 게 바로 이제 스토커가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어?

0: 나한테 나를 사랑할 에너지가 1도 남아있지 않아서 나를 사랑할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쓰러지고 울고 현실을 부정하게 되고 너무 힘들고 노래방 가서 난 괜찮아 부르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리 프롬은 말합니다. 너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선 너부터 사랑해. 너를 충분히 사랑해주고 에너지 리비도를 너한테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이거는 맞는 말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애를 둘을 낳아서 키웠는데 애기를 위해서 내가 보호할 대상이 생겼다고 하니까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주게 돼요. 밥 먹는 거 시간 아끼게 되고 화장실 가는 거 잠자는 시간도 다 없어. 상관없어. 애기만 잘 보면 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 주고 나면 내가 우울증이 와요. 헛헛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막 불컥불컥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내 모든 걸 희생해서 다 주면 걔도 힘들어지고 나도 힘들어져. 나중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정말 하기가 싫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하게 될 거란 얘기죠. 사랑을 제대로 훈련하지 않으면. 그래서 나부터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하자. 자기애를 강조해요.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에리 프롬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학작품도 보고 뭐 구원의 사랑, 정열적인 사랑, 그다음에 사랑의 이론도 봤지만 그래도 사랑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매력적인 것 같아요. 항상 사랑 앞에서 우리는 사랑 잘 모르니까 겸손해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시인이어갖고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는데 언젠가 아버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사랑이란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랑은 네 마음속 화분에 식물을 심어서 잘 키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마음속에 식물을 심어두고 그 사람이 식물인 듯 곱게 곱게 물도 주고 해도 주고 하면서 길러주는 거. 이게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현우 학생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1: 사랑이라는 걸 사실은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여러 가지 사랑의 유형 중에 이성 간의 사랑에만 좀 집중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가족에 대한 사랑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배워야 될 사랑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오늘 너무너무 재밌게 고전과 연결시켜 주셔서 정말 재밌게 들었고 또 고전에 나왔던 사랑 뭐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현재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참 재밌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이 더더욱 기대되시는
0: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만나보도록 해요. 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펠록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공주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계속되고 있는 포르투갈에서도 지난 7일에서 13일 238명의 초과 사망을 기록했다고.
1: 프랑스 남서부를 강타한 산불로 6,000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타버렸고 수십 채 주택이 파괴됐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끓고 있다면 우린 지구에게 뭔가 해열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편리함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 원짜리를 1년간 쓸 것이냐, 3만 원짜리를 5년간 쓸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에게 필요한 해열제는 전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그래서 뭐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우리 같은 소비자도 그렇고 이 환경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 참 많이 연구하고 있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인간 본질 어떤 욕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해결책은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뭐 사람도 좀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뭐 세상에 뭐 귀신 같은 것도 별로 안 무서워하거든요. 더운 거예요. 예. 네. 전 더운 게 제일 싫고 제일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더워지는 게 너무 싫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여름의 기준은 차에서 에어컨을 키느냐 마느냐거든요. 여름에 덥죠. 7, 8월에 무지하게 덥습니다. 근데 한 10년 전부터 6월 달도 더운 거예요. 근데 한 3, 4년 전은 5월 달도 덥고 추석 때까지 덥더라고요. 5, 6, 7, 8, 9, 10까지 에어컨을 켰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올 4월은 너무 덥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나라였잖아요. 봄, 가을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3월이나 4월 정도가 봄이고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가 가을인 것 같고 여름이 6개월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점점 더워지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워지는 것 같아요. 동해안에 예전에 뭐 오징어하고 명태

가 많이 잡혔는데 더 이상 그런 게 잡히지 않고 난류성 어종이 잡히고 있고 바다가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생태계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제 사과, 사과가 원래 이제 경상북도 뭐 안동이라든가 뭐 충청북도의 충주라든가 뭐 문경이라든가 이런 지방이 이제 일교차가 많아서 사과 농사가 잘 됐는데 이게 강원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생태계가 지금 굉장히 이상해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덥다란 뜻의 warming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구 온난화를 바뀌었어요. warming에서 히팅으로 히팅이 되고 있다. 근데 최근에는 히팅도 아니고 boiling이라고 얘기해요. 끓고 있다. 지구가 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 제일 두려운 것 같습니다. 뭐 공상과학 영화라고 하죠. 미래의 영화들을 보면 제가 꽤나 재미있게 봤던 영화 중에 해리슨 포드가 나왔던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미래 도시를 보면 파란 하늘은 없습니다. 일단 잿빛이에요. 그리고 추적추적 비가 옵니다. 그리고 이 그라운드 땅에서는 이상하게 사람이 살 수가 없고 굉장히 공중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미래 영화를 보면 지구 재난 때문에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재밌게 본 영화는 월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지구에서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풀도 하나 없고요. 오로지 쓰레기만 가득한 세상인 거죠. 그래서 월이라는 이 기계가 쓰레기를 이렇게 압축하는 로봇인데요. 월이하고 단 하나의 생명체, 바퀴벌레만 살아갑니다. 지구에서는. 그런데 지구가 이제 좀 깨끗해져서 풀이 나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그 이야기들을 다룬 영화인데요. 굉장히 재밌게 본 기억이 납니다. 저의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야 이렇게 지구는 더운 거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참 미안한 마음이 들고 어른으로서 책임감이 들고 무슨 죄책감 정도가 드는 기분이더라고요. 누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모든 어른들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가 온난화가 된 이유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시작된 건데 이것은 18세기 약간 17세기 이런 산업혁명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산업혁명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모직을 만들고 직물을 만들고 또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기차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이러면서부터 석탄을 떼기 시작하면서 뭐 한동안 영국 런던에는 스모그가 가득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증기기관을 만든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결국 인간의 삶이 편안해지고 이 위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산업화들이 결국 인간을 지구를 더 덥게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습니다. 근데 해열제는 한번 먹으면 하루 동안 지속이 되질 않아요. 3-4시간 지나면 다시 해열제를 먹거든요. 그래서 열을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지구가 이렇게 끓고 있다면 우리는 지구에게 뭔가 해열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온난화의 가장 주범은 누구냐?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탄소 중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가 대기층을 형성하면서 온실가스가 지구에 가득 차게 되면서 이게 이 태양이 내리쬐면은 그게 반사가 돼서 바로 그냥 바다가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지표면이 더워지고 바다가 뜨거워져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D가 있고 R이 있습니다. D는 드라이브고 R은 뒤로 가는 거죠. 그 사이에 N이 있어요.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는 제로인 상태가 중립이라고 하는 건데 탄소를 중립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소는 발생량이 있고 흡수량이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를 발생량과 흡수량을
0으로 맞춘다가 대한민국의 목표입니다.

탄소를 흡수하는 건 뭡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 나무죠. 식물입니다. 그거를 그린 카본이라고 얘기하고 또 탄소를 흡수하는 것 중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게 바로 바다의 산호, 또 바다 갯벌입니다. 이것이 블루 카본이라고 하는데 탄소 발생률이 나무나 식물보다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탄소 발생하는 것 중에 무엇이 탄소를 발생하는가? 우리가 옷을 사고 입습니다. 옷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이산화탄소가 탄소 발생량이 100이라고 그러면 10% 정도가 옷을 만드는 산업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동물이 뿜어내는 무슨 이산화탄소, 또 동물의 트름, 동물의 방귀 이런 것들이 또한 10%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발전소. 우리가 뭐 석탄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무언가 발전하죠. 이런 거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또한 30%. 우리가 비행기를 탄다거나 자동차를 탄다거나 기차를 탈때 나오는 게 또한 10%. 그다음에 그 많은 산업이 총 30%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중에서 다 낮춰야 되는 거예요. 다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그래서 산업 구조 자체를 많이 바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좀 하고 다니면 옆에서 쿡쿡 찌르면, 야, 산업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그게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 시장이 그렇게 되질 않아. 무언가를 많이 생산하고 무언가를 많이 소비하고 무언가를 버리고 이래야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덥게 살 겁니까? 이 더위가 익숙한 아이들한테 익숙하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미안하더라고요. 맞아요. 산업이라는 거는 자본주의라는 건 무엇을 만들고 소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느 하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새로운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 딜, 그린으로 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구는 펄펄 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린 뉴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산업 구조를 바꿔야 돼요. 철강 산업도 바꾸고, 전기 생산도 바꾸고, 뭐 자동차 산업도 바꾸고, 우리가 먹는 식습관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구를 끓게 하려고 노력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지구가 더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인간은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텀블러 말씀드릴까요? 텀블러를 제가 외출할 때마다 갖고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게. 하나는 텀블러로 주시고. 이것도 한 10년 됐어. 한 10번 중에 한 성공률이 한 50에서 60%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까먹고 갑니다. 텀블러를 넣으면 에코백을 하나 들고 다닙니다. 텀블러를 챙기는 것도 귀찮은 일이지만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일도 귀찮고 점심 먹을 때 그거 갖고 다니는 건 더더욱 귀찮고 그러면 텀블러를 쓴 다음에 집에 와서 세척하는 건 정말 힘들죠. 힘들어요. 편한 건 그냥 나가고 일회용 컵으로 마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환경은 편리함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이 편합니까? 자가용이 편합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훨씬 불편하죠.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배달 많이 시켜 먹습니다. 편하죠. 누르면 오니까. 근데 이제 배달 대행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어플에 가지고 계실 텐데 잘 보시면 다회용기가 있습니다. 다회용기로 배달해 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꼭 그거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회용기의 단점이 있습니다. 남이 쓰던 거잖아요. 한번 그 업체에 한번 찾아가 가지고 제가 눈을 이렇게 뜨고 쳐다봤어요. 혹시 남이 쓰

0: 건데 설거지가 제대로 되나. 우리 집보다 7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설거지를. 총 7단계의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배달 음식 편리함이에요. 뭐 어쩔 수 없죠.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환경의 문제는 편리함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지구에게 필요한 해열제는 전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지만 우리가 지구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욕심입니다. 더 갖고 싶어요. 제가 운동화가 세 켤레가 있는데 휴대폰을 보거나 백화점을 가면 야 저거 나 꼭 저거 필요한데 저거 나한테 꼭 필요한 건데 나 저런 디자인 없는데 꼭 갖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샀을 때 사람은 행복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뭔가 사게 돼요. 계속. 점점점 집에 있는 건 늘어났죠. 근데 사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옷은요. 일주일이면 그 감흥이 사라지고요. 자동차는 한 달이면 사라지고요. 집은 1년이면 사라집니다. 뭔가를 산다고 했을 때 오는 행복감은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언가를 사고 싶어요. 무언가를 사고 싶고 편리해지고 싶은 게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굉장히 스마트한 소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살 때 정말 이것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충동적인 구매는 절대 안 되고요. 일회용은 될 수 있으면 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 원짜리를 1년간 쓸 것이냐 3만 원짜리를 5년간 쓸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 원짜리 싸고 좋은 거 분명히 있습니다. 싸고 좋은 게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싸고 좋다고 해서 사서 후회하는 일이 저도 있고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품질이 좋은 걸 사면 오래 쓰게 돼요. 제가 오늘 이 셔츠를 입고 왔는데 20년은 된 것 같습니다. 20년. 잘 세탁하고 잘만 데리면 뭐 문제 없어요. 저도 배우기 때문에 뭐 옷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전 우리가 할 수 있는 해법 중에 하나는 소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현명한 소비는 품질이 좋은 거를 사야 되고 그것을 오래 쓰고 또 오래 쓰면 쓴 다음에 내가 필요 없으면 누군가와 바꿔 쓰기도 하고 뭐 나눠 쓰기도 하고 아껴 쓰기도 하고 이런 우리의 생활 습관, 패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소비자들의 문제고 물론 국가에서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기업은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온도계가 있는데요. 사람은 36.5도죠. 지구도 적정량의 각 나라마다 온도가 있을 겁니다. 현재 1.5도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게 3도가 올라가면 인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산업계도 그렇고 과학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국가, 기업, 저희 같은 소비자 모두가 합심해서 이 1.5도에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있는 곳, 공기가 있는 곳,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살아가는 이 지구가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디에도 그런 별은 없지 않습니까? 지구 같은 별이. 축복받은 별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한 삶을 감내해야 되고 우리의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또 쾌적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마시는 물과 공기가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은 행복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1: 힘도 너무 없는 꼬맹인데 발만 빠른 친구.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야구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키 작고 힘없는 꼬맹이가 홈런을 쳤네. 아, 이제 빛이 찾아오는구나. 나도 이제 힘있는 청년이 되었구나. 어쩔 수 없이 버텨야 되는 것이고 버티다 보면 본인이 뭘 잘하는지 찾아 헤매는 것 같고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팽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볼까요?
1: What do you like to do? Do you like fishing or hiking?
2: I like running. I like playing baseball too.
1: How about climbing? Many people go climbing these days.
2: I haven't tried it yet. Maybe I will like it.
0: 우리 친구들 대화 잘 들어봤나요? 대화 속에 숨어 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봤죠? Running, climbing, people, tried yet, maybe. 오늘은 여섯 개네요. 하나씩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running, running. 이제는 우리 친구들 동작 뒤에 ing 나오게 된다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또는 뭐뭐 하고 있는 이런 뜻이라는 거 알 거예요. Running, 우리 대화에서는 하기 하는 것으로 쓰였어요. 달리기니까 달리기 하는 것, 달리기 하기, 줄여서 달리기, running. 또 하나 나왔네요. Climbing, ing 빼고 climb, 이 B까지가 오르다란 뜻이에요. 뭐 등반하다, 등산하다, 오르다. B는 소리가 안 나서 climb, climb 아니에요. climb이라고 하고 여기에 ing 붙였으니까 climbing, 등반. People, people. P-E-O 이 앞부분이 P 이렇게 소리 나고요. 뒤에는 PO 붙여서 people, 사람들이에요. 단어 자체가 S 같은 게 붙지 않아도 여러 명이라는 뜻, people. Try, try. T가 R 만나면 소리가 약간 뭉개지면서 try, try 아니고 try 이렇게 발음되거든요. 이 try는 시도하다, 한번 해보는 거, 노력하고 애쓰는 거 둘 다 될 수 있어요. Yet, yet. Yet은 우리 문장에 덧붙여서 아직이라는 말을 더해주는 거예요. Yet. Maybe, maybe. 이 단어는 아마도, 어쩌면, 확실하지 않을 때 쓰는 말, maybe. 자, 그럼 우리 대화 볼게요. 여자애가 물어보네요. What do you like to do? What, what을 do you like to do? 하는 것을 너는 좋아하니? 했더니, do you like fishing or hiking? 예를 줬어요. 너는 fishing, 낚시나 hiking, 걷는 것을 좋아하니? 물어봤어요. I like running. 아, fishing도. 하이킹도 아니고 running, 달리는 걸 좋아한대요. I like playing baseball too. Play baseball이 야구하다니까 ing 붙여서 I like playing 하면 야구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How about climbing? 여자애가 물어보죠. Climbing은 어때? Many people go climbing these days.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go climbing. 뭐 하러 가요? 등산, 등반하러 가잖아. These days는 딱 붙여서 친구들 기억해요. 요즘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등산, 등반하고 있잖아. I haven't tried it yet. Haven't tried it.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클라이밍을 해본 적이 아직은 없어. Yet. 아직 없어. Maybe I will like it. 아마도.

0: 어쩌면 나 그거 좋아할지도 모르지. 이런 뜻이네요. 자, 그럼 우리 배운 단어랑 문장들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Topic World 4로 가서 우리 617 눌러 볼게요. 잘 듣고 단어 순서대로 눌러보면 문장이 완성된다는 거 먼저 들어봐요.
1: What do you like to do?
0: 와우, 길죠? 한 번 더.
1: What do you like to do?
0: What do you like to do? 너는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니?
1: Do you like hiking?
0: Do you like hiking? 하이킹 하는 거 좋아하니?
1: Do you like fishing?
0: Do you like fishing? 낚시 하는 거 좋아하니?
1: I like camping.
0: 이건 대답이죠. I like camping. 나는 캠핑을 좋아해.
1: I like shopping.
0: I like shopping. 나는 쇼핑하는 걸 좋아해.
1: I don't like climbing.
0: Don't like 나왔죠? I don't like climbing. 나는 등산을 좋아하지는 않아. 잘했어요, 친구들. 이제는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저는 달리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야구하는 것을 좋아해요. 좋아요. Let's talk을 켜고 스텝 1의 에피소드 44 시작해 볼게요. 인사 준비. Hi. Hi.
2: Hi.
0: Hi.
2: What do you like to do?
0: 당신은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나요? What do you like to do? 물어봤더니 저는 달리는 것을 좋아해요. 좋아하는 건 I like, 달리다는 run인데 달리는 것을 좋아하니까 I like running. 그렇죠? I like running. 좋아, 좋아.
2: Let's run together. What do you like to do?
0: 또 물어보죠.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니? 저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요. I like 노래하다, ing. 그렇지, singing. I like singing. Awesome.
2: Let's sing together. La la la la.
0: La la la la.
2: What do you like to do?
0: 펭수랑 같이 노래를 했죠. 당신은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나요? 야구하는 걸 좋아해요. I like는 똑같고요. 야구하다가 아까 뭐라고? Play baseball. 그러면은 play 이 동작에다가 ing 붙여서 말해봐요. I like playing baseball. Yes.
2: Let's play baseball together. It was nice talking to you.
0: Bye.
2: Bye.
0: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펭수와의 대화 미션도 성공. 그럼 이제는 AI 니콜에게 질문해 볼 시간인데요. 선생님이 이제까지 우리 친구들이랑 이런 대화도 보고 하다 보니까 like가 쓰임이 좀 신기해요.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무언가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요 차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일이나 행동 나타내는 법 알려줄래? Like, 좋아하는 것. I like cats. Like to, 좋아하는 일, 행동. I like to sing. 아하, 좋아하는 것 있죠. 뭐 고양이, 사과 이런 식으로 뭔가 것 이런 것은 그냥 like 뒤에 붙이면 되네. I like cats 하면 나는 고양이를 좋아해요. 그런데 뭐뭐 하는 것, 어떤 동작이나 행동, 일 같은 걸 말할 때는 like to 이렇게 하고 동작을 써줄 수 있어요. I like to sing 하면 나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요. 또 우리 대화에서 보는 것처럼 I like singing도 가능하고요. 잘 기억해둬요. 친구들, what do you like to do? 친구들은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해요? I like to 하고 동작 또는 I like 동작 ing 내가 마음에 드는 표현으로 골라서 좋아하는 일 말해보기 약속.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자, 오늘은 강의 3강이에요. 우리 지난 2강에서는 인사, 호칭을 사용해서 인사했죠. 그리고 안부를 묻고 답하는 거. 우리 그냥 문장 끝에 컴을 붙이면, 그렇지? 평서문인데 문장 끝에 컴 붙이면 의문문이 된다고 했어.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생한테 동생 너는 코에하다 건강하다 여기까지만 하면 평소문 동생은 건강하다 컴 붙이면 동생은 건강하니? 라고 하는 의문문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여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거를 넣을 수도 있다고 해서 꼭컴 의문문으로도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 그럼 이제 베트남어의 기본 어순은 주어 서술어다 그렇지? 이런 정도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제 오늘은 뭘 공부하느냐? 자, 볼게요. 이름을 묻고 답하는 표현 공부할 거예요. 이름을 묻고 답하는 거. 우리 처음 만나면 친구들끼리 이름 묻고 답할 수 있겠지? 물어볼 수 있고 답하는 거고. 자, 또 어디 사느냐? 거주지를 묻고 답할 수 있어. 우리는 보통 너 어디 사냐? 그러면 이제 뭐 나는 뭐 어디 어디 구 무슨 무슨 동에 살아. 이렇게 보통 얘기하기도 해요. 베트남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해. 어떻게 표현하나? 그거 한번 볼게요. 그리고 시제 표현이 나옵니다. 시제 표현. 이제 뭐 미래형도 나오고, 현재 진행형도 나오고, 과거형도 나오는데, 본문에서는 현재 진행형이 나와요. 그리고 다른 시제는 우리 뒷부분에 있는 수능 따라잡기거든. 그 부분은 이제 5강 강의에서 같이 묶어서 해볼게요. 자, 이 정도 하고, 우리 첫 번째. 첫 번째 회화문의 단어 먼저 볼게. 자, 친구라고 하는 뜻, 만이 나왔어. 만, 친구. 안녕, 친구? 할 때, 우리, 짜오, 반 이렇게 했지? 그래서 친구, 너, 친한 친구 사이에 너란 뜻이야. 너는 건강하니? 만, 코에, 컴.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는 거야. 친구. 자, 실로이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실례하다란 뜻도 있고, 미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뜻도 있고, 실례합니다라는 뜻도 있어. 실로이가. 역시 실로이 다음에 호칭을 넣어서 보통 얘기해요. 그러면 친구한테, 야, 친구야, 미안해. 아무튼, 실로이만. 이렇게 되겠지. 땐,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명사입니다. 땐, 이름. 자, 구어는 뭐뭐의 그런 뜻이야. 자, 그러면, 야, 친구야. 너의 이름은 뭐니?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너의 이름 할 때, 자, 땐 이름 나왔네. 베트남은 뒤에서 수식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구어가 여기 나오는 거야. 땐, 구어. 그 다음에 친구 너, 만. 이렇게. 너의 이름. 이렇게. 이런 어순이 된다는 거야. 베트남어는 뒤에서 수식하니까. 뒤에서 수식하니까. 자, 그리고 라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라는 뭐뭐이다에 해당해. 뭐뭐이다에 해당하는데 우린 지금까지 어순 보세요. 자, M 동생은 건강해. 응? M 코에. 자, 동생은 건강해요. 이렇게 주어 서술어였어. 여기에는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게 필요 없어. 그렇지? 그랬어. 그런데 이 서술어 이 부분에 동사나 형용사가 오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명사가 와. 명사. 그래서 즉 의미가 어떻게 돼? 주어는 명사이다. 예를 들어서 본문 같은 경우에 내 이름은 뭐뭐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또는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A는 B이다에 해당하는 그 이다에 해당하는 이 라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A, 라, 명사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내 이름은 뭐뭐이다. 이렇게.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명사와 명사, 명사 보호가 나올 때는 이렇게 연결해주는 라가 필요하다는 거야. 동사, 형용사 할땐 필요 없지만. 그래서 라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z. z는 무엇이라고 하는 뜻의 의문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z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문장이 어떤 문장이 되겠어? 자연스럽게. 평서문이 아니라 의문문이 된다는 거야. 이 z. 왜 z가 나왔을까? 네 이름은 뭐니? 무엇이니? 막 z로 물어본다는 거야.

그리고 V는 기쁘다. 그래서 매우 기쁘다라고 할때 어떻게 표현한다고? Zot V 이렇게 쓴단 말이야. 어순이. 앞에서 수식해 이 V를 뒤에 써가지고 매우 V하다 이렇게 뒤에 쓰는 게 아니야. 예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느역이 나왔는데 이 느역은 원래 사전을 찾아보면 뭘 얻다, 받다 그런 뜻이 있어요. 무엇을?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말을 할때 어떻게 이 습관, 언어 습관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를 만나다라고 했을 때 내가 당신을 만난다, 주동적으로 만나서 기쁘다 이렇게 해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더 많이 표현하냐? 당신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만나게 되다. 그래서 이 느업 다음에 갑 이렇게 쓴단 말이야. 자, 갑이 만나다란 뜻이었지? 갑. 응? 만나다, 갑. 그래서 우리 갑, 아이, 누구를 만나다. 이렇게 했어. 또, 약속하다 할 때, 우리 헨 갑, 라이. 헨 갑, 라이. 이렇게 할 때, 이 갑이야, 만나다. 응. 그런데, 이 갑을 쓸 때, 만나게 되다. 이 느역. 동사 앞에 느역을 쓰면, 이 동사 하게 되다. 뭘 얻다, 그것을.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그것이 좋은 것을 얻는, 긍정적인 그런 수동태의 의미로, 수동의 의미로 쓰여요. 이렇게 본문에 나오니까 거기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지금 친구 둘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안녕 친구, 안녕 너. 근데 친구지? 자, 미안한데, 실례하는데, 너의 이름. 그렇지? 이런 어순이라는 거야. 친구, 너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알아. 그 친구 이름을. 예를 들어서 라니야. 친구 이름이. 자, 대문자로 써서 사람 이름이. 너의 이름은 라니야. 그치? 이런 평서문이야. 그리고 명사 주어에 명사 보어니까 라가 온 거야. 그렇지? 여기까지 다 우리 문법적으로 설명이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라니라는 걸 몰라, 내가.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뭘 넣어줘요? 뭐야? 라고 하는 의문사를 넣어준 것뿐이야. 그치? 그래서 너의 이름은 뭐니?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야. 그래서 이 문장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 문장이 나온 거야. 그랬더니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대답이 땐밍라 란. 자,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 구어를 만약에 쓰면 나의 이름은 란이야. 그렇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구어가 생략된 거야. 우리도 보통 나의 것, 내 것, 그렇지? 우리의 것, 우리 것,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뭐뭐의를 생략할 수 있어. 그것처럼 베트남어도 생략할 수 있어. 꾸어, 뭐뭐의가. 그리고 친구 사이에 친구 너는 반이고, 그리고 친구 앞에서 나를 표현할 땐 밍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의 내 이름은 란이야. 이렇게 쓴 거야. 자, 내 이름은 란인데 그런데 의미를 전환하는 거지. 건반. 그런데 너는 이름이 뭐야? 이렇게 쓴 거지? 자, 지금 이것이 다 이름을 묻는 표현인데 어순이 다 달라요. 그렇지? 표현이 달라. 여기에는 꾸어가 있는데 여기엔 꾸어가 생략됐어. 자, 이거는요. 이 호칭이 먼저 나왔어. 호칭이 먼저 나왔어. 그렇지? 자, 선생님이 해석을 해볼게. 너는 이름이 뭐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 이 베트남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들도 있어. 넌이 문장 하나를 볼때 원래는 여기에 콤마가 있다는 거야. 너는 잠깐 쉬고 이름이 뭐야? 이렇게. 근데 이제 일반 회화에서 쭉 나갈 때 이걸 생략하고 이렇게 쭉. 너는 이름이 뭐니? 이렇게 한다는 거. 우리말도 똑같죠? 너의 이름은 뭐니? 네 이름은 뭐니? 너는 이름이 뭐니? 이렇게 다 사용할 수 있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가능한 표현이에요. 이반. 상대 호칭이 먼저 나올 수도 있어. 너는 이름이 뭐니? 그랬을 때, 나는 인호야. 자, 지금 이 문장에는 땐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표현이 없어, 아예. 왜 없어도 자기 이름, 이게 인호가 사람 이름이라는 걸알수 있을까요? 지금 계속 이름을 묻고 답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너의 이름은 뭐니? 라니야. 그럼 너의 이름은 뭐야? 인호야. 그렇지? 여기서는 내 이름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래서 땐을 생략하고 쓴 거야. 물론 넣으면 더 정확하게 되겠죠? 나는 인호야.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우리는 기쁘다, 즐겁다, 매우, 앞에서 수식한다고 그랬지? 매우 우위해. 왜?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서. 친구 너를 만나다, 어순이 맞죠? 타동사 목적어. 그리고 느역이 동사 앞에 나오면 동사하게 되다란 뜻이라고 그랬잖아. 너를 만나게 되어서. 매우 우위해. 여기 지금 누가 우위한 거야? 친구인 나. 그렇지? 밍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이 밍이. 밍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 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만나서 반가워. 그럼 보리 뭐예요? 나도 반가워. 이렇게 얘기하잖아.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나 역시 우리 꿈 또한 역시 주어 꿈 서술어라고 그랬지? 그래서 주어 또한 뭐뭐하다. 매우 우위해. 똑같아. 친구 너를 만나게 되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름을 묻고 답하는 표현을 배워봤고. 우리 문법 사항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실로이가 나왔어요.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다 돼. 실로이 다음에 상대 호칭을 함께 써준다. 정감 있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 표현. 우리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괜찮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괜찮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야. 자, 컴싸오야.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발표를 시켜봤더니 어떤 학생이 이 컴싸울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이 학생이 사전을 찾아본 거야. 이 싸오가 별이란 뜻이 있어. 사전에 보면 왜 어떻게 이런 뜻이 있고 또 별, 하늘에 있는 별 있죠? 그 별이란 게 있어. 근데 이 학생이 이제 문법상으로 뭘 기억하고 있냐면 컴이 서술어 뭐 앞에 오면 그걸 부정한다는 걸 알았거든. 그래서 우리 컴코에 하면은 건강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렇지? 부정.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별일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늘의 별, 그 별을 가지고 별일 아니야. 이렇게 지금 설명해. 뭐 어쨌든 거나 좋아요. 자기가 자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아. 이 사운은 원래 무슨 뜻이냐? 하늘의 별이란 뜻도 있고, 사전에 보면 또 왜, 어떻게 하고 이유를 물어볼 때 싸우가 있어요. 왜 그래? 할 때. 근데 지금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잘못했어. 근데 싸우,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지금 용서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아니죠? 근데 컴이 붙었잖아. 이유를 안 묻겠다는 거야. 그치? 컴은, 컴 싸우니까. 왜안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괜찮아요란 뜻이에요. 괜찮아. 컴싸오가. 별일 할때그 하늘의 별 그거 아니야. 어쨌든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으면 돼. 자, 괜찮아요. 자, 예문 보세요. 실로이반. 자, 친구야, 미안해. 괜찮아. 이유를 묻지 않겠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베트남어의 어순은 수식하는 말이 뒤에서 수식해요. 뒤에서 수식해. 자, 그래서 친구 너의 이름. 뒤에서 수식한단 말이야. 꾸어는 생략이 가능하다. 자, 냐는 집이란 뜻이야. 집. 꾸어지 누나의 언니의 집. 그런데 그냥 누나 집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꾸어를 생략하고. 자, 그리고 베트남어의 기본 어순은 주어, 서술어. 동사나 형사 이렇게 나오는데 주어 다음에 명사가 올 때. 동사나 형사가 아니라 명사 보호가 올 때는 라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주어가 명사이다. 주어는 명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예문 보시죠. am guoming. 자, 여기까지가 주어야. 여기까지가 a야. 주어 b. a는 b이다. 자, 친구 사이에 하는 말이지. 친구 앞에서 나, 밍이었지? 나의 동생은 내 동생은 학생이다. 이런 얘기. 학생이다. 자, 몰라, 우리가 이 단어를 처음 보는 거야. 근데 한자어로 학생이야. 한자에서 온 거야. 학생이야. 이 학이 배울 학자에서 온 거야. 그래서 나의 동생 학생이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학생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z는 무엇이라는 뜻의 의문사라고 했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지금 설명하려고 해요. 의문사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의문문이 됐지? 자, 의문사의 위치가 영어처럼 문두로 도치되지 않고 한국어처럼 의문문이 동일하다. 한국어 어순과 동일하다는 뜻이야. 자, 이거 먼저 볼게요. 한국어 먼저.

너의 이름은 뭐니? 동생이야. 동생의 이름은 뭐니? 동생 저의 이름은 뚜원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모르니까 뭐니 썼어? 그리고 어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자리에다가 뚜원, 그 이름 해당하는 단어만 넣어주면 그대로 답 문장이 돼. 그렇지? 그렇게 돼. 그런데 영어는요? 영어는, 자, 한번 선생님이 우리나라 말처럼 한번 써볼게. 자, 너의 이름은, 예를 들어서 뚜원이야. 뚜원. 너의 이름은 뚜원이야. 그렇지? 이거 평소문이야. 근데 이름을 몰라.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 너의 이름은 뭐야? 이렇게. Your name is what? 그렇죠? 이게 이제 콩글리시가 되는 거지? 이렇게 엉뚱한 말이 되는 거야. 영어에는 맞지 않아? 그런데 우리말은 이대로 쓴다는 거야. 문두로 도치되지 않아. 영어는 what이 앞으로 가지요? 그런데 우리말은 그대로 그지 위치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답 문장도 그대로 넣어주고 유지하면 돼. 베트남어는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베트남어 한번 볼게요. 동생, 너의 이름은 뭐야? 동생, 저의 이름은 뚜원이에요. 뭐 자리에 답만 넣어주고 전체 어순은 그대로다라는 거야. 의문사라고 해서 앞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말처럼 그대로 원래 있는 자리에 그대로 넣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베트남어는 우리말과 똑같이 질문을 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 이 의문사 자리에다가만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만 넣어주면 그게 답 문장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독해하기가 쉽다는 거야. 독해하기가. 자, 이 정도 하고. 이름을 묻고 답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너의, 동생, 너의 이름은 뭐니? 했을 때이 꾸어를 생략하고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죠. 동생, 내 이름은 뭐니? 동생 이름은 뭐니? 또, 너는, 우리 살짝 이 콤마가 있는 거라고 여기라고 그랬지? 너는 이름이 뭐야?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대답도 똑같아. 동생, 저의 이름은 미나예요. 제 이름은 미나예요. 그거 생략했어. 또 저는요, 이름이 미나예요. 또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름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름 이땐 생략하고 저는 미나예요.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다양하게. 자, 지금 기본 원리를 알면 다른 뭐 이름이 뭐가 따로 바뀌어도 원리만 알면 우리가 뭐든지 쓸수 있어요. 뭐든지 해석할 수 있어. 자. 이 the은 매우라는 뜻의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인데 예외적으로 앞에서 수식하더라는 거야. 앞에서. 자, 동생 저의 엉은 할아버지란 뜻이에요. 집에서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매우 건강하세요. 이런 얘기죠. 앞에서 수식했어요. 앞에서. 그리고 이 the은 서술어 앞에서 서술어 하게 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수동의 의미가 있어요. 자, 예문 보세요. 자, 동생 저는요, 니 가다란 뜻이야. 줄리기 여행하다란 뜻이야. 그래서 니 줄리기 여행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베트남으로.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다. 이렇게만 말해도 되는데 그냥 이건 평이한 문장이야. 저는 베트남으로 여행 갑니다. 그런데 가게 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예를 들어 뭐 학교에 뭐 회사에서 직장에서 뭐 휴가를 줬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비행기 티켓을 뭐 상품으로 받았다든지 해서 그렇게 가게 되었어요.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더을 쓰면. 자, 이제 두 번째 회화문 볼게요. 어는 어디 어디에서 그런 뜻이에요. 자, 어디 어디에서라는 뜻도 있고 전치사로 또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동사의 뜻도 있어요. 이 어는 두 가지 뜻이 다 있다라는 거야. 한국? 대문자로 썼죠? 고유명사기 때문에. 자, 이 꾸역이 나라 국자야. 나라 국자. 자, 그러면 우리 한자어 개념이 있으니까 한번 이거 해볼까? 선생님이 한번 발음만으로 해볼게. 쓰지 않고. 또 다른 나라 이름 중에 중국이 있어. 한국 있고, 중국. 자, 뭘까? 여러 나라 중에. 중국이죠. 중국. 자, 써볼게. 중국. 이게. 그러면 이 중이 아 가운데 중자를 이렇게 중이라고 하는구나. 자 그럼 또 하나 해볼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중덤 가운데 중이구나. 그러면 중덤 중심이라.

중심, 센터라는 뜻이야. 이렇게 한자를 알라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이 있으면 우리에게 쉽다라는 거예요. 냐는 집이고, 너 하면은 어디라고 하는 의문사. 또 부정의 의미도 있다고 그랬지? 부정의 의미도 있다고 그랬어. 그리고 또이는 나인데, 관계성이 배제된 1인칭. 우린 지금까지 뭘 배웠냐? 관계에 따라서. 나보다 손윗 사람이 있으면 나는 뭐가 돼요? 동생이 되지? M이 돼. 그렇지? 자,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 남성이야. 손 아래, 동생 앞에서 나는 뭐가 돼? 형, 오빠가 되겠지? 아잉이 돼. 그렇지? 그런데 그런 관계성을 따지지 않아. 따질 수 없는 때가 있어. 예를 들면, 처음 만났어, 지금. 처음 막 만났어. 그리고 상태도 비슷해. 상태도 지금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어린 것 같기도 하고,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몰라. 그랬을 때, 나를 뭐라고 부르냐 이거야. 나를 형이라고 부를 거야? 아니면 동생이라고 부를 거야? 그렇게 하기 어려울 때, 나를 또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야. 나를 또이라고 부를 수 있어. 그때 잠깐 사용해. 그래서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뭐 주변에 다 가족 관계, 선후배 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학교나 직장이나. 그러니까 또이란 말을 거의 쓰지 않아. 다 관계 속에서 써.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도 처음 만나는 사람께서는 잠깐 상태를 보다가 또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야. 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그러면 27 학번이 되겠지? 내년에 대학을 가면 27 학번이야. 이제 어른들이 되면 직접적으로 몇 살이에요? 몇 년도생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기가 좀 너무 부담스럽다. 실례다.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느냐? 어른들은 실례지만 학번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학번. 그러면 학번을 가지고, 아, 이 사람 나이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추측해 볼수 있겠지. 그렇게 이제 처음 만나서 서로 말을 높이다가, 실례 학번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 제가 몇 학번입니다. 그러면, 어우, 저보다 선배님이시네요. 형님이시네요. 아, 편하게 말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그둘 사이에는 어떤 호칭이 정해질까? 바로 이런 게 정해진 거야. 형, 언니, 동생, 이런 관계가. 그렇지? 근데 그 전에 잠깐 나에 대해서 쓰는 말이 또이야. 또이. 자, 그 다음에 상 이렇게 돼 있죠? 뭘 건너가다, 건너오다. 어떤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가다 할때상쓸수 있어요. 또는 야, 우리 집으로 건너와. 이런 말을 할 때도 상쓸수 있어. 베트남, 베트남. 그래서 상 베트남 하면 베트남으로 건너가다, 건너오다 이런 의미가 돼요. 네. 이 대의 다음에 동사가 보통 와. 동사가 보통 와. 그러면 동사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 돼요. 자, 여기 혹이 있죠. 혹. 배울 학자에서 왔다고 해서 공부하다, 공부하다. 네, 혹 하면 공부하기 위하여 그런 뜻이야. 주어가 서술어해 대혹. 응? 공부하기 위하여 주어가 뭐뭐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띵. 띵은 소리라는 뜻이 있어요. 소리. 무슨 소리? 그래서 이 띵 다음에 나라 이름이 오잖아. 나라 이름이. 그러면 그 나라의 소리야. 그럼 무슨 뜻이 될까? 그 나라 언어를 표현해요. 그 나라 언어. 자, 그래서 우리 띵 Vietnam인데 원래 이걸 생략해서 띵 Viet 해요. 그러면 베트남어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Som 하면은 살다란 뜻이고 어디 어디에 살다 할 때, 그리고 Thành phố 하면은 도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Thành phố 다음에 어떤 도시 이름이 나오면 무슨 무슨 시가 되겠지? 자, 이 정도 하고 그리고 본문을 보기. 단어가 참더 있네요. 이제 선생님이 보니까 강의를 보니까 처음에 이제 3강, 4강, 5강 이 앞부분에서는 대부분이 새로 나오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단어가 이렇게 좀 많아요. 몇 개, 처음에 몇 개는. 하지만 뒷부분으로 가면 앞부분에서 배웠던 단어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주제에 맞는 단어들만 몇개 나오기 때문에 다시 중반 넘어가면은 단어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하시고. 자, 여기 지금 호찌민이 나왔어요. 호찌민은 베트남 사람, 초대 국가 주석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Time for Ho Chi Minh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호찌민 시가 되지? 호찌민 시가 되는 거야. 이 앞에 Time for 도시라고 해서. 자, 그 다음에 닝은 그러나 그런 뜻이야. 역접의 관계지. 바로 이 당이 시제, 우리 앞에서 학습 목표에서 시제가 나왔는데 하고 있다 하는 뜻이야. 자, 당,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중에 하나, 이걸 한번 써볼까? 혹, 배울 학자. 당, 혹은 뭘까? 공부하고 있다. 그런 뜻이야. 자, 주어, 누구가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우리는 동사마다 뭐뭐

하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 그렇지?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쓰는데, 베트남어는 무슨 동사마다 어말 어미는 변하지 않아. 고리버. 그리고 그 앞에 낭만 써주면 현재 진행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이 베트남어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시제도. 자, 그리고 라이혁이 나왔네. 배울 학자. 대학이에요. 한자에서 온 거야. 자, 그러면 나이가 모른다는 걸알수 있어. 아, 크다는 뜻이구나. 큰 대학. 크게 공부하는 곳이 대학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 하노이.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역시 대문자로 썼고, 고유명사. 그리고 전흥다오. 베트남 위인이에요. 베트남의 이순신 장군이라고 할까요? 우리 이순신 장군처럼 이 전흥다오가 베트남을 이 몽고가 침략을 합니다. 세 번을 침략해요. 세 번을. 세번 침략했다는 건뭘 의미해요? 첫 번째, 두 번째 때 성공하지 못했다는 얘기지. 패하고 돌아갑니다. 세번다이 전흥다오 장군이 무찔러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에 해당하지. 베트남에서 아주 큰 영웅이죠. 그래서 이 전흥다오가 나왔고요. 사람 이름이야. 이제 여기 포가 나왔죠. 포가 거리란 뜻이에요. 길, 거리. 우리도 지금은 이제 집 주소 할때 도로명으로 많이 표기하잖아요. 무슨 무슨 로, 무슨 무슨 길 이렇게. 바로 그게 그거야. 그래서 for 다음에 그 거리 이름이 나오는데 베트남은 거리 이름이 대부분 위인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뭐야? for 전흥다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전흥다오 길, 전흥다오 거리 이렇게. 주소를 표현할 때 어디 어디 길에서 산다 얘기할 때. 자, 그 다음에 voi 하면 뭐뭐와, voi ban 하면은 친구와. 친구와 함께 이렇게 깍 하면 뭐뭐들, 깍반 하면 친구들, 그렇지? 이렇게 쓴다는 거, 복수의 표현. 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회화 볼게요. 자, 한국에서 이 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서 어디 어디에서도 되고 어디 어디에 있다. 한국에서 오빠 집이. 자, 여기에 뭐가 생각됐다고? 뭐뭐의 하는 구어가 생각돼 있어. 오빠, 당신의 집이 어디에 있어요? 이때 이 어는 동사지. 어디 어디에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무슨 길에 있다. 세종로에 있다. 충무로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 말이 나오겠지. 근데 몰라. 그러니까 너우를 쓴 거야. 그렇지? 어디에 있어요? 둘다 어가 쓰였는데 의미가 달라.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에 있다. 응? 그랬더니 이 사람이 B가 대답하는 거야. 냐 또이. 자, 또이가 나왔네요. 초면이야. 아직 정하지 못했어, 관계를. 그랬을 때, 나의 집은 서울에 있어요. 그렇지? 어디 어디에 있다. 자, 나는 상 베트남, 베트남에 건너왔어. 뭐뭐 하기 위하여. 공부하기 위하여. 그렇지? 레 다음에 동사 뭐뭐 하기 위하여. 근데 뭘 공부해? 타동사 목적어 띠엥 비엣 베트남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딱딱 맞아 떨어지지. 자, 나는 그런데 의미를 전환하는 거지. 누나는 어디에서 살아요? 모른단 말이야. 어디서 사는지. 그래서 어디에서 살아요? 이렇게 물어봤어. 자, 지금 호칭에 유의해요. 호칭에. 지금 이 여성이 이 남성을 아행이라고 불렀어. 그렇지? 오빠, 손윗 사람. 어디 살아요? 집이 어디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나를 오빠라고 불렀으니까 나는 뭐가 돼요? 아잉이 되고, 그렇지? 그러면 내 입장에서 이 사람은 애미 돼야 되겠지? 그런데 서로 초면에 이 사람이 내 동생 뻘인지 누나 뻘인지 몰라. 또이 사람도 봤을 때, 이거 외국인인데 오빠인지 동생인지 몰라. 아직 학번도 못 물어봤어. 그렇지? 그랬을 때 우리도 서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존대하죠? 서로 존대해. 그렇지? 바로 그 상황이라는 거야. 그런 상황. 그래서 서로를 아잉찌라고 부르는 거야. 서로. 그리고 그때 자기를 뭐라고 불러? 지금 만약에 이 여성이 이 사람을 아잉 오빠라고 불렀어. 그럼 자기가 논리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자기가 애미 돼야 되겠지? 그런데 자기를 애미라고 하지 않아요. 또이라고 한단 말이야. 내가 예의상 당신을 오빠라고는 불렀지만 그렇다고 내가 동생은 아니야. 초면에 아직 모를 뿐이야. 그랬을 때 또이를 쓴다는 거야. 또이. 또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서로 비슷한 상황일 때. 처음에 만났어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얘 그것 좀줘 볼래?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반말을 할수 있잖아.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
얘, 너몇 살이니? 이렇게 물어.

볼 수, 저몇 살이에요? 이렇게. 근데 비슷한 상황에서는 그런 걸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쓴다는 거야. 상대한테 I라고 하고, 이 여성에게는 G라고 불러주고, 그렇지? 서로 존대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은 M, 동생은 아니야. 또이라고 쓴다는 거야. 그때 잠깐 1인칭이 배제된 그 관계가 배제된 1인칭 잠깐 써요. 자, 그러면 당신은 찌 누나 당신은 어디서 살아요? 나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호찌민 시에 있어요. 그러나 나는 당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지? 공부하고 있어요. 뭘 공부해? 대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대학 공부한다. 대학생이다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한 거야. 어디에서? 하노이에서.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게. 하노이, 호찌민시야. 지금 가족은, 집은, 이 사람 원래 집은 여기 호찌민시야. 남쪽에. 그런데 하노이, 수도에 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솜 살고 있어요. 역시 현재 진행형이야. 브이 누구와 함께? 깍, 뭐뭐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어. 어디 어디에서? 전흥다오 길에서. 주소가 전흥다오 길이라는 거야. 그렇지? 뭐이 뭐뭐와 함께 그리고 깍 뭐뭐들 복수 그렇지? 자 이제 문법 정리. 자이 어는 어디 어디에서 그래서 동사와 함께 쓰일 때 어디 어디에서 동사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겠지? 자 나는 무언 원해요. 갑 만나기를 친구 너를 어디에서? 베트남에서 친구 너를 만나고 싶어. 어디 어디에서 동사하고 싶다. 응? 이때는 본동사가 따로 있어. 본동사가 따로 있어. 어디 어디에서. 자, 또이 어는 동사로 어디 어디에 있다란 뜻이 있어. 질란 란 언니는 란 누나는 집에 있다. 이게 두개다 의미가 된다는 거야. 이 어가. 자, 그리고 또이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나왔어요. 자, 여기서 한번 잘 정리해 볼게. 또이는 관계성에 배제된 1인칭 나야. 초면에 상대의 나이를 잘 모를 때 예의상 상대가 남자일 경우에 아잉, 형, 오빠 또는 여성일 경우에 찌, 언니, 누나라고 하고 그때 나는 또이가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아직 정확하지 않아. 만약에 확실하게 알았어. 이분은 나의 선배야. 그러면 내가 뭐가 돼야 돼? M이 돼야 되겠지? M이 돼야 돼. 근데 아직 몰라. 내가 그냥 예의상 그렇게 이 사람들을 형이라고 불러줬을 뿐이야. 언니라고 불러줬을 뿐이야. 그럴 때 또이로 잠깐 쓰고 이제 나이가 정해지면 그때 확실하게 I'm M 또는 GM 이렇게 관계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지. 안녕하세요, 언니, 누나. 나는 이름이 인호입니다. 자, 상대를 지금 찌라고 불렀으면 논리적으로 내가 뭐가 돼야 돼? M이 돼야 되겠지? 그런데 지금 초면이라서 그렇게 했을 뿐, 내가 M인 건 아니야. 그래서 그때, 안녕하세요라고 존대하고, 그 다음에 나는 뭐뭐예요라고 했을 때 또이를 잠깐 쓸수 있다. 자, 그래도 A가 그렇게 했으니까 B도 안녕하세요, 아잉. 내 이름은 란이에요. 서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관계라는 거야. 자, 그리고 레는 동사 앞에 위치해서 뭐뭐하기 위하여 주어가 서술어 한다. 동사하기 위하여. 자, 동생은 헉디잉 베트남어를 공부해요. 주어가 서술어해 뭐뭐하기 위하여 베트남에서 람비엑 하기 위하여. 자, 람비엑 의미 몰라도 돼. 우리가 구조를 알면 되는 거야. 아직 처음 시작이니까 단어는 당연히 몰라. 이 비엑은 일이라고 하는 명사야. 람은 일하다. 동사야. 그래서 람비엑이 일하다는 거야. 베트남에서 람비엑 하기 위하여 베트남어를 공부한다. 그리고 랑은 현재 진행 시제. 그래서 주어랑 서술어. 주어가 서술어 하고 있다. 라는 뜻. 자, M. 동생은 무엇을 먹고 있어? 아니, 먹다란 뜻이거든. 동생 저는요, 퍼를 먹고 있어요. 퍼. 쌀국수. 자, 이렇게 랑을 사용하면 된다. 동사 앞에 랑을 쓰면 현재 진행형. 자, 그 다음에 우리 깍이 나왔어요. 이 깍은 뭐뭐들이란 뜻이야. 자, 복수의 의미인데 또 다른 복수 표현이 있어. 니응이라고 하는 것이야. 그런데 이것들은 차이가 있어요. 두 개는. 깍은 일반적인 전체고 그 중에 일부들을 할때 니응을 써요. 자, 예문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쩡, 뭐뭐 속에 안에 깍

학생들 소개. 자, 러브는 반 교실이란 뜻이야. 띵베 베트남어 반 학생들 중에. 자, 베트남어 반 전체 일반적인 베트남어 반 학생들. 그래서 깍을 썼어. 그 중에 거 있어요. 뭐뭐들이 있어. 어떤 학생들이 있는데 무언 원해? 베트남에 가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일부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 베트남어 반 전체 학생들 중에 베트남을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어. 안 가고 싶은 학생들도 있겠지. 그 중에 일부를 할때 니응을 쓴 거야. 자, 이제 실전 문항을 한번 볼게요. 역시 우리 3강에서 실전 문항 12문항 중에서 4번과 5번이 수능 따라잡기와 관련이 있어. 그래서 수능 따라잡기하고 이 4, 5번은 5강에서 강의를 할게요. 자, 그래서 나머지 10문항만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안녕, 친구. 실례지만, 친구, 너의 이름은 뭐야? 무엇에 해당하는 그 의문사를 베트남어를 알고 있냐를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내 이름은 라니야. 이름을 물어봤으니까, 이름이 뭐야? 물어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왔겠지. 자, 우리 I는 who, 누구의 뜻이었지? Z는 무엇? 이렇게. 너는 어디? 그리고 now는 아직 안 나왔는데, 무슨 그런 뜻이 있어요. 어떤 그런 뜻이 있어. 어떤 뭐할 때. 그래서 뭐가 나오고 어떤 뭐 이렇게 수식을 해줘요. come은 우리 문장 끝에 나와서 의문문을 만드는 거지.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우리 30문항 중에, 수능 30문항 중에 1번이 철자 문항, 2번이 발음 문항, 3번이 성조 문항에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4번과 5번이 어휘 문항이에요. 어휘 문항. 그런데 이 어휘 문항 중에서 한 문항은 어떤 형식이냐? 이것도 정해져 있어. 한 문항은 이렇게 빈칸을 두 개를 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서로 다른 의미인데 한 단어가 그걸 만족시켜. 그럼 이게 뭐예요? 다의어란 말이야.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런 문항인데 이게 지금 그런 비슷한 형식으로 나온 거야. 자, 볼게요. 나의 집, 내 집은 호찌민시에 있어. 그러나 나는 하노이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 있어. 우리 본문에 나왔던 표현이지? 한 단어인데 어떤 것은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동사. 그런 의미가 있고, 어떠한 것은 하노이에서라고 하는 전치사. 어디 어디에서라고 하는 뜻만 있어. 그래서 뭐뭐 한다. 본동사는 여기 있고, 그런 단어가 있냐 이거야. 이 단어 하나가 이거 두 개를 다 만족하는 그런 단어가 있냐는 거야. 자, 1번. 유력하죠? 유력해. 거, 있다, 가지다 그런 뜻이 있고, 라는 우리 에이 라비. A는 B다. 깍 다음에 호칭이 나와서 뭐뭐들. 예를 들어서 깍 M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동생 너희들, 동생들. 워이는 뭐뭐와 함께. 그렇지? 뭐뭐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어휘 문항 중에 하나가 다이어 문항이.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문법 문항인데, 자, 안녕 친구, 실례지만 하고 너의 이름은 뭐야? 인데,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베트남은 이렇게 뒤에서 수식한다고 그랬잖아. 이건 뭐예요? 이름이잖아. 이름의 친구 너는 뭐야? 아니죠. 이게 어순이 바뀌어야 되겠죠? 어순이 서로 바뀌어야 돼. 땐, 꾸어, 반이 돼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너의 이름은이 돼야 되겠지. 이게 바뀌었어. 이게 틀렸어. 그럴 때 나의 이름은 여기 꾸어가 생각된 거지. 그래서 내 이름은 라니야. 우리 친구 앞에서 자기를 밍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 이건 맞고. 자, 나는 그런데 근데 너는 그렇지? 이름이 뭐야? 너는 이름이 뭐니? 역시 이것도 맞고. 나는 인호야인데 바로 주어하고 명사보호가 나왔으면 뭐가 필요해요? 라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나는 민호야. 민호이다. 이런 거지? 이게 없으니까 이것도 틀린 거죠. 자, 그래서 B와 C가 정답이 되겠지? B와 C.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안녕하세요, 아잉. 자, 안녕, M, 동생. 뭐라고 했어? 그랬더니, 저 역시, 동생 역시 매우 기뻐요.
오빠를, 형을 만나게 되어서. 그렇지? 그럼 여기에 뭐가 나왔겠냐?

하는 거야. 너를 만나서 반가워. 저도 반가워요. 이런 표현이 되겠지? 자, 여기에 들어갈 말. 실로이 엠, 아, 실례해, 동생. 미안해, 동생.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날 걸 약속해. 고마워, 동생. 자, 동생의 이름은 뚜원이야.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인사를 하고, 널 만나서 반가워. 저도 반갑습니다. 이런 말이 되어야 되겠죠? 매우 후이해, 너를 만나게 되어서. 저 역시 아잉을 만나게 돼서 매우 후이해요. 그러니까 5번이 되겠죠? 자, 이제 7번. 자, 뭐라고 지금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거야. 자, 대답. 나의 집은, 내 집은 어디에 있어요? 쩐흥다오 길에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물어본 거야. 주소를 물어본 거야. 거주지를. 어디에 살아요? 집이 어디에 있어요? 이걸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겠지. 자, 형의, 오빠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나의 집은 쩐흥다오 길에 있어요. 유력하지? 형은 어느 길에 서 살아요. 이때 어느 어디 어디에서 살다. 이게 본동사지. 어느 길에서 살아요? 나의 집은 쩐흥다오 길에 있어. 유력하네. 자, 쩐흥다오 길이 꼭컴 의문문이라는 걸 알죠. 이 사이를 모른다고 쳐도 우리 꼭컴 의문문 형태야. 문장 끝에 컴이 있어. 이게 의문문이란 말이야. 의문문. 이 사이는 선생님이 앞에서 1강에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 우리 아오라고 하는 옷, 우돗이에요. 우돗. 베트남의 전통 의상. 우린 한복이고, 베트남의 전통 의상이 바로 아오사이야. 아오사이. 뒤에서 수식한다고 그랬지? 베트남어. 긴 옷이라는 거야. 길다란 뜻이야. 이 사이가. 그러니까, 쩌능다오 길이 사이해요? 길어요? 이런 거야.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 아니고. 자, 형은, 역시 이것도 꼭컴 의문문이야. 자, 한번 선생님 설명해 볼게. 쩌능다오를 미에시 알다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쩌능다오라는 거 하는 인물을, 쩌능다오를 알아요? 지금 물어본 거야. 그런데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뭐야? 알아요? 몰라요를 물어보고 싶은 거지? 이 미에트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왜 그걸 알수 있어? 거가 어디 앞에 있냐는 거야. 미에 앞에 있잖아. 그렇지? 우리 형은 건강해요라고 했을 때, 형은 건강해요라고 했을 때, 아잉 꼬 콰에 컴 이렇게 했잖아. 형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건강한지 여부, 즉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그거 앞에 꼬를 넣어서 형은 쩌능다오를 알아요? 이렇게 한 꼬컴 의문문이라는 거야.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지? 우리 집은 쩌능다오 길에 있어. 그거 대답이야. 그러니까 A, B,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바로 이걸 물어본 거야. 자, 이제 8번. 자, 지금 발을 밟은 것 같아. 그러니까 컴싸오 괜찮다고 했네요. 그러면 아 미안해 괜찮아 이런 말 되겠지? 자 나는 건강해. 아 미안해 친구 유력한데? 자 이건 별 말씀을요. 천만에 고맙다고 할 때. 자 너는 어디 가고 싶니? 아니고 너는 건강하니? 아니죠? 괜찮아 미안해 했을 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9번이에요. 16개의 의사소통 문항 중에 이렇게 빈칸을 3개 놓고 보기를 3개 줘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해서 순서에 맞게 배열을 한걸 골라봐라. 이런 문항이 반드시 한 문항 나옵니다. 16개 중에. 자, 한번 풀어볼게요. 한국에서 뭐예요? 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거야. 나의 집은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집은 어디에 있어요? 이런 말이 되겠지? 형의 집은, 오빠의 집은 어디 있어요? 유력해. 자, A, 유력해. 자, 나는 서울에 있어요. 나는 베트남에 왔는데, 뭐뭐 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왔어요. 우리 본문을 아니까.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베트남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베트남에 왔어요. B. 자, 나는 그런데 당신은, 언니는, 누나는, 어디에서 살아요? 그랬더니, 나의 집은 호치민시에 있지만, 나는 하노이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의미상 이게 들어오면 맞겠죠? 그래서 C가 되겠다, 이거야. 자, 그래서 A, B, C네. 문맥상. 자, A, B, C. 1번이 정답이 되겠죠. A, B, C.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우리 수능 기출 문항을 보면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보통 그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쉬워요. 예를 들어서 뭔가 질문이 있는데, 내 이름은 미나야. 그러면 네 이름은 뭐니를 물어봤겠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질문이
너는 몇 살이니? 나는 19살이야. 이렇게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가 나오면 훨씬 더 답을 고르기 쉽다는 거야. 보통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 문항. 아니죠. 지금 10번, 11번, 12번이 있죠. 예. 자, 안녕, 동생. 그랬을 때, 동생, 너의 이름은 뭐니? 그때 제 이름은 란이에요. 여기 들어갈 게 뭐가 있냐, 이거야. 자, 실례지만 이런 말이 있죠? 이렇게. 자, 딴 귀에 잠시 이별하는 거고, 이건 별 말씀을요. 이건 괜찮아요. 또 만나요. 그러니까, 1번이 되겠죠. 1번. 자, 이제 11번 볼게요.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거. 자, 안녕하세요. 이제 친구한테 하는 말이지. 자, 실례지만 친구 너의 이름은 뭐니? 그랬을 때 나는 이름이 레야. 자, 그런데 나는 그렇고 너는 너 이름은 뭐야? 그때 나는 인호야. 너를 만나서 반가워. 나 역시 너를 만나서 매우 반가워. 이런 얘기. 자, B는 남성이다. 지금 서로를 친구라고 부르고 있어. 그렇지? 그리고 자기를 밍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몰라, 성별을. 서로 몰라. 지금 이름이 나왔지만 다 이게 여성도 될수 있고 남성도 될수 있는 이름이죠? 이름만 가지고는 몰라. B의 이름은 레이다. 자, B가 레라고 했어. 그렇네. 이렇게. A의 이름은 인호야. A의 이름은 인호야. 그렇지? 이건 이렇게. 정확해. A는 B의 학교 선생님이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걸 알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그렇지? 서로 친구 사이로, 서로 친구로 불렀고. 자, 그래서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는 B하고 C가 되겠지? B하고 C.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2번이에요.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자, 한국에서 형의 집은 어디예요? 서울이고, 베트남에 공부를, 베트남어를 배우라고 왔고, 자, 그런데 당신은 어디 살아요? 그랬을 때, 나의 집은 호치민시에 있지만 나는 하노이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친구들하고 쩌능다오 거리에서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 내용이에요. 자, B는 여성이다. 성별을 알기 위해서 A가 B를 어떻게 불렀나 한번 봐봐요. 손위 남성으로 불렀지? 그러니까 B는 남성이야. 아니야. 자, B는 베트남에 출장 왔다. 출장 온게 아니라 베트남어를 공부하러 왔죠? 출장 왔다는 얘기가 없어. A의 가족은 하노이에 있다. 자, A가 자기의 집이 호찌민시에 있어. 자기만 지금 하노이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어. B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다. 친구와 함께 쩌능다오 길에 살고 있는 게 바로 A지요. A야. 그러니까 B가 아니고 A가 쩌능다오 거리 살고 있어. 맞죠? 그래서 요거 5번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3강까지 공부했어요. 어때요? 선생님 말이 맞죠? 좀 2강, 3강 하니까 좀 재밌어요. 이제 4강, 5강도 계속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자, 4강도 미리 한번 보시고 오시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념완성 지구과학의 서인혜입니다. 자, 이번 시간 벌써 2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층과 암석의 나이에 대한 내용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키워드도요,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층과 암석의 나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사학 법칙들, 그리고 상대연령과 절대연령의 개념들, 요 개념들이 적용돼 문제풀이 이번 시간에 같이 진행해 볼 거고요. 지난 시간에 다 풀지 못한 수행평가 탐구 문항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까지 풀었거든요. 그래서 3번 문항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지층과 암석의 나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대 연령에 대해서 이 지질 단면을 통해서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곡선을 통해서 절대 연령을 계산하게끔, 그래서 두 개념을 같이 물어보는 문항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렇게 예시로 나와 있는 문항도 좋은 대표적인 유형의 문항이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 빈칸을 잘 맞춰라. 그래서 논리적인 그 순서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친절한 문제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게 실제로 여러분 논술형 평가라든지 수행 평가로 나온다면 이렇게 빈칸을 맞추기보다는 그냥 이 내용을 여러분이 직접 서술하게끔 풀이 과정과 함께 뭐 계산하시오라는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해요. 그래서 우선은 이거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반감기가 한 번, 1회 지나면 모원소의 절반이 자원소로 바뀌기 때문에 모원소 대 자원소의 함량이 1대1이 된다. 그렇죠? 반감기가 한번더 지나면, 그러니까 2회 지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원소의 절반이 다시 또 자원소로 바뀌기 때문에 이때 모원소의 함량은 50%. 그러니까 절반이었다가 또 그거의 절반이니까 25%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자원소의 함량은 원래 50% 있었는데 25%가 또 바뀌었으니까 75%가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빈칸에 25, 75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현재 P에 포함된 X는 반감기가 몇번 지났다라고 했어요. 현재 P에는 X가 얼마 있다고 했었냐면 25% 있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Q에는 50% 있었어요. 그러니까 P에 포함된 X는 반감기가 몇번 지난 거예요? 50에다가 또한번더 절반 지난 거니까 두번 지났다. X의 반감기는 얼마니까? 반감기 1억 년이니까. 그치? 반감기가 1억 년이기 때문에 P의 절대 연령은 그럼 얼마인가? 곱하면 되지. 반감기 횟수가 2회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횟수에다가 반감기를 곱하게 되면 절대 연령이 계산이 됩니다. 2 곱하기 1억 년. 그치? 그러니까 2억 년이 된다. 요렇게 답쓸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우리 교재의 문항은 좀 친절하게 그 흐름을 다 알려주고 그냥 빈칸만 이렇게 정답만 단답형으로 쓰게끔 나왔는데, 사실 이거 여러분의 말로 다 그냥 쓸수 있어야 돼요. 이 P라는 지금 요 암석의 절대 연령을 풀이 과정과 함께 계산하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반감기도 계산해 보고, 그 다음에 반감기 횟수 추정한 다음에 그 횟수에다가 반감기 곱해서 이런 식으로 구했다라는 그 논리적인 순서에 맞춰서 써보는 연습을 꼭 한번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 다음 4번 문제는 지층 2가 생성된 시기의 범위를 물어봤어요. 2가 생성된 시기의 범위. 그런데 2는 얘가 지금 상대 연령으로 따졌을 때 P 다음에 생겼고, 그 다음에 Q보다는 그 전에 생겼단 말이지. 그러니까 P와 Q의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P의 절대 연령 구했고, Q의 절대 연령 구하고, 그두 사이의 범위라고 답을 적으면 되겠지. P는 우리 지금 구했잖아요. 2억 년으로. 그치? 2억 년보다는 나이가 어릴 거고, 그 다음에 요 Q의 나이는 지금 반감기 한번 지났기 때문에, 얘는 1억 년이잖아요. 나이가. 그치? 그러니까 1억 년 전보다는 나이가 많을 것이다. 생성된 시기가. 그러니까 두 범위 사이에 아마도 있을 것이다. 2의 생성된 범위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답을 적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지상학 법칙 중에서 이 지역의 상대 연령을 구하는데 이용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라. 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여러분 상대 연령 파악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된 법칙이 무엇인지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층 누진의 법칙 적용됐을까요? 당연히 적용됐겠지. 우리가 A, B, 뭐 C, D 이렇게 순서대로 아래쪽에 있는 것부터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활용됐고요. 그다음에 부정합 면도 지금 한 군데, 두 군데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부정합의 법칙도 적용이 됐고요. 동물군 선이의 법칙, 요거 적용하려면 각 지층에서 발견된 진화계통이 잘 알려진 화석이 있었어야 돼요. 화석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화석 자료는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 활용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 다음에 관입의 법칙은 활용했나요? 활용했죠. 여기 지금 P도 기존 지층이 이렇게 관입했고, Q도 얘네들 다 뚫고 가면서 굳어진 암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입의 법칙도 당연히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OX 체크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6번 문제. 앞으로 1억 년 후에 Q에 포함된 X의 함량은 처음 양의 몇 퍼센트가 될지 계산 과정을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지금

포함된 X의 함량이 지금 50%잖아요. 근데 앞으로 1억 년 후래. 요게 지금 포인트인데. 앞으로 1억 년 후라는 얘기는 반감기가 한번더 지나면 이란 뜻이에요. 1억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럼 반감기가 한번더 지나니까 얘가 몇 퍼센트가 되겠어? 25%로 줄겠지, 당연히. 그치? 그러니까 50%의 절반인 25%. 이렇게 답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뭐 풀이 과정, 계산 과정을 포함하여라고 한다면 1억 년이라는 시간이 이 원소의 반감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다면 반감기, 그러니까 기존 양의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25%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6번 문항까지 해서 우리 수행평가 탐구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행평가가 아니면 집필평가의 논술형 문항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봤고요. 우리 이제 내신 기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에 있는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에 관련된 문항들 모두 풀어볼 텐데요. 1번 문제는 지사학 법칙을 쓰는 문제예요. 그래서 퇴적물이 쌓일 때 중력의 영향으로 수평면과 나란하게 쌓인다. 이거 뭐예요? 수평 퇴적의 법칙. 한번 써봐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아래쪽에 놓인 지층은 위쪽에 놓인 지층보다 먼저 퇴적되었다. 이거 뭐였어요? 지층 누중의 법칙. 그 다음 3번. 오래된 지층에서 새로운 지층으로 갈수록 더욱 진화된 생물의 화석이 산출된다. 이거는 동물군 천이의 법칙이었죠. 그죠?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 써보는 연습 해보면 좋겠고요. 다음 문제 2번 넘어가겠습니다. 지층 대비에 대한 설명. 일단 지층 대비 방법은 열쇠층, 건층을 이용한 암상 대비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석, 화석을 이용한 화석에 의한 대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떠올려야 하고, 비교적 가까운 지역은 암상에 의한 대비로도 충분히 가능했었어요. 그쵸? 이거 맞는 얘기고요. 멀리 떨어진 지역은 주로 화석을 이용한다. 암상 대비로는 잘안 되거든. 건층이 뚜렷하게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화석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 암상을 이용해서 지층을 대비할 때는 주로 건층을 이용한다. 그치? 건층으로 활용되는 게 응회암층, 뭐 석탄층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맞고요. 화석으로 지층을 대비할 때는 주로 시상화석을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화석의 용어가 좀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화석은 크게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예를 드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삼엽충 화석이 대표적인 표준화석이고요. 그 다음에 시상화석 중에 대표적인 거는 고사리 화석. 요게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표준화석은 그 특정 시기에, 그러니까 짧고 굵게, 그리고 넓게 살던 아이들, 그딱 고생대라는 그 시기에 전 지구의 바다에 번성하던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생물체의 흔적이 남은, 그거를 우리는 표준화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현재 바다에는 삼엽충이 발견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고생대를 지시해주는, 시대를 알려주는 거를 우리는 표준화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시상화석은 그 생물이 좀 예민한 애예요. 그래서 특정 환경에만 서식하는 생물들 있죠. 예를 들면 고사리 같은 경우는 온난하면서 습한 육지 환경에서 사는 식물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는 얘가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환경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그러나 살았던 시기는 뭐 특정 시기에만 산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그 살아있는 그 시기 범위는 굉장히 넓지만 분포하는 면적은 굉장히 좁은 거지. 그래서 특정 환경에만 서식하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는 시상화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석으로 지층 대비를 할 때는 그 애가 언제 살았는지 시기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표준화석. 이 만약에 시상화석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고생대의 고사리인지 중생대의 고사리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를 지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상화석 대신에 우리는 표준화석을 이용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5번. 건층으로 이용되는 지층에는 응회암층이나 석탄층

석탄층이 있다. 그치? 석탄층은 좀 까맣게 보여서 눈에 확 띄고요. 그다음에 응해암층. 이거는 이제 화산재가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층인데요. 얘네 두 개가 주로 이제 건층으로 이용되는 지층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3번 문제. 인접한 세 지역 A, B, C의 지층 단면이다라고 했고요. A, B, C에는 동일한 시기에 화산재가 쌓여서 형성된 지층. 이게 뭐예요? 이게 응해암층이죠. 그쵸? 그리고 지층에 역전은 없었다. 뒤집히는 그런 지각변동은 없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응해암층이 건층으로 활용이 될 텐데, 여기 연결하면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물결 무늬는 뭐냐면, 이거 부정한 면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침식돼서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기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 요렇게 같은 시기에 생성되었고, 그 위에 얘가 퇴적이 됐고, 그 위에 얘는 좀 오랜 시간 간격이 있고 나서 얘가 퇴적이 됐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랑 비교했을 때, 이둘 사이에 요 3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3층이 여긴 사라져 있지. 왜냐면 침식돼서 깎여 나갔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3층이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침식되어서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결층이라는 표현도 가끔 나옵니다. 우리 결석했다, 학교에 결석했다, 이렇게 빠졌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쓱 빠진 그런 층을 결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층 대비해 볼수 있겠고요. 1번 볼게요. A에서 여감층은 응해암층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 지금 여감이 여기거든. 그 다음에 응해암층은 여기입니다. 먼저 생겼지. 그치? 얘보다 아래쪽에 있잖아요. 역전이 없었다며.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아이가 더 먼저 생긴 걸로 해석하면 됩니다. 틀렸고요. 3층의 생성 시기는 A와 B에서 서로 같다라고 했어요. 지금 3층이 A에서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B에서는 여기 있어요. 여기서는 응해암층보다 나중에 생겼어. 근데 여기는 응해암층보다 이전에 생겼어. 생성 시기가 다르죠. 그쵸?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암층은 그 건층으로 활용되기 좀 어려운 거예요. 틀렸고요. 가장 젊은 지층은 B에 존재한다. 젊은 지층은 응해암층 이후에 새롭게 생긴. 그 다음에 새롭게 얘네들 생겼고. 그 다음에 얘 생겼고. 그 다음 얘 생겼고. 그건 아닌데? 여기 안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젊은 지층은 A 또는 C에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지. 이암층. 그치? 여기 있는 가장 위쪽에 있는 지층, 제일 젊은 애일 텐데, 그래봤자, 여기 애들이랑 나이가 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장 젊은 지층은 B에 존재한다? 틀렸고. C는 퇴적이 중단된 적이 있다. 여기 지금 부정합 보입니다. 그쵸? 부정합 보이기 때문에 퇴적이 중단되고 침식이 더 우세한.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퇴적이 딱 멈췄다? 어떻게 자연현상이 갑자기 딱 멈추겠어요? 그러진 않을 텐데, 퇴적보다 침식이 더 우세하며,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퇴적이 중단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그냥 씁니다. 퇴적이 중단된 적이 있다. 이 얘기는 부정한 면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맞는 얘기예요. 건층으로 이암층을 이용할 수 있다. 이암층? 얘를 건층으로 할수 있을까? 물론, 세 지역에서 다 나타나고는 있어. 근데 얘네가 같은 시기를 지칭해 주나요? 아닌 것 같은데, 얘는 응해암층보다 더 옛날이고, 얘는 더 나중이고, 나중에. 시기가 일단 달라요. 이런 거는 건층으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틀렸어요. 정답은 4번. 요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정답 4번 되겠고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4번.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지역의 지질 단면, 그리고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지금 보니까 가의 경우는 화성암이 만들어졌고, 이 부분이 지금 변성이 됐네. 그러면 B가 기존에 있었고, A가 나중에 관입하면서 굳어졌겠구나. 순서 파악할 수 있죠. 그 다음 C와 D 중에서는 누가 더 오래됐을까? 삼엽충이 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이에요. 해양생물. 바다에 살던. 가끔 요게 이제 바퀴벌레 같이 생겨가지고 육상생물인가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바다에 번성했다. 그래서 지구 탄생 초기에는요, 해양생물이 훨씬 많이 번성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육상생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요 시기에 번성했던 아이들은 거의 이제 바다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암모나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번성했던, 대표적인 표준화석이에요. 중생대. 그래서 시대로 봤을 때는 얘가 더 나중이고 얘가 먼저거든. 그래서 동물군 천이의 법칙을 적용한다면

네가 나이가 많아? 내가 나이가 많아? 이런 식으로 따져주는 거. 그게 상대 연령이고요. 절대 연령은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한다. 그치? 방사성 동위 원소는 불안정해서 붕괴되는 원소. 그래서 모원소, 자원소. 요 비율을 우리가 구해내가지고 절대 연령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지질학적 사건의 발생 순서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상대 연령의 개념이죠. 그쵸? 두 용어를 구분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정답은 기역, 니은. 답은 3번. 자, 내신 기초 문제는요, 여러분, 정말 기초라서 여러분도 쉽게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실수하는 부분이 없는지 정도 체크하는 정도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 문제는 절대연령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생님, 이 방법은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대연령을 계산하는 방법이 좀 어려운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사실 상대연령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잘해요. 이거 순서 정하는 거는 쉽게 잘 파악을 하는데, 이거 계산하는 거, 요 원리는 조금 이제 그 논리적인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순간 실수하는 경우도 많고, 선생님들이 이제 숫자 가지고 좀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함정을 파게 되면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절대연령 측정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석이 생성된 정확한 시기 알수 있다. 수치로 말하는 거니까. 맞죠? 퇴적암의 절대연령 측정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퇴적물들이 오기 때문에 각 퇴적물들의 그 나이가 다양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좀 정확하지 않다. 좀 대략적인 범위 정도만 참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광물이나 암석 속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한다. 이것도 맞고요. 암석이 생성된 이후에 온도와 압력이 변하지 않았을 때만 측정할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암석이 생성된 이후에 온도와 압력이 변하지 않았을 때 엄청 변할 텐데. 땅 속에 여러분, 암석이 한번 생겼어. 그 아이가 그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겪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지금 나가서 볼수 있는 뭐 북한산, 설악산, 유명한 그 등산 코스 있잖아요. 그 산의 유명한 봉우리들 다 예전에는 땅속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이제 육지 밖으로 드러나면서 융기하면서 깎이면서 매끈해지고 엄청 많은 지각 변동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안 변할 수가 있겠어요? 온도 압력 조건은 당연히 변합니다. 아무리 이게 변하더라도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얘는 어떤 환경에서도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일정한 비율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측정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4번 틀렸습니다. 5번. 최근에 생성된 암석의 절대연령을 알아낼 때는 반감기가 비교적 짧은 걸 이용한다. 그치? 최근이면 나이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비교적 짧은 아이를 활용해서 알아낼 수 있겠죠. 만약에 나이가 많으면 비교적 긴 방사성 동위원소를 택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7번. 암석의 절대 연령에 대한 설명. 이것도 이제 빈칸 맞추기네요. 원자핵 내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 수가 다른 원소. 예를 들면 12탄소, 14탄소. 요런 아이들이 똑같이 원자 번호 6번이거든요. 양성자 수 동일해가지고. 근데 중성자 수가 다르면서 질량 수가 다른. 요런 아이들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위원소. 이 중에 스스로 붕괴해서 안정한 원소로 바뀌는 동위원소를 특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사성 동위원소. 기억에 들어가네요.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하는 과정에서 이런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원래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잠깐만 방사성 동위원소. 그치? 여기까지 써줘야겠네. 방사성 동위원소. 를 모원소라고 얘기하고, 얘가 붕괴해서 새롭게 생성된 거를 자원소라고 한다. 그래서 이 함량 비율이 만약에 1대 7이라면 반감기가 몇회 지난 것이고, 이를 이용해서 암석의 절대연령을 구할 수 있다. 함량비가 모원소 1, 그 다음에 자원소 7. 그러면 모원소가 8개 중에 하나 남은 거지. 그치? 그러면 반감기가 몇번 지난 거예요? 3번 지난 거지. 반감기가 3회 지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절대연령 구할 수 있죠. 이 3회에다가 반감기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말은 뭐 3번, 숫자 3,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 그래도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주고, 빈칸 맞추는 정도로 물어봤는데, 사실 여러분이 요 내용을 직접 써보기도 해야 된다라는 내용.

다시 한번 더 강조할게요.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8번. 8번. 방사성 동위원소 X와 X가 붕괴하여 생성된 자원소의 양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무원소와 자원소 중 하나이다. 감소하는 애가 누구겠어요? 이게 무원소겠지,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붕괴해서 사라지는. B는 새롭게 생긴 아이들. 그치? B가 자원소일 거야. 얘가 자원소. 그치? 그래서 붕괴하는 과정을 봤는데, 원소의 양이 처음에 1이었는데, 절반으로 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래요? 5700년이래. 그러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반감기 구할 수 있는 거야. 반감기는 5700년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지. 그죠? 설명 볼게요. A는 무원소, B는 자원소이다. 그렇지. 얘는 감소하고 있고, 얘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거 판단하는 거 어렵지 않고요. X의 반감기는 5700년이다. 그렇지. 요거는 여러분 문제에서 이 세로축을요,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어요. 우리 본문에 있는 자료는 뭐 100%, 50%, 퍼센트로 이제 비율로 나와 있었고, 지금은 또 분수로 나와 있지. 4분의 1, 8분의 1.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암석 속에서 A와 B의 함량비가 1대 3이면, 그러면 반감기가 몇번 지난 거예요? 남아있는 무원소가 두개 더하면 네개 중에 하나 남은 거지. 그러면 반감기가 두번 지났지. 반감기가 두번 지났으면 요 반감기에다가 2를 곱해주면 절대 연령은 2 곱하기 5700년 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11400년인가? 이렇게 나이가 계산이 되죠. 근데 17100년? 아닌데? 2를 곱해줘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3번. 요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 자료를 보고, 반감기 구하고, 그 다음에 반감기 횟수 구하면 연령 계산할 수 있다. 연습해 볼수 있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내신 기초 문제는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실력 향상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조금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부터 같이 볼게요. 그림은 어느 지역에 분포하는 지층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런 단면 문제가 나오면 일단 상대 연령, 그러니까 선후관계부터 여러분 판단을 해야 할 텐데, 여기 봤더니 뭐 여기 지금 이렇게 휘어진 습곡 구조도 보이고요. 그래서 뭐 얘가 생기고 천천히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부정한 면이 하나 보이네. 그치? 그리고 B가 퇴적되고 그 다음 A가 생기고 순서로 봤을 때는 C, B, A 뭐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쵸? C, B, A. C와 B 사이에는 긴 시간 간격이 있는 것 같고, 물론 C 내에서도 순서를 따져주면 1, 2, 3, 4 이런 식으로 지층 누증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A와 B의 선후관계는 관입의 법칙을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여기 지금 관입한 거 보여요, 여러분? 관입한 거? 지금 관입한 뭔가 화성암 같은 것들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차곡차곡 수평으로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A와 B의 선후관계는 관입의 법칙이 아니고 지층 누증의 법칙을 이용해서 알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 기억은 틀렸고. 부정암의 법칙에 의하면 B와 C의 퇴적 시기는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치? 여기 지금 부정한 면 하나 보이고요. 여기 지금 기저 여감들 보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요 사암처럼 보이는 요게 침식돼서 남긴 부스러기들 보이고, 이 부분은 또 얘가 침식돼서 남긴 부스러기들이 보여요. 좀 종류가 살짝 다르게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요런 애들을 우리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저 여감이라고 얘기해요. 새롭게 퇴적이 될때맨 밑바닥에 기저에 깔려있는 뭔가 덩어리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침식물들이 나타나는 걸 보고 우리가 부정한 면의 존재를 알 수가 있고, 만약에 문제에 이 기저여감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습곡 구조가 일부가 여기 딱 잘려 있죠. 그걸 보고서도, 아, 여기 뭔가 침식돼서 잘려 나갔네. 마치 칼로 그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가 부정한 면이네. 이렇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면을 찾는 방법이 사실 부정한 면의 그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뭐 평행 부정합, 경사 부정합, 난정합 이런 구분까지는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정한 면을 찾을 수 있으니까 둘 사이에는 긴 시간 간격이 있겠구나라고 추정해 볼수 있겠고요. 그다음 수평 퇴적의 법칙에 의하면 C층은 퇴적된 이후에 지각 변동을 받은 적이 있다. 지금 C층이 보면요, 이렇게 나란하지가 않고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미느님, 횡압력이라고 불리는 요런 힘에 의해서 지층이 휘어진 거예요. 습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얘는 수평으로 처음에 생겼다가 원래는 이렇게 생겼을 텐데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휘어진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각 변동을 받은 적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여기 지금 수평이 아니잖아. 그쵸?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과거 이런 일이 있었겠네라고 또 과거 있었던 일을 추정해 보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니은 디귿 정답. 답은 4번 되겠고요. 그다음 실력 향상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두 그림을 좀 비교해서 눈을 크게 뜨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서로 다른 두 지역의 지질 단면이고요. 일단은 이런 단면 구조 나와 있으면 선후 관계를 여러분이 일단 판단을 해봐야 될 텐데, 여기 지금 B가 화성암으로 보이고 변성작용을 요 양쪽에 다 받았네. 그러면 얘는 순서가 지금 A와 C가 원래 있었던 애들이고 B가 나중에 관입하면서 굳어졌겠구나. 요렇게 순서 정해볼 수 있겠고요. 나의 경우는 지금 여기가 부정한 면이고 요게 기저여감이라고 보면 돼요. B, 스몰 B의 요 부스러기들이 여기 남은 거거든? 그러면 A가 원래 있었고, 그래서 얘가 변성을 받은 거지. 그리고 B가, 이렇게 관입했고, 또는 뭐 분출일 수도 있고, 어쨌든 얘가 생겼고, 그리고 나서 이 부스러기들이 남고 나서 C가 새롭게 퇴적이 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는 지금 부정함. 그지? 가에서 B는 A와 C를 관입하였다. 맞는 얘기고요. 나에서 B는 C보다 먼저 생겼다. 그치? 지층 누진의 법칙에 의하면 가와 나에서 가장 먼저 생성된 암석은 각각 A와 A이다. 가장 먼저 생긴 거 A와 A. 맞네. 정답,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정답. 5번. 그래서 두 그림 여러분 비교되시죠? 그래서 관입을 했을 때 변성작용을 받은 흔적이 어디에 나타나는지도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변성을 받았다? 그럼 관입당한 애들인 거예요. 걔네들이 먼저 있었겠구나. 그럼 A와 C 중에 누가 먼저지? 라고 했을 때, 뭐 여기서는 아래쪽에 있는 A가 지층 누진의 법칙에 의해서 먼저일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선후관계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기저여감 보이는 것도 하나의 힌트가 되고요. 부정한 면을 찾는, 그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3번. 아, 이번에는 화석이 나와 있네요. 멀리 떨어져 있는 세 지역의 지층과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요게 지금 삼엽충 화석을 지칭하고요. 고생대 표준 화석이고요.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의 표준 화석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식물 화석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조개처럼 생긴 뭐 요런 화석도 보이고요. 여기 지금 뭐 이렇게 꽃갈콘 모양처럼 보이는 이런 거다 이제 해양 생물들. 얘네들은 두 종류 뭐 이런 생물로 보여지고, 얘는 고생대에 있던 뭐 방추충 뭐 그런 해양 생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요두 개의 화석을 통해서, 표준 화석을 통해서 시대를 좀 추정하고 그다음에 지층 대비 활용해라, 그런 의미로 지금 담겨 있습니다. 볼게요. 가에서 산출되는 표준 화석은 한 개이다라고 했는데, 가에서 지금 얘도 표준 화석이고 얘도 표준 화석이거든? 한 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뭔진 모르겠으나, 이게 뭔진 모르겠으나 어쨌든 한 개는 아니다. 두개 이상일 것이다 라고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요 기억선지는 틀렸고, 참고로 요 조개처럼 생긴 애는 아마 고생대에 번성했던 완종류라는 화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한 개는 아니고, 나와 다에서 모두 중생대에 퇴적된 지층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제일 위쪽에 있는 애가 제일 젊은 지층인데, 그래봐야 고생대야. 그러면 그 다음에 생성된 중생대 지층은 나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에서는 나타나고 있는데. 그치? 그러니까 모두라는 표현이 틀렸네. 니은도 틀렸고요. 디귿.
가나다는 모두 해양 생물의 화석이 산출된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요 식물이 뭔지 모르겠지만, 요 식물 빼고는 다 해양 생물인 거야.

같은데. 그래서 모두 가에도 있고 나에도 있고 다에도 있다. 그래서 모두 해양생물의 화석이 산출되는 지층이 존재한다. 요 디귿만 맞네요. 그래서 과거에 살았던 뭐 해양생물들, 요 화석 얘기는 우리 다음 단원 지질시대 환경화 생물 단원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러한 표준화석을 기준으로 지층 대비 활용한다 정도의 포인트를 두고 푸시면 되겠어요. 정답 디귿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 문제. 요것도 이제 전형적인 형태의 문제인데요.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표는 기역과 니은이 각각 P와 Q, 여기 나와 있는 요 화성암 P와 요 Q에 포함된 방사성 동元소 X와 X의 자원소 X'의 비율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했어요. 실제 요게 P고 Q 뭐 그게 아니고 순서 없이 그냥 준 거예요. 랜덤으로 준 거고 여러분이 이제 맞춰야 되는데, 지금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나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요 기역 같은 경우는 1대1이라는 얘기는 두개 중에 하나, 남아있는 모원소의 양이 2분의 1, 얘는 네개 중에 하나, 남아있는 모원소의 양이 4분의 1. 그러면 얘는 반감기가 몇번 지난 거예요? 한번 지났고, 얘는 두번 지난 거야. 그럼 누가 더 오래된 거야? 얘가 더 오래된 거지. 그치? 그런데 P와 Q 중에 누가 더 먼저예요? P가 Q에 관입을 당했거든? Q가 더 나중이야. 그러면 나이가 더 어린 애가 얘가 Q겠네. 얘가 P겠네. 요렇게 찾아야 돼요. 되시죠? 요렇게 해서 찾으면 되고요. 그래서 P와 Q의 절대연령을 각각 구하라고 했는데, 문제에서는. 절대연령 구해볼까? 얘는 지금 반감기 한 번. 얘는 두 번. 근데 문제에서 반감기가 1억 년이라고 알려줬어요. 반감기는, 이 원소 X의 반감기는 1억 년이다. 그러면 Q의 나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Q의 나이는 한 번이니까. 얘는 1억 년. 그치? 그 다음에 P의 나이는 두 번이니까 2를 곱해주면 2억 년. 그래서 나이가 더 많다. P가 더 나이가 많다. 요렇게 계산해 볼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퇴적암 D의 절대연령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퇴적암 D. 자, 얘의 범위를 구하래요. 얘는 지금 이 D에 포함된 남아있는 X. 남아있는 X'. 이 양을 측정을 못한 거지. 측정 못했으니까 그냥, 요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범위만 좀 구해봐라. 라는 거야. 러프하게 범위 잡아봐라. 그 얘기야. 그러려면 상대 연령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데, A, B, C가 퇴적이 되고, 그 다음에 P가 관입을 했고, 그쵸? 그리고 나서 뭔가 여기 지금 잘린 부분, 단층이라는 지각 변동도 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부정합도 하나 보이고, 시간이 좀 오래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D가 퇴적이 되고, Q가 관입을 했거든? 그래서 요 D의 어쨌든 연령 범위라고 한다면, P랑 Q 사이예요. 요 사이.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돼? 2억 년 전에서 1억 년전 사이. 답은 그렇게 하면 돼요. 2억 년 전에서 1억 년 사이에 생성된 지층일 것이다. 요렇게 답을 일단 하면 되겠고요. 찾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상대 연령 판단한 다음에 알려진 두 암석의 나이에 뭐그 사이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층이라는 건뭐 지층이 딱 끊어지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부정합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지각 변동을 많이 받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D가 또 이제 해수면 밑으로 이제 가라앉으면서 퇴적이 우세해지면서 D가 퇴적이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에 지금 이 지층이 끊어진 단층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단층 얘기를 조금 더 보충을 해보고 싶어서 선생님이 추가 문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단층이라는 게 우리가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내용이 빠졌어요. 단층에 대한 내용이 빠졌는데, 이 지질 단면도를 해석을 할 때, 단층을, 빼놓고 얘기하기가 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층이 계속 일정한 힘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 끊어져요. 마치 우리가 고무줄을 계속 당기다가, 어느 한계치에 도달하면 고무줄이 탁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듯이.

우리가 지금 발견되는 지진 현상 있죠. 땅이 흔들리는 지진 현상의 대부분이 단층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층이라는 거는 좀 흔히 볼수 있는, 그래서 지층의 단면을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 이런 모습을 잘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단층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잘린 요 단층 면을 기준으로 해서 요 윗부분이 이렇게 밀려 올라간 경우도 있고요. 요 윗부분이 아래로 미끄럼틀 타듯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힘을 받았겠거나 받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 있는 지층이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미는 힘이 작용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위쪽 지층이 밀려 올라간 거를 우리는 역단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언급하는 선생님도 계실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학교 상황에 맞춰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이런 단층은 역단층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암석의 나이는 A가 화강암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지금 여기 화강암이고, 요 A는 얘가 지금 포획돼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포획된 아이가 기존에 있던 관입을 당한 지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A는 먼저 기존에 있던 애야. A가 화강암보다 많다. 먼저 있던 애니까. 요걸로 이제 선후관계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층은 부정합보다 먼저 형성되었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부정합 면이 여기 보이잖아요. 근데 이 부정한 면도 끊겼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부정한 면이 생겼고, 그 다음에 단층 작용으로 끊어진 상황으로 보여지죠. 선후관계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단층은 부정합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이것도 맞지. 요런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 잠깐만요. 단층은 부정합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아니지. 부정합이 있고, 그 다음에 끊어진 거지. 부정합이 있고, 끊어진 거니까 이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 정답. 요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층 문제가, 난도 높은 문제가 출제가 될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끊어지게 되면, 이게 하나의 지층이고, 이게 상반이고, 위쪽에 있는 지층이고, 이게 아래쪽에 있는 지층이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올 수가 있냐면, 요렇게 끊어가지고, 암석의 나이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나이 분포, 여기를 X, 여기 Y라고 해볼게. 이렇게 절단시켰을 때 연령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여기서 이렇게 가면요, 점점 나이는 어떻게 될까? 아래쪽으로 가니까 증가하겠지. 그지? 나이가 증가해요. 그런데 이 단층면을 기준으로 해서 갑자기 불연속적으로 나이가 확 바뀐단 말이지. 왜냐면 이 지층의 나이는 이 지층의 이 부분의 나이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린애가 나타나는 거야. 어려졌다가 다시 또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래프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XY의 연령 분포. X에서 갈수록 점점 나이가 퇴적암이기 때문에 매끄럽게 증가하다가 단층 면을 도달하면은 어떻게 돼? 나이가 어려져. 어려지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층을 알아두면 심화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번 문제 어쨌든 이렇게 풀어봤고요. 5번 문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5번 문제에 이렇게 XY 구간을 딱 주고서 찾아라. 적절한 애를 찾아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조건은 필요해요. 퇴적층, 여기 나타난 퇴적층은 일정한 속도로 퇴적되었다. 그러니까 퇴적 속도는 일정했다. 차곡차곡. 그래서 뭐 기울기는 거의 같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자료고, 지층은 역전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 풀때 아마 처음 푼 친구들은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힌트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자료를 봤을 때요, 화성암으로 나와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의 형성 원리를 일단 알아야 돼요. 화성암은 마그마가 굳어져서 생긴 암석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거의 그 지구의 긴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땐 그냥 그 순간에 딱 생겼다. 동시에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화성암의 연령은 그냥 동일하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와 그다음에 요 구간에서는 나이가 일정하게 나타나야 돼요. 일정하게. 그리고 이제 퇴적암 같은 경우는 얘 지금 퇴적암 만났잖아. 위로 갈수록 나이가 점점 어려져야 돼. 아래부터 차곡차곡 생기는 거니까. 그치? 그리고 요게 지금 부정암 면이라며. 그러면 불연속적인 구간을 지나서 또 나이가 천천히 증가하게끔, 요렇게 지금 그려진 그래프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 부분은 일단 일정해야 되죠. 지금 다 일정한데 얘만 아니네. 그럼 여기 일단 5번 틀렸고. 일정하다가 여기는

나이가 점점점 어려져야 되는데, 관입을 한 아이가 관입을 당한 아이보다 나이가 더 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이가 더 많아야 돼. 위로가 있어야 돼. 그치? 얘도 틀렸네. 그러면 1, 3, 4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위로 갈수록 나이 어려진다고 했죠? 어려집니다. 그런데 요 부정한 면을 경계로 해서 불연속적이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연속적이야. 얘 틀렸네. 3, 4 중에 골라야 돼요. 여기 지금 불연속적이죠.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일정한 구간 나타나고요. 그럼 요 부분만 보면 되는데 끝에 나오는 부분은 위로 갈수록 점점 어려져야 됩니다. 요게 맞았네. 3번 정답이에요. 얘는 틀렸네. 요 부분은 틀렸네.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 돼요. 정답 3번. 그래서 아마 이 문제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 판단할 때 이게 먼저 생겼고, 그 다음 나중이고, 그 다음에 뭐긴 시간이 지나서 얘가 퇴적이 됐고, 그 다음에 얘가 관입을 했고, 상대 연령과 더불어서 그 지층 내에서의 연령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퇴적압은 차곡차곡 생기니까 위로 갈수록 어리다라는 개념까지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얘와 얘의 기울기는 지금 거의 같게끔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5번 문제 조금 어려웠겠지만 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다음 6번 가볼게요. 자, 6번은 방사성 동위원소 X와 Y의 반감기가 나와 있고 어떤 암석이 생성될 당시 암석 속에 포함되어 있는 X와 Y 함량이 같다면 8억 년이 경과했을 때 X의 함량이 Y의 함량이 몇 배가 되냐 물어봤거든요. 8억 년이 시간이 지나면 얘는 지금 반감기가 4번 지난 거고 얘는 2번 지난 거예요. 그쵸? 반감기가 4번 지났다는 얘기는 처음 양의 16분의 1이 남아있다는 얘기고 2번 지났다는 얘기는 반감기가 2번 지났으니까 4분의 1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그때 뭐 함량이 같다고 가정했다면 뭐 그럼 100%라고 가정했을 때 얘가 지금 16분의 1 남아있고 얘는 4분의 1 남은 거잖아. 그러면 얘의 4분의 1배만큼 X가 남아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요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6번 문제도 계산할 때 그러니까 4배인지 4분의 1배인지 아마 조금 헷갈렸을 것 같은데 말이 조금 헷갈리게 써있긴 하는데 여러분, X의 함량이 Y의 함량의 몇 배가 되는지라고 했으니까 4분의 1배이다. 그냥 요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등급 완성 문제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우리 지층 대비하는 문제고요. 응애함층은 동일한 시기에 생성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응애함층을 건층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생대 표준화석, 얘는 신생대, 고생대 표준화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얘는 고생대 좀 후기라고 볼수 있고요. 보기 기억. 가장 최근에 생성된 지층은 가에 분포한다라고 했어. 얘를 기준으로 했어. 그 위에 쌓이고, 그 다음에 쌓이고, 가장 최근에 생성된 거얘 같은데, 가가 아니고 다에 분포한다라고 해야겠고요. 나와 다는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다라고 했어요. 퇴적이 중단된 시기. 일단 여기 지금 물결무늬로 부정한 면에 힌트를 주진 않았거든. 근데 화석을 보고 추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보니까, 얘는 지금 고생대 삼엽충, 얘는 고생대 방수충이고, 그 다음에 얘는 신생대, 그리고 고생대야. 그러면, 중생대 화석이 지금 발견되지가 않거든요? 그쵸? 중생대 화석이 안 보이거든? 고생대 다음 어떻게 바로 신생대예요? 그쵸? 뭔가가 잃어버린, 뭔가 퇴적이 중단, 부정합이 이 사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는 모두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석이 뭔가 시대가 너무 다른 화석이 이렇게 나타날 때 어쨌든 중간에 뭔가 잃어버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는 선지입니다. 디귿, 가나다의 쇄일층은 모두 같은 시기에 생성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쇄일층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응애함층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이쪽에 있네. 그러니까 모두 같은 시기는 아닙니다. 정답 니은 2번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지상학 법칙 쓰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것만 쓰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순서 보면은 얘가 있고 얘가 관입했고 그다음 부정압 보이고 한참 시간 지나서 얘가 퇴적이 되고 그다음 퇴적되고 또 부정압 있고 시간 지나서 얘가 퇴적됐고. 그치? 그러면 여기에 수평 퇴적의 법칙, 지층 누증의 법칙, 관입의 법칙, 부정의 법칙 다 쓰였고 뭐만 안 쓰였어요? 동물군 천의의 법칙은 안 쓰였어요. 지금 화석이

없잖아요. 그쵸? 요것만 지금 쓰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유는 뭐야? 까닭은 서술하시오. 안 줬으니까 자료를. 진화계통이 알려진 화석 자료가 함께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칙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치? 그러나 수평퇴적의 법칙, 지층 누증의 법칙, 관입의 법칙, 그 다음에 부정의 법칙은 모두 적용이 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네, 여기까지 네, 풀어보겠고요. 지구의 역사 파트는 일단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게 다예요. 그래서 요 지사학 법칙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결국 상대 연령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해가지고 남아있는 모원소의 양을 측정해서 제대로 절대 연령 수치로도 계산할 수 있는지, 요게 이번 시간 요 단원의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역사 단원 요렇게 마무리 하고요. 역사 중에서 이제 암석과 지층의 나이에 대한 내용 요 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관련돼서 퇴적암과 퇴적 구조, 퇴적 환경에 대한 내용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불을 이제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네, 10만점 수능 특강 14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자로 가는 길에 함께하는 배주영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벌써 14강인데요. 저는 그 달인쌤이랑 이제 뭔가 강의를 완강하고 나면 만나서 놀자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완강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저도 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소리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완강을 하면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작은 보상 여러분들 해주는 건 어떨까요?

뭐가 있을까? 맛있는 젤리 먹기? 이런 소박한 보상이라도 여러분들 해주시면 계속 열심히 할수 있는 또 힘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완강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도 화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도화음수의 활용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내용이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어떤 개념이 있느냐? 함수의 그래프. 자,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하는데, 물론 이전에도 그리긴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리느냐, 함수의 그래프를. 그 원래 함수의 개형을 찾을 때 도함수가 많은 정보를 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함수의 증가 감소를 알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도함수를 구해서 이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 f의 증가 감소를 찾자. 증가 감소를 찾자. 그렇게 해서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그래프는 대충 하지만 정확히 그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충 하지만 정확히 잘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의 최댓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떤 닫힌 구간에서 최댓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때 최대 최소정리 떠오르시나요? 연속 함수의 성질.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그 구간에서 최대 최소가 반드시 존재한다. 자, 그러면 진짜로 최대 최소가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죠. 어디서 나오냐? 극값이 후보가 되고요. 극값. 그다음에 양끝값. 요두 값을 조사해 주시면 됩니다. 두 값이 아니라 여러 개 값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후보가 되는 점이 극값과 양극값이다. 왜냐하면 극대값과 극소값은 뭐였어요? 국소적인 최대값, 최소값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될수 있는 후보가 되는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양끝값도 후보가 돼요. 그래서 이 값들을 전부 다 구해 본 다음에 가장 큰게 최대값, 가장 작은 게 최소값.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방정식의 활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방정식의 활용과 부등식의 활용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함수의 그래프와 연결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요거 두개 모두 다 함수의 그래프와 연결. 함수의 그래프와 연결.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의 그래프랑 왔다 갔다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는 거는요. 만약에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방정식 문제잖아요. 근데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x좌표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 방정식의 실근이란 소리는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와 y는 0이라는 건 사실 뭐예요? x축이거든요. 그래서 x축의 교점의 x좌표. 라는 말이랑 똑같은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말과 요 말이 똑같은 말이다. 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왔다 갔다 해서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fx랑 gx랑 같아지는 요 방정식의 실근. 요 방정식의 실근도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x좌표로 생각을 해보면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의 x좌표.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요렇게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3차 함수 그래프 개형과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요.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면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생겼어요.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면은요,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요렇게 생겼다면, x축이 어디든지 간에 항상 한 개의 점에서만 만나겠죠. 그래서 이때는 3차 방정식,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는 3차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꼬부랗게 생겼다면, 3차 방정식의 실근은 x축이 어딨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x축이 여기 있으면 3개가 되고요. x축이 여기 있으면 2개가 되고요. 뭐, 여기 있으면 1개가 되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의 활용도 마찬가지 함수의 그래프랑 연결지어서 어떤 함수 값이 더 위에 있지라는 거를 판단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속도와 가속도 내용은 여기서 알아야 될거 간단히 정리해주면, 이제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그 다음에 속도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라는 거. 요거 일단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속력이라는 걸 우리가 또 배웠는데, 속력은 뭐였죠? 속력? 속력은 속도의 크기. 속도의 절대값 붙인 거. 그게 속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는요, 속도는 보통 우리가 V로 표현하는데, 속도는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속도의 부호가 알려주는 게 있어요. 속도의 부호. 속도의 부호는 뭐를 알려주냐? 운동 방향을 알려줍니다. 운동 방향. 어떻게 알려주냐? 자, 속도가 양수면은요, 속도가 양수면 양의 방향으로 이동한다라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위치가 커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속도가 음수면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위치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운동 방향을 바꿀 때가 언제냐를 찾으라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은 속도가 부호가 변할 때거든요. 그러면 딱 바꾸는 그딱그 시점에는 속도가 0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은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은 바꿀 때라는 것은 일단 속도가 0이면서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부호가 바뀌어야 돼. 속도 부호 변화. 아시겠죠? 그래서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뀔 때 또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뀔 때 그때가 바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의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 텐데 오늘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문제 다 풀어오셨죠? 1번부터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가 2차 함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gx가 fx 플러스 x 빼기 a래요. 자, 근데 이 함수가 x는 1에서 그 값을 갖는데 미분 가능한 함수가 1에서 그 값을 가지면 1에서의 미분 계수가 0이다 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자, 그러면 G 프라임 1이 0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G 프라임 1을 구하려면 이걸 미분을 해야 돼. 여러분, 이거 미분할 수 있어요? G 프라임 X? 자, 요거는 우리 미분할 수 있다. 그쵸? F 프라임 X. 이거 미분할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Fx 빼기 A를 직접 구해서 Fx 빼기 A가 뭐죠? 여기다가 X 대신에 X 빼기 A 넣은 거. Fx 빼기 A 여기다 따로 한번 써주면 요거예요, 요거. 요거. 요렇게 됩니다. 자, 요거 전개해가지고 미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충분히. 그쵸?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분할 수 있는데, 이제 조금 더 빠른 방법 하나 알려주면, 이거 미분하는 방법이요. 이거랑 똑같이 F 프라임 X 빼기 A 하시면 되고, 사실은 이 안에 거 미분한 거를 또 곱해줘야 돼요. 근데 안에 거 미분하면 얼마예요? 1이죠. X 빼기 A 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그냥 1 곱하나 많아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분하면 요게 돼요. 요 정도 혹시 알아두면은 조금 더 빠르게 할수 있다. 또는 요거 전개해서 미분하셔도 상관없고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 된다. 자, 근데 G 프라임 1이 0이기 때문에 F 프라임 1 플러스 F 프라임 1 빼기 A가 0이라는 거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F 프라임 X 구할 수 있으니까 F 프라임 X가 2X 아니죠? 4X 플러스 A라는 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요거 한번 구해보자. F 프라임 1 어때요? 4 플러스 A고. F 프라임 1 빼기 A는 어떻게 돼요? 4 빼기 4A 플러스 A. 요게 0이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되죠? 2A가 8이네. 그럼 A는 4. 요렇게 A 값을 일단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 닫힌 구간에서 GX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요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 구하고 싶으면 후보가 뭐라 그랬어요? 극대값과 극값과 양끝값. 그쵸? 그래서 일단 GX가 FX 플러스 fx 빼기 4라는 거를 구해 놓은 상태인데 g 프라임 x가 우리 아까 전에 여기

구해놨듯이 F 프라임 X 플러스 F 프라임 X 빼기 4라는 것도 지금 구해놓은 상황이라서 G 프라임 X를 실제로 구할 수가 있겠다. 어떻게? 4X 플러스 4에다가 요거는 4X 빼기 16 플러스 4니까 어떻게 돼요? 8X 빼기 8. 요렇게 된다. 자, 그러면 GX가 어디서 그 값을 갖느냐? G 프라임이 어디서 부호받기냐 보면 되죠. 어디서 바뀌어요? 1에서. 자, 그러면 후보가 되는 친구가 G1과 양극 값이니까 G-2 그리고 G2 요세개 값만 조사하면 되겠다. 이셋 중에 가장 큰게이 문제의 답인 거예요. 할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G1은 어떻게 되느냐? G1 여기다 또 넣어서 대입해야겠죠? 자, 그러면 F1 더하기 F-3. 요거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G-2는 F-2 더하기 F-6. 요거 구하시면 되고. G2는 F2 더하기 F-2. 요거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할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구해보는 거죠. 구해보는 거죠. 자, 지금 Fx가 2x제곱 플러스 4x인가요? 4x. 요렇게 되니까 F1은 6이고, F-3은 18 빼기 12니까 6인가요, 6? 아, 그러면 G1은 10이다, 12, 그쵸? 그다음에 G-2 구해볼게요. F-2 구해보시면 8 빼기 8이니까 0. F-6은 72 마이너스 24. 그래서 48, 그쵸? 그 다음에 F2는 8 플러스 8이니까 16 플러스 F-2 약간 0이었죠? 그래서 16. 자, 이셋 중에 가장 큰거 뭐예요? 48. 그래서 최대값은 48이다. 요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고 싶으면 후보가 극값이랑 양극값이다. 그래서 극값은 요거였고 양극값 요거여서 셋 중에 제일 큰거 48이다. 이렇게 답으로 하시면 돼요.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아까 전에 그 요거 미분하는 과정,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fx 빼기 a 실제로 구해서 미분해도 된다라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번. 자, 2번에도 비슷하죠? 닫힌 구간에서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럼 후보가 마찬가지 또 극값과 양극값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함수를 한번 쳐다보니까 절대값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게, 그쵸? 절대값이 마음에 안 들게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경우를 나눠주시면 돼요. 범위를 나눠주면 돼. X가 마이너스 1 이상일 때는, 마이너스 1 이상일 때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요렇게 생긴 상황인 거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제 부호 바뀌어서 나오는 거니까 X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 요렇게 되나요? 그쵸?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언제 극값 갔는지 우리가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미분을 할 수밖에 없겠다. 그쵸? 미분을. 자, 미분을 해보자. F 프라임 x. 자,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에서 지금 함수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살짝 주의를 해주셔야 돼서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의 F 프라임 x를 먼저 구해볼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요거 미분하시면 돼, 그냥.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3x제곱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근데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살짝 넣어보고 여기다 살짝 넣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값이 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이너스 1에서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 요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미분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뾰족한 점이었단 소리예요. 일단 알겠어. 그러면 F 프라임 X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생긴 상황이냐면 F 프라임 X가 지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요, 요렇게 생겼대. 이거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요?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요렇게 생겼대요. 어떻게 생겼다는 소리냐면 이런 식으로. 아, 요렇게 생겼구나. 이게 y는 f 프라임 x. 자, 그렇다면 어디서 극값 갔는지 찾고 싶으면 도함수가 언제 부호 변화가 있는지

찾아주면 된다 그랬죠. 자, 부호 변화 있는데 찾으러 가봅시다. 부호 변화 있는데, 여기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죠. 마이너스 1에서.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가 아까 전에 1이었는데 이게 0 되는 게 1이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 아, 마이너스 1과 1에서 그 값을 갖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오, 그러면 그 값을 마이너스 1에서 그리고 1에서 가지니까 후보가 되는 게 F-1, F1, 그리고 양 끝값. 그쵸? 아, 그래서 이네개 중에 제일 큰게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이다.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후보가 어딘지만 잘 찾으면 돼. 그 값을 갖는 곳과 양 끝값 아시겠죠? 자, 그러면 F-1부터 구해봅니다. F-1. 여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 2가 되겠죠. 그다음에 F1은 여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 F-2는 어디예요? 여기. 여기다 대입해보면 아니죠. F-2니까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8. 그다음에 F2는 여기다 대입해주면 8 빼기 6이니까 2. 그쵸? 자, 그럼 요네 개의 값 중에 가장 큰 값이 라지 M, 즉 라지 M은 2인 거고요. 스몰 M은 이네값 중에 가장 작은 마이너스 8이 되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앞에 문제랑 마찬가지로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는 이제 극값과 양극값이 후보가 된다. 다 조사해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찾으면 된다. 자, 그래서 이 추가 문제 여러분들 레벨 2의 5번 꼭 풀어보시고 우리 3번으로 같이 가볼게요. 자,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는 양수 A에 대해서 이 닫힌 구간에서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3이래요. 아, 계속 비슷한 거 나오고 있네.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 이번에도 뭐예요? 극값과 양극값이 후보다. 자, 그럼 극값을 먼저 찾아야 하니까 미분을 해보자. 6x제곱 플러스 6ax 마이너스 12a제곱. 그쵸? 인수분해 보이시나요? 6으로 묶어보면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제곱이니까 인수분해 되네. 6에 x 빼기 a 곱하기 x 플러스 2a. 아하. 자, 그러면 지금 f'x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요게 f'. 그쵸?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a, 여기가 a인 거 이해되시죠? 왜냐면 a가 양수라 가지고. 자, 그러면 fx가 어떻게 생긴 거냐? x가 마이너스 2a와 x는 a. 이걸 기준으로 증가 감소가 바뀌는데, 마이너스 2a보다 작을 때는 증가하다가, 여기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요게 지금 f 그래프 개형이 되는 거예요. 따라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0부터 1까지만 보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걸 다볼 필요가 없는 거야. 0부터 1까지만. 근데 0은 어딨어요? 지금 여기가 x는 a고요. 여기가 지금 x는 마이너스 2a야. 그럼 a는 양수니까 0은 여기 어딘가 있겠죠? 여기 어딘가에. 자, 그러면 0이 한 요쯤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까지만 봐야 되거든요. 아, 근데 1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1이 막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마음대로. 1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경우를 나눠줘야 돼. A랑 1 사이의 관계를. 그래서 첫 번째, A가 1보다 큰 경우를 먼저 해볼까요? A가 1보다 큰 경우? A가 1 이상인 경우를 먼저 해보고, 두 번째로는 A가 1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A가 1 이상이란 소리는 1이 어디 있는 거야? 1이 정확히 A랑 똑같거나 아니면 더 이쪽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만 쳐다보는 겁니다. 어디서 최소값이 나와요? 1에서 나오겠죠. 물론 똑같으면 a이자 1이고. 근데 어쨌든 1에서 나오겠죠. 최소값이. 아, 그럼 이 마이너스 13이라는 것이 F1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F1은 얼마냐? 여기 대입해서 구해보시면 2 플러스 3a 마이너스 2 플러스 3a 마이너스 12a 제곱 맞나요? 그쵸? 자,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13이다. 요거 풀면 돼. 전부 다 왼쪽으로 넘겨볼게요. 12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5는 0인데 너무 좋게도 3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4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는 0인데 인수분해가 되니까 a가 얼마예요? 4분의

5가 나온다. 그쵸? A가 4분의 5. 왜냐면 1 이상인 거 찾아야 되니까. 아, 요거 일단 가능하다. 근데 우리 두 번째 아직 안 했어. 두 번째 체크해 보셔야 돼요. A보다 1이 더 크면 1이 여기 있다라는 거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쳐다봤을 때 최소값 어디서 나와요? 이번엔 A에서 나오죠. 아, 이때는 마이너스 13이 FA라는 소리. 괜찮아요? 자, 그러면 FA가 지금 마찬가지 구해보시면 2A 세제곱 플러스 3A 세제곱 마이너스 12A 세제곱인 거 맞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 7A 세제곱이 13이 되어서 A 세제곱이 7분의 13이 돼요. 이거 될까요? 1보다 작은 친구를 세제곱해서 7분의 13이 나올 수 있을까요? A가 지금 양수면서 1보다 작은 친구잖아요. 세제곱해서 1보다 크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순이다. 안 되는구나. 따라서 A 값이 4분의 5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답은 4분의 5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 경우에는 다친 구간 0부터 1까지 해서 최소값 구하는 건데, 이 A가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서 어디서 최소값을 갖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경우를 나눠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계속 1, 2, 3번에서 최댓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를 찾고 있었어요. 다음 문제는 무엇일지. 오, 4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4번 보시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가 나왔어요. 자, 우리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의 개형 정도도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겼느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렇게 생기거나요. 아니면 요렇게 생기거나 요렇게 생기거나 요렇게 생겨요. 크게 요렇게 네 가지 개형이 있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만약에 음수면 이제 뒤집어서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요네개 정도는 알아두자. 어쨌든 네개 중에 하나인데 실수 t에 대해서 x가 t 이하인 범위에서 fx의 최소값을 gt라 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럼 우리가 gt를 잘 파악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gt가 뭘까? 그러면 간단한 것부터 생각해 볼게요. 이게 만약에 fx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t가 예를 들어 한 요쯤에 있어, t가. 그럼 gt는 뭐냐? 이 범위에서 t 이하인 부분만 봤을 때 최소값이에요. 어디죠? 요 점에서의 함수값. 그러니까 GT는 그냥 여기인 거예요. 요 점에서의 Y값. 그러면 T가 만약에 더 요쪽으로 가면 그 이점만 보는 거니까 최소값은 또 FX 그대로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T 이하인 범위에서 최소값인 겁니다. 자, 그럼 T를 점점 키워나가 볼게요. T가 여기까지 왔어. 그럼 T 이하인 범위에서 최소값 여전히 FT 맞죠? 아, 그래서 GT를 제가 노란색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쭉 FX랑 똑같이 따라오게 돼. 근데 T가 여기보다 조금 더 커지잖아요? 그럼 요 범위에서 FX의 최소값 어디예요? 여기죠. 그러면 GT는 이 점에서의 Y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T가 딱 요때보다 커지면 계속 최소값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GT가 계속 요 값이 나오게 돼. 이 노란색 그래프가 GT 그래프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요거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GT는 어떻게 될까? T가 한 요쯤에 이하인 부분 생각해 보면 최소값 여기서 나와. 그러니까 GT가 즉 FT랑 똑같아. 근데 어디서 뭔가 달라지느냐? 마찬가지로 여기 이후부터는 계속 이 값이 최소값이겠죠. 그래서 요 노란색이 또 GT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GT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G프라임 T가 0이 되는 T 값들을 다 모아봤더니 요렇게 생겼대요. 0 하나 딸랑 있고 그다음에 1 이상에선 다 0, G프라임 T가 0이래. 근데 만약에 요렇게 GT가 생겼으면요. G프라임 T가 0이 되는 T값 어떻게 돼요? 여기부터는 다 G프라임 T가 0이거든요. 근데 여기 생긴 꼴을 잘 보면 0 딸랑 있고 그다음에 1 이상 쭉 나와야 돼. 0과 1 사이가 지금 비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딱요 값

요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0이었다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딱 1이면, G'T가 0이 되는 T값이 0과 1 이상 전부 다 포함되는 거 맞죠? 아, 요 그림 일단 요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겠네. 요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 요거 일단 가능해. 그다음 마지막 요거 해봅시다, 요거. 요거는 사실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떤 세 가지가 있냐면, 극소값이 같은 경우, 얘가 지금 높이가 똑같은 경우,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생긴 경우,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생긴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생겼을 때는 GT가 어떻게 될까? 최소값, 최소값 따라가 보자. 여기부터는 최소값이 계속 일정하겠구나. 요렇게 생기겠다, 그쵸? 아, 그럼 이 그림도 또안 돼. 그럼 요렇게 생기면 어때요? 최소값? 최소값 요렇게 따라가다가 최소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최소값은 요 점의 y좌표랑 똑같겠죠? 그럼 요걸 따라가다가 t값이 딱 여기보다 조금 더 커지면 최소값이 또 fx를 따라가. 그 다음에 최소값은 이런 식으로 된다. 요 노란색이 gt 그래프가 됩니다.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자, 근데 요 그림에서는 G'T가 0이 되는 T값의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이상, 여기랑 여기 이상,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안 돼. 0 하나 딸랑 있고 1 이상이 쭉 나와야 돼. 그래서 이런 그림도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요거 요거. GT가 이렇게 따라오다가 요렇게 되겠다. 그쵸? 요것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찾은 요게 맞는 그림이다. 요게 유일하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옆에다 이제 크게 그려볼게요. 우리 맞는 그림 찾았으니까 요렇게 생겼다. FX가 요렇게 생겼을 거고요. GX는 요렇게 생겼다. 그쵸? 근데 어쨌든 여기에 X좌표가 0이고, 그리고 0에서 F'의 미분 계수가 0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점의 X좌표가 1이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FX 그래프 찾을 수 있을까요? FX 그래프? 자, 찾는 방법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지금 요 주황색 직선을 하나 그려봤는데, 저 주황색 직선이 뭐냐면, Y는 F0이에요. 맞죠? Y는 F0 맞죠? 자, 그러면 Y는 F0이랑 Y는 FX를 뺀 함수를 생각해 볼게요. FX 빼기 F0을 생각해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뺀 함수 생각해 보면 0에서 삼중근을 가지게 되고 여기서 또 만나는데 요점의 X좌표를 몰라서 여기를 K라고 해볼게요. K. 지금 K라는 문자 없죠? 자, 그럼 어떻게 생긴 거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니까 X세제곱에다가 X, 지금 0이 삼중근 나와야 돼서 거기다가 X 빼기 K. 요렇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뺀 함수 생각해 보면. 괜찮아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조건 우리 활용할 수 있는 게 F'1이 0이다라는 조건을 또 활용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전개해 보면 X4제곱 빼기 KX3제곱인데 미분해 보면 F'X는 4X세제곱 마이너스 3KX제곱이 됩니다. 근데 F'1이 0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4 빼기 3K가 0이니까 K가 얼마예요? K가 3분의 4가 나와버려. 아, 그러면 FX의 함수식을 정확히 찾아낼 수가 있겠다. 자, 따라서 마지막 F2 빼기 F0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F0을 모르더라도 그냥 여기다 2만 대입하면 답이겠다. 그래서 16 빼기 8K죠? 16 빼기 8K. 그래서 16 빼기 3분의 32. 자, 요거를 구해주시면 3분의 16이다라는 답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x가 t 이하에서 fx의 최소값을 gt라 그랬는데 gt가 가능한 개형이 이제 fx 그래프 개형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fx가 이렇게 생긴 경우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었어요. 괜찮죠? 요렇게 해서 문제 4번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 5번으로 같이 가보도록 할 텐데, 문제 5번은 이번에는 방정식과

그 함수의 그래프 왔다 갔다 제가 할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앞으로 해볼 거예요. 자,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으로 양수 한 개와 음수 한 개만을 갖도록 하는 k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모르는 상수를 따로 정리하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k를 지금 모르잖아요. k만 딱 넘겨.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은 k. 요렇게 되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왼쪽은 아니까. 왼쪽은 정확히 아니까. 자, 요렇게 해주면 y는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과 y는 k의 교점으로 파악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 자, 그러면 우리 요거를 그려서 파악을 해보자. 자, 요거 우리 어떻게 생겼냐면은, 물론 도함수를 그려서 엄밀하게 구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거 우리 도함수 구하지 않아도 일단 꽤나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겠다. 왜냐하면, x제곱 곱하기 x 플러스 6이니까 끝이 않아요? 그쵸?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0에서 접하면서 마이너스 6에 만나는,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이해되죠? 요렇게. 근데 이제 엄밀하게 구하려면 도함수를 활용해서, 여기가 어딘지 찾을 수 있겠죠. 미분해보면 요렇게 되니까, 0 되는 x 값이 0과 마이너스 4네. 아, 여기가 마이너스 4였구나. 요렇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y는 k를 움직여 다니면서, 어디 있어야 이 방정식의 실근이 양수 한 개, 음수 한 개가 나오지? 이 방정식의 실근이 양수 한 개, 음수 한 개라는 거는 이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에 x좌표가 양수 하나, 음수 하나만 나와야 돼. 근데 여기가 딱 0이잖아요. 여기가 딱 y축이잖아요. 그럼 양수 한 개, 음수 한 개만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정확히 요렇게 생겨야지만 만나는 점에 x좌표가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나오겠죠. 아, 정확히 y는 k가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자, 그럼 k 값 구할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 4에서의 함수 값 찾으시면 그게 k겠죠. 아, 따라서 마이너스 4를 여기다 대입해보면 그게 답이구나. 마이너스 64 플러스 96에서 얼마예요? 32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모르는 것 따로 떼어놓고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x좌표로 파악하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5번에 변형 문제에서 비슷하게 연습 한번 해봅시다. 마찬가지로 모르는 상수 따로 떼어서 정리해 주자. 요렇게. 그럼 우리 요거 그릴 수 있으니까 할수 있지 않아요? x제곱 곱하기 x 빼기 3이잖아요, 요거. 그릴 수 있죠? 어떻게 돼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여기가 0, 여기가 3. 저는 극값도 찾고 싶은데요. 극값도 찾고 싶은데요. 하면 미분해 주면 돼요. 미분해 주면. 자, 요거 미분해 주면 3x제곱 마이너스 6x니까 언제 0 되죠? 0과 2일 때. 아, 여기가 2였구나. 얘가 여기까지 찾았어.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서로 다른 실근으로 마찬가지로 양수 한 개와 음수 한 개만을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k가 어디에 있어야지 x좌표가 양수 하나, 음수 하나만 나올까? 또 여기 아니에요, 여기? 여기? 그래야 만나는 점에 x좌표가 양수 하나, 음수 하나만 나오죠. 여기가 딱 경계니까 이보다 오른쪽에서 하나 만나고 왼쪽에서 하나 만나야 돼. 이해돼요? 자, 그럼 요게 마이너스 k여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k 찾고 싶으면 2에서의 함수 값 찾으면 되겠다. 8 빼기 10이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4. 따라서 k는 4. 할수 있겠죠?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을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6번은 이번엔 부등식인데 부등식도 똑같아. 똑같아. 자, 부등식.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 값의 합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좌변이 우변보다 항상 크다. 좌변이 0보다 항상 크다라는 말은요. 마찬가지 함수의 그래프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y는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K 빼기 3의 세제곱 X 플러스 12.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보다 어때야 돼? 항상 위쪽에 떠 있어야 돼. 그래야 항상 0보다 크겠죠? 이게 X축 위에 항상 떠 있어야 돼. 만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 미분해 봅시다. X 세제곱 플러스 K 빼기 3의 세제곱. 요거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요거?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요거 그냥 상수예요, 상수. K 빼기 3의 세제곱은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X 세제곱에다가 숫자 더한 거예요. X 세제곱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요렇게 생긴 거에다가 그냥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시킨 거니까 그래프 개형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X축이랑 딱한 개의 점에서만 만나겠죠. Y 프라임이. 자, 근데 그 만나는 여기. 여기 얼마예요, 여기? 이거 0 되는 X 값. 이거 0 되는 X 값. 요 X 하나 지금 찾을 수 있잖아요, 얼마예요? 3 빼기 K죠, 3 빼기 K. 여기가 3 빼기 K. 그러면 원래 Y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3 빼기 K를 기준으로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요게 Y의 개형이구나. 아시겠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이 그래프가 X축에 떠 있어야 된다. X축이 요점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돼. 그래야 항상 0보다 크겠죠, 그쵸? 아, 그래서 3 빼기 K에서의 함수 값이 양수여야 요걸 만족하겠구나. 아, 따라서 3 빼기 K 여기다 넣어볼게요. 4분의 1에 3 빼기 K의 4제곱 빼, 플러스 K 빼기 3의 세제곱 곱하기 3 빼기 K 플러스 12.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요걸 성립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렇다면, 요 정리해보면, 요게, 마이너스, 알죠? 지금 4분의 1에 K 빼기 3의 4제곱으로 바꿔볼게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K 빼기 3의 4제곱.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쵸? 플러스 12가 0보다 커야 된다. 자, 그러면 이두개 오른쪽으로 넘겨보면 4분의 3의 K 빼기 3의 4제곱이 12보다 작아야 된다. 자, 그러면 K 빼기 3의 4제곱이 어때요? 16보다 작다. 자, 그러면 K 빼기 3의 제곱이 4보다 작아야 된다. 그쵸? 원래는 마이너스 4와 4 사이여야 되는데 얘는 어차피 제곱이니까 0 이상일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냥 의미 없다. 그쵸? 자, 그럼 거의 다 왔다, 그쵸? 여기에서 K 빼기 3의 범위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 K 빼기 3의 범위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 따라서 K 값의 범위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니까 뭐가 가능해요? 2, 3, 4.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9다.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찾아가지고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활용하면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K값을 찾을 수 있어요. 괜찮죠? 좋습니다. 자, 7번으로 가볼게요. 7번. 자, 지금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닫힌 구간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자, 마찬가지 부등식 나왔다. 그쵸? 자, 그러면 일단 넣어서 써보자. e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5x보다 4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k. k가 보인다. 그쵸? 우리 방정식 할 때랑 비슷해요. k만 모르니까 나머지는 다 왼쪽으로 넘겨볼게요. e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빼기 12x가 k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요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겠고, 그리는 방법은 미분.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인수분해 해보면 요렇게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럼 도함수가 요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함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됐나요? 자, 근데 우리 여기만 궁금해. 여기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자, 여기가 2고요. 마이너스 2는 여기 어딘가예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확인해 주면 돼. 그쵸? 그런데 요만큼만 확인했을 때 K가 더 같거나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 Y는 K가. 괜찮죠? Y는 K가 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요 노란색에서 제일 큰곳 어디?

뒤에요? 마이너스 1에서 나오죠. 아, 여기보다 k가 더 크거나 같으면 돼. y 값이. 자, 그러면 우리 여기를 구해보면 돼요. 마이너스 1에서 함수 값.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0이니까 7인가요? 7? 여기가 지금요. 마이너스 1, 7이에요. 그러면 y는 k가 딱 여기보다만 같거나 위쪽에 있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아, 그래서 k가 7 이상이면 되는구나. 따라서 k 최소값은 7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함수 그래프로 판단하는 거. 자, 바로 다음 문제가 제가 이 구간만 바꿨어요. 구간만. 여기만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로 바꿨어요. 자,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아니라 4까지. 자, 4까지면요. 뭐가 바뀌는 거냐? 4가 대략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지금. 여기쯤에 한 x는 4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번에는요. 연두색으로 했을 때 요만큼을 봐요, 요만큼.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에도 y는 k가 더 같거나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더 높은지 여기가 더 높은지 모르겠어. 선생님, 여기가 더 높은데요? 이거는 지금 그림이 이런 거지. 사실은 4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체크해 줘야 되고 여기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4에서 함수 값을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 4에서 함수 값, 여기. 자, 여기다 4를 대입해 봅시다. 2 곱하기 64니까 128에서 3 곱하기 16이니까 48 빼기 48.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 80에서 48 빼니까 32가 나와요. 아, 여기가 더 높았네. 7보다 32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요걸 만족하려면 K가 이번에는 3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답이 32가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요렇게 그 구간에서 어떤 값이 최대값이지? 이런 거 찾으면은 이 부등식을 풀 수가 있다. 결국에는 그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 찾는 문제랑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할수 있겠죠? 자, 우리 8번으로 가볼게요. 마지막 문제인데, 자연수 K에 대해서 시각 T는 0일 때 출발해서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 P에서의 위치가 주어졌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도록. 아, 자, 제가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는 속도의 부호가 변할 때. 0이면서 좌우의 부호 변화가 있을 때. 근데 그런 데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속도를 구해봅시다. 속도는 2t 세제곱 빼기 3kt 제곱 플러스 27. 요게 지금 속도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를 이제 그리려고 보니까 잘 그리려면 미분을 해서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미분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 6t 제곱 마이너스 6kt. 인수분해해주면 6t에 t 마이너스 k. 그럼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지? 도함수를 미분한 게 요렇게 생겼다. 지금 k가 양수니까 이게 도함수 미분한 거다. 아, 도함수래. 속도를 미분한 거다. 자, 그러면 이게 속도 미분한 거니까 속도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아, 이게 속도의 그래프 개형인 거구나. 자,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t는 0이거든요. 근데 0일 때 함수값 어때요? 27이야. 여기가 0,27이야. 근데 출발한 후니까 0보다 0 이상일 때만 보면 되거든요. 이 부분만 우리가 쳐다보면 될 텐데 여기서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기를 바래. 그럼 부호 변화가 있지 않기를 바래. 근데 출발할 때 속도 부호가 플러스죠. 그러면 계속 플러스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만 체크해주면 돼요? 제일 아래인 여기. 여기가 어딘데, 여기가 k, 여기다 k 살짝 넣어주면 마이너스 k 세제곱 플러스 27이잖아요. 요 점이 x축보다 같거나 위쪽에 있으면 부호 변화가 안 생기죠. 항상 0 이상이 되죠. 이러길 원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되면 부호 변화가 생겨버리잖아요. 이러면 안 되고. 아, 따라서 마이너스 k 세제곱 플러스 27이 0 이상이길 원한다. 즉, k 세제곱이 27 이하길 원하니까 자연수 k는 1, 2, 3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6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마지막 비슷하게 변형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는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꾸길 원한대.

0: 자, 부호 변화가 딱한 번만 있길 바라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속도를 구해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번에도 이거 그래프 그리려고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어떻게 생겼다는 소리냐면 속도를 미분한 게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니까 속도는 어떻게 생겼냐?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이렇게 생긴 상황이거든요. 근데 부호 변화가 한 번만 있길 바래.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 0,1 빼기 k입니다. 여긴 어디냐? 1,1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k예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k는 어때요? 음수입니다. 왜냐면 k가 자연수라 그랬기 때문에. 근데 1 빼기 k는 0보다 지금 작고 나갔죠. 그럼 x축이 여기 있거나 아니면 더 위쪽에 있으면 된다는 소린데, 딱이 상황이면 부호 변화가 하나에서만 있는 거 맞죠? 아, 그래서 이1 빼기 k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어떤 상황만 안 생기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만 안 생기면 돼. 이런 식으로 생기면 부호 변화가 두 곳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두 번이나 바꾸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부호 변화가 두 번이나 생기면. 이러면 안 되고, x축이 분홍색으로 표현해 보면, 여기 아니면 더 위쪽에 있으면 된다. 근데 이러려면 이1 빼기 k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따라서 k 값의 범위가 1 이상이면 되는 거니까 최소값은 1이 되는 거죠. 사실은 k가 1부터 가능한 게 답이어서 살짝 헷갈리긴 했을 텐데 어쨌든 그 하고 싶은 말은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꾼다란 소리는 출발에서부터 속도의 부호 변화가 딱한 번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t의 부호 변화가 한 번만 있기 위해서는 x축이 어디 있어야 될까라는 것을 판단해서 풀어주면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과 속도의 부호를 잘 연결시켜서 생각해 줄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도함수의 활용 두 번째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잘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틀린 문제, 그리고 다른 풀이 있는 거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우리 15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복습 잘하시고 15강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특강 물리학부 장희수입니다. 자, 물리학 공부 잘 되고 계십니까? 아마 이제 3학년 들어와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시험으로 준비한다고 하니까 많이 벅차고 힘들 테지만요. 뭐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지만 자꾸자꾸 반복하시고, 특히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암기할 때 그 공식이 나온 어떤 흐름이라든가 또는 유도 과정, 또 그 공식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의미, 이런 것까지 함께 곁들여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4강이고요. 4강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포물선 운동 있죠? 물체 운동 1번 하고 그 다음에 등소 원운동까지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지난 시간에 요거 이제 그림 가지고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의 운동의 종류를 해석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물리학 2에서 이 부분은

공식으로 유도가 될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식의 결과를 잘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먼저 이해를 하고 유도한 다음에 공식이 딱 나왔을 때 그것을 암기하고 문제 속에 적용하는 것까지 해 주시면 한다면 여러분이 준비하는 내신 문제에서는 얼마든지 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수평면이 있어요. 수평면과 세타각을 이루는 각으로 V제로로 던집니다. 비스듬히 위로 던집니다. 마치 대포를 쏘듯이 뻥 쏘게 되면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 여기 있는 이 V제로를 수평 방향의 성분과 연직 방향의 성분으로 벡터를 분해합니다. 왜 저렇게 벡터를 분해할까요? 한쪽은 힘을 받고 있고, 한쪽은 힘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 외야에 있는 야구선수가 홈을 향해서 공을 던집니다. 내 손을 떠난 공은 더 이상 나에게선 힘을 받을 수 없죠. 받고 있는 누구밖에 없다? 만약에 공기와의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한다면 중력밖에 없죠. 중력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까? 연직 방향, 연직 아랫방향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만 힘을 받고 연직 방향이 아닌 이 방향, 수평 방향은 힘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벡터를 분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평 방향은 V0의 코사인 세타의 벡터 성분을 갖고 있는데, 속도 성분을 갖고 있는데, 그 속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이 물체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수평 방향은 V0 코사인 세타의 속도를 갖는 등속도 운동이 되겠죠. 힘을 받지 않으니까. 선생님, 여기 있는 이 VX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수평 방향만 보는 거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벡터를 X축과 나란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벡터의 특징 중 하나죠. 벡터를 이동했을 때, 뭐 수평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이동한 건 어차피 같은 벡터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연직 방향입니다. 연직 방향은 지금 V0 사인 세타의 처음 속력으로 던져 올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 요거 연직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죠. 그리고 요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식까지 다 유도를 했고, 그 식을 유도한 걸 이쪽에 있는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 운동에 적용하고 응용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결국에는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은 무슨 운동이었다? 바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었다.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는 이 물체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점 느려지다가 멈춘 다음에 다시 방향을 바꿔서 아래로 빨라지는 그런 스타일의 운동이죠. 결국에는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 운동은 수평 방향의 등속도 성분과 운동 성분과 연직 방향의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만나서 이러같이 포물선을 만드는 무슨 운동이다? 바로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규정할 수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내신 문제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런 개념들까지도 아마 학교 계신 선생님들께서 시험 문제로 만드실 거예요. 보면 여러분 여기 있는 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과 이 물체 운동인 등가속도 운동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물리학 원에서는 요 직선자를 빼서 그냥 에이 등가속도 운동이야라고 했던 것을 물리학 2에서는 그렇게 쓰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구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좀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운동의 방향에 따라서 어떤 운동하는지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잡아봤고요. 자, 두 번째 갑시다. 이번에는 VX입니다. 그러니까 X 방향의 수평 방향의 속도죠.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이고 그때 속력은 V0의 코사인 세타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라서 자, 꼭대기에서 여러분 정지한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연직 방향으로 던질 때는 느려지다가 멈춘 다음에 방향을 바꿔서 빨라지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평 방향의 등속도 운동 성분이 있기 때문에 꼭대기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아, 꼭대기에서도 속력이 있네. 따라서 속력이 나중에는 그것이 운동 에너지를 만들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건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아주 중요한 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저 요건 아주 중요하니까 별 표시해 두도록 하고요. 굉장히 중요해서 별을 3개나 달아드리겠습니다. 유도하는 과정도 알아두시고, 공식도 완벽하게 암기해 둔 다음에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적용을 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대기 시간입니다. 물론 시간은 앞으로 가면서도 째깍째깍 시간이 흐르겠지만, 사실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릴 때는 이렇게 연직으로, 연직 방향으로 꼭대기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아, 시간을 구할 때에는 연직 방향의 성분이 필요하다. 연직 방향은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이기 때문에 V는 V0 마이너스 GT라는 공식에서 자, 꼭대기 갔어요, 여러분. 꼭대기 가면 속력이 얼마입니까? 0이겠죠. 연직 방향으로는. 그지? 그런 다음에 처음 속력은 V0의 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고 마이너스 GT 해주면 아, T는 G분의 V0 사인 세타가 되네라고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쭉 유도를 했지만 지금부터 이제 유도 없이 이렇게 바로 여러분이 식을 암기에 쓸수 있도록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V0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V의 X 방향의 처음 속력이다. 아, Y 방향의 처음 속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V0의 Y 방향, V0의 처음 속력의 V0의 연직 방향을 Y라고 한다면 이렇게 쓸수 있어서 요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 공식이 따라오는 거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정리 좀 해두도록 하고요. 자, 네 번째. 이번에는 꼭대기까지 높이는 얼마니라는 것입니다. 높이는 지금 여기 그림에 라지 H라고 써놨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저렇게 써요. 그냥 뭐 예를 들면 꼭대기가 아닌 어느 임의의 점까지의 높이 하면 이렇게 소문자 H를 많이 쓰는데 지금은 여기 꼭대기니까 꼭대기를 보통은 대문자 H라고 쓰고 여기 있는 꼭대기도 연직 방향이 꼭대기를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연직 방향 바로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의 식으로 정리할 수 있죠. 그 중에 마이너스 EGH는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이라는 공식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공식에 이때 상황을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되죠. 자, 마이너스 EG. H는 우리가 대문자 H로 해서 꼭대기 높이라고 쓰기로 했고, 그 다음에 최고점에서는 연직 방향으로는 꼭대기에서 속력이 0이야. 따라서 0 집어넣으면 되고요. 여기 있는 V0는 처음 방향의 연직 방향 속도 성분이기 때문에 V0 사인 세타 그리고 그것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요. 이때 우리는 H로 정리해주면 EG분의 V0 제곱 그리고 사인 제곱 세타라는 상당히 이것저것 붙어 있으면서 막 2에다가 제곱에다가 또 사인의 제곱에다가 이런 복잡한 식이 나오긴 했지만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것들 하나하나 잘 보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두면 그 다음에 좀 암기하긴 수월하니까 그런 식으로 반복 학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섯 번째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평 도달 거리예요. 수평 도달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던졌어요. 뾰! 포물선 운동하겠죠? 여기부터 얼마나 먼 곳에 떨어지냐? 이걸 우리가 수평 도달거리 R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제 약속을 한 거니까 여기서도 그냥 R이라고 쓰죠. 여러분, 수평 도달거리는 R이니까 이쪽으로 날아가는 거잖아? 그러면 점점 앞으로 보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에 X 방향의 수평 방향의 속도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 포물선 운동하는 시간이 거기에 곱해지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있는 R은요, V0의 수평 방향 속도 성분에다가 시간을 곱하는데 이 시간은 이 시간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이 시간은 뭐예요? 이거는 꼭대기까지만 가는 절반의 시간입니다. 맞죠?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시간은 전체 운동 시간이에요. 전체 운동 시간이면 여기다 얼마만 곱해주면, 그치? 2만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R은 V0X는 V0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시간은 여기 있는 거 G분의

V0 사인 세타의 두배 해준 E V0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근데 보니까 여기 있는 G는 그냥 분모로 올수 있고요. V0, V0 두 개가 있네요. V0 제곱되고 여러분 보이시나요? E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E 사인, 코사인 세타 뭐죠? 바로 사인 2세타죠. 그래서 이렇게 수평 도외거리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기 있는 그 5번으로 써 있는 수평 도달거리라고 하는 R을 유도하는 식을 서술형으로 내는 학교가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수평 도달거리는 전체 운동 시간이 필요해서 왼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수평 도달거리를 이렇게 식으로 유도하는 과정까지 서술형으로 내는 학교도 있어서 그 부분도 꼭 놓치지 말기 바라고요. 한 단계 한 단계 잘 공식에 적용만 할수 있으면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면 지금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 운동 경우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뭐 자유낙하나 아니면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 그런 것들을 모두 함께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면서 정리해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 내용 요소를 가진 것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학교에서 시험을 낼 때에도 이 부분에는 좀 힘을 주거든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또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좀 변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만큼 제대로 잘 준비를 해두느냐 그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남아있는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 운동을 끝냈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뭘할 거냐면 수능특강 교재에 있는 문제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한두 문제 정도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할 거예요. 풀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소개만 하고, 여러분 자료실에 보면 이 자료 중에 오른쪽 위에 코드 보이죠? 그 코드를 입력하면 그 자세한 풀이를 볼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간단간단하게 두 문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 있는 3점 테스트 5번, 28쪽에 있는 부분의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는, 자, 이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 수평면과 45도가 되게 P점에서 뿅 던졌어요. 그럼 당연히 포물선도 하겠죠. 뿅 하고 포물선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이 P점 던진 곳이죠? Q점은 땅으로부터 7h 되는 그런 높이의 점이고요. 오, 그 옆에 최고점이 또 있고 내려오다가 높이가 3h인 R점이 있고 거기에 이제 바닥에 S가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중에 P에서 Q까지 요 구간이죠. P에서 Q까지는 얼마가 걸리는지 시간을 제공을 했습니다. 3t0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R에서 S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또 t0의 시간이 걸렸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Q에서 R까지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그 시간이 몰라요. 그래서 그걸 풀어내는 것이 첫 번째 보기입니다. 여러분, 물체들의 운동을 우리가 해석할 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물체 운동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물리량은 바로 시간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보고 해결해 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조금 그나마 풀수 있는 요소들이 45도네. 여러분, 45도 하면 뭐죠? 바로 1대 1대 루트 2의 속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예를 들어서 V라고 하면 여기도 V가 될 것이고 여기가 루트 2V가 되는 그런 식으로의 45도의 각도를 여러분이 잘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 운동의 정의 중에 여기 있는 P점과 여기 있는 S점은 수평면이에요. 수평면이면 높이가 0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없죠. 여기도 없죠. 오로지 몸만, 그치. 운동 에너지만 있는 거잖아. 따라서 이때 루트 2V로 이렇게 던졌다면 여기서 내려올 때도 얼마죠? 루트 2V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V, 이렇게 V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45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요건 우리가 문제에서 알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까지

응용한다면 여기 있는 요 P부터 Q까지의 구간과 R부터 S까지의 구간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오른쪽에 있는 R부터 S까지는 문제를 풀때 이렇게 푸는 것보다 마치 여기에서 이렇게 루트 EV로 던지고 이쪽은 V, 이쪽은 V가 돼서 0부터 맨 밑바닥부터 3H의 높이까지 갈때 시간이 T0가 걸린 것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PQ, 오른쪽에 있는 S부터 R까지 이렇게 풀어주기만 하면 여기는 Q에서 R까지는 손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기업부터 디귿까지 보기를 확인해 보시고 선생님의 해설 강의도 함께 한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안 풀린다고 여러분 그냥 막바로 뒤에 있는 답지를 막 보고요. 또 해설 강의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어렵고 괴롭고 힘들더라도 자꾸자꾸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만나는 다양한 내신 형태의 문제를 여러분이 정말 손쉽게 풀수 있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노력 없이 그냥 뭐 남이 풀어주는 것들 강의 보고 남이 써놓은 해설 그냥 읽어보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물리 실력이 절대로 향상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알고 있죠,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물리를 잘할 수 있을지. 내가 조금 더 3학년 때 좋은 내신을 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이 정도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보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건드려 볼게요. 한 문제 또 뭐냐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고요. 아마 학교에서도 조금 물리학 2를 이제 공부하면서 선택한 친구들이 물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을 경우라서 좀 변별할 수 있는 문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많이 출제할 수 있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고요. 우리 수능강 31쪽에 있는 3점 테스트 11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 있는 P점에서 물체 A와 B를 A는 가만히 잡고 있다가 놨대요. 자, 마찰은 빗면이기 때문에 점점 빨라지면서 기울기가 일정한 빗면이므로 등가속도 운동하겠죠? 그리고 지금 연직 높이가 h라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정지에 있고 연직 높이가 h면서 30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루트 EGH의 속력으로 요때 이렇게 속력으로 뿅 던져진 그런 물체의 운동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했다가 여기부터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그치? 포물선 운동할 거 아닙니까? 그때 여기 있는 X 방향 성분, 수평 방향이죠. 여기 연직 방향 성분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고 이때는 여기가 30이니까 여기도 30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V의 사인 30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 루트 EGH 라는 속력으로 우리가 저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요 2분의 1 루트 EGH의 처음 속력으로 연직 아래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하면서 A에 떨어질 것이고, 여기 있는 Q점에 떨어질 것이고, B의 경우에는 A를 놓는 순간 수평면과 30도가 되게 던졌대. 뿅 하고 이렇게 포물선 운동해서 여기 있는 R점에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30도가 나왔기 때문에 속력은 몰라요. V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건 V 코사인 30, 2분의 루트 3 V. 여기 있는 거 V의 사인 30, 2분의 V 해서 여기 있는 요 2분의 루트 3 V로 앞으로 가서 여기까지 수평 도달 거리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여기 있는 속력은 알아. 수평 방향 속력은 알지만 거기다 뭘 곱해야 됩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운동 시간을 곱해야 할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지금 B의 경우에는 V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풀지 못하니까 이쪽에 있는 A를 가지고 A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P부터 Q까지 운동하는 시간과 B가 P부터 R까지 운동하는 시간이 같대. 왜? 동시에 던졌는데 동시에 떨어졌다 했으니까. 아, 결국에는 이 시간을 구할 수 있게 힌트를 준건 바로 A의 운동이겠구나.
라는 것을 참고해서 A의 운동 시간을 주어져 있는 물리량들을 활용해서 한번 H까지 연지

연직으로 내려올 때 시간, 또 연직으로 EH 내려온 시간을 더해주면 전체 운동 시간이 되겠죠? 누구의? 바로 A의. 하지만 A의 운동 시간이 B의 운동 시간과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에서 구한 다음에 집어넣기만 하면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풀어야 할 그런 분리량들을 다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A랑 B가 있는 경우에는 뭔가 A와 B가 연결고리가 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 요 운동 시간이 A 운동과 B 운동의 연결고리였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유념하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많이 복잡한 그런 경향이 보이는, 딱 보기에도 야,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경향이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바로 이게 그거거든요. 하지만 문제를 낸 이상 못풀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수평 방향 성분과 연직 방향 성분을 A 거 따로, B 거 따로 구해야만 포물선 운동을 해석할 수 있고 항상 모든 운동의 핵심은 운동 시간이다. 그 운동 시간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 운동 시간을 제대로 구하려고 여러분이 한번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선생님은 간략하게 이런 유형이에요 라고 정리를 해드리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보고 선생님과 풀이가 맞는지 우리 코드 집어넣어서 해설 강의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서 모두 맞췄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다 한들 괜찮아요. 처음 배운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포물선 운동 나와 있는 내용들 다 마치고요. 다음은 우리 등속원 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속원 운동은 일단 공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내신 문제로 나오는 것들은 수능 문제랑 좀 달라서 처음 배우는 등속원 운동에 나오는 다양한 그런 물리량들 또 공식들을 얼마나 우리 시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걸 묻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첫 번째. 등속원운동이라는 것은 속력은 일정하지만 방향이 계속 바뀌는 운동이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입니다. 등자 붙으면 안 돼요. 등가속도 운동 아니야. 그냥 가속도도 변해. 근데 속력은 일정해. 그래서 등속원운동이라고 하죠. 등속원운동을 정의할 때는 계속 각도가 변하기 때문에 좀 각도를 물체 운동에 적용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맨 먼저 나오는 정의가 바로 각속도라는 물리량입니다. 저건 W가 아니고요. 그리스어의 오메가입니다. 여러분,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들어본 적 있죠, 그죠? 그 오메가를 소문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오메가라고 읽고 우리말로는 각속도예요. 그 각속도는 어떤 시간 동안에 회전한 각을 말합니다. t분의 세타이고요. 당연히 세타 라디안을 단위로 쓰고요. 여기 있는 시간은 세크를 써서 라디안 퍼 세크라고 씁니다. 60도, 30도가 아니라 이렇게 호도법, 뭐 6분의 파이 아니면 2파이 같은 이런 라디안을 쓴다는 얘기죠. 만약 여러분 한 바퀴 돌았다 합시다. 한 바퀴 돌게 되면 한 바퀴 도는 시간 바로 주기죠. 주기. T라고 쓰고요. 한 바퀴 돌 때는 라디안이 2파이. 따라서 이렇게 2파이 라디안. 그래서 T분의 2파이. 요것도 이 공식을 갖게 놓고 문제를 풀수 있고 주기와 각속도를 이용할 때 상당히 많이 쓰는 그런 공식이니까 잘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미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여기 있는 요그 주기는 진동수의 역수관계잖아요. 우리가 이제 물리학에서 파동을 배웠, 물리학 1에서 파동을 배웠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고, 진동수와 주기가 역수관계라면 여기 있는 주기를 이렇게 진동수를 쓸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공식. 자,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완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속도 오메가는 t분의 세타는 주기분의 2파이는 2파이 f. 여기까지 완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아주 아주 많이 내신 문제에서도 쓰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부예요. 여러분, 부의 뭡니까? 속력이죠. 물론 속력이긴 속력인데 원운동의 경우에는 빙글빙글 돌리기 때문에 바로 요 순간에 요 위치에서의 접선 방향의 속력이라고 해서 요걸 우리는 선속력이라고 불러요. 그냥 선속력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속력과 같은 겁니다. 하지만 이제 원운동에서 접선 방향의 속력이야, 접선 방향의 속력이야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선속력이라 쓸 뿐이에요. 방향까지 함께 생각하면 선속도라고도 하면 되죠. 선속력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속력이기 때문에 t분의 s에 해당합니다.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자, 한 바퀴 돌았다 칩시다. 한 바퀴 돌면 시간은요, 주기가 되고요. 한 바퀴 돌면 이동거리 원 둘레가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2파이 r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이나요? t분의 2파이. 여기 있네. t분의 2파이. 바로 오메가라서 요게 바로 오메가가 되죠.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이 r 오메가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v는 선속력은 주기와 반지름 이런 관계 있고 이것은 곧 r 오메가이기도 하다라는 요식을 여러분께 별표시해 드리니까 통째로 잘 암기해 두셔야 돼요. 와, 선생님 공식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내신 문제에서는 저 공식만 제대로 외우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다수 출제된다. 그리고 이 등속 원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물리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게 학교에서 내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 공식을 가지고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좀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과 2번까지 공식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는 나오는 공식이 다음 그림이 필요해서 이렇게 한번 넘기겠습니다. 바로 가속도와 힘입니다. 자, 등속 원운동이에요, 여러분.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의 끄트머리 봐요. 운동이야, 운동. 운동 왜 해? 아, 당연히 알짜임이 있기 때문이야. 그 운동, 원운동을 하는 알짜임이 바로 여기 있는 구심력이. 근데 구심력은 F는 MA여서 F를 알려면 A, 가속도를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구심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구심 가속도를 구하면 되니까 구심 가속도만 구한 다음에 거기에 질량 M을 곱하면 구심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알짜임 구심력을 구하기 위한 그 전 단계 구심 가속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속도의 정의 A는 t분의, 시간분의 속도 변화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물리학 2니까 이렇게까지 한번 써볼게요. a는 벡터량이죠? 그 다음에 속도도 벡터량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속도의 변화량은 우리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벡터 차를 구하는 건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물체가 P점에서 Q점까지 이렇게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일부분에 P점에서의 속도가 V1 벡터, Q점에서의 속도가 V2 벡터. 그러면 이게 처음 거, 이게 나중 거. 따라서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주는 거죠. 이게 바로 벡터의 차입니다. 그리고 벡터 차 할 때는 벡터의 꼬리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 여기 있는 요 V1 벡터를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오고 여기 있는 V2 벡터를 옮겨올 때 이 꼬리를 여기에 일치시키면 이게 바로 V2 벡터가 된 것이고 V2 벡터 빼기 V1 벡터 하면 빼기의 뒤에 있는 벡터의 머리에서 빼기의 앞에 있는 벡터의 머리로 이렇게 그어주면 상당히 손쉽게 바로 우리 속도의 변화량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게 속도의 변화량이고요. 그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는 요 길이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에도 델타 V 벡터가 V2 벡터에서 V1 벡터를 빼준 벡터의 차를 이용한 것이고 바로 요 크기가 바로 여기 있는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가 될 것이고 방향은 이 방향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요 사이각이 세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삼각형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세타가 매우

작게 되면, 매우 작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호의 길이나, 이렇게 선을 그은 이 부분의 길이나, 지금처럼 세타가 크면 요 둘은 같지 않지만, 여러분 눈으로 점점 세타가 작아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작아지면, 점점점 작아지게 되면, 예를 들면 이만큼까지 작아진다 할게요. 자, 요만큼까지 이렇게 작아집니다. 이렇게 작아지면, 호의 길이나 현의 길이나 어때요? 거의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호의 길이 구할 때, 여기를 L, 여기를 뭐 R,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세타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L은 R 세타, 요 호의 길이를 각과 반지름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곱해서 구할 수 있듯이, 자, 우리는 지금 요거 델타 V 구할 거거든요. 그럼 델타 V의 크기는 요거 반지름은 지금 V1, V2라고 벡터를 썼지만 등속 원운동이잖아요. 속력이 일정하다고요. 그럼 요 속력을 우리는 V라고 한다면 요것도 속력이 V가 되겠지? 따라서 요 길이가 V가 됩니다. 그리고 각 세타를 요렇게 곱해줍니다. 어차피 곱하기니까 세타 V나 V 세타나 같은 경우죠. 그걸 여기에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만약에 가속도의 이렇게 크기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속도의 변화량 크기를 구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요 시간 T분의 델타 V는 크게 요거니까 V 세타라고 쓸 수 있고, 보이나요 여러분? T분의 세타 뭐가 됩니까? 그치. 어떤 시간 동안 회전하는 각이니까 요게 바로 오메가거든요. 그러면 V 오메가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오메가는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이 V 오메가에서 좀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V는 R 오메가를 여기에 적용하면 오메가가 두 번 있네요. 그럼 이렇게 바뀔 것이고, 오메가는 다시 R분의 V가 되니 이렇게 써주면 R 하나 없어지면서 R분의 V 제곱만 남는 아주 긴 여정의 굉장히 복잡한 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가속도의 크기는 R 오메가 제곱에 R분의 V 제곱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기까지 유도를 전체적으로 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물리학 2에서 지금처럼 벡터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했고, 벡터의 합성, 벡터의 차 이렇게 구하는 방법들을 적용해봤는데, 그것들을 아 이런 식으로 공식을 유도할 때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아까 2번까지 공식을 표시했었죠, 그죠? 3번. 원운동을 하게 하는 가속도 A의 크기는 R 오메가 제곱 아니면 R분의 V 제곱이다 라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앞에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방향을 뜻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속도는 벡터량이니까 방향이 생명이잖아. 지금은 여기 있는 세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렇게 사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세타가 매우 작게 되면 여기 있는 V1에 거의 수직하게 이 델타 V의 방향이 결정되죠. 델타 V의 방향이 곧 가속도의 방향이니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어떤 한 점에 원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정의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원운동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네. 중심심 향할 구 해서 구심 가속도라는 말을 쓰고요. 아, 요거 방향은 원운동의 중심 방향. 요렇게까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왜? 가속도는 벡터량이거든. 벡터의 생명은 방향이거든. 그래서 이 방향도 상당히 자주 나오게 됩니다. 크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방향까지 덤으로 잘 정리해 두시고, 요건 아까 것보다 훨씬 더 어렵지만 아주 중요하니까 별 3개 달아두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나면 이제 구심력은 끝났죠. 구심력, 여러분 구심, 원운동의 중심을 향한답니다. 왜? 가속도가 원운동의 중심을 향하니까 힘도 똑같은 방향으로 가겠죠.

굉장히 많은 힘과 가속도가 있지만 그 중에 그 힘의 이름에 자신의 방향이 들어있는 거의 몇안 되는 아주 유일하다시피 할 정도로 그런 힘입니다. 구심력, 구심력. 원운동의 중심을 향하는 힘. 이 구자는 공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하다, 바라다, 원한다. 어디를 중심으로 향하기를 바라는 그런 뜻이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 잘 정리를 해두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의 구심력 공식, 아까 봤던 1번부터 지금 있는 4번까지 네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것들이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올 수 있게 되는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짝 맛만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 꼭 알고 있어야 할, 꼭 정리해야 할 그런 등속 원운동의 개념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물체를 실에 매달고 빙글빙글 등속 원운동을 시켰다 할게요. 여러분, 등속 원운동이란 얘기는 우리한테 필요한 게 여기 있는 이 물체 질량 m이고 이렇게 속력 v고 여기에 가속도, 그 다음에 이쪽으로 구심력 f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맞죠, 그죠? 근데 지금처럼 하나의 물체가 실에 묶여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 있고요. 요거 A입니다. 이렇게 하나 있고요. B입니다. A 질량 M이고요. B도 질량이 M이에요. 질량이 같습니다. 요게 R, 요게 R, 그 다음에 이렇게 원운동, 이렇게 원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때 여기 있는 이 실, P가 A를 당기는 힘과 Q가 실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등속 원운동이면 우리가 각속도부터 구심력까지 공식 4개를 쫘라락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되겠죠. 그 중에 첫 번째. 자, 지금 여기 있는 A랑 B가 이렇게 막대든 실이든 연결돼서 함께 돈다고 할게요. 함께 돈다? 그러면 만약에 A가 여기와 있으면 B는 여기와 있어서 그 둘은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각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맞죠?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각으로 회전한다는 얘기는, 아, 오메가가 같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F는 MR 오메가 제곱이라는 구심력 공식에서 일단 똑같은 게 있네요. 뭐 질량이 같네. 아, 질량 같으니까 이거 생각 안 해도 되겠다. 또 오메가가 같네. 오메가가 또 같으니까 이거 생각 안 해도 되겠다. 결국에는 요 줄에 걸리는 힘들은 누가 결정한다? 바로 요 R이 결정합니다. R이 결정한다. R은 원운동의 중심으로부터 1대 2예요. 맞죠? 1대 2니까 이때 힘도 1대 2가 됩니다. 맞나요? 만약에 이쪽에 요거를 우리가 F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거는 얼마? 2F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더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 아마 학교에서 내신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익혀두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쪽에 있는 줄은요, 이쪽에 있는 Q가 B를 당기는 힘이 2F면 Q가 A를 당기는 힘도 얼마예요? 2F입니다. 왜? 작용과 반작용이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이 F는 바로 이 A의 R자 힘이야. R자 힘이고 그 R자 힘이 이 A를 등속 원운동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단 얘기는 이쪽으로 EF, 이쪽으로 EF, 그리고 R자 힘이 왼쪽으로 이 중심 방향으로 F라고 한다면 이 P가 A를 당기는 힘은 얼마가 돼야 되죠? 바로 3F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중심 방향으로 3F, 중심의 반대 방향으로 EF, 당연히 그들의 R자 힘은 F.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반, 그 반지름이 떨어진 거리가 1대 2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요 힘이 1대 2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 1대 2는 R자 힘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P가 당기는 힘은 3F.
Q가 B를 당기는 힘은

EF 요 부분을 우리한테 서술형이든 객관식 문제든 이렇게 출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부분이어서 꼭좀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접근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두 가지만 살펴볼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2번입니다. 자, 2번에서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이 부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수행평가해서 등소원운동 공식들을 학생들에게 좀 적용하는 방법들을 좀 익히게 만드는데, 아마 학교의 선생님들도 그 부분을 활용하셨겠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등소원운동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체의 운동이기 때문에 주기나 여러 가지 것들의 물리량을 얻어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죠, 그죠? 근데 만약에 돌아가는 물체 질량 m, 추의 질량 라지 m, 그리고 우리는 이 대롱을 잡고 빙글빙글 돌리고 요걸 R이라고 쓴다면, 여기에 있는 요 중력, 라지 mg가 C를 따라 그대로 전달되어서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인 구심력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구심력이 공식이 mr 오메가 제곱이고 r분의 mv 제곱인데, 그 구심력 역할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추의 무게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보면 왼쪽에 있는 요 공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질량은 뭐예요? 바로 돌아가는 물체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스몰 m을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라지 m은 뭐죠? 바로 구심력에 해당하는 바로 이 추의 질량에 해당됩니다. 요걸 혼동하거나 헷갈리면 문제를 풀때 상당히 난해하니까 그 부분들을 꼭잘 정리해서, 여기 안에는 또 주기가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오메가 안에는 주기분의 2파이가 되기 때문에 어떤 주기 같은 것들을 누를 때는 왼쪽에 있는 이 식을 활용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죠.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 문제가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개념을 가지고 공식들을 암기한 후에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 있는 문제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그리고 좀더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44쪽에 있는 3점 테스트 4번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에 있는 가와 나는 다른 건다 똑같은데, 나에서는 통이 있고 그 통의 안쪽 면으로 저 물체가 도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와 나의 큰 차이점 뭐죠? 통의 안쪽 면에서 돈다는 얘기는 이 B 같은 경우에는 통이 B를 미는 수직항력이 여기에 작용한다는 뜻이야. 그죠? 자, 그러면 왼쪽에는 A부터 볼게요. A에는 힘이 몇개 있습니까? 힘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뭡니까? 바로 중력이고요. 또 하나는 실이 당기는 장력, 뭐 T라고 쓸게요. T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R자 힘이 바로 이 물체의 구심력 F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른쪽의 경우에는 물론 장력 있어요. 그 다음에 중력 있습니다. 질량이 같다면 이렇게 똑같이 mg라고 쓸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힘, 이통 안쪽 면이 이렇게 미는 수직항력이 이렇게 있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장력과 중력과 또 수직항력의 R자 힘이 이렇게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두 가지 그림을 보면서 잘 한번 정리를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기 있는 45도를 이용해서 벡터 분해, 벡터 분해하고, 벡터 분해하고, 그런 다음에 합성. 여기는 같은 크기. 따라서 요거 두 개가 90여 역할하는 것이고, 여긴 또 다른 케이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는 그런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물리학 2에 나오는 것들은 벡터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서, 그 벡터적인 요소를 이해하려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벡터를 분해하거나 합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이죠. 그럼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건 이제 5번 문제입니다. 꽃갈이 있어요. 꽃갈 모자 같은 건데, 그 모자 윗면에서 질량 m인 a가 이렇게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줄이 이렇게 연결돼서 추에 연결돼 있습니다. 만약에 추의 질량을

0: 라지 M이라 해봅시다. 그럼 이거 MG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MG, 라지 MG가 이렇게 당기는 것이 장력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력 MG가 있을 것이고요. 자, 중요한 거. 여기 있는 요 꽃갈 면이 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바로 수직항력이죠. 수직항력을 이런 식으로 기울여서 N이라고 쓰는 건 우리 많이 연습했죠? 자, 중요한 건 지금 이 물체가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중심축의 여기를 이런 식으로 원운동의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이 작용하니까 이들을 다 벡터분해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거 중심 방향으로 벡터분해. 중심 방향과 나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벡터분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N도 이 방향 벡터분해, 이 방향 벡터분해 할수 있겠죠, 그죠? 지금 각도가 여기가 60이기 때문에 요 각은 30도예요. 여기도 30도라고요. 그러면 MG의 코사인 30은 구심력의 성분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수직항력에 여기 있는 거 코사인 30은 중력과 반대 방향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인 30이 바로 여기 있는 그 구심력 관련된 부분일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위쪽에 있는 하나, 두 개의 이 힘과 아래쪽에 있는 중력을 같다고 식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빼준 힘이 진짜 알짜 힘이 되어서 구심력이 되는 그두 가지 방향까지 함께 생각하면서 식을 정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꼭 한번 정리하고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신 다음에 우리 코드 넣어서 쌤의 해설도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항상 물리학2는 어려운 것이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삼각함수, 벡터분해,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훈련하고 연습하면 된다라고 믿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포스 유형편 미적분 1회 심수석입니다. 첫 시간 제가 여러분들하고 뭐 빠르게 진행한다기보다 정말 내용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거기 내용에 따라 어떤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잘 캐치해서 나갈 수 있게끔 제가 이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는 정말 완벽하게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고자 지금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가급적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들어오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제가 설명할 때 나 저거 알아,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매번 좀 반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속 암기를 해보는 거죠. 수학이 무슨 암기 과목이냐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수학은 이해 과목,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도 수학은 이해 과목이지 그게 왜 암기야 라는 생각이 저도 엄청나게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 투자된 시간이 엄청 많았어요. 굳이 암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그 내용을 너무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이 그렇게까지 시간 투자를 해주시면 저도 암기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나요? 국어도 해야죠.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수능으로 봐야 돼. 1학년

1학년 때 배웠던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3학년 끝 무렵에 가가지고 수능을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도 꾸준히 계속 해줘야 되겠지. 할게 너무 많죠. 학기가 시작돼 수행평가해야 되지, 집필평가 준비해야 되지. 시간이 여유가 있지 않다라는 거 중학교 때와는 정말 다른 게 고등학교 문화를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느껴보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수반해 주신다면 그 시간, 오랜 시간을 조금 더 줄여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무 나 암기 싫은데 이런 생각 갖지 않으셔도 되니까 좀 부담감을 떨쳐버리시고 자꾸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함수의 극한이고 우리는 이 함수의 극한에서 극한 값을 구하는 게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리미트 x가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이 fx, 이게 fx가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이 알파를 극한 값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얘는 수렴한다.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이런 표현도 써요. a로 가까이 갈 때, 이거일 때, fx가 알파에 수렴한다. 뭐, 요렇게도 쓰는데, 이런 표현보다는 이 표현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된다라는 거꼭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이제 설명했던 거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건데, a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한다. 좌극한.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건데 a보다 큰 쪽에서 접근한다. 우극한. 좌극한과 이 우극한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준다라는 거. 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래프가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진다면 극한값 읽어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좌극한 읽어내는 거, 우극한 읽어내는 거, 극한값 읽어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고 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방법인 대입. 대입. 그냥 숫자를 넣어본 거야. 물론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넣었을 때 이상하지 않은 수가 나오고 그걸 극한값으로 하는 케이스는 fx가 x가 a에서 연속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연속의 정의를 나중에 뭐 지금 내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연속이라는 것까지 묶여서 나중에 가보면 우리가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 그리고 함수값이 존재하고 그래서 그게 서로 같을 때 그러니까 fx가 a에서 정의되어져 있고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해서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할 때 우리는 연속이라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그냥 그 극한값이 어차피 함수값과 같게 돼버릴 거니까 그냥 대입한 거야. 이렇게 이해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연속에 가서는 연속의 문제를 풀면서 제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야. 그러니까 이건 조금 참아주셔야 돼. 근데 이렇게 대입했을 때 이상한 게 나타난다. 그래서 두 번째 가르쳐 드리는 게 꼴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게 저번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 꼴의 첫 번째로 배웠던 거는 0분의 0꼴이라는 거를 배운 거야. 근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졌죠. 이게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고 근호를 포함하고 있는 이 0분의 0꼴이 있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고 약분을 해서 그래서 대입을 해버리면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근호를 포함한 식은 근호가 있는 쪽을 뭐해? 유리화를 시켜버리면 뭐 다시 인수분해를 해서 가도 되고 아니면 바로 약분해서 가는 형태로 문제가 나오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꼴에 대해서는 너꼴 만났니? 0분의 0꼴이야?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니? 근호를 포함한 식이니? 그러면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면 인수분해하고 약분해가지고 대입할래? 근호를 포함했으면 근호가 있는 쪽을 유리화해서 인수분해 약분 대입하든지 아니면 약분 대입하든지.

대입해서 극한값을 얻을 수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풀이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야. 이런 프로세스를 밟으면 정답이 나와요 이거거든요. 자, 두 번째 꼴로는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물론 이것도 다항식분의 다항식인 거야. 다항식분의 다항식인데 무한대꼴.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풀 거냐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면 돼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서 보면 우리는 이 극한값에 관련된 내용을 구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 설명드렸죠. x가 양수이면서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야. 자, 이럴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거의 극한값을 계산하자 이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무한대를 제곱해도 무한대, 거기다 1을 더해도 무한대. 무한대 제곱에서 무한대를 뺀다? 그러더라도 여기, 아니, 무한대를 제곱한 게 훨씬 더 숫자 클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더라도, 예, 플러스 1 하더라도 얘도 무한대. 예. 아니면 이걸 보면 되잖아. 3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어찌됐든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맞아요? 뭐, x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x가 한없이 커진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값이 계속 커져나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프 2차 함수에서 볼수 있는 내용이다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도 x가 한없이 커져봐. 계속 가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 다항식분의 다항식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항 x제곱으로 나눠버리는 거야. 다 나눠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x제곱으로 나누니까 1 플러스 x제곱분의 1 x제곱으로 나누니까 3 x제곱으로 나누면 x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와버린다라는 거야. 그럼 이걸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방식이냐면요. 여기에서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의 제곱도 무한대라고 그랬죠. 무한대분의 이런 상수, 이걸 기억해야 돼. 무한대분의 상수, 이거는 0으로 갑니다.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가게 돼 있어. 이거를 우리 교과서 어디를 뒤져보더라도 무한대분의 상수가 0이다라는 건 가르쳐 주지 않아. 그냥 직관적인 거야. 엄청 큰 거분의 어떤 상수. 예. 무한대분의 100. 100도 상수야. 무한대분의 만. 이런 것도 상수야. 그건 0으로 가게 돼 있는 거야. 이걸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너가 0으로 가. 무한대분의 1도 역시 0으로 가. 무한대, 이거 무한대의 제곱도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상수, 너도 0으로 가. 그러면 이제 숫자 계산이 가능하다 이거지. 1 더하기 0분의 3 마이너스 0 플러스 0 해도 얼마야? 1분의 3. 이렇게 나와서 정답이 3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거는 이렇게 극한값을 계산한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개념입니다. 개념.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꼭 나눠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분자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면 안 되나? 분자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더라도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냥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라고 그냥 설정한 것뿐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돼. 분자의 최고차항으로 나눴을 때, 아니, 분자의 최고차항도 역시 x제곱이니까 x제곱으로 나누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야. 예.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 개념이라는 거지,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실전에서는 차수 비교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버릴 수가 있어. 차수 비교를 해서 문제를 풀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분모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 분자의 차수를 비교합니다. 분자의 차수를 비교할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얘가 크다면 너는 발산이야.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발산이야. 극한 값이 존재하는 게 아니야. 너가 만약에 작았다면, 분자의 차수가 더 컸어. 그러면 극한 값은 무조건 0이야. 무조건. 근데 차수가 같았어. 그러면 극한 값은 분모 최고 차항의 계수 분의 분자 최고 차항의 계수가 바로 극한 값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극한 값이 돼. 그래서 항상 이걸로 기억하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자, 얘몇 차야? 이거 당연히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는 거 확인됐어. 2차, 2차. 차수 같네? 그럼 어떻게 읽는다고? x제곱 앞에 계수 1분의 x제곱 앞에 계수 얼마? 3. 그래서 3. 이게 극한 값이다라고 딱 읽어버린다고.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누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극한 값이 보인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으로 극한 값을 계산해 주는 거를 앞으로 실행하지. 항상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눈다. 이런 거 신경 쓰지는 않는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유형이라는 거는, 세 번째 유형이라는 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대부분 근호를 포함한 식입니다. 근호를 포함한 식. 그래서 근호를 포함한 식을 뭐 해버려? 유리화시켜 버릴 거야. 유리화시켜. 그 다음에 가는 거는 분모의 최고창으로 갈 건데, 분모의 최고창으로 가는 거나 아니면 밑에 개념을 바로 사용해 버리면 끝난다라는 거야. 이걸로 가서 해결하든 아니면 차수 비교해서 끝내버리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제가 루트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x. 자, 이거의 극한 값을 한번 구해보고자 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무한대 제곱 무한대. 무한대 4배에도 무한대, 무한대 더해도 무한대, 무한대에다 루트 씌워도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죠. 예. 근데 근호를 포함하고 있어. 그러면 근호를 포함한 쪽을 유리화라고 그랬어. 분모 분자에다가 얘는 1분의잖아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x를 곱해줄 거야. 분자에도 곱해주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x제곱, x제곱 없어지고 4x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자의 최고차는 1차, 분모의 최고차는 얘 1차? 쓰이 2차인데요. 2차라고 생각하지 말고 2차인데 거기에 루트를 씌웠으니까 얘도 1차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분모 분자를 x로 나눠버리는 거야. x로 나누면 4. x로 나누면 1. 얘를 x로 나눌 거니까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x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잖아. x제곱으로 나눠주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버린다. 그리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말씀드렸죠? 너는 0. 그럼 루트 1에다가 1 더하니까 2. 2분의 4 해서 얼마? 2라는 극한 값을 구해내 줄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야. 가능하실까요? 예.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어차피 x 앞에 계수 4, 너 1, 그 다음에 요건 좀 조심하셔야 돼. 루트 안에 x제곱 앞에 그 값까지 읽어주는 거야. 그래서, 아, 요 값에다가 1 더하고 4. 그래서 2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준다. 아, 루트 1에다.

4가 1 더해줬고 4. 그래서 2가 나온 거다.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라는 개념보다 아, 너하고 너는 차수가 같은 거야. 어차피 나눴을 때. 그래서 x계수, x계수, 루트 안에는 루트 안에 있는 x제곱 앞에 그 계수에다가 루트 씌운 것까지를 읽어내주면 극한값으로 우리가 채택해버리게 되겠다라는 얘기죠. 가능하시겠죠? 자, 시험에 출제되는 형태는 딱요세 가지 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0분의 0꼴 두 가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이게 묶여서 간다라고 보셔도 되죠. 이거랑 요게 묶여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어차피 풀이 방식이 비슷하죠. 이렇게. 그 다음 다른 걸로는 네 번째, 뭐, 여기를 지우고, 뭐, 다른 형태도 있어요. 다른 형태. 뭐, 0 곱하기 무한대꼴. 뭐, 우리 교재를 보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거야. 무한대 우리 교재 있는 대로 무한대 곱하기 0꼴 그다음에 또 다른 거의 형태라고 해가지고 제시되고 있는 뭐 형태들 뭐 이런 형태 대부분. 근데 이런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통분해 봐. 통분해? 그러면 얘나 얘나 얘로 가게 돼 있어. 다른 거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아닌 형태를 여러분들이 만난 거야. 그게 무슨 꼴인지는 대입을 해봐가지고 꼴인 걸 확인했잖아. 그런데 이런 꼴이 아니야. 뭔가 이상해. 그러면 뭐 해? 통분해. 그러면 이런 꼴로 문제가 풀려버려. 다른 그 어떤 예도 제가 본 적이 없어. 억지로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는 한. 일반적인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은 그냥 새로운 거와 기타라고 얘기할까요? 기타의 어떤 꼴이라는 것들은 그냥 통분하면 이런 꼴로 다 가게 돼 있어. 그래서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아니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에서 읽어내면 끝나? 그냥 대입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었어. 대입했더니 이상해가지고 꼴이라는 걸 배웠어. 이것만 가지고 그런 극한값을 다 구할 수 있는 거냐? 아니, 조금 더 내용이 있어. 그 내용이라는 게, 요거 그냥 지워버릴게요. 요꼴 이외에는 통분의 형태로 가라. 이렇게 메모만 남겨놓으시고요. 함수의 극한값에 대한 성질. 극한값의 성질로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때 fx의 극한값이 알파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져. 그러면 fx가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야.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때 gx라는 함수의 극한값이 베타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fx에다가 뭔가 여기다 실수배를 곱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때 이거의 극한값. 그냥 우리가 얘가 알파, 얘가 베타라는 극한값을 갖는다라는 건 알아. 근데 얘는 새로운 함수지. 거기에다가 실수배를 때렸어. 그럼 이런 거에 대한 극한값은 그냥 이 fx의 극한값에다가 똑같이 실수배를 해준 게 극한값이야라고 이제 선언할 거야. 증명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아니, 이 증명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실행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지적 탐구 욕구가 있는 친구들은 그걸 열심히 공부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열의 극한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돼. 미적분 2에 나오는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입실론 n론법, 입실론 델타논법이라는 거를 접하게 되는 거고, 그거를 알면 증명이 돼. 근데 그건 대학교 과정이야. 정말 궁금하다면, 대학 수학과나 수학 교육과로 진학하시길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그냥 우리 받아들이자. 받아들이자. 또 어떤 형태도 있냐면 fx랑 gx를 더해버릴 거야. 이런 새로운 함수가 나온 거지. 이런 새로운 함수에 대한 이 극한값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야. 그냥 너의 극한값 알파와 너의 극한값 베타를
그냥 더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빼남수 빼면 끝나는 거야. 곱해 곱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고. 나누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 나누는 게 그냥 나눠도 되는데 베타가 지금 얘로 나누는 거잖아요. 얘가 0이 아닐 때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아니 얘가 만약에 1이었어 얘는 0이었어 그러면 1을 0으로 나나? 이게 뭔데? 발산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0만 아니면 되는 거야. 뭐 3으로 갔다? 그러면 3분의 1인 거야 그냥.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의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 fx에다가 k배를 해. gx에다가 실수배 m배를 해버려. 그리고 이거를 더하고 이거를 빼고 이거를 곱하고 m이나 gx가 0이 아닌 그런 걸로 뭔가 나눈 이런 새로운 함수에 대한 극한값. 이 극한값은 원래 주어졌던 fx의 극한값 알파, gx의 극한값 베타에다가 똑같이 실수배 해주고 똑같은 연산을 해버린다면 여기서도 당연히 베타가 0이 아니어야 되겠죠?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얘를 우리가 새로운 요 함수의 극한값으로 인정하겠다. 증명은 안 했지만 인정하겠다. 그래서 극한값의 성질로서 첫 번째 하나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푸시게 될 거야. 전제 조건은 너가 있어야 되고 너가 있어야 돼. 그랬을 때그 fx, gx가 알파, 베타로 가. 실수배 해줘. 그리고 더해, 빼, 곱해, 나눠. 0이 아닌 걸로 나눠. 그 새로운 함수에 대한 극한값은 원래 알파, 베타의 실수배, 그리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0이 아닌 걸로 나눈 값을 극한값으로 이야기하겠다. 조심하세요. 나누는 거 뭐가 아니어야 된다고? 0이 아니어야 된다고. 그럼 0이면요. 극한값 몰라. 몰라. 알 수가 없는 거야. 발산이야. 네. 요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극한값의 성질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성질 두 번째로 가봅니다. 두 번째는 부등식인데요. 이 만약에 fx, 이 전제 조건은 똑같이 있다라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그때 fx와 gx 사이의 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전제 조건이 있고요. 이 전제 조건 플러스, 요런 조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이면, 예. fx의 극한값과 gx의 극한값 사이에도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근데 실제 이거에 대한 문제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똑같은 이런 극한값을 갖는데 알파하고 베타가 같은 값이야. 이거에다가 n, 예. 그다음 fx, 그다음 hx, gx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알파로 가고 있고 너가 베타로 가고 있는데 알파랑 같은 값이야.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새로운 함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hx, 이 새로운 함수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때이 hx라는 것도 역시 알파로 간다라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게 전부 알파로 가버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함수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 딴 데로 튕기지 않는다라는 거라고. 이걸 보통 우리는 극한값의 대소관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부등식 나오고 있잖아. 부등식이 나오고 있으니까 극한값의 대소관계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그럴 때, 아, 요런 관계가 있다. 요런. 그러면 요렇게 된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대소관계 또는 뭐 샌드위치 정리 뭐 이런 얘기 할 거야. 샌드위치 뭐 이런 거지. 의미상으로는. 그래서 요 내용도 자주 나오는 편인데 이것도 나중에 빨라지면 금방 하실 수가 있을 거야. 대소관계니까.
뭐 이런 관계가 있다며?

그럼 어차피 얘가 알파로 갈 거니까 이쪽이나 또는 이쪽 한쪽만 봐도 되겠죠? 어차피 수렴한다면. 예. 네. 이런 관계에서. 그래서 그런 약간의 이제 요령들을 여러분들이 좀 배워나가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이제 정의에 해당되는 거고, 요게 극한값을 풀기 위한 과정이었지만, 요런 걸 보시고, 옆으로 좀더 가서, 이거랑 묶여서 갈 수, 있, 요 내용과 묶여서 갈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나오는 게 미정계수 결정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미정계수 결정인데, 첫 번째 이런 겁니다.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얘가 fx분의 gx가 있는데, 얘가 극한값 알파를 가졌어. 그리고 플러스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값이 만약에 0입니다. 그러면 이거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때 gx의 극한값도 0이 돼야 됩니다. 자, 이거는 증명이 가능해. 자, 요 함수가 알파로 가고 있죠. 이 함수가 0으로 가고 있죠. 그죠? 그러면 너하고 너를 곱해버리면 새로운 함수가 나오지. 그럼 그거의 극한값은 너하고 너를 곱한 거랑 같다고 그랬으니까 0이지.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여기서 뭘 기억하냐면, 만약에 이런 극한값이 있었는데 분모가 0으로 간다면 반드시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라는 성질이야.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돼 있습니다.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뭘로 간다? 0으로 간다. 분모가 0으로 갈때 만약에 얘가 다항식이라면 이 fx가 x-a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여기에 뭔가가 또 곱해져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다 a 넣어버리면 얘가 0으로 가잖아. 그럼 분자도 뭐가 있다? x-a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이 의미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분의 gx가, 얘가 알파가 됐는데, 이 알파가 0이 아니야. 그리고 여기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의 극한값이 0이야.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때 fx의 극한값도 0이 되게 돼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선생님,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너하고 너를 곱해가지고 fx가 나오지 않아. 그럼 fx가 나오게 하려면 뭐 해야 될까? 이거의 역수. 그러니까 나눠버리는 거죠. 나눠버리는 거잖아. 이래서 fx, f분의 g로 나눠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거의 극한값은 1을 알파로 나눠버리면 되잖아. 알파가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잖아. 0이었으면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0인 극한값을 주지 않는다고, 이런 형태에서. 예. 네. 그리고 gx가 0이니까, 그럼 이거에 역수치한 다음에 gx를 곱해버리니까 fx 나온다고. 그럼 알파분의 1에다 0 곱했으니까 극한값은 얼마다? 0이다. 이거 역시 이렇게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분자가 0으로 갈때이 극한값이 0이 아니어야 된다. 그러면 분모도 0으로 가야 된다. 이게 미정계수에서 사용되는 내용이다. 미정계수라는 건 뭐냐면요. 이 계수가 정해지지 않은 거야. 어떤 함수인데. 그런데 어떤 함수가 있었을 때 그게 극한값을 가지고 있고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야. 여기에 이 함수의 미정계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너도 0으로 가야 된다라는 식을 하나 얻어내줄 수 있다라는 뜻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교과서 기준이죠.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극한값의 정의에 따라서 첫 번째, 어떤 방법? 대입. 두 번째, 꼴. 응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그 이해는 통분해봐라 라고 얘기했고,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기 위한 성질. 그 다음에 극한값의 성질.

대소관계, 그다음 미정계수를 구하는 이것도 성질. 이것도 성질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 어차피 여기에서 나오는 성질을 이용해서 가는 거지만 이것도 단독적인 하나의 성질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개념을 다뭐 모든 문제를 풀수 있는 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거보다 조금 여기 꼴만 제가 지우고 이거보다는 조금 심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요 내용을 조금 더 알고 계시면 문제 풀때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 이첫 번째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하나 보여드리는 거는 미정계수를 결정을 하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여기에 여기 fx가 있는데 이 fx를 몰라. 얘의 어떤 계수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axn제곱 뭐 요렇게 나와 있다. xn제곱. 이게 만약에 a다라는 이런 극한값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이게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런데 그거의 극한값이 a다라는 이런 메시지는 뭐냐면 이 fx라는 것의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는 거다. 최고차항. 그래서 axn제곱 플러스 샬라샬라 이렇게 갈 것이다. 예.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여기에서 0분의 0꼴인 형태도 나타나지는데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예, 여기를 xm제곱이라고 할까? 그 다음 fx. 근데 너가 만약에 b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는, 이 fx에 대한 정보를 얻어낸다면, 이거를 최고차항 말고, 이런 용어는 없어요. 최저차항이라고 할까? 고, 저, 가장 큰 거, 가장 낮은 항. 이 fx가 뭐냐면 앞에 몇 찬지는 모르지만 맨 마지막은 b의 xm제곱으로 끝나고 밑에가 없어야 돼. 밑에가 없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x제곱분의 fx가 얘가 3이었다라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이게 몇 찬지는 모르겠어, fx가. 몇 찬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은 3x제곱으로 끝나야 된다, 이거야. 1차나 상수항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얘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봐요. x제곱으로 나눠봐. 그러면 x의 거듭제곱들이 쭉 앞에 있다가 마지막에 3이 나오지. 여기는 1이고. 그럼 x가 0으로 가면 이런 것들이 다 0이 되고 1분의 3에서 3 나왔던 거야. 근데 만약에 그 밑에 1차가 있었다라고 하면 x제곱으로 나눠버리면 뭐 이거의 상수 이런 꼴이잖아. 그러면 x가 0으로 가면 얘가 발산이야.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된다고. 이런 극한값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문제에서 요런 꼴이나 요런 형태에 대한 정보를 주고 여러분들이 fx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는 그런 문제가 좀 다수 존재합니다. 네. 그 다음은, 네. 로피탈 정리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야. 근데 지금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어떤 문제에 만났을 때에 제가 로피탈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는 뭐 개념 여기에서 다 끝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소소한 다른 어떤 응용에서 문제를 풀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풀이 시간에 제가 좀 부연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 다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분 내용은 좀 아셔야 돼요. 미분. 그래서 이런 거예요. X세제곱을 미분한다. 요렇게. 프라임이라고 쓰거든요. 그럼 얘는 3X제곱이야. 요 3이 나가고

지수에서 1 빼주면 돼. 예를 들어서 7x를 미분한다 그러면 그럼 얘는 1이야. 그냥 x를 미분하면 1이야. 그러니까 1에다가 7 곱해준 거야. 뭐 3x제곱을 미분하면 2가 앞으로 나갈 거야. 그럼 3이 6, 그 다음 뭐가 돼? x, 지수에서 1 줄여. 이렇게 되는 거야. 7x를 미분한 것도 마찬가지야. 1 나가서 곱해지면 7이죠. 그리고 1에서 1 빼면 0이잖아. x의 0제곱은 1이니까 아 얘를 미분하면 7이야. 이렇게. 네. 그래서 요 정도의 미분만 알고 계시더라도 로피탈 정리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념은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 싹 다 지웠습니다. 이거를 빈 종이를 놓고 선생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까지 적을 필요는 없더라도 이 극한값의 스토리를 다 이해하시라는 얘기야. 극한값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에 대한 얘기를 했고 아, 이제부터는 그러면 극한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극한값을 구할 때 함수의 그래프가 있으면 난 읽을 수 있어. 근데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고 식으로 주어졌을 때 첫 번째 방법 뭐라고 그랬죠? 대입, 대입. 대입해보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걔가 극한값이야. 근데 대입했는데 이상해? 그런 거를 우리는 꼴이라고 얘기한다. 0분의 0꼴, 그 다음 무한, 0분의 0꼴 두 가지. 다항식분의 다항식, 근호를 포함한 식.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다항식분의 다항식, 분모의 최고차항 나눈다? 아니요. 분모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서 극한값을 생각한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근호가 있는 쪽을 유리화해라. 그 다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차수 비교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극한값의 우리 증명 없는 성질 하나. 그 다음에 극한값 성질 2로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거는 대소관계, 샌드위치 이 내용 드렸던 거고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식도 별도의 개념으로 이해해라.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간다. 분자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0이 아니면 분모도 0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의 개념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은 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0분의 0꼴에서 최저차항에 대한 정보를 읽어낼 수 있다. 여기까지. 그리고 로피탈 정리는 나중에 보여드린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내가 다 기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지금 필기를 분명히 하셨을 거야. 그 필기된 내용을 계속 보는 겁니다. 네. 밥 먹으면서도 보는 거야. 아, 이게 달라진 모습 아닐까? 우리 밥상머리 예절이라고도 보통 얘기하지만 뭐 내년부터 밥을 먹으면서도 네. 부모님과 대화하면서도 한번 네. 그렇게 달라진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보는 부모님, 아, 얘가 뭔가 달라졌구나.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공부가 시작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실제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대로 해보시라는 얘기야. 못한 게 아니고 안 했던 거니까 지금부터 해보자. 다만 그걸 해왔던 친구들은 지금 저만치가 있어. 그러니까 수학을 지금 점수를 잘 받고 있는 친구들은 그 누적된 학습량이 많은 친구들이야. 내가 그 친구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는 이제 누적 학습량을 늘려나가는 거지. 시간 확보를 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나도 수학 잘하는 저 친구 경지까지 가보겠다. 이런 다짐으로 여러분들이 공부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제가 드린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이제부터 바라보는데요. 정말 제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개념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아니요. 저는 이 개념을 우리 교재의 흐름에 맞춰서 교과서의 흐름에 맞춰서 그대로 제시해드리고 있는 거야. 심화 내용이라는 거는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런 문제에 이걸 알고 있었을 때 빨리 갈 수 있다라는 문제의 약간의 요령을 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그래프가 주어졌어. 그 상태에서 극한값을 읽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얘는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때 극한값을 읽을래. 그럼 마이너스 1로 한없이 가까워질 거야. 너를 향해가, 너를 향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고 있잖아. 아니, 이걸 못 읽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 2로 가까이 가고 있어? 2로 가까이 가고 있어. 너 너를 향해 가고 있어? 너를 향해 가고 있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1을 향해 가고 있잖아. 이거의 극한값이 1이야. 그럼 두 개를 더했으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야? 0이라는 극한값이 나온다. 아, 이게 어려워요? 저는 아니라는 생각 듭니다. 예. 아빠, 엄마도 이 개념 설명을 듣고 나면 이 문제 푸십니다. 예. 개념 설명을 안 했을 때는 저 기호가 뭔지를 모르겠지. 읽지를 못하시겠지. LIME 뭐니? 림, 림 FX 이렇게 읽으시는 부모님도 계시겠죠. 하지만 설명을 듣고 나면 이 문제 다 맞추는 거다. 예. 변별력이 그만큼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수능에 이 문제도 나와. 2점짜리가 아니고 3점짜리로 나와. 그런데 누구나 맞춰. 변별력 생기는 거 아닙니다. 이런 데서 실수한다?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1차 함수 fx가 그림과 같고. 그런데 이런 정보를 줬네. 이런 정보를 줬네.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건데 그 극한값이 0에 가까워진다고? 그러면 0에 가까워지고 있는 데가 여기잖아. 아,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아, 0에 가까워지고 있네? 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될까? 2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너를 따라가고 너를 따라 너를 따라가고 있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0을 향해 가고 있잖아. 됐죠?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져? 여기에 한없이 가까워져. 아, 너를 따라가고 너를 따라서 가겠지. 근데 그 값이 얼마야? 1이라고 주어졌잖아. 1이라고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이 1차함수 fx라는 거는 2,0이라는 점을 지나고 0,1이라는 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잖아. 너를 y절편이라고 얘기하고 너를 x절편이라고 보통 얘기했잖아. 그럼 보통 1차함수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너가 기울기, 너가 y절편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y절편 얼마? 1. 기울기는 2만큼 갔을 때 1만큼 내려갔어.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플러스 2만큼, 마이너스 1만큼.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이 f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이다라고 이 극한값으로부터 함수식을 이끌어내 봐라. 이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럼 문제에서 f-2 함수 값을 구하랬으니까 마이너스 2 넣어주면 1 더하기 1 해서 얼마? 2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어렵나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아니, 절대값 fx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지? X의 축 아래에 있는 거를 꺾어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꺾어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얘 마이너스 1이 1로 갔겠네. 얘도 마찬가지죠. 꺾어 올려버리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여기가. 그러니까 절대값 FX라는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야. 지금 하얀색의 그래프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지. 하얀색 그래프. 근데 x가 2로 가까이 가고 있어. 2로 가까이 가고 있어. 여기를 향해 가고 있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1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 fx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여러분들이 보시면

값은 0이라는 극한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겠다. 이런 문제는 하나의 약식은 이거예요. 2로 가까이, x가 2로 가까이 가면, 마이너스 x는 어디로 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가잖아.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에서 그냥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갈 때에 그 극한값을 읽어줘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굳이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이 상태에서 x가 2로 가까이 갈 거니까 한번 잘 생각해봐요. 그럼 마이너스 x는 어디로 가까이 가는 거야?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갈거 아니야. 저는 이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해 버리는 거야. 마이너스 x를 뭐라고 치환했다고? t라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뀌어 버린데도요? t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갈때요 문제로 바뀌는 거야. 얘가 이거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셔도 전혀 지장은 없을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유형 문제를 풀어나갈 거니까 예습보다는 저는 개념, 복습을 한 후에 저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의 김현준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흔히 확률이 높아야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성공 확률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행 횟수를 늘리는 겁니다. 한번 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반복해서 시도하다 보면 성공할 확률은 100%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거죠?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개념으로 오늘 수업을 열 건데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자, n개 중에 같은 것이 p개, q개, r개 있을 때 이들 모두를 한 줄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p큐의 합은 n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지금 a가 있어요. 이렇게. a가 몇개 있냐면 p개 이렇게. 그다음에 b가 있어요. b가. B가 몇개 있냐면 Q개가 있고요. C가 있는데 중복되는 C의 개수가 R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 개수가 몇 개다? N개가 된다. 이때 이 친구들을 한 줄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뭐냐? 바로 처음에는 이 N개를 서로 다른 친구라고 생각하고 배열하는 거예요. 그요 안에는 중복된 케이스가 숨어 있거든요. 그런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거야. P팩, Q팩, R팩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AAA. 자, A가 3개가 있고 B가 2개가 있고 C가 하나가 있다고 하자. 그럼 총몇 개야? 6개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중복되는 친구는 3개, 2개. 뭐 의미가 없지만 여기도 1개라고 치자. 그럼 공식에 의하면 이 친구들을 한 줄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6팩토리아를 바로 3팩, 2팩, 1팩으로 나눈 것이고요. 그 결과는 60개가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순열을 통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구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조합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 두 개를 보여줄게. 이게 일반적인 풀이고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은 이거예요. 일단 대상이 6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6개의 자리를 준비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 하나의 사건을 연속하는 사건들로 세분화해서 곱의 법칙을 적용할 건데, 먼저 A가 몇 개예요?

두 개, 세 개죠. A 세 개가 위치할 자릿수를 결정하고요. 남은 자리 중에서 B 두 개가 위치할 자릿수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C의 위치를 결정할 거야. 질문. A가 위치할 세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일까? 조합이니까 6, C, 3이 되겠지. 그럼 세 자리에 A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자릿수는 몇개 남았어요? 6에서 3을 뺐을 때세개 자리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 B가 들어갈 두개 자리를 선택하면 되죠? B가 들어갔어. C란 친구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그래서 1, C, 1. 자, 이걸 곱해도 뭐가 된다? 바로 60개가 되죠.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팩토리얼, 순열을 이용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곱의 법칙과 조합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편한 방법으로 쓰면 되고요.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인 이 팩토리얼로 풀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열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문제로 가볼게요. 자, 16번. 자, 6개 숫자가 있죠? 한 줄로 배열했을 때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 중에서 자, 조건을 추가했죠. 홀수의 개수. 홀수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되죠? 바로 1의 자리가 홀수면 충분하다. 그럼 지금 1의 자리에 올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어요? 1 아니면 3이 오면 홀수란 조건에 충족되잖아요. 그럼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 첫 번째, 일단 6개 수니까, 6자리 수니까 빈칸이 6개 필요하다. 이렇게. 1의 자리 숫자에는 1이 올 수도 있고, 이게 좀 헷갈리지? 1이라고 하니까. 가라고 할까? 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나가 되죠? 이렇게 나. 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1의 자리에 3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일단 이때는 1을 한번 썼기 때문에, 남은 자리에 1을 제외한, 누가 와야 돼요? 이두 개와 3, 세 개를 배열하면 되겠다. 이때는 남은 다섯 개 자리에, 여긴 이미 3을 하나 썼죠? 그러니까 1 하나와 이두 개, 그리고 3은 두 개. 이 친구들을 배열하면 되잖아요. 느낌 오지? 이거 총몇 개예요? 이 친구 총 다섯 개가 되는데, 자, 중복된 것은 두 개, 세 개니까,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여기 있는 5 팩토리아를 두 개와 세 개니까 2팩과 3팩으로 나누면 되고요. 이때는 다섯 개인 것은 똑같다. 다른 점이 뭐예요? 중복되는 친구가 두 개, 두 개잖아. 한 개는 사실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1팩은 1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경우의 수가 5팩을 바로 2팩, 2팩으로 나누면 되겠다. 근데 여기는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두 사건이니까 합의 법칙을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할 거야, 이렇게. 자, 계산해 볼까? 자, 일단 5팩이란 친구는 어때요? 3팩과 만났을 때잘 소거돼서 분자에 누구밖에 안 남는다? 5 곱하기 4. 생존자는 5 곱하기 4밖에 없다. 그리고 밑에 2팩이 있으니까 2로 나누면 되죠? 이걸 잘 계산해 보면 뭐가 된다? 10. 자,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의 수는 10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어때요? 사실 5팩은 계산하면 120이에요. 이 정도 외우면 좋잖아. 2팩을 두번 곱하면 4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30이 되죠. 그러니까 두 친구의 합, 두 친구의 합은 40. 답은 40이 되겠다. 어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홀수니까 1의 자리가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1의 자리에 올수 있는 친구들은 1일 때와 3일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했고요. 나머지 자리에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배열할지가 관건이었고, 자, 막판에 두 경우의 수를 더하니까 답이 구해졌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16번을 풀었습니다. 자. 짠. 자, 7개의 숫자를 한 줄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자, 갑자기 좀 기본 문제가 나오니까 싱겁죠? 앞에 문제가 좀 조건이 추가돼서 약간 기술을 썼지만, 막상 또그 다음에 기본 문제가 나왔네. 그럼 두 가지로 풀어볼게. 첫 번째는 일반적인 풀이 방법. 팩토리얼로 풀어볼게요. 흔히 말하는 순열. 순열로 풀고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선생님이 자주 애용하는 조합을 이용해서 풀어보겠다. 자, 순열은 어떻게 하냐? 지금 총 원소가 몇개 있어요? 자, 7개가 있잖아요. 7개. 중복되는 친구들은 몇 개이니?

두 개, 그리고 네 개. 쓸까? 두 개, 네 개. 얘는 사실 고려 안 해도 괜찮다. 그래서 풀어보면 일단 7팩을 쓰시고, 중복되는 것이 두 개가 있으니까 2팩, 그리고 네 개가 있으니까 4팩. 자, 7팩을 4팩으로 나눴을 때 생존자가 누굴까? 생존자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자, 밑에는 2 곱하기 1이 있으니까, 자, 사라지고 지워지고 3이 되고요. 3, 5, 15. 7과 곱했을 때 105. 자, 요 정도는 기본이다. 답은 105다. 됐지? 자, 이번에 조합으로 가볼까? 숫자가 7개니까 자리가 몇개 필요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먼저 1, 2를 배열할게. 그 다음에 이때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거예요. 앞에 사건이 뒤에 사건에 영향을 주니까 그 점에 주의해서 풀어야 돼. 그 다음에 2가 몇개 있어? 네개 있잖아. 2, 2, 2, 2 배열. 이렇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3, 1 배열. 배열, 나열, 이렇게. 자, 이때는 연속하는 세 사건이니까 곱의 법칙을 쓰면 되잖아. 자, 1은 지금 두 개가 있죠? 일곱 개 자리 중에서 1, 두 개가 위치할 자리를 선택하자. 이렇게 배열했어요. 그럼 이제 자리가 몇개 남았어? 7 빼기 다섯 개가 남았잖아. 다섯 개 자리 중에서 이네 개가 위치할 자리를 네개 선택하자. 그러면 2가 들어가죠, 이렇게. 자리 하나밖에 안 남았고요. 그 하나는 그냥 선택지가 없잖아, 한 개. 그리고 세 사건은 곱하면 되겠다. 자, 7C는 잘 곱해보면 선생님이 구할 게 21이에요, 이렇게. 5C4는 5C1과 똑같고 5가 되겠죠. 1학년 때 배웠었던 조합의 수는 선생님 그냥 암산할게. 1을 곱하면 아까와 똑같이 답이 뭐예요? 105인 것을 알 수가 있겠지. 물론 실전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은 쓰지 않고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서 빠르게 풀면 되고요. 그래서 본인한테 잘 맞는 방법 선택하면 돼요. 자, 17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풀었다. 자, 오늘 수업은 시작이 좋다. 자, 18번. 자, 7개 문자를 한 줄로 배열할 때. 딱 여기까지였으면 참 좋겠는데. 자, 양 끝에 같은 문자가 놓이도록 나열한 경우의 수. 자, 우리 뭐 겁먹을 필요 없잖아. 가능한 경우 몇 가지 안 될걸? 분류해가지고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합의 법칙으로 더하면 되죠. 하지만 이때 조심할 게 뭐예요? 그 나눔 케이스들이 절대 중복되면 안 되겠다. 자, 가볼까? 자, 지금 자리가 몇 개가 있어요? 일곱 개가 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는데, 자, 양 끝에 같은 문자 보니까 AA 가능하죠? BB 가능하고요. 자, CD는 각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경우는 총두 개밖에 없겠네. 첫 번째 케이스는 양 끝에 A가 올 때.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양 끝에 B가 올 때. 이렇게. BB. 이렇게. 이제 남은 자리를 어떻게 꾸릴지가 관건이죠? A를 이미 두개 썼기 때문에. 남은 친구들은 A, B, B, C, D. 이렇게 나열하면 되겠고. 여기는 B를 두개 썼기 때문에. 자, 아까와는 다르게. B를 두개 썼기 때문에 남은 친구들은 A, A, A. 그리고 C, D가 되겠죠. 여기 있는 친구들의 뭐 배열 방법은 이미 고정되어 있으니까 따질 필요가 없겠고, 얘네들의 경우의 수만 따지면 되겠지. 지금 몇 개예요? 총 다섯 개죠?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자, 중복되는 것은 B 두 개밖에 없네. 깔끔하지, 그럼. 여기는 5팩토리아를 2팩토리아로 나누면 되고요. 5팩은 그냥 외워. 얘 120이야. 2로 나눴을 때 답은 60. 됐어요? 자, 두 번째. 이번에도 다섯 개인 건 똑같아. 하지만 조금 다를걸? 뭐가 달라요? 중복되는 친구가 세 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5팩을 나누면 되겠다. 3팩으로. 자, 5팩은 120이고요. 3팩은 6이니까 이때는 20까지. 그럼 합의 법칙을 적용해서 두 친구를 어떻게 하자? 더하자. 이렇게. 싹 더하면 답은 80. 답은 80이 되죠. 어때? 깔끔하지? 이렇게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조금 더 어려울까? 아니면 쉬워질까? 짠. 자, 여섯 개 문자를 한 줄로 배열할 때. 여기까지가 기본이고요.
A끼리 또는 B끼리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 자, 별표. 이 문제 좀할 얘기가 있어. 끼리끼리. 우리가 이렇게 끼리끼리 있을 때는 한 덩어리를 보죠. 한개 취급하잖아요. 그리고 그 덩어리 안에서 또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따지는데, 이때는 덩어리 안에서 배열하는 경우는 따질 필요가 없겠죠. 똑같은 AA만 있으니까. 그리고 먼저 집합링을 좀할 거예요. 여기 보면 접속사가 또는이에요. 우리가 두 사건이 있을 때 사건 A 또는 B의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이거 어떻게 구해요? 그냥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안 돼요, 안 돼요. 틀릴 수가 없는 질문이죠. 안 되잖아. 왜냐하면 A의 경우를 더하고 B의 경우를 더하면 가운데가 더블 카운팅, 두번 세지기 때문에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빼줘야 돼.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풀 거야. 어떻게 풀 거냐면, 지금 A끼리 또는 B끼리 이웃한다며. 그래서 A끼리 이웃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와, 그리고 B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사건을 더해서, 경우의 수를 더해서 빼줄 거예요. 어떻게? A끼리 묶이고요. 동시에 B끼리 묶이는 경우의 수를 뺄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는 전략을 쓸 거죠. A끼리는 뭐냐? 자, 이걸 좀 나눠볼게. 자, 첫 번째 우리는 A끼리 먼저 구해볼게. 첫 번째 A끼리. 그러면은 AA를 한 묶음으로 보는 거잖아. 한개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BBCD. BBCD. 자, 질문. 여기 있는 친구들은 몇명 있는 거예요? 얘는 한명 취급하니까 한명 취급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다섯 개야. 실제로 다섯 개가 아니지만 다섯 개 취급하는 거고요. 요 안에서 중복된 친구 몇 개예요? BB 딱두개 있잖아.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5 팩토리얼을 나눈 거죠. 뭘로? 2팩으로 이렇게. 2분의 120이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60이다. 근데 사실 눈치파는 친구는 알겠지만 지금 A의 개수와 B의 개수가 어때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A끼리 있는 경우의 수와 B끼리 있는 경우의 수는 구조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B끼리 이웃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도 60가지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선생님 또 친절하잖아. 직접 구해줄게. 이번에는 AA가 있고요. BB가 한 묶음인 거예요. 그리고 CD가 있죠. 이때도 총 개수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하지만 그 안에서 중복되는 친구는 AA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구조적으로 똑같다. 그래서 총 다섯 개가 있고요. 그 안에 중복되는 것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구해보면 60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자, 마지막 케이스는 뭐예요? A끼리 B끼리 동시에 만족할 때. 이렇게. 일종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면 AA를 하나가 아닐지언정 한명 취급. 자, BB도 하나가 아닐지언정 한명 취급. 그리고 뭐 묶음 안에서 비열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똑같으니까 나머지 친구는 CD가 되죠. 그래서 총 개수는 몇 개예요? 1, 2, 3, 4. 2, 얼, 산, 스 이렇게 되잖아. 네 개. 자, 네 개인데 여기서 중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4팩이야. 4팩. 4팩 뭐야? 431 곱했을 때 24가 되잖아요. 끝났네. 자, 우리는 A끼리와 B끼리를 더하고요. 자, 마지막에 A끼리, B끼리 동시에 만족하는 친구를 빼기로 했었어. 근데 각각은 60가지, 그리고 24가지야. 여긴 더하고, 여긴 빼자. 자, 120에서 24를 뺐을 때 답은 96. 답은 96. 깔끔하죠? 자, 문제 정리할게요. 자, 사건 A 또는 B일 때는 합집합을 떠올리면 좋다.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한 다음에, 자, 가운데 있는 친구가 더블 카운팅 됐기 때문에 한번 빼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A끼리 경우의 수 구했고요. B끼리 경우의 수 구했죠. 자, 실전이라면 이걸 일일이 구한 것은 아쉽다. 왜냐하면 두 친구가 구조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이걸 이제 생략하고 바로 60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조건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이웃한다는 것은 한 묶음으로 보고요. 하나가 아닐지언정 한명 취급하자. 그리고 이 문제는 특별히 묶음 안에서 원소가 중복되니까

쿠만에서의 배열은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응? 자, 사실 뭐, 우리가 지금 확률과 통계를 배우고 있지만, 1학년 때 배웠었던 경우의 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자, 20번 볼게요. 자, 주사위 한 개를 세번 던졌을 때 나온 눈의 수를 ABC라 하자. 그러니까 ABC는 최소 1, 최대 6이 되겠죠? 이때 3개를 더했더니 8이 된대요. 세수 ABC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를 더했을 때 8이 되는 케이스는 뭐가 있어요? 이걸 이제 다 찾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서 어떤 기준을 정하고 카운팅해야 돼. 그래도 중복되지 않고 빠지지 않거든? 일단 여기 있는 세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은 어떤 값이 될수 있을까? 가장 큰 값은 최대 6이겠죠? 그러니까 ABC 중에서 최대값이 6이라고 하자. 이렇게. 6. 응? 그 나머지 두 친구는 뭐가 돼야 돼요? 합이 2가 돼야 되잖아. 2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1 플러스 1 말고는 없잖아요. 지금 뭘한 거냐면, 세수 중에서 최대값이 6일 때를 구한 거야. 그리고 6이라는 친구는 두번올 수는 없죠. 6이 두번 오면 8을 넘어서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ABC인데, 사실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죠. 근데 이건 나중에 따질 거고, 일단, 이렇게 6을 한 번, 1을 두번쓸수 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렇게 해서 8이 되고. 자, 그 다음 케이스는 또 뭐가 있을까요? ABC 세수 중에서 최대값이 5라고 할까? 근데 5는 한 번만 올수 있잖아. 5가 두번 오면 8을 넘어서니까. 5는 한 번만 올수 있어요. 이렇게. 그한 친구가 오면 나머지 두 친구의 합이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지 전체가 8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물론 얘도 이 안에서 이제 배열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ABC 중에서 최대값이 4일 때. 근데 4도 한 번만 올수 있죠? 4, 4두번 오면 이미 8이 꽉 차서 C가 0이 돼야 되는데 주사위 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4도 최대 한 번만 올수 있고요. 자, 4가 왔다면 나머지 두 수의 합이 4가 돼야 되니까 1 플러스 3도 되고요. 그리고 2 플러스 2도 되겠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수 중에서 최대값이 3일 때. 3은 최대 두 번까지 올수 있다. 3, 3. 그러면 여기에 3 플러스 3이 오면 나머지 수는 2가 돼야죠. 3이 한 번만 올수 있을까? 3이 한 번만 오면 나머지 두 수의 합이 5가 돼야 되는데 1 플러스 4. 4가 왔기 때문에 최대값이 3이라는 조건에 안 맞잖아요. 1 플러스 4. 2 플러스 3도 안 되지. 3이 한 번만 온다는 조건에 안 맞으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이렇게 다섯 가지 경우 말고는 없다. 그런데 이 안에서 또 배치가 되잖아. 이 안에서. 이 안에서 또 어때요? 여기 지금 ABC가 이렇게 있다면 A가 6일 수도 있고요. B가 6일 수도 있고요. C가 6일 수도 있잖아. 이게 되죠? 이게 뭐냐?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같은 것이 두개 있으니까 바로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배열한 다음에 같은 것이 두 개니까 이 팩으로 나눠서 세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싹다 더하면 답을 구할 수 있다. 해볼까? 자,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래서 반복해보면 3팩을 2팩으로 나누면 된다. 자, 두 번째 친구는 세 대상이 어때요? 서로 다른 세 친구잖아. 서로 다른 세 친구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3팩. 6. 자, 그 다음 녀석도 서로 다른 세 친구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죠? 이때도 3팩. 경우의 수는 6이죠. 하지만 같은 것이 두개 있잖아. 같은 것이 두개 있으니까 이때는 구조가 첫 번째 친구와 같다. 그래서 얘는 3팩을 이렇게 2팩으로 나눠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3팩을 2팩으로 나누면 3이 되겠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건들은 다 어떤 사건이에요?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중복되지 않는 사건들이고요. 요 케이스 말고는 없잖아. 그러니까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다 더하면 되지. 3 플러스 6, 9 더하면 15, 더하면 18, 더하면 21. 그렇다면 여기 있는 녀석들의 합은 21. 자, 선생님 좋아하는 가수였는데 21이 되겠다. 추억의 가수죠. 자, 이렇게 해서 20번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 ABC 합이 8인 것을 따질 때막 놓칠 수도 있고 중복되게 셀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서 세는 것이 중요했다. 그 기준이 뭐냐? 바로 ABC의 최대값이 6일 때.
최대값이

올 때, 최댓값이 살 때, 이렇게 하나씩 카운팅 하면서 내려가다 보면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셀 수가 있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더해서 합의 법칙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끝. 자, 21번. 이번엔 조금 문제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 자, 카드가 8장이야. 근데 중복되는 친구는 2개, 3개, 딱 2개, 3개 있네. 자, 한 줄로 나열할 때 여기까지는 기본 문제죠. 근데 조건이 추가됐네. 이웃한 2장의 카드에 적혀 있는 자, 이웃한 2장의 곱이 짝수야. 짝짝 곱하면 짝이죠? 짝홀 곱해도 짝이야. 안 되는 게 뭐예요? 홀홀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금 여기 뭐 이웃하는 친구 3, 4일 때 이렇게 이건 돼야 안 돼요. 짝수가 하나라도 있다면 괜찮아요. 곱이 10이니까 짝수잖아. 그리고 짝수 짝수는 당연히 감사합니다지. 이때도 곱이 짝수잖아. 안 되는 케이스는 홀수 홀수. 이게 안 되잖아. 그럼 이런 조건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질문. 이 복잡한 조건을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홀수는 어떻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홀수들에는 특정한 조건이 걸려 있는 거야. 반면에 짝수는 어때요? 자유롭잖아. 이럴 때는 조건이 있는 친구들을 먼저 배열하지 말고 조건이 없는 친구들을 먼저 배열하고 그 다음에 조건이 있는 친구를 생각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전략은,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 사건이 거대할 때는, 사건이 복잡할 때는, 잇따라 발생하는 2개 이상의 사건으로 세분화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곱의 법칙을 적용하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짝수를 먼저 배열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홀수들은 이웃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짝수들의 사이에 홀수들을 배열하자. 이렇게 두 가지 사건으로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다. 당연히 곱의 법칙이다. 왜냐면 잇따라 발생하는 두 사건이니까 이렇게. 짝수는 뭐가 있어요? 2, 2, 2. 자, 2, 2, 2가 있고 4가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뭐야? 네 개지만 중복되는 친구가 이렇게 세 개가 있기 때문에 4팩토리알을 3팩토리알로 나누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홀수들이 들어갈 자리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야. 홀수는 몇 개인데? 홀수는 1, 1, 3, 5. 홀수는 네 개야. 1, 1, 3, 5. 그런데 자리는 몇 개예요? 다섯 개잖아. 어떻게 해야 돼? 다섯 개 자리 중에서 홀수 4개가 들어갈 4자리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4자리에 얘를 배열할 거야. 근데 얘는 중복되는 게몇 개예요? 4개 중 2개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4팩토리알을 2팩토리알로 나누면 되겠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우리는 까다로운 친구를 나중에 생각할 거야. 자유로운 친구를 먼저 생각해서 짝수를 배열했더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어. 그 다음에 이제 홀수들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사이사이에 홀수들 배열해야 되는데, 끝에도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총 자리는 다섯 개였지만, 우린 네 개만 배열할 거니까 먼저, 다섯 개 중에서 홀수가 들어갈 네개 자리 선택했죠?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지. 그네 자리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곱하면 됐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4팩을 3팩으로 나눴을 때 3,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5C4. 이건 5C1이니까 다섯 가지. 이렇게. 자, 4팩은 24인데요. 2로 나눴을 때 12가 되잖아. 그러니까 답은 뭐다? 240. 답은 240이 되겠죠. 이해되죠? 옛날에 그런 문제 풀었을 거야. 뭐, 남학생들은 이웃하면 안 되고. 그런 문제 풀었을 때는 어땠어? 이웃해도 괜찮은 여학생들 먼저 배열한 다음에 사이사이에 남학생들 집어넣었었죠? 그런 문제 연장선에 있다. 자, 숫자가 7개나 있대요. 그런데 같은 것이 두 개, 그리고 세 개가 있네요. 이때 일곱 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하여 한 줄로 나열할 때 짝수가 적혀 있는 모든 카드가 왼쪽부터 짝수 번째 자리에. 짝수 번째 자리는 여기죠?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야. 그러니까 짝수는 지금 몇 개가 있어?

2개밖에 없어. 2개. 이 세 개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선택해서 2와 4를 나열하면 되잖아. 3P2 아니야?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한 줄로 배열하는 경우에서 3P2. 그 다음에 나머지 친구들 배열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는 아까와는 좀 다르게 특별한 조건이 있는 짝수를 먼저 나열하고요. 나머지 친구들 나열할 거야. 뭐또 추가 조건 없어? 응? 짝수 말고는 또 추가 조건 없죠? 그래서 나머지 나열. 근데 뭐두 사건은 잇따라 발생한 두 사건이니까 곱의 법칙을 적용하면 된다.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우리는 곱하겠다. 자, 짝수 한번 배열해 볼까? 짝수 2사밖에 없는데 후보는 3개야, 자리가. 그래서 세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선택한 다음에 한 줄로 배열할 거잖아. 3P2. 그러면 2사가 위치했다고 치자. 이렇게. 2사가 위치했어요. 그 나머지 친구들은 누가 있죠? 응? 2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친구는 1, 1, 3, 3, 3이 되잖아. 중복된 것이 2개, 3개고요. 총 5개가 있네. 이 5개를 한 줄로 배열하면 되겠죠? 5 팩토리얼 나누기, 그리고 3팩, 2팩이 돼서 곱하겠다. 3P는 3 곱하기 2니까 6이고요. 자, 5팩을 3팩으로 나누면 생존자는 5 곱하기 4밖에 없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2팩은 2로 이렇게 나눠주면 10, 60. 답은 60이다. 이렇게. 답은 60. 뭐 이런 문제 이제 익숙하죠? 어떤 특정 대상은 조건이 걸려 있고 나머지 대상은 조건이 없을 때 항상 정해진 건 없어. 앞에 문제는 조건이 없었던 대상을 먼저 배열했었고요. 이 문제는 조건이 있는 대상을 먼저 배열했었죠. 때에 따라서 다른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건이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를 구별해서 잇따라 발생하는 두 사건으로 재구성해서 곱의 법칙을 적용한다는 면에서는 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22번 풀었습니다. 자, 벌써 우리가 공부한 지도 30분이 지났는데 잘 집중하고 있지? 자, 이제 23번. 자, 23번 정도면 문제가 뭐 깔끔하죠?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카드가 있대요. 자, 카드를 한 번씩 사용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1이 적혀 있는 카드는 5가 적혀 있는 카드보다 왼쪽에 나열한다. 그러니까 1과 5의 어떤 순서가 이미 특정돼 있다. 1, 5를 어떻게 배열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은 1과 5가 위치할 자리만 선택하면 끝이야. 그 말은 순열이 아니라 조합 문제라는 거죠. 짝수가 적혀 있는 카드는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이때도 짝수가 어때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짝수들도 바로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거야. 자, 한번 가볼게. 자, 지금 일곱 개니까 자리가 일곱 개가 필요하죠? 여기다 한번 써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고. 오케이, 일곱 개. 자, 지금 1과 5를 먼저 배열할까? 1과 5를 먼저 배열하자. 그 다음에 짝수 있는 친구들도 조건이 있으니까 2, 4, 6을 배열하자. 조건이 없는 친구 누가 있어요? 3 같은 경우는 자유롭잖아. 그리고 5가 있고요. 7.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 총몇 개야? 7개 맞죠? 그래서 잇따라 발생하는 세 사건으로 사건을 재구성할 거예요. 이렇게. 자, 1과 5를 어디 배치할까? 1과 5가 위치할 자리를 2개 선택해 볼게. 그 말은 7C2잖아. 이렇게 7C2가 되죠. 자리를 선택했다면 순서는 정해져 있어. 1이 더 왼쪽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리를 선택한 이후에 어떻게 배열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2, 4, 6 배열할 건데요. 얘네들도 이제 남은 자리가 몇개 남았어요? 7개 자리 중에서 2개를 선택했으니까 자리가 5개 남았는데요. 5개 중에서 2, 4, 6이 위치할 세 자리를 선택하는 거야. 여기 세 자리를 선택했다고 칠까? 그 다음에 2, 4, 6의 배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 크기 순으로 그냥 배열하라며. 이거 한 가지밖에 없다고.
여기서 끝이야.

숫자, 뭐, 엄밀히 말하면 곱하기 1이겠지만 의미 없다. 그 다음에 3, 7이 남았잖아요. 3, 7은 조건이 걸려 있어요? 안 걸려 있어요? 없기 때문에 3, 7, 7, 3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이때는 뭐두 가지지만 2팩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거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7C는 선생님 잘 계산해 보면 21이에요. 이렇게. 자, 5C3은 5C2니까 10가지가 되고요. 2팩토리언 2니까 곱하기 1 하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뭐야? 420. 답은 420. 이렇게.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싶냐면 사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친구들은 그냥 같은 것으로 봐도 괜찮잖아. 같은 것이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배열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1과 5 같은 경우는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서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봐. 지금 1, 2, 3, 4, 그리고 5, 6, 7이 있는데요. 1과 5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보자. 그리고 짝수 2, 4, 6. 2, 4, 6도 같은 것인데 1과 5는 질적으로 달라야 돼. 얘는 셈으로 할까? 2, 4, 6?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다시 나열해 보면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세모가 어때요? 세 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3, 7이 되잖아요. 3, 7. 그총 개수는 몇 개야? 총 개수는 7개인데 그 안에서 같은 것이 몇 개다? 여기 두 개. 자, 그리고 여기는 세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는 뭐 하나하나니까 의미 없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7팩토리알을 나누면 되죠? 바로 2팩토리알과 3팩토리알로 나누면 되겠다. 자, 7팩토리알을 3팩토리알로 나누면 생존자가 누구야?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되고, 자, 밑에는 2팩을 고려해보면, 자, 사라지고 지워져서 2가 되고요. 곱하면 10, 60, 420. 결과가 똑같다.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두 번째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게 훨씬 깔끔하거든. 그래서 순서가 정해 있는 대상들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 대상들은 같은 것으로 보고서 문제를 재구성해서 풀자. 이렇게 해서 23번. 오늘 문제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고 좋은 문제다. 자, 그 다음에는 24번. 자, 24번이 좀 풀이 과정이 긴데 잘 들을 수 있지? 자, 숫자가 지금 9개가 있대요. 자, 중복되는 게 2개, 그리고 3개, 2개, 2개. 중복된 것도 많아. 2, 3, 2, 2.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 문제를 처음에 풀때 선생님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듣고 나면 되게 깔끔하거든. 하지만 거기까지 도달할 때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요. 이거 나는 어려웠는데 선생님 깔끔하게 푸네. 라면서 좌절할 필요 없어요. 자, 양끝에 놓이는 두 장의 카드에 적혀 있는 두수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자, 적어도 하나는 짝수란 얘기는 하나 이상 짝수죠. 짝짝, 짝홀, 홀짝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아니면 전체에서 홀, 홀만 빼도 괜찮고. 자, 두 번째는 양끝에 놓이는 두 장의 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두장 카드의 합은 15 이하이다. 그럼 나를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총합의 값을 구해야지. 이거 다도한 값을 구해야죠. 그거랑 양끝 제외한 합이 15 이하란 걸 고려해서 바로 양끝에 있는 두 친구의 합을 추론할 수 있잖아. 이해돼요? 양끝을 제외한 친구들의 합을 알려줬기 때문에, 조건을 줬기 때문에, 총합을 구해야지 양끝의 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런 생각 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배우는 거지, 배우는 거지. 자, 다 조건은 1이 적혀 있는 두 장의 카드가 이웃한다. 이건 뭐 뻔한 문제죠. 1을 하나가 아니지만 하나 취급하자. 그리고 묶음 안에서 배열하는 것은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다. 그럼 먼저 총합을 구해볼까? 총합. 이렇게. 자, 아홉 장의 카드를 다 더해볼까요? 1은 몇개 있어? 두 개. 2는 몇개 있어요? 세 개. 3은 두 개. 그리고 4는 몇개 있어요? 두개 있잖아. 이거는 2고요. 이거는 6이고, 6이고, 8이니까 타도하면 20이네. 자, 이 과정을 생략할게. 자, 총합은 20이에요. 자, 총합이 20인데, 양끝을 제외한 7장의 카드의 합이

MBC 뭐래? 그럼 한번 생각해봐. 양 끝에 있는 두 친구의 합은 어때야 돼요? 7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지. 이해돼요? 자, 만약에 7장의 카드 합이 15라면 양 끝의 합은 7개가 돼야 되고요. 만약에 14라면 어때요? 8개가 돼야 되고요. 13이라면 9개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7개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런데 이 경우가 몇개 없다니까? 지금 제일 큰거두 개를 더해도 어때요? 최대 8이야. 그 다음에 7도 가능하죠? 그 말은 양 끝의 합은 7이거나 8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3, 4, 4, 3, 4, 4. 경우가 세 가지밖에 없어. 경우 세 가지 정도면 감사합니다죠?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하면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의 전략은 사건을 세 개로 분할해서 구해보겠다. 지금 총 9개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9. 첫 번째 케이스는 3, 4가 올 때. 사실 좀 느낌이 온 친구는 있겠지만, 양 끝에 3, 4가 올 때와 양 끝에 4, 3이 올 때는 구조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만 구하면 된다. 하지만 친절한 선생님은 다 구해주겠다. 여기가 4, 3일 때.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는 뭐예요? 4, 4일 때다. 이게. 근데 또 1, 2, 3으로 하니까 좀 헷갈리지? 기역 니은 디귿으로 할까? 자, 여기는 기역. 이렇게. 그 다음에는 니은. 여기는 디귿. 자, 여기 9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긴 4, 4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3, 4 가보자. 지금 숫자가 1, 1, 2, 2, 2, 3, 3, 4, 4가 있는데 여기저기 이제 채워야 돼. 그러면 1, 1은 살아남았죠? 그리고 2는 3개가 있는데 한 번도 안 쓰였네? 3은 두 개가 있는데 한번 썼잖아. 하나만 남고요. 4도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남았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1끼리는 이웃한다. 그러니까 두 개지만 하나 취급하는 거죠. 총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이렇게, 여섯 개. 자, 그 안에 중복된 게몇 개예요? 얘는 하나니까 해당 사항 없고 여기 세개 하나 있잖아. 세 개가 중복되잖아. 그렇다면 6팩토리아를 3팩토리알로 나누면 되잖아요. 이해돼? 근데 뭔가 좀 쎄야죠? 쎄한 거 없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대로 하고 있어. 6팩토리알은 뭐냐? 3팩으로 나눴을 때 생존자가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돼서 이거 120개야. 120개. 야,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하지 않아도 120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 구조적으로 똑같으니까. 하지만 해보자. 자, 4, 3을 썼어요. 아까랑 쓴 개수가 똑같아서 결국 여기도 11, 22, 34를 배열하는 건데 1끼리 이웃하니까 한명 취급. 그렇다면 6개가 아닐지라도 6개 취급을 하는 거고요. 자, 그 안에서 중복된 개수는 아까와 똑같은 3개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6팩을 이렇게 3팩으로 나눠서 120개를 구할 수가 있겠다. 자, 세 번째는 구조가 다르죠? 4를 두번 썼네. 그럼 지금 요 안에서 이제 배열할 건데, 1은 한 번도 안 썼으니까 두 개. 하지만 아까처럼 한명 취급. 그리고 2는 원래 하나, 둘, 셋. 하나도 안 썼네. 3은 두 개가 있었는데 한 번도 안 썼고요. 4만 썼네. 그러면 몇 개예요? 1, 2, 3, 4, 5, 6. 자, 여섯 개야. 요 안에서 중복된 것은 여기 세 개. 그리고 여기는 두 개니까 아까랑 계산이 좀 다르겠네. 자, 6팩까지는 똑같죠? 자, 중복된 것은 3개가 있고요. 2개가 있죠. 자, 그럼 두 친구가 꽝 부딪혔을 때, 자, 분자의 생존자가 누구다?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있고요. 밑에 2팩이 있었잖아. 사라지고 지워지고 2고요. 계산해 보면 60이 되죠. 어휴, 많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은 중복되지 않는 세 사건이고요. 분할한 거예요. 이거 더하면 되죠. 첫 번째는 120. 두 번째도 120. 빼면 안 돼. 세 번째는 60이 돼서 최종 답은 뭐다? 300이 되겠다. 멋있지? 선생님 풀고도 멋있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거를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파악하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양끝을 제외한 7개 합을 알려줬다면, 합의 정보를 알려줬다면, 총합을 구한 다음에
양끝의 합에

대한 정보를 뽑아냈어야 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케이스가 몇개 없었잖아요. 그래서 7개, 8개. 그리고 포인트는 기억니은 각각의 경우수를 다 구했다면 실전에서 너무 아쉽다. 구조가 똑같을 때는 한 번만 계산해서 미루어 예측하자. 이런 교훈까지 얻을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아주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자, 시간 잘 가죠? 이제 25번 전에 자, 개념이 있습니다.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자,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여기서 핵심은 A에서 B까지 갈 건데 B가 A에 있어서 우측 상단에 있잖아. 오른쪽 위에 있으니까 최단 거리로 가려면 어떻게만 가야 돼? 오른쪽 또는 위로만 가야 돼. 왼쪽으로 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거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최단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만 써야 된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지금 A와 B의 합이 뭐예요? A 플러스 B죠? 이 친구를 이렇게 분자에 놓고서 그리고 A 팩토리얼, B 팩토리얼로 계산하면 최단 거리의 가짓수는 이 값이 되겠다. 결과적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이것만 다루자. A에 이렇게 할까? 자, 좀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자,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갈 건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어때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옆으로 세번 가고 위로 두번 가는 거잖아. 이건 어때요? 이렇게 이때는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이 되죠?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겠다. 그럴 때는 위로 두번 가고 오른쪽으로 세번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최단 거리의 가짓수는 결국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된다. 총계수는 몇 개예요? 다섯 개고요. 지금 중복되는 게세 개, 두 개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세 개. 여기는 두 개. 총계수가 다섯 개니까 바로 5팩토리얼을 3팩과 2팩으로 나눈 것이다. 이해돼요? 다시 여기로 가볼게. 지금 AB가 있으니까 더해서 팩토리얼 분자를 꾸몄고요. 분모는 AB의 팩토리얼 곱해서 나눴다.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늘 얘기하지만 선생님은 조합으로 푸는 것을 좋아하잖아. 총계수가 다섯 개니까 자리가 몇개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개가 있다고 볼 수가 이게지? 다섯 개. 그리고 여기 있는 사건은, 여기 있는 화살표 세 개를 배열하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리고 위에 있는 화살표 두 개를 배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잖아. 오른쪽 화살표 세 개를 어디에 배치할까? 그 말은 다섯 개 자리 중에서 세개 자리를 선택하는 문제와 똑같고요. 일단 뭐 화살표 세 개가 위치했다면 자리가 두 개밖에 안 남았죠. 두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선택하면 되죠. 잘 계산해 보면 이건 어차피 1이니까 5C, 이거는 10까지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좀 적합한 방법으로 자유자재를 풀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문제만 더 풀고 이제 마칠 건데요. 자, 최단 거리 문제, 결국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였다. 자, 볼게요. 자, 그림처럼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이 도로망을 따라서 A부터 P를 거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 문제는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A에서 P까지 가는 사건과 P에서 B까지 가는 사건이 이렇게 잇따라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의 법칙을 적용하면 되잖아. 이해돼요? A에서 P까지 가는 것은 요만큼의 문제잖아. 그래서 두 개, 두 개니까 여기는 4팩을 나눠주면 되겠죠. 어떻게? 2팩, 2팩. 이해되죠? 자, 그 다음은 P에서 B까지 가니까 요만큼을 이제 가는 거니까요. 1, 2, 3. 원, 투. 그래서 총 개수는 5팩토리가 되고요. 중복되는 것이 3팩, 2팩이니까 뭐 어렵지 않게 풀수 있겠네. 자, 4팩은 뭐예요? 24잖아.

0: 그리고 2팩을 두번 곱했으니까 4가 되고요. 이제 5팩과 3팩이 만났을 때 생존자는 누구다? 5 곱하기 4밖에 없다. 밑에는 1을 고려하면 되죠. 그러면 이 친구는 6이 되고, 잘 계산했을 때 2분의 20, 10이 되니까 결국 답은 뭐다? 이렇게 60으로 풀 수가 있다. 이렇게 특정 지점을 지날 때는 잇따라 발생하는 두 사건으로 재구성해서 곱의 법칙을 적용하면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까지 공부했는데요. 어때요? 벌써 50강 중에서 두 강을 공부했네요. 아직 갈 길이 멀죠?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실력은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두 번째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5: 내 꿈은 의사입니다.
6: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강에서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네, 기호가 이제 약간 여러분들한테 생소하고 어려워서 적응하는지에 되게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혹시 복습 다 하고 오셨을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지수법칙이라는 내용을 배울 건데 지수법칙의 경우는 우리 1강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쉽고 여러분들한테 친근하게 다가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중학교에서 배웠던 개념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은 네, 2의 5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것처럼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을 그대로 끌고 와서 고등학교에서 동일하게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데 뭐하러 고등학교에 와서 또 배우느냐? 네, 좀 차이점이 있겠죠? 우리가 수를 처음에 배웠을 때 자연수에서 정수, 정수에서 유리수, 유리수에서 무리수 포함해서 실수까지 확장을 하듯이 이 지수법칙에서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지수법칙은 아마 네, 위의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에 한해서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확장을 해서 정수, 유리수, 실수까지 확장을 한 버전으로 배울 예정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지수법칙에 대한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법칙, 필수 개념 이렇게 써놨는데 중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그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지수법칙에서는요, 지수가 자연수인 상태에서 자연수인 지수법칙을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럼 A의 n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이 A의 M 플러스 M제곱이다 이렇게 배웠을 거고요. 나눗셈의 경우에는 우리 이 두 개의 지수를 서로 네, 뺄셈을 했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네, A의 N제곱의 M제곱은 A의 NM제곱 N하고 M을 곱했던 형태로 들어와 있었고요. 네 번째, 만약에 서로 다른 종류의 두 수의 곱에 n제곱이 있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했었냐면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네. 이때는 지수가 자연수인, 즉 nm이 자연수인 지수법칙을 중학교 때 학습을 했을 거예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수를요, 우리는 이 지수를 어디까지 확장을 시키냐면 정수까지 확장을 시켜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자연수가 아니라 지수가 정수까지 확장이 되면 지수가 정수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제 볼 거라고요. 네. 1, 2, 3, 4, 5, 6, 7, 8이 숫자에서 떠나서 0일 땐 어떻게 될지, 마이너스 1일 땐 어떨지, 마이너스 2일 땐 어떨지를 볼 예정입니다. 그럼 이 확장하는 과정에서는요, 이 지수 법칙 처음에 배웠던 이 기조, 네, 졸조를 뭔가 틀어지게 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학에서는요, 원래 성립하던 이 법칙들을 끌고 가면서 수를 확장을 시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a의 1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 해서 정수, 정수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늘 했던 이 지수 법칙에 의하면 두 개를 더할 거잖아. 그러면 2의 0제곱이 됩니다. 아, a의 0제곱이 됩니다. 그쵸? 그럼 생각을 하는 거죠. a에다가 뭘 곱했더니 a의 0제곱이 나올까? 네. 그럼 일단 a의 0제곱 하기 전에 우선은 이 a의 0제곱을요, 수학에서는 1로 정의를 합니다. 1. 네, 암기해야겠죠? 네. 1로 정의를 하고 나면 a에다 뭘 곱해야지 1 나오지? 하고 봤더니 a분의 1이어야 되지 해서 a의 마이너스 1제곱을 a분의 1로 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확장시켜서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분의 1의 n제곱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a의 n제곱분의 1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확장을 시켜서 지수가 정수일 때 하는 순간 자연수 말고 0과 음의 정수가 끼어들게 되는데 음의 정수의 경우는요, 얘의 역수의 1. 역수의 n제곱이 되는 형태로 정의를 한다라는 내용.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a의 0제곱은 1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수학에서 0의 0제곱은 0으로 할지 1로 할지 네, 정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0의 0제곱을 언급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지수가 정수일 때는 지수 법칙을 그대로 끌고 가되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추가가 되는데 이때 이 밑은요, 제한이 되게 됩니다. 자연수일 때는 풀어놨었는데, 지수가 정수일 때는 이때 밑은 0이 아닌 값으로에 한해서만 이 법칙들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정수에서 확장해서 이번에는 지수가 유리수일 때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유리수일 때, 이 지수가 유리수일 때에는요, 이 지수 법칙이 잘 정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이 밑이 0보다는 커야 해요. 그래서 양의 실수인 밑에 대해서 이 지수 법칙이 성립되게끔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보통, n제곱근 a라는 이 수는요, 어떤 수라고 했었죠? 네,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였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확장하게 되면은 그래? 그러면 얘는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n번 곱하면 a, 즉 a의 1제곱이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수 법칙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n제곱입니다라는 법칙을 성립하게 만들고 싶다고요. 그럼 요거 1 나오게 하려면 요 지수가 얼마랑 만나면 참 좋을까? 네. 곱해서 1 나오게 하려면 n 곱하기 n분의 1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을, n제곱근 a를 a의 n분의 1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지수가, 네, 유리수 꼴이 된 거죠. 거기에다가 그러면 다시 n제곱근 a에다가 m제곱을 한다.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아, a의 n분의 1에다가 m제곱이 되는 거니까 a의 n분의 m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쭉 지수가 자연수인 것부터 정수, 정수에서 유리수까지 확장을 시켜봤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입니다. a의 0제곱은 1로 정의를 한다.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분의 1의 n제곱이 돼서 a의 n제곱분의 1로

밋이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하에서 요네 가지 지수 법칙이 그대로 성립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중학교에서 알고 있던 지식을요, 버릴 필요 없이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 지수의 추가적인 표현, a의 0제곱은 1이다,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n제곱분의 1이다 하는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초록색으로 쓴 부분인 그 부분들만 따로 필기해놓고 꼭 눈에 익숙해지게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수 법칙 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기호 표현을 이용해서 지수 법칙이 여러분들한테는 중학교 때부터 익숙해지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12문제도 다이 지수 법칙 버전으로도 풀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학습 자료실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 문제 13번 보도록 할게요. 등식을 만족시키는 양수 a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지금 보니까 네, 지수가 0인 경우, 지수가 음의 정수인 경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아, 개념. 우리 0이 아닌 a에 대해서 a0제곱은 1이라고 했었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로 표기를 할수 있구나라는 거. 요 내용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수 있어요. 우리 이거 지수 법칙 바로 쓰면 되잖아요. 그죠? 2 곱하기 4 a의 8제곱. a 플러스 1의 0제곱인데 a 플러스 1의 0제곱 어차피 어떤 밋이든지 간에 0제곱하면 뭐 나와요? 네, 1 나옵니다. 근데, 쌤, 왜 얘만 밋을 a 더하기 1로 줬나요? 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문제에서 지금 현재, 양수 a 하면서 뭔가 이제 이 밋에 대해서 0이 좀안 되게끔 하려고 조금 더 숫자를 일부러 추가해 준게 아닌가 싶긴 해요. 문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근데 어쨌든 밋이 뭐든 얘가 0이 아닌 수이기만 하면은 0제곱 했을 때 어차피 1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 나눗셈이죠? 나눗셈이니까 얘를 나누어서 들어가면 돼요. 2a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 자, 그 값이 4가 되는데, 어쨌든 이거를 먼저 다 끝까지 정리한 다음에 4랑 같다라고 두고 푸는 게 훨씬 더 계산이 깔끔할 거여서 여기서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 2a분의 1 하는 순간 요거가 생각나죠. 아, 얘는 2a에 마이너스 1제곱으로 표기할 수 있죠. 역수니까. 그럼 마이너스 1제곱하고 마이너스 3하고 또 만나면은 세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2a의 세제곱이라고 표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제곱은 2한테도 걸쳐 있고 a한테도 걸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2의 세제곱에 a의 세제곱으로 분배해서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a 8제곱을 a 세제곱으로 나누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a의 5제곱이 나올 겁니다. 아, 그래서 얘는 8분의 a 5제곱이 되는구나. 그 값이 누구랑 같다? 네, 4랑 같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a의 5제곱이 32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32라는 수는 소인수분 해보면 2를 총 5번 곱한 거죠. 따라서 양수 a의 값이 바로 보입니다. a는 얼마? 2가 되겠습니다. 정말 단순히 쭉 지수법칙 이용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 요 추가적인 개념. 네. a의 0제곱은 1이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n제곱분의 1이다라는 내용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13번 지나가고 나서 14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제곱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는 요 개념만 알면 되겠네.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의 a분의 1 이렇게 표기된다라는 거. 그러면 얘는 그대로 갖다 쓰면 될 거예요. 지금 이 개념에 의해서 얘는 a의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1분의 1다 역수로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되겠죠. 네, 역수, 역수, 역수. 자, 우리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 유리식에서는 분모가 통일되어 있어서 유리수 계산하듯이 하면 된다라는 내용을 네, 공통수학2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럼 이제 분모가 지금 똑같지 않기 때문에 막도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일을 시켜줘야 될것 같은데, 얘네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죠? 그죠? 이게 조금 걸리지 않나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한 이 개념을 이용해서 얘를 a제곱분의 1로 바꿔 쓰고, 얘는 a분의 1로 바꿔 쓰면은, 네, 분수 안에 분수 들어있는 형태가 돼서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할 거라는 걸 압니다.

근데 얘들아, 분수 안에 분수가 또 들어있으면은 계산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분자 분모의 적절한 수를 곱해가지고 그런 걸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 얘를 분자 분모에 각각 얼마씩 a 제곱씩 곱해주면 될것 같고, 그죠? 전체에. 얘는 분자 분모에 a씩 곱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그럼 얘는 분자가 a 제곱. 얘는 분배하면 1. 분배하면 a 제곱. 얘는 분자가 a. 얘도 분모를 분배해서 계산해주면 1. 분배해서 계산해주면 a. 얘는 a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 a 제곱 플러스 1분의 1이죠. 되게 쉽다. 그쵸? 아, 어차피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잖아요. 예. 그럼 얘 분모 똑같으니까 지금 제가 표시한 이 주황색 박스에 있는 녀석은 a 더하기 1분의 a 더하기 1이 돼서 뭐가 된다? 네, 숫자 1이 되죠. 그럼 똑같은 논리로 1 더하기 a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1하고 똑같아요. 요 보라색 박스에 있는 거두 개를 더해주면은 얘는 더한 값이 얼마 나오겠어요? 네, 얘도 1이 되겠죠. 그럼 토탈 1 더하기 1이니까 정답은 얼마가 된다? 네,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4번 문제의 경우는요, 좀 상당히 쉬운 문제였어요. 우리는 요 왼쪽에 있는 이 개념만 잘 가지고 가시면 그 개념 하나만으로 단순하게 계산해서 풀수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15번 보도록 할게요. 15번. 15번도 마이너스 1제곱이 계속 나오니까 계산이 뭔가 복잡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지만 개념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좀 쉽게 볼수 있죠.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이다. 그럼 그걸 이용해서 이 식을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a분의 1, 그게 2b다 라는 걸알수 있고요. 양쪽에 a를 곱할게요. 우리 막 이렇게 분수 형태 있는 거 저도 싹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a를 곱하면 1은 마이너스 2ab. 그래서 a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라는 것을 정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의 마이너스 1제곱 빼기 b의 마이너스 1제곱도 4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을 이용해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게 4가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얘를 통분하게 되면은 ab분의 b-a가 4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b-a는 4ab가 되는데 ab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갖다가 ab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의 값이에요. ab를 각각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발문을 하는 경우는요, 얘를 이용해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통수학에서 우리가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같은 식이라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그때 저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식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될수 있다. 인수분해 공식 중에 하나죠. 그 상태에서, 그러면 요식 부분은 a-b의 제곱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2ab가 생기니까 추가로 플러스 3ab가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식 분배, 이식 분배 하게 되면은 얘는 다시 쓰면 a-b의 세제곱에 플러스 3ab의 a-b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식 이용하면 우리는 답을 훨씬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a 빼기 b도 알수 있고요. ab도 알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ab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알고 b 빼기 a가 마이너스 2니까 a-b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한 2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이식을 이용해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의 값을 구해 볼게요. a-b는 2죠. 거기에다가 제가 노란색으로 밑줄 쳤던 거 그대로 갖다 쓸게요. a-b는 2니까 2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ab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네. 그럼 2가 이렇게 분배해서 들어가게 되면 얘는 2의 세제곱. 요렇게 또 2를 분배해서 들어가게 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빼기 3. 그래서 정답은 8 마이너스 3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식을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최종 결정된 요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편한 방식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15번 곱셈 공식까지

활용해야 되는 문항이었고요.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은요. 다음 중 옳은 것은 해서 이 다섯 개를 다 천천히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는 뭐만 쓰면 된다? 네, 지수 법칙만 쓰시면 됩니다. 지수 법칙,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서 얘 같은 경우는 좌변을 보시면 5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될 거예요. 무슨 법칙? 지수 법칙. 네, 곱하면 지수들끼리는 더해준다. 밑이 같은 경우에 한해서.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5에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 해서, 아, 얘는 5에 6분의 5제곱이구나. 근데 6분의 1제곱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정답이 아니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 지수 법칙을 쓰면은 3에 2 마이너스 4. 네, 그래서 3에 마이너스 2제곱이죠? 이건 다시 쓰면은 9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3의 제곱분의 1이니까 절대 얘랑 같아질 수 없죠. 얘는 루트 3이잖아요. 그래서 아, 얘도 틀린 내용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걸 볼게요. 세 번째 거는요. 우리 개념을 하나 또 추가적으로 알아야지 풀수 있는 내용이죠. 개념. n제곱근 a는 a의 n분의 1제곱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듭제곱근에 대한 내용을 알면은 얘를 되게 쉽게 풀수 있죠. 얘 지금 보면은 6제곱근 2로 쓸수 있는데 사실상 얘는 4, 2의 3분의 1제곱에 다시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요 루트 부분 때문에 2분의 1제곱이 추가적으로 또한번 제곱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라는 숫자는요.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2의 제곱에 3분의 1제곱이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 부분은 2의 3분의 2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계산해 봅시다. 지수 법칙에 의해서 두 수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 곱해야 되죠? 네, 3분의 1하고 2분의 1을 곱해 주시면 되고, 거기다가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 3분의 1을 추가적으로 더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의 6분의 1제곱 플러스 3분의 2. 그럼 3분의 2는 6분의 4잖아요? 그러면 2의 6분의 5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32라는 숫자가 2의 5제곱이잖아요. 그럼 얘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6분의 5제곱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은 요거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15분의 1제곱이고, 얘의 경우는 두개 곱하면 6분의 1제곱이에요. 2의 15분의 1제곱이 5의 6분의 1제곱이랑 같지 않겠죠. 심지어 밑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같지 않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자, 이제 5번 보도록 할게요. 5번에는 지금 현재 4, 3, 두개 묶여 있는데 3분의 1제곱이 각각 분배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는 3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4의 3분의 1제곱. 그리고 얘는 나누기 6의 3분의 1제곱인데 6은 다시 풀어서 쓰면은 2 곱하기 3이잖아요. 그죠? 그2 곱하기 3이 3분의 1제곱에 각각 다 맞물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누기 하고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데 얘 3의 3분의 1제곱 똑같이 나누어서 들어갈 거니까 얘는 나눠보면 똑같은 하는 거니까 1이 될 거고요. 얘는 2의 제곱의 3분의 1제곱이니까 2의 3분의 2제곱 나누기 2의 3분의 1제곱 해서 2의 3분의 1제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5번의 경우는요, 사실은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도 풀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얘는 12잖아요? 그럼 세제곱근 12 나누기. 세제곱근 6이죠. 같은 종류잖아요. 나누면 세제곱근 2. 얘랑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거듭제곱근 성질을 이용해서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 법칙에서 배운 내용을 써도 되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수 있으니까 네, 이 문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다 지수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왜냐면 지수 법칙이 중학교 때부터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계산하기가 조금 더 편하거든요. 네. 그치만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 계산량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거듭 제곱근의 성질도 잊지 않고 꼭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7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A의 10제곱이죠? 그럼 당연히 양변을 몇 제곱 해주자? 10제곱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답이 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A의 10제곱, 그러면 2의 2분의 1, 4의 4분의 1, 8의 5분의 1인데, 우린 여기다가 전체 10제곱 해준다. 네, 전체. 그러면 하나하나씩 분배해서 들어가면 되니까, 얘는 2의 5제곱. 얘는 4의 4분의 10제곱인데 2분의 5랑 똑같죠. 4분의 10은. 얘는 8의 5분의 1인데 10 곱하면은 8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17번에 답지를 한번 보시면 2의 거듭제곱 형태로 돼 있어요. 2의 거듭제곱. 답이. 그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밑을 2로 정리를 해줘야죠. 밑을 2로 정리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2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4는 2의 제곱, 8은 2의 3제곱. 다 정리를 해두면은 얘는 2의 5제곱에다가 2에다가 2분의 5 곱할 거니까 5죠? 2의 5제곱. 3에다가 2 곱하면 2의 6제곱. 그래서 답은 지수법칙에서 2의 16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지를 보고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네. 밑을 2로 정리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17번은 조금 단순한 계산이었고요. 18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 이상 100 이하인 자연수 n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는데 얘는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킥이죠. 자연수의 n제곱근. 그래서 얘는 개념이 없으면 문제를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입니다. 개념 A의 n제곱근. 제가 무엇무엇의 근으로 끝나면 방정식의 근이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어떤 방정식이냐? n제곱된 n차 방정식. 그래서 방정식 x의 n제곱은 a를 데리고 옵니다. a의 근이다. 네. 근데 이때 이 근은 뭐라고 했었죠? 강조했었는데, 네. 얘는 실근하고 허근 다 포함한 모든 근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얘는 자연수의 n제곱근이 n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다란 뜻이죠. 그러면 얘를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얘는 어떤 방정식이냐? x의 n제곱은 자연수. 이렇게 되겠죠. 그게 어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쓸게요. 워딩 그대로. 네. 이렇게 된대요. 네. 근데 그것 중에 하나다. 주어가 누구죠? 네. 마치 국어 시간이 된것 같은데, 주어는 얘예요. 그럼 근이라고 했으니까 근 자리에는 누가 들어간다? 예. 네. X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식을 그대로 정리하게 되면, 6제곱근에 1024. 전체 6분의 1에, 그것에 다시 몇 제곱? n제곱이니까 지수법칙에서 이렇게 한게 뭐가 된다? 어떤 자연수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제 식을 꼼꼼히 정리를 해봅시다. 우선 1024라는 숫자가 되게 무시무시한 숫자 같으니까 1024를 우리가 소인수분해 일단 해볼게요. 1024를 계산해보자. 2로 나눴더니 512, 2로 나누었더니 256, 2로 나누었더니 128. 2로 나누었더니 64. 64는 2를 몇번 곱한 거예요? 네, 6번 곱한 거죠. 아, 토탈 2를 총몇 번? 네, 6번에다가 4번 추가해서 10번 곱한 게 1024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서요. 1024 대신에 2를 10번 곱한 2의 10제곱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것의 6제곱근이니까 우리는 요 개념을 알아야 되죠? 어떤 개념? n제곱근 A는 a의 n분의 1제곱이다. 그래서 얘는 2의 10제곱에 다시 전체 6분의 1제곱을 해주고요. 거기다 다시 뭐예요? 6분의 n제곱을 해준 게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자연수? 그럼 지수법칙에서 우리는 이렇게 괄호에 계속 뭐 맞물려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곱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즉, 이 곱한 이 결과값이 36분의 10n인데 얘를 또 한번 약분을 하게 되면

18분의 5n이 될 거예요. 그래서 2의 18분의 5n 이것이 뭐가 되는? 자연수가 되게끔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얘도 2의 자연수 꼴이어야 되죠. 그럼 이게 자연수 꼴이 되려면 n은 필연적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n이 18, 36, 54. 네, 18의 배수가 되어야 돼요. 아, 얘는 18 배수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18, 36, 54, 72, 그리고 90. 여기까지만 구하면 됩니다. 왜냐?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다음 조건에 만족시키는 2 이상 100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100 전까지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다 18 더하는 순간 얼마가 돼요? 네, 108이 돼가지고 100 넘어서 버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과적으로는 자연수 n이 될 거고요. 그것의 개수를 따지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숫자가 뭔가 무시무시하고 복잡할 것 같은 숫자가 나오긴 하지만 소인수 분해를 해보시면 1024가 2의 10제곱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거듭제곱근 내용과 우리 지수법칙에서 지수가 확장되면 표기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아,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아, n이 18의 배수가 되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9번 볼까요? 19번. 자, 19번.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네, 합성 함수입니다. 근데 합성 함수도 사실 많은 친구들이 이 기호를 굉장히 싫어하지만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합성 함수는요, 어떤 함수 F랑 G랑 서로 합성을 했다. 그러면 실은 이 합성 함수는 특이한 게 뭐냐면 합성이 사실은 F, G 이렇게 왼쪽부터 쓰기는 하지만 먼저 일어나는 순서대로 오른쪽에서부터 써요. 그래서 GX가 일어나고 나서 그 GX를 다시 F에 넣어라라는 말의 의미예요. 네, 공수 2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자, 그럼 공수 2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기호는 어떻게 써질지 보이죠? F에다가 F2, 그죠? 곱하기. 얘는요, F4를 하고 나서 다시 F 또한번 씌우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자, 그 상태에서 이 기호를 보고 겁먹지 마시고 보시면 F 괄호 안에 F2가 그대로 들어갔어요. X 자리에다가 F2를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식을 한번 쓰면 F2에다가 2분의 3제곱을 쓰면 되는구나라는 내용.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F 자리에 지금 현재 F4가 괄호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네. 요 X 자리에다가 F4를 그대로 갖다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F4에 2분의 3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할수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F2만 찾아주면 돼요. F2, 여기다 2 대입하면 2의 2분의 3제곱이죠? 네, 그래서 얘는 2의 2분의 3제곱하고 다시 2분의 3제곱이 있는 형태고. 그죠? 마찬가지로 F4는요, X자리에 4 넣으면 돼요. 4의 2분의 3제곱이요. 그러니까, 아, 얘는 4의 2분의 3제곱인데, 이 전체에다가 2분의 3제곱을 해주란 뜻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2의 4분의 9. 곱하기. 얘는 4의 4분의 9.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에서, 물론 얘도 2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해도 되는데, 뭐, 저는 또 다른 방식을 써볼게요. 어떤 방식을 또쓸 거냐면, 우리가 A의 n제곱, B의 n제곱은 사실은 AB의 n제곱이랑 같잖아요. 근데 마침 지수가 똑같으면 묶어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지수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8의 4분의 9제곱으로 작성을 해줄 수가 있죠. 4, 2, 8, 4분의 9제곱, 똑같이. 그럼 여기에서 8은 2의 3제곱이니까 2의 3제곱 얘를 계산해주면은 아 얘는 2의 3제곱에 4분의 9제곱이니까 2의 4분의 27제곱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왜냐? 요 지수 두개 이제 지수법칙에 의해서 곱할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2의 4분의 27제곱 끝. 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출발은요, 합성함수가 나와가지고 뭐지? 하고 되게 두려울 텐데, 이 기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지수법칙 적용해서 문제를 계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도 풀수 있냐면, 2의 4분의 9제곱. 근데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2의 제곱에 4분의 9제곱. 그러면 얘는 어떻게 또쓸수 있겠어요? 2의 4분의 9제곱, 지수법칙에 의해서 2분의 9제곱이니까 더하기 2분의 9 해주면 4분의 9랑 2분의 9를 더하면 얘는 2의 4분의 27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냥 쭉 단순 계산해서 풀어주면 되는데 알고 있으면은 계산량이 좀 많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일부러 하나 추가해가지고 계산을 조금 더 간편하게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법칙, 거듭제곱근의 성질 뭐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고 네. 그것들을 적재적소에 잘 쓰게 되면은 계산의 양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1이 아닌 세 양수가 다음 조건에 만족한다. 네. 얘가 무엇근 중 하나이다. 네. 이제 감이 오시죠?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얘는 문제가 엄청 쉬워져요. 개념. 거듭제곱근에서 배웠던 A의 n제곱근. 얘는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습니다. n제곱근 된 n차 방정식의 근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방정식은 실근과 허근을 다 가지고 있는데, 실근, 허근을 다 포함한 모든 근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그 근자리는 당연히 누구의 자리다? x의 자리다라는 거. 요 내용을 알면은 얘는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요. 자, b의 세제곱근 중 하나이다. 네, 이 표현은 지금 방금 써드린 초록색 개념에 의해서 나왔으니까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세제곱, 3차 방정식이네. x 세제곱은 b의 4제곱. 됐죠? 그다음 마찬가지. c 4제곱의 세제곱근 중 하나이다라고 했는데 얘는 방정식 x 4제곱은 c의 4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지금 쓴 내용이에요. 근데 주어가 누굽니까, 여러분? 주어가. 네, a제곱은 얘의 근중 하나라고 했는데 근자리가 이 자리죠. a제곱을 지금 주황색 동그라미 친이 부분에 대입을 해주시면 a제곱의 세제곱이니까 a제곱의 세제곱이 a의 몇 제곱? 네, 지수법칙에서 6제곱이고 그 값이 b의 4제곱이라고 해서 식이 이렇게 하나가 나와요. 똑같은 논리로 b의 2분의 1제곱은 얘의 근중 하나라고 했죠. 근자리 x를 대입을 해주면은 b의 2분의 1제곱이 여기 들어가요. b의 2분의 1제곱에 다시 4제곱. 근데 이거 계산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b의 제곱이죠. b의 제곱. 그게 c의 4제곱이다. 그럼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어낸 요 정보들이 결과적으로 답을 유도하는 데 필요한 식이 되겠죠. 네. 답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a 세제곱이 B의 m제곱이랑 C의 n제곱이랑 서로 같을 때 m하고 n을 더한 값을 구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a세제곱을 구할 수 있죠. 내가 a세제곱을 찾고 싶다. 그러면 양쪽에다가 뭘 쓰면 돼요? 2분의 1제곱을 쓰세요. 양쪽에다가. 막 써도 돼요. 왜? 문제에서 세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두개 생길 일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2분의 1제곱을 막 씌워주시면 A 세제곱은 B의 제곱이 돼요. B 제곱은 다시 C의 4제곱이 되네요. 아, A 세제곱은 B의 제곱이랑 같고, B 제곱은 다시 C의 4제곱이랑 같으니까 M은 2고요. N은 4가 돼서 M 더하기 N은 2 더하기 4, 정답 6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계산량이 진짜 거의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저 초록색으로 쓴 개념, A의 n제곱근에 대한 내용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냥 단순 계산으로 되게 쉽게 쉽게 풀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20번에 해당하는 문항이 지금 난도로 보면, 네, 이 문항의 난도로 보면은 네, 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많은 학생들이 이걸 틀릴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난이도로 치면은 상으로 분류를 했는데 상으로 분류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계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네, 개념이 앞에 내용이 들어가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그 개념을 모르면 풀수 없는 문제가 돼서 상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초록색으로 써드리는 개념은 제가 반복해서 써드릴 거니까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자, 이제 21번 보도록 할게요. 21번은 세 집합 A, B, C에 대해서 집합 C의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집합 배웠을 때 제일 싫어했던 거는 뭔지 전 느낌이 딱 옵니다. 원소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은,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딱 직관적으로 보여요. 원소가 뭔지, 그리고 개수가 뭔지도 보입니다. 근데 얘는 뭘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네.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조건 제시법은 항상 원소를 대표적으로 하나 쓰고 바를 쓴 다음에 그바 뒤에 이 원소가 갖고 있는 만족해야 되는 조건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 C의 모든 원소라고 했을 때 네. 이 C의 원소는요, 바 앞에 있는 이게 원소예요. 요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원소가 어떤 성질을 만족하면은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건데, 그 조건 만족해야 되는 게이 내용이죠. 비제곱근 A가 실수이다. 네. 그래서 이게 실수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얘는 의미가 뭐냐면, B번 곱해서 A가 되는 수예요. 다시 써볼까요? 개념. N제곱근 A라는 식은 의미하는 게 뭐다? M번 곱하여 A가 되는 수.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1은 2번 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예요. 2번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수 뭐였죠, 여러분? 네. 플러스 마이너스 i. 아, 얘는 뭐구나? 허수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수인데 그 수가 뭐여야 된대요? 실수여야 된대요. 이걸 이제 조건을 잘 해석해주면 되겠죠. 이게 실수여야 된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 그러면 이제 요 b 자리에는 원소가 2나 3이 들어갈 거예요. 고맙게도 스몰 a는 a의 원소, 스몰 b는 b의 원소니까 이제 b가 2일 때를 생각을 해볼 거라고요. b가 2일 때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b가 2면은 2는 보통 생략해서 쓰고 a로 가능한 거는 얘네들이니까 루트 마사, 루트 마이, 루트 2, 루트 4. 얘네들 중에서 여러분 실수인 거 찾아봅시다. 실수인 거? 얘는 근호 안에 음수 들어갔으니까 허수. 실수가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때 B 뭐였다고요? B가 2일 때였습니다. 이때 A는 각각 2랑 4일 때가 되겠죠. A는 2랑 4일 때. 자, 이번에는 B가 3일 때를 보도록 할게요. B가 3일 때. 그러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4. 세제곱근 마이너스 2, 세제곱근 2, 세제곱근 4. 세번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실수, 세번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실수, 세번 곱해서 2가 되는 수, 세번 곱해서 4가 되는 수. 얘네들 다 실수죠.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얘가 의미하는 거는 세번 곱해서 이 숫자가 된다는 거. 우리 n이 홀수일 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었어요? y는 x 세제곱. 얘가 만약에 A이면 그때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세제곱근 A 이렇게 쓸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음수일 때도 당연히 되겠네. 여기 만약에 Y는 B 해서 여기가 음수라고 한다면은 여기 네, 세제곱근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AB로 쓰게 되면 여기 있는 애들하고 충돌하니까 제가 뭐 여기를 2로 쓰고요. 네. 그럼 여기 세제곱근 이 자리가 될 거고. 여기를 그냥 제가 마이너스 2라고 씁시다. 그러면 얘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다 어쨌든 실제 존재하는 수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실수가 됩니다. 네. 이때 a의 값은 마사. 이때 마이너스 2. 이때는 a가 2. 이때는 a가 4. 네. 우리는 이제 c의 원소들을 작성할 수 있게 됐어요. c의 원소는 b의 a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b의 a분의 1, 2의 2분의 1, b의 a분의 1, 2의 4분의 1. 마찬가지로 3의 마이너스 4분의 1, 3의 마이너스 2분의 1, 3의 2분의 1, 3의 4분의 1. 이렇게 원소가 총 6가지가 될 거예요.
C에 모든 원소의 뭐를 찾으라고 했냐면 곱을 찾으라고 했어요.